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영역에는요, 우리나라 영역, 주권이 미치는 그 곳에는요, 이의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의지는 단순히 뭐예요? 배타적 경제 수역이야. 경제권이 보장되는 거지, 주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개념을 통해서 확실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공부하면 이제는 틀려. 애매하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확실하게 공부하셔도 확실하게. 알겠죠? 어쨌든 이의지가 해당이 안 되죠. 근데 또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다? 그러면요, 내수는요? 아니, 내수의 상공은 연공이 아닌가요? 당연히 연공이죠. 내수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준영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준영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토는 아니지만 영토에 가깝다라는 거야. 당연히 수직상공, 영공이겠지. 아니, 생각을 해봐요. 영해와 영토는, 영토의 수직상공은 영공인데, 여기 내수가 영공이 아니면은 말이 안 되잖아. 그치? 다 여기 영공이어야 되겠죠. 그쵸? 어쨌든, 시가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16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는요, 우리나라 영해에 관한 설명이라고 합니다. 진짜 여기 문제 많이 나오지 않니? 결국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영해예요. 영공도, 영토도 물어볼 때가 많지만 영해를 진짜 많이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서 영해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은 또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영해 중에서도 진짜 많이 물어보는 게이 기점. 최근엔 기점을 진짜 많이 물어본다고 했어요. 기점은 직선 기선의 기점이다라는 것도, 그렇죠. 통상 기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것도 좀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자. 대한민국의 지도가 나왔으니까 우리 지도부터 볼게요. 네, 깜빡할 뻔했네. A는요, 우리나라의 EEG가 됩니다. EEG, 배타적 경제수역이죠. B는요, 독도 주변의 영해선까지니까 당연히 영해가 되겠지, 영해. 영해선이라고 안 주어졌어도 딱 영해 아니니, 그쵸? C 같은 경우는요, 직선, 기선 안쪽에 있네. 동해안도 직선, 기선이 있었었죠. 그쵸? 바로 이 호미곶과 연결되는 그곳입니다. 영일만이죠. 영일만과 울산만은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여기가 바로 직선, 기선의 안쪽이니까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내수가 됩니다. 내수. D는요, 통상 기선으로부터 12해리니까 영해가 되겠죠. 통상 기선 영해네. B도 통상 기선 영해인데 둘이 친구네요.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대한민국의 영해는요, 기선으로부터, 이 기준이 되는 선이 기선이죠. 그렇죠?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서 그 바깥쪽 12해리까지 선을 이루는 수역을 말한대요. 정말 기본적인 개념이면서 진짜 중요한 겁니다. 내수가 나와 있네요. 영해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이다. 그게 바로 내수입니다. 내수. 그렇죠? 내수. 물론 내수가 이 바다 쪽만 있는 건 아닌데요. 이제 뭐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나오지 않으니까 딱요 정도 수준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은요, 우리나라의 모든 수역에 적용됩니다. 12해리까지의 선 모든 수역이 다 적용되냐? 모든 우리나라의 모든 영해가 다 12해리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한 군데가 딱 아니었지. 바로 어디? 대한해협입니다. 심지어 여기 줬어. 딱 봐도 좁아 보이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모를까봐 지도로 써도 줬단 말이야. 근데 지도로 안 줘도 알아야 됩니다. 대한해협이죠. 해협은 몇 해리? 3해리. 근데 이 3해리만 기억하지 말고 어디 선으로부터? 직선 기선으로부터. 알겠지? 통상 기선이 아니에요. 그것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모든 수역이 아니야. 모든 수역이 아니에요. 자, 니은에 해당하는 곳은요, 내수에 해당하는 곳은 A다. E진데요. A가 아니라 C여야지, C. 그치? B는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수역이다. 우리나라 주권은 이제 영역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영역을 물어보는 겁니다. 영역이에요. 알겠죠? 개념 되게 중요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걸로 갈린단 말이야. B, 보니까요, 우리나라 영해네.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곳은 영역인데, 영역은 영토, 영공, 영해로 나뉘는데, 영해네. 정답 3번이죠. 이렇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4번, T는요,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배타적 경제수역? 아니죠. 영해입니다. 그쵸? 거의 뭐 3번과 4번은 똑같은 문제 아니니, 사실상. 그치? 5번, C와 D에서는 일본과 공동으로 업 자원을 관리한다. 지금 여기에 한일 중간수역 안 나왔죠? 한일 중간수역. 자, 여기에서 한일 중간수역 찾는다면 이제 어떻게 찾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되게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독도 영해선 바깥으로, 그러니까 독도 통상기선 12해리까지가 우리나라 영해고, 그 바깥쪽은 뭐가 된다고요? 여기가 한일 중간수역이 된다고. 그렇지. 그래서 여기 아무 데나 찍혀 있어도 한일 중간수역인 거야. 아시겠죠? 어쨌든 C와 D 아니죠. 둘다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곳입니다. 이지를 물어본 것도 아니야. 그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답 찾을 수 있었고요. 자, 17번입니다. 다음 글의 기역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서 또뭐 나왔어? 타 국가의 행위는 우리나라의 사전 허가가 없었다. 또뭐 물어봐? 이거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제는 떠올라야 돼. 뭐가? 무해 통항권. 반드시 떠올라야 됩니다. 항상 thinking을 하세요, 여러분들. thinking을. 자, 그럼 문제에 접근해 보도록 합시다. 청남 고흥군의 나로 우주센터. 이것도 문제 출제가 되었던 곳이죠. 아니, 뭐 자주 나오는 거지. 뭐 사천이 나오긴 했으나 좀 비슷하게. 그렇죠? 자주 출제가 되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안전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발사대 주변 해상과 상공에 대한 통제 구역을 발표했다. 통제 내용은 내수에서의 선박 운행, 그리고 해당 내수와 영해의 수직 상공. 영해의 수직 상공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예요? 여기는 영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충남 태안군의 서경렬 비도가 나왔네요. 앞에서도 살펴본 거죠. 그치? 영의 기점이 된대요. 그러니까 서경렬 비도는 태안군에서 좀 바깥쪽에 있는 섬인데, 그 섬에서 어떻게 보면 섬 중에 좀 최외곽 섬이다 보니까 직선 기선을 설정하는 기점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점에서 서쪽으로 약 90km를 가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 시작된다. 이쯤 되면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지죠. 뭐가 그려져? 이걸 그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려지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세요. 제발 좀 그리세요.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 자, 또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호다닥 한번 그려보자. 항상 기억할 때 3, 2, 2, 4, 알겠죠? 중복되는 숫자가 있으면 그나마 좀 기억하기 쉽단 말이야. 그 가운데는 128도가 됩니다. 북위 43도에서 4333, 그 가운데는 38 써놔야죠. 38선.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려보면은, 자, 여기 중간부터 중간 짧고 길게, 중간 짧고 길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제주도, 태안 끝에 독도, 그리고 그 사이에 울릉도. 아이, 벌써 다 그렸다. 너무 쉽죠? 너무 잘 그리지 않았니? 그럼 태안은 어디서? 태안은? 태안은 여기가 태안이잖아. 그럼 태안 바깥쪽에 있는 쪽이니까 한 이쪽이 뭐 서경렬비도가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티귿 정도가 될 겁니다. 나로 우주센터는 어디겠어요? 뭐요 정도가 되겠지. 그치, 여기가 고흥이 될 겁니다. 저 고흥이라고 따로 적진 않을게요. 그죠? 여기 태안 고흥입니다. 자, 서경렬비도를 지나는 서쪽으로 약 90km를 가면요. 자, 여기 서경렬비도로부터, 자, 여기가 뭐 직선기선 이렇게 있겠지. 직선기선으로부터, 어떻게, 기점으로부터 90km를 가면은, 뭐가 있대요?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 있대요. 여기가 이제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인 거야. 그치? 그럼 이 안에는 영해도 있을 거고, 이지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쵸?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는 영해일 거고, 그리고 그 사이는 이지가 되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모르시겠으면은 그려보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 시작된다. 미음, 서경렬비도를 지나는 직선기선과 한중잠정조치수역 사이에서는 주변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감시하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왜요? 왜? 서경렬비도를 지나는 직선기선 이 선과 파랑색으로 할게요. 요 선과, 그리고 여기 주황색 면적인 한중잠정조치수역 사이는 우리나라의 경제권이 보장되는 이지와 영해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조업이 보장된 곳이잖아. 그러니까 감시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니?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기역에서 간척 사업이 이루어지면요. 기역 볼까요? 어디예요? 내수죠. 에이, 너무 많이 물어보지. 그치? 이제는 이제 어떤 식으로 많이 물어볼 거야? 디귿과 육지 사이에 있는 곳을
내립한다면은 간척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도 많이 물어보겠죠.

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영해에서 우리가 무해통관권을 배우는 이유는 그것만 유일하게 허용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영역에서. 다른 건다안 돼. 아시겠지? 영역, 그 어떤 것도 안 돼요. 원래는 다안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군용기, 당연히 안 됩니다. 3번. 디귿과 가장 가까운 육지 사이의 수역은요. 기역에 해당된다. 요게 바로 정답이지. 근데 요새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기에 매립한다면은 영해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잖아. 똑같은 문제죠. 똑같은 문제. 그리고 심지어 1번하고 3번은 똑같은 문제예요. 이게 같은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 4번. 리을에서는요, 일본 국적의 어선의 조업이 허용된다. 한중이에요. 얘들아, 한일 아니에요. 한중이야. 일본 안 돼요. 중국은 됩니다. 미음은 모두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해당된다.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문제지. 왜냐하면은 모르면 이제 못 풀어요. 모르면. 그렇지? 이런 어떻게 보면 2023년도부터 좀 되게 심화적인 문제를 냈던 거예요. 근데 이 심화적인 문제도 그냥 실제 사례에 적용했을 뿐이지 사실 똑같은 문제였어요. 지도가 안 주어졌을 뿐이죠. 그렇죠? 자, 보면요. 미음. 미음은요. 서경렬 비도를 지나는 직선 기선과 한중 잠정 조치 수역. 여기 이 사이를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이는요.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해하고 이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서경렬비도를 지나는 그런 직선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 우리 영해고 그 바깥 어디까지 한중 잠정 조치 수역까지 면적이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인 이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렇죠? 면적으로 치면 이런 거야. 초록색으로 칠한 이 부분이 이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라색으로 칠한 이 부분이 영해가 되는 거지. 굳이 따지면은. 알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좋은 문제였어요. 네. 영해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다음 18번입니다.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그냥 개념 묻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영해에 대한 온라인 수업의 한 장면이라고 하는데 답글의 대항이 옳은 학생들을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그냥 옳은 거 고르는 거예요. 지도 나왔으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A. 영해. 근데 영해인데 그냥 영해가 아니라 통상 기선이 적용된 영해. B는 영해선이라고 알려주네. 그냥 영해선. 12해리가 되겠죠. 12해리. 그리고 C는요, 직선 기선이 될 겁니다. 직선 기선. 이거 확대된 걸로 할까요? 직선 기선. 그리고 대한 해협 부분이죠. 3해리가 되겠죠. 3해리. 볼게요. 갑 A에서는요. 사전 허가 없이 A가 뭔데? 영해예요. 영해. 사전 허가 없이 통과할 수 있는 배는 배가 통과할 수 있는 거 우리 뭐라고 했었지? 뭐라고 했었어? 무해 통항권이다라고 했잖아요. 무해 통항권.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뭐예요? 핵심적인 거. 무해한 거야. 왜냐면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잖아. 근데 하도 무역이 활발하다 보니까 매번 허락받을 수가 없어서 그냥 무역을 하는 배 같은 경우는 지나가게 해주자. 그냥 무해한 배는 그냥 지나가게 해주자. 다른 국가라도 굳이 허락을 매번 받아야 되냐. 번거롭잖아.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건데요. 핵심은 무해한 거야, 무해한 거. 왜?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니까. 근데 여긴 뭐래요? 국적의 군함이래. 군함이라고 한다면 무기를 싣고 있는 거예요. 여기 무기 싣고서 아, 나 통과만 할게. 아, 통과한다니까? 아니, 내가 대포를 가지고 있고, 총도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다 가지고 있지만, 통과만 할 거야. 허락해 줄래요? 별로 허락하고 싶지가 않지, 그치? 네. 그래서, 갑은요, 통행할 수 없어요. 맞는 설명입니다. 끝까지 봐야 돼. 한국말 끝까지 읽어보세요. 을. B로부터, 바깥쪽에 200캐리까지 수역은 경제수역이라고,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해요. 되게 기본적인 개념 물어보죠. 자, 배타적 경제수역 개념 한번 읊어볼까요? 기선으로부터 몇 해리? 200캐리까지인데, 기선으로부터 12해리인 영해는 제외하고, 그치? 영해선으로부터 기선에서 200캐리까지. 굳이 숫자로 따지자면 188해리. 그쵸? 그러니까, 바깥으로 200캐리, 비바깥으로, 에이. 어디 바깥으로 해야 돼? 통상 기선이든 직선 기선이든 그 바깥으로 200캐리 대 0에 빼야지. 그치?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야. 놓치지 마세요. C는요, 직선기선이에요. C, 직선기선, 맞는 설명이죠. 그치?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이거 가지고 또 적용하는 문제가 나올 거야. 봐봐, 여기가 기점이잖아. 생도가 기점이잖아. 그럼 이 생도로부터 남동쪽 방향에 있는 뭐 오해리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영향을 미친다 이러면은 틀린 거지, 그거는. 그치? 몇 해리까지니까? 3해리까지니까. 근데 결국은 똑같은 문제잖아요. 똑같은 문제잖아. 그치? D에서 0의 설정 시 12해리를 적용해요. 3해리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갑병 정답은 갑병 2번이 정답이었네요. 넘어가도록 하죠. 19번입니다. 다음 글의 가 나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틀렸다면은 여러분들 개념이 아직 좀 부족한 거야. 그래서 개념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애매하게 하지 마세요. 할 거면은 확실하게 아시겠죠? 동도와 서도로 구성이 되어 있대. 이거 보고 나서 바로 아 독도겠구나. 심지어 89개 부속도서 너무 많잖아요.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토, 울릉도에서 이곳을 육안으로 볼수 있다. 정말 많은 히트가 있어요. 그치? 뭐예요? 바로 독도가 됩니다. 나입니다. 대한민국 최남서단. 오, 우리가 최서단도 알고요. 그치? 그리고 최남단도 알아. 최서단은 마한도고, 최남단은 마라도거든. 최서단, 만도, 비단섬 같은 겁니다. 근데 최서남단이래. 그치? 그래서 이곳은 가히 사람이 살 만한 곳. 이제는 알죠. 좀 많이 나왔으니까. 사람이 거주할 만한 땅. 가거도가 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목포, 신안에 위치한 가거도인데요. 목포 여객선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배로 수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우리 바다의 영역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이곳을 2023년 올해 섬으로 선정하였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겁니다. 한번. 대충 한번 그려보면은 대충 그리지만 잘 그릴 겁니다. 참고로 네. 자 이렇게 그려보면은 여기가 독도 그리고 여기 울릉도 이렇게 되겠죠. 제주도 마라도입니다. 그럼 목포는 어딨어? 목포는 한 요쪽에 있잖아. 그럼 목포 바깥으로 해가지고 최남서단이니까 남서쪽에 위치되어 있지 않을까? 그럼 한뭐한요 정도 위치되어 있지 않을까? 이게 바로 나가 되지 않을까? 그치? 참고로 나는 가거도라고 했습니다. 가거도.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는데, 요거 봐시고, 추론은 할수 있어야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가거도인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고서 추론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야. 그리고 가는 여기 독도가 되겠죠. 여기가 가, 독도, 나, 가거도. 이렇게 됩니다. 이것만 보면 이제 문제 풀수 있거든. 그치? 볼게요. 가는 0의 설정에 직선기선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죠. 보면은, 가, 독도, 직선기선 적용하니? 아니죠. 아니죠. 그치.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보고서,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니?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가거도가 기점이라고 알려줬다면은, 그치. 여기 기점이라는 그런 뭐 힌트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직선기선을 적용한다. 뭐 이런 걸 물어볼 수는 있겠죠. 당연히. 그치. 2번, 나의 주변 12해리 수역은요, 모두 내수에 해당한다? 모두 내수일까? 이 주변에 있는 12해리가 모두 내수일까요? 내수인 부분도 있고, 최남서단이니까 당연히 영해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 그치? 최남서쪽으로는 영해일 거고, 육지 쪽으로는 내수겠죠. 그치? 아닙니다. 모두 내수가 아닌 거야. 모두가 들어가면 웬만하면 틀린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왜? 생각하는 문제니까. 이런 거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적응하셔야 됩니다. 독도는요, 가거도보다 최한화 평균 기온이 높다. 요거 보고서요, 조금 난했어요. 왜냐면은, 가거도와 독도의 최한화 평균 기온을 보통 묻나?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뭐 기상청 같은 데 찾아봐도요, 사실은 뭐 가거도나 독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이제 다만, 가거도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뭐, 최한화 평균 기온이 한 3도 정도 될 것이고, 그리고 독도 같은 경우는 울릉도하고 좀 비슷하겠죠? 한 1도, 2도 정도 되지 않을까? 그치? 1, 2도 정도 될 거야. 이래서 가거도가 또 따뜻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좀 어렵죠. 이걸 알고서 이렇게 푸는 친구가 어딨을까? 그치? 보통 같은 동해안에 비교했다라고 한다면 맞출 수 있었을 텐데. 서해안에 있는 섬과 동해안에 있는 섬을 비교하니까 좀 어렵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요, 그냥 일단 넘어가요. 넘어가. 이런 문제를 막다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냥 넘어가도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모든 걸다 이해하려고 하면 너무 많다. 그렇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래도 한번 유추는 해볼 수 있어요. 왜? 위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나가 더 따뜻할 것이다 라고 추론하면은 잘하셨습니다. 나는 가보다 일출 시각이 늦다. 자, 일출 시각이 늦다는 건더 서쪽이다. 더 서쪽인 거 맞죠? 그러니까 정답이 4번이었어요. 이렇게 문제 풀수 있었거든. 그치? 3번 몰랐어도 4번 보고서, 아, 정답이구나 라고 이렇게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빙기에 육지와 연결되어 있었다. 이런 것도 좀 자주 나오는 건데, 최종 빙기 때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딱두 개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울릉도하고요, 독도입니다. 이두 가지는 너무 깊다 보니까 이 동해 자체가 해수면이 내려갔어도 육지와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연결됐어, 전부 다. 그치? 중국, 일본, 한국 다 연결되어 있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일본하고 이제 한국하고 연결될 때는 이제 남해 쪽으로 이렇게 해서 연결됐습니다. 자, 20번 문제죠. 다음 자료에 가, 나섬에 대한 설명입니다. 뭐, 이제는 이런 거는 너무 쉽죠? 그치? 최동단이래요, 독도. 최남단이래요. 그치? 제주도 남부에 있대요. 그치? 요거, 마라도. 가는요, 최종 빙기의 육지와 연결되어 있었다. 방금 본 거지, 사실. 동해. 너무 깊다 보니까 울릉도하고 독도는 뭐라고 했어요? 최종 빙기 때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두 가지만 딱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너무 깊어, 동해는. 알겠지? 아니, 1000m, 2000m예요, 이 깊이가. 어떻게 1000m, 2000m가 내려가? 고작 해봐야 100m, 200m 정도 내려가는데, 빙기 때. 나해는 종합 해양 과학기지가 있다. 마라도 아니고 마라도로부터 149km 떨어진 남서쪽으로 이어도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가는 나보다 일몰 시각이 늦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몰 시각이 더 이르죠. 자,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일출하고 일몰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치? 일출, 일몰 다 같은 겁니다. 일출이 빠르면은 남중 시각, 해가 중천에 떠 있는 남중 시각도 이르고요. 해가 지는 일몰 시각도 당연히 이릅니다. 결국 누가 더 동쪽이고 누가 더 서쪽이니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일몰 시각이 늦다는 건 누가 더 서쪽이냐. 독도는 더 동쪽이죠. 일몰 시각이 더 빠릅니다. 빨라. 알겠지? 가, 나는 모두 신생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되었다. 그렇지. 우리나라 신생대 화산 활동으로 적용된. 그러니까 큰 섬, 통상기선이 적용되는 섬들 있잖아. 울릉도라든지 독도라든지 마라도라든지 제주도는요. 전부 다 언제 형성이 됐냐면은 제 3기 말에서 4기 초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그냥 공부할 때 확실히 하자. 가, 나는 모두 영해 설정 시 직선 기선이 아니라 통상 기선이 적용되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어야 돼? 4번이어야 됩니다. 아마 이 문제 틀렸다면은 역시 좀 연계되는 문제가 좀 어려워서 그런 걸 수도 있어. 그래서 뒤에 있는 내용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연계되어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거든요.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딱 여기까지 살펴볼게요. 다음은 한국지리 온라인 수업 장면의 일부라고 하는데요. 오른 학생들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딱 이거 보고 나서 느껴지는 게 있지. 아, 뭔가 그려야 될것 같은 느낌이 빡 오는데? 그치? 그려보세요. 얼마 안 걸린다니까? 빠르면 10초 컷, 10초 컷. 그치? 그래도 이게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한 번씩 보도록 하자. 어떤 건지. 가에는요, 동해에 위치한 섬으로 동도와 서도가 있대요. 아유, 독도. 나는 제주도 모슬 포항에서 남쪽으로 약 11km 떨어진 곳으로 국토 최남단 표지석이 있대요. 그렇지? 여기는 마라도. 마라도. 짜장면이 유명하죠. 다는 최고 지점이 해수면 4.6m 아래에 잠긴 수중암초래요. 그러면서 종합해양과학기지가 2003년에 건설되었대요. 뭐 2003년까지 뭐할수 있는 건 알건 아니지만요.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있다는 건 알아야 되겠죠. 이어도입니다. 라는 124도 39분 37도 58분에 위치한 섬이며 주요 관광지로 해안 경관이 뛰어난 두부진이 있다. 자, 요거 보고서 좀 어렵죠. 이럴 때는 이제 뭐 해야 돼? 그려봐야 돼. 그려봐야 돼. 자,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는 건뭐 어렵지 않죠? 이제는 진짜 빡빡빡빡 잘 그릴 수 있지 않겠니? 4, 3, 3, 3.

0: 사이는요, 38선 38, 그치? 3224, 124도 동경입니다. 그 사이 정중앙값은 조금 더잘 그릴래. 잠깐만요. 너무 대충했다. 자, 그 사이 중앙값은요, 128도. 그럼 이걸 그릴 때는 이제 어떻게 그려야 돼요? 그릴 때? 자, 여기서부터 130도 부근부터 그리는 거야. 자, 중간 짧고 길게, 중간 짧고 길게. 자, 하나, 둘, 셋. 그리고 하나, 둘, 셋. 촥! 그렇죠. 진짜 그럴싸하지 않니, 이제는? 그치? 제주도 마라도. 태안 끝에 독도가 있고요. 그리고 나선과 서울 있는 그 선에 울릉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울릉도 그래서 서울 막 이렇게 많이 물어보잖아, 기후적으로도. 그렇지 않니? 뭐 인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자, 볼게요. 가는 어디 있어요? 가는 여기가 가가 되겠죠. 가점 찍을게요. 마라도는 여기가 마라도 나가 되겠죠. 타는 여기서부터 남서쪽으로 떨어진 곳이니까 여기가 다가 될 겁니다. 다. 그리고 라는요. 자, 보는 거야. 124도에서 조금 더 오른쪽이네. 그리고 38도 선에 뭔가 가깝네. 아, 여기쯤이구나. 그럼 이제 뭐인 거야? 여기 백령도다, 백령도. 라, 백령도네. 이런 식으로 추론할 수 있잖아. 그럼 라가 백령도인 거예요, 사실은. 백령도는 어디에 해당돼요? 인천광역시에 해당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리는 게 중요하다고. 애매하면은. 그리면 되잖아. 찾는 건 어렵지 않다고요. 그리는 순간 사실 게임 끝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갑, 나는 가에서 라중 가장 저위도에 위치되어 가장 저위도인 것은 나가 아니라 다가 되잖아. 그리니까 얼마나 쉽니? 그치? 다는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아니죠. 참고로 천연보호구역이라고 한다면요. 어디가 있냐면은 적어도 세곳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라산하고요. 그리고 울릉도 하고요. 아니, 울릉도가 아니라 독도죠. 독도 하고요. 뭐, 요두 곳만 기억해도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이 이걸 기억할 때, 설마, 독성, 한우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거든요? 이제 천연보호구역이니까, 천연 기념물이야, 사실. 그래서, 딱 지나가다가, 한우를 본 거지. 근데 이게, 독성을 지닌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야. 그래서, 저거 설마, 독성, 한우? 기억하시면 됩니다. 독성이고요. 성산 일출봉이에요. 그리고, 설마가요. 설악산, 그리고 마라도입니다. 그치. 여기에서 마라도까지만 좀 기억을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한우는 한라산하고 우포두피인데, 요세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해당 안 되죠? 라는 가보다 우리나라 표준 경선과의 최단거리가 가까워야 누가 더 동쪽이에요? 라하고 가 중에서 가가 더 동쪽이네? 아니죠. 가와 나는 영해 설정에 통상기선이 적용되나요? 요게 바로 정답이네요. 그치. 가와 라 간의 직선거리는요, 이거 한번 재볼까? 가와 라 간의 직선 거리는요, 나와 다 간의 직선 거리보다 멀죠. 그쵸? 그리니까 진짜 별거 아니지 않니? 네. 정답은 정이었습니다. 자, 결국은 뭐야? 핵심은 항상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림만 그리면 얼마나 쉬워. 그림만 그리면 진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포인트 잘 짚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항상 생각하는 힘을 길러보도록 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3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이거 실화야?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반갑습니다. 수능 기출의 미래 사회문화의 저는 김민정이고요. 우리 오늘은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 같은 주제예요. 네, 교재로는 40쪽에 105번부터 문제 쭉 풀 거고요. 자, 우리 지금 한창 대단원 1단원의 가장 마지막 중단원 보고 있습니다. 탐구 절차 연구 윤리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자,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문제들 이렇게 쭉 한번 풀어보면서 이 탐구 절차 관련된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 경향성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서 특히 되게 자주 나오는 그러한 선지들이 있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양적 연구 절차가 조금 더 출제가 되는 비율이 높다. 문제 내기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모집단, 표본 뭐 이러한 표현이라든지 개념의 조작적 정의 그리고 각각의 단계별로 어떠한 것들이 요구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문제 풀고 오셨죠? 자, 그럼 우리는 바로 105쪽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연구가 등장했을까? 정말 문제마다 보면 다양한 소재를 갖고 형태는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연구의 소재는 전부 다 달랐었죠. 연구자 갑은 고등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꾸준한 운동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 주제로 설정을 했대요. 아, 갑이 이러한 걸 주제로 연구를 하겠구나. 근데 여러분 한번 볼까요? 선지 2번에서 디귿에서 연구자의 가치 중립이 필수적이다. 자, 이렇게 가치 중립적인 과정이 분명히 연구의 절차 중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때. 이럴 때 연구자의 편견이나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버리면 그 자체로 뭔가 그 결과가 왜곡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별로 분명하게 연구자의 가치 중립이 요구되는 단계도 있기는 하지만 자 지금 여기 첫 단계에 나와 있는 주제의 설정 부분은요. 필연적으로 연구자 갑에 관심과 흥미 분야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만으로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지 2번은 틀린 선지가 됩니다. 제가 이 부분 강조했습니다. 각각의 절차와 단계별로 언제 가치 중립적인 태도가 요구되는지 그리고 또 언제는 필연적으로 이렇게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지를 구분하셔야 되고요. 고등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꾸준한 운동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이제 가설을 세웁니다. 가설 설정의 단계. 자, 그리고 평소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는 고등학생 100명을 모집을 해서요. 50명씩 A와 B 집단으로 나눕니다. 지금 이렇게 절반씩 집단을 나누고 있네. 자, 그리고 나서 갑은요. 사전 검사를 실시한 후 사전 검사라는 얘기 나오자마자 사전 사후에 검사 그 어떠한 지표의 비교를 통한 방법, 자료 수집 방법으로서 실험법이 쓰였겠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고요. 자, 이렇게 실시를 하고 6개월 동안 한 집단은 매일 20분씩 달리기를 하도록 했어요. 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학업 성취도에 꾸준한 운동이 미치는 영향에 해당을 하므로 이때 이 꾸준한 운동이라고 하는 게 결국 연구의 X변인,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독립변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시옷 부분에 요 매일 20분씩 달리기를 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꾸준한 운동이라고 하는 처치의 과정에 해당을 하겠죠. 그래서 요 한 집단이 어딘지는 나타나 있진 않지만 결국에는 요 집단 자체가 처치 집단, 실험 집단이 되겠다. 그리고 다른 한 집단은 평소처럼 생활하도록 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별도의 처치가 가해지지 않는 그러한 집단을 우리는 비교 집단 내지는 통제 집단이라고 얘기하죠. 자, 6개월 후 사후 검사를 실시해서 사전 검사 결과와 비교해 보니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집단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A 집단과 달리 이제 B 집단의 경우에는요. 학업 성취도가 유의미하게 향상됐대요. 자, 우리가 이전에 사전 검사를 실시를 했어요. 자, 그리고 사후 검사를 그 결과를 비교를 해 보니까 A 집단과 달리 이 B집단에서는요, 사전 대비 사후에서 학업 성취도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라는 결과를 얻은 거야. 그러면서 갑은요, 가설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 역시 이렇게 꾸준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이겠구나라는 가설이 수용이 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1번. 기억은 독립변인, 그리고 니은은 종속변인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X와 Y변인을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이것도 진짜 자주 나오는 선지였지.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 나왔다고 얘가 X변인, 독립변인이다라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학업 성취도에

꾸준한 운동이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꾸준한 운동이 오히려 독립변인이 되겠죠. 그래서 1번 선지는 독립과 종속변인이 서로 반대로 서술되었기 때문에 틀린 선지였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리을은 통제 집단, 그리고 미음이 실험 집단이다. 지금 여기서 보니 가설이 수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지금 B 집단이 사전에 비해 사후에서 학업성 추도가 향상이 된 거죠. 예. 그렇다면 요 B 집단이야말로 매일 20분씩 달리기를 하도록 처치가 된 실험 집단에 해당을 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좀 특이했었던 건 원래 보통에서는 제시문에서 이한 집단, 그리고 다른 한 집단이 A인지 B인지를요, 제시문 속에 이렇게 나타내 주는데, 여기에서는 약간의 여러분들의 문해력을 요구하는 형태로 가설 검증의 결과 이렇게 줄게. 그럼 역으로 너네들이 어디가 실험이고 어디가 통제 집단인지를 한번 판단해 봐 하는 형태의 문제였어요. 자, 이어서 네 번째. 자, 비읍은 어딨어요? 비읍 사전검사. 실험 처치 전. 독립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다. 자, 이거 되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전과 사후 이 검사 결과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정보는 데이터는 바로 학업 성취도가 되기 때문에 독립변인이 아니라 오히려 종속변인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4번은 틀렸고 5번입니다. 시옷 매일 20분씩 달리기를 하도록 했다라는 것은 종속변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바탕으로 한 실험 처치다. 이 뒷부분만 보면 되게 맞아 보이죠? 근데 앞에 봐봐. 종속변인에 대한 조작변이가 맞냐. 꾸준한 운동이라고 하는 건 독립변인에 해당을 했기 때문에 요 변인을 서술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나오는 이러한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거. 일반적으로 양적 연구에서요. 이 변인이라고 하는 걸 아주 구체적으로 지수화하는 그러한 과정을 조작적 정의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도 함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부고만의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자, 이제 이어서 바로 아래 문제로 우리는 10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06번은 표가 나왔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풀어보는 연구 설계 문제에서 좀 독특한 거는 우리가 직접 결과를 보고 가설이 수용이 되는지 아니면 기각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형태들이 나와. 106번 문제, 우리 지금 풀 문제도 그렇고요. 이어지는 107번 문제도 그렇고요. 108번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의 기출을 보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세운 가설이 맞는지 아닌지를 한번 실제로 우리들이 검증해 봐야 하는 형태의 문제가 등장하기도 한다. 자, 연구 주제를 보면요. 고등학생의 일기 쓰기와 언어 능력 간의 관계. 그러니까 어쨌든 변인과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건 여기에서부터 딱 양적 연구의 냄새가 나요. 가설을 보니까 지속적으로 일기를 쓰는 고등학생이 그렇지 않은 고등학생보다 언어 능력이 높을 가능성이 클 것이다. 아, 이렇게 일기를 지속적으로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언어 능력이라는 것도 높아질 거야. 이둘 사이에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가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날 거야 라는 가설을 설정을 했어요. 자, 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일기를 쓰는지에 대한 여부를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표준화된 검사지. 자, 여기 밑줄 쳐볼까요? 표준화된 검사지 부분에다 체크하시고, 자, 이걸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거 뭐에 해당하죠? 그렇죠. 이게 바로 설문지야, 설문지. 자, 이렇게 설문지를 쓰는 그러한 자료 조사, 자료 수집 방법은 뭐였어요? 바로, 질문지법이 쓰인 겁니다. 아, 변인과 변인 간의 관계를 본다라는 부분에서 우리 양적 연구인 거알수 있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가설이 등장했기 때문에 역시 양적 연구구나. 그리고 구체적인 자료 수집의 방법을 보니까 질문지법이 쓰였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보니까 지속적으로 일기를 쓰는 고등학생, 언어 능력이 높고 낮고에 따라 분류가 되어 있고요. 지속적으로 일기를 쓰지 않는 고등학생입니다. 자,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언어 능력이 높고 낮고에 따라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되게 대충만 그냥 보고, 선생님, 지금 언어 능력이 높은 학생들을 보니까 지속적으로 일기를 쓰는 애들보다 이렇게 일기를 쓰지 않는 학생이 320명으로 더 많은데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 일기를 지속적으로 쓰는 학생과 쓰지 않는 학생들의 전체 그 수가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율로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지속적으로 일기를 쓰는 고등학생을 보세요. 자, 310 플러스 80 해서 전체 몇 명이에요? 네, 390명이 됩니다. 네, 이렇게 전체 390 중에서 이렇게 언어 능력이 실제로 높았었던 학생의 비율을 보니까 310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꽤나 높은 비율을 차지하죠. 근데 이에 반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일기를 쓰지 않는 고등학생들이 훨씬 더그 숫자가 많은 거야. 320에서 290을 더하니까 더하면 610이 나와요. 근데 전체 이렇게 610명의 일기 쓰지 않는 고등학생들 중에 320명의 학생들이 언어 능력이 높더라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비율로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 요거 한번 빠르게 계산을 해보면 위에 거는 수치가 약 대략 한 79%가 나오고요. 아래 게52% 정도가 나오거든요. 예. 그럼 그 수치로 따졌을 때 당연히 여기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걸알수 있죠. 아, 지속적으로 이렇게 일기를 쓰는 친구들이 확실히 언어 능력이 높구나라고 하는 거. 예. 연구자가 설정했었던 이 가설 자체가 수용되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가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다.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집단을 여러 개로 나누면 무조건적으로 이거는 실험법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다른 문제들을 통해서도 제가 강조를 했었지만 이게 실험법이 쓰인 건지 일단 확인을 해야 돼. 근데 지금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요 연구 자체는 실험법이 아니라 예, 표준화된 검사지를 통해서 언어 능력을 측정을 했기 때문에 질문지법이 쓰인 거예요. 어떠한 집단에게 어떠한 특수한 실험 처치를 가하고 어떠한 집단은 그러지 않고 결과를 비교하고 하는 형태의 실험법이 아니었으므로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입니다. 디귿은 종속변인. 디귿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리을은 독립변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속적으로 디귿이라고 하는 건 지속적으로 일기를 쓰는지에 대한 여부인 거잖아요. 자, 요게 오히려 뭐예요? 이게 독립변인이 되는 거고 언어 능력이라고 하는 게그 결과값, 종속변인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서술돼서 틀렸고, 자, 3번은 우리가 아까 살펴봤었던 비율 수치 비교를 통해서 가설이 수용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과 5번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4번, 5번을 절대 골랐으면 안 돼. 왜냐면 사실 4번과 5번 선지에서 하는 얘기는 똑같아. 선지 4번에서는 방법론적 이원론에 기초한 연구 방법을 활용했다. 자, 우리 여기서 방법론적 이원론에 기초한 이 연구 방법을 묶어놓고요. 자, 이러한 연구 방법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질적 연구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러한 질적 연구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회 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은 그 이전에 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과는 분명히 달라라는 걸 얘기했었어. 자연과학을 연구하던 방식, 수치화, 계량화 시키는 것과는 다른 방식을 사회문화 연구에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질적 연구라고 하는 건그 방법이 다르다라고 해서 이원론이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현상과 행위 이면에 아주 심층적인 뭔가를 이해하기 위해. 그 과정에서 연구자가 감정이입적으로 뭔가 이해를 하고 공감하기도 하고요. 직관적인 통찰을 발휘하기도 하고요. 4번, 5번은 둘다 공통적으로 질적 연구에 대한 설명이었기 때문에 이두 가지 선지가 배타적으로 어떤 하나만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4번과 5번은 오답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6번의 정답은 3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어요. 자, 이제 이어서 다음 페이지 41쪽 107번 문제입니다. 자, 107번 또 다른 연구 주제에 나왔죠? 자, 딱 모양이 방금 풀어봤었던 거랑 상당히 유사해. 연구 주제부터 시작을 해서 되게 이렇게 개조식으로 서술이 쭉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만 근데 제시문의 분량 자체가 좀 길죠? 자, 가설이 일단 두 개가 설정이 됐습니다. 연구 주제를 보니까 독서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그러면 이때 이 독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독립변인이라고 볼수 있고요. 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 이두 가지를 전부 다
종속변인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종속변인이 여기선 스트레스와 자존감으로 두 개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가설 1은 빈칸입니다. 근데 가설 2를 보니까 독서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것이다. 우리 아까 종속변인이 두 개였었잖아. 그러면 가설 2에서 자아존중감을 건드렸으므로 가설 1에서는 아마도 스트레스와 관련된 내용을 건드렸을 것이다. 근데 다만 독서 프로그램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정적인 관계로 봤을지 부적인 관계로 봤을지는 우리가 여기에서 재단하기는 어려워요. 그건 모르죠. 근데 가설 2에서는 요 두 가지를 같은 방향으로 향상시킬 것이다 라고 했으므로 플러스의 정적인 관계로 살펴보는 거고요. 자, 동그라미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각 100명을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제비뽑기를 통해 학년별로 50명씩 A, B 두 집단으로 나누었어요. 네, 좀 이렇게 랜덤하게 무선 할당. 자, 1개월간 A집단에서는 독서 프로그램을 적용을 하고 B집단은 평소와 같이 생활하게 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독립변인이 독서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A집단에게 독서 프로그램을 적용을 했대.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적용된 A집단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실험집단이야. 자, 그럼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은 B집단이 뭐야? 그렇지. 이게 바로 통제집단이 되는 거예요. 자, 프로그램 적용 전후에 검사지를 사용을 해서 스트레스 정도와 자아존중감 정도를 스스로 평가하게 했고요. 분석과 검증 단계에서 표와 같다. 가설 1과 2 중 하나만 수용됐다. 아, 이 중에서 딱 하나만 수용됐다. 그럼 다른 하나는 기각되었다라는 걸 얘기하겠죠. 그리고 한번 표를 봅시다. 자, 우리 아까 3학년, 6학년이 있었고요. 혹시 기억나요? 독서 프로그램을 집단 어디에다가 처치하기로 했었지? 그렇죠. 집단 A가 바로 실헌 집단에 해당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B집단은 통제 집단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 이렇게 독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봐. 우리 종속변인 두 개 나눠져 있지? 그리고 사전과 사후 점수 한번 결과를 하나하나 비교를 해보자고. 자, 스트레스 점수를 보니까요. 자, 지금 사전과 사후 이렇게 검사를 이제 비교를 하니까 A집단 같은 경우는 사전에 6.0 그런데 사후에 5.0이 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지수가 이렇게 낮아졌어요. 자, B집단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스트레스 지수가 오, 낮아졌어요. 네. 근데 다만 이렇게 낮아진 폭을 보면은 A집단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스트레스를 먼저 봅시다. 자, 6학년 집단 같은 경우에 A집단 마찬가지로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이렇게 내려갔죠. 근데 B집단 보세요. B집단도 내려가긴 했어요. 그런데 조금 아주 미미하게 내려간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에 반면 자존감의 정도를 한번 보면 3학년 집단에서 그 A집단 같은 경우에 독서 프로그램을 했더니 사후에 자존감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B집단을 보게 되니까 어때? 여기에도 자존감이 똑같이 이렇게 올라갔네? 정도 자체는 7.3보단 좀 덜 하긴 하지만 근데 6학년을 보니까 자 여기에서 6.9에서 6.8로 여기는 오히려 점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B집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 안에서 학년을 구분하지 않고 우리가 가설 1, 2를 설정을 했는데 여기서 가설이 지금 하나만 수용이 된 거죠. 근데 이 부분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고요. 이 6학년 A집단 어쨌든 간에 B집단과 달리 독서 프로그램을 적용을 했어. 근데 자존감을 보니까 사전에 비해서 오히려 사후에 이렇게 낮아졌다라는 그 결과를 통해서 가설 2가 결국 기각되었구나.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가설 1이 수용되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가설 1이 수용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어쨌든 B집단도 조금씩 내려가기는 했지만 A집단의 경우에는 훨씬 더 유의미하게 확 스트레스 지수가 떨어진 거를 볼 수 있잖아요. 아, 그렇다면 가라고 하는 빈칸에 들어가는 건 독서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것이다 라는 게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리을 선지가 옳은 선지가 되겠고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기억. 기억은 실험 집단, 니은은 통제 집단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억이 어디 있어요? 네, 기억과 니은
3학년과 6학년을 구분하지 않고 학년 안에서 A와 B 집단을 구분을 했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거. 자, 니은입니다. 디귿과 리을은 모두 종속 변수, 둘다 종속 변수에 해당을 했죠. 서로 다른 종속 변수에 따라 서로 다른 가설 1과 2를 설정했습니다.

결정했던 거고요. 자, 디귿입니다. 리을의 경우 기역의 B집단은 니은의 B집단과 달리 독서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았다. 자, 지금 리을 우리 자존감에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자, 기역의 B집단을 지금 보니까 자존감 점수가 올라갔어.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변화하지 않았는데?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디귿에다 동그라미를 했다면 아주 잘못된 판단을 한 거야. 정신 차려야 돼. 자, 지금 기역의 B집단이야. 그리고 니은의 B집단이야, 얘들아. 근데 B집단은 여기에서 통제 집단에 해당을 해. 애초에 이 통제 집단에는요, 독서 프로그램이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디귿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수치만 대충 보고, 그러네? 라고 판단을 했다면 완전히, 예, 함정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107번은요, 니은과 리을로 이루어진 정답은 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제 같은 페이지에 108번 문제로 갈게요. 자, 이 108번 문제 당시에 진짜 정답률이 낮았습니다. 46.8%에 상당히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었어요. 자, 마찬가지로 108번 문제가 좀 어려웠었던 건 여기 나와 있는 이 데이터를 보고 그래서 가설이 수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가설 검증 여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됐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다. 자, 연구자 갑은 환경 요인이 유전 요인보다 범죄성에 더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하고 선지 기억가니까 기억이 수용되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억 자체가 결국에는 가설 검증이라고 하는 걸 너가 한번 판단해봐 라고 하는 선지가 되는 거겠죠. 입양아의 기록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보기에는 유전적인 것보다 오히려 환경적인 부분이 그 사람의 범죄성에 더욱더 의미 있는 변수야 라고 봤다는 거야. 자, 그는 1930년에서 50년 사이에 동그라미시에서 출생 직후 비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입양된 아이의 기록을 조사를 합니다. 자, 갑은요, 공식 기록을 통해 입양아의 범죄 경력 유무. 자, 여기서 이 니은이라고 하는 건 바로 가설에서 이야기한 범죄성에 해당을 하겠죠. 그러니까 연구에서는 종속 변수에 해당을 할 거고요. 자, 디귿과 리을을 보면 디귿은 입양한 아버지 양부, 리을은 생물학적 아버지 생부의 범죄 경력 여부를 예, 파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환경 요인과 유전 요인을 비교를 할때이 디귿에서 입양된 요 아버지, 입양한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요 양부에 해당을 하니까 여기는 오히려 예, 환경 요인 쪽에 해당을 하겠고요. 자, 리을 같은 경우에는 생물학적인 예, 생부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유전 요인에 해당을 할 겁니다. 자, 분석 결과 표와 같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왔다. 자, 그럼 보세요. 표는요, 양부. 입양을 한 아버지의 범죄 경력이 없고 있고, 그리고 생부의 범죄 경력이 또 없고 있고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양자의 범죄 경력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걸 수치적으로 제시를 해줘요. 근데 이 문제가 가설을 검증하는 정말 아주 수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먼저 사실 저는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었던 게 결과적으로 양자의 범죄성이 있는 경우에 주목을 해요. 자, 그러면 20, 80, 15, 70. 자, 이렇게 다이 숫자를 더해보면 요거를 전체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전체 우리 요 오른쪽에다 쓸까요? 자, 오른쪽에 보면 전체 180, 5명이나 됩니다. 이분들이 전부 다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죠. 근데 요거를 양부에 범죄 경력이 없고 있고 또 친부, 생부가 되겠죠. 생부에 범죄 경력이 없고 있고에 따라서 그 비율을 한번 나눠보니까 양부에 범죄 경력이 없는 경우를 합쳐보면 이게 100이 나오고요. 요렇게 있는 그 양부의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를 합쳐보면요, 85가 나옵니다. 근데 생부를 비교를 하면, 결과적으로 이 185명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 생부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었던 경우는 35명, 나머지 요 150명의 경우에는 생부가 범죄를 저질렀던 경우라는 거야. 요것만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오히려 양부보다

이렇게 생부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렇게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큰것 같은데? 오히려 양부보다는 생부 쪽에 영향이 더큰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연구자는 오히려 환경 요인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나오는 데이터를 봤을 때는, 이건 오히려 유전 요인이 중요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게 하죠. 예. 자, 그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두고 또 다른 검증 방법을 한번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대적인 비교를 해야 되는 거야. 환경과 유전 요인 중에 뭐가 더 크냐. 여기에서 양부의 범죄 경력이라고 하는 게 환경 요인, 그리고 생부라고 하는 게 유전적인 요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그냥 수치적으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양부의 범죄 경력이 없어. 그런데 생부의 범죄 경력이 있는 거야. 즉, 환경 요인이 유전 요인보다 더, 이제, 그러니까 환경 요인보다 유전 요인이 이렇게 강력하게 작동을 해서 그 결과 양자의 범죄로 이어지는 그 어떠한 수치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지금 이렇게 없고 있고로 이어졌을 때 240에서 요 80을 더하게 되면 전체 320이 되죠. 그래서 320에서 실제로 양자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80이 된대요. 그런데 여기서 양부가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생부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었던 경우를 보면 135에서 15에서 전체 15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150 중에서 15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대요. 그러면 요거를 숫자를 비교해보면 요첫 번째 숫자는 4분의 1, 25%가 되고요. 자, 요거는 10분의 1, 10%가 됩니다.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 더 많은 범죄를 일으켰는데? 근데 그 원인을 보니까 환경 요인보다 오히려 유전 요인이 더 강력하다고 이야기하네. 라는 걸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요렇게도 우리가 또 가설 검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설 검증을 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게 할수 있으니까, 네. 이러한 방법들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렇다면 기억에서 가설이 수용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국 틀린 방법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이어서 니은. 니은은 종속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다. 자, 양자의 범죄 경력 유무라고 하는 게 범죄성에 대한, 실제로 구체화시킨 그 어떤 지수화된 그 결과가 되기 때문에 조작적 정의가 맞고요. 자, 이어서 디귿입니다. 자, 디귿은 실험 집단, 그리고 리을은 통제 집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서 실험법이 활용이 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디귿 틀렸고, 리을에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모두에서 활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이 사용되었다. 자, 여기 선지 리을에서 얘기하는 여기 이러한 자료 수집 방법,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문헌 연구법이 되죠. 네. 자, 여기에서 지금 문헌 연구법이 활용이 됐습니까? 하고 위에 잘 보니까 입양아의 기록을 연구를 했대. 30년에서 50년 사이 출생 직후 비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기록을 조사했다. 그러니까 이미 있었던 기존의 자료를 활용을 한 거죠. 바로 문헌연구법이 활용이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08번 문제의 정답은 니은과 리을로 이루어진 정답은 네, 3번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예. 108번 문제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방법이 또 다양하게 있는데, 그냥 양부의 범죄 경력이 결과적으로 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자가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요걸 가지고 비교를 하고, 또 생부 자체가 범죄 경력이 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양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렇게 수치 비교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유전 요인이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네,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우리는 10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09번은 또 새로운 연구가 나와요. 근데 우리 110번부터는 딱 보니까 좀 주제가 바뀌죠. 110번부터는 연구윤리고, 우리 연구 절차, 탐구 절차의 가장, 라스트 문제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자, 방과후 달리기 프로그램이 중학교 학생의 수업 집중도 및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진짜 이러한 부분에 효과가 있냐? 라고 하는 걸본 거야. X

변인, Y변인, 독립과 종속변인에 해당을 하고요. 자, 중학교에서 남녀별로 각각 체력 수준이 유사한 학생들을 100명씩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두 집단에 각각 남녀 50명씩 임의로 배정을 합니다. 자, 8주 동안 A 집단은 평소와 동일하게 생활. 그러니까 그 어떤 처치를 하지 않았어. 그런데 같은 기간 이 B 집단은요, 방과후 달리기 프로그램을 수행했어. 근데 우리 연구자는요, 이 달리기 프로그램의 효과를 너무 알고 싶었던 거지.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이 적용된 이 B 집단을 우리를 뭐라고 할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지. 이게 바로 실험 집단에 해당하고요. 여기에서 A 집단이 바로 통제 집단에 해당을 합니다. 이렇게 실험과 통제 집단으로 구분. 프로그램 적용 사전과 사후에 측정지를 사용을 해서 AB 집단 모두 수업 집중도 그리고 자아존중감을 스스로 평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 보고식 설문을 하게 된 거예요. 방과후 달리기 프로그램이 중학교 학생의 수업 집중도 및, 뭐 요거는 그 연구 개요에 해당하는 거였고, 하단에 이제 자료 분석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두 개의 종속 변수를 설정을 했잖아요. 하나는 수업 집중도, 또 하나는 자아존중감이었습니다. 5점 척도에 해당을 하고요. 높을수록 정도가 높대. 그리고 통계적으로 전부 다 유의미한 숫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집단을 나누고 또 성별을 나누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B 집단이 프로그램을 적용을 한 실험 집단에 해당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여기 한번 볼까요? A 집단의 이 남자인 친구들의 수업 집중도가 어떻게 됐나를 보니까 여기는 사실 통제 집단이기 때문에 여기 조금 올라갔어요. 미미하긴 합니다. 그리고 여자인 친구들은 뭐야? 이렇게 조금 낮아집니다. 근데 이 B 집단을 보니까요. 남자인 친구들 올라갔죠. 그리고 여자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올라갔어요. 아, 수업 집중도를 높이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자아존중감 보니까 A 집단 보세요. 사전 사후를 비교를 했을 때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자인 친구들은 결과에 변함이 없고요. 자, 그다음 B 집단 자존감에 있어서 남자인 친구도 올라갔죠. 그런데 여자인 친구들은 원래 사전에서 3.3이다가 수치가 2.9로 오히려 결과가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하단에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럼 여기서 어쨌든 여자인 요 B 집단, 요 실험 집단들에게 방과 후 달리기 프로그램이라는 건 자아존중감에 있어서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구나. 그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예. 자, 그리고 기억을 갑니다. 니은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자료 분석 단계에서 이루어졌다. 수업 집중도라고 하는 종속 변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 자, 우리 연구 설계 단계에서, 특히 양적 연구의 설계 단계에서 이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되게 많이, 아주 자주 나오는 선지였었는데, 이러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건 그냥 추상적인 변인이라고 하는 걸 아주 구체적인 수치로 지수화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조작적 정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자료 분석 단계에서 이루어지면 안 되죠. 자료를 수집하기 전에 구체화가 되어야지 내가 자료를, 데이터를 수집해낼 거 아니야. 고로 이러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일반적으로 연구,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선지 기억은 틀린 선지. 자, 이어서 니은. 니은과 디귿은 모두 종속 변수에 해당하죠. 자, 디귿. 기억의 수행 후, 자, 방과 후 달리기 프로그램의 수행 후,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이 수업 집중도 자체가 높게 나타났다. 그런가 한번 볼까요? 근데 보니까 참 공교롭게도 A 집단이든 B 집단이든, 즉, 통제 집단이든 실험 집단이든, 수업 집중도의 사전 검사, 남자 둘다 3.2, 여자 3.6으로 같아요. 그런데 사후 검사 결과를 보게 되면 여기 B 집단에서 남녀 모두에서 훨씬 더큰 수치로 향상했다라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통제 집단보다 실험 집단이 더 수업 집중도가 높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한 디귿은 옳은 선지가 돼요. 됐습니까? 자, 이어서 리을

선지, 마지막 선지, 디귿의 경우 자아 존중감인데 여학생은 남학생과 달리 기억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저는요, 이 선지 리을이 함정 선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마 여기 딱 보고 뭐야, 여학생들 같은 게 낮아진 거야. 그럼 뭐이 프로그램 자체 에이 별로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면 이 리을 이거 맞지 않나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방과후 달리기 프로그램을 이수를 했더니 자존감이 사전에 비해서 더 낮아진 거죠. 이렇게 감소된 것도 결국은 영향을 받은 거예요. 향상된 것도 영향을 받은 거고 감소된 것도 영향을 받은 거기 때문에 리을에서처럼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109번, 바로 니은과 디귿으로 이루어진 문제의 정답은 3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양적연구 탐구 절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110번부터는 문제의 결이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제목에서부터 연구 윤리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눈치 빠른 분들은 딱 보였겠지만 이렇게 주제별로 역순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최신 기출부터 쭉 나열이 돼요.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이제 1번 가게 되면 가장 최근 수능 문제들이 쭉쭉쭉 이렇게 딱 고정적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연구윤리 부분 넘어갔는데 2025 3월 학평이래. 수능에서 독자적으로 다루지 않았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전에 기출 빈도표 요 분석을 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연구윤리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 평가원 단위의 시험에서는 이렇게 단독의 문제로 출제되지는 않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109번까지 풀어봤었던 탐구 절차 부분이랑 함께 결합이 되어서 선지 하나, 두개 정도로 같이 결합돼서 출제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연구윤리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내용도 사실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큰 부담을 갖지 않고 접근하셔도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연구윤리 들어가기 전에 또 가장 마지막 요 단원에서 공부했었던 게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크게 네 가지 어떤 태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기억나요? 객계, 성, 상. 객계 성상이 뭐였어? 객관적 태도, 개방적 태도, 성찰적 태도, 상대주의적 태도. 이 객관적 태도라고 하는 건이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를 할때 사실로서의 사회문화 현상을 받아들이자. 그걸 우리가 살펴보고 연구를 하고 탐구를 할때 나의 어떤 주관적인 가치,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말자라고 하는 자세를 객관적 자세, 객관적 태도. 자, 개방적인 태도는 언제라도 이거는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 내 가설이라는 건 분명히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 즉, 어떤 연구 결과, 연구의 수행 과정 자체에 대한 나름 타당한 어떤 비판을 허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개방적인 자세라고 했었죠. 자, 성찰적 자세라는 거. 사실 우리가 사회과학을 연구를 할때 가장 요구되는 출발점이 되는 자세라고 볼수 있어요. 어떠한 현상을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끊임없이 성찰을 하면서 호기심을 갖고 살펴보려는 태도를 성찰적인 태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이렇게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커피 하나를 볼 때도 커피네 맛있겠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커피는 어디에서 왔을까? 이 원두가 아프리카에 어디에서 왔다고 하는데 원두 하나를 이렇게 캐내기 위해서는 수많은 아동 노동들이 착취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던데 라는 식으로 계속 현상의 이면 이면을 계속 사회학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탐구하려는 자세를 성찰적인 태도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상대주의적인 태도 같은 경우는 사회 문화 현상이잖아요. 이 문화라는 건 정말 나라마다 다른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이게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면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연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락에 따라서 사회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연구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상대주의적 태도라고 얘기하는데, 자, 요 부분도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좀 진하게 공부를 했을 테지만, 기출 경향을 봤을 때는 단독으로 출제되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연구 윤리에 대한 내용 들어갈게요. 자, 제시문과 함께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봐야 돼. 자, 갑은요. 인간의 공포심이 후천적으로 형성되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연구의 목적. 생후 10개월

뭐 조그만한 속눈치로 시작을 하다가 토끼도 보여주고 막 쥐도 보여주고 강아지도 데리고 오고 근데 전부 다 공통적으로 털을 지녔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사실 아기가 이게 뭔지 몰라 그냥 귀여운 거야. 그래서 이게 뭐지? 뭐지? 하면서 이렇게 되게 호기심 있게 쳐다보다가 이걸 어느 순간 아이가 그 털을 딱 이렇게 만지려고 하면 만지려고 하는 순간 그 바로 옆에서 쇠망치를 막 이렇게 두들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이걸 만지려고 할 때마다 쇠망치, 아주 큰, 아주 무서운 그런 굉음이 나면 이거 만지겠어요? 무서워서 못 만지죠. 예. 네. 그래서 어느 순간 처음에는 원래 이 아기가 그런 털 보면은 너무 좋아하다가 이제는 그 털과 그 쇠망치의 소리가 함께 결합이 되어서 그냥 털 달린 동물만 봐도 경기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영상을 한번 보게 되면 그 산타클로스 가면을 아이한테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산타클로스는 이렇게 흰 수염이 달려있잖아. 이것도 털이잖아, 털. 그러니까 아가가 그걸 보고 호기심을 갖는 게 아니라 보자마자 막 경기를 일으키면서 막 경악하고 막 울고 막 이런 모습이 그려집니다. 예. 이거 되게 끔찍한 실험이죠. 이 아이의 어떠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채 연구가 수행이 된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110번의 정답은 몇 번이었습니까? 4번이 되겠죠. 연구 대상자. 여기서의 연구 대상자가 바로 생후 10개월 된 아기 A가 되겠죠. 인권과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공포를 느낀 채 평생을 살아야 했었던 거예요.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렸었겠죠. 네. 나머지 내용은 요 제시문에서 살펴볼 수 없었습니다. 자, 이어서 111번 문제. 자, 기역에서 리을까지 쭉 연구 윤리 측면에서 평가를 해봐야 돼. 연구자 갑은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 문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갑은 조사에 앞서 연구 대상자가 응답 중단을 요청할 경우 즉각 조사가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연구 할래요? 했는데 막상 연구가 이제 실행이 되고 진행이 되니까 별론 거야. 이거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질문을 들으면서 점점 답하기가 싫은 거야. 그러면 저 그만할래요? 라고 응답 도중에 그만둔다면 즉각 이거는 중단됩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갑은 실제로 조사 진행 중 응답 중단을 요청하는 노인들에 대해서 조사를 바로 이제 즉각 중단을 하고요. 해당 답변 자료를 폐기합니다. 이거는 아직 끝마쳐진 연구가 아니잖아. 응답 자체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수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서 연구 의도에 따라서 폐기가 된 거죠. 이거 자체는 문제가 없죠. 완전한 답이 아니었으니까. 자, 노인들이 연구 목적을 알게 되면 연구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갑은 연구 결과를 발표한 후에도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알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연구들을 보면 이 연구의 의도와 목적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처치가 가해질 때 인간의 행동이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한 심리학적인 실험으로서 뭐 이거를 다 알려주게 되면 우리가 그 의도에 따라서 뭔가 의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연구 결과가 되게 왜곡되고 혼탁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설계에 따라서는 이렇게 사전에 연구 목적을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목적을 알리지 않는 경우에도 이게 발표되기 전에는 사실 이 연구는 이러한 게 목적이었어 라는 걸 알려줬어야지. 그런데 여기서는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도 대상자한테 연구 목적이 뭔지를 안 알려준 거예요. 읽기만 해도 문제. 자, 갑은 자신이 발표한 연구 논문에 관심을 가진 기업이 이 자료를 요청을 하자 연구부 지원을 받는 대가로 연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나머지 모든 연구 자료를 제공을 했다. 이 기업 자체가, 이 연구 되게 흥미로워 보이는데요? 연구비 지원해 줄게요. 혹 했겠지. 이렇게 자금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게 그래도 양심상 개인정보는 삭제하자 하고요. 이 데이터를 기업에다가 넘겨버립니다. 원래 애초에 처음 의도했었던 것과 달리 연구 목적 이외로 이 연구 자료가 활용된 것 또한 잘못된 거죠. 그럼 각각의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연구윤리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기억.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한 것이므로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는다. 원하지 않아요? 네, 그럼 하지 마세요. 어디까지나 연구에 참여하는 건 당신의 자발성이 전제될 때만입니다. 기억은 맞죠? 자, 니은 여기였어요.

연구자료 조작이라고 볼수 없으므로 연구 윤리에 위배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이거 의미 있게 기억하세요. 애초에 응답 자체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고,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하지 않은 응답은 폐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걸 가지고 조작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니은은 맞고, 자, 디귿. 디귿은 요기죠. 자, 연구자료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는다? 디옹. 자, 목적을 알리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랬다고 할지라도 발표되기 전에는 알려줘야 돼요. 위배됐고요. 리을. 연구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한 것, 개인정보를 아무리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연구 목적 이외로 자료가 활용됐기 때문에 연구윤리 위배에 해당을 합니다. 특히 여기서는 디귿과 리을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선지 구성으로는 기역과 니은으로 이루어진 1번이 옳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111번 문제였어요. 좋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43쪽, 우리 대단원 1단원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연구윤리에 대한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두 개의 연구인데요. 갑은요, 온라인 수업에 나타난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3개 초등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갑은 수업 담당 교사의 동의를 얻어 학생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온라인 수업에 접속해서 수업 장면을 관찰을 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관찰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한 건데, 아무리 교사의 동의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연구 대상자로서 학생들이 존재하잖아요. 그 대상자인 학생들에게 동의 여부를 전혀 묻지 않은 채 이거 몰래 한 거예요, 몰래. 자발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이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1번, 갑은 수집된 자료를 임의로 조작? 예, 그러한 내용은 살펴볼 수가 없어요. 물론 수집된 자료를 임의로 내 어떠한 연구 의도와 목적과 내 가설에 맞게 조작하는 거 문제됩니다. 연구윤리 위배기는 하는데 여기 제시문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아. 그래서 틀렸고, 자, 두 번째, 을. 고등학생의 학생자치활동 참여 경험과 시민의식 간의 관계, 자, 요두 가지의 관계를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남녀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을이요. 이후 을은 연구 대상자의 실명이 포함된 응답 자료를 유사 연구에 착수한 동료 학자에게 제공을 했다. 어? 그 연구 얼마 전에 내가 했어. 데이터도 있는데 줄까? 하고 그냥 연구실 동료라고 그냥 준 거예요. 이거 문제가 되죠. 아무리 친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실명까지 포함됐다면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개인정보 문제도 존재하잖아요. 근데 2번, 을은 연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그치? 실명까지 넣어서 이 친구들의 자료를 넘겨버렸으니까 문제가 된다. 정답 2번. 3번이요. 갑은 을과 달리 연구 자료를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했다. 지금 여기에서 수업 장면을 뭐 관찰한 모습에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몰래. 그러니까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문제인 거지 연구 이외 목적으로 사용된 거 확인할 수 없고요. 4번. 연구 대상자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고 자료를 수집한 건 을이 아니라 오히려 갑에 해당하기 때문에 4번도 틀렸습니다. 자, 이어서 5번. 갑과 을의 연구는 모두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를 했다. 양적 연구할 때 너무 중요하죠. 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이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이 정말 엄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갑 같은 경우에 온라인 수업에 나타난 교사와 학생. 그럼 여기에서 교사와 학생이라고 하는 이 모집단 자체를 수도권 소재 3개 초등학교의 교사, 학생이 요 표본이 대표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좀 어렵지. 일단 지역적으로 너무 편포되어 있잖아, 수도권에. 뿐만 아니라 학교 급도요, 초등학교로. 네.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았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여기 고등학생의, 그럼 여기서의 이 고등학생이 전체 모집단이 될 텐데, 연구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를 보니까 엄밀한 표본, 어떤 추출의 과정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편의로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설문조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요 남녀 학생 300명이 전체 고등학생 모집단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좀

좀 어렵죠. 이건 분명한 연구의 한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5번은 틀린 선지. 그래서 112번의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이어서 113번. 자, 청소년의 팬덤 활동에 부정적이었었던 갑은 중학생의 팬덤 활동이 소비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를 했다. 아, 팬덤 활동하는 게 별로 좋지 않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자, 갑은 연구 대상 중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질문지 조사를 실시, 질문지법. 그후 추가 조사에 대한 설명 없이 연구 대상 중 특정 학생들에게 심층 면접을 실시를 해서 자료를 수집했다. 그러니까 실제 연구를 할 때도 양적 자료를 좀 부족하다 싶으면 조금 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이렇게 면담법을 추가 시행을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설명해줘야죠. 이걸 왜 하는 건지, 너네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맞는지, 라고 하는 동의와 설명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 결여된 게 문제고요. 갑은 가설 검증을 위해서 무성의하게 응답한 일부 자료를 제외하고 분석했다. 그러니까 무성의한 거 진짜 많아. 이 설문지 보면은 그냥 다 기둥 세워놓는 친구들. 이게 무성의하잖아. 이거는 사실상 제대로 된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폐기될 수 있고요. 그 결과 가설이 수용. 갑은 방송에 출연해서 연구 결과를 설명합니다. 근데 이게 좀 괜찮냐, 안 괜찮냐, 이거를 따졌을 때, 자, 1번. 여기서 개인적인 이해관계 반영해서 자료를 선별했다. 이게 뭔가 내가 원하는 자료만 뽑아냈다. 라는 거는 없어요. 자, 여기에서 무성의하게 응답한 일부 자료를 제외를 한 것은 애초에 그 응답 자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외시킨 거지. 자신의 이해관계를, 자신의 주관을 반영해서 선별적으로 조작한 게 아니고요. 자, 2번입니다. 면접 과정에서 연구 대상의 익명성? 뭐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없죠. 근데 3번에 가니까 자료 수집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연구 대상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우리 질문지하고 플러스 추가적으로 추가 면접을 할 거야.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5번은 제시문에서 살펴볼 수 없는 내용. 그래서 113번의 정답 3번이었어요. 자, 이어서 114번입니다. 자, 갑과 을두 개의 연구가 등장하는데요. 자, 연구자 갑은 폭력물 시청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했다. 모집 공고를 읽고 지원한 실험 대상자를 두 집단으로 나눠 한 집단에는 자극적인 폭력물, 다른 집단에는 가족 드라마를 보여줍니다. 이 앞부분이 바로 폭력물 시청에 해당을 하겠죠. 이 과정에서 폭력물을 시청하던 일부가 스트레스를 호소를 하면서 실험 중단을 요청했는데 갑은 이를 허락하지 않고 안 됩니다. 끝까지 보세요. 그래서 연구해야 돼요. 결과 내야 됩니다. 하고 스트레스를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했다고 합니다. 예. 문제가 되죠. 예, 이럴 때에는 이 연구 대상자의 안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중단해야죠. 자, 나. 공공시설 낙서행위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몰래카메라를 활용을 해서 낙서행위자의 행동을 기록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몰래카메라로 누가 여기에다 낙서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기록 분석을 한 다음에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행위자의 차량 번호를 기록하고 완전 개인정보, 관계기관을 통해 그들의 이름과 거주지 등을 추적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이거 완전 무단으로 개인정보 쓰는 거 아닙니까? 1번. 연구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지금 가와는 무관한 설명이고요. 2번도 가와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자, 3번을 보면 나에서는 연구 대상자에게 자발적 참여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애초에 몰래카메라로 몰래 데이터를 수집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연구를 수행할 거야. 이 연구에 응할래? 라고 하는 부분 전혀 없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내가 찍혔는지도 모를 거예요. 내가 이렇게 데이터 수집이 됐는지도 모른 채이 안에 들어가 버린 거야. 연구 대상자로. 문제가 되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나에서 연구 결과의 공표가 연구자에게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서 연구 내용을 왜곡했다? 전혀 여기서 살펴볼 수 없고요. 자, 5번에서 이야기한 연구자가 예측하지 못한 해로운 영향이 연구 과정에서 발생함을 인지하고도 연구를 즉시 중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5번 선지는 나는 아니고 가에 해당하는 선지입니다. 그래서 가나 모두에라고 하기 때문에 5번은 틀린 선지. 그래서 114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마지막 문제 115번 갈게요. 자, 갑은 다문화 과정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 심층 면접을 수행을 하는데
연구에 협조하지 않던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하고 면접을 허락을 받습니다. 예. 자, 갑은요, 사회적 약자의 권리 신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답변은 제외하면서 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분석을 할때 연구자의 주관적인 가치, 의도가 완전히 개입이 된 거예요. 내 주장에 힘을 실어줄 만한 데이터만 내가 선별해서 사실상 조작을 한 거예요. 이 문제가 되죠. 이 자료를 통해 다문화 가정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가족 내 요인과 가족 외 요인으로 구분해서 유형화, 새로운 연구 결과를 제시를 하고요. 뭐 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다른 맥락에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뭐 이런 부분은 좋기는 한데 중간에 이 자료 자체를 왜곡해서 선별적으로 조작했다라는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115번의 정답은 3번. 연구 자료 수집 과정에 주관적인 가치를 개입시켰다라는 거 해서 115번의 정답은 3번. 나머지 1번, 2번,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요, 전혀 우리가 제시문 속에서 살펴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문제 풀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총 11개의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여덟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여덟 번째 시간까지 오면서 여러분들의 1단원 마무리를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우리 1단원이 조금 이렇게 뚱뚱했어요. 빈도표를 통해서도 살펴봤지만 한 4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었고요. 1번 문항은 좀 고정적으로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을 비교하는 형태로 문제 출제가 되죠. 네, 이런 공부를 할때 많은 친구들이 차이점에 막 주목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통점 부분을 좀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에도 분명한 공통점이 존재한다. 둘다 공통적으로 보편성이라는 특징 갖는다는 거. 물론 여기에서 사회문화 현상은 보편성의 플러스 특수성의 성질을 지니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 보편성. 그리고 둘다 인과관계라는 게 있어요. 사회문화 현상은 상대적으로 자연현상보다는 인과관계가 조금 불분명하다, 불명확하다라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개연성과 확률의 원리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인과관계라는 게 존재하고요.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 모두 다 공통적으로 경험적 자료로 연구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지니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 이외에도 관점 부분에서 기갈상 세 가지 관점 공부를 했었고요. 양적연구, 질적연구하면서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1단원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까지 살펴봤었던 양적 연구 탐구 절차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특히 가설 검증을 하는 걸 여러분들이 했어야 됐을 때 꽤나 어려웠을 겁니다. 자, 조금 어려웠었던 문항들이 있다면 지금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되돌아가서 이게 왜 정답이고 오답인지 그 근거 찾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단원, 2단원으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이 말랑말랑해질 지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수학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지니 정유빈입니다. 아까 지나가다가 이렇게 CG 감독님도 뵌 분도 얘기를 하셨어. 지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거 안 입고 있으면 오히려 약간 지니인지 아시는 것 같아요. 이거랑 이거 없었을 때 더 지니인지 아시는 것 같고, 얘랑 이게 원래 모든 게 있잖아요, 여러분. 투머치가 웃긴 거예요. 그죠? 투머치여서. 아이고, 이 여러분들 잘 모를 거지만, 어느 시점에 가장 그 현실적으로 약간 현실 타격감이 오느냐, 어떤 때냐, 여기 이제 시작하려고 와서 주섬주섬 내가 얻어놓은 걸 다시 앞뒤 구분도 잘 안 돼.

약간 여러분 나름 앞뒤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근데 끈끈 입을 때도 많아요. 이것을 주섬주섬 입고 여기 하면 이거를 주섬주섬 쓸때 나는 누구인가? 여긴 어디?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시나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이제 막뭐 MBTI 이런 거 나왔을 때 E라고 나오기는 한다만 내 모든 친구들은 제 오래된 친구들은 저는 무조건 I인 줄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렇지, 내가 원래 어렸을 때를 따져봤을 때 태생적으로 여러분 저는 내성적 성향을 갖고 있는 내향인이에요. 근데 집에 혼자 있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러거든. 그냥 사회생활이 만들어낸 외향적 사람. 그러나 사실 집에 혼자 있는 거나 되게 난 혼자 있어야만 해. 그런 생각을 하거든. 근데 아무튼 끌어모아서 여러분들을 만날 때 약간 이거 다 끌어모아서 써. 그래서 화장실에서 손 씻는데 이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따뜻한 물이 나오는데 아 그냥 여기 가만히 있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아 하다가 이제 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꾸며 있습니다. 빨개질 때가 있잖아요, 얼굴이. 진짜 부끄러워서 빨개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즐겁게 오늘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우리가 또 친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힘들면 힘든 거고, 괜찮으면 괜찮은 거지. 힘든데 괜찮은 게 어딨어? 라고 쓰여있는 문구를 또 보면서 생각을 했었어. 그래. 힘들면 힘든 게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공부하다가든 저는 사실은 힘내라는 말을 원래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힘내. 힘내. 되게 무성의한 응원처럼 느껴졌어요. 그렇지 않아? 친구 옆에 힘들대. 오, 힘내. 그죠? 너무 무성의한 응원이지 않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힘내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나쁘기까지 한것 같아. 힘을 내라고 하고 있는 거죠. 힘이 든다는데, 그쵸? 그래서 힘내라는 말을 사실 되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이 말이 되게 공감이 됐던 것 같아. 힘이 들면 힘든 게 맞는 거예요. 그치?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괜찮아 이런 건 없어요. 힘들면 힘드니까, 어, 나 너무 힘들어 하고 우는 게 맞고요. 그러다가 생각해보면, 그리고 힘든 일이 너무 힘든데, 힘들어, 왜 힘들어 하고 설명을 해보잖아? 그러면 되게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많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섭섭하게 했다고 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잃으려고 여러분. 누가 나한테 그랬다? 이런 말을 한번 입 밖으로 내면서 얘기해봐라. 그러면 상대가 들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화내야 되는 포인트에 화를 안낼 때가 있어요. 어, 그래서, 그래서? 난 얘기가 끝났는데. 그래서, 그래서? 이러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게 삐질 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될 때도 있거든요. 힘든 걸 차라리 힘들다, 왜 힘든가, 그걸 다입 밖에 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끄집어내나 봐요. 그러면, 이거 괜찮은 거야? 이렇게 될 때가 있고, 그래서 괜찮아지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힘들면 울고, 울었으니까 뭔가 날 달래줄 무언가를 만들고, 그래서 괜찮은 것을 찾고, 괜찮아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힘든데 괜찮은 척, 힘든데 괜찮은 척, 그걸 그냥 뭉개고 지나가잖아요? 그럼 진짜 곪아지게 되더라고요. 힘든데도 괜찮은 건 없어요. 힘들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또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웃음으로 극복을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알았죠? 아니 얘가 뚜껑도 열려요, 여러분. 아까 옷 입는데 얘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뚜껑도 열려요. 힘든데 괜찮은 게 어딨어? 웃고 지나가는 거지 뭐. 나도 힘들지. 웃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알았죠? 나 이제 이러고선 집에 들어가는 차 안에서 이제 아 오늘도 이러면서 가겠지. 그죠? 다 그런 겁니다. 어, 이거 봐. 자꾸 제가 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럴 때 얼굴이 약간씩 빨개질 때 있잖아요. 진짜로 부끄러워서 빨개지는 게 맞아요, 여러분. 자, 즐겁게 가보도록 합시다. 유빈쌤도 이렇게 행운을 하는데, 이 생각을 항상 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알았죠? 자, 가봅시다. 어느 관광지에서 7명의 관광객 A, B, C, D, E, F, G가 마차를 타려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말 길고, 문제 내용 많고, 그림 있고, 우와, 못하겠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 어려운 문제는 맞는데, 재밌는 문제기는 해요. 보세요. 자, 마차에는 4개의 2인용 의자가 있었는데, 마부가 하나 앉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7명의 관광객이 여기 앉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A와 B는 같은 2인용 의자. 요런데, 요런데, A와 B가 앉아야 되겠구나. 이웃하여 왔는데.

AB가 이웃해야 되고, CD는 인용의자에 이웃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C가 뭐 예를 들어 앞뒤로 앉는 건 상관이 없어. 인용의자에 짝꿍으로 앉고 싶지 않대요. 오케이, 이 내용들을 들고 시작을 할 건데, 그 수학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또 하나 보여드리자면 단순화 작업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되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얘를 바꿔볼게요. 마부가 앉았어. 그 옆자리 하나랑. 이렇게 두 자리 하나짜리 있고요. 또 이렇게 두개 있고. 또 이렇게 두개 있네. 여기다가 앉혀봅시다. 이 그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림까지는 필요하지도 않아. 이렇게 대단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알았죠? 자,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볼게요. 그러면 AB는 이웃한다잖아. AB부터 앉혀볼까요? AB는 어느 2인용 의자에 앉을지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세 가지. 그죠? 3을 너무 옹졸하게 쓴거 아니야? 그치? AB를 먼저 앉힐게요. 세 가지 중에서 하나의 의자를 고르세요. 그래서 A가 여기 앉을까, B가 여기 앉을까를 골라야 되겠지. 그건 몇 가지? 두 가지. AB를 앉히는 방법의 수가 6가지입니다. 그래서 AB는 이미 앉으셨어요. 자, 이제는 C, D, 둘이 같이 앉지 않겠다고 하는, 그치? C, D, 그리고 E, F, G를 앉힐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엔 어떻게 되느냐? CD가 이웃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요. C나 D가 마부 옆에 앉으면 되게 땡큐야. 그치? 그러면 케이스를 제가 이 안에서 나눠볼게요. C 또는 D가 마부 옆에 앉거나, 마부 옆에 앉지 않거나로 케이스를 나눠볼게요. 그럼 되잖아. 자, C 또는 D가 마부 옆에 앉기로 했어. 그러면 요 자리에 C가 갈까, D가 갈까? E. 두 가지. 여기다 쓸까? E. 자, 예를 들어 C가 앉기로 했다고 칩시다. 우리는 생각하기 위해서 이게 좋으니까. C가 앉았어. 자, 그럼 D는 이제 어디 앉으면 돼요? 아무 데나 괜찮아. 자, 그러면 D를 앉히고, 나머지 E도 앉히고, F도 앉히고, G도 앉히면 되는데, 그걸 바꿔서 이야기하면요. C가 마부 옆에 앉는 순간, 여기는 누가 앉으면 돼? D, E, F, G가 네 자리, 서로 다른 네 자리에 네 명이 가서 앉는 겁니다. 뭐라고 쓸까요? 4팩토리얼. 끝. 괜찮죠? 자, 여기는 어떻게 갈까? C 또는 D가 마부 옆에 앉지 않기로 했대. 그럼 마부 옆은 누가 앉아요? 이렇게 기다려봐. 지금 EFG는 되게 순하잖아. 그 요구 사항이 없잖아. 그럼 자, 기다려봐. 요구 사항이 있는 CD를 먼저 앉힐게요. 자, C나 D 중에 한 명을 먼저 앉혀볼까요? C야, 너 어디 앉을래? 네 가지. C가 여기 앉았어. D는 어디 앉아야 돼? 마부 옆은 아니니까, 옆자리 아니니까 여기 두 자리 중에 하나 앉아야 되겠죠? D가 앉을 수 있는 거두 자리. 되었어? 그럼 D도 앉았어. 그러면 남은 세 자리에 서로 다른 세 자리에 서로 다른 세 명이 가서 앉는 방법입니다. 그냥 뭐라고 하면 돼요? 3팩토리아, 예스. 끝이죠. 이 둘을 더해야 되겠죠? 케이스니까 얘는 몇 가지야? 24 곱하기 2하니까 48. 얘는, 우와, 얘도 24네. 4팩이니까 곱하기 2하니까 얘도 48. 그럼 둘이 더하니까 몇 가지? 96가지. 이게 뭐냐면, C, D, E, F, G가 앉는 방법의 수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해야지. 왜? A, B도 앉고, and 동시에 C, D, E, F, G도 앉아야 한 경우를 완성하죠? 그럴 때 곱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6 곱할까요? 정답은? 576. 끝.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괜찮아? 괜찮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 마부 옆자리에 앉으면 땡큐잖아요. 그러니까 마부 옆에 앉힐까, 마부 옆에 앉히지 말까, 이런 게 헷갈리시면 케이스로 나눠버리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더 좋은 거 알려드릴게요. 이웃하지 않는다에, 제가 두 명이 이웃하지 않는다에는 좋은 점이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여집합으로 갈게요. 여집합으로 갈게요. 제가 가끔 있잖아요, 여러분. 어차피 말실수가 나올 테니까 한 번씩 미리 말해줄게. 여사건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건이라는 말이 제가 뒤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우리 이미도 봤지만, 그치? 여사건이라는 게 여러분 확률 때 등장을 할 겁니다. 전체가 일어나는 경우 안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가 남은 여집합으로 그걸 여사건이라고 이제 쓸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종종 여사건이라는 말실수를 하게 될 때가 있을 텐데, 지금으로 따지면 여집합의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때 자세히 알려드릴게. 알았죠? 어쨌든, 자, C와 D가 이웃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전체 C, D, E, F, G가 앉는 방법의 수에서 CD가 옆자리에 앉는 경우를 너무해? 다시 그려볼게. 기다려봐. 잘했지? CD가 옆자리에 앉는 경우를 제외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전체는 몇 가지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에 서로 다른 다섯 명이 가서 앉는 거니까 5팩토리얼이에요. 선생님 일곱 명이잖아요. AB님이 앉았어. AB랑은 따로야. 여기는 CDEFG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남은 다섯 자리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그죠? 거기에서 CD야, 너네 같은 데에 가서 앉을 건데 2인용 의자 두개 중에 어디에 갈래? 요거? 두 가지. 여기에 C가 앉을까, D가 앉을까, D가 앉을까, C가 앉을까, 두 가지. 그럼 CD가 이미 앉았죠? 남은 세 자리에 세 명이 가서 앉는 방법 4팩토리얼. 이렇게 하시면 왠지 아까보다 좀더 쉽게 푼 기분이 들지 않아요? 자, 4팩토리얼이니까 24. 뭐 120에서 24 뺀다고 해도 되고, 4 곱하기 4팩토리얼로 계산하셔도 되고, 얘가 몇 가지가 됩니까? 아까 마찬가지로 96. 곱하기 6하니까 정답은 똑같이 576입니다. 저와 함께 확통을 공부하시면서 느끼게 될 건데,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한 가지 풀이로 풀지 않습니다. 내 취미 생활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 풀이를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그렇게 상상을 자꾸 해보셔야 여러분들, 여러 가지 방법을 자꾸 연구를 해보셔야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가장 좋은 풀이를 가장 시간이 덜 들고 계산도 덜 하면서 허를 찌르는 풀이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거든. 그 연습을 하시려면 평소에 다양한 풀이를 접근을 해봐야 돼요. 선생님, 저는 여사건이 좋을 거, 여집합이 좋을 것 같아서 처음부터 이렇게 했는데요. 아까 건 알고 싶지 않아요가 아니고, 마부 옆에 요게 특이한 자리네,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하는 방법으로 아까 케이스 나눠서 보여드렸잖아. 그것도 같이 보세요. 그죠? 좀 획기적인 방법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문제는 다 뭐다? 팩토리알이 숨 쉬듯이 들어가 있는 곱의 법칙 문제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막 수학 공부할 때 팩토리알 이런 거 기호 막 나오고 그러면 일단 미간의 주름부터 딱 잡은 다음에 선생님, 이런 거 일상생활에서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봐. 아니, 안 나와. 그럼 이거 왜 배워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팩토리알이 없었으면 여러분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고 매일매일 적었어야 돼요.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고 적었어야 된다고. 얼마나 귀찮아. 그래서 자주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기호화해서 팩토리알 같은 걸 알려주게 된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거일 거란 말이야. 저게 있어서 내가 삶이 윤택해졌구나를 느끼셔야지. 왜 하는 거야? 이래버리면 여러분, 공부가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진다니까? 사람은 발전하려고 새로운 걸 배우는 거잖아. 그죠? 받아들일 거 받아들여야 돼. 오케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합으로 갈 거예요. 복습의 마지막 단원이에요. 다음 강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를 달려볼 거거든요. 자, ABCD 중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두 명의 학급 대표를 뽑는 방법의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때 나오는 버전이에요. 써봐요.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지금 할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수형도 그리듯이 A랑 누가 할까? B랑 할까? A랑 C를 뽑을까? A랑 D를 뽑을까? 이렇게. 그지? 또, B랑 A는 했으니까 C를 뽑을까? D를 뽑을까? C랑 D를 뽑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몇 가지예요? 총 6가지. 근데 이럴 때또좀 짜증이 밀려오는 거야. 왜? 그럼 내가 매번 이렇게 매번 나열해야 되나? 하나하나 써봐야 되나? 그러니까 나열이라는 말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배열 말고요. 하나하나 써보는 노동의 시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와, 그럴 필요는 없거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앞에서 했던 개념으로 가봐요. 대표. 대표 자리를 만들어 놓고 각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곱하는 것이 우리는 가능하니까요. 자, 대표, 첫 번째 대표 누가 될수 있어요? 4명. A가 만약에 앉았어. 그러면 두 번째 대표는 누가 될수 있어요? 3명. 근데 문제는

둘째가 뭐예요? 대표로 내가 첫 번째, 두 번째라고 생각했잖아. 반대로 첫 번째에 B가 되고 두 번째에 A가 되면 어때? 얘네 둘이 똑같아요.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첫 번째 대표, 두 번째 대표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순서가 적용이 된 거예요. 이건 뭐야? 그러니까 순열인 거야. 근데 나는 어때? 뽑기만 하고 싶어. 그러면 두 명을 배열하는 방법의 수만큼 어때요? 겹쳐서 세게 된 거예요. 제가 경우에서 처음에 수세기 할 때의 방법으로 뭐라 그랬어요? 겹쳐서 셌죠? 나누어 주셔야 돼. 이게 뭐야? 두 번씩 똑같은 것을 센 거야. 것을 겹쳐서 셌구나. 이걸 받아들여야 돼. 셌군. 어때? 두 번씩 같은 것을 겹쳐서 셌군 이 뜻인 거예요. 그쵸? A, B, BA 내가 두 번씩 셌잖아. 똑같은 것을. 그래서 E로 나누어 주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살짝 더 확장을 해서 조합의 개념으로 조합의 수까지 가져가 갈 거거든요. 그죠? 여기서 한번 봐봐. 요 개념 그대로. 순열에서 결국은 배열하는 방법의 수만큼 나누어 주고 있어요. 그게 조합이에요. 자, 일단 기호 먼저 알려드릴게. 이렇게 들어갔어. 그죠?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기만 할 겁니다. 알개를 뽑을 거야. 나열 안 해. 뽑기만. 뽑아라고 쓰지 않고 뽑기만이라고 써야지. 뽑기만. 뽑아. 뽑아 끝. 뽑아 끝. 자, 그러다 보니까 P 때도 마찬가지인데, R개는 무조건 N개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P도 마찬가지야, 그치? 왜냐면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10개 중에서 뭐 12개를 뽑을 순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항상 R은 N보다는 작거나 같은 값이었습니다. 자, 얘를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R개를 뽑을 거니까 R개의 자리를 마련했어. 그치? 첫 번째 자리에 올수 있는 경우 n가지, 두 번째 n-1가지, 세 번째, 네 번째에서 마지막 n-r 플러스 1까지. 요렇게 하시면 이건 뭘 의미해요? npr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 r자리라고 생각하고 뽑았어요. 그만큼 그 r개를 배열하는 만큼 겹쳐서, 중복해서 여러 번. 그지? R개를 배열하는 만큼 내가 세 번씩, 네 번씩, R개를 배열하는 방법만큼이니까 몇 번씩, R팩토리얼만큼씩 중복해서 센 거예요. 세 번씩, 네 번씩 세면 어떻게 해야 돼? 나누어줘야 돼. R팩토리얼로 어떻게 할까요? 나누어 줘야 되겠죠. 그것을 무엇으로? R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도록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쓱 R팩토리얼로. 이게 C의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C의 계산은 분명히 P로부터 유도가 된건 맞습니다. 자, 정리해서 써봐요. 일단 뽑아서 뽑아서 나열한 것에서 나열하는 방법의 수만큼으로 나누어 주면 된 거예요. 별거 없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NPR을 또 뭐라고 했어? 잠깐 복습. NPR은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N팩에서 N-R 빼기 R 플러스 1팩 1까지만 곱해져 있다 보니까 이 다음에 해당하는 N-R, N-R-1 주르륵 곱한 것들은 없어지는 거잖아. N-R 팩토리얼 이렇게 우리가 썼었거든요. 그걸 그대로 한번 적용해 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잘 봐요. 그 유명한 식이 완성됩니다.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N 팩토리얼이라고 제가 한글로 거기 적어놨죠. 뺀팩 뒷팩분의 앞팩. 입에 그게 제일 잘 붙어. 다른 식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뺀, 백, 뒤, 백, 분의 앞에. 세 번만 웅얼웅얼 해보시면 알아서 정리가 됩니다. 뺀, 백, 뒤, 백, 분의 앞에.

디펙분의 압핵으로 여러분들 조합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 순열의 수를 구하는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C의 계산을 유도를 해왔습니다. 근데 실전에서는 제가 체크 3에도 적어놨는데 실전에서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N개 중에서 팁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한다고 쓸 거거든요. 순열을.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N개 중에서 일단 R개를 먼저 뽑아. 그 다음에 그들을 나열하는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N개 중에서 R개를 그냥 일단 구성을 해. 필요한 것들을 뽑아. 그 다음에 그거를 나열하듯이. 보통 순서가 뽑고 나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건 개념을 끌고 올 때는 순열을 가지고 조합의 수를 끌고 왔는데 실제로 계산은 조합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들을 배열하는 순열을 이렇게 유도해내는 그런 과정이 더 많이 있다는 게좀 재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진짜 중요해요. 앞으로 계속 쓰일 거예요. 순열도 당연히 중요한데 순열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순열은 곱의 법칙이 중요해. 이렇게 표현을 제가 더 많이 하거든요. 근데 C, 조합은 진짜 중요해요. C 계산을 못하면 답답해. 문제를 풀어낼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알았죠? 자, 조합의 성질 한번 쓱 볼게요. NCR은 뺀팩 뒤팩분의 압핵입니다. 이제 알겠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재밌는 것들을 해볼 건데 뺀팩 뒤팩분의 압핵이라는 식만 있으면 뭐든 유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식으로 여러분들 증명을 할 수는 있어. 근데 제가 체크 1에도 적어놨지만 그냥 이해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 이렇게 써놨죠? 봐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꺼낼 거니까 r은 당연히 n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ncr이 뭐랑 같느냐? ncn-r과 같아요. 예시로 봐봐. 10명 중에 3명. 이게 같다고. 뭔 소리냐? 자, 10명 중에 내가 지금부터 떡볶이를 사줄 3명을 뽑을게요. 라고 말을 하는 것과 10명 중에 내가 지금부터 떡볶이 안 사줄 7명을 뽑을게요. 라고 하는 말은 인성적인 차이는 있으나 똑같다는 거지. 그치? 아주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어. 그래서 얘가 그냥 이해하라는 거야. 10명 중에 3명을 뽑으나 안 데리고 갈 7명을 뽑으나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첫 번째로 여러분들 조합과 관련해가지고 나오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쓰여요. 뒤에 여러분들 뭐 이항정리 가고 파스칼의 삼각형 이런 거 가도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할 겁니다. 뒤에서 배울 내용을 왜 자꾸 한 번씩 언급하느냐? 이게 귀동냥이라 그러잖아. 뭔가 난쓱 던져놓잖아? 그러면 나중에 뭔가 기억이 나는 것 같이 배운 적 없는데 아는 것처럼 느껴져서 조금 익숙할 수도 있잖아. 그런 걸 노리는 거랍니다. 어쨌든. 자, NC0은 얼마일까?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한 명도 뽑지 않을 거야. 1이에요, 1. 그냥 냅두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NCN은 N개 중에서 N개를 모두 다 뽑는 거면 그것도 한 가지예요. 이런 게 0가지인지가 궁금해질 때꼭 계산을 해보라는 거야. 뺀팩, 뒤팩, 분의 앞팩이죠? 이거 1이죠? 약분 되죠? 1이야. 0팩토리얼 1이라는 거 간만에 복습도 하시면서 유도해보시면 쉽지. 그리고 방금 배운 요 내용을 적용하면 NC0과 NCN은 어때요? 서로 같죠? 맞잖아. R자리에 0 집어넣어봐. 그렇구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한 번씩 유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은 N명 중에서 한 명을 뽑는다는 뭐예요? N명. 후보가 N명이잖아. 맨 앞에 올수 있는 경우에서 N명의 후보가 있으면 N가지라고 하잖아. NC1은 그냥 N이에요. 어려울 거 없죠? 계산 특별히 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해를 해보세요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이해가 더 도움이 되니까. 알겠어? 그죠? 요런 것들을 한번 다뤄 봤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하는 유형에 대한 것이 이제 수르륵 나올 건데, 요거 한번 보세요.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만큼 그런 중요한 느낌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야. 자, 포함되어야 될 대상을 먼저 뽑아두고 남은 인원에서 빈자리를 채우면 된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 문제 보세요. 10명이 있는데 그 안에 내가 좋아하는 선재도 있고 우석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재, 우석이 앤드 8명이 있는 거지, 그치? 근데 그중에서 내가 5명을 뽑을 거야. 뽑아서 떡볶이 먹으러 가자 할 거래요. 그죠? 신나죠? 자, 근데 두근두근두근하게 봤더니 선재랑 우석이가 둘다 들어가겠대.
땡큐죠. 자, 그러면 내가 떡볶이 멤버 5명을 모집하는데 선재는 인했어. 우석이도 인이야. 그럼 남은 후보는 세 자리 남아있고요. 그러니까 남은 자리는 세 자리가 남아있고요. 후보군은 몇 명 있어요? 선재랑 우석이 이미 들어갔잖아. 남은 8명. 예스. 후보 8명 중에서 세 자리만 채우면 되죠. 어떻게 돼? 83. 이게 뭐 외울 내용이냐고. 그지? 두 번째 건 어때? 포함되지 않게 되면 후보에서 제외시키면 돼. 굉장히 쉬워. 선재랑 우석이가 애석하게도 안 가겠대요. 그러면 후보는 여전히 선재, 우석이를 제외한 8명인데 떡볶이 멤버 자리는 5자리죠. 그러면 8명 중에 5명을 뽑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포함된다, 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어떠한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상황을 분석만 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너 안 갈 거야? 오케이, 그럼 후보가 몇 명이야? 너는 들어왔어? 오케이, 그럼 후보가 몇 명이고 빈자리가 몇 명이야? 몇 명 더 뽑으면 돼? 이런 것들을 직접 물어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이 막 수학 문제다, 응,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부터 떡볶이 멤버를 모집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럼 훨씬 마음이 가. 그 어릴 때 왜 큰 수 계산하는 건 어려워도요. 그 용돈으로 계산하면 계산 잘하는 그런 거 있잖아. 그 원래 그 전통적으로 다들 사람, 모든 사람이 그렇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이 문제, 모든 문제한테 약간 마음을 주고 계산을 하셔야 계산이든 식구하기든 해석이든 더 잘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이러면서 계산을 하셔야 돼. 재밌죠? 그죠? 자, 순서가 정해진 배열까지 보고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정해진 배열은 대체 뭘까? 순서가 정해져 있다면 구성원을 뽑기만 하면 알아서 자리가 배치된대. 되게 매력적인 요소거든요. 봐봐요. 1, 2, 3이 있고요. 1, 2, 3, 4, 5가 있단 말이야. 그치? 1, 2, 3에서 1, 2, 3, 4, 5로 쏘는 거야. 1, 2, 3에서 1, 2, 3, 4, 5로 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 그죠? 그죠, 그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예시를 들어봐. 예를 들어서 1이 만약 2를 쏘잖아? 그럼 2는 그 밑에 있는 것 중에서 쏴야 돼. 뭐 4를 쏴. 그럼 3은 이제 5를 쏴. 이런 형태라는 거죠. 바꿔봐요. 화살을 맞을 친구 3명만 고르면 누가 쐈을지가 결정이 된 거예요. 즉, 1, 2, 3, 4, 5 중에서 공역에 해당하는 것 중에 아무렇게나 3개를 골라보면 알아서 쏜 사람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5개 중에 3개를 고르기만 하시면 돼요. 끝. 5, 2, 3 계산 한번 해볼까? 뒷팩 분의 앞팩. 그래서 5, 4, 2로 나누니까 10. 이런 식으로. 아까 83이랑 이런 거는 굳이 계산은 안 했었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뒤에서 계속 보게 될 테니까. 재밌죠? 이런 거.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다 이러면은 조합으로 계산하는구나 이렇게 외울 게 아니고 상황을 보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적용을 하는 그게 되어야 되겠죠. 신나죠, 그죠? 그래서 순서가 정해진 배열이라는 표현이 뒤에서도 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순서가 정해진 거는 조합이라고 했는데요 선생님 막 이런 식으로 너무 규정화 해놓지 말고요 뽑기만 하면 되네 이런 생각들 그냥 이런 생각들을 잘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유형도 좀 어려워하는 거라서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다 이루어질 진이 안 그래도 제가 지난 시간에 자랑하는 것을 까먹었어요. 그죠? 쌀떡이 변신한 거 알고 있었어요. 혹시 아는 사람? 2강에서부터 변신을 했는데 눈치챘어요? 대단하네. 저는 원래 약간 경주마처럼 달리는 스타일이야. 수업할 때는. 그래가지고 주변을 가끔 있죠. 한 20강 돼갖고 처음으로 막 여기 램프가 있네요. 막 이런 거 찾아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었는데 2강 때 잠시 까먹었어. 글씨만 보더라고. 아무튼 알아요. 이거 약간 그 이름이 기억 안 나. 아무튼 저 알라딘 막 이런 영화 했던 갑자기 왜 그 윌 스미스 그 분을 생각하며 뭐 느낌인지 알겠어. 쌀덩이가 지니로 분장을 했어요. 여기 위에 이거 보여요 여러분? 까만 머리털을 달고 왔어요. 얘가 나름 이제 좀 디테일을 살려서 그죠? 멋지죠? 아무튼
3일만 유지하는 저. 뭘 해도 3일밖에 못해. 이번에 3일 천하로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3일만 유지하는

하는 거여도 대단한 거예요. 생각보다 3일 끌고 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결국은 습관이 되려면 3일이 쌓이고, 3일이 쌓이고, 3일이 쌓이고, 3일이 쌓여가야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모든까지는 아니야. 아닌 사람도 있겠지. 그냥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공부하다가 하루 정도 공부 잘안 되는 날도 있지 않을까? 그죠?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도 떡볶이 먹는 날이 있지 않을까? 내가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런 생각을 하지. 내가 일평생 떡볶이 안 먹을 건 아니잖아. 거기까진 맞거든. 근데 이제 떡볶이 먹은 다음 날? 그럼 좀 자제해야 되는데? 떡볶이 먹어서 이제 입이 터져가지고 그 다음 날은 더 거창한 거 이렇게 가면 이제 다이어트가 끝나는 거지. 너무 잘 알죠, 그런 건 여러분들. 근데 왜 공부에는 적용을 안 할까? 3일 천하 괜찮거든요. 3일 잘한 거잖아. 무너질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붙잡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사실 3일 천하 괜찮아요. 내가 무조건 그 3일 이후도 이어질 수 있도록 1강에서 그래서 얘기했었잖아. 스티커 만들으라고. 그렇게 3일 붙이고 그 다음 무너진 거에 막 X 하지 말고요. 조금 더 관대해지세요. 오, 오늘은 좀 그랬네. 내일부터는 제대로 해야 돼. 그리고 그 내일이 진짜로 되었을 때는 꼭 약속된 대로 오기로 하는 거예요. 그것만 지킬 수 있으면 3일차나? 어휴, 끝나네. 3일로 끝나지 않아. 35일로 무조건 될 겁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날이 있다 하면 뭐 추가 며칠이 되겠지만 그건 정도야. 뭐 그쵸, 그쵸.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여러분들 가겠다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이 소원은 꼭 들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알았죠? 괜찮아. 이거 보통 3일 유지하고 무너지면 스스로를 되게 미워하더라고요. 왜? 그러지 마요. 다이어트, 저도 다이어트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유지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보이겠지만 살을 뺐어요. 요즘 내가 이런 옷을 입고 있긴 하나, 아무튼 간에. 제가 최근에 한 7, 8kg가 빠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당연하지만 나 떡볶이 너무 좋아하거든? 안 먹을 수 없어! 떡볶이 먹어, 여러분. 그랬는데, 그 다음날 또, 막 뭐, 뷔페에 갈 일이 생겨요. 그래도 가! 뭐 어때? 대신에, 그러면 그 안에서 그 다음, 뭐, 다른 끼니를 조절한다던가 충분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예 모든 걸안 하고 살수 없어. 즐거워야지. 다만, 거기서 분명히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더 조절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었을 거예요. 3일하고 무너졌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나는 내가 싫어요가 아니고, 그래, 그럴 수 있어. 즐거웠잖아.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더라고. 알겠죠? 그렇습니다. 떡볶이 어제 먹었어요. 이따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어제 즐겁게 먹었어요. 행복했다니까? 그럼 넘어가면 되지. 그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떡볶이 안 먹으면 너무 인생이 우울하잖아. 그렇더라고요, 저는. 자, 분할과 분배에 대한 건데, 이게 문제로 막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요. 의미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분할이라는 건 N개를 뭐 10개가 있어, 6명이 있어. 그들을 몇 묶음으로 쪼개놓는 것을 분할이라고 하고요. 분할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조 이름을 붙여주는 것을 분배라고 합니다. 다시 나누어 준다를 제가 방금 뭐라고 설명했어요? 조 이름을 붙여준다고 얘기했어. 조 이름을 붙인다는 게 뭐야? 2명 있는 게 1조, 2명, 총 6명을 내가 2명, 3조로 쪼갰다면 A조, B조, C조로 이름을 붙이는 것까지 하면 나누어 주는 거고, 두 덩어리, 두 덩어리, 두 덩어리로만 두는 거는 분할이라는 거예요. 차이 알겠어? 자, 그거 생각해서 봐봐. 분배는 분할, 쪼갠 다음에 나열, 조 이름을 붙여주는 것으로 간다. 보세요. 6명을 두 조로 나눌 거야. A, B, C, D, E, F가 있어. 두 조로. 모둠으로만 나눌 거야. 조 이름은 안 붙일 거야. 그러면 6명 중에서 3명을 뽑아볼까요? 63이겠죠? 이러면 될까? 안 돼. 왜요? 6명인데 두 조로만 나누게 되면요. 지금 봐봐. 나는 6명 중에 A, B, D를 뽑는 경우를 말했어. 그 나중에는 6명 중에 C, E, F를 뽑는 경우를 말했어. 근데 그 둘은 어때? 똑같은 것을 말하잖아. 내가 A, B, D를 뽑고 C, E, F를 뒀어랑
CEF를 뽑고 ABD를 뒀어랑 결국은 이들이 3명씩 3명씩 조가된다는 건 똑같잖아. 겹쳐서 셌네요? 두 번씩,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2로 나누어줘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그러면 2번은 어떻게 되느냐? 봐요. A조에 들어갈 3명을 뽑아볼까요? 라고 얘기하면 그거 이거 그냥 6시 3이에요. 이렇게 풀면 돼. 2번을 다르게 해볼게. 분할 후 분배로 가잖아? 분할하는 방법이 아까 어땠어요? 6명 중에 3명을 뽑는데 3명 3명을 배열하는 방법만큼 내가 겹쳤으니까 2분의 1 곱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2 곱해야 되겠죠. 그들을 나누어주는. 두 개의 모듬을 AB에다가 배열하는 방법 수만큼 곱해요. 사실 이게 2라고 썼는데 2팩 2팩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래서 지워진다 해서 쓰시면 똑같아요. 의미 파악이 되게 중요해.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그지? 자, 대신에 2명 4명이면 달라요. 그냥 이름을 붙이지 않았지만 실은 얘는 어때? 2명조, 4명조, 이름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명수가 다르니까. 이럴 때는 6명 중에 2명조에 들어갈 2명을 뽑기만 하면 그냥 끝나요. 얘는 얼마겠어, 그러니까? 6, 5, 4팩 나누고 2로 나누니까요. 얘는 15. 이런 식으로 풀어. 손왜 이러고 있었던 거야? 얘는 이렇게. 20에다가 2분의 1 곱하고. 계산 안 하고 보여만 드릴게요. 자, 그럼 이거 하나 더 해봐요. 자, 6명을 세조로 나누는데. 한 명, 두 명, 세 조는 조 이름이 없어도 어때요? 한 명조, 두 명조, 세 명조라는 다른 조들이지. 그러니까 그냥 뽑기만 하면 돼요. 봐봐요. 여섯 명 중에 한 명조에 들어갈 한명 뽑았지. 남은 다섯 명조에 중에 두 명조에 들어갈 두명 뽑으면 끝이야. 나눴어. 근데 보세요. 얘는 어때? 내가 두 명조, 두 명조, 두 명조가 어때? 이름이 똑같아요. 조 이름 없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 두 명조에 들어갈 62, 두 번째는 남은 네명 중에 두 명조에 들어갈 42라고 뽑았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봐요. 여기서 내가 AB를 뽑고, 여기서 CD를 뽑고, 여기서 EF를 뽑으면 AB가 한 조, CD가 한 조, EF가 한 조인 건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EF를 뽑고, 여기서 AB를 뽑고, CD를 남겨뒀다면 똑같죠? 다 같죠? 같은 경우를 어때? 중복해서 셌죠? 몇 번이나 중복해서 셌을까? AB, CD, EF 하나, 둘, 세 개를 배열하는 방법 수만큼 중복해서 셌겠죠. 세 개를 배열하는 방법 수 몇? 3팩토리얼 만큼 중복해서 셌겠죠. 그래서 3팩으로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그죠?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나 나도 이해를 하는 파트고, 분할과 분배는 대단히 시험 나오는 내용 아니니까 부담을 갖지는 마시고, 저랑 같이 하면서, 아,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 뽑았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닐 수가 있어. 뽑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나열이 되어버리는 느낌일 수 있잖아. 처음 두명 뽑고, 두 번째 두명 뽑았잖아. 나열이 되어버리는 수가 있구나. 그래서 겹치는 경우가 생기겠구나. 요런 거 생각을 하셔야 이 문제를 완성할 수가 있어요. 재밌죠? 넘어갑니다. 토너먼트도 진짜 많이 어려워하는데, 토너먼트는 포인트가 있어요. 모빌이라고 생각하면 돼. 모빌 알아? 모빌이라는 게 어린이 때 만든 경험이 있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 실이 달려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뱅글뱅글 돌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뱅글뱅글 돌수 있어.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같은 자리들을 생각해보면요. 이 둘은 어때? 돌아가죠. 같은 자리야. 아, 나 아까 떨어뜨렸지? 응. 같은 자리야. 얘네들도 어떻게 했어? 이렇게 둘도 같은 자리야. 부전승이니까 쟤는 다른 자리겠지만. 그치?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문제 읽어볼게. A, B를 포함해서 다섯 개 팀이니까 C, D까지 이름 붙일게요. 얘네가 농구 대회에 참여하는데 AB가 결승전에서 만날 거예요. 만날 수 있도록. 결승전에서 만나려면 일단 얘네가 뭐 이기고 올라와야 되니까 그것까지는 내가 모르겠고 AB가 결승에서 만날 수는 있도록 대진표를 작성해 보래요. 그럼 펜을 들고 뭐 하셔야 되냐면 여기를 가르셔야 돼요. 그지? AB가
여기에 가거나 여기에 가거나 A, B가 바뀌거나 요게 먼저 결정이 돼야 됩니다. 부전승이 있는 세 자리 쪽에 A가 들어갈 것인지 B가 들어갈 것인지를 먼저 고르고 시작을 할게요.

자, 이거는 A, B가 어느 쪽에 들어갈지를 골랐고요. 요 3C1은 B랑 붙을 팀을 골랐고요. 여기는 부전승 팀을 골랐습니다로 끝난 거. 더 없어. 끝났어. 정답은 9218.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토너먼트가 엄청 어렵고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기본만 알면요. 이렇게 간단해요. 그래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자리야. 내가 같은 자리에 BC, BC, 뭐 CD, CB 이거를 배열할 이유가 없잖아. 응, BC 끝. 그 생각. 이게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 이렇게 따라라라라, 따라라라 이렇게 돌아갈 수 있어. 알겠어요. 자. 시험에 착 붙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잘 읽어봐요. 약간의 페이크가 있어. 아무도 낚시를 유도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스스로 가서 낚이게 될 수가 있는 파트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홉 개의 숫자가 있어. 0 끼리는 어느 것도 이웃하지 않는데. 오호, 그럼 뭐 하면 돼요? 0을 끼워 넣기. 이웃하지 않는다니까 끼워 넣으면 돼. 0을 끼워 넣기 위해서 제일 먼저 1부터 깔아볼까요? 1이 몇개 있어? 6개. 그지? 1을 깔아놨어. 0은 어디다가 넣으면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리 중에서 넣으면 돼. 자, 자연수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맨 앞에 뭐가 와야 돼요? 0이 안 돼요. 맨 앞에 1은 확정이란다, 여러분. 맨 앞에 1은 확정이었어. 그러니까 0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요, 그1 뒤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리였어. 그 여섯 자리 중에서 똑같은 0들이니까 0이 들어갈 세 자리를 뽑기만 하면 돼요. 뜨아. 그죠? 7C3으로 쓰면 틀리고요, 6C3으로 쓰면 맞는 엄청 중요한 부분인데, 실수 되게 많이 해요. 계산하시면. 뺀팩, 뒤팩, 분의 앞팩이고요. 약분하면서 쓰다 보니까 보통 조합의 계산은 6, 5, 4하고 3팩이 사라지고 3, 2 이렇게 쓰면서 지우게 됩니다. 정답 얼마? 20. 요렇게 풀이를 하게 되겠죠. 괜찮죠? 간단간단하죠? 하나만 더 볼게요. 2번도 한번 봐봐요. CBA가 크기 순으로 있고요. 10보다는 작아. 그치? 근데 자연수에 자릿수야.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굳이 뭐. 그치? 그리고 순서가 정해졌군. 이런 생각을 하였어. 근데 더 쉬워진 건 A, B, C. 그리고 이 100의 자리가 A, 10의 자리, 1의 자리잖아. A, B, C. 그리고 A가 제일 크고 뭐 이런 게 적혀 있어야 돼. 적어도. 근데 이 ABC라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세 자릿수가 500보다 크고 700보다 작대. 그럼 100의 자리는? 5거나, 6이거나. 그리고 ABC는 어차피 1부터 9까지예요. 0은 안 돼. 그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5보다 작은, 누구누구 있어요? 1, 2, 3, 4. 오! 중에서 두 개를 뽑기만 하면, BC 순서가 정해지잖아. 그래? 뭐 그럼 4개 중에 2개를 뽑기만 하면 되네. 요게는요. 1부터 5까지 중에서 2개를 뽑기만 하면 순서가 정해지잖아. 끝. 그리고 이게 엄밀히 따지면 케이스를 나눈 것이죠. 이 각각의 경우를 어떻게 하면 돼? 나는 이제 더해주면 돼요. 4C 더하기 5C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C는 얼마야? 4, 3, 2팩 사라지고 2가 남는 거고요. OC는요? 5. 4, 3팩 사라지고 2가 남는 겁니다. 자주자주 계산을 하실수록 여러분들이 친해지고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요. 계산 많이 하시면서 조합의 수와 친해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게 이제 자주 되잖아. 그러면 그냥 4C1을 보면 6인지 알고요. OC1을 보면 10인지 알아.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암기를 잘못했다가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4C1이랑 OC2, OC3 요 정도는 나도 알거든. 근데 막 7C3 이런 거. 자주, 엄청 자주 나오지 않아. 근데 알기는 알거든? 잘못 썼다가 틀린 경우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계산하시는 것을 저는 더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3번은 쉬운데 재밌는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들. 3번 마무리까지 슈르륵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까지 해서 오늘 이제 복습을 끝내는 날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부터 진짜 본격 확통이야. 보세요.

자, 서로 다른 네 종류의 인형이 있어. 근데 8개 중에서 5개를 택할 거야. 그럼 80인가 보다라고 하기에는 같은 종류 인형끼리는 구분하지 않고요. 그리고 같은 종류 봐봐. 멍멍 둘, 곰 둘, 야옹 둘, 토끼 둘이야. 그럼 85라고 할순 없지. 자, 같은 종류가 몇 세트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 같은 종류가 두 세트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한개더 추가되는 이런 식의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요. 같은 종류가 한 세트 있고 각각 다른 세 개가 들어가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같은 종류가 뭐 들어갈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같은 종류가 두 세트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를테면 네 개의 종류 중에서 여러분들 두 세트를 한번 골라봐요. 토끼랑 야옹을 골랐어. 그러면 남은 하나는 멍멍할까 곰할까 두 가지인 거야. 4C1이 아니고 똑같은 거잖아. 멍멍할까 곰할까 둘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가 되어야지. 그래서 몇이에요? 6 곱하기 2, 12가지인 거. 아, 이때는요. 4개 중에서 2개 뽑을 한 세트를 골랐어. 예를 들어서 멍멍을 골랐어. 그러면 3개는 다 다른 거 3개잖아. 선택권이 없어. 곰 하나, 야옹 하나, 토끼 하나입니다. 어떤 거 고를지 고르는 거 아니니까. 없어! 끝! 네 가지. 정답은 16가지고요. 사실 이런 문제가 결국은 조합이 어렵게 나온 것일까? 전혀 아니죠. 어때요, 여러분들? 구성을 생각해야 돼. 같은 종류, 다른 종류, 이런 것들. 알겠죠? 자,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한번 쭈르륵 정리하는 시간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C 나올 때 뺀팩, 뒤팩분의 앞팩으로 계산한다는 것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합의 수의 성질, 뭐 NCR과 NCN-R이 같다 이런 것도 한 번씩 정리 잘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셔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복습은 끝냈습니다. 저랑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확통 나가보도록 할 테니까요. 4강에서 즐겁게 만나도록 해요.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2027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정치와법의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이제 우리 9강으로 만났습니다. 우리 9강은요, 수능 특강 9단원에 해당하는 민법의 기초 일단 할 겁니다. 근데 이 민법의 기초 자체가 그렇게 양이 많진 않아요. 그리고 시험 문제 등장했을 때약두 문제 정도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민법의 기초 보고, 근데 재산관계와법은 또 내용이 많아. 그래서 재산관계와법의 일부 내용까지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번 나의 시험 범위가 재산관계와 법까지다라는 친구들은요, 이번 강 들으시고요, 다음 강으로 바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되셨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민법이라고 하는 파트로 넘어갈 건데요. 민법의 의미 자체, 지금 나와 있는 표 있죠? 이표 자체가 시험 문제에서 하나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여러분이랑 문제 하나 풀어보려고 가지고 왔어. 좀 이따가 기본 문제 중에서 사법과 공법을 비교하는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특히 시험 범위가 좁으면 좁을수록 요 정도 내용은 꼭 나옵니다. 꼭 봐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민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대표적인 사법입니다. 자, 우리 대표적인 사법이라는 표현은요, 민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했을 때의 의미입니다. 사법과 공법으로 분류했다라는 표현은요, 법률이 규율하는 생활관계에 따라서 분류한 겁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사법이라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은요, 개인 간의 사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금전 소비대차, 서로서로 돈 빌리는 거, 운송을 바로 해주지 못한 거에 대한 손해를 배상했다.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사법에 해당이 될수 있어요.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인 생활관계. 그래서 잘 보세요. 사법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민법이라고 볼수 있는 거여서 민법은 대표적인 사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공법은요, 개인과 국가기관 또는 국가기관 간의 공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라든지 혹은 범죄 혐의자를 연행했다라든지 우리 이러한 공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공법의 대표적인 게 바로 헌법과 형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민법은 어디에 들어가게 되는 거다? 대표적인 개인과 개인 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에 해당이 된다라는 내용까지 일단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민법은 무엇과 무엇을 다루고 있는데라고 묻는다면은요, 민법은 사적인 법률관계 전반을 의미합니다. 근데 사적인 법률관계 전반을 좀 나눠 봤어. 그랬더니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재산관계, 두 번째는 가족관계예요. 자, 우리 위에 나와 있는 사법과 공법의 비교 한 문제로 등장할 수 있고요. 혹시나 한 문제 정도 더 선생님이 생각을 해본다면은요, 재산관계에 해당하는 게 무엇일게,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게 무엇일게, 이 정도도 충분히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자, 우리 재산관계랑 관련된 내용들이 우리 시험 범위 교육과정이랑 연결되는 거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요, 요 내용 출제될 수 있습니다. 바로 계약,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랑 관련된 거는 재산관계에 해당이 됩니다. 반면에 가족관계는요, 혼인, 이혼, 친자관계, 유언과 상속. 요 내용들이 가족관계에 해당이 돼서 시험 문제 등장한다면은, 자, 지금 재산관계랑 가족관계랑 관련되어 있는 사례가 나와 있어. 어떤 게 재산관계고 어떤 게 가족관계게라고 묻는 문항들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민법의 규율 대상은 다시 외우자.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다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여러분 수트 계질구성 맨 위에다가 수능특강 여백에다가 아마 민법이라고 하는 요 그림 그려놨을 겁니다. 여기다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주로 무엇을 규율하게 되는 거다?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군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도식화해서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일단 민법의 규율 대상까지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다시 머릿속에 넣는 거야. 민법은 사법의 한 종류고, 민법은 재산관계랑 가족관계를 규율한다. 혹시나 얘들아 외우기 힘들면은 이렇게 생각해. 지금 수능특강 10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이 재산관계와 법이고, 수능특강 11단원이 가족관계와 법이야. 그래서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한다 라고 외워주셔도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민법의 기능인데요. 뭐, 요거 내신에서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빠르게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민법은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한다라는 거 있었죠? 그러니까 요 정도는 체크. 어떤 내용들?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한다. 요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법의 일반 원칙을 제시한다. 법의 일반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요. 사법적인 생활관계의 나름의 기준을 제시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을 이행하려고 할때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해야 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해야 돼. 라고 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좀 시험이 어렵게 등장한다면요, 디테일하게 등장하게 된다면은 신의 성실의 원칙 정도는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의 성실의 원칙은요, 일반적인 원칙을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서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에 저버리는 내용, 방법 등등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추상적인 규범이에요.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실제 법률관계에서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하지 않는 방법으로 권리를 실현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법률상 무효가 될수 있다라는 내용. 신의 성실의 원칙이 왜 나왔다? 민법의 기능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니까라고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요 수능 특강에 해당되는 페이지에서만 최대 두 문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사법과 공법의 비교, 그리고 민법이 규율하는

대상관계와 가족관계의 비교. 되셨죠?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요, 근대민법의 세 가지 기본 원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만 화면 밑으로 내려가 봐. 근대민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수정 보완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먼저 머릿속에 도식화 시켜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체크해 주세요. 근대민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수정 보완이 있고, 맨 위에 나와 있는 근대민법의 세 가지 기본 원칙, 요거 머릿속으로 먼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이렇게 공부할 거다. 몇 개? 6개 공부할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근대 민법의 세 가지 기본 원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우리 근대라는 말 체크해 볼래? 근데 이거 시험 범위에서 이미 지났던 학교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근대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바로 시민혁명입니다. 시민혁명의 결과 등장하게 된게 바로 근대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자, 우리 근대민주주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시민혁명의 얘기를 아주아주 짧게 1분 안에 끝내보면은 결국에 이제 개인들의 삶의 영역에 국가나 타인은 간섭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를 바로 우리는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의 삶의 영역에 이제 국가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타인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근대민주주의에서 근대민법의 기본 이념이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근대민법의 기본 이념이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인 이유, 이제 아시겠어요?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개인의 자유 존중이 1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타인과 국가는 간섭하거나 개입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그 내용 토대로 이제 근대민법의 기본 원칙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민법의 기본 원칙 제일 첫 번째는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적자치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과실책임의 원칙입니다. 세 가지 머릿속에 넣어둡시다. 다시 어떻게?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적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이세 가지가 근대민법의 기본 원칙이구나라는 거를 도식화해 주세요. 자, 들어가 봅시다.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이 뭐냐면요, 이 그림이랑 연결시키세요. 내 재산 내 거야,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마. 내거 내가 알아서 쓸 거야. 국가나 타인은 간섭하지 못해. 다 내가 알아서 쓸 거야라고 하는 거를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에는요, 개인 소유 재산에 대한 사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개인이 함부로 이를 간섭 제한하지 못한다라는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면은요, 이런 표현입니다. 개인의 소유권을 개인이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개인의 소유권은 절대적인 거야라고 부르기 때문에 얘를 소유권 절대 원칙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사적자치의 원칙 볼게요. 얘들아, 사적자치의 원칙도 이 그림이랑 연결시킬 수 있다. 자, 개인과 개인끼리 우리가 알아서 할게. 우리의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 누구도 뭐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끼리 계약 체결하는 거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요. 뭐라고 아무도 하지 않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니까 사적자치의 원칙 역시 근대민법의 기본 원칙이 되는 겁니다. 들어가 봅시다. 개인은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해서 법률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 근데 법률관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계약을 누구랑 체결할지, 언제 체결할지, 어떤 내용을 할지는 알아서 개인들이의 국가나 타인은 간섭하지 않을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과실책임의 원칙은요,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라는 원칙을 과실책임의 원칙이라고 해요. 얘들아, 과실책임의 원칙이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이게 근대 이전에 연좌제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얘들아, 연좌제가 뭔데? 나의 잘못이 아니야. 근데 우리 고모의 잘못이라는 이유로. 나의 잘못이 아니야. 근데 내가 얼굴도 보지 못한 할머니, 할아버지의 잘못이라는 이유로 대를 이어서 그 죗값을 치르고 있는 거야. 이제 그런 거 없어. 이제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로 그거에 의해서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책임져. 만약에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책임질 필요가 없어. 그래서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신에서 요 정도 내용은 나올 수 있습니다. 과실 책임의 원칙은요, 그래서 개인 행동에
자유를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과실 책임의 원칙이 있으니까 이제 내가 나의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에만,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책임지면 돼. 이제 내 행동에 자유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개인 행동에 자유를 가지고 왔다라는 내용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근대민법의 기본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근대민법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무럭무럭 성장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무럭무럭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 따라서 빈부격차, 환경오염, 독과점 등의 부작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자, 무슨 의미냐면요. 이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환경오염도 심해지고 독과점 문제가 발생하지만 국가나 타인은 간섭하지 않아요. 알아서 하래매. 알아서 한대매. 간섭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또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요, 내 재산 내가 알아서 하라며. 나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이 땅에다가 아무도 못 지나다니게 다 담장을 쳐버릴 거야. 이렇게 1시간 동안 돌아가. 왜? 내 맘이야. 내 땅은 내가 알아서 쓸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점이 될수 있는 거겠죠? 경제적 강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 사적 자치의 원칙은요,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끼리 알아서 할 거야. 상대적으로 강자가 약자를 억압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점차 현대 사회가 복잡화될수록 그 원인을 따지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환경 오염과 같이요. 자, 근데 나는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어. 그러니까 책임 안 져도 돼라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해서.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근대민법의 기본 원칙이 수정 보완됩니다. 제일 첫 번째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입니다. 자, 우리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은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수정 보완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약 공정의 원칙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 마지막 무과실 책임의 원칙은 과실 책임의 원칙이 수정 보완된 겁니다.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유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되어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소유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는 어떤 권리? 상대적 권리야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아까는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권리였어요. 근데 이제는 때에 따라서는 제한 가능한 상대적 권리야라는 걸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공정의 원칙이에요. 여전히 계약은 자유롭게 할수 있지만 계약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공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입니다. 마지막 무과실 책임의 원칙은요.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서 손해배상이 책임을 질수 있다라는 원칙을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얘들아, 우리 무과실 책임의 원칙의 사례들은 좀 기억을 해놓자. 제조물의 결함 으로 인한 제조업자의 책임, 환경 오염으로 인한 그 원인 제공자의 책임. 그리고 얘들아, 마지막에 혹시나 재산 관계와 법, 특히 특수부법행위가 이번 시험범이라면은 요 내용 꼭 체크해 주세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 공작물의 관리 소홀로 인한 소유자 책임. 요게 가장 대표적인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어떤 거? 소유자 책임. 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수정 보완된 민법의 기본 원칙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환경 오염으로 인한 손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거는 요 부분에 한번 밑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오염, 환경 훼손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인자가 이 법률에 따라서 중요한 거.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책임이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오염,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경오염의 훼손의 원인자가 피해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인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된 조항이라는 거. 자, 이거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된 조항이다라고 쓸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넘어가기 전에 여백에다가 요거 하나만 정리해볼까? 얘들아, 지금 민법의 기본 원칙 중에서 근대민법의 기본 원칙 세 가지 공부했고, 근대민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수정, 보완된 원칙, 세 가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1-2-3-라고 적었어. 자, 그러면 현대, 지금, 오늘날에는 민법의 기본 원칙 왼쪽에 있는 게 적용됩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적용됩니까? 오늘날에는

요거 기억합시다. 여섯 가지 기본 원칙이 모두 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 이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선지로 나오는 내용 하나 더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 민법의 기초랑 관련되어 있는 거 선생님이랑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문제 1번 볼게요. 내가 일부러 요 문제 갖고 왔어. 왜? 공법이랑 사법이랑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일단 A랑 B의 앞뒤 내용을 꼭 살펴봐 주세요. 주술관계 잘 봐주시고요. 자, A가 규율하는 건 개인 간의 사적인 생활관계래. B가 규율하는 거는 공적인 생활관계래. 그러면 A는 무엇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바로 사법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B는 공법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 찾을 수 있었습니다. 1번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거는요. 사적인 영역에 공법적인 규제가 가해지는 사회법입니다. 혹시나 근로자의 권리까지가 시험 범위라면은 1번 선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세요.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행위로 인한 처벌. 범죄는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금지해야 되는 사회적 행동이야. 그렇기 때문에 공법에 의해서 규율되게 되는 거겠죠. 자,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 가족관계, 민법, 사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겁니다. 헌법은 어디에 들어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통치 조직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근본법이기 때문에 공법에 해당이 되는 거죠. 마지막, 사법의 예로 민법, 공법의 예로 형법. 따라서 정답은 1번에 5번이라고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요런 문제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시면은요, 안타깝습니다. 어렵지 않고, 사실은 쉬운 건데, 여러분들 요런 거 소홀히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우리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자. 우리 다음 페이지에서 6번 봐봐. 시험에서부터 이제 민법의 기본 원칙이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할 거예요. 여러분, 법조항 몰라도 풀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풀어보는 거야.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될 수 없게 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 말은?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우리 조금 이따가 배울 거야. 채무불이행이라고 해. 그럴 때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왜? 쉽게 설명하면 잘못했으니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잘못을 배상해야 된다. 본인의 잘못으로 무언가 손해가 발생했다면은 책임을 져야 돼. 라고 하는 두 가지 민법의 기본 원칙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과실 책임의 원칙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잘못했으면 쉽게 설명하면 책임지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정답 몇 번? 1번.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고 한다. 정답이겠죠? 2번. 계약 공정의 원칙. 3번. 계약 자유의 원칙. 4번. 소유권 절대의 원칙. 5번. 무과실 책임의 원칙. 따라서 정답은 6번에 1번이라고 정리할 수 있었고요. 과실 책임이 되는 이유,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이거 시험 문제에서 어렵게 다른 사례랑 연결시켜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우리 7번 문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요런 자료도 여러분들이 6번 내용과 같이 연결시켜서 나올 수 있다. 지금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수정 보완된 원칙이 나와 있어. 그럼 A는 무엇에 해당이 되는 거겠어? 그렇지.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이 수정 보완되었으니까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으로. 사적 자치의 원칙은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무과실 책임의 원칙은 원래 무엇이었는데 수정 보완된 거야? 그렇지. 과실 책임의 원칙이었지. 자, 그럼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내가 그래서 마지막에 강조한 내용입니다. 근대민법의 기본 원칙은 현대사회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아니었지. 현대사회에서는 여섯 가지 모두 다 적용이 되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되어야 된다. 개인의 재산권이라 할더라도 공공복리에 의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권리다.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A에 해당이 되는 거였죠. 따라서 정답 몇 번? 2번 끝.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적인 판단의 기초에서 법률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없다. B에 따르면 아니죠. 여전히 계약은 자유롭게 할수 있지만 계약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현저히 한쪽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무효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에 따르면 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르면은요, 고의에 따른 행위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아니죠.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도 포함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4번 잘못된 설명이 되고요.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적 강자가 자신의 회김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이 되는 거는 과실 책임의 원칙에 해당될 수 있는 거였죠. 근데 C와 달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7번의 정답은 2번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얘들 선생님이

기본 문제 7번을 갖고 온 이유는요, 다른 거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얘가 얘로, 얘가 얘로, 얘가 얘로 변했다라는 것과 특히 1번 선지, 근대민법의 기본 원칙은 현대사회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아니다. 다, 모두 다 현대사회에서 적용된다라는 내용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민법의 기초 중에서 기본 문제에 해당하는 거 풀어보았고요. 실전 문제에 해당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시험에서 나옵니다. 환경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요,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귀책 사유,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고려해서 환경 침해에 대해서는 이렇게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반영해서? A를 반영해서. 우리는 이제 A를 찾아보면 되는 거겠죠. 원자로의 운전 등 인해서 손해가 생겼을 때에는 원자력 사업자가 또는 유조선에 의한 유류 오염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사고 당시 선박의 소유자는 그 말은 본인이 이게 나의 귀책 사유라는 거를 빠져나갈 수 있잖아. 고의나 과실이 없으니까 나는 책임 안 질래라고 빠져나가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A는 무엇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해당이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A에 해당하는 설명은 우리는 이제부터 찾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소유한 재산에 대한 사적 지배를 인정한다? 소유권 절대의 원칙. 아니었죠.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로서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권리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3번, 경제적 강자로부터 약자를 필요할 보호성 때문에 등장한 게 바로 정답 3번이었죠. 경제적 강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할까 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는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과실 책임의 원칙. 마지막 5번. 계약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계약 공정의 원칙. 따라서 옳은 것은 몇 번? 정답 3번.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민법의 기초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시험범인 친구들은 끊어주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어서 재산관계와 법까지 시험범인 친구들은 이어서 쭉 따라와 주세요. 자, 이제부터 선생님이랑 수능 특강 10단원에 해당하는 재산관계화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재산관계화법 내용들 중에서 계약이랑 관련된 내용 위주로 살펴볼 겁니다. 자, 일단 계약의 이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발생하는 법률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요건도 갖추고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계약이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면요, 여기다가 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양 당사자에게 일정한 권리와 의무, 채권과 채무 관계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밑에 두 번째 줄 너무 중요합니다. 채무를 불이행해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손해배상과 같은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 내용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바로 밑에 나와 있는 채무불이행입니다. 얘들아, 채무불이행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불이행은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합니다. 아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 혹은 이행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일부 하지 않은 것, 모두 다 채무불이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결국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신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채무자가 의무가 있는 사람이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해야 될 거를 안한 거예요. 자, 우리 이 상황에서는요, 제일 첫 번째, 법률에 따라서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채권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하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채무 불이행 넘어가기 전에 선생님이랑 요두 가지 하나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채무 불이행의 책임이 발생해서 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을 했다면은 제일 첫 번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요거를 도식화 시켜주시는 이유는요, 다음 강에서 공부할 불법행위랑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불법행위도 이런 도식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뭐라고 설명했었냐면은 뒤에서 공부하는 불법행위랑 연결시킨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채무 불이행은요, 전제 조건이 적법한 채권 관계, 적법한 계약 관계를 보이나? 적법한 계약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즉, 적법한 계약 관계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어. 그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아서, 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한 걸 바로 채무불이행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의 성립과 시점, 그리고 계약의 요건입니다. 자, 우리 계약의 성립 시점,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쓰세요. 뭔가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제시문이 나오거나 그림 같은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이 언제 성립했는지 시기를 쓰시오라고 할 거예요. 자, 계약의 성립 시점은요, 요거 정리합니다.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은 구두로도, 말로도 계약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청약과,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승낙이 합치가 된다면은 계약은 성립하게 되는 거니까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이 성립해서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요, 계약 당사자가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만약에 계약 당사자가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의사 무능력자인데 법률행위를 했다면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했다면은 이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여러분,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무효가 되는 사례들, 취소가 되는 사례들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무효와 취소의 의미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무효라고 하는 건 쉽게 처음부터 애초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효력 발생을 안 하는 거예요. 반면에 취소라고 하는 거는요, 잘 보세요. 일단은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누군가가 취소권을 행사할게라고 하면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효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무효는 애초에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하지만 취소는 일단 효력이 발생하지만 누군가가 취소권을 행사할게라고 한다면 돌아가서 효력이 사라지는 거. 이걸 취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효와 취소가 되는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겠죠. 자, 이제 그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이상의 계약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계약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적법해야 된다. 마지막, 강행법규나 선량한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선량한 기타 사회질서랑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뭐, 요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고 공부하다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가 뭘까라고 궁금해지면은 그때 한번 정도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계약의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계약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것만 기억하자. 얘들아, 계약서는 필수도 아니다. 계약서는 필수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뭐다? 서로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해지고 차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은 계약서에서 계약은 계약서에서 계약은 계약에서 계약서는 필수가 아니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페이지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의 계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의 계약을 보기 위해서는 미성년자의 의미부터 알아주셔야겠죠? 요거 선생님이랑 문제 풀 겁니다. 혹여나, 아, 이거 본문 개념 빨리 봤으니까 요거 갖고 그냥 시험 보고 와야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안 그랬지? 근데 이 파트는 특히 나랑 문제 같이 풀어야 돼. 내가 내신에서 문제가 나올 만한 것만 찝어줄게. 이런 스타일로 문제 풀어야 돼? 라는 거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 그러니까, 마음 급한 건 알겠어. 개념 공부했다. 나 이제 빨리빨리 그냥 시험 보고 와야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랑 같이 문제 꼭 푸셔야 돼요. 되셨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자, 우리 미성년자는요,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이거 체크해야 되는 이유는 시험에서 제시문에서 나이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두 번째,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입니다. 행위 능력이 제한돼요. 행위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단독으로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제한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 그래서 동의를 얻어서 한 법률행위는 문제 있어 없어? 문제 없어. 동의를 얻어서 만약에 미성년자가 법률행위했어,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동의를 얻으랬어. 그래서 동의를 얻어서 법률행위했어. 아무 문제 없어.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발생을 하게 됩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법률행위부터는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일단 유효하지만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여기다가 체크해봐. 취소. 여기다가 체크해봐. 취소. 얘들아, 앞에서 선생님이 취소가 뭐라 그랬지?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누군가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그때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누군가가 이거 취소할게요라고 해야 돼.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 기억합니다. 바로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서로서로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미성년자 본인과 법정 대리인이 취소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서로서로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가능해요.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야. 취소하려고 해. 야, 나 취소하려고 한다라고 동의 안 얻어도 돼. 미성년자도 저 취소할 거예요라고 동의 얻지 않아도 이때는 서로서로 가능합니다. 우리 요 정도 내용까지도 여러분들이 요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그 말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해지는 법률행위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민법에서 단독으로 하셔도 됩니다라고 한 거니까요.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혹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 범위를 정해서 처분이 허락된 재산, 용돈의 처분행위, 법정대리인에서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영업과 관련된 행위들은요, 단독으로 할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아무 문제 없다. 확정적으로 유효하다라는 내용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뭐 밑에는 법정대리인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나와 있습니다. 여기 너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와 거래한, 얘들아, 여기다 체크해 보세요. 상대방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먼저 체크해 보자. 확답을 촉구할 권리, 그리고 철회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요, 미성년자 측의 취소권 배제가 있습니다. 하나씩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거 집중해서 내가 밑줄 치는 순서대로 밑줄 쳐봐. 제일 첫 번째, 확답을 촉구할 권리는요, 확실하게 답해줘라고 촉구할 수 있는 거야. 뭐를? 이 계약을 추인할 거야, 안할 거야? 확실하게 답해줘라고 하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추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오른쪽 날개에 나와 있습니다. 추인의 의미가 뭐냐면은 여러분 날개에는 이렇게 설명으로 나와 있을 거야. 나는 쉽게 도식화해서 설명해 줄게. 추인은 불완전한 법률 행위야.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동의를 받지 않고 단독을 했어. 불완전한 법률 행위를 사후에 보충해서 완전하게 만드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만드는 법률 행위를 추인이라고 해. 자, 이렇게 외우자. 추후에 인정하는 거야. 다시 한번더 뭐라고? 불완전한 법률행위가 있었어. 그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추후에 요만큼 인정해서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로 만드는 것. 이걸 우리는 바로 추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추인할 거야, 안할 거야? 취소할 거야, 안할 거야?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자,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냐면요. 여기다 꼭 체크해 주세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할수 있습니다. 체크.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자, 이제 다시 한번 줄여보자. 확답을 촉구할 권리는 확실하게 말해. 이거 취소할 거야, 안할 거야? 추인할 거야, 안할 거야? 누구에게? 요거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요거 기억해 주세요.
되셨죠? 자, 우리 그다음 철회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회권 같은 경우에는요, 철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계약의 효력 발생을 저지시키는 의사표시예요.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왜냐면은 추인해버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니까 추후에 인정해서 완전해지기 때문에 추인이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여기 너무 중요해. 지금 선생님이 별표 친 내용들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거야.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측의 취소권 배제입니다. 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신분증 등을 위조해서 자신이 행위 능력자인 것처럼 믿게 한 경우, 혹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예를 들면은 동의서를 위조한 것처럼 믿게 한 경우에는요, 취소권이 배제됩니다. 얘들아, 우리 취소권이 배제된다라는 거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권은 누가 행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미성년자 그리고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행사할 수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취소권을 배제하는 것도 미성년자 거, 법정 대리인 거 모두 뺏어오는 겁니다. 둘다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라는 내용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밑에는 확답을 촉구할 권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확답을 촉구할 권리는 요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답을 촉구할 권리는 누구에게 행사한다? 법정 대리인에게 행사하는 거다. 요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요 내용들 가지고 선생님이랑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문제 1번이에요. 내가 아까 계약의 성립 시점이랑 관련된 거 알려주려고. 자,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음 달 15일에 갚을 건데 혹시 나한테 500만 원 빌려줄 수 있어? 응, 빌려줄게. 청약의 의사표시, 응, 빌려줄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했죠? 그러니까 기억, 옳은 설명이 됩니다. 자, 이제 니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니은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아니죠. 구두계약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빌려줄래? 빌려줄게.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인해서 계약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나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약속한 날짜가 한 달이나 지났는데 왜 아직도 안 갚아? 미안해. 아직 돈을 마련하지 못했어. 갑이 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죠.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을이 재촉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은 갑에게 계약으로 인해서 발생한 의무 이행, 돈 갚아라고 촉구하고 있죠. 디귿 옳은 설명이 됩니다. 마지막 리을 때문에 요 문제 갖고 온 것도 있습니다. 지금 니 나에서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책임, 아이고,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죠. 계약의 내용에 따른. 그러면은 불법행위를 뭐라고 고쳐줘야 되는 거야? 바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이라고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된다? 기역 디귿에 해당하는 2번이라고 문제 풀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청약과 승낙의 일치, 청약과 승낙의 의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실전 문제 2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랑 요런 거잘 풀어야 돼. 얘들아, 나이 먼저 빠르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세, 16세예요. 자, 우리 중요한 포인트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갑은 학교에서 학교를 마치고 서점에 들러 서점 주인 을로부터, 잘 봐, 친구에게 선물할 시집을 용돈의 범위 내에서 구매하였다. 갑은 법정 대리인의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며, 을은, 사장님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 이 상황.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병은요, 주말에 통신기기 판매점에 들려서 고가의 무선 헤드셋을 구매를 하였다. 병은 법정 대리인은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며, 정은 헤드셋을 판매할 당시 상대방은 병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상황입니다. 갑과 달리 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밑줄 쳤게. 나랑 같이 연습하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주체, 갑이랑 병 중에 누구일까? 자,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아니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 왜요? 지금 부모의 동의 얻지 않았잖아요. 용돈으로 산 거잖아. 용돈으로 사는 건 단독으로 할수 있잖아. 그러니까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병은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왜? 부모 동의 얻지 않았고 고가의 무선 헤드셋을 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제 우리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람 마찬가지로 연습해보자. 병이랑 병의 부모. 얘들아, 계약 취소는 누가 할수 있다 그랬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이때 서로서로의 동의 구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둘다할수 있다. 2번. 잘못된 설명.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의 계약과 달리 병과정의 계약은 무효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얘들아, 병과정의 계약은 정확히 말하면 뭐가 되는 거야? 무효가 아니라 바로 취소 가능한 상황인 거야. 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법률행위를 했기 때문에. 무효는 얘들아, 처음부터

0: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하지만 취소는 일단 효력이 발생하지만 취소권을 행사하면 병이나 병의 부모님 행사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였지. 그렇기 때문에 취소 가능한 상황입니다.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을은 갑과의 계약에 대해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니, 지금 얘들아, 갑과 을의 계약에서는 확정적으로 유효하지. 왜? 아무 문제 없잖아. 그래서 용돈으로 구매를 한 거잖아. 아무 문제 없는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는 없겠죠. 자, 반면에 정은 병과의 계약에 대해서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을은 갑과의 계약에 대해서는 철회권 행사할 수 없고요. 정은 병과의 계약에 대해서는 철회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 조건 보니까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니까.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병과의 계약에 대해서 확답을 촉구할 수 있죠. 추인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누구에게 해야 돼? 나 이거 여러 번 강조했어. 그렇죠. 병에게 하는 게 아니라 병에 법정 대리인에게 하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에 1번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실전 문제 3번도 계속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은 모두 17살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법정 대리인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노트북 판매업자 병으로부터 고가의 노트북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대요. 거래 당시 갑은 병에게 자신이 미성년자이면 오케이,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했대. 을은 부모의 동의서를 위조해서 병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대. 여기까지 했죠. 그럼 이제 기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체크해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주체, 갑 가능할까요? 갑. 그렇죠. 계약 취소할 수 있죠. 왜? 부모 동의를 얻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를 했잖아. 그럼 갑의 부모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둘다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번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 을.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취소할 수 없어요? 그 이유? 그렇죠. 여기 때문인 거죠. 부모 동의서를 위조했잖아. 자, 그럼 취소권의 배제는 취소권 뺏어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 거다 뺏어와야 돼. 미성년자 거 뺏어오고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거 뺏어와야 돼. 그러니까 을도 행사할 수 없고요. 을의 부모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둘다 모두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니은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디귿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은 갑과 을 계약 모두에 대해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렇죠. 디귿 옳은 설명이에요. 왜? 얘들아, 갑과 병의 관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라는 걸 밝혔잖아. 그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끄덕끄덕 알았잖아. 철회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럼 병이 을과의 계약에 대해서는 부모의 동의서를 위조했잖아. 그 말은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이기도 하고, 이렇게도 생각해봐. 부모의 동의서가 있는 것처럼 위조했다라는 거는 미성년자인데 동의서가 있어요라고 한 거니까 미성년자임을 알았잖아. 어떻게 생각을 하더라도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두 케이스 모두. 디귿 옳은 설명.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리을 선지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갖고 왔지. 여기다 밑줄 쳐봐. 계약을 추인할지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얘들아,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건 누구한테 하는 거야? 법정 대리인한테 하는 거야. 추인이라고 하는 거는 추후에 인정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라는 거야. 다른 표현으로는 이거 취소할 거예요, 취소 안할 거예요야? 생각해봐. 그럼 이건 뭐에 대해서 하는 거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취소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물어보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나를 사랑을 할것 같은 사람한테 나 사랑해 안 사랑해 물어보는 거야. 아무 관계 없는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잖아. 그거야. 취소할 수 있으니까 취소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물어보는 거야. 그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뭐에 해당이 되는 거야? 갑의 부모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야. 왜? 우리 뒤에 을의 부모의 경우에는 동의서 위조했으니까 취소할 수 없잖아.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리을 옳은 서명이 되는 거고요. 정답은 5번이 되는 거고, 얘들아, 요 문제에서는 리을 선지를 꼭 기억해 주자. 확답을 촉구할 권리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하는 거다. 취소할 수 있는데 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물어보는 거야. 취소할 수 없는데 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말이 안 돼. 자, 이제 우리 마지막 4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지금 17살입니다. 17살인 갑은요, 화장품 가게를 방문해서 여기다가 밑줄 쳐보자. 법정 대리인의 을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고가의 화장품 매매 계약을 체결했대. 다음날 병은 을에게 계약에 대한 확답 촉구서를 발송했대. 취소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나의 상황이에요. 다음날 병은 을에게 계약 철회를 통보했대. 자, 일단 가랑 나의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봅시다. 가에서 만약에 을 누구야? 법정 대리인이었어. 법정 대리인인 을이 일정 기간 내에 확답하지 않으면은 이 계약은 요거 기억해 주세요. 확정적으로 유효해집니다. 확답을 촉구할 권리 같은 경우에는요, 일정 기간 동안 만약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은 확정적으로 유효해집니다. 따라서 1번, 잘못된 설명. 2번 봅시다. 자, 이제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인 병은 확답을 촉구할 권리를 을이 아니라, 을은 누구였어요? 법정 대리인이었습니다. 을이 아니라 미성년자에게 할수 있다? 아니죠. 미성년자가 안 되고 법정 대리인에게만 할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서 계약을 철회했죠. 이 계약을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했어요. 그렇다라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다.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계약 체결 시 갑이 을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제시한 경우 나타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요거 차근차근 생각해봐. 갑이 을의 동의서를 위조해서 제시를 했다라면은 이거는 취소권이 배제되는 거겠죠.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아니,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는 확정적으로 유효하다라는 거잖아. 미성년자나 법정 대리인이 이거 취소할게요 라고 못해. 그러면 확정적으로 유효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철회권을 쓴다고 말이 안 되죠.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입니다.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계약의 철회를 통보한 거는 계약 체결 당시 병이 갑의 나이를 알았다면 나타날 수 없는 거죠. 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건 누가 가는 거야?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어느 경우에 하는 거야? 계약 당시에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경우만, 요때만 계약을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읽어봐봐. 만약에 병이 갑의 나이를 알았다면 철회권이라고 하는 상황은 나타날 수 없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4번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재산관계여법 다음 강까지 이어서 할 건데 시험 범위가 재산관계여법까지라면은 바로 이어서 선생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지금까지 정치화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생명과학원의 박수현입니다. 자, 오늘 9강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잘 이해했는지 문제풀이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아, 내가 잘 이해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하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발견을 해서 채워 넣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런 문제들을 좀 풀어내기 전에 여러분들이 생식세포에 대해서 정확히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먼저 좀 점검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 뽑기, 요거를 이제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 연습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 요거를 하려면 요런 전제 조건이 붙긴 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게 정확히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는 뭐만 잘 이해하면 되느냐. 일단은 이 A,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라지 D, 라지 D라는 이런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가 있다. 근데 이 앞에 있는 두 자리가 이렇게 한 쌍이고, 그 다음에 뒤에 B로 돼 있는 이 두 자리가 한 쌍이고, D로 돼 있는 얘네 둘이 한 쌍인데, 그게 다 똑같은 유전 정보로 한 쌍씩 구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동형 접합이라고 부르거든요. 동형 접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A에 대해서도 B에 대해서도 D에 대해서도 동형 접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전자형일 때 그때를 얘기를 할 거고, 우리는 얘네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고 따로따로따로 조합해도 된다라는

저도 랜덤으로 하나 뽑는데 라지 D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첫 번째 유전자형에서 만들어지는 생식 세포는 모두 라지, 라지B, 라지D의 유전자형 가는 한 종류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요렇게 두 자리씩 짝이 지어서 써 있는 것은 그냥 그 개체의 유전자형이고 이엔 상태일 때 생식 세포의 유전자형이라고 하면 반드시 종류별로 하나씩만 뽑아와야 한다는 점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연습. 요번에는 스몰 A로 다 동요접합인 거. 스몰 A, 스몰 E, 스몰 B, 스몰 B, 스몰 D, 스몰 D인데요. 역시나 A, B, D 세 종류 이렇게 끊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럴 때도 A에 대해서 랜덤으로 하나인데 무조건 스몰 A, B에 대해서 랜덤으로 하나인데 무조건 스몰 B, D에 대해서도 스몰 D가 뽑혀서 올 수밖에 없는 조합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번에서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면 스몰 A, 스몰 B, 스몰 D 유전자형을 갖는 생식세포 한 종류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는 동형접합인 거랑 이렇게 따로 다른 걸로 돼 있는 건 이형접합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A나 D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형접합이라고 해요. 서로 다른 정보로 만났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도 우리는 A 중에 하나, B 중에 하나, D 중에 하나를 뽑으면 됩니다. 대신에 이번에는 뭔가 선택지가 생겼잖아요. 랜덤으로 뽑았을 때.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는 일단 A 하나, B 하나, D 하나를 가져야 되는데 그 A가 라지 A로 올 수도 있고 스몰 A도 올 수가 있다. 그러면 라지 A랑 스몰 A 둘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자리에 뽑혀올 거고 B에 대해서는 뭘 뽑더라도 라지 B가 오겠죠. 그 다음에 D에 대해서도 선택지가 두 개네요. 라지 D가 오는 경우랑 스몰 D가 오는 경우.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조합은 라지 A, 라지 B, 라지 D 한 가지, 라지 A, 라지 B, 스몰 D 두 가지, 스몰 A, 라지 B, 라지 D 세 가지, 스몰 A, 라지 B, 스몰 D까지 총네 가지 서로 다른 생식세포 유전자형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쉬워요. 이거 둘 중에 하나의 선택지잖아요. 그럼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고, B에 대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고, D에 대해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 조합하면 다 곱해준 숫자만큼 경우의 수가 나온다. 그래서 네 가지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고, 자, 만약에 스몰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라지 D다. 그러면 이번에는 B에 대해서만 이형 접합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때는 어쨌든 A에 대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고, B에 대해서 두 가지 선택지, D에 대해서 한 가지 선택지니까 유전자형은 두 가지가 나오겠죠. 그럼 그거를 전개를 좀 해보자면, 스몰 A, 라지 B, 라지 D일 수도 있고, 스몰 A, 스몰 B, 라지 D일 수도 있고, 스몰 A와 라지 D가 온다는 점은 뭐, 다를 수가 없죠. 동요접합이니까. 근데 이둘 중에, 라지 B가 오느냐, 스몰 B가 오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모두에 대해서 다 이형접합이네요. 그러면, A에 대해서도 B에 대해서도 각각 다, D에 대해서도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가 뽑혀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곱해주면 몇 가지의, 여덟 가지의 유전자형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거는 라지 A 또는 스몰 A가 첫 번째 자리에 올 거고, 두 번째 자리에는 라지 B 또는 스몰 B가 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리에는 라지 D 또는 스몰 D가 올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덟 가지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라지 A, 라지 B, 라지 D거나, 라지 A, 라지 B, 스몰 D거나, 라지 A, 스몰 B, 라지 D거나, 라지 A, 스몰 B, 스몰 D거나, 스몰 A, 라지 B, 라지 D거나, 스몰 A, 라지 B, 스몰 D거나, 스몰 A, 스몰 B, 라지 D거나, 스몰 A, 스몰 B, 스몰 D거나, 요렇게, 8가지. 예, 유전자형이 뽑혀서 만들어질 수 있다. 라는 거.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올려볼 수도 있어요. 지금 요거는,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D 말고도 이제 E가 더 붙은 건데, 얘까지 다 독립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쨌든 요거를 유전자형을 다 써볼 건 아니고,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니까, 16가지의 그런 유전자형이 만들어지겠죠. 여기 마지막 부분에 요것만 라지 스몰이가 추가가 되면서, 이제 한 자리가 더 붙었으니까, 선택지가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를 잘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나중에 이 감수 분열이, 아, 이두개한 쌍인 것 중에서 둘 중에 하나만 뽑아주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적중 문제 풀이를 통해서 요거를 연습을 좀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또 우리가 개념 정리를 잠깐 하는 시간이 있겠지만, 이 적중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 저 개념은 저런 형태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게 되니까,
그거를 연습을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문제는 118페이지에 있는 1번 문제로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요 문제도 충분히 출제가 될수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림은 사람의 체세포에 있는 염색체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 B, C, D로 지칭이 되어 있는데 염색체, 뉴클레오솜, 히스톤 단백질, DNA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고 합니다. 일단 제일 큰 얘가 누구예요? 얘가 염색체죠? 얘가 염색체. 그 다음에 쭉 따라가 보면 여기서부터 해볼까요? 얘 동글동글한 거는 이 A를 잘 정리하기 위한 목적의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히스톤 단백질인 거고, 걔의 정리 대상인 A, 요실 모양의 구조가 얘가 DNA겠죠? DNA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히스톤 단백질에 DNA가 요렇게 감고 지나가면서 정리가 된 요런 구슬 모양의 구조물이 C인데, 얘는 이름이 뉴클레오솜이에요. 뉴클레오솜. 약간 몽글몽글 솜사탕 느낌? 솜뭉치 느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뉴클레오솜, 이렇게. 자, 그럼 얘에 대해서 뭐를 물어볼 수 있냐면, 보기 기억해. A는 간기에 복제가 됐냐? DNA 복제가 간기 중에서도 어느 시기? S기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쵸? 그래서 간기 또는 S기에 복제된다. 다 맞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니은, B는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된다. 뉴클레오타이드는 DNA와 같은 핵산의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 DNA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예요. 그런데 이 히스톤은 종류가 단백질이죠. 그래서 단백질은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이니까, 그래서 지금 단백질에는 맞지 않는 설명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디귿, 한 개의 D, 염색체에는 다수의 C, 뉴클레오솜으로 구성이 돼 있다. 그림상에서만 해도 여러 개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답은 기역과 디귿이 되겠는데, 지금 이런 거에서 만약에 추가 보기를 하나 만들어 본다면, C는 간기에 또는 뭐 분열기에 존재한다. 요런. 둘 중에 뭘로 내더라도 이건 맞는 보기입니다. 그래서 이 뉴클레오솜이라는 저런 형태는 간기에 존재한다. 맞는 내용. 분열기에 존재한다. 또 맞는 내용. 언제나 존재하니까 이런 것들까지 좀 챙겨놓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은 염색 분체 두 가닥이 붙어있는 요 부위는 세 글자로 이름이 뭐예요? 요거는 동원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염색 분체끼리 만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면서 방추사라는 실 모양의 구조물이 와서 붙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요거는 세포 주기, 각 시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2.6번 문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119쪽. 표 가와 나가 있어요. 그래서 표 가는 사람의 세포 주기의 네 가지 특징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뭐, 요런 네 가지 특징. 그 다음에 나는 가의 요런 특징들 중에서 사람의 세포 주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라는 요 주기들이 갖는 특징이 몇 개인지를 나타낸 것이다. 근데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한 애들이 G1기, G2기, M기, S기. 저네 개가 여기 이제 들어간다고 해요. 매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세포 주기의 특징을 알고 있는가 묻고 있는 그런 문항인데, 그럴 때는 이 특징이 있는 요 표로부터 보통 시작을 해야 됩니다. 순서상. 만약에 이 특징표가 요나 자리에 있어서 요게 이제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더라도 얘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이네 가지 시기 중에 간기에 해당하는 시기는 뭐뭐예요? 순서대로 좀 적으면 G1기, S기, G2기가 간기에 해당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방추사가 관찰되는 세포가 없다. 방추사가 관찰되는 세포는 M기거든요? 분열기에만 보이는 구조니까. 그러면 그런 세포가 없는 거는 요거랑 지금 똑같죠? 세 개. G1, S, G2기. 이렇게 볼수 있고. 그 다음에 히스톤 단백질을 갖는 세포가 있다. 히스톤 단백질이든 뉴클레오솜이든 모든 시기에 다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 가지 모두. 그 다음에 핵에서 DNA 복제가 일어나는 시기는 S기죠. S기가 여기에 유일하게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S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네 개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디귿이 S기가 되겠고, 이 중에서 한 개의 특징만 갖고 있는 것은 M기. 요거 딱한 번만 들어가는 M기가 여기 들어가겠죠. 그래서 리을이 M기인데, 지금

요 기역과 니은에 해당되는 건 G1기 아니면 G2기이긴 할 겁니다. 그리고 얘네 둘다 지금 갖고 있는 이 해당되는 이 특징이 요거 한 개, 요거 두 개, 요거 세 개. 다세 개씩을 특징을 갖고 있어서 그 이후로 구분은 안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풀어내면 되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A는 3이다. 그렇죠? 둘다세 개씩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니은. 핵한 개당 DNA 양은 기역식의 세포와 니은식의 세포가 서로 같다. 그럼 기역과 니은 G1기, G2기, 복제 전과 복제 후란 말이에요. 두배 또는 반절의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서로 그 양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복제 전후의 식이니까. 그다음에 디귿, 리을 식이에 M기인데 상동염 색체의 분리가 일어나느냐. 요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세요. 요거. 우리가 요런 세포 주기 문제 나왔을 때 보기 중에 하나 반드시 뭘 넣었냐면 체세포 분열이랑 감수 분열을 섞어 놓은 그런 어떤 복이라든지 이런 것들 넣어 놓는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M기는 체세포 분열입니다. 요 M기가 딱한 개만 그냥 적혀 있다? 체세포 분열이에요. 우리가 보통 감수 분열은 2단 분열이기 때문에 뭐 M1, M2 보통 뭐 이렇게 부르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체세포 분열. 근데 체세포 분열에서는 상동염색체가 옆구리가 붙는 일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게 분리될 일도 없다. 상동염색체 분리가 일어나는 시기는 감수 1분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섞어 놓을 수 있어요. 감수 분열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을 세세포 분열, 뭐 세포 주기 문제에 같이 넣어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말고 뭐 이가염색체가 관찰이 된다든지 이것도 감수 1분열에서만 볼수 있는 특징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넣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회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억만 맞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좀더 추가를 하자면 이 간기에 해당하는 요 세포들에서는 핵막이 관찰됩니다. 핵막이라는 요 유전물질을 감싸고 있는 그런 막 구조가 또렷이 관찰이 되고 이게 분열기 들어가면 붕괴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핵막이 관찰되느냐를 간기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니까 같이 챙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가의 그래프가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아서 저 그래프의 형태를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0번입니다. 2점 10번, 120페이지 문제죠. 요거는 그림 가에 대해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동물 피에 체세포를 배양한 후에 세포당 DNA 양에 따른 세포 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나는 이 피라는 동물의 체세포 분열 과정의 어느 한 시기에서 관찰되는 세포를 나타낸 것이다. 동그라미 A라고 돼 있는 요실 모양의 구조는 동원체에 결합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읽는 과정에서 좀 생략했지만 이 동물 피는 EN일 때 4개의 염색체를 갖는 종이라고 지금 이 문장 중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정보가 있다. 그럼 요 그림 먼저 한번 볼까요? 요 그림은 전체 염색체 수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 얘네 둘이 짝꿍이고 얘네 둘이 짝꿍이죠. EN인 상태에서 네 개의 염색체가 존재하는데 그게 가운데 한줄 서기 하고 있습니다. 요거 무슨 분열일까요? EN인 상태에서 한줄 서기를 한다. 이거는 체세포 분열입니다. 체세포 분열이고요. 그중에서도 가운데 배열했으니까 중기가 되겠네요. 체세포 분열 중기의 그림이라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동그라미 A에 해당되는 건 뭐예요? 방추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동원체에 결합하는 물질이다 했으니까 M기에만 볼수 있는 방추사라는 구조입니다. 사실 이거보다는 가의 그래프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 개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세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포를 뭐다 조사했다고 볼순 없고, 뭐 그중에서 뭐 예를 들면 1000개를 뽑았어. 세포를. 그리고 나서 지금 딱더 이상 뭐 복제든 뭐든 진행이 안 되게 그 약물 처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상태로 DNA 상대량을 유지하게 만든 다음에 각각의 세포가 가지고 있는 DNA 상대량을 구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제일 적은 양을 가지고 있는, 기본의 양을 가지고 있는 거는 1이라고 해서 구분하는 거고, 그거의 두 배를 갖고 있어. 그럼 2의 그룹의 두 배인 애들을 다 소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값, 뭐 1.3이나 1.5나 뭐 이런 값들 가지고 있는 거는 그 숫자를 세 가지고 여기다 찍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그래프가 무슨 의미를 갖게 되냐면, 요1 값에 해당하는 거는, 뭐 이건 그래프별로 뭐 2나 4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요거에 대해서 이게 두 배기만 하면 됩니다. 그 적은 양을 갖고 있는 쪽은 요게 복제 전의 세포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 그룹은 G1기 그룹입니다. 그러면 그거의 두 배를 갖는다는 거는 S기?
이후의 세포들이라는.

그래서 지금 요 투 그룹에 해당하는 거는 S기 이후면 G2기에다가 분열기도 포함 요렇게 보면 되고 그 사이값에 해당하는 시기는 S기에 있는 세포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기에서 뭘 물어봤는지 한번 볼게요. 보기 기억에 구간 1에 있는 세포에서 동그라미 A가 관찰된다. 방추사는 오로지 언제만? 분열기인 M기에만 볼 수 있는 구조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간 1에 있는 세포에서는 볼 수 없죠. 2 중에서도 M기에 해당하는 세포에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구간 2에는 나식의 세포가 있다. 나는 지금 체세포 분열 중기입니다. 2에 G2기도 있지만 분열기도 있고 그 중에서는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다 있겠죠. 중기의 세포는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요 2 시기에.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니은은 동그라미 기억이 복제되어서 형성이 되었느냐 물어봤는데 일단 니은과 기억의 관계는 얘랑 얘의 관계는 뭐예요? 닮았죠? 그리고 서로 다른 염색체니까 출처가 다르겠죠. 하나 엄마, 하나 아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의 관계 자체는 상동 염색체인데 뒤에 붙어 있는 요 설명은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염색 분체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다른 겁니다. 이거랑 이게 복제된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또 얘랑 얘가 복제 관계인 거지. 하지만 기억과 니은의 관계는 출처 자체가 다른 상동 염색체입니다. 그래서 요런 거 많이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디귿은 잘못된 내용. 니은만 맞고 답은 1번이. 그래서 요 그래프는 아마 반드시 한 문제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요것도 세포 주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학교 시험에서는 나올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뽑아봤는데 지금 여기서 어떤 속성에 대해서 연습을 시키고 있는 거냐면 일단은 이제 내용을 보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요거는 2점 테스트 13번 문제 121쪽에 있는 내용인데 어떤 동물 피에 체세포, 세포 주기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의 내용이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요 문장 때문에 이 문항을 넣은 건데 사실 이것만 읽어보고 넘어가도 웬만한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뭐냐면 세포 주기에서 각 시기를 진행하는 동안 걸리는 시간은 각 시기에 해당하는 세포 수에 비례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전체 1000개의 세포가 있었어. 1000개.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G1기에 해당하는 세포가 예를 들어서 그냥 숫자를 막 정해보면 800개야. 그 다음에 뭐 S기는 150개야. 그 다음에 G2기는 뭐 30, 너무 이해가 많네요. 50개라고 합시다. G2기가 100개야. 그 다음에 M기는 그러면 남은 거 50개죠. 뭐 이렇게 뭐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왜 이렇게 많냐? 얘는 왜 이렇게 적냐? 그거는 그 시기의 길이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G1기라는 시기 자체가 너무 기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애들 자체가 많을 수밖에 없다. 뭐 예를 들면 여기서는 M기가 원체 짧다 보니까 지금 현재 딱 멈춰놓고 봤을 때 M기 들어간 애들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다. 확률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각 시기를 진행하는 동안 걸리는 시간이 그 시기에 해당하는 세포수에 비례한다는 그런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계산 문제를 내거나 자료 분석형 문제를 충분히 낼 수도 있다. 그래서 보면은 이 P라는 이 동물의 체세포 X를 일정 시간 동안 배양을 했어요. 그리고 세포를 동시에 고정하고 현미경으로 관찰을 했더니 전체 세포, 그게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전체 세포 중에 M기, 분열기에 해당하는 세포의 수가 비율이 5%밖에 안 됐다. 그럼 나머지 95%는 간기였단 얘기죠. 왜? 간기가 그만큼 기니까. 그렇죠? 훨씬 기니까. 95%의 길이를 차지하니까 거기에 많이 해당이 되는 거고 M기는 원체 짧기 때문에 5%밖에 안 들어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 이어지는 내용은 표 나는 가에서 관찰된 세포를 세포당 DNA 양에 따라서 1, 2, 3으로 구분하고 전체 세포수 중에서 1, 2, 3에 해당하는 세포수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 1, 2, 3는 각각 G1기, G2기, S기 세포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DNA 상대량. 그럼 얘에 비해서 얘가 두 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두배 관계에 있을 수 있는 거는 G1기와 G2기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게 S기일 텐데 S기는 2에서 4 사이의 상대량을 갖겠죠. 복제 중인 세포들이 S기니까. 근데 보니까 G1기가 50%, S기가 30%, 여기서는 이 자료에서는 S기가 훨씬 기네요. 그 다음에 G2기가 15% 이런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다 더하면 얼마 나와요? 요거 95잖아요. 그럼 나머지 5% 뭐라고? 아까 얘기했던 M기. M기는 DNA 상대량은 G2기랑 똑같이 4겠죠. 이렇게.

그래서 보기 기억에 원에서 G1기에서 핵막이 관찰되느냐. 선생님이 핵막은 G1, S, G2 다 관찰이 되는 전기, 아니, 간기에서 관찰되는 그런 구조니까 잘 물어본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번더 확인했고. 그 다음에 니은, 2와 3의 핵상은 모두 EN이다.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체세포 분열 중에는 다 EN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고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디귿. 체세포 세포 주기 중 DNA 복제에 걸리는 시간은 M기가 진행되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기냐 물어봤어요. 이거 뭘 보고 판단하면 돼? 거기에 해당하는 세포 수 비율을 보면 돼요. 지금 얘는 30%인데 얘는 5%잖아요. 얘가 6배 더 길겠지. 6배쯤. 그래서 그 식의 길이에 비례한다. 그래서 맞는 내용. 기역니은 디귿. 답은 5번입니다. 과거에 그런 학력평가 문제 중에 그래서 이 세포 수랑 그 시계처럼 해가지고 그 비율로 이렇게 눈금 맞추는 그런 그림도 있었거든요. 근데 전혀 요첫줄 요것만 기억하면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속성을 알고 있느냐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더 본격적인 실전 유형의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도 실전형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변별을 할수 있는 형태의 문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고, 3점에 3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3점 3번. 자, 이제 문항의 문두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조금씩 붙으면서 길어질 거거든요. 그거를 정신을 잃지 않고 빠른 시간 동안 빠르게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자, 표가 하나 나왔는데 표는 핵상이 EN인 동물 ABC에 세포 가나다라 각각이 들어있는 상동염색체 쌍의 수, 기역이라는 염색체의 수, 상염색체의 그 기역을 더한 수를 표로 나타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ABC라는 새 동물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서로 다른 개체들인 거예요. 새 개체. 근데 그 다음에 연결되는 설명이 ABC는 두 가지 종으로 구분이 된다. 그럼 셋 중에 둘은 같은 종으로 묶일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기역이라는 염색체는 X 염색체거나 Y 염색체거나 둘 중에 하나고 그럼 이거는 그거랑 상염색체랑 더한 숫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가나다라 네 개의 저 세포들 중에 A 거가 두 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B와 C 거는 한 개씩 있어야 전체 네 개를 만족을 좀할 수가 있겠죠. 저 가나다라에. 그 다음에 A와 C의 성이 같답니다. A랑 C는 같은 성별이고, 그럼 B는 혼자 반대 성별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런 상태이면서, 다와 라는 서로 다른 개체 거다. 같은 개체 거가 아니다. 라고 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A와 동그라미 B는 모두 0보다는 커야 된대요. 그래서 0은 아니다. 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생각을 좀 해봅시다. 일단 가의 세포는 상동염색체 쌍의 수가 하나도 없어요. 이건 사실 둘 중에 하나거든요. 요게 0이다? 그러면 그 세포는 N 상태라는 겁니다. N이라는 게 뭐예요? 종류별로 하나씩 있는 세포. 상동염색체 쌍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의 세포로 N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숫자가 뭐 2가 됐든, 3이 됐든, 뭐 23이 됐든, 100이 됐든, 있다. 1 이상으로 있다. 그럼 이거는 무조건 EN이에요. 상동염색체 쌍이 한쌍 이상이라도 있다? 그럼 EN이란 얘기죠. 이제 뭐그 염색체 전체 개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있다면 EN이다. 그러면 상동염색체 쌍이 두 쌍이란 얘기는 전체 네 개의 염색체라고 볼수 있겠죠? 두개한 쌍씩 해가지고 두 쌍이니까. 그런 상태고, 지금 요 기역이라는 숫자가 있는 상태라고 했는데, N일 때랑 EN일 때랑 다 존재하는 그런 염색체여야 된다는 얘기고, 일단 그 다음에 가에 대해서 한번 한칸더 진행을 해볼게요. 가는 N입니다. 근데 상염색체에다가 기역을 더했더니 전체 3개의 염색체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N 상태일 때 일단 있다고 했으니까, X든 Y든 N 상태의 세포는 두 개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최대 한 개, 없거나. 근데 0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한개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상염색체 두 개에다가 요 염색체 한개더 해서 총세 개인데 그게 지금 N 상태의 세포니까 전체 이렇게 세 개를 갖고 있네. 그럼 만약에 요 가의 세포가 EN 상태라면 전체 염색체 몇 개겠어요? 요거의 두 배, 6개를 갖는 그런 종의 염색체 숫자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는 지금 EN일 때 4개의 염색체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다른 종이겠죠. 총 염색체 숫자가 다르면 무조건 다른 종입니다. 일단 다른 종일 거고, 그때 이게 숫자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한 개다. 한 개다. 그러면 상염색체가 3개여야 되는데,
2N 상태에서는 무조건 두 개 한 쌍식이니까 상여표제가 홀수의 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B는 0은 아니라고 했으므로 2라는 숫자가 들어가면서 여기는 2N인데 상염색체 두 개에 뭐여야 두 개를 가질 수 있지? X염색체여야 두 개까지 가는 게 가능하잖아요. YY 조성의 개체는 태어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X염색체로 두 개 갖는 암컷의 그런 세포구나라는 것까지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의 세포로 보니까 상염색체에다가 기억을 더한 숫자가 5예요. 근데 이거는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 얘가 지금 2N 상태인데 이게 X염색체 수니까 요 개체가 XY 조성이어서 2N 상태지만 X염색체는 한 개만 갖고 있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얘가 N 상태일 수도 있겠죠. 종류별 하나씩만 갖는다. 그러면 N 상태인 걸로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N 상태인데 지금 현재 요 염색체의 합이 5라는 거는 뭐 기억이 여기 포함이 됐든 안 됐든 그건 상관없이 일단 2N일 때는 염색체 수가 10 이상이 된다는 거잖아요. 적어도 10은 된다. 요거에 두 배 해주면. 만약에 X염색체가 만약에 하나도 없어. 그러면 상염색체로만 5개 갖고 있다는 얘기고 그럼 X염색체나 Y염색체까지 포함하면 뭐 12개가 될 수도 있겠죠. 10개 아니면 12개의 숫자를 갖고 있다는 건데 그랬을 때의 문제점은 서로 다른 세 종이 된다는 문제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요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두 개의 숫자는 지금 고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풀어냈더니 이럴 수밖에 없어. 근데 얘는 N일 수도 있고 2N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숫자를 N일 때의 숫자로 가정해봤더니 안 돼. 종이 너무 많아져. 그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세포는 2N이란 얘기입니다. 2N일 때는 짝수여야 되는데 왜 다섯 개냐? 아까 이 상태였던 거죠. 이 개체가 XY 개체인데 X염색체는 한 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네 개의 상염색체에다가 원래 XY 조성인데 Y염색체는 여기서 카운트가 안 되기 때문에 총 다섯 개로 지금 적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얘는 2N일 때 총 6개의 염색체를 갖는 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의 경우에는 얘도 똑같죠. 얘를 N으로 가정하면 10개, 12개의 개수가 나와서 안 되고 얘도 똑같이 2N이면서 4개에다가 XY 조성을 갖는 같은 상황이다. 근데 얘네들은 서로 다른 개체여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성별이 같죠. 뭐예요? A와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와 C가 XY 조성의 이런 수컷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지금 암컷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B였다. 그래서 요거는 B를 확실히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러면 A 아니면 C일 거 아니에요. 근데 A가 두 개의 세포가 여기 있어야 된다고 해서 A 거가 두 개여야 된다. 그러면 가는 A 거일 거고 다와 라가 각각 A 거 또는 C 거 둘 중에 뭔진 모르겠고 이렇게 불리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조성을 갖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만 실수 없이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죠. 그래서 보기 기억에 A와 B의 합은 2냐고 물어봤는데 3이라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 도그라미 기억은 X염색체여야만 2개까지 갖는 게 가능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체세포 분열 중기 세포 한 개당 X염색체 수분의 상염색체 수는 B가 C보다 작은지 물어봤어요. 체세포 분열 중기라고 하면 2N 상태의 세포가 됩니다. 그럼 B는 2N일 때 얘가 B잖아요. 지금 2N일 때 전체 4개인데 그중에 2개가 X염색체거든요. 그럼 X염색체 수 2개 그 다음에 상염색체 수 2개 약분하면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C는 X염색체 이 중에 뭐가 뭔지 모르겠지 아무튼 C가 있을 텐데 X염색체 수는 1개 그 다음에 상염색체 수는 4개. 그래서 요게 요거보다는 숫자가 작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맞고 답은 4번인. 그러니까 요런 형태의 문항도 여러분들 연습을 좀 해보면 지금 단계에선 좀 적절한 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는 요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본격적으로 약간 고난도 문제들을 풀게 될 건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요 내용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적용이 가능하니까 그거를 지금 단계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왜 안 했느냐?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너무 폭발할 것 같은 느낌, 과부하가 올 수도 있어서 좀 요 정도 하고 문제 좀 풀고 그 다음에 요거 적용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 가기 전에 지금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우리가 이런 그림을 앞으로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선생님은 감수 분열의 4단 그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요게 G1기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제가 되기 전의 세포죠. 복제되기 전에 기본값을 가지고 있는 세포인데 요게 S기를 거치면서 복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런 그림에서 두 번째 줄의 세포는 G1기 이후에 G2기도 해당.

현상이 될수 있고, 그 M1에, 그러니까 첫 번째 분열에 앞부분 식이 다 마무리되기 전까지 식이 여기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럼 이거는 우리가 나눴을 때 지금 요 선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두 칸의 세포는요, 일단 감수 분열을 한 번도 다 마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처음 세포와 두 번째 세포의 다른 점은 복제가 됐느냐 안 됐느냐의 차이만 있지, 그 위에 있는 두 세포는 다 EN이라는 점은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보통 두 번째 줄에 있는 세포에 뭐 얘는 중기의 세포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물론 G2기도 여기 해당이 될수 있는데. 그래서 중기의 세포다. 그러면 감수 1분열 중기. 감수 1분열이 지금 막 진행 중인 세포로 생각할 수 있게. 그렇게 한정해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아무튼 첫 번째 분열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아예 두 개의 세포로 나눠지기 전까지는 EN의 상태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첫 번째 분열을 하고 나면 감수 1분열 결과 N 상태로 핵상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염색체수도 반으로 줄어들고. 그래서 요 감수 분열의 4단 그림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줄 사이에 선을 그어주면 그선 위에 있는 두 세포는 EN 상태. 그 밑에 있는 요 6개의 세포는 다 N 상태로 보면 된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에 해당하는 요 부분에 박스를 하나 치고, 선생님은 이걸 복제 박스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은 죄다 곱하기 2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여기 G1에서 S로 요두 번째로 넘어갈 때 복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원래 예를 들어서 한 가닥씩 상동 염색체가 존재했다. 그러면 복제 이후에 걔네들이 똑같은 게한 가닥씩 더 붙는다는 얘기예요. 염색 분체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라는 얘기지. 근데 첫 번째 분열할 때 뭐가 분리된다고 했냐면, 상동 염색체가 양쪽으로 아예 나눠져서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에 있는 세포는 여전히 염색 분체끼리는 이렇게, 염색 분체끼리는 같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번째 줄은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한번더 분열하면 더 이상 나눌 게 염색 분체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첫 번째 줄과 마지막 줄은 복제가 안돼 있는 상태고,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은 복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 줄이랑 세 번째 줄은 어떤 유전자를 홀수로 갖는 건 불가능하다. 안 갖는 건 가능한데, 만약에 원래 한 개가 있었어. 뭐 라지에이 스몰A가 하나씩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복제가 되면 라지 A도 두 개, 스몰 A도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분리가 돼봤자 이쪽으로 라지 A 두개 가고 이쪽으로 스몰 A 두개 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마지막으로 나눠지면 이쪽은 라지 A 하나, 라지 A 하나, 스몰 A 하나, 스몰 A 하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제 구간에 있는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의 세포는 절대 어떤 유전자의 개수를 홀수로 갖는 건 불가능. 없을 수는 있는데 홀수는 불가능이라는 거죠. 그런 속성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문제를 앞으로 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팁들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볼수 있어요. 어떤 뭐 세포에 대한 유전자 상대량 정보를 표로 보통 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만약에 홀수, 특히 1이라는 숫자가 존재한다. 그럼 이거는 첫 번째 줄 아니면 마지막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은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어떤 세포가 라지 A는 1개 있고, 그 다음에 스몰 B는 두개 있다. 뭐 이런 정보를 갖고 있다고 쳐요. 그렇게 해서 그 똑같은 세포, 원이라는 세포가 어떤 유전자는 한 개, 다른 유전자는 두 개를 갖고 있다는 정보를 우리가 수집을 했다면 이 세포는 무조건 첫 번째 줄, G1기 세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왠지 알아요? 왜냐면 일단 1을 가져. 그럼 뭐는 제외되지? 복제 구간은 제외됩니다.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탈락이에요. 그런데 2를 갖는다는 거는 마지막 줄의 세포가 탈락입니다. 마지막 줄의 세포는 어떤 특정 유전자를 하나까지 최대 가질 수 있고요. 아니면 안 가지고. 만약에 라지A라는 어떤 대림 유전자를 하나 갖거나 안 가지거나 0 또는 1 중에 하나만 가능하지, 두 개를 갖는 거는 정상적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갖는다? 복제 구간 아니네. 근데 두 개를 갖는다? 생식세포도 아니네. 해서 요거는 G1기 첫 번째 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풀어낼 거예요. 앞으로 1과 2가 같이 있다? 그거는 G1기 첫 번째 줄이다. 그 다음에 중기의 세포라고 어떤 언급이 있다면 그건 무조건 복제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체세포 분열 중기든 감수 1분열, 감수 2분열 중기든 중기라고 돼 있으면 무조건 요런 그림이, 요런 복제되어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홀수의 개수를 가질 수가 없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대림

유전자의 DNA 상대량이 4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2라는 세포가 있는데 걔는 스몰 B가 4개래. 4개래. 그럼 어떤 특정한 종류로만 4개를 갖는 경우에는 요세 가지를 다 만족해야만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일단 2N이어야 됩니다. 2N이어야 돼요. 그리고 복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럼 뭐예요? 두 번째 줄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걸 4개를 갖는다면 두 번째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유전자형도 동형 접합이어야만 가능해요. 원래 스몰 B 유전자형이었는데 그게 복제돼 있어야만 4개까지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4라는 숫자가 나오면 아, 유전자형 동형 접합이구나. 그다음에 저 세포는 이두 번째 줄에 요 상태구나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한 개체에 여러 세포 유전자 구성을 우리가 조합해 보면 EN일 때 유전자형이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면 요 세포가 나지비를 갖고 있대. 근데 이 세포는 뭐 스몰 B를 갖고 있대. 스몰 A도 있고 스몰 B도 있고 뭐 그렇대. 그러면 요런 정보들을 조합하면 아, 이 개체는 원래 라지 A도 있었구나. 그다음에 이쪽에 스몰 A 있어? 스몰 A도 있었구나. 라지 B 있었구나. 스몰 B도 있었구나. 이렇게 얘가 가지고 있는 걸다 조합하면 원래 EN 1대의 유전자형에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더 많은 종류의 대립유전자를 갖는다면 더 위에 있는 세포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얘는 네 종류가 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그중에서 스몰 A가 없어. 그럴 수 있는 거는 감수 분열하면서 못 받았어야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열하는 과정에서 더 하위로 갈수록 못 받는 거니까 만약에 더 종류가 있다? 그럼 더 상위에 헤어지기 전에 세포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N인지 EN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을 좀 합니다. 자, 그다음에 서로 다른 대립유전자를 동시에 가지면 EN이다. 요거를 많이 좀 써먹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원이라는 세포가 있어요. 얘는 라지 A랑 스몰 A를 각각 한 개씩 갖는데 이런 거 또는 2라는 세포가 있어요. 얘들은 라지 B랑 스몰 B를 각각 두 개씩 갖고 있대. 요런 거뭐이 중에 뭐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유전자형 라지 A 스몰 A의 유전자형이라는 얘기고 얘도 라지 B 스몰 B의 유전자형인데 그게 복제돼 있는 상태겠죠. 이렇게 돼 있으려면 상동 염색체가 같이 있어야만 라지 A와 스몰 A를 다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우리가 EN이라는 거. 그럼 EN이면 이 경우에는 G1기겠고 하나씩이니까 복제 안 됐으니까 요건 복제돼 있으니까 두 번째 줄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같은 개체의 다른 세포에 존재하는 유전자를 갖지 않는 경우는 N이다. 아까 더 상위에 있을수록 많은 종류로 갖는다랑 같은 내용인데 만약에 여기 요네 종류가 있었던 게 확실해. 근데 여기 지금 스몰 A가 없잖아요. 스몰 B도 없잖아. 원래 있는 게 확실한데 여기 없다? 그건 N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 없다? N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포에는 있는 게 확실한데, 물론 이제 같은 개체여야 되겠죠? 근데 똑같은 개체의 다른 세포에는 존재하는데, 이 세포에 없다? 그거는 헤어지면서 못 받은 그런 종류의 세포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상염색체에 어떤 유전자가 있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유전자는 그 개체가 가진 모든 세포에 적어도 한 개는 들어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라지 B 또는 스몰 B의 대립유전자로 표현된 어떤 유전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게 상염색체에 있다고 하면, 그러면 얘 유전자형이 원래 뭐 라지 B였는지, 라지 B 스몰 B였는지, 스몰 B였는지랑 상관없이 이 개체가 만들어내는 모든 세포에 B는 그게 라지가 됐든 스몰이 됐든 그건 모르겠고, B라는 유전자는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요거 조합이면 이렇게 감수 분열했을 때그 밑에 세포는 라지 B를 적어도 한 개씩은 가져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 분열하는 과정에서 라지 B를 갖기도 하고 스몰 B를 갖기도 하지만 아무튼 B라는 유전자가 없을 수는 없다는 거야. 그게 대문자냐 소문자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그냥 대문자 B든 소문자 B든 일단 B잖아요. 그래서 그 B라는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다면 없을 수가 없다.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거랑 구분이 되는 게 바로 그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는 경우는 그 유전자를 전혀 갖지 않는 경우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라지 D 스몰 D라는 유전자가 X염색체에 존재한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러면 여자의 경우에는 사실 해당이 없거든요. 여자는 X염색체도 상염색체처럼 두개한 장을 갖기 때문에 여자는 그냥 여기에 모든 게다 해당이 돼요. 이건 남자만이죠, 남자만. 남자는 X염색체 한 개, Y염색체 한 개를 갖습니다. 그러면 최대치로 갖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라지 D 또는 스몰 D를 한 개까지만 가질 수 있어요. 남자는. 그죠? 그러면 감수 분열을 하는 과정에서
X형 색체를 가진 세포와 Y형 색체를 가진 세포가 있을 거고, X형 색체를 가진 세포는 라지디라는 유전자를 하나 갖게 될 테지만, Y형 색체를 갖는 이런 세포는 라지디도, 스몰디도 하나도 없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이 또는 뭐이 동물이 수컷이면서 그 유전자가 성염 색체에 존재할 때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놔. 어떤 세포가 라지디도 스몰디도 없대. 하나도 없대. 아, 이거는 성염 색체에 있겠구나. 요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너무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들었기 때문에 잘 머릿속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적용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1번 문제 적용하고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2점 11번입니다. 2점 11번. 자, 요 문제에서 우리가 방금 전에 팁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를 좀 연습할 수 있는데, 일단 사람의 유전 양질 가는 두 쌍의 대림 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 그 다음에 라지 B와 스몰 B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를 결정하는 유전자 중에 한 개는 상염 색체, 나머지 한 개는 X염 색체 있대요. 그러니까 A와 B 중에 하나는 상염 색체, 하나는 X염 색체, 서로 다른 염색체에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은 어떤 남자 피에 G1기 세포 1으로부터 생식 세포가 형성되는 과정이래요. 사단 그림 나왔죠? 그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다 선 그어주고, 요선 위는 EN, 여기 아래는 N이고, 그럼 지금 1, 2, 3, 4, 4개의 세포가 있고, 요 문제는 지금 기본형 문제이기 때문에 매치는 아니에요. 보통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놓고 1, 2, 3, 4랑 이렇게 매치하도록 하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인데, 그냥 그대로 줬어요. 그럼 이 4개 중에 1개만 EN이고, 나머지 3개의 세포는 N이라는 점에서 다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2랑 3는 복제 구간에 있는 세포예요. 그래서 2, 3와 4는 복제가 돼 있느냐 안돼 있느냐로 또 나눠질 겁니다. 자, 그랬을 때 1이 지금 G1기에 EN이라는 점이 확실히 그냥 알려준 상황이잖아. 이거 매치 문제가 아니니까. 이거 쉬운 문제거든요. 근데 라지 A가 있었어. 근데 스몰 A는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세포에도 있을 수가 없어요. 제일 위에 있는 원래 원본 가지고 있는 세포에도 스몰 A는 없었거든. 그래서 일단 라지 A는 있구나. 근데 지금 이게 어느 염색체에 있는지 몰라가지고 한 개만 써놓고. 그다음에 라지 B도 있었습니다. 라지 B도 한 개. 적어도 한 개는 있는 그런 상태였다를 알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지금 이 동그라미 기역과 니은에 O 또는 X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기역이 만약에 O가 들어간다. 두 칸에 다 O. 얘는 자동으로 X. 이렇게 이제 매치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3라는 요 세포에 라지 A가 없습니다. 그러면 라지 A는 원래 있었는데 여기로 안 갔어. 그럼 어디로 갔단 얘기야? 여기로 갔단 얘기죠.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라지 A가 일로 갔어요. 그러면 라지 A가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그럼 라지 B도 자동으로 일로 가야 되겠죠? 그럼 라지 A랑 라지 B가 여기 있는 게 확실. 그 다음에 요게 오면 요거는 X로 확정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 3라는 세포에는 라지 A가 없어요. 근데 뭐도 없지? 스몰 A도 없습니다. 자, 요런 거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죠. 선생님이 만약에 어떤 유전자가 상염 색체에 있다면 아예 없는 세포가 만들어지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이게 만약에 상염 색체에 있잖아요? 그럼 라지 A가 없으면 스몰 A라도 있어야 됩니다. 스몰 A가 없으면 라지 A라도 적어도 하나 있어야 돼요. 근데 둘다 없다? 이거는 성염 색체에 있어야만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면 A라는 유전자가 성염 색체인 X염 색체. 지금 여기는 X라고 확정을 해줬으니까.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 하나가 조건에 의해서 상염 색체에 존재하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지금 여기 3번 세포에 뭐 A도 없지만 라지 B도 없대요. 근데 이거 상염 색체 있다고 했잖아요. 라지 B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된다고? 스몰 B라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상염 색체에 있을 때는 요거 보고 그냥, 아, 그럼 스몰 B가 있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스몰 B가 갔겠죠. 그럼 여기는 뭐가 간 거예요? X염 색체가 일로 가서 거기에 라지에 있었던 거고, 여기는 Y염 색체가 갔던 거죠. 이렇게. 그래서 원래 유전자형은 X염 색체에 라지 A가 존재하고, 나머지 하나는 Y염 색체에, 그 다음에 라지 B 하나에 스몰 B, 이렇게 조합으로 갖고 있었다. 그럼 두 번째 줄에 있는 세포는 그 유전자형 그대로 그냥 복제돼서 각각이 두 가닥씩으로 늘어난 그런 상황이고. 그럼 지금 2는 요 조합인데 요게 복제돼서 라지 A 두 개, 라지 B 두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3는 요거 조합인데 복제돼가지고 Y가 두 가닥, 스몰 B 유전자가 두 개,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분리돼서 만

0: 만들어진 4번 세포는 Y의 염색 분체도 분리돼서 이쪽으로 한 가닥씩 가겠죠. small b가 있는 그 염색 분체도 분리가 돼서 각각 양쪽으로 찢어지겠죠? 이렇게 된게 4번이란 얘기예요. 그럼 4번은 라지 A가 뭐 애초에 그 위에서부터 없었으니까 없고, 그 다음에 라지 B도 저쪽으로 가서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문제 풀때 주의해야 될 게, 잘 써먹어야 되는 부분이 3번 세포로부터 염색 분체가 분리돼서 만들어진 게 마지막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줄이 분열해서 한번더 만들어진 게 4번, 네 번째 줄이잖아요. 그네 번째 줄에 있는 세포의 조합은 3번이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인데 반절만 갖고 있다. 그래서 종류가 절대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갖고 있는 종류가. 그래서 3번과 4번은 같은 라인이다 하는 거잘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기 기억에 1과 2에서의 라지 A의 DNA 상대량은 서로 같다. 1과 2는 라지 A를, 그쵸? 여기는 한 개죠. 여기는 한 개. 복제 전이니까. 근데 얘는 복제돼서 두 개. 그래서 같지 않네요. 그래서 1에서는 오히려 복제 전이라서 더 적어요. 2는 복제됐고. 그 다음에 니은. 2의 X 염색체 수는 0이다. 저기 X 염색체 같기 때문에 0이 아니다. 그 다음에 디귿. 4에서 라지 A, 라지 B, 스몰 B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은 1이다. 그러면 요거 두개 없고, 스몰 B만 하나 있으니까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만 맞고 답은 2번 문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풀수 있다면 다른 문제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기본기를 다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요 부분에 대한 마지막 연습 부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1: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2: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잠깐만.
1: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2: 답답해. 안 돼.
1: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2: 다이빙 해볼까? 토끼야, 안 돼.
1: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2: 여기 재밌겠는데?
1: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2: 토끼야, 추워?
1: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통합사회 첫 수능 따라가다 보면 고득점 되는 통합사회 알고리즘 3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화의 전체 틀 중에 그 세계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그 평화를 위해서 각각의 주체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단원이에요. 평화의 의미와 국제사회의 역할. 크게 두 가지 주제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 내용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개념 펼쳐줌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재 243쪽 주제 37 부분이에요. 펴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세계화, 평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평화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개념 정의할 것이냐예요. 평화라는 말은 정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평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개념 정의하는지부터가 우리가 그러한 상태를 평화로운 상태로서 지향하고 달성하게끔 노력해야 된다라는 후속의 이야기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 평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적이고 이론화된 정리를 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의미를 얘기할 때요. 평화학자로 불려지는 갈퉁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 학자의 입장에서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소극적인 평화와 적극적인 평화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라는 단어에 대한 상식적인 정의가 아니고요. 우리는 이 사회과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자 평화에 대한 학문적인 개념 정의부터 하고 갑니다라는 거고요. 여기가 문항으로 출제가 됩니다. 다음 평화 실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데요. 평화라는 것에 대한 그런 정의를 내리고 나서도 사람들이 그런 평화에 대한

에서 실현하거나 실천, 평화를 위한 실천을 하기가 좀 어렵죠. 개인들 간에도 갈등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국가들 간에도 다양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설득해 줄수 있는 얘기가 우리의 생존, 인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생존과 인권에 직결되어 있는 것이 평화 문제이기도 하니, 우리 분쟁을 해결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 상태로 가자라고 설득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또, 이런 평화 실현을 위해서 이런 설득과 더불어서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도 체크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오늘 평화의 의미, 평화를 위한 노력 두 가지 핵심적인 주제이고요. 이 내용들이 실제로 어떻게 출제되는지 체크 한번 하고 갈까요?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교재 246쪽에 실어놓은 문제인데요. 미리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발문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어요. 발문 자체에 사상가 입장이라고 되어 있으니 이 사상가의 학문적인 이론에 근거하여 문항에 접근해야 되고요. 제시문에 키워드를 먼저 빨리 한번 얘기해 봐라. 그러면 평화인데요. 그 평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폭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폭력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런 폭력들이 해결된 상태를 평화라고 할수 있는데, 그 평화라고 하는 걸 세부적으로 나눠보자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진정한 평화 상태에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폭력이 예방되고 이러한 평화 상태로 가야만 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중에 제시문에서 폭력의 삼각형, 어느 꼭지점에서도 시작될 수 있고 다른 꼭지점으로 쉽게 전달된다라는 이 문장도 이 이론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구성된 선택지 네 가지를 보니까 평화 이야기지만 폭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등과 폭력. 그래서 선지 세 가지가 다 지금 평화가 아닌 갈등과 폭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폭력의 상태에 대해서 세분화돼서 분류를 해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상태, 해결하는 상태가 진정한 평화의 상태다라고 가려고 하는 선지의 구성인데, 이 안에서 제시문에 어떤 단서로 선택지에 어떤 정오 판단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게 제가 오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을 개념 정리하기 위해서 개념 묶어 좀 바로 시작해 보죠. 평화의 의미부터 가볼게요. 여러분, 제가 오늘 표에 맨 처음 넣어놓은 이 평화의 의미라고 하는 게 오늘 내용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일반적으로 평화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니와 뒤쪽으로 가서 이러한 논의가 가능하게 한 평화학자의 이론을 또 연결해서 설명을 한번 더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한번, 그리고 뒤에서 이 학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 드릴게요. 그만큼 오늘 내용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자, 평화의 의미. 폭력과 갈등이 없는 상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평화라고 하는 것을 크게 두 차원에서 소극적 차원의 평화와 적극적 차원의 평화로 분리한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소극적, 적극적 차원의 평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만약 우리가 폭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먼저 개념 정리를 해본다면 훨씬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하실 거예요. 폭력을 직접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폭력. 그럼 거기에 대응되는 두 번째 개념어는 뭐라고 쓸까요? 네, 간접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럼 직접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은 무엇이냐? 이두 번째 항목, 대표적으로는 물리적 차원의 폭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런 물리적인 차원의 폭력이다라고 하면 신체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언어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고, 의도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직접적 폭력이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차원에서 나타나는 폭력 양상으로 대표적인 것은
전쟁,

테러, 범죄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고, 이 직접적인 폭력이 없다. 전쟁이 없다. 범죄와 테러가 없다. 그럼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소극적 차원의 평화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항목이 정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소극적 차원의 평화가 보장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들이 생활 환경이 안전하겠죠. 전쟁, 테러, 범죄가 없으니까. 단, 이 전쟁과 테러가 없으니까 지금은 완전한 평화 상태 아니냐라고 단정 짓게 된다면 단순히 우리의 생활 환경이 안전한 상태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 이면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다움을 실현할 수 있는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빈곤이나 인권 침해 혹은 인간 존엄성의 보장들도 우리의 삶에서 인간다움과 자아 실현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작게 생각할 수 있다. 지금 전쟁이 아니잖아. 범죄가 아니잖아. 테러가 없으니까 지금 평화롭잖아. 라고 단정 지어 버리면. 단, 여기서 또 하나, 단. 전쟁, 테러, 범죄. 즉, 직접적인 폭력이 없어야 되는 거. 그래서 소극적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원하는 궁극적인 평화 상태로 가는데 기본적인,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가볼게요. 직접적 폭력 이야기는 위에서 했어요. 그럼 이제 간접적 차원의 폭력을 이야기를 할 텐데, 간접적 차원에서도 폭력이 일어나나요? 어떻게 일어나야 되나? 어떻게 일어나야 하나요? 하면 이건 역시 두 가지로 또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적인 차원, 두 번째는 문화적인 차원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구조적이다라고 하는 건그 사회의 구조, 제도 등에 의해서 나타나는 폭력적인 양상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폭력이라고 하는 건 구조와 제도라는 건 추상적인 것 같은데 그런 추상적인 것이 어떻게 폭력을 가하는 거지? 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는 그 사회의 잘못된 구조, 정책, 제도 등에 의해서 사람들이 받게 되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억압. 이걸 구조적인 폭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회의 잘못된 정치 환경, 잘못 설계된 제도들, 혹은 뭐 오랜 동안의 독재로 인해서 잘못된 정치가 그 사회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상 그 사회 구성원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억압받는다. 그걸 구조적 폭력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구조적인 폭력에는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구조적 폭력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경제, 정치적 억압이라고 그랬죠? 빈곤, 기아, 그런 류의 억압과 차별, 불공정한 구조와 제도들이 나타나는 게 어떤 폭력? 구조적 폭력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럼 하나가 더 남았네요. 문화적 폭력. 이 문화적 폭력이라는 건요,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어요. 이 문화적인 폭력은 그 사회 구조와 제도를 지탱하기 위해서 양상되는 것들이에요. 대표적으로는 종교, 사상, 언어, 예술이에요. 제가 앞에 사례로 잠깐 말씀드린 것 중에 오랜 기간 동안의 독재 체제가 이루어졌다. 만약에 그런 사회라고 한다면 그 독재 체제를 지탱하고 사회 구성원들한테 설득하고 혹은 그 사회 체제를 뭐 미화시키는 도구로서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동원된단 말이에요. 독재 체제를 지탱하기 위한 사상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예술 공연을 통해서 그런 체제들을 아름답게 표현하기도 해요. 미화하기도 해요. 그러한 여러 문화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폭력 양상은 그런 문화적인 폭력에 노출된 사회 구성원들은 내가 처해 있는 정치, 경제적 억압을 정당하게 받아들이게 돼요. 왜? 사상적으로,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잘못된 구조와 제도를 정당한 것으로 미화시키고 전달하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 거거든요. 문화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 이 문화적인 폭력은 구조적인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기능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않을까? 다양한 양상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문화적 폭력은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시킨다. 그러한 폭력들은 물리적인 폭력들도 정당화시켜버리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구조적 폭력에 문화적인 폭력까지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문화적으로도 평화로운 상태가 되어서 우리들이 좀더 인간다운 삶과 자아 실현을 할수 있는 상태가 되길 원하거든요. 그걸 적극적 차원의 평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평화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 그래서 소극적인 평화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평화가 실현된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핵심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뒤에 한번더 개념 보시고 자료로도 체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런 평화를 왜 실현해야 되는가, 왜 중요한가 볼게요. 크게 두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안전과 생존에 연결되어 있고요. 안전과 생존이 보장되어 있는 삶 속에서 인권과 자아 실현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선 우리들의 생활 환경이, 나의 국가가, 사회가, 세계가 평화로워야죠. 근데 만약 전쟁과 테러와 범죄가 일어난다, 기본적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죠. 이런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안전하게 살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거. 이건 우리가 기본적인 평화 상태를 유지하는데 너무나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런 기반 위에서 빈곤, 기아, 차별과 같은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구조적인 폭력 양상으로부터 나타나는 것들, 혹은 그런 것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들로부터도 우리를 평화롭게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평화 상태를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건데요. 쉽진 않죠. 한번 생각해 보면 평화라는 말은 정말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예요. 인류가 지속하는 한 평화라는 말에 대한 가치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 평화 상태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만큼 실현되기 어렵다는 걸 우린 절실하게 경험하고 있어요. 민족들 간에 종교 문제 혹은 자원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복합적인 원인과 양상으로 국가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 내가 이러한 류의 문제들, 자국이 추구하려고 하는 이익들을, 혹은 내가 이것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에 주는 피해들, 이런 것들을 평화롭지 못한 방법으로 나의 목적들을 해결하려고 한다거나, 나와 다른 가치관이나 전통이나 종교적인 특징들을 갖고 있는 혹은 그것을 통해서 그 이후에 역사와 문화에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오해나 불신이 생길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 상대방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평화도 깨진다. 그 평화가 깨진다는 건 생존 문제와 인권 문제에 연결된다는 거. 그래서 몇년 동안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언제 끝나나 하면서 계속 보게 돼요. 보다 보면 전쟁을 뭐 일으켰다고 하는 나라와 그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나라, 어느 쪽이든 어느 한쪽만 피해를 받았다는 나라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 그두 나라 모두, 혹은 그 주변 국가들 모두, 혹은 세계적으로도 그 피해를 함께 나누게 돼요. 그러니 그러한 갈등들은 애초에 제거한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무척이나 필요하겠죠. 그러려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기구나 뭐 협약이나 뭐 국제법 같은 것들을 좀더 강화하고 그것을 따르려는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 방법의 차원은 지금 여기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다양한 차원이 있을 겁니다. 폭력이 발생되는 요인이 복합적인 것처럼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접근법도 여러 가지 것들이 동원되어야 될 텐데, 특히나 우리는 국제협약, 국제기구 혹은 국제의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
것들에 대해서 또 연결시켜서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해보는 소재가 되고요. 이런 것들도 역시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국제사회에서 폭력의 문제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 상태로 가기 위해서 긴밀한 노력들이 필요하고 이 노력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라고 하는 각 국가들의 기본적인 목적이라는 걸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오히려 또 평화롭게 혹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폭력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면서 각국의 이익들을 누리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인 평화가 전제된 상태에서 이익을 달성하려는 노력이 의미 있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국제 여러 그 주체들 간에 이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됩니까? 라는 걸 정리해 보면 크게 세 가지 주체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국가예요. 국가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국제사회에서 기본 주체가 되죠. 국가라고 했을 때에는 세 가지 요소. 영토, 국민, 주권을 보유한 주체예요. 그럼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외교 활동, 그리고 타국과의 협상의 주체가 돼요. 그러면서도 다양한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주체가 되어서 그런 국가들 간에, 정부들 간에 회원이 되어 국제적인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협상하고 기준을 만드는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평화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게 될첫 번째 중요한 주체가 국가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국가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국가에 정부가 회원이 되어서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두 번째, 네, 국제기구라고 해요. 이 국제기구는요, 세 번째 이야기해야 될 것과 차원이 다른 것이 정부가 회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간의 노력인 거예요. 각국 정부가 회원이 되어서 그 회원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규범을 정립하고 갈등을 중재하고 또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주체가 됩니다. 국제기구예요. 대표적으로 유엔, 그리고 그 유엔의 산하 기관들 여러 가지가 있죠. 또 우리 앞에 단원에서 본 것은 난민을 위한 기구도 본 적이 있어요. 그 산하 기관으로요. 또 WHO, OECD, IMF 등을 보면 국제적으로도 우리들의 보건 환경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 안정성을 보장하고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또 불공정한 것들을 잘 막기 위한 또 국제적인 노력으로도, 혹은 우리 국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주요한 국가들의 통계 자료 같은 것들도 만들어서 발표하는 역할들도 해주는 다양한 기능과 역할 등을 통해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적인 차원에까지 각국 정부가 회원이 되어서 국제기구로서 활동하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국제기구의 역할이고요. 대표적인 예를 적어봤습니다. 자, 그럼 국제기구가 각국 정부가 회원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와는 다르게 세계적인 차원이기는 하지만 각국 정부가 회원이 아니라 개인이거나 혹은 민간 단체가 회원이 되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 할까요? 맞아요. 비정부기구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비정부기구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서 그 회원은 개인과 민간 단체다. 이때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익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제기구가 바라보고 있는 시각, 즉 세계적인 차원의 이익 달성과 평화라는 것과 맞물려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차이점이 정부가 아닌 개인이나 민간 단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이거 선지에 잘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뭐 심리적인 이익을 보겠다라기보다는 훨씬 더 넓은 차원이에요. 세계 빈국과 부국 사이에, 혹은 현 세대와 다음 세대 사이에 여러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익, 불이익의 문제들을 고민해 보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환경, 인권, 보건, 구호활동. 여기에 국제사면위원회, 국경 없는 의사회, 그린피스 같은 여러 비정부 기구들이 세계적인 차원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런 것들의 대표적으로 환경, 인권, 특히나 구호활동 같은 것들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단 이것이 국제기구와 다른 것은 정부가 회원이 아니라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회원이 되는 단체다. 라는 요 점이야. 그래서 요 자체도 문항으로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평화실현을 위한 행위 주체, 그 역할, 그 중에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가 포인트까지 짚어드렸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이번 강 시작하면서 봤었던 문항 기억나시죠? 우리 통합사회 점수 체계 분류 중에서 1.5점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문항보다는 조금 가볍게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 소중한 1.5점이 나에게 중요한 등급을 가르는 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고 더군다나 평화라고 해서 이걸 상식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발문에 써 있었던 대로 사상가의 이론에 기반해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 첫 번째 개념 묶어준 표에서 정리를 한번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금 더 신속하게 제가 구조를 만들어드리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퉁은 평화연구소라는 것을 세우고 스스로 평화학자로서 평화 문제에 대해서 연구한 유명한 학자예요. 그럼 이 갈퉁의 입장에서 평화라는 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폭력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죠. 그 폭력이 크게 두 가지 차원의 폭력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차원의 폭력은 여기다 쓸게요. 직접적인 차원에서 나타나는 폭력이고요. 두 번째 차원은 그렇죠. 간접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폭력입니다. 직접적 차원의 폭력은 신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의도해서 나타난 것일 수도 비의도적으로 나타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설명드렸고요. 그럼 이런 신체적이고 언어적인 폭력 양상, 직접적인 폭력의 대표적인 양상은 무엇이라고 했었죠?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대표적으로는 전쟁, 테러, 범죄 같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고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대상들이 직접적 폭력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런 직접적 폭력에는 특히나 물리적인 폭력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언어적인 폭력도 들어간다라는 것이 직접적 폭력의 분류예요. 그럼 두 번째,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폭력도 있느냐? 있다. 간접적 차원에서는 세부 항목 1, 구조적이거나 혹은 문화적으로 폭력 상태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구조적 차원의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사회 구조, 제도에서 나타납니다. 그 사회 구조와 제도와 정책 등의 문제로 인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정치, 경제적인 영역에서 억압이나 착취를 당하게 될 때 구조적인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개는 민주적이지 못한 잘못된 구조에서 정치, 경제적인 억압과 착취가 많이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 그러한 이유입니다. 이게 구조적 차원의 폭력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누군가가 사회 구성원들에 대해서 뭐 그 국가의 정부가 구성원들에 대해서 정치, 경제적인 억압과 착취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원동력이 있겠죠. 그게 바로 문화적 요소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것으로부터 해서 교육적인 차원들까지 우리가 문화적 요소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이 암암리에 사회 구성원들이 그 정치, 경제적인 측면의 억압과 착취와 제도와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비민주성 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화적인 폭력은 다른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구조적인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간접적 차원의 폭력이고 물리적으로, 언어적으로 나타나는 직접적 차원의 폭력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서 문화적 폭력이 구조적 폭력에 영향을 줄수 있고 정당화를 시킨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직접적인 폭력을 양상하는 데에도 또그 정당한 구실을 하기도 한다. 잘못된 구실이죠. 그 역할을 한다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에 폭력의 삼각형이라고 해서 직접적, 구조적, 문화적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삼각형의 세 꼭지점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이 구도대로 해보자면 문화적 폭력이 구조적 폭력을, 구조적 폭력이 직접적 폭력을 양산하는, 정당화시키는 방향으로만 갈것 같지만 그 방향도 맞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느 방향에서 시작해서든 어느 방향으로도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거예요. 문화적인 폭력이 직접적인 폭력을, 직접적인 폭력이 문화적인 폭력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전쟁이나 테러가 일어나는 지역이나 나라에서 그러한 지역의 뭐 사상이나 교육 같은 것들을 억압한다. 자신들의 전쟁을 정당화시키는 뭐 매체들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유포한다. 정보를 차단한다. 차단한 상태에서 그 사회 구성원들한테 자신들의 체제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시키고 전쟁을 정당화시키는 교육을 한다.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폭력의 삼각형 모델이라는 것도 적용을 한다.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폭력이 없는 게 평화 상태인 거죠. 그 평화 상태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소극적 차원의 평화다. 두 번째, 적극적 차원의 평화다라고 정리를 하는 건데, 소극적 차원의 평화라고 하는 건 앞에서 말했었던 이 직접적 폭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직접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폭력, 신체적이고 언어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폭력, 물리적인 폭력, 대표적으로는 전쟁, 테러, 범죄 등이 없는 상태가 소극적 평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소극적 평화는 진정한 평화 상태로 가기 위한 전제 조건, 필수 요건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럼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소극적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진정한 궁극적 평화가 실현되었다라고 하기에는 충분하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충분한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극적 평화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럼 그 적극적인 평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 말했던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폭력도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럼 그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를 간단하게 말하면 간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죠. 위에서 얘기하는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이 없는 소극적 차원의 평화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에다가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의 폭력이 없다. 없다라고 했으니까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이 중에 구조적인 차원의 평화가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건 빈곤, 기아, 정치적인 억압이 없는 상태. 그러니 정치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억압되거나 착취당하는 문제가 없는 상태. 그래서 빈곤, 기아 문제도 해결되고 정치적인 억압, 착취도 해결되는 상태가 되었을 때 구조적 평화라고 할수 있다. 또 그런 구조적 평화 상태를 방해하는 구조적 폭력 상태를 정당화시키기도 하는 문화적인 차원의 폭력 양상들도 제거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의 폭력이 제거돼서 적극적인 차원의 평화가 실현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그럼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건왜 중요하냐면 위에서 말한 대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은 기본으로 없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진정한 평화 상태가 되었냐?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는 단순히 그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걸 토대로 인간다운 삶, 자아실현을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다운 삶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전쟁이 없어요, 테러가 없어요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억압, 착취, 그런 구조의 문제, 문화적인 폭력의 문제가 없는 적극적 평화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것이 이전에는 지금 말했던 것처럼 평화라는 걸 국가적인 차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로 정의를 내렸다면 이제는 인간 존엄성, 삶의 질, 자아실현과 같은 차원을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평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인간 안보라고 표현합니다. 국가 안보는 기본적으로 실현되어야 되겠지만 그것만으로 진정한 평화라고 하지 않고 인간 안보 차원에서의 인권과 삶의 질이 실현되는 문제까지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인간, 그러니까 안보라고 하는 거에 궁극적인 대상을 인간으로 보고 전쟁, 국가 안보는 물론이다.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거나 삶의 질, 자유와 인권 보장 등도 안보 개념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라고 인간 안보의 뜻까지 넣어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 단원 자체에서는 갈등의 평화론으로 문장이 하나 나오는 거지만 또 연결돼서 다음 시간 이야기를 해보면 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억압을 받아서 혹은 그 사회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서 혹은 그 사회의 어떤 환경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그 억압, 착취 혹은 폭력적인 양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가는 그 자기의 원래 생활 환경을 벗어나려고 하는 난민들이 생겨요. 그런 난민들의 문제들까지도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그래서 그들의 기본적인 국가안보 차원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인간다운 삶, 자아실현, 삶의 질 문제까지도 고려하는 차원에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문항이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평화에 인간안보라는 단어의 뜻을 이렇게 참고해 두시면 더 이해가 넓어지실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제 자료 검증으로 가보겠습니다. 세계에 지도가 있는데요. 이 자료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국제사회에서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갈등 양상이 나타나는 지역이고요. 그것이 분쟁화되거나 전쟁적인, 폭력적인 양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고, 그 지역 중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대표적인 지역들의 원인은 첫 번째 자원 문제, 두 번째 민족 간의 갈등, 종교 문제,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원인이 복합적인 것처럼 해결도 어느 한쪽에 혹은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예요. 그럼 이런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워져서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과 생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지속화되는 양상이 있다거나, 이제 그 전통 속에, 역사적인 전통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등을 본다면, 원인도 복합적이지만 해결책도 간단하지 많은 않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분쟁 지역이 있다는 것과 함께, 그럼 이런 분쟁 지역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뒷단원과 연결시켜 국제기구는 혹은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라는 얘기로도 연결이 됩니다. 자,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자료는 텍스트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 핵심적인 것이 폭력과 평화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요한 갈퉁의 이론이다라고 말씀드렸으니 또그 내용이 실제 문항화가 된다는 것도 보여드렸으니 그 갈퉁의 텍스트를 통해서 오늘 이야기했었던 핵심 사상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조금 더 구조화해서 문항으로 연결되는 다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 시문입니다. 오늘 했었던

0: 이야기를 그의 텍스트로 보면
1: 폭력을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죠. 첫 번째가 직접적인 폭력이네요. 언어적인 폭력, 신체적인 폭력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두 번째 폭력은 간접적 폭력이라고 분류가 됩니다. 사회 구조 자체에서 일어나서요. 외적으로 일어나는 구조적 폭력의 두 가지 주요한 형태는 정치와 경제에서 잘 알려진 억압 혹은 착취의 문제다. 이두 가지 형태의 폭력은 몸과 마음에 작용하지만 반드시 의도된 건 아니다. 이러한 것의 이면에는 문화적인 폭력까지도 존재하게 된다. 이는 모두 상징적인 것인데, 예를 들자면 종교, 사상, 언어, 예술, 법, 대중매체, 교육까지 그 사회의 문화적인 요소의 내부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내부에 있는 요소들이 위에서 말한 구조적인 착취와 억압 등을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해준다.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인 폭력을 정당화시켜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입장에서 세 가지의 폭력, 지금 이야기하는 직접적인 차원과 간접적인 차원의 구조 문화적인 세 가지 차원이 모두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문장상으로 보면 문화적인 폭력이 구조적인 것에 혹은 직접적인 폭력에 혹은 문화적인 폭력이 구조적인 것에 구조적인 폭력이 직접적인 폭력에 이러한 순차적인 영향성도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 앞에 언급해 드렸던 폭력의 삼각형 모델을 생각해 보면 어느 지점에서 시작하든 어느 지점으로도 영향을 줄수 있는 연관성이 있다. 따라서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직접적 폭력 물론이지만 간접적 폭력까지 모두 다 사라져야 된다라고 정리한다. 자, 그럼 외적으로 일어나는 구조적 폭력의 두 가지 주요한 형태는 억압, 착취에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희생자들에게는 의도된 것이 아니라는 게큰 위안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모든 것의 이면에는 문화적인 폭력의 양상이 존재하는데 직접적 폭력, 구조적인 폭력을 정당화시켜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극적 평화를 목표로 하는 치료적인 처방과 더불어서 적극적인 평화를 지향하는 예방적인 차원의 처방이 필요하다. 그러한 갈등의 입장에서 대표적인 입장은 이러한 폭력을 해결하고 평화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야 된다는 거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위에서 말했던 서로 간의 연결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 갈퉁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이야기보다 조금 더 충실한 텍스트 두 번째 이야기고 핵심적인 내용은 폭력 상태를 세 가지로 나누고 세부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고 이것이 해결된 평화 상태를 설명하는데 진정한 평화 상태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와 폭력들 간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 폭력의 삼각형 모델도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답 맞춰줌으로 가볼게요. 앞에 강의 시작하면서 보여드렸었던 평가원 예시 문항에서 나왔었던 이 단원의 문항이고 발문은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 보기에서 고른 것은 무엇이냐? 오늘 했었던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겠죠? 그럼 제시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폭력을 예방하고 제거하려면 직접적인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 예측, 처방이 필요하다. 폭력은 직접적, 구조적, 문화적 폭력의 삼각형 어느 꼭지점에서도 시작될 수 있고 다른 꼭지점으로 쉽게 전달될 수 있다. 그럼 이 문장은 폭력에 대한 정의, 분류, 특징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앞에 공부했었던 개념을 동원해 보면, 폭력이라는 것을 직접적 차원의 폭력과 구조적, 문화적 폭력이라는 간접적 차원의 폭력으로 분류한다. 크게 두 가지, 세부적으로 세 가지의 상태로. 그런데, 문화적인 폭력이 구조적 폭력을, 문화적 폭력이 직접적 폭력을, 혹은 문화적인 폭력이 구조적인 폭력을, 구조적인 폭력이 직접적인 폭력을. 이렇게 어떻게든 이세 가지의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래서 폭력의 삼각형이라고 표현하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있다. 라고 그 특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분류와 특성 정리. 평화를 구축하는 활동은 그렇다면 이런 폭력이 없는 평화 상태가 되려면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활동과 동일하다고 할수 있다. 즉, 직접적인 폭력이 없는 소극적 차원의 평화가 필수적으로 요청되며 그것만으로 완결되었다라고 할수 없는 것이 구조 문화적인, 즉, 간접적 차원의 폭력이 없는, 즉, 적극적 평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단계가 되어야만 진정한 평화라고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갈등의 입장에서는 평화는 이러한 평화를 구축해가는 과정, 폭력적이고 갈등을 비폭력적이고 창조적으로 변화하는 것. 그래서 비폭력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제시문의 문장 안에 평화적 수단이라고 그랬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은 평화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의 기본 전제가 이렇게 비폭력적이어야 된다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갈등의 제시문을 토대로 선택지 네 가지가 꾸려져 있는데 지금 도출한 대로 제시문 상에서 폭력을요, 크게 두 가지, 세부적으로는 세 가지. 나눠서 정리하고 복습할 것. 또 평화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소극적인 차원과 적극적인 차원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 적극적인 평화를 지향하고 있다라는 핵심 개념을 묻고 싶은 문항입니다. 그럼 이 개념과 이론에 토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개념이라고 하는 건 폭력을 이야기해 봤을 때 직접적인 차원에서의 폭력과 간접적인 차원에서의 폭력 두 가지로 앞에부터 계속 정리를 했었죠. 구조나 제도 혹은 그런 것들을 정당화시키는 문화적인 폭력 양상까지를 간접적 차원의 폭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러한 폭력의 양상들은 삼각형으로 표현을 하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디로든 영향을 줄수 있다. 그 시작점이 어디부터 시작이 되든 어디로든 영향을 주는 관계성에 있다. 그러니 진정한 평화, 즉 구조, 정치 적극적인 차원의 제도적인 문화적인 평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구조, 문화적 폭력까지 모두 다 없어진 상태여야 된다. 그래서 적극적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럼 여기에서 갈퉁의 입장에서는 소극적 평화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필수적이긴 하지만 충분하다고는 하지 못하다는 것. 그래서 적극적인 차원에까지 가야 된다는 것. 이게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 핵심을 생각하면서 선택지 가보겠습니다. 네 가지의 선택지였고, 첫 번째, 집단 간의 갈등은 무조건 회피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제시문상에서 집단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말을 직접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한 단계 추론을 해야죠. 집단 간의 갈등 양상과 혹은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폭력 양상이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해결은 해야 하지만 그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차원으로 사회 제도, 구조, 문화적인 측면에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걸 제시문상에서는 비폭력적이고 창조적으로 변환하는 노력이라고 했어요. 그런 이건 회피와는 다른 적극적 차원의 과정을 중시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번은 맞지 않구나라고 빼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니은번, 정치적인 억압을 줄이면 구조적 폭력이 감소한다. 자, 이건 개념을 동원해야죠. 정치적, 경제적 억압과 착취는 구조적 폭력의 대표적 양상이다. 그러면 구조적 폭력과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인 착취는 연결점에 있기 때문에 정치적 억압 줄이면 구조적인 폭력이 감소하게 되는 중요한 요건이 된다. 이건 핵심 개념이 그대로 작용한 문장이다라고 볼수 있고, 디귿번,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 폭력의 정당화에 이용될 수 있다. 그쵸? 문화적 폭력은 분류 체계로 하면 간접적 차원의 폭력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직접

폭력을 정당화하는데 이용되기도 해서 유기적 관계에 있다 혹은 삼각형의 모델이다라고도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디귿번 맞는 진술이 되겠고, 릴번 대외적 선제 공격은 평화를 구축하는 활동이 될수 있다. 제시문에서 대외적인 선제 공격이 방법이 되냐 안 되냐는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보기보다는 유추해야 되고 기본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죠?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제목도 언급을 드린 것이 갈등이 이야기하는 평화 실현은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갈등이 지향하는 비폭력적인 변환 과정과 거리가 멀어진다. 릴번 빼낸다. 니은하고 디귿이 들어가야 된다. 요게 정답까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평화 의미 또 그걸 위해서 국제사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야기를 연결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이 문제도 나오면 꼭 득점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3단원의 시작, 화학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화학결합은 총 2차 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화학결합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결합 뭐가 있을까요? 공유결합, 이온결합이 있죠. 사실 금속결합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온결합과 금속결합 대신에 공유결합,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하고요. 다음 시간에 금속결합과 그리고 나서요, 너무 아쉬우니까 유니크 기출 풀이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화학결합은 왜 하는지 일단 이유를 알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화학결합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에너지가 높은 상태가 안정적이었어요? 낮은 상태가 안정적이었어요? 낮은 상태가요. 이 화학결합을 형성함으로써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학결합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전자를 잃거나 얻음으로써 이온결합을 형성하거나 전자쌍을 내놓음으로써 서로 공유하면서 화학결합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거는 바로 공유결합이에요. 이 공유결합에 대해서 하기 전에 우리가 오택 규칙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언제? 바로 전자 배치일 때. 이 전자라는 건 첫 번째 전자 껍질엔 두 개를 채워야 안정적이고 두 번째는 여덟 개, 세 번째도 여덟 개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택 규칙은요, 사실상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와 같아지고 싶은 경향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화학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이 산소는 원자가 전자가 6이야. 그럼 전자 몇 개를 채우면 안정적일까? 그럼 네온의 전자 배치처럼 아 사실은 바깥에 8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총 전자 수는 10개요. 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오택 규칙을 바탕으로 한번 화학결합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 거고요. 당연히 오택 규칙에 만족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긴 해요. 하지만 우리는 오택 규칙을 만족한다라는 그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공유결합에 대해서 첫 번째는요, 이 전자를 잃거나 얻거나 이런 것보다는요, 전자쌍을 내오르는 경향이 너무 비슷한 원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중이에요. 자, 이 공유결합을 볼까요? 비금속 원소입니다. 이 원자들이 전자쌍을 서로 내놔요. 자, 그럼 내놓는 경향이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공유하자라고 하면서 형성된 결합이 공유결합입니다. 근데 아까 표현했던 거 잃거나 얻거나 걔네는 뭘까요? 바로 이온결합이에요. 그래서 양이온이 되거나 음이온이 됨으로써 정전기적 인력으로 형성되는 거다. 그래 이 공유결합에서는 물분자 형성으로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산소 원자 한 개가 있습니다. 이 산소 원자를 봐주시면 가장 바깥에 전자가 6개가 있어요. 이건 세는 게 아니에요. 우린 산소 원자가 몇 쪽이더라? 16쪽.

전자가전자 몇이더라? 6이더라. 이게 바로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6개가 있어요. 그럼 사실 아까 제가 뭐라 표현할게요? 비열성 기체가 되고 싶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럼 얘는 전자를 몇개더 채우면 좋을까요? 두개 더. 그래서 이제 주변에 봤더니 수소 원자가요. 전자 하나 있더래요. 그럼 얘는 지금 누구의 기체와 지금 동일해지고 싶어질까요? 헬륨이요. 그래서 헬륨의 전자 배치와 같아지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전자 하나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 원자 하나의 전자와 그리고 산소 원자 이 전자 하나가 서로 내놓음으로써 공유함으로써요. 공유 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산소 부족해요. 몇 개가? 하나가. 그래서 수소 원자가 하나 더 와줘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도 전자성을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요. 결국에는 이 산소 원자는 한쪽의 수소 원자와 전자성 하나를 공유하고요. 또 다른 수소와 하나 더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 원자는 누구의 전자 배치와 같아진다? 네온이에요. 자, 그때 수소 원자는 누구랑 같아진다? 헬륨이요. 서로 같을 필요 없어요. 가고자 하는 이 비열성 기체 모습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산소 원자는 누구랑?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수소 원자는 바로 여기에서 헬륨 원자랑 같은 전자 배치를 갖고자 하겠구나라는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물 분자를 형성할 때는 산소 원자 한 개가요. 수소 원자 두 개와 각각 전자쌍을요. 한 개씩 공유하고 있습니다. 각각 한 개씩이에요. 그래서 산소 원자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되었고, 수소 원자는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 공유 결합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공유 결합에는요, 이 전자쌍을 공유하고 있을 때, 이 전자쌍의 이름을 공유 전자쌍이라고 해요. 이 전자쌍, 쌍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자 두 개를 하나의 쌍으로 봐줍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표현할 때는요, 공유 전자쌍이야, 전자쌍이야 라고 하면 두 개를 하나로 봐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 친구들 많이 실수하는 게, 이거 낱개로 세가지고 두 개요 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건 하나의 쌍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공유 전자쌍 수에 따라서 이 결합에 대한 명칭이 달라지거든요.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수소와 염소가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수소는 아까처럼 전자 하나가 더 있으면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돼서 안정적일 거예요. 그런데 이 염소 같은 경우 원자가 전자 몇이에요? 7. 하나 더 있어야겠네. 그래서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수소와 염소가 전자쌍 하나를 공유함으로써요. 이제 공유 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공유 전자쌍 몇 개라고요? 하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두 원자가 전자쌍 한 개를 공유하는 결합은 단일 결합이다라고 표현해요. 단일 결합은 공유 전자쌍이 하나 있어요. 자, 그럼 만약에 두개 있으면요? 두개 있으면 이제 뭐라고 하는지 궁금하죠? 그래서 예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산소입니다. 산소는 아까 원자가 전자 몇이라고 했죠? 6. 그럼 전자 몇개 필요해요? 두 개. 그럼 여기에서 두개더 필요해? 여기 산소도 두개더 필요해. 그 우리 두 개씩 더 내놓고 공유하는 전자쌍 수를 두 개로 하면 되겠다. 그래서 전자쌍 수가 여기 몇 개예요? 두 개요. 그래서 두 원자가 전자쌍 두 개를 공유하는 결합을 이중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아까 물 분자에서 산소 있었고 양쪽의 수소가 하나씩 전자쌍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이중결합인가요? 라는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이중결합이다라고 할 때는요, 동일한 원자 두 개에서 전자쌍을 두개 공유할 때. 근데 여긴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죠? 그리고 또 다른 수소 원자예요. 각각 하나씩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에다가 각각 전자쌍 한 개씩 이런 표현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는 이중결합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질소예요. 질소는 원자가 전자가 지금 다섯 개이기 때문에 몇개더 필요할까요? 세 개요. 그럼 세 개를 충족하게 되면 네온의 전자 배치가 같아질 거예요. 질소와 질소가 만났네. 우리 그럼 전자쌍 세 개씩 내놓자. 세 개씩 공유하자. 전자를 세 개씩 내놓고 전자쌍을 세개 공유하자라고 표현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 둘, 세 개. 두 원자가 전자쌍 세 개를 공유합니다. 이건 우리가 삼중결합이요라고 표현하게 된 거예요. 그럼 아까 하나 공유할 때는 단일 결합. 만약에 전자쌍이 두개 이상 공유하고 있어? 그럼 우리는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을요, 다르게 다중결합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중결합과
단일결합으로도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다중결합 안에서 이중결합이 있어요? 삼중결합이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유결합이에요. 그럼 공유결합 물질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유결합 물질은요, 제가 화합물을 설명할 때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물, 이산화탄소, 설탕. 이런 것들은 비금속 원소로 구성된 화합물이라고 해서요. 사실 분자 간의 인력에 의해서 분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건 분자 결정이다라고 표현을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얘도 공유결합하는데 원자 사이에 공유하는 공유결합으로요.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라고 해서 원자 결정, 공유 결정이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흑연, 다이아몬드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분자라고 부르는 애들은 분자 결정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분자라고 부르는 애들은 이 원자 결정에 비해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은 편이에요. 우리 물이 가장 크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100도에서 끓죠? 사실은 낮은 거예요. 염화나트륨에 대한 녹는 점 801도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게 느껴지죠? 이것이 바로 공유결합 물질인데 우리는 계속 다룰 거. 11차시, 12차시 교재 기준으로 했을 때요. 분자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전기전도성은 어떨까요? 분자 상태로 있기 때문에 고체와 액체 상태에서는 대부분 전기전도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흑연 같은 경우에 평면 구조예요. 근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에서 보시면 탄소가 원자가 전자가 4개예요. 그런데 여기 결합을 3개 했거든요. 그럼 전자는 사실은 아래층과 위층 사이에서 돌아다녀요. 그럼 얘가 지금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전기전도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흑연은 전기전도성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대부분은 전기전도성이 안 좋은 편이에요. 하지만 수용의 상태는 때때로 경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탐구 결과를 보고 결정을 지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특징을 알아보고 싶어요. 혹시 공유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나요? 물에 잘 녹는 것도 있고요. 안 녹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는 분자의 구조를 배우고 나서 물에 대한 용해성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거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물에 대한 전기분해입니다. 물을 전기분해시키려고 해요. 근데 이 물이라는 건 전류가 잘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물은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물의 전기분해일 때 빠질 수 없는 과정이 하나 있는데요. 물에다가 어떤 것을 넣습니다. 이 어떤 것이 무엇이냐면 황산 나트륨, 바로 전해질이에요. 이 전해질을 넣어주는 역할은 뭐냐면, 이 전해질을 통해서 전류가 잘 흐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순수한 물은 전류가 잘안 흘러. 그래서 전해질을 넣어주니까 전류가 잘 흐르더라. 우리가 원하는 건 전기분해예요. 그럼 전류가 잘 흘러줘야겠죠? 좋아요. 그래서 이제 황산 나트륨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이렇게 전원장치 연결을 하고요. 여기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을요, 각각 시험관에다가 연결했어요. 그럼 내가 이제 원하는 건 뭘까요? 이 실험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궁금한 건이 공유결합이 전자가 관여하는가? 이 화학결합이라는 건 전자가 관여를 하는가가 궁금하기 때문에 바로 전류를 흘려줌으로써 얘가 분해가 된다면 전자가 관여하는 결합일 거야 라는 결론을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여기 수용액, 위에서 만든 수용액 가득 채운 시험관을요, 전극 A와 B에 연결해 두고 전류를 흘려줄 겁니다. 그때 기체가 생성된다면 전자가 관여하는 결합일 거야 라는 결론을 도달할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결과 보도록 할까요? 실험 결과를 보니까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물이 전자를 얻어서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플러스 극에서는요, 물이 전자를 잃어서 산소 기체를 발생해요. 근데 사실 전자를 잃고 얻고는 사단원의 산화 환원 반응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제가 살짝 설명하고 나중에 뒤에서 산화환원 반응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자를 얻었어요. 전자를 얻는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산화라고 할까요? 환원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바로 환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환원이다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물 속에서 전자를 얻어요. 그럼 전자를 얻게 되면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요. 그때 사실은 수산화 이온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반대로 누군가를 전자를 얻었으면 누군가를 잃어야 되거든요. 이게 플러스 극에서 전자를 잃게 돼요. 그래서 전자를 잃어서 선소기체 발생해요. 사실 플러스 극에서 일어나는 거는 바로 이 물이요. 이번엔 전자를 잃어서 산소기체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 전자를 잃어요라고 해서 전자가 써져 있는 거고요. 수소 이온이 발생합니다. 모두 다 전자가 지금 사물이에요. 우리가 잃은 만큼 누군가 얻어야 돼. 무조건 동시성이거든요. 그래서 지워주게 되면 전체 반응식이 물이 분해되면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기체에 플러스 극에서 산소기체가 발생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 1단에서 뭘 배웠냐? 바로 부피비가 몰비이고 몰비가 반응 계수비다. 그럼 모두 다 기체니까 2대1로 생성될 거야. 그래서 결과를 해석해 보면 각 정극에서요 생성된 기체의 양인데 시간 순서대로 나타냈어요. 그런데 지금 처음에 누군가는 N몰만큼 생성됐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떤 애는 N몰이 뒤늦게 생성됐대요. 그럼 당연히 먼저 생성된 애가 양이 많은 애겠네요. 그럼 무슨 기체 해야 돼요? 2대1로 생성되니까 수소 기체. 그럼 A라는 건 산소 기체. 2대1로 생성되겠다. 그럼 수소 기체는 무슨 극에서 생성된다? 마이너스 극이고 산소 기체는 플러스 극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2대1이네. 그럼 얘가 지금 N만큼이야? 2분의 1? 아, 산소는 2분의 1만큼 생성돼. 반대로 T2일태는요, 정극 A, 산소 기체가 지금 N몰만큼 생성됐어? 1대2여야 돼? 여기에서 2N몰만큼 생성될 거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실험하고 나니까 산소 기체와 수소 기체 발생했어요. 그래서 결론, 물의 전류를 흘려주면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로 분해되는 것을 통해서 공유 결합에 의해 물이 생성될 때는 전자가 관여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공유 결합엔 전자가 관여하는구나라는 결론을 통해서 우리는 물의 전기 분해를 실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유 결합입니다. 그럼 공유 결합에 대한 특징과 이제 비교해서요, 우리 이온 결합도 알아보면 좋겠죠? 이온 결합으로 가볼게요. 아까 공유 결합은 전자쌍을 내놓는 경향이 비슷하다. 그래서 전자쌍을 공유하자.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온 결합에서는 금속 원소가 전자를 잃고자 하는 경향이 크고요. 비금속 원소는 이걸 가지고 오고자, 얻고자 하는 경향이 커요. 그렇게 해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형성되는 결합이 이온 결합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무슨 문제 풀었냐면 주기율표 문제 하나 풀었었거든요. 13족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금속과 비금속이야라고 하면서 금속과 비금속 원소에 하나하나 이렇게 지점해놔요. 그리고서 얘네 이온 결합 물질인가요? 라는 질문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양이온은 금속 원소로부터 전자를 잃음으로써 생성되고 비금속 원소로부터 전자 얻음으로써 바로 음이온이 생성된다라는 것을 떠올려 줘야 됩니다. 이온 결합을 형성할 때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금속 원소가 원자가 전자를 잃어요. 그래서 여기는 원자가 전자 하나죠. 전자 한 개를 잃어요. 그래서 나트륨 양이온이 됐고요. 반대로 여기에서 비금속 원소는요, 원자가 전자가 7개예요. 차라리 하나를 얻는 게더 좋겠죠? 그래서 8개를 채우면서 염화 이온이 돼요. 그럼 나트륨이면 누구의 전자 배치가 같아졌나요? 네온이고요. 염화 이온은 바로 아르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안정적인 양이온과 음이온이 됐네. 이때 형성되는 것이 바로 뭐다? 이온 결합이다. 그래서 나트륨 원자가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 하나 잃었어요. 그래서 누구와 같아졌다?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아졌고요.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 되었어요. 그럼 염소는요, 이번에 전자 한 개를 얻고요, 바로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어서 염화 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게 되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서로 다른 전하를 띠고 있죠.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이온 결합을 형성하게 된다. 자,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아까 화학 결합을 왜 하나요? 라고 했을 때, 에너지가 낮아져서 안정적이라서요 라고 했었죠. 그 그래프로 조금 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요. 유니크 루트 75쪽에 제가 그래프 하나 넣어놨거든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면은 에너지와 이온 사이의 거리로 나타냈어요. 그런데 보통 요

여러분들 그래프 해석할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주죠. 근데 요거 해석을 할 때는 우리가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이제 만나서 결합을 형성한다라고 할 거기 때문에요. 이온 사이 거리가 멀었다가 가까워지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해석 한번 해줄게요. 자, 그럼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이제 가까워져요. 자, 그럼 얘네가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서로 반대전하기 때문에 인력이 작용하겠죠? 그럼 서로 인력이 지금 작용해요. 하지만 사실 이 사이에 반발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점 가까워질 때는요, 인력이 주된 요인으로 많이 작용해요. 그럼 이제 반발력보다 인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계속 막 작용해요. 그러다 에너지의 가장 낮은 지점에서 딱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게 되면 이온 결합이 형성되게 됩니다. 바로 요 지점, R이라는 지점에서 이온 결합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가까워져? 그럼 전자구를 겹치게 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양이온과 음이온의 핵이 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무 가까워지면 반발력에 의해서 에너지가 높아지면서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요, 점점 낮아져 안정적이야. 그러다가 여기 너무 가까워졌어. 반발력 너무 심해요. 반발력이 더 커, 여기서. 그러면서 에너지 높아지고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 한번 문제로 풀어볼게요. 염화나트륨에서요, 이온 결합을 형성할 때, 이온 사이 거리는요, R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안정적인 이 에너지, 가장 낮을 때가 바로 이온 결합 형성할 때예요. 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두 번째, 이온 사이 거리가요, R일 때를 묻고 있어요. 그때 나트륨 이온과 염화이온 사이에 반발이 작용하지 않는다. 아,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인력과 반발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지점. 그래서 가장 안정적이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반발력 작용해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딱 봤을 때, 아, 화학 결합을 하면 왜 안정적인가?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이온 결합 궁금하죠? 어떻게 배열되어 있고, 어떻게 이름을 부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온결합에 대해서 명명을 제가 설명하도록 할 건데요. 명명과 이 화학식 쓰는 거는 기본이에요. 다 아주 기초이고 기본인데 이걸 왜 해야 되나요? 라고 궁금해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름을 물어보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화학식을 완성시키도록은 물어봐요.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이 몇대 몇으로 있을 때 안정한 화합물이다. 라는 거본적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는요, 화학식을 쓸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우리 이름 어떻게 부를 건데요? 무조건 양이온, 음이온, 이온이라면 무슨 이온 붙여주면 돼요. 그런데 양이온은 그대로 이름 갖다가 이온 붙여주면 돼요. 나트륨 원자예요? 그럼 나트륨 이온 이렇게 그냥 붙여주면 돼요. 만약에 칼륨 원자예요? 그럼 우린 이거를 그냥 칼륨 이온이요라고 불러주면 돼요. 근데 조금 어려운 건 음이온. 음이온은 무슨 화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만약에 염소예요? 그럼 여기서 화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염화이온입니다. 아이오딘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에 아이오딘 화 이온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화 붙여주면 돼요. 그럼 이제 만약에 이온결합 물질로 쓸 거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영어로부터 시작을 해서요. 양이온 다음에 음이온으로 영어로 표현할 땐 그렇게 쓰지만 한글로 표현할 때는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음이온 다음에 양이온이고요. 다만 만약에 이온결합 물질로 쓸 거야. 이온이란 것은 이제 더 이상 써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나트륨 이온이었는데 이온 빼고 나트륨. 여기에서 염화이온인데 이온 빼고 염화. 근데 순서를 염화, 나트륨.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는 구리예요. 구리이온. 여기서 황산이온. 사실은 이거는 지금 다원자 이온이라서 딱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건 뭐라고 쓴다? 음이온 먼저 황산. 그리고 양이온 구리. 황산, 구리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 이거 뭐라고 쓸까요? 우리 바로 음이온부터 염화. 앞에 뭐예요? 마그네슘. 자, 이번엔 요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서 했어요? 자, 우리 음이온부터 뭐예요? 아이오디나. 이번에 양이온, 갈륨. 아이오디나, 칼륨. 이렇게 읽게 됩니다. 쉽죠? 그래서 우리가 음이온 먼저 써주고, 그 다음 양이온. 하지만 화학식 있을 때는 양이온 먼저, 그 다음에 음이온 써준다. 그럼 화학식 한번 완성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화학식이다라고 할 때는요, 양이온과 그리고 음이온의 전하량

거와 B라는 거에 대한 전하와 그 이온수 곱해준 값 더해주면 0이 돼줘야 되죠. N과 M을 대해서 곱해주고 플러스 여기 M과 N에 대해서 곱해주고 마이너스 0이 돼줘야 되니까 A라는 거몇 개만큼 와줄 N개, B라는 거몇 개만큼 N개가 와줘야 돼요. 그래서 M 대 N은요, 가장 간단한 정수비고요. 만약에 1대1이면 굳이 써주지 않아요. 안 써줬죠. 써주지 않는다. 한번 나타내 볼게요. 여기 나트륨은요, 1가 양이온이고요. 탄산은 바로 몇가? 2가 음이온. 그럼 얘네 둘이 지금 만약에 더해주면 얘 플러스 1, 마이너스 2, 0이 안 돼요. 나트륨 몇개 와줘야 돼요? 두 개만큼 와줘야 돼요. 그럼 나트륨 두 개, 여기 탄산 이온은 하나. 그럼 이제 이름은 뭐라고 해주면 돼요? 이거 자체가 탄산이니까 탄산 나트륨이다라고 합니다. 이번에는요, 칼슘 이온과 탄산 이온이에요. 모두 다 2가. 여기도 2가. 너무 잘 됐다 더하면 0. 그럼 그대로 써주면 되겠네. 아, 양이온 먼저, 그 다음 음이온, 그리고 이름 붙일 때는 음이온 먼저, 탄산, 칼슘,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어려워요. 알루미늄은 3가 양이온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산소가 마이너스 2가죠? 그럼 둘을 크로스로 곱해주면 돼요. 얘만큼 전하만큼 곱해주면 얘가 플러스 6. 여기에도 3만큼 곱해주면 마이너스 6. 아하. 그럼 알루미늄 몇개 와주면 돼요? 2개. 산소는 3개. 그런데 개수와 상관없이 우리는 음이온에 대해서 산화. 그리고 여기서 양이온은 알루미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화합물의 이름을 쓸 때는요, 바로 음이온부터, 그 다음에 양이온 써주면 되고요. 화학식을 쓸 때는 양이온, 그 다음 음이온 써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이온 결합 물질에 대한 구조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1대1로 형성되어 있는 구조구나라는 착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들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3차원적으로 서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이온 결정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럼 내가 외부의 샘을 쾅 줘버리면요, 이온층이 밀려나요. 이 밀려났을 때 여기 이온층이 살짝 밀려났다고 볼게요, 앞으로. 그럼 여기 나트륨 이온, 나트륨 이온이 서로 만나요. 그럼 같은 전하 뛴 애들 만나면 어떻게 될까? 반발력에 의해서 밀어내요. 그래서 외부 힘을 쾅 줬을 때는 쪼개짐, 부스러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쪼개진다, 부스러진다라고 우리가 표현해요. 이것이 바로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이에요. 외부 힘을 가했을 때 쪼개진다, 부스러진다. 자, 그러면 이때 물에 대한 용해성은 어떨까요? 이 물에 대한 용해성은 물에 대한 특징을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물은 사실은 H2O라고 우리가 흔히 쓰죠. 자, H2O라고 할때이 산소가 있고 양쪽에 수소수소가 있습니다. 전기음성도를 아직 안 배우긴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쓱만 봐주세요. 산소라는 건 사실 수소에 비해서 전자상에 더잘 끌어당겨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요, 음전하를 띠게 되고요. 그리고 수소라는 건 부분적으로 양전하를 띠게 돼요. 근데 이거 부분적으로지 절대로 양이온이다, 음이온이다란 뜻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 속에 여기 염화나트륨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나트륨 이온은 양이온이죠? 그럼 양이온 주변에는요,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띠고 있는 산소 쪽이요, 배열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산소가 이렇게 둘러싸게 돼요. 그럼 반대로 염화이온은 음이온을 띠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요, 부분적으로 양전을 띠고 있는 수소가 둘러싸게 됩니다. 와우! 이렇게 지금 둘러싸게 되는 거를요, 뭐라 표현하냐면 수화라고 표현을 해요. 물이 둘러싸요.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떨어져 나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뭐라 표현하냐면 물에 녹았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에 대한 용해성은요, 대부분 이온 결합 물질은 잘 녹아요. 그래서 물에 녹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물분자에 둘러싸여서 안정한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또한 어떤 특징이 있냐? 바로 전기 전도성이요. 전기 전도성에 대해서 고체 상태, 액체 상태, 수액 상태로 구분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고체 상태다, 액체 상태다, 수액 상태다라는 걸 제가 딱 구분 지어서 뒀거든요. 왜냐하면 고체 상태일 때는 아까 결합에 대해서 결정 구조 어땠어요? 굉장히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결정 구조였어요. 그럼 당 이온들이 가만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전도체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누가 안 움직이잖아. 자, 그런데 만약에 얘가 수행 상태 물에 녹았어요. 아까 나트륨 이온, 염화이온 분리됐잖아요. 그때 딱 내가 전류를 흘러줘? 그럼 엄청 자르르게 되는 거예요. 그 고체 상태에 대한 강한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반면에 액체 상태다, 수행 상태다라고 할 때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여서 전류가 잘 흐르게 됩니다. 우와 하면서 잘 흘러요. 그것이 바로 이 공유 결합과 차이입니다. 공유 결합에서는 고체 상태도 그리고 이 액체 상태도 대부분 잘 흐르지 않아요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한테 탐구 활동으로 고체 상태, 액체 상태는 안 흐르더래. 근데 어떤 애는 고체 상태 안 흐르고 액체 상태 잘 흐르더래. 그러면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한 물질을 구분해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금속 결합 물질도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금속 결합일 때한번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기전도성을 통해서 공유 결합 물질과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녹는 점과 끓는 점에 대한 특징을 알아보고 탐구 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녹는 점과 끓는 점은요, 6월 모의고사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은 공유 결합에 비해서는 커요. 그런데 이 이온 결합 내에서 어떻게 하면 커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온 결합은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다. 그럼 정전기적 인력이 크다라고 하면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강한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높은 편인데요. 어떻게 하면 얘네가 더 높아질 수 있는가를 보도록 할게요.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온의 전하량이 클수록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다행인 거는 이 거리와 전하량 동시에 변화시키지 않고요. 거리가 일정할 때 전하량 변화를 주던가 전하량이 일정할 때 거리에 대한 변화를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요. 이온 사이의 거리와 녹는 점이 있죠. 그럼 이온 사이 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할 때는 이 앞에 전하량 일정하게 두고요. 만약 이온 사이 거리가 일정하게 두고 전하량을 비교할 때는 최대한 비슷한 애를 찾아주고 녹는 점을 비교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녹는 점과 끓는 점에 대해서보다 녹는 점에 대해서만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녹는 점에 대해서 이온 사이 거리가요, 서로 다를 때, 단 조건은 뭐여야 될까요? 전하량이 같을 때 한번 살펴보자 라는 겁니다. 첫 번째, 전하량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양이온 1가 양이온, 여기 1가 음이온이요. 나머지도 보시면 1가 양이온 나트륨이고요. 여기 뒤에 음이온만 바뀌고 있어요. 모두 다 1가 음이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비교할 거는 전하량이 같을 때야. 아, 얘네들 사이의 거리를 비교해주고 녹는 점이 어떻게 되는가를 봐주면 돼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번에는 여기에서 2가 양이온, 모두 다 2가 양이온이죠. 그리고 여기서 2가 음이온이에요. 산화이온은 동일하고 양이온만 바꿔줬을 때요. 그럼 여기 전하량 같을 때 이때 이온 사이의 거리를 봐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부터 한번 봐주도록 할게요.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하량이 같은 경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온 사이 거리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되고 있는 걸 보여요? 이온 사이 거리가 점점점 멀어져 가네요. 사실 우리 이거 배웠어요. 언제 배웠냐면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서요. 이 음이온이라는 것은 같은 족일 때 원자번호 커질수록 반지름이 커집니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이온 사이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온 사이 거리가 점점점점점 멀어질수록 녹는 점은 어떻게 될까? 우리 아까 뭐라고 했냐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당연히 얘네들 인력이 더 세겠죠? 그래서 가까울수록 더 녹는 점이 높아진다. 가까울수록 녹는 점이 높아진다. 위로 올라갈수록 녹는 점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봐주시면 이온 사이 거리가 점점점점점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대신에 녹는 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점점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높아지려면 거리가 가까워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럼 이번에는 요거 보지 말고 요걸로 한번 우리 맞춰볼까요? 자, 이온 사이의 거리가요. 점점점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녹는 점은 누가 가장 커야 될까? 이온사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애가 클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얘? 그 다음 얘. 아, 이온사리가 점점 멀어질수록 녹는 점은 점점 어떻게 될 것이다?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온사리가요, 점점 멀어질수록 녹는 점 점점 낮아지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높아집니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네요. 자, 이것이 바로, 아, 이제 알겠다. 이온사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녹는 점이 높아진다는 의미가 요거구나. 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이번에 정전기적 인력에 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거리뿐만 아니라 전하량도 있다라고 했었죠. 전하량이 클수록 인력은 세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 1가 1가 음이온이었고 2가 2가 양이온 음이온이었던 애들을 비교할 거예요. 단 조건 뭐가 같아야 돼? 거리가 비슷하도록 바꿔줘야 돼요. 그럼 최대한 거리가 비슷하도록요. 플루어리나 나트륨 그리고 여기에서 산화 칼슘 231과 240은 그래도 비슷한 편이죠. 이걸 비교해 줬더니요, 녹는 점이 누가 더 높더래요? 아, 이가 양이온, 이가 음이온, 전하량이 큰 애가 확실히 녹는 점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인력이 더 세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더 높아요. 그럼 다시 한번 더, 이제 표를 보지 않고 맞춰볼까요? 전하량이요, 지금 산화 바륨이 더 크대요.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아 정전기적 인력은 전하량이 클수록 더 커져. 그러면 당이 더 세졌다라는 건 그만큼 끊어내기가 쉽지 않네. 그럼 녹는 점 누가 더 높아야 돼? 산화 바륨이 더클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염화나트륨에 대한 거276, 산화 바륨에 대한 거275 굉장히 비슷해요. 그때 녹는 점이요 801이고요. 여기에서 산화 바륨은 1972도예요. 당연히 누가 더 높다? 전하량이 큰 애가 더 높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기적 인력은 무조건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돼요. 이온사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전하량이 클수록 어떻다? 더 세진다. 근데 우리가 비교할 때는 한쪽에 대해서는 비슷한 경우, 같은 경우를 두고서는 비교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녹는 점과 끊는 점 특징 비교했고요. 그 다음은 아까 앞에서 물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온결합 물질도 전자가 관여하는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져온 것이 바로 염화나트륨 용융액인데요. 이 용융액은 뭐냐면 이 액체 상태를 막 표현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액체 상태예요. 이 액체 상태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내가 이 염화나트륨 물에 녹일 거야라고 하는 건 수용액. 그래서 이 상태 두 개를 구분해 줘야 돼요. 액체 상태와 수용액 상태요. 수용 상태는 물에다가 내가 소금을 타서 녹인 거예요. 용해시킨 거예요. 그래서 용해시킨 건 집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다만 내가 염화나트륨을 액체 상태로 만든다라는 거는 아까 녹는 점몇 도였는지 봤어요? 801도였어요. 집에서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용융이다라는 건 액체 상태다. 그 액체 상태일 때 우리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전기 전도성 고체일 때는 이온들이 가만히 규칙적 배열을 하니까 흐르지 않아라고 했는데 액체 상태와 수용 상태에선 잘 흐른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잘 흐르는 상태예요. 그럼 전해질 넣을까 안 넣을까요? 안 넣습니다. 그래서 실험 과정 보시면 고체 염화나트륨을 가열해서 그냥 액체 상태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용융액을 만든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 사발에다가 염화나트륨 용융액 넣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원장치를 연결합니다. 그럼 우리 이거 전원장치 결과 보기 전에 한번 예측만 해볼까요? 앞에서 한 것처럼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 어떤 물질이 생성될 겁니다. 물이 분해되면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발생한 것처럼 염화나트륨이 분해가 된다면 나트륨과 염소로 분해가 될 텐데요. 나트륨 금속과 그리고 염소 기체가 발생하게 돼요. 각각 어디에서 발생할 것 같아요? 나트륨이 일단은 양이온이죠. 양이온이기 때문에 어디로 끌려갈까요? 아마도 마이너스 극 쪽으로 갈것 같고요. 그러면 염화이온은 음이온이니까 아마도 플러스 극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실험 결과 보도록 할게요. 자, 실험 결과를 보니까요. 플러스 극에서는요. 염화이온이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여서 염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오, 우리 예측했던 거 맞았네요. 자, 이번에 마이너스 극에서 양이온인 나트륨 이온이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해서요. 금속 나트륨이 생성되게 됩니다. 사실은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를 어떻게 할까요?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나트륨

양이온이요. 이 전자를 받습니다. 전자를 받아서 나트륨 금속이 되는 건데요. 제가 지금 아직 앞에다가 반응해서 안 넣은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이 염화이온이 염소기체가 될 때는요. 이원자 분자, 원자가 두개 와줘야 돼요. 그래서 염화이온이 전자를 내놔요. 근데 이 염소기체라는 건 이원자 분자로 와줘야 되기 때문에 염화이온이 두 개, 그래서 전자를 두개 내보내고 바로 이원자 분자를 형성해요. 그럼 전자 두 개를 내보냈기 때문에 당연히 얘 전자를 두개 받아가야 돼요. 그래서 전자 두개 받아가, 그럼 나트륨이온 두개 있어야겠네. 그래서 나트륨 두 개가 형성됩니다. 그 결과 이제 전체 반응식을 봐주시면은, 아, 염화나트륨이요. 나트륨 금속과 그리고 염소기체를 발생합니다. 생성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어디 극에서 생성된지 이제 눈에 잘 보이죠? 자, 그 결과 이온결합 물질에 용융에게 전류를 흘러주었을 때 전기분해를 하면은 전자를 잃거나 얻는 반응이 일어나요. 자, 잃거나 얻는 반응 우리 조금 더 가볼까요? 아까 물에서 전기분해할 때 산화 환원 반응에 제가 잠깐 언급했었죠?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산화 반응이다라고 하는 건 전자를 잃는 반응이에요. 반대로 무조건 누군가 잃었으면 누군가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원이 바로 전자를 얻는 반응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여기서 써놓지 않았어도 여러분들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염화이온은 전자를 잃었거든요. 그럼 여기에선 우리가 산화라고 해야 될까, 환원이라고 할까요? 바로 산화 반응이 일어난 거고요. 반대로 나트륨이온 전자를 받았죠. 그럼 이건 산화 반응이에요, 환원 반응이에요? 이건 우리가 환원 반응이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전자를 잃거나 얻는 반응이 일어나 성분 물질로 분해되는 것을 통해 이온결합이 형성될 때 전자가 관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전기분해랑 염화나트륨 전기분해를 통해서 아, 화학결합에 무엇이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이온결합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했냐면 나트륨 양이온과 이 음이온, 염화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형성된 결합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전자가 관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공유결합에서 물분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자성을 공유하고 있어요 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온결합에선 전자를 잃거나 얻거나 함으로써 결합을 형성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탐구활동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전에 전기점도성에 대해서 한 번만 생각하고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지금 이온결합을 보니까요. 여기 고체 상태일 때는 딱 규칙적인 배열이니까 전류가 잘안 흘러라고 했는데 염화나트륨 용융의 액체 상태일 때는 잘 흐르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수액 상태에서도 물 분자가 둘러싸여서 물이 잘 용해됐었잖아요.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잘 흘렀습니다. 그런데 공유결합 물질에서는요. 고체와 액체 상태에서는 잘 흐르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럼 마지막 탐구 활동을 통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섯 번째,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의 전기전도성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뭘 배운다 했죠? 금속결합을 배운다고 했거든요. 이 금속결합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룰 예정인데요. 금속결합과 이온결합 물질, 공유결합 물질의 전기전도성을요, 확실히 구분 지을 수 있는 방법 하나가 뭐냐면, 이 금속결합 물질은요, 고체 상태에 있어도 엄청 전기전도성이 좋아요. 혼자 좋아요. 그래서 금속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일 때 전기전도성 좋은가를 봐주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을 비교할 때는 액체 상태를 봐주면 구분이 명확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수액 상태에서는 이온결합 물질은 좋아라고 표현을 했고요. 여기 문제 탐구 활동에서는 우리한테 수용액 상태로 주어지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공유결합 물질은 달라져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다 외울 순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에서 A와 B라는 물질이 주어질 건데요. 각각은 염화칼륨과 포도당 중 하나입니다. 자, 염화칼륨 보자마자 무슨 결합 물질이다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쵸, 이온결합 물질이다. 이온결합 물질이다라는 게 구분이 안 되는 친구들은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구분이 되는가, 칼륨이온과 그리고 염화이온으로 구분이 되고요. 포도당은 지금 구분이 안 되죠? 이거는 바로 뭐다? 아, 공유결합 물질이구나라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공유결합 물질과 이온결합 물질 중 하나로

0: 준비를 했고요. 자, 염화칼륨과 포도당은요, 어떠한 상태에서 전기전도성 유무로 구분할 수는 없대요. 아, 그게 뭘까? 근데 이제 느낌은 오죠. 왜냐면 이온결합과 공유결합 물질은 모두 다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전도성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어떠한 상태에서는 전기전도성 유무로 구분할 수 있대요. 아, 이것도 궁금하네요. 그쵸? 자, 그리고 오른쪽에 실험 장치 보이시나요? 각각을 고체일 때, 액체일 때, 우리가 각각 만들게 돼서요. 아직 과정은 모르겠어요. 가설이에요. 그때 이 전원 장치를 꽂아주면 전류가 흘렀을 때 빨간색 불이 삑삑삑 들어오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정을 보니까 그림과 같이 전류가 흐르면요. LED 램프가 켜지는 전기전도성 측정 장치를 준비했어요. 아까 여기 하단에 있었죠? 이렇게 넣어주면 삐삐삐 전류 흘려요 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때 염화칼륨 고체를 넣어줬어요. 전극을 대어서 LED 램프 켜지는 확인. 그리고 표에 정리했어요. 근데 A와 B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더 이제 수용액 상태에서 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포도당 고체, 포도당 수용액에서 해보도록 할 겁니다. 아, 순서대로 좋아, 좋아, 좋아. 자, 그러면 이때 결과를 봤더니 어떤 애가 지금 켜졌다라고 하면 동그라미로 표시할 거고요. 켜지지 않으면 X로 표시할 겁니다. 그래서 A라는 거 고체 상태, 안 흘렀어요? 수용액일 때는 흐르네요. 와우! 자, 근데 B라는 거 고체 상태 안 흘렀어요? 근데 수용액 때안 흘렀네요. 구분을 명확하게 할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더. 고체 상태일 땐둘다 결과가 똑같아요. 그래서 구분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수용액 상태에선 명확하게 하나는 흘렀고 하나는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흐른 애가 누구일 것이다? 아, 염화칼륨일 거고요. 왜? 이온결합 물질은 수용액 상태에서 잘 흐르니까. 자, 그러면 여기 수용액 상태에서 흐르지 않은 B는 누구일 거다? 포도당일 거다라는 게 바로 보입니다. 그럼 다시 가설을 우리 다시 세워보도록 할게요. 가설에서는 뭐라고 표현되냐? 염화칼륨과 포도당은 어떠한 상태에선 전기전도성 유무를 구분할 수 없었다? 고체 상태에서는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다 흐르지 않았고요. 다만 어떤 상태에선 전기전도성 유무로 구분할 수 있었다? 수용액 상태에서는 구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실험 결과를 보고 해석을 할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설도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석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A와 B 각각을 찾았다. 아, A라는 건 수용 상태에서 흘렀기 때문에 염화칼륨이었고, 아, B라는 것은 바로 수용 상태에 흐르지 않았네. 공유결합 물질 포도당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가 탐구 활동에서는요, 바로 이온결합 물질과 금속결합 물질에 대해서 전기전도성 비교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오늘은 공유결합 물질까지만 하니까 두 가지 물질에 대해서 비교했거든요. 다음 시간에 금속결합 물질까지 배우시고 나서요, 세 가지를 함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을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유니크 블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되는 건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입니다. 여기다 제가 간단하게 써놓긴 했는데요. 무엇을 써주면 좋냐면,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에 대한 특징을 구분하는데, 방금 뭘 했죠? 전기전도성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전기전도성, 고체일 때, 액체일 때, 한번 구분해서 써두시고요. 공유결합에서는 단일결합, 다중결합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 구분해서 써두시고요. 그리고 전기전도성 써두시고요. 물에 대한 용해성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다라고 했습니다. 분자의 극성 배우고 나서 할 거고요. 그래서 이온결합은 나머지 특징들을 차근차근 정리하실 때요. 어떤 부분이 들어가면 좋냐면 우리 전기전도성 당연히 들어가 줘야 되고요. 그 3차원적 배열 구조에 대해서도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온층이 밀려났을 때 쪼개진 부스러짐에 대해서 많이 등장하거든요. 금속결합과 비교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쿵 외부에서 힘을 가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도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온결합에서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녹는점과 끓는점 파츠예요. 그래서 녹는점 어떻게 하면 높아지는지 정전기적 인력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화학식 작성하는 걸 다음 시간 유니크 기출 풀이로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더 연습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복습 잘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시간에 유니크 기출 풀이 잘할 수 있겠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수학 자부심 안국선입니다. 수능 와서 우리 오늘 첫 번째 시간 오리엔테이션 보고 왔죠. 왔죠? 왔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유형편은 뭔지 실전편은 뭔지, 아, 유형편은 유형 문제 푸는 거고 실전편은 뭐 이렇게 실전 모의고사 푸는 거겠죠. 근데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강의 활용법까지 해놨으니까 꼭 한번 보고 와요. 알겠죠? 믿어요? 자, 그럼 우리 오늘 첫 번째 시간 포물선의 정의와 활용 수능 완성의 72조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 개념, 수능 완성을 공부하는 이 시점에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완전 뭐 처음, 포물선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간단히 돌아보면서 어떤 것들을 포인트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되는지 얘기해 보고,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내용들을 들으면서 저게 뭐더라? 하는 친구들은 그 부분 꼭 다시 한번 복습하셔야 돼요. 알겠죠? 포물선의 정의 활용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포물선이 뭐였어요? 한 점과 한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 그것이 우리는 포물선이라고, 그것을 우리는 포물선이라고 부르기로 했었어요. 그쵸? 해서 포물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 점과 한 직선이 있어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두 다 이은 거다. 해서 그걸 그려봤더니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더라 라는 거였었죠. 해서 요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었고, 초점이라고 불렀었고, 그 다음에 요 직선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었고, 준선이라고 불렀었고, 초점에서 준선에 내린 수선의 발, 그걸 이제 연장한 요 직선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었고, 축이라고 불렀었고, 초점과 얘가 만나는 요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다? 꼭지점이라고 불렀었다. 요 지점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불렀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본적인 용어들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는 초점을 우리를 F, 우리가 이 위에 점 P에 대해서 PF랑 뭐랑 같다? PH랑 같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였었죠. 그래서 2차 곡선 뒤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이 정의를 이용을 해서 그 정의를 이용해서 길이의 어떤 이야기들, 이 선분의 길이랑 이 선분의 길이랑 같아 해서 너랑 너랑 같아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2차 곡선 문제였었고 매번 그래서 똑같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2차 곡선 얘기할 때마다 적어도 우리가 기하에서 틀리는 문제가 있다라면, 물론 우린 다 맞을 거야. 우린 다 맞을 건데 만에 하나 틀리는 문제가 있다 한다라면 그게 적어도 2차 곡선은 아닐 거다. 예, 2차 곡선 맨날 똑같이 나오니까 우리 다 맞아버리자고요. 해서 이거를 이용해서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고, 이 둘이 같다는 걸 이용해서 그 다음에 뭔가 뭐 닮음을 찾든 뭐 이렇게 합동을 찾든 뭐 피타고라스 코사인 법칙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었죠. 그쵸?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위에 있는 점 P를 뭐라고? X,Y라고 얘기를 하고, 이 초점의 좌표를 내가 뭐라고 불러줬을 때? P,0라고 불러줬을 때 이 도형의 방정식이 뭐가 되더라? Y제곱은 4PX가 되더라. 그래서 P의 값이 양수일 때는 요렇게, P의 값이 음수일 때는 요렇게 그려지는 것들 우리가 얘기할 수 있었고, 포물선의 방정식이 주어지면은 초점의 좌표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 초점의 좌표를 알고 있으면은 포물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개념들이 있었죠. 그럼 이렇게 초점이 X축 위에 있고 준선이 X축의 수직으로 있을 때 요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가 그려졌었는데, 포물선이 그려졌었는데, 이번에는 만약에 초점이 어디에 있고 y축 위에 있어서 f를 0,p라고 불러주고 준선이 이렇게 y축의 수직인 얘가 y는 마이너스 p가 되는, 여기서 얘는 x는 마이너스 p가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포물선 어떻게 이렇게 그려진다. p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p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이때 포물선의 방정식은 x제곱은 4py가 된다. 그럼 초점과 준선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식의 폼 자체가 아예 달라진다더라. 근데 보통은 얘가 얘보다는 조금 더 많이 등장하긴 한다더라. 왜? 얘는 결국 이제 이차함수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얘가 조금 더 많이 등장한다. 뭐 그 정도 느낌. 그렇다고 뭐 얘를 뭐 완전히 몰라도 된다 정도까지는 아니고, 어차피 얘도 기본적인 개념 마찬가지로 보다 초점과 우리가 이 포물선 위의 점과 초점까지의 거리가 어떻다? 같다라는 걸 이용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기본 개념은 우리가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거죠. 해서 가장 중요한 거, 포물선 문제가 등장을 하면은 포물선 위의 점에서 초점까지 이은 선분이 있어? 얘가 있어? 그럼 이게 이 선이 시험지에, 문제지에 없어도 내가 무조건 그려줘야 돼요. 그죠?
반대로 여기서 여기다 수선해발을 내린 이 선이 있어? 그럼 나머지 이쪽도 무조건 그려줘야 돼. 이거 안 하면 불법이라고 선생님 맨날 얘기를 하죠. 문제지 위에 이거 있어. 근데 얘가 문제지 없어. 그럼 나는 이걸 그리고 시작을 해야 돼. 문제지에 이 선이 있는데 얘는 없어? 그리고 시작을 해야 돼. 왜? 걔네 둘이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이 포물선 단에서 우리가 주로 할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다예요. 그런 녀석을 내가 모여서 적당하게 평행이동을 시켜주게 되면은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주면 뭐가 될까?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주면은 포물선의 방정식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얘가 전개된 형태로 표현됐을 때 우리가 요런 꼴로 y-n의 제곱은 4px-m 꼴로 만들어준 다음에 내가 포물선을 만들어주고 평행이동 시켜주면은 그때에 따른 초점과 축 꼭지점, 뭐, 초점과 축, 준선 있죠, 준선. 초점과 준선, 축, 꼭지점 이런 애들이 같이 따라서 평행 이동을 하겠죠. 그럼 그 평행 이동하면서 따른 나오는 그 꼭지점에 잡혀, 초점에 잡혀, 준선의 방정식을 써서 외운다? 아니요. 기본적인 형태에서 만들어서 그때그때 우리가 평행 이동해주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쵸?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를 평행 이동해주게 되면 x-m의 제곱은 4py-n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녀석을 내가 가지고 초점과 준선, 축, 꼭지점 이런 애들 평행이동한 거 역시 마찬가지로 따라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뭐한 가지 정도 그림을 여기서 기억해 두자 한다면은 여기서 내가 초점에서 이 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쏘아 올려주고 그럼 여기 만나는 점이 생기겠죠, 포물선과? 여기서 요렇게 수선네발을 내려주게 되면은 요 사각형이 뭐가 된다? 정사각형이 된다. 왜? 너의 길이랑 너의 길이랑 같은데, 그쵸? 너의 길이랑 너의 길이랑 같은데, 여기서 얘가 직각으로 쏘아 올린다고 그랬고, 너도 직각이에요. 이렇게 수선네발 내렸을까? 너랑 평이니까 너도 직각이에요. 직각이에요. 직사각형인데 정의에 의해서 너랑 같으니까 얘는 정사각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포물선이 문제 없어. 그러니까 포물선 문제인데 그림이 없어. 그럼 내가 문제를 풀때그 포물선을 끄적끄적 그려야 될거 아니야? 그때 조금 예쁘게 그리는 어떤 그 팁은 초점을 잡았을 때 여기서 요만큼이랑 요만큼의 길이랑 같으니까 얘랑 얘가 몇대 몇이냐면 1대2거든. 그래서 여기 길이의 한두배 정도 되는 지점에다가 점을 잡아서 상상을 해가지고 내가 요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은 포물선이 좀 어느 정도 예쁘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그림이 좀뭐막 우리가 막 그렇게 자대고 막 예쁘게 그리는 것, 완벽하게 그리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느낌이 맞아야지 좀 우리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내가 해석을 할때좀 좋잖아요? 해서 초점에서 한요 길이에 한두배 되는 정도 올려서 여기를 내가 지나는 요런 포물선이구나. 요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좀 예쁘게 나와요. 그런데다가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포물선 단에서 하나 정도만 조금 더 기억했으면 하는 성질이 뭐냐? 포물선이 요렇게 존재한다. 요렇게 존재한다. 여기가 초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랑 두배 되는 여기쯤을 지나겠구나 해서 이런 느낌으로 포물선을 그려보라는 거죠. 그러면 조금 낫다. 그럼 여기서 내가 초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등장합니다. 그럼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 포물선과 만난 두 점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L1이라고 불러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L2라고 불러주고 초점에 대하여 이 녀석을 P,0라고 불러준다라고 한다면은 요 L1과 L2와 P 사이의 관계식이 있었는데 뭐더라? L1분의 1 더하기 L2분의 1은 P분의 1이다라는 관계식이 있어서 얘를 기억해 두면 유용하게 써먹을 날이 많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 본다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처음 본다요? 뭐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한다면은 그런 친구들은

수능 개념이나 수능 특강 강의를 통해서 얘네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오세요. 우리는 지금 완성시키는 단계니까 이런 걸 기억했어야 됐지 하고서 한번 간단하게 리뷰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선생님, 저 이거 처음 봐요. 결과만 외우면 돼요? 아니요. 처음 보는 친구 결과만 외우시면 안 돼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통해서 여기 수선해발 내려가지고 수선해발 내려가지고 두 삼각형이 닮은 모임을 이용해서 얘를 증명해냅니다. 어렵지 않아요. 한번 정도는 증명을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기억하셔야지 그냥 무지성으로 외우시면은 아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 정도만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다. 해서 기본 개념이 대단한 게 없었어요. 이걸 가지고 그냥 정의롱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 나갈 거라는 거죠. 해서 우리 수능 특강자, 아니 수능 완성 72쪽에 있는 필수 유형 첫 번째 문제부터 보자고요. 2024학년도 수능에 나왔었던 초점의 F인 폼을 쓴 Y제곱 8X가 있어. 위에 한점 A에서 폼수는 준산해내는 수산해 B라 했어. 문제를 봤더니 그림이 없잖아. 그럼 내가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너 X축, 그 다음 너 Y축을 그려주고, 포물선을 그릴 건데, 포물선을, 자, 이런 느낌으로 내가 그렸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초점을 찍을 때 여기 한두 배쯤 되는 데가 여기 오게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초점을 찍어주시면은 그림이 좀 어느 정도 예쁘게 나와요. 나와요. 그리고 준선도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y제곱은 8x니까 얘가 4 곱하기 2 곱하기 x니까 초점의 좌표는 2,0가 될 것이고 준선은 x는 마이너스 2가 요렇게 될 겁니다. 그럼 요 포물선 위한점 A에서 포물선의 준선에 내린 수선의 발, 위 위의 점에서 네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준선의 수선의 발을 내릴 텐데 수선의 발을 내리라고 했어? 오케이. 그럼 내가 한 A라는 지점을 뭐한 여기쯤으로 내가 한번 선생님이 이렇게 한 여기쯤으로 내가 A를 한번 그려볼게요. 수선의 발을 네가 시키지 않아도 나는 내릴 건데 그리라고 시켰어. 그다음 BF와 포물선이 만나는 점을 CD라고 불렀는데 BF를 요렇게 했더니 얘가 포물선이랑 만나는 점을 CD라고 했는데 C에서 F까지의 거리와 C에서 C에서 F까지의 거리, D에서 F까지의 거리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기니까 너가 DF, 너가 CF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그 상태에서 BC랑 CD랑 같대. 여기서 BC의 길이랑 CD의 길이랑 같아요? 좀 달라 보이지만 기분 탓이에요. 그쵸? 같다라고 했으니까 같다라고 표현을 합시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삼각형 A, B, D의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해달래요. 그럼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지금 얘네가 포물선 위에 점이잖니. 근데 얘가 어디랑 이어놨어? 초점을 이어놨어. 그럼 우리는 반사적으로 뭐부터 해줘야 된다고? 포물선 이점에 초점, 포물선 이점 초점이 있으면 여기서 준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는 것을 반사적으로 해봐야 된다고 해서 너를 C', 너를 D'이라고 이름을 불러줍시다. 그래놓고 나서 우리는 뭘,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준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으니까 포물선의 초점까지도 한번 이어봐요. 쓰이든 안 쓰이든 일단 이어봐요. 높은 확률로 쓰입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내가 같은 것들을 또 봤더니 CC',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랑 C에서 F까지의 거리가 같고 F에서 D까지의 거리랑 그리고 D에서 D'까지 거리가 또한 같은 거죠. 그럼 여기서 내가 길이를 세팅을 해보자. 얘네들 뭐점 A에서 출발했으니까 너를 X1, Y1으로 세팅을 먼저 시작하지 말고 선분의 길이들을 미지수를 먼저 세팅을 해보자. 여기서 내가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 CC'의 길이를 L이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그럼 여기서 C에서 F까지의 길이도 뭐가 되는 거야? L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얘가 너랑 같대요. 달라 보이는 건 기분 탓이라고 그랬어요. 너랑 BC랑 CD랑 같다고 했어요. 그럼 1대1이니까 1대2예요. 그럼 1대2니까 직각삼각형 닮음이 보이잖아. 1대2잖아. D, D', 너라는 녀석의 길이는 두배 L이 돼버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너가 두배 L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너랑 같다며 너도 두배 L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CD랑 BC랑 같다며 얘는 L, 얘는 2L. 합이 몇 L? 3L. 그럼 여기서 BC의 길이는 얼마가 돼버리는 거야? 3L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번엔 너가 3L이고 L이야. 그럼 3대 1이면 3대 4네. 우리가 F가 2,0이고 X는 마이너스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4라는 걸 알거든. 오케이. L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L 대 4는, L 대 4는. 그래서? 예. 그럼 여기서 얘는 3L 대 4L이니까 3대 4예요. 그죠? 그럼 L의 값이 얼마가 나와버려? 3이 나와버려. L의 값이 허무하게 나와버립니다. 뭔가 여기 점에 잡혀

잡아가지고 뭔가 직선을 내줘. 얘네들의 좌표가 어쩌고 저쩌고 직선을 방정식 그게 아니라 선분의 길이 가지고 닮음 가지고 너의 길이가 먼저 험하게 나와버렸어요. 그럼 L의 값이 이제 3이라고 나와버렸어? 그럼 너네들의 값을 다 수정을 해도 되겠다. 너가 3이야. 그럼 너가 3L이면 너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9가 되는 거야. 너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너네들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주고 났더니 3에다가 9에다가 피타고라스 피타 보이네? 1대 3대 2루트이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고? 6루트 2가 되는 거고, 그죠? 그럼 여기서 얘는 이 녀석이 3대 1이니까 3대 1, 너는 2루트 2가 되는 거고, 그쵸? 그리고 너는 3대 6이니까 1대 2죠? 2루트니까 요만큼은 4루트 2가 되겠네? 길이들이 죄다 나와버린 거죠. 문제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야? A, B, D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 근데 지금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 B, D 프라임의 길이가 바로 D에서 요 선분 A, B까지의 거리인 거잖아요. 그 높이가 얼마야? 10. 2루트 2에요. 6루트 2의 2배, 12루트 2. 그럼 너를 아니까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 AB의 길이만 알면은 내가 높이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높이를 알고 있으니까 AB의 길이만 찾으면 되겠다. 그럼 여기서 AB의 길이를 찾을 때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여기서 지금 내가 이 직선이 X는 마이너스니까 나는 A의 X좌표를 알면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출발을 해서, 그러면은 A의 X좌표를 알면 AB의 길이를 아니깐 A의 Y좌표를 알잖아. A의 Y좌표가 누구야? 8루트 2야. 그럼 폼선의 방정식을 아니깐 8루트 2에다가 Y값을 집어넣고 Y값에 8루트 2를 집어넣고 X좌에 내가 너가 궁금한 거야. 8 나눠버리면 X가 얼마가 나오는 거야? 16이 나오는 거야. 그럼 얘 X좌표가 16이니까 16에다가 2를 더해주게 되면은 AB의 길이는 16 더하기 2가 되어서 18이 되는구나 라고 접근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기하적인 요소만 가지고 아까 얘기했었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AB 길이를 모르니까 미지수 M으로 잡아주게 되면은 여기서 내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은 요만큼의 길이는 뭐가 나오는 거야? 너가 4잖아. 4. 요만큼의 길이는 M-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는 뭐야? 18, 8루트 2. 8루트 2. 요만큼의 길이는 너랑 같으니까 너의 길이는 m이 나와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m의 제곱이라고 하는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누구의 제곱에다가 m-4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얼마 8루트 2의 제곱을 우리가 계기해주면 되겠죠. m의 제곱 없애버리고 8m을 이항시켜버리면 8m은 4, 4, 16 플러스 8 곱하기 8 곱하기 2가 되는 것이고 8, 8, 8 나눠버리면 m은 2 더하기 8이 16이 돼서 18이라고 하는 우리의 AB의 길이를 내가 찾아낼 수가 있겠죠. 해서 기하적인 요소로도 접근할 수 있을 것이고, 소형의 방정식도 선생님이 2차 곡선 얘기하면은 길이를 가지고 뭔가 기하적인 요소로 접근해라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도형의 방정식을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얘네들이 사용될 때도 있겠죠. Y좌표를 알고 있고 X좌표만 알면 돼? Y좌표 알고 있는데 X좌표만 알면 돼? 폼수의 방정식 대입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게임 끝났죠. AB 길이가 얼마라는 것을 18인 걸 알았어. 그럼 삼각형 ABD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18에다가 높이는 12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면 나눠 버리면은 얼마가 되는 거야? 9가 되는 거야. 그럼 12 루트 2에다가 9를 곱해 버리니까 너는 얼마? 108 루트 2가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끝났죠? 됐죠? 그림이 없잖아요. 그림을 그려서 내가 얘기했잖아. 이 문제를 푸는 데에서 포인트는 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내가 차분히 그림을 그려나가다 보면은 이 그림은 내가 스스로 그려내야 되는, 이 선분은 내가 스스로 그려내야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가 해석을 하려면은 이 선분은 내가 스스로 그려내야 되는 건데 그게 뭔가 갑자기 뭔가 어떤 그 느낌을 받아가지고 딱 이걸 그려야 될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거라 그랬죠. 2차 곡선이 포물선 이점에서 초점을 이어놨어? 준선의 수선의 말 내려야지. 포물선 이점에서 초점을 이어놨어? 준선의 수선의 말 내려야지. 포물선 위에 점에서 준선의 수선의 말 내려놨어? 초점까지 이어봐야지. 이거는 무조건 해줘야 된다고요. 알겠죠? 그렇게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지는 보이는 거예요. 닮음들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죠. 2차 곡선 문제들이요. 알겠죠?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2쪽에 1번 문제요.
자, 그렇다면 포물선

Y제곱은 8X의 초점 F를 지나고 Y축과 평행 직선이 포물선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PQ를 하자. 없으니까 또 그려요. Y축, X축. 포물선을 대략 이런 느낌으로 그려버리고 1대2가 되는 지점을 적당히 F를 이렇게 느끼, 1대2가 되는 어떤 느낌적인 느낌? 그런 정도에다가 적당히 그려주면 그림이 예쁘게 나온다고 했죠. 해서 초점 F를 지나고 Y축과 평행한 직선이 포물선 Y제곱 8X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PQ라고 하자. OF,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랑 PQ, 요만큼의 길이를 곱해라. 아까 얘기했던 거 생각하면 게임 오버죠. 준선을 그려줬을 때 여기서 내가 초점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쏘아 올렸을 때 요게 무슨 사각형이라고? 정사각형이라고. 그리고 그림 그리면서도 얘기했던 거잖아요. 요만큼의 길이 몇 배? 두 배가 요만큼이라고. 근데 OF가 지금 Y제곱은 8X니까 초점 FX좌표가 얼마가 되는 거다? 2,0가 되는 거다. 4 곱하기 2 곱하기 X니까 Y제곱은 P의 값이 2가 되는 거다. 그럼 너의 길이가 얼마야? 2야. 이거의 두배 너는 뭐야? 4야. 축을 기준으로 위아래 대칭이니까 너의 길이도 뭐야? 4야. 게임 끝. OF의 길이는 얼마? 2. PQ의 길이는 얼마? 8. 해보면 얼마? 16. 답이 나왔다. 1번 가볍게 우리가 해결해 봤습니다. 2번 문제도 보자고요. 2번 문제도 보시면은 두 포물선의 준선이 일치할 때 평행이동시켜 놨잖아요. 그럼 내가 평행이동을 해석할 수 있게끔 기본 폼으로 만들어 주죠. 어떻게? Y는 제곱이 있고요. Y에 대한 1창은 없네. 그럼 나머지 다 이항시켜. Y는 완전 제곱 됐으니까. 그럼 이항시켜 버리면 12에 X-A. 얘는 세팅이 다돼 있어요. y-1의 제곱은 마이너스 8x. 그럼 얘 준선부터 보자고. 얘는 어떤 포물선을 y제곱은 12x라는 포물선을 x축의 방향을 얼만큼 a만큼 평행이동시켜준 거죠? 그럼 요 녀석의 준선은 원래 y제곱은 12x에서 얘가 4 곱하기 3 곱하기 x니까 준선은 누구였어? x는 마이너스 3이었어. 근데 얘 x축의 방향 얼마큼? a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줘. 그럼 그 준선의 방정식은 여기서 이 녀석의 준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3에다가 a만큼. 얘가 a만큼 따라 평행이동을 해주겠죠. 그쵸? x축의 방향으로 움직였으니까. 근데 요 포물선 같은 경우는 y-1의 제곱은 마이너스 8x라고 하는 녀석은 y의 제곱은 마이너스 8x라는 녀석을 y축의 방향으로 얼마큼? 1만큼 평행이동한 거거든. 그 y제곱 마이너스 8x는 이렇게 그려지고 준선이 요렇게 x는 플러스 2라는 준선이었던 거죠. 근데 얘를 y축의 방향으로 들어 올린다 한들 요 준선이 위로 올라간다 한들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럼 이 녀석의 준선은 뭐가 된다? 이 녀석의 준선은 뭐가 된다? x는 2가 된다라는 거죠. 너랑 너랑 일치해야 되니까 너랑 너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네. 마이너스 3 더하기 A는 2가 돼야 되네. 그럼 A의 값은 뭐가 돼야 된다? 5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A의 값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해서 준선을 찾는다, 초점을 찾는다,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준다라고 했을 때 기본 폼 y-n의 제곱은 4px-m의 꼴을 만들어줘야 된다. y양이 없으니까 다 이항시켜 버리고 y에 대한 완전 제곱 꼴 만들어주고 나머지 이항시켜서 묶어내서 내가 해석할 수 있게 평행이동해서 해석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죠. 타요. 2번 문제 간단하게 평행이동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 보자고요. 3번 문제는 그림과 같이 이번엔 초점이 F인 포물선. 이번엔 그림을 줬어요. 초점이 F인 포물선이 있어요. Y제곱은 12X라고 했고요. 점 F를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 포물선 Y제곱은 12X와 1, 4분면에서 만나는 점, 4, 4분면에서 만나는 점 PQ에 대해서 PF랑 QF를 곱하면 54래요. 알겠어. PQ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RS라 할 때, PRSQ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부터 해야 될까요? 포물선 위의 점에서 초점을 이어져 있잖아. 초점이 이어져 있잖아. 그럼 우리는 준선을 그려서 여기서 준선까지 수선의 발을 내리는 것을 마저 그려줘야죠. 마저 그려줘야죠. 그 수선의 발을 P', 그 수선의 발을 Q'이라고 이름을 불러줍시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방법으로, 선생님, 저는, 감이야. 도저히 안 잡혀서 도형의 방정식을 가지고 풀어보려고 해요. Y제곱은 12X니까 초점의 X좌표는 얼마? 3,0거든요. 4 곱하기 3 곱하기 X니까. Y제곱은 4 곱하기 3 곱하기 X니까 P의 값이 3, 3,0가 초점의 좌표예요. 그럼 저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고, 여기에 길이의

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저 직선의 방정식을 얘기를 해볼래요. 포물선의 방정식은 y제곱은 12x였었고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은 내가 기울기를 모르지만 x-3, 3,0를 지나는 거거든요. 둘을 연립 방정식을 풀게요. 해서 내가 y제곱은 m의 제곱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6m 제곱에 x 플러스 9m 제곱이 되겠죠? 이퀄 12x니까 이항시켜버리면은 플러스 12 이렇게 묶어서 x로 식이 정리가 된답니다. 그럼 이렇게 x에 대한 1차 방정식을 세팅해보면은 연립 방정식을 통해서 x에 대한 방정식을 세웠다? 이 교점의 x좌표, p랑 q의 x좌표를 각각 x1과 x2라고 불러준다면은 x1, x2가 이 방정식의 두 근이에요. 그래서 x1과 x2를 더해준 녀석은 이것뿐의 요거에 마이너스 달아주면은 m제곱분의 6m제곱 플러스 12. 뭐 얘를 쪼개서 6 플러스 m제곱분의 12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x1과 x2를 곱해줬더니 9가 되었대요. 이것뿐의 이것. 금박이에서 반개죠. 1학년 때 했었던. 그럼 여기서 내가 뭘 이용할 거냐? 지금 PF랑 QF를 곱했더니 얼마라고 그랬어? 54라고 그랬거든. 그럼 너가 X1이면은 여기서 PF의 길이는 P에서 P'까지의 거리랑 같으니까 얘의 X좌표가 X1이니까 여기서 X1에다가 이 준선이 뭐야? X는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너 3을 더해주면은 PF라고 하는 녀석의 길이는 X1에다가 3을 더해준 거거든. 마찬가지로 QF라는 녀석의 길이도 요 X2에다가 3을 더해준 X2에다가 3을 더해준 게 QF인데 얘네들을 곱한 게 얼마? 54라고 문제에서 말을 했다는 거지. 그럼 전개해주면 X1, X2 뭐예요? 9 더하기 3배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9는 54가 된다는 거고 X1 더하기 X2에도 저 녀석을 대입해버리면 6 플러스 M제곱분의 12가 되겠죠? 양변에 9를 뽕뽕뽕 날려버려. 그럼 1 더하기 3 하나 나누고 3 나눠주게 되면 2, 3 나눠주게 되면 m제곱분의 4 플러스 1은 9로 나눠주면 6이 되겠죠? 4니까 이항시켜버려. m제곱분의 4는 2. 그럼 m제곱은 2가 되면서 저 양수 기울기는 루트 2가 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기울기가, 자, 이렇게 기울기 양수라고 했으니까 루트 2? 기울기를 알았어. 그럼 여기서도 또 계산이, 도형의 방정식을 이용을 했으니까 M을 알았단 말이야? 내가 이 M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이야! 그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그냥 세팅이 돼버리니까 그걸 가지고 X1과 X2를 아예 구해버릴 수 있겠죠? 근데 여기다가 루트 2를 대입해주게 되면은 두배 X의 제곱에다가 그럼 2 곱하기 6은 12에다 11을 더하면은 마이너스 24의 x에다가 플러스 92는 18은 0가 나와요. 2로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는 0가 나와요. 유리수 해가 이렇게 안 나오고 무리수로 지저분하게 나와요. 그걸 저기다 대입을 해서 PRSQ의 둘레를 얘네들의 길이를 다 따져서 구한다? 어우, 너무 힘들지. 너무 힘들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아까 x1과 x2에 대해서 금각에서의 관계 얘기를 했었고, 여기서 이 PF랑 FQ의 길을 x1과 x2로 표현을 했었잖니. 그럼 우리가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둘레는 PF랑 FQ, 이 PQ라고 하는 녀석의 길이는 PF 더하기 FQ인데 이게 PF고 이게 QF였으니까 PQ라는 녀석의 길이는 x1 더하기 3에다가 x2 더하기 3을 더해준 거죠. 그 다음 PR의 길이는 X1을 더해준 거고 QS의 길이는 X2를 더해준 거고 RS의 길이만 우리가 따로 계산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내가 X1 더하기 X2, X1 더하기 X2, X1 더하기 X2는 여기다가 M에다가 루트 2를 집어넣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야? 12가 되는 거잖아. 그럼 너 여기서 두 배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6에다가 플러스 rs인데 요 녀석의 길이를 우리는 얼마로? 12로 대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럼 우리는 뭐만 처리해주면 돼? rs만 처리해주면 돼. 그럼 rs를 처리할 때 요만큼의 길인데 지금 여기서 내가 m 값이 루트 2잖아. 그럼 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루트 2야. 그럼 1 루트 2대 루트 3의 비율이니까 너의 길이는 우리가 알거든 이거였단 말이지. 그치? x1 더하기 x2가 뭐라고? 12라고. 12에다가 3 더해주면 얼마야? 12에다 6을 더해서 18. 요만큼의 길이가 18이거든. 그럼
기울기가 루트 2라고 얘기했으니까 1대 2대 루트 3, 요 녀석은 얘를 루트 3으로 나는 6루트 3이 될 것이고, 1대 루트니까 6루트 6이 되겠죠. RS의 길이가 6루트 6으로 나온다라는 거지. 기울기를 이용해주면 6루트 6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12의 두 배인 얼마? 24에다가 6을 더해주게 되면 30, 30 더하기 6루트 6이 되는구나라고 답을 찾아줄 수가 있겠죠. 도형의 방정식으로 끌고 갔더니 이 근각계수와 관계를 이용을 해서 내가 x1, x2에 대한 녀석을 지금 요 x1, x2에 대한 녀석으로 근각계수와 관계를 써주고 요만큼의 길이들을 x1과 x2로 표현을 해서 그냥 대칭이 되는 이 x1과 x2 더한 녀석들을 통째로 퉁퉁퉁퉁 12로 계산을 해버린 거죠. 그쵸? 근데요. 근데요. 근데요. 선생님이 아까 포물선에서 좀 기억을 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한게 있잖니. 한게 있잖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포물선과 이렇게 만나는 두 점에 대해서 이 길이들에 대한 관계식이 있다라고 했잖니. 너의 길이를 L1이라고 불러주고 너의 길이를 L2라고 불러주면은 L1과 L2. 자, 두 번째 솔루션. 그 녀석을 떠올렸다면 L1분의 1 더하기 L2분의 1이 뭐가 된다? P분의 1. P가 얼마야? 3분의 1이 되는구나. 양변에 3, L1, L2를 곱해주게 되면은 3배에 너는 L1 더하기 L2는 L1 곱하기 L2가 되는구나. L1, L2가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54라고 54였죠, 그죠? 말을 해줬거든. 그럼 우리는 L1 더하기 L2가 뭐가 되는구나? 18이 되는구나. L1과 L2의 뭘 알아버렸어? 합을 알아버렸어.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준선을 그려주게 된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연장해서 수선의 발을 내려주고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은 이 사각형의 둘레에서 요만큼의 길이는 너가 L1이면 너도 L1이잖아. 근데 L1에서 뭘뺀 거야? 3을 뺀게 요만큼의 길이죠. 여기의 길이는 L2에서 뭘뺀 거야? 3을 뺀 거야.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는 L1 더하기 L2는 내가 알고 얘랑 얘를 더하면 또 L1 더하기 L2를 또 알죠. 그럼 우리 뭐만 구하는데? RS만 구해주면 돼. 근데 L1 더하기 L2의 합을 알고 L1 더하기 L2의 곱을 하니까 L1, L2를 2차 방정식의 두 근으로 세팅을 해서 L1과 L2를 아예 다이렉트로 구할 수도 있어. 그런데 여기서 얘를 연장을 요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얘가 L1이고 얘가 L2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L1에서 L2를 뺀 거거든. L1에서 L2를 뺀 거거든. L1 더하기 L2 알고 L1, L2의 곱을 알면은 L1과 L2의 우리가 차라고 아예 표현을 해버리자. L1과 L2의 차라고 하는 녀석은 루트 속에 뭐의 제곱? 합의 제곱. 18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배의 L1, L2. 54가 되겠죠? 곱셈 공식. 그럼 여기서 얘를 6의 제곱이 들어있고 4 곱하기 여기에 9가 들어있으니까 6을 끄집어내게 되면 루트 속에 18에서 6을 뺐으니까 3의 제곱 남겠네. 4 나왔고 9 나왔으니까 9, 6이 남겠네. 너가 뭐 내는 거야? 6루트 3이 되는 거야. 요만큼의 길이가 6루트 3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만큼의 길이는 뭐라고 그랬어? 18이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1대 루트 3대 루트 2니까 얘가 뭐가 되겠구나? 6루트 6이 되겠구나를 찾아버린 거죠. 그쵸? 그러고 나면은 게임 오버죠.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요만큼의 길이는 뭐다? L1 더하기 L2. 그 다음 요거와 요거의 합이 L1 더하기 L2 마이너스 6이 되겠죠? L2 빼기 3, L1 빼기 3. 그 다음 RS의 길이는 얼마? 6루트 6을 추가해주면 되겠다. L1 더하기 L2가 뭐라고 그랬어? 18. 18에서 6을 빼주면 12. 더해주면 얼마? 30. 따라서 답은 30 플러스 6루트 6을 해주면은 조금 더 간편하게 접근이 되겠죠. 해서 자주 나오는 그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포물선의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포물선이랑 만나는 점에 대해서 거리? 거리. 얘네들이 이런 관계식을 가지고 있다를 이용하면은 L1과 L2 요두 길이의 합을 알면 곱을 알수 있고 곱을 알면 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합과 곱을 알면 뭘 구할 수 있어? 차도 구할 수 있어. 차도 구할 수 있으면은 합을 알고 차를 아니까 이 비율을 알수 있죠. 이 직선의 기울기까지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요식 하나에서 합을 알면 고문을 알고 고문을 알면 합을 알고 그걸 가지고 차를 알고 차까지 이용해서 기울기까지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연습할 수 있었던 좋은 문제다.

이용한 어떤 좀 접근, 그리고 이제 어떤 길이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로 한번 볼게요. 4번 문제 보시면 그림같이 폼선 y제곱은 4x-3, 그 다음에 y제곱은 마이너스 12에 x 플러스 3의 초점을 F2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양수 K에 대하여 일단 포물선의 방정식은 뭐 미지수 없이 속 시원하게 다 줬어. 마음에 들어. 그리고 내가 숫자로 다 줬기 때문에 초점의 좌표들도 내가 세팅을 할 수가 있거든. 어렵지가 않아. 일단 계산은 이따가 한번 합시다. 문제 큰 흐름을 이해하고요. 양수 K에 대해서 직선 Y는 K를 이렇게 그려놨어. 포물선 두 개가 있는데 얘네랑 만나는 점을 PQ라고 불렀어. 그때 사각형 PQ, F2, F1의 둘레를 알려준 상태에서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 되시겠다. 오케이. 그럼 일단 포물선의 방정식이 대놓고 다 주어졌기 때문에 뭐부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초점, 그리고 준선부터 그려보고 찾아보고 출발하자. 얘부터 보자고요. y제곱은 4x-3은 y제곱은 4x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3만큼 평행이동시켜 준 거죠. 얘 초점은 1,0였어요.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가면은 F1의 좌표는 4,0가 되겠죠. 준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1이었어요. 요 녀석을 x축의 3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시켜 주면은 요렇게 준선은 x는 2가 되겠죠. 맞나요? 꼭지점의 좌표는 3,0가 될 겁니다. 일단 걔는 생략하자고요. 그럼 이쪽은 게임 끝났고 저쪽 봅시다. y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 요 녀석은 y제곱은 마이너스 12x라는 녀석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시켜준 거란 말이죠. 그럼 요 녀석의 초점은 마이너스 3,0였어요. 그쵸? 마이너스 3,0라는 초점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밀어버리니까 너는 마이너스 6,0가 될 것이고, 준선은 x는 3이었어요. 요 녀석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밀어버리니까 준선은 요 y축, x는 0가 준선이 될 겁니다. 오케이. 준선과 초점을 다 찾아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뭐할 거예요? 그 다음에 준선과 초점을 다 찾아놨어요. 그 다음에 뭐할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포물선 위에 점인데 초점을 이어놨어. 포물선 위에 점인데 초점을 이어놨어. 준선에 내린 수선의 발에 대한 세팅을 얘기해줘야지. 여기구나. 포물선 위에 점에서 준선의 수선의 발을 세팅을 해주구나. 그럼 여기서 우리는 요만큼의 길이랑, 요걸로 표시해볼까요? 요만큼의 길이랑, 요만큼의 길이랑 같고,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랑, 요만큼의 길이 같은 것을 언젠가 이용해 먹어야 되겠구나. 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얘기했던 것처럼 뭐 선분의 길이를 가지고 세팅을 해주면은 너네들의 길이를 모르니까 L1, 너의 길이를 모르니까 L2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X는 2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는 뭐가 될 것이고? 2가 될 것이고, 4,0에 마이너스 6,0이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10이 된다는 거, 4에서 마이너스 6을 빼준 10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문제에서 저 사각형이 둘레된 얘기를 했는데 너 L1이잖아. 너 L1, 2, 너 L2, 너 L2, 너는 10. 어? L1과 L2로 다 표현이 되네? 해서 둘레를 얼마라고 그랬더라? 3분의 92를. 자, 첫 번째 풀이 방법. 선분의 길이를 한번 세팅을 해보자. 저 3분의 92였었죠? 3분의 92라고 하는 녀석은 이쪽에 있는 L1에다가 이 위에 있는 PQ는 L1과 L2와 2를 더해준 거고, 저쪽에 QF2는 L2가 되는 거고, 아래쪽에 있는 요 녀석은 뭐가 되는 거다? 10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럼 우변에 있는 녀석이 두 배의 L1, L2, L1, L2, L2니까 두배 L1 더하기 L2만 남겨주시고, 3분의 92에서 10과 2 더해준 11을 빼서 이렇게 만들어 줍시다. 그럼 L1 더하기 L2라고 하는 녀석은 3분의 2로 나눠주면은 46인가요?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6이에요. 그럼 얘를 통분해 버리게 되면은 3분의 6, 3, 18이 되나요? 그쵸? 그럼 36, 28, 3분의 28로 L1과 L2의 합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럼 L1과 L2의 합을 찾아냈어. L1과 L2의 합을 찾아냈어. 그럼 L1과 L2의 관계식을 뭔가 하나 더 있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할수 있을까? 지금 문제에서 요 사각형의 둘레에 대한 이야기는 써먹었거든. 그럼 안 써먹은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Y는 K라고 하는 직선으로 만난 PQ예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어떻다? 같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쪽 삼각형에서 요 K라고 하는 요 노

P에 해당하는 녀석을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면은 K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누구의 제곱에다가 L1의 제곱에서 요만큼의 제곱을 빼주는데 얘는 L1 더하기 2와 4의 이 녀석의 X좌표인 L1 더하기 2와 4의 차가 되는 거죠. 그럼 차라고 하는 녀석은 L1 더하기 2에서 4를 뺀 거. 그럼 L1 빼기 2. 차의 제곱이니까 그냥 가로치고 제곱을 해줄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녀석을 이쪽 직각삼각형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면은 요 녀석의 길이는 뭐예요? 맞추게 돼서 6이죠. 그럼 여기서 L2니까 요만큼은 6과 L2의 차예요. 그럼 요 녀석은 누구의 제곱에다가 L2의 제곱에서 L2와 6의 차의 제곱, 절대값의 제곱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럼 전개해버리게 되면 너는 4L1-4가 될 것이고 전개해버리면 너는 12L2-36이 되겠죠. 이항시키면서 4로 나눠버리면 L1 빼기 3L2는 -8이 나올 거예요. L1과 L2에 대한 관계식이 두개 등장을 합니다. 너랑 너랑. 연립 방정식 풀수 있겠죠. 여기서 여기를 빼버리게 되면은 4배 L2는 3분의 28에다가 8을 더해주는 것이고 L2는 4로 나눠주면 3분의 7 더하기 2가 되는 거니까 3분의 13이 되겠다더라. 둘이 더해서 3분의 28이니까 L1이라고 하는 녀석은 3분의 28에 3분의 13을 빼면 3분의 15죠? 3분의 15니까 5예요. L1과 L2가 세팅이 됐어요. L1과 L2를 찾아버렸어요. 그럼 문제에서 우리가 원하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지금 얘가 평행사 변형은 아니거든. 너랑 너랑 같다는 말을 한 적도 없고 실제로 같지도 않아요.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 높이를 알아야 돼. 그럼 K값을 알아야 되겠네? 그럼 K값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않을까? L1이 정수니까 여기다 대입하자. 5의 제곱에서 3의 제곱을 빼. 5 집어넣으면 3이죠? 5의 제곱 빼기 3의 제곱은 너가 뭐야? 16의 제곱. 16이야, 16. 그러니까 K가 뭐가 나오는 거야? 4가 나오는 거야. K가 4가 나왔으니까 게임 오버죠.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10에다가 윗변의 길이는 L1과 L2를 더한 거 2를 더한 건데 L1 더하기 L2를 더한 녀석이 그냥 3분의 28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쵸? 얘를 구해주기 위해서 얘를 구해주기 위해서 L1, L2를 각각 구한 거예요. L1과 L2를 더한 녀석 3분의 얼마? 28. 이 녀석에다가 2를 추가해줘. 이게 윗변의 길이, 요게 아랫변의 길이. 거기에다 높이 K, 4를 곱해주면 답이 되겠지롱? 그럼 여기서 2 약분을 해버리면 얘는 뭐가 되고? 2가 돼버리고. 얘는 3분의 28에다가 12는 3분의 36인가요? 통분해서 더해주면 3분의 얼마죠? 64죠. 맞죠? 네. 거기에다가 뭘 곱해버려? 2를 곱해버려. 하면 3분의 128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을 거예요. 길이를 가지고 세팅을 한다면. 근데 얘를 좌표를 가지고 세팅을 한다라면은 어떻게 접근을 할 수가 있을까? 좌표를 가지고 세팅한다고 하면은 다르게 보자고. 또 다르게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보자고. 여기서 내가 L1, L2라는 요 녀석의 길이를 가지고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준선 X는 E에 대해서 너의 X좌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라고 접근을 한다면은 너 4,0에 대해서 너 x좌표를 p, 너 x좌표를 q라고 하자고요. 그럼 q는 음수죠? 그러면 얘가 준선이었으니까 너의 길이랑 같아. 그럼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는 뭐야? 좌표 q에 대해서 마이너스 q. 너의 길이도 마이너스 q. 그리고 너가 x좌표가 p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p가 되는 것이고 요만큼의 길이가 2가 되는 거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p에서 2를 빼준 게 되겠지요. 요만큼의 길이 10이라는 것은 우리가 똑같이 끌고 갈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y는 k라는 직선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너의 좌표 p, 너의 좌표 q에 대해서 도형의 방정식에 대입을 해보자. 그럼 y의 제곱, k의 제곱은 x좌표에다가 p를 대입하면은 4의 p-3이 되는 것이고, q라는 녀석을 이 도형의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k의 제곱이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12에 q 플러스 3이 된다라는 거죠. p랑 q가 다 k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 요만큼의 길이, 요만큼의 길이 다 K로 표현을 해서 둘레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둘레가 얼마였다고? 3분의 92였다고. 그럼 저 3분의 92라고 하는 녀석은 요만큼의 길이는 P와 마이너스 Q라는 길이를 더해준 P-Q가 되겠죠. 요만큼의 길이는 P-2가 될 것이고 요만큼의 길이는 마이너스 Q였단 말이죠. 아래쪽에 있는 10을 더해주게 되면은 둘레 완성. 그럼 여기서 너라는 녀석은 두 배의 P-Q에다가 마이너스 2와 10을 더해준 8이 될 거다. 그 녀석이 3분의 92가 될 거다. P-Q를 K로 표현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거죠. 있지. P는 뭐야? 4분의 K제곱 플러스 3이거든. Q는 뭐야? 마이너스 12분의 K제곱 마이너스 3이거든. 그럼 여기에서 내가 P-Q를 뭘로 표현해주면? K로 표현해주면 뭐예요? 4분의 K제곱에서 마이너스 12분의 K제곱을 빼준 거니까 4분의 12분의 3, 12분의 4, 3분의 K제곱 플러스 6으로 표현이 되겠죠? 요 녀석을 내가 여기다가 뾰로롱 대입해 줄수 있겠죠? 그럼 너는 두 배에 얼마? 3분의 K제곱 플러스 6이 될 것이고 플러스 8. 요 녀석이 얼마다? 3분의 92더라. 그럼 8 이항시켜 버리자. 8을 이항시켜 버리면은 3분의 92에서 8, 3, 24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72, 68인가요? 3분의 68. 그런 다음에 2를 나눠버려. 그럼 3분의 K제곱 더하기 6이라는 녀석은 3분의 34가 되겠죠? 6을 이항시켜버려. 그러면 3분의 18을 빼버리면은 3분의 16이 되겠죠? 그쵸? 그럼 K제곱이 3분의 K제곱이 3분의 16이 되면서 K의 값이 4가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내가 K의 값을 알아냈으니 이 K의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고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P랑 Q를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P랑 Q를 알면은 내가 뭘 구할 수 있어? P-Q를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P-Q가 뭐야? 이만큼의 길이잖아. 어허라. 그럼 여기다가 그냥 대입을 해버리자. P-Q, PQ를 각각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PQ의 길이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4를 집어넣게 되면 뭐야? 3분의 4, 4, 16 플러스 6이 되겠다. 그럼 너는 3분의 6, 3, 18에다가 16을 더해주게 되면은 34가 되겠다. 그쵸? 그러면 이 녀석의 길이가 바로 뭐야? PQ의 길이니까 3분의 34라고 하는 윗변의 길이에. 아랫변에 있는 10을 더해주고 높이 K에다가 K는 우리가 아까 4였었죠? 2분의 1을 곱해주면. 2분의 1, 아랫변과 윗변 더해주고 높이를 곱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사다리꼴의 넓이가 되는 것이고 3분의 64니까 답은 똑같이 3분의 128이 나오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좌표를 세팅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더 직관적으로 빠르게 접근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좀 차이가 있었을까? 그 부분을 보자고요. y는 k라는 직선을 그려서 y 좌표가 동일한 상황을 만들었고, 그쵸? 그와 동시에 여기서 결국 궁극적으로 구하는 것은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물어보면서 이 K 값을 알아내야 되는, 이 점에 Y 좌표를 알아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좌표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Y 좌표가 궁금하지 않고 이 선분의 길이들에 좀더 포인트를 맞추고 있어 라고 한다면은 선분의 길이를 미지수 세팅하는 것이 보통 좀더 수월하고, Y 좌표가 궁금한 상황이야? 도형해방 정식을 적극적으로 끌어다 쓰는 게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포물선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어때요? 완성이 되어 가고 있나요? 다음 시간에 타원 똑같이 갈 거예요. 똑같이! 타원에도 똑같이 한번 완성시켜 보자고요. 오늘 수고 많았어요. 복습 꼭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범블리 정성범쌤입니다. 자, 우리 14강 모의고사 7회분 마지막 시간이죠. 그리고 완강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나머지 문항 20번까지 끝까지 열심히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바로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5번 풀 차례거든요. 15번 문항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세요.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한 덩어리인 물체 A, B와 자, 한 덩어리래요. 한 덩어리. 힌트를 줬네요. 한 덩어리라고. 한 덩어리인 A, B와 물체 C가 서로를 향해서 크기가 각각 4P, 3P인 운동량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 나는요. 가에서 B와 C가 충돌을 하고 나서 A는 크기가 P인 운동량으로 반대 방향으로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B와 C는 또 한 덩어리가 되었대요. BC도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자, 한 덩어리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두 물체가 이렇게 하나로 붙어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두 물체는 무엇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속력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속력. V라고 쓸까요? V가 같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V가 같다. 요걸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치? 자, 그리고요. 중요한 특징이 또 나옵니다. 충돌 과정에서 B가 A, C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각각 3P, 2분의 9P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요. A, B, C의 질량을 MA, MB, MC라고 했을 때 각각의 질량비가 어떻게 되나요?를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A, B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B는 나 상황에서 혼자서 왼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의 마지막 조건에서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얼마라 그랬냐면 3P라 그랬어요.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3P. 그러면 우리 반대로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도 얼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3P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그러면 초기에 가에서 A의 운동량이 얼마여야, 어느 방향으로 얼마여야 운동량이 3P만큼 변해서 왼쪽으로 P가 될 수가 있을까? 요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그렇지. A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2P만큼의 운동량의 크기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A하고 B가 하나의 덩어리로 속력이 똑같이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A, B의 운동량의 합이 그렇지, 4P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A가 2P야. 그럼 B는? 그렇지. B는 자연스럽게 2P라고 결정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런데요. 우리 한 덩어리 힌트 써야지, 한 덩어리. 자, 한 덩어리는요, 여러분들. 운동량 이퀄 P는 MV라고 했을 때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A하고 B는 무엇이 똑같냐면 속력이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질량비는 곧 누구의 비와 같냐면 운동량의 비와 같습니다. 그런데 A하고 B는요. 운동량의 비가 1대 1로 같아요. 그러니까 A 대 B 질량 B는 몇 대 몇임을 알 수 있냐면, 그렇지, 1대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정보를 하나 얻어냈어요. 자,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질량 B를 찾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문제의 조건에서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3P인 것도 있지만, 또 이제 뭐라 그랬냐면, B가 C로부터,

B가 C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라 그랬냐면 2분의 9P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다가 B를 하나 따로 그려볼게요. B가 이렇게 있어.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3P예요, 3P. 3P. 그리고 B가 C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2분의 9P입니다. 자, 그러면 B에 작용한 충격량의 크기가 오른쪽 3P, 왼쪽 2분의 9P인데,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운동량의 변화량, R자 운동량의 변화량을 따져봤을 때, 마이너스 얼마가 돼버려요? 마이너스 2분의 3P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마이너스 2분의 3P여야 돼요. 그러면 초반에 B의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 그렇지. 2P였어요. 2P. 2P. 그런데 2분의 3P, 마이너스 2분의 3P라는 변화를 통해서 이 운동량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 2P에서 마이너스 2분의 3P를 더하게 되면, 즉, 2분의 3P를 빼면 얼마가 나와요? 그렇지. 2분의 1P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겠지. 아, 나에서 B와 C가 한 덩어리로 갈때 B의 운동량이 2분의 1P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BC 한 덩어리로 갈때 얘네들의 운동량의 합이 얼마라 그랬으니까? 그렇지. EP라고 했으니까 C의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가 되어야 될까? 그렇지. 2분의 3P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해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한번더 하는 거야. 뭘또한번더 하냐면 한 덩어리가 되었을 때 속력이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운동량과 질량의 비례관계를 살펴봤었잖아요. 똑같이 여기서도 한 덩어리래, 한 덩어리. 그러니까 뭐가 똑같아? 속력이 똑같아. 그러면 P는 MV에서 속력이 같으니까 질량비가 결국에는 운동량의 비와 같고 운동량의 비가 몇대 몇? 1대 3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질량비 B 대 C가 몇대 몇이냐면 1대 3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럼 얘를 종합을 해봤을 때 결론적으로 A와 B와 C의 질량비는 몇대 몇이어야 되냐면 1대 3입니다. 라고 정리를 할수 있다라는 거지. 해서 정답은 2번 1대 3입니다. 자, 가 상황에서 그리고 나 상황에서 운동량은 이제 보존이 되어야 되니까 가의 운동량은 합하니까 P가 나왔잖아요. 그쵸? 4P 빼기 3P. 그러면 나에서도 똑같이 P가 나와야 됩니다. 운동량의 크기가 똑같이 P가 나와야 되는데 보니까 BC 2P고 그다음에 A는 마이너스 P. 운동량도 보존이 되고 그 안에서 B가 C로부터 받은 충격량,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을 통해서 우리가 각각 A, B, C의 운동량을 하나하나씩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알겠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식을 사용하는 것보다 운동량의 변화량을 통해서 가, 나 상황에서의 A, B, C 운동량을 파악하는 게 가장 핵심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잘 해보도록 하시고요. 그다음 우리는 16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6번 문항입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그림 가와 같이 실로 연결된 물체 A에서 D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 나는 가에서 수평면과 나란한 실 P가 끊어진 후에 A와 B, 그리고 C와 D가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나 상황을 보니까 BC에 연결되어 있는 P가 딱 끊어지면서 이제 운동 방향이 AB가 하나로 왼쪽 아래로 내려가는 상황, C하고 D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이 상황으로 이제 바뀐 거죠. 그쵸? 자, 그랬을 때 나에서 BC의 가속도의 크기는 각각 3분의 1g, 3분의 1g, 그다음에 3분의 2g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문제에서는 물체 B, 물체 C의 가속도를 알려준 거지만 사실 이거는 뭐예요? A하고 B가 하나로 운동하기 때문에 하나의 물체처럼 운동을 하기 때문에 B의 가속도를 알려준 거는 A의 가속도를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고

AB 함물체로 간주했을 때 운동에서의 가속도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C와 D의 각각의 가속도가 똑같이 3분의 2g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 부분은 여러분들 당연히 파악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A하고 D의 질량은 서로 같다라 그랬고요. 뭔지 모르지만 라지 M으로 한번 둬볼게요. 그리고 B하고 C는 질량이 서로 스몰 M으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뭘 비교를 해볼 거냐면, A하고 B 질량을 하나의 물체로 간주했을 때,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이죠. CD도 어때요? CD도 보니까, 라지 M 더하기 스몰 M. 그러니까, AB 한 물체, CD 한 물체로 간주를 각각 했을 때, 질량 합이 똑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F는 MA 운동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AB 한 물체로 봤을 때 하고, 그다음에 CD 한 물체로 봤을 때, 얘네들의 질량이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지? 자, 그런데 가속도의 비가 B 대 C가 얼마예요? 즉, AB 한 물체와 CD 한 물체의 가속도의 비는 1대 2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R자임의 비도 몇대 몇이라는 거예요? R자임의 비도 1대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AB 한 물체가 운동을 할 때의 R자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치,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을 해야 되고, 힘의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요럴 때는 그냥 스몰 F라고 두면 되죠? 그래서 1인 것이 스몰 F인 거고, CD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R자 힘은 라지 MG에 해당이 된다. 얘네들의 비가 몇대 몇이라는 거예요? 1대 2라는 거겠지. 그럼 바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EF가 MG인 거니까 여기에서 small F라고 하는 것이 2분의 1 라지 MG가 됩니다라고 하나 찾아냈어요. 그치? 요게 2분의 1 MG가 되는 거예요. 라지 MG죠? 요렇게.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나에서 A, B가 하나로 운동하는 상황에서의 운동 방정식을 한번 완성시켜 볼게요. 그러면 이 질량 M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식 세워보자. 자, F는 나에서의 A, B를 볼 거고요. F는 MA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F는 MA. 여기서 F는 R자임인 거 아시죠? 자, R자임 2분의 1 라지 MG. 그리고 두 물체의 질량 합은? 그치. 라지 M 더하기 스몰 M. 그리고 가속도는 얼마예요? 가속도는? 그렇지. 3분의 1G. 요렇게. 그러면 양변에 G 약분이 될 거고, 계산해보면 3 라지 M equal 2 라지 M 더하기 2 스몰 M. 요렇게 정리가 되죠? 그러면 2 라지 M을 넘기게 되면, 따라서 라지 M이라고 하는 값을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얼마라고 계산할 수 있냐면, 그렇지, EM이라고 계산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요 스몰 F라고 하는 것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MG가 되는 거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에서 뭘 요구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가에서 P가 C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얼마입니까?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가에서 P가 C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알려면 우리는 C의 R자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C 오른쪽에 달려있는 이 실이 당기는 힘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실의 장력, T라고 해볼까요? T라고 하는 거는 D를 위쪽으로 당기는 힘과 당연히 같죠. 그치? 그러면 D의 R자임을 또 안다면, 그리고 D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얼마였기 때문에? 질량이 EM이기 때문에 아래 방향으로 EMG라는 힘이 작용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 D의 R자임을 구하면 T가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그럼 요 T가 나오면 C를 오른쪽으로 당기는 힘 T가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FC, 즉 C의 R자임까지 구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실 P가 C를 당기는 요 힘의 크기, 이거를 찾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죠. 그쵸? 자, 그러기 위해서 일단 세 번째로 가 상황에서 이 A, B, C, D 한 물체가 운동하는 상황을 분석을 해볼게요.
자, 세 번째. 가 상황에서 ABCD의 운동 상황을 분석해 봅시다. 이건 왜 하는 걸까요? 가속도 구하려고. 그치? 자, 한번 해볼게요. R자 힘은 얼마일까요? A의 빗면 아래 방향으로 mg만큼의 힘이 작용하니까 R자 힘은 EMG 빼기 small mg. 요게 될 거고. 전체 질량 합은 EM, M, M, EM이니까 6M. 그리고 가속도는 A, 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럼 바로 나오네. A 가가 얼마일까? A 가는 6분의 1g라고 계산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C하고 D에서 D의 R자임을 구해 볼게요. D의 R자임은 질량 EM에다가 가속도 6분의 g를 곱하면 되니까 3분의 1g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요 t라고 하는 값이 얼마여야 돼? 아래로 emg, 위로 t로 작용했을 때 3분의 1g, 아래 방향에 3분의 1g가 나와야 돼요. 3분의 1mg가 나와야 돼요. 왜 m을 빼먹었네? 3분의 1mg. 그지? 그럼 t가 얼마여야 되냐면 3분의 5mg. G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지? 그럼 여기가 3분의 5mg면 요 T도 3분의 5mg예요. 그럼 FC를 구해볼까요? FC는 어떻게 될까? FC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해볼까요? FC는 6분의 1mg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얼마만큼의 힘을 당겨야 R자 힘이 6분의 1mg가 나올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 자, 식을 보면요. 이렇게 되겠죠? 자, 요 식은 여기다 쓸게요. 3분의 5mg에서 t 프라임, 여기를 t 프라임이라고 둘게요. t 프라임을 뺐을 때 6분의 1mg가 나오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t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3분의 5 빼기 6분의 1이니까 6분의 10 빼기 6분의 1, 즉 6분의 9mg. 약분하면 얼마? 그렇지, 2분의 3mg. 요게 바로 문제에서 요구한 P가 C를 당기는 힘의 크기. 즉, 2분의 3g 정답 4번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이 문제는 나름 이제 복잡했는데요. 나 상황에서 실이 끊겼을 때 AB 하나, CD 하나를 묶음으로 봤을 때 질량이 같으니까 가속도와 R자임을 비교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AB를 통해서 라지엠이 얼마인지 구하고, 그 다음에 가의 ABCD 한 묶음을 통해서 가 상황에서의 가속도를 구하니까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P가 C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이제 구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가나 상황이 조금 복잡했는데요. 정리를 잘 해보시고, 이 문제에서 핵심은 운동 방정식을 얼마나 잘 세울 수 있는가, 요거를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되고, 만약에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AB 한번 세워보시고, 지금 AB는 세우지 않았지만, CD는 세우지 않았지만, CD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옆에다가 한번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는 연습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우리 17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7번입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 문제네요. 자, 오랜만에 원형 도선이 나왔습니다. 원형 도선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비교해 보는 문항이 나왔어요. 자, 봅시다. 그림 가와 같이 세기가 I 제로인 전류가 흐르는 중심이 점 O인 원형 도선 XY가 종이면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 원형 도선이 나오게 되면 그 원형 도선 중심에서의 그 자기장 세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비례하고 무엇에 반비례 써더라? 그렇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는 비례하고요. 그리고, 그렇지. 반지름에는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줄 다시 보세요. X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고, O에서 XY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종이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래요. 자, 일단 요거 하나 확인해 보고 갑시다. X에는요, 지금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어. 그러면 이 O 지점에 X에 의해서 형성되는 자기장을 BX라고 한번 해 본다면 얘는 들어가 아니면 나와? 생각을 해 볼까요? 들어가는 방향이죠. 엄지손가락의 전류의 방향이니까 들어가.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y 방향이 아니라 y에 의한 자기장도 더해야 되는데 그 결과가 여러분들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나와야 돼요. 그쵸?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X하고 Y는 뭐가 똑같지? 전류세기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 중심으로부터 도선까지의 이 반지름을 비교를 해보면, 즉 RY와 RX를 비교를 해보면 누가 더 큽니까? X가 반지름이 더 커요. 즉 반지름이 더 작은 Y가 자기장의 세기가 그렇지 더센 거야. 누구보다? X보다. 근데 만약에 Y의 자기장의 방향이 플러스여 봐, 얘들아. 그러니까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여 봐. 근데 Y가 X보다 큰데 Y가 나오는 방향이다라고 한다면 결과도 나오는 방향이어야 되지. 그런데 결과가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Y의 자기장의 방향은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X처럼 O 지점에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었다? 아, 그럼 Y도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시계 방향이겠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거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리고 또 하나 보긴 했는데 X의 자기장의 세기와 Y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비교를 해보면 Y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더 세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을 한번 볼까요? O에서 Y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X하고 Y를 같은 방향으로 합해야만 B0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B0가 BY보다는 어때야 돼요?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B0보다는 BY가 B0보다 작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둘을 합해야 B0가 나오니까 BY가 더 작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자, 문제 조건을 다시 마무리해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부터 볼 거예요. 자기장의 세기는 B0인데 나에서 여러분들 가에서 세기가 I인 전류가 흐르는 중심이 O인 도선을 하나 더 갖다 놓은 거야. 자, 요 상황에서 Z를 하나 딱 끼워 놨더니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보세요. 자기장의 세기가 B0라고 되어 있습니다. B0. 자기장의 세기가 B0.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자기장의 세기가 B0였는데, 여기서는 수직으로 뚫고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 마이너스 B0가 나왔는데, 여기는 B0가 있네? 그럼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생각을 하죠. 들어가는 방향이야? 아니면은, 나오는 방향이야? 둘 중에 뭐지를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나오는 방향이 아니라 들어가는 방향 그대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Z를 새로 설치한 게 무의미하잖아요. Z는 여러분들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고 뭐 특정 방향으로 흐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 O에서 합성 자기장을 구하면, 가에서처럼 똑같이 마이너스 B0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그 말은 뭐야, 얘들아? 자기장의 세기가 B0로 나왔지만 방향은 그렇지 반대로 플러스인 B0가 만들어진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 가에서 I0에 즉 Y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I0가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라는 것을 찾아냈어요. 그러면 X와 Y에 의해서 O 지점에는 둘다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졌었잖아요. 그럼 이제 Z에 의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결과적으로 나오는 방향이 만들어질까를 생각을 해야 돼. 그렇지. Z는 무조건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말은 Z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서 O 지점에서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 만들어야 되겠지? 이렇게 흐른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니은 Z에 흐르는 유도전류가 아니죠?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제 마지막 디귿인데요. 이 i라고 하는 게 4i0보다 크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r분의 i에 비례한다라는 요식을 활용을 해볼 건데요. 자, 가를 보시면요. 만약에 y하고 x하고 모두 다 반지름이 같은 상황이고 전류도 같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거든요, 식이. 중심에서 마이너스 r, 반지름 r이라고 해볼게요. r분의 i0, 그리고 마이너스

i분의 i 제로. 요게 이제 가 상황에서의 합성 자기장 식이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나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정리를 해보면 얘는 r분의 마이너스 2i 제로 이렇게 하나 정리를 해놓을 거고, 나에서는 자 똑같이 마이너스 r분의 2i 제로, 즉 xy에 의한 것 이렇게 그대로 쓰고, 그다음에 더하기 z도 반지름이 같다라고 했을 때 그때 전류의 색이 i라고 한다면 식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i 마이너스 2i 제로. 자,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의 조건에서 가와 나에서의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고 같고 방향은 반대, 그치? 그러면 가에서 마이너스 r분의 2i 제로였다라고 한다면 나에서는, 그렇지, r분의 플러스 2i 제로가 나와야 돼요. 그럼 결국에는 요 i라고 하는 게, 그렇지, 4i 제로가 됨을 확인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4i 제로는 여러분들 나에서 Z의 반지름이 X, Y와 모두 다 똑같다라고 가정했을 때의 전류의 색인데, 지금 현재 실제로는요, 반지름이 더 작잖아요. 그쵸? 반지름이 작기 때문에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더셀 거고,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전류의 세기, I라고 하는 것이 더 4I0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그래서 식을 다시 써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설명. 해서 정답은 기역, 니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기역하고 니은은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을 할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디귿을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 과정이 쉽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반지름을 갖게 둔 상황에서 문제의 조건에 맞춰서 자기장의 세기 같고 방향이 반대임을 확인하면, 활용하면 i가 4i0보다 작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우리는 그 다음 문항, 18번 역학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빗면에서 두 개의 물체가 운동하는 상황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죠? 자, 어떤 상황인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문제 보자. 그림과 같이 빗면에서 질량이 2m인 물체 A가 점 P를 지나는 순간 질량이 m인 물체 B가 점 R을 V의 속력으로 지난대요. 그죠? P를 지나는 순간 V의 속력으로 딱 지났는데, 문제의 조건에서 뭐라 했냐면 A, B는 서로를 향해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점 P에서 만난대요. 딱 만난대. 그러면 A가 P에서부터 Q까지, 그리고 B가 R에서부터 Q까지 운동하는 데 걸린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같겠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PQ하고 QR 사이에 거리가 제시되어 있고요.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중요한 정보가 나와야 되더라. 잘 봐. P에서 Q까지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이 2분의 9mv 제곱이다라고 제시되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Q에서 AB의 운동 에너지의 B를 구해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문제 조건에서 P에서부터 Q까지 A가 이렇게 쭉 올라가요. 올라가는 동안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선 하나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기준면이에요, 기준. 이 기준면을 바탕으로 해서 A는요, 요만큼 올라갔어. 맞아요? 그리고 B를 비교해보면, B는 Q에서 R까지 높이를 비교해봤을 때, R에서 Q로 요만큼 내려오게 돼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체크하고 있는 이 길이에 대한 B를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요 작은 큰 삼각형 하나 보이죠? 요거.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작은 직각삼각형 하나 또 보일 거예요. 자, 빗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얼마? 3L, 2L. 그러면 이 높이에 대한 길이비가 몇대 몇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3대 2의 비를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3이라고 하는 B를 가지는 요 높이에 해당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이 문제의 조건에 따라 2분의 9 mv 제곱입니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얘를 활용을 한다면, 얘들아,
B 같은 경우에는 R에서 Q까지 내려가는 동안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죠.

그 감소량은 얼마가 될까? 감소량을 구해볼 수가 있어요. 자, 2분의 9 mv 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길이비가 3대 2이기 때문에 우리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h에서 일단 높이비를 한번 따져서 써볼 거예요. 높이비는 3분의 2에 해당이 될 거고. 자,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여러분들. 왜? 질량이 서로 달라요. 질량은요, A는 2m이고 B는 m이기 때문에 B는 A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옆에다 쓸까요? 계산을 하게 되면 2분의 3 mv의 제곱입니다라고 계산이 완료됩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문제의 조건에 나온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을 가지고서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을 찾았어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체크해야 될 게, 캐치를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뭐를? 그렇지.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이라고 하는 것이 B의, 무엇과 같냐면, 그렇지. B의 운동 에너지, 그렇지. 증가량과 같다. 요거를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B가 초기에 V라는 속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R에서 Q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속력이 증가하게 될 텐데, Q에서 B는 과연 얼마의 속력을 가지길래 그 변화량이 2분의 3mv 제곱이 나올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죠? 얼마여야 될까, 여기가? 그렇죠. EV여야 되겠죠, EV. 그래야 생각을 해보면, 2분의 1의 m의 EV의 전체 제곱. 얘는 뭐예요? 2분의 1의 mv의 제곱. 얼마가 증가되어야 돼? 2분의 3 mv 제곱이 증가돼야 emv 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B가 Q에서 A와 만날 때 B의 속력은 EV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B가 R에서 Q까지 갈때 T라는 시간이 걸렸고, 그때 속력이 얼만큼 증가했는지 봤더니 플러스 V만큼 증가했네? 그런데 A도 P에서 R까지 가는데 T라는 시간이 걸려요. P에서 A의 속력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속도 변화량의 크기를 보면 얘는 빗면을 위로 올라가니까 그 변화량의 크기는 V인데 감소하겠지. 그래서 A가 Q에서 얼마의 속력을 가지게 되냐 하면 V 마이너스 스몰 V의 속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P에서 Q까지, 그리고 Q에서 R까지는 뭐가 똑같다? 시간이 똑같다. 그치? 그리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있어. 자, 빗면에서 우리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할때 자주 쓰는 개념이 있죠? 바로 평균 속도. 평균 속도를 쓸 거예요. 자, 평균 속도 V바를 쓸 건데, 이 평균 속도를 이용해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의 VT 그래프, 즉, 1차함수 형태의 그래프를 등속도 운동처럼, 즉, 상수함수 형태의 그래프처럼 치환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상황에서 이동한 거리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단순한 거속시 형태의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단, 여기에서 속도라고 하는 거는 평균 속도, 그지? 자, 그러면 A하고 B의 시간이 현재 똑같아요. AB의 시간이 Q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동거리의 비가 몇대 며칠이라고 제시되어 있냐면, 그치. 이거 써야지, 이제. 3L 대 2L. 그 3대 2예요. 그럼 결국에는 평균 속도의 비도, 그렇지. 3대 2라는 것이고, 평균 속도를 구해보니까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인데, 그 분모에 있는 2는 다 이제 약분해서 없어지니까, 각각의 속도만 더해볼게요. 자, 더하면 얼마? EV 더하기 마이너스 V 대 EV 더하기 V니까 3V. 여기까지 되죠? 자, 비례식 풀어보면 4 라지 V 마이너스 2 스몰 V는 9 스몰 V. 라지 V는 얼마가 되냐면 4분의 11 스몰 V가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 찾아냈어요. 자, 그러면 A가 Q에 갔을 때, Q에 도착했을 때의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4분의 11을 빼니까

4분의 7 small v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다 왔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뭘 구하라 그랬냐면, 문제에서 이 b분의 이 a를 구하세요라고 그랬습니다. 즉, Q에서의 운동 에너지 B가 얼마냐라는 거예요. 자, 이걸 풀 때도 여러분들 식을 다 쓰지 마시고요. 어차피 운동 에너지 식에서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B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다 약분이 되잖아요. 그리고 기호도 다 생략을 하시고요. 숫자만 보세요. 숫자. 자, B의 질량은 1. A의 질량은, 그치, 2m. 그러니까 2. 그리고 이제 V제곱 남았죠? Q에서 A의 속력은 4분의 7V. 숫자만 제곱해 보면, 그렇지, 16분의 7, 7에 49. 그 다음에 2 제곱하면 4. 이렇게 되지? 그래서 얘 약분하면 8. 정리하면 32분의 49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었어요. 정답은 몇 번? 4번에 해당이 되겠네. 자,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일단 초기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을 가지고서 얘를 활용해서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을 찾아내는 게 일단 핵심이에요. 요거, 요거, 요거. 2분의 3 mv 제곱. 자, 요걸 찾으면 B가 Q에 도착했을 때의 속력이 바로 계산이 되지. 그럼 요게 이제 계산이 됐어. 그러면 시간이 같고 그 속도 변화량이 나오니까 가속도가 계산이 될 거고 A도 B랑 같은 가속도를 가지니까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의 크기도 같을 거예요. 그걸 또 활용을 한다면 A의 속력, 그리고 A의 Q에서의 속력 표현이 되고, 그 속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평균 속도를 활용을 한 겁니다. 평균 속도를 활용하니까 어때요? 라지 V와 스몰 V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게 되죠? 그에 따라서 Q에서 AB의 속력이 스몰 V로 한 번에 표현이 되고, AB의 운동 에너지 B를 구할 때, 기호들이 다 약분되면서 숫자만 깔끔하게 구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좋은 문제니까요.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시고요. 자, 우리는 그 다음 이제 전자기 유도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이에요. 자, 그림과 같이 두 변의 길이가 각각 2D, 4D인 직사각형 금속고리가 XY 평면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세기가 각각 균이라고 방향이 XY 평면의 수직인 자기장 영역 1, 2, 3, 4. 이렇게 네 개의 영역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복잡해 보입니다. 자, 금속고리의 점 P의 위치 X가 0에서 D인 영역에서 금속고리 속력이 V0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금속고리의 속력이 V0라는 것이고, 자, 그리고 또 조건을 주는데요. D에서 OD 영역을 지날 때는 금속고리의 속력이 V1이다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전부 다 V1, V1, V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V1을 구하라고 물어보겠죠? V0의 형태로 얼마로 표현되는지를 물어볼 겁니다. 분명히. 자, 그림 나는요. P의 플러스 Y 방향으로 흐르는 유도 전류를 양으로 두고 X가 0에서 4D인 영역에서 P에 유도되는 전류를 X에 따라서 나타낸 겁니다. 자, 원에서는요, 자기장의 방향이 XY 평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고, 자기장의 세기는 1에서와 3에서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자기장의 세기가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원 영역은 마이너스 B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3 영역은 들어가는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B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금속고리가 통과를 하게 될 때, 가로 D, 세로 D라고 하는 D제곱의 면적을 가지는 부분을 한 칸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3 영역에서는 이게 총두 칸에 해당되는 거죠. 금속고리 내부를 통과하는 면적이. 그래서 이렇게 각각 B, B 해서 총 2B로 설명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일단 초기에 0에서부터 D까지 갈 때, 그림을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처음에 봤을 때, 물론 이제 익숙한 경우에는 그림을 굳이 이렇게 그리지 않으셔도 돼요. 선생님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그리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바로 보고서 금속고리가 여기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바로바로 써서 풀어보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선생님은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다가 판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어디를 볼 거냐면 0에서부터 D를 볼 거예요. 자, 0에서 D까지. 자, 이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보면 일단은 결론적으로 보면 P 지점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Y 방향의 전류가 흘렀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마이너스 Y 방향의 전류가 흘렀어? 그 말은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이해되지? 그러면 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금속고리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금속고리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은 점점 증가하게 되는데, 무엇이 증가해야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될까? 그렇지.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증가해야 이를 방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상황을 우리가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 건데, 자, 증가합니다. 뭐가 증가하냐면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이렇게 증가해요. 플러스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3 같은 경우에는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결과적으로 나오는 방향이 되려면 3 영역의 자기장은, 그렇지, 들어가는 방향이, 나오는 방향이어야 돼요. 근데 두 개가 있으니까 플러스 2에 해당이 되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론, 3 영역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나오는 방향.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러한 변화가 있으니까 들어가는 게 증가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을 만들어야 되고, 나오는 게 증가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방향에 이 B만큼을 만들어야 돼. 결과적으로 보니까 마이너스 B에 해당이 돼요. 그쵸? 아, 그러면 마이너스 B라고 하는 어떤 결론을 얻었고요. 그다음에 이때의 속력은 V0입니다. 그럼 이러한 조건일 때의 유도전류의 세기를 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그렇지, I0입니다. 그럼 얘를 기준 삼아서 우리가 앞으로 6I0, 4I0, 이러한 것들을 비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자, 오케이. 요거 하나 찾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D에서 ED로 갈 때를 한번 볼게요. 자, 옆으로 쭉 이동을 시켰어요. 그런데 D에서 ED로 갈 때나 초기에 0에서 D로 들어갈 때나 자기장의 변화는 똑같아요. 그렇죠? 갑자기 영역 2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영역 1, 3를 똑같은 면적만큼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기장에 대한 변화는 D에서 ED로 갈 때도 똑같이 마이너스 B0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유도전류의 세기가 몇 배가 됐어? 방향은 그대로인데, 그치, 두 배가 됐어요. 마이너스 2i0가 된 겁니다.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자기장의 어떤 변화의 결과는 동일한데, 유도전류의 세기가 두 배가 되었다? 그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냐면, 속력이, 그렇지, 두 배가 되는 수밖에 없어. EV0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이해됐죠? 아, 그 말은 V1이 EV0인 거고, D에서부터 4D까지 쭉 이동을 할때 전부 다 EV0의 속력으로 이동을 하는 거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오케이. 그러면 이제 기억이 해결이 되네요. 기억 보니까 V1은 EV0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 지금 0에서부터 ED까지 다 해봤거든요. 이제 ED에서 3D, 3D에서 4D. 자, 쭉 한번 볼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ED에서 3D 봐볼게요. 그림 그려볼게. 자, ED를 초입으로 해서 3D까지 들어간 결과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ED에서 시작해서 3D로 들어가는 동안에 자기장 영역 이 3 있죠? 이 3가 금속고리를 통과하는 그 면적은 늘꽉 채워서 일정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하고 2에 의해서만 유도전류가 형성이 된다. 요 둘에 의해서, 이 둘의 변화에 의해서. 근데 지금 2 같은 경우에는 얼마인지 몰라요, 자기장의 세기가. B2로 둬볼게요. 자, 정리해볼게. ED에서 3D는 플러스 Y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형성이 되고요. 플러스 Y 방향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돼서 플러스 Y 방향이 형성이 된 거고, 그럼 왜 나오는 방향이 형성이 됐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들어가는 게, 그렇지,

기본적으로 플러스 육아이제로의 유도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과연 이때 자기장을 방해한 그 결과의 값이 얼마여야 될까? 자, 위에서 보세요. 마이너스 B와 V제로일 때 마이너스 I제로였어요. 그러면 EV제로이고 자기장이 얼마여야 결론적으로 플러스 6I제로가 될까? 그렇지. 플러스 3B가 되어야 됩니다. 아, 얘가 플러스 3B가 되는 거구나라고 판단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B2라고 하는 것이 B2는 마이너스 2B가 된다고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네. 그쵸? 아, 그러니까 여기다 표시를 해보면 지워볼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2B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B, 그럼 총 마이너스 4B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이제 하나 남았어요. 3D에서 4D. 3D에서 4D는 여기다가 분석해볼게. 세 번째. 3D에서 4D. 3D를 초입으로 시작해서 4D까지 들어간 그 결과를 생각해보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런데 3D에서 4D로 지나갈 때이 도선 내부를 통과하는 면적의 그 자기장의 변화가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구간. 뭐냐면 요 사이 가운데 부분. 요 가운데 부분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대한 변화만 있냐면, 자, 잘 보세요. 영역 1 점점 감소합니다. 영역 3 점점 감소해요. 두 칸. 영역 2두칸 점점 증가하고요. 영역 4에 한칸 점점 증가해요. 그치? 요것만 따지면 된다는 거예요. 요네 개. 그럼 볼게요. 영역 4의 자기장의 세기를 이렇게 B4로 표현을 해보고, 자, 한번 가볼게요. 1부터 가보자. 감소하는 것들끼리. 자, 감소합니다.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 B가 감소해요. 그리고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 두 개가, 즉, 플러스 2B가 감소해. 여기까지씩 되죠? 자, 그 다음.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 2B가 두칸 있으니까 마이너스 4B인데, 그 마이너스 4B가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하기. 여기다 쓸까요? 여기 1번 이렇게 옮기고 더하기 B4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 변화를 바탕으로 이제 방해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되냐면, 자, 들어가는 게 감소하네? 그럼 들어가는 거 만들어. 그지? 나오는 게 감소하네? 그러면 나오는 것을 만들어야 돼. 자, 들어가는 게 증가하네? 그러면 반대로 나오는 거 만들어. 자, B4가 증가하네? 그럼 마이너스 B4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3D에서 4D는 속력은 EV0면서 자기장은 얼마여야 결론적으로 유도 전류가 4I0가 만들어질까? 이를 생각을 해봐봐. 얼마일까요? 네. EB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결과가 요 결과가 EB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EB, EB 이렇게 없어질 거고, 자, 결론적으로 B4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되냐면 나오는 방향으로 3B가 되는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쵸? 요게 3B가 되는 거예요. 3B. 그치?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우리 니은 한번 볼까요? 자, 자기장의 세기는 4에서가 2에서의 두 배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4에서가 얼마지, 얘들아? 4에서가 3B. 2에서는요? 2에서 얼마였어요? 2에서는 아, 이 위에 있죠? 2B. 그러니까 두 배인 게 아니라 몇 배여야 돼요? 1.5배.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설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니은까지 해결을 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한 단계가 더 남아 있는데, 상당히 길어요, 그죠? 자, 디귿에서 4.5D일 때, pH가 4.5D일 때, 피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가 얼마냐? 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4.5D를 그 지나는 그 순간을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까요?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림이 조금 겹쳐가지고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4.5D예요. 여기는 4.5D.

여기를 지나는 그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도선에 이2 영역 두 칸하고 4 영역 한 칸은 4D에서 4.5D를 지나서 5D까지 갈때늘 같아요. 그쵸? 변화가 없어요. 그럼 어떤 변화만 있냐면, 자,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보자면, 이2 영역에 대한 감소, 그 다음에 3 영역에 대한 감소, 두 칸씩에 대한 감소만 따져주면 돼. 자, 그럼 그거를 여기다가 한번 따져볼게요. 자, 이제 뭐냐면, 마지막 네 번째, 동그라미 4번, 4.5D를 지날 때입니다. 자, 볼게요. 자, 마이너스 2B가 두 칸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B이고, 그게 감소하고 있어. 그리고 3 영역은 나오는 방향으로 B인데, 그게 두 칸이에요. 플러스 2B. 요게 마찬가지로 감소하고 있어요. 그럼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방해를 해야죠. 들어가는 게 감소 안에 들어가는 거 4B만큼 만들어. 나오는 게 감소하면 나오는 거 2B만큼 만들어야 돼. 그러면 결과가 마이너스 얼마? 그치? 2B가 돼요. 근데 마이너스 2B인 상태에서 얘 속력이 얼마지, 얘들아? 속력? 문제에서 조건에서 D까지, OD까지, OD까지 EV라고 그랬어요. EV0. 여기 하나 표시 안 했었네? OD까지가 전부 다 V1이에요. 그러니까 EV0가 OD까지인 거지. 그럼 이때도 속력이 얼마냐는 거냐면 EV0라는 거예요. 그러면 EV0이면서 마이너스 2B이면 유도전류의 세기와 방향은? 그렇지. 마이너스 4I0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디귿에서는 뭘 요구했냐면 유도전류의 세기만 요구했기 때문에 2I0가 아니라 4I0가 됩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디귿은 틀린 설명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1번. 기억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전자기유도 문제는 상당히 길고 복잡하고 좀 까다로웠습니다. 자, 각각의 영역에서 자기장의 변화와 그 변화를 방해하는 결과로서 결론적으로 유도전류의 방향, 그다음에 속력, 그리고 자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각 구간별로 다 비교를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롭고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이 문제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조금 걸렸을 수도 있고 시간이 적게 걸린다고 해도 분명히 실수할 가능성이 높았던 그런 이제 문제였습니다. 자, 19번 문항이죠. 이 문항 다시 한번 잘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전자기 유도에서 내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해결 방식이 이렇게 한 칸을 기준으로 해서 따지게 되면 편하기 때문에 이 방식을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파이널의 마지막 문제, 최종 마지막 문제 20번을 풀고 마치도록 할 거예요. 자, 20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빗면의 높이 4h인 지점에 질량이 m인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 물체가 마찰 구간 1을 등속도로 지난대요. 등속도로 쫙 지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높이가 h인 평면의 마찰력이 일정한 마찰 구간 2를 통과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수철을 최대 d만큼 압축을 했고요. 용수철과 분리되어서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물체의 속력은 P에서와 S에서가 같대. 자, P에서의 속력을 V라고 한다면 S에서도 V라고 둘 수가 있는데 문제의 조건에 따라 마찰 구간 1은 등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Q에서도 속력이 V가 되는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오케이. 자, 그리고요. Q와 R의 높이 차는 H고, 물체가 용수철을 D만큼 압축시켰을 때,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S에서의 물체 운동 에너지의 몇 배래요? 두 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편의상,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볼까요? 자,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을 k, mgh를 p, 그리고 P 프라임을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한번 둬볼게요. 자, 마찰 구간 2에서 R에서의 속력을 라지 V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면에서 수평면까지 가는 구간 동안에, 자, 여기는요,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더하기 중력 포텐셜 에너지 K 더하기 P가 있는데,

이게 바로 용수철을 최대로 압축시킨 P 프라임과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 따라 S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이 용수철을 최대로 압축시킨 이 운동 에너지 있죠? 운동 에너지에 반대로 얘기했네요. 이 용수철을 압축시킨 에너지가 S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몇 배네? 두 배네, 두 배. S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K였는데 두 배라고 하는 것은 이게 2K가 되는 거구나. 그럼 결론적으로 P하고 K가 같은 거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 이제 파악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요것도 한번 해볼까? 이제 Q에서 R까지 가는 동안을 한번 살펴볼게요. Q에서 R까지. 자, 저 때는요, 여러분들. 운동 에너지가 K이고, 그다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P이고, 그리고 R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만 보면 되니까 걔를 이제 K 프라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P하고 K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이 K 프라임이 몇이랑 같은 거예요? 2K랑 같은 거야.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되겠지. 그치? 아, K 프라임이 2K구나. 그러면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가 R에서는 2K, S에서는 K라고 정리가 되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기역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역에서 이 P를 여러분들 여기다가 K에다가 대입을 해버리면, 자, 요렇게 EP라고 하는 것이 P 프라임이 될 거고, 예식을 정리해서 써보면 EmgH는 2분의 1 K의 D의 제곱이 될 거니까 K라고 하는 것은 D제곱분의 4mgh가 되므로 기역은 틀렸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니은 1과 2에서 물체에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속도가 0에서 V가 됐으니까 K만큼 증가했을 거예요. 근데 K만큼 증가하면 P만큼 감소하니까 이때 P. 그러니까 결국엔 높이는 h. 근데 여기도 h고 여기도 h예요. 그러니까 마찰부가 원도 h네. 그럼 여기서도 손실되는 에너지 p equal k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리고 여기서도 보세요. 마찰부가 2도 2k에서 k가 됐어. 그러니까 얼마 손실된 거야? k가 손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손실된 게 k로 같습니다. 자, 디귿. 용수철과 분리된 후에 물체는 q에서 속력이 0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분리된 이후에 올라가잖아요? S에서 똑같이 속력이 V였겠지? 근데, 마찰 구간 2 지나면서, 맞아요. K만큼 손실이 되잖아, 얘들아. 그러면, 요렇게 왼쪽으로 갈 때는 S에서 K였다가, R에서는 얼마가 되는 거야, 운동 에너지가? 그렇지.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Q에서의 속력은 0이 되는 게 아니라, Q가 아니라 어디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R에서 속력이 0이 돼서, 이제 정지해버린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디귿은 틀렸고요. 2번 니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이널 모의고사 7회분을 모두 다 풀어보았습니다. 김유경 쌤과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았는데요. 그 여러분들의 그 실력이라고 하는 게 시험 당일날 즉각적으로 완성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은 순간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모의고사 열심히 풀었던 것처럼 앞으로 남은 기간도 같이 풀었던 문항들, 부족했던 문항들, 또 어려운 문항들, 실수했던 문항들, 여러 번 반복해 보면서 실수를 채워 나가서 수능 때는 만점을 받기를 선생님이 정말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이랑은 또 다른 좋은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화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실전 모의고사 좀 풀어봅시다. 이렇게 만나가지고요. 오늘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끝까지 이 문제집과 이 강의를 붙잡고 끝까지 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요. 절대로 불안해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방법 그리고 열심히 했던 그 순간들 하루하루 잘 쌓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맨 처음 만났을 때 유니쌤이랑 우리 정말 공부 잘 한번 마무리해봅시다. 그때 먹었던 그 마음 오늘까지 쭉 이어졌다면 여러분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요. 마무리까지 우리 한번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는요. 오늘 어떤 개념들 내가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하는 것인지 개념부터 한번 확인하고 바로 문항풀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요. 산화환원식. 근데 이 산화환원식이요. 우리가 좀 자주 보고 익숙한 패턴으로 풀리는 거에서는 또 한시름 났다. 이거 좀 잘 풀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약간 낯설거나 유형이 조금 달라지거나 미지수가 한 번에 확정이 안 되면 여러분 굉장히 당황하고 그 문항에 시간을 많이 쓰더라고요. 아마 이번 회차의 이 산화환원 반응식 또 여러분께는 좀 그런 의미로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좀 시간을 단축했는지 그런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 pH와 pOH 관련해서 이거 잘 다루는 거는 끝까지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패턴을 좀 익혀두시고 방법들을 익혀놓으면 여기에서는 분명히 점수 확보하고 가는 문항들이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연습해볼게요. 금속의 반응성이라고 하는 것도 어렵게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한 문항 계속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양전하량의 합이 같아야 한다. 그거 가지고 우리 미지수 특정하는 연습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와 확신양과 몰 중화 반응 문항이었거든요. 우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또 시간을 안배하면서 문항 마지막까지 풀었어야 하는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는요. 이제 14번 문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문항이요. 어려운 문항은 아닌데 아마도 제 예상에 여러분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뺏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은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과 18족 원소는 제외했다고 했습니다. 2, 3족의 바닥 상태의 원자 W부터 Z에 대한 자료래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옳은 거 골라라 라고 얘기했는데 일단은 문제가 이 W부터 Z까지를 특정할 수 있어야 나머지 보기를 당연히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는 게 좀 길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내 방법이 맞다,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문항을 풀 수 있었는지가 아마 이 문항에 여러분이 맞고 틀리고를 좌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억해 보면 각 원자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에서 홀전자 수와 그럼 홀전자 수는 여러분 바로 나와야 돼요. 우리 1, 0, 1, 2, 3, 2, 1, 0인데 18쪽은 생략한다고 했고 원자가 전자 수의 합이거든요. 그럼 원자가 전자 수는 1, 2, 3, 4, 5, 6, 7, 18쪽은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요 두 개의 합이라고 한 것을 제가 여기다가 기억이라고 하고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적어보시면 2, 2 그냥 위아래를 더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4, 그 다음 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8, 8, 8이 우리가 지금 찾아낸 기억에 대한 값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니은 한번 볼게요. 각 원자의 바닥 상태에서 전자 배치에서 부양자 수가 0인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 이게 뭐였죠?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 중에 작지 않은 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주기에서 한번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를 생각해보면 3, 4, 4, 4, 4, 4 쭉 이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는요. 없다가 우리 13족부터 1, 2, 3, 4, 5 그 다음에 18족은 지금 제외했으니까 그 다음에 3주기를 한번 생각해보면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요. 5, 6하고 쭉 이어지게 될 거고

포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그러면 우리 6에서 끝났는데 이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6, 6이고 7, 8, 9, 10, 11 이렇게 이어지게 되겠죠. 그럼 작지 않은 값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니은에 해당하는 것도 2주기와 3주기를 먼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2주기에서 작지 않은 값, 그럼 얘는 3, 4. 그럼 계속 3, 4, 4, 4 이렇게 쭉 가다가 마지막에만 5로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였죠. 그 다음에 3주기에서는 계속 6, 6, 그 다음에는 7, 8, 9, 10, 11이었거든요. 이렇게 기역과 니은을 확인했으면 그 다음에는요, 이두 개를 심지어 곱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 원자번호로 나눠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다가요, 2주기와 3주기를 지금부터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자번호를 먼저 적어보면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8쪽은 제외하는 거니까요. 여기는요,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두 개를 여러분 곱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3, 2, 6을 적어 주셔야 되고, 2, 4, 8, 그 다음 4, 4, 16이 되고요. 6, 4, 24, 8, 4, 32, 8, 4, 32, 그 다음 8, 5, 40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곱해볼게요. 그럼 12가 될 거고요. 여기도 12가 되고, 여기 28이 될 거고요. 6, 여기가 68에 48이 되겠죠. 그 다음에 8, 9, 72, 이렇게 두개 곱해주시면 80, 이렇게 두개 곱해주시면 88이 되는 것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다 왔는데, 여기에서 X와 Y를 보면 2대 3이 되는 비율을 찾아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2대 3이 어디 있을까라고 여러분이 보면 여기 5분의 16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5분의 72가 보였어야 되거든요. 요거 3으로 한번 약분을 해주시면 24, 5분의 24가 돼요. 그럼 2대 3이 되는 걸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죠. 따라서 X에 W에 해당하는 것이 붕소였다면 X에 해당하는 것은 인이 되면서 얘가 5분의 16, 얘가 5분의 24였습니다. 따라서 요 A라고 하는 게 5분의 8이었구나라고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3대 4가 되는 걸 찾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보면 여기 7분의 32가 있고요. 그다음 요것도 요렇게 약분이 되는 게 보였어야 돼요. 7분의 24가 돼서 3대 4가 되는 걸 찾아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얘가 규소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바로 질소였겠구나.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7분의 24였으니까 바로 B에 해당하는 것도 7분의 8이었습니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문항 푸는 것까지는 어렵지가 않았거든요. 우리 같이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보면요. A분의 B라고 했는데 요 위에는 그냥 8이니까 요 그냥 약분을 해주시면 어떻게 될 거냐면 바로 얘가 7분의 5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게 3분의 2보다 큽니까? 그럼 요거 두개 곱해서 15, 요거 두개 곱하면 14가 되니까 15가 14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옳은 보기가 되겠죠. 니은에 보면 W와 Y는 같은 주기 원소입니까? W와 여기에 있는 Y는요, 지금 2주기, 3주기 다른 주기예요. 따라서 니은 틀린 보기. 원자 반지름은 요 X와 Z 비교하라고 했는데 3주기가 2주기보다는 큰 거죠. 따라서 X가 Z보다 크다라고 하는 디귿 옳은 보기로 골라주셔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 체크해 주셔야 되죠. 정답 3번으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 문항을 보시면서 내가 빠르게 숫자들을 잘 떠올려서 조합을 하고 2대 3과 3대 4를 찾아서 보기들 결정할 수 있었는지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 3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15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금속 X와 관련된 산화환원 반응에 관한 자료다라고 되어 있고, XY의 산화물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한테 줬습니다. 그리고 산화환원 반응식은 하나였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또 적

접근을 했는지 저도 좀 굉장히 궁금하기는 합니다. 일단은 미지수 처리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었고,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그러면 산소, 산화수가 변하지 않는 이 원자의 종류, 원자의 개수를 한번 맞춰보자. 그럼 산소의 개수를 보면 AM계가 있는 거고요. 여기 B계가 있는 거고, 그 다음 두 개가 있죠. 그러면 반응 후에도 산소의 개수는 동일해야 되니까 AM계가 있는 거고, 여기에 다섯 개가 있는 걸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요거는 지워지면서 B에 해당하는 것이 3이었구나라고 결정을 해주실 수가 있죠. 아, 그럼 미지수 하나는 우리가 3이라고 확인을 해주신 거예요. 요거는 3으로 결정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바로 저는 H의 개수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A, M계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요게 지금 두개 있는 걸 확인해 줄 수가 있죠. 그럼 반응 후에도 H는 10개인 걸 통해서, 아, 미지수가 두 개이긴 하지만 AM이라고 하는 것은 A와 M을 곱했을 때 8이 되는구나. 그래서 2와 4의 조합을 사실은 여러분 실전에서는 빠르게 결정하고 넘어가도 되지만 우리는 정석대로 다시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반응물에서 X의 산화수, 그리고 생성물에서 X의 산화수, 이게 지금 2의 값을 갖는다고 했어요. 그럼 한번 볼게요. 얘가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갖는데 M계 있으니까 마이너스 M이거든요. 전체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이 X의 산화수라고 하는 것은 M 마이너스 1이 되어야만 얘가 전체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가질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얘가 마이너스 2인데 M계 있으니까 2M에다가 마이너스 N을 가지고 있어야 전체가 M 마이너스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아, 그러면 여기서 X의 산화수는 2M 마이너스 N이 되는구나. 그럼 요거 두 배한 것이 결국에는 같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2M 마이너스 N에다가 2M 마이너스 2와 같은 것입니다. 그럼 요거는 그대로 지워지면서, 아, N이 2였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n은 2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한 다음에 우리는 어떤 걸또 접근해 보실 수가 있냐면 전하량을 한번 좀 따져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좌변의 전하량을 한번 보면 좌변의 전하량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얘는요, 마이너스 a, n이 될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n이라고 하는 걸 2로 이미 결정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럼 요거 넘어가면 a만 남을 거고 요거는 지워지니까 2가 넘어가면 a가 2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실 수가 있죠. 그럼 a가 2였으면 m에 해당하는 것은 4였구나라고 모두 미지수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요거 2였고요. m에 해당하는 것은 4였어요. 요거 2였고 N 2였고요. M은 4였습니다. 그럼 모두 우리가 결정을 한 것이 되겠죠. 자, 볼게요. 얘는 산화제로 작용합니까? X의 산화수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그럼 플러스 3에서 지금 얘가 플러스 6이 된걸 보실 수가 있죠. 산화된 거죠. 그러면 환원제입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 우리가 다 구했으니까 값을 넣어볼게요. A에 해당하는 거 2였고요. 그 다음에 M은 4였고 N은 2가 되는 거죠. 그럼 3이 6, 4에서 2 더하면 6이 되니까 그 값이 1이 되는 거 당연히 맞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D급 볼게요. 물 3몰이 생성될 때 이동한 전자의 양을 물어봤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계산한 거에서 물 5몰이 생성이 될 때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지금 보면 X의 산화수가 3만큼 증가했는데 앞에 개수 2가 붙어 있어서 이동한 전자의 양은 6몰이거든요. 그럼 물 5몰 생성될 때 이동한 전자의 양은 6몰입니다. 근데 우리가 물어본 건 3몰 생성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인 거니까 당연히 X는 5분의 18. 그럼 얘는 3.6이 되는 겁니다. 라고 찾아주실 수가 있겠죠. 따라서 디귿까지 여러분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니은과 디귿 체크해 주셔야 되니까요. 정답 5번으로 여러분 확정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요 문항이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적

접근해야 될까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거든요. 일단 산소와 수소 가지고 미지수들 어느 정도 추려주시고, 요거를 내가 산화수 넣어가지고, 미지수 넣어가지고, 요 N값을 찾아내기 시작했으면, 그리고 좌변의 전화량과 우변의 전화량이 같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머지 모든 미지수를 특정할 수 있었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문항 분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을 5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16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25도씨에서 수용액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입니다라고 하고, 지금 각각의 조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가나다라고 하는 거에서 pH와 pOH라고 하는 값을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에서 pH와 pOH 곱한 게 X라고 되어 있는 거고, 여기가 일단 좀 굵직한 힌트였거든요. 저랑 함께 가도 적어보고, 나도 적어보고, 다도 한번 적어볼게요. 나에서 2분의 5라고 했어요. 이 값이. 근데 25도씨죠. pH와 pOH 더한 게 14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럼 요거 두개 더했을 때 7이니까 일단 나는 두 배를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서 pH는 4고 pOH는 10이었겠구나라고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토대로 나머지 값을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일단 부피비가 100대 10대 1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하이드로늄 이온의 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와 나의 관계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의 10배라고 얘기했으니까 가를 1로 뒀을 때 가의 10배다. 나는 10이다. 1대 10이다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 있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부피비로 나눠줘야 돼요. 그럼 가와 나가 10 10대 1인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럼 부피비가 10대 1이 되는 겁니다. 얘를 그럼 몰농도의 비로 본다면 1대 100이 되는 거고, 몰농도가 100배예요. 나에서 그럼 pH가 2만큼 작았던 거죠. 그러니까 얘가 작아서 4였으니까 얘는 이만큼 커야 된다는 거예요. 아, 얘는 그럼 6이었고, 더해서 14가 되어야 되니까 6분의 8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럼 그 다음 가볼게요. 수산화 이온의 양을 우리한테 줬는데, 이번에는 가와 다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온의 양이 가와 다에서 같다고 했어요. 그럼 1대1이구나. 그러면 부피비 한번 따져볼게요. 100대 1인 걸볼 수가 있죠. 그러면 부피비 100대 1이면 여기서 이제 몰농도의 비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 1대 100이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pOH가 다에서 이만큼 작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가와 다를 비교할 때 다에서 얘보다 이만큼 작아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6이 되는 거고, 더해서 14가 되어야 되니까 8분의 6이 되는 것이다라고 확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볼게요. 가에서 pH와 pOH를 곱하라고 했어요. 그럼 얘네 두개 곱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X에 해당하는 것은 48이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나와 다에서 이거 분수로 제시하라고 했는데 요 Y에 해당하는 건 약분해주면 4분의 3이었구나라고 모두 미지수까지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가의 액성은 산성입니까? 가에서 pH가 6이에요. 당연히 산성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나를 한번 볼게요. 양이니까 몰농도와 부피비를 빠르게 생각해 내실 수 있어야 되죠. 그럼 다에서 하이드로늄 이온의 양이라고 하면 10의 마이너스 8제곱을 떠올려 주시면 되죠. 나에서 얘는 10, pOH가 지금 10이니까 10의 마이너스 10제곱. 그럼 이제 부피비만 곱해 주시면 되는데, 나와 다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 10을 곱해주시고 1을 곱해주시는 거니까 10분의 1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10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니은은 틀린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한번 보도록 할게요. X와 Y를 곱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48에다가 우리 4분의 3을 곱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럼 그 값은 36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디귿 오른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요, 우리가 기역과 디귿 체크해 주셔야 돼서 정답 3번으로 여러분
확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 문항 너무 좋고 여러분이 마지막에 연습하기에 아주 깔끔한 문항이었거든요. 일단 요거 해석이 가능했는가?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두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 다음 하이드로늄 이온의 양 가지고 pH를 조정하면서 가와 나에 대한 값을 모두 결정할 수 있었는지, 그 다음에는 그러면 가와 다였거든요. pOH와 관련해서 내가 가와 다에 대한 모든 값까지 결정할 수 있었는지를 반드시 여러분 이 문항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을 3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이제 17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금속 A부터 C의 산화환원 반응 실험이다라고 하고 B와 C는요. 3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한테 실험 과정과 결과가 나와 있고 옳은 거 골라라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그럼 우리는 실험 과정부터 같이 한번 좀 볼게요. A와 B 각각의 양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을 준비를 한대요. 그런 다음에 가의 수용액에 B, XN몰을 넣어가지고 반응을 시킨대요. 그 다음, 나 수용액에는 C를요, 아까의 두 배, EXN몰을 넣어서 반응시킬 겁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그 결과 나오기 전에 우리 몇 가지 그 위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나 과정 후에 지금 보면 B는 모두 B, B 플러스 되었습니다. 넣어준 X가 모두 다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 생각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다 과정에서요, B 양이온은요, C와는 반응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남아있는 BB 플러스는 동일한 양이 계속 남아있겠구나. 그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각각의 과정이 지금 과정에서, 과정 후에 들어있는 금속 양이온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이 자료를 보면서 미지수 처리가 되어 있고, 일단 전체 양이온의 양이 줄어들고 있구나. 1가가 있었고, 점점 차수가 높은 게 들어오니까 줄어들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 공략을 우리가 했어야 하는 것은 그 힌트에서도요, 나와 다에서 비양이온은 같은 양 존재할 거다. 근데 여기에 보면 비양이온의 양분에 A 또는 C 양이온의 양, 그걸 상대값으로 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B의 양이온의 양이라고 하는 걸 동일하게 우리가 얘가 X 존재한다, 얘도 X 존재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A 플러스는 8-X 존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CC 플러스는 6-X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비율이 2대 1이 되어야 한대요. 어쨌든 요 안에 들어있는 B, B 플러스의 양이 동일하다면 결국 A 플러스 그리고 CC 플러스의 요 양이 2대 1인 것이다. 요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는 일단 식을 세울 수 있어요. 요거에다 두 배한 게이 양과 같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8-X라고 하는 건 여기에 두 배한 거 12-EX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넘겨주면 X는 결국 4였다라고 확정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B 플러스가 4N몰, N몰을 떼고 갈게요. 그럼 전체가 8이니까 얘는 4몰 있는 거고 얘도 계속 4몰이 있었어요. 그럼 얘는 2몰이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A 플러스 4몰이 다 사라지고 CC 플러스 2몰이 생겨난 거죠. 그러면 양전하량의 함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하니까 요거 두개 곱해준 4 플러스라고 하는 것이 얘는 EC 플러스라고 하는 것과 같아야 되는 거니까 결국 C는 2였구나라고 여러분들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요 숫자를 우리 원래 숫자로 한번 돌려볼게요. 그럼 보면 얘는 4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실제 값은 1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2분의 1 해서 얘를 1로 만들어주면 얘를 2로 모두 나눠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얘도 보면 4분의 2, 2분의 1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 전체 양이온의 양이 10이 몰이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10이거든요. 아, 그럼 A 플러스가 10, 그 다음에 얘는 2몰 있었구나 라고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그럼 동일하게 양전하량이 아주 일정하게 유지되는 걸 볼게요.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냐면 A 플러스라고 하는 것이 6몰 사라졌거든요. 그러면 6 플러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B B+라고 하는 게 2몰 생긴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B와 같아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B의 경우에는 3이었다라고 여러분들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B는 3이었고 C는 2가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모두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요만큼 정리를 하고요. 기억법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와 다에서 A 플러스는 지금 환원되고 있는 거죠. 나 자신이 환원되면 다른 물질은 산화시키는 거예요. 산화제로 작용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오른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C분의 B라고 했는데 C를 우리가 2라고 찾은 거기 때문에 2분의 B는 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를 곱하라고 했는데 앞에서 넣어준 X는 모두 반응한다고 했죠. 처음에 2몰이 있었고 그 다음에 4몰이 됐다면 넣어준 건 2몰이니까 X는 2였고 라고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모두 지워지니까 3이라고 하는 거라고 결국 니은은 오른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해볼게요. 다 과정 후에 근데 이온의 양이 아니고 지금 이 고체의 양을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A는 모두 속출됐어요. 따라서 처음에 들어있던 이 10N몰이 다 지금 속출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C의 양을 물어봤거든요. 그럼 여러분 X를 우리가 앞으로 살짝 한번 돌아가 볼게요. 앞으로 살짝 돌아가면 이 X를 우리가 지금 2라고 찾은 거거든요. 근데 C는 그럼 그거에 두 배 4N몰을 넣어줬다고요. 근데 요 C에는요. 우리가 지금 2몰 들어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나머지 2몰은 아직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2라고 넣어주시면 요거 계산해보면 4가 아니라 5라고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귿 틀린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정답은 우리가 기억 니은 체크해 주셔야 되니까요. 정답은 여러분 3번으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가 처음에 시작점이었냐면 바로 얘를 해석하는 것이었어요. 나와 다의 과정 끝에 이 B, B+라고 하는 것이 동일한 양 존재할 거고 그럼 이 비율을 이용해서 내가 X가 몇인지를 즉 B, B+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빠르게 찾았으면 나머지 이런 미지수 특정하는 건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까지 여러분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 3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 18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반응식입니다. 라고 하고요. 지금 A 그리고 B 플러스 해서 지금 이 C가 되고 있는 화학반응식이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런 다음에 표는 실린더 에어에 A와 B를 넣고요. 반응을 완결시킨 실험 1, 2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화학반응식을 줬고 우리 개수 가리지 않았거든요. 그럼 나는 일단 이 개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문항을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어떻게 어디부터 시작했어야 되는지 볼게요. 지금 반응 후를 보면 반응 전과 후가 나와 있는데 A의 질량 그리고 전체 기체의 부피가 있고 반응 후에는 생성물인 C의 질량이 있거든요. 여러분 생성물의 양, 반응한 양이라고 하는 거 비례하면서 얘가 결국 지금 1대 3의 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반응한 양도 1대 3이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용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에 지금 우리 3g, 3g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 1대 3이 반응했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우리 실전 모의고사니까 감을 좀 키워볼게요. 얘를 이 숫자를 그대로 한번 살려가지고 3몰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3몰이 있어요. 그럼 첫 번째는 반응, 개수대로 반응이 일어난 상황을 볼 수가 있죠.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 여기는 이몰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몰 있고 둘 중에 하나는 한계 반응물이었을 테니까 아 얘는 그러면 이몰이 있었겠구나. 그래서 여기 지금 B는 남아있지 않고 C가 이몰 생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럼 반응물의 양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5몰인 걸볼 수가 있거든요. 부피는 몰수에 비례할 건데 제시된 것이 지금 10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두 배를 해주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가 3몰이 아니고, 아, 그러면 6몰이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아, 육몰이 있었고 그럼 전체가 신몰이었다라고 한다면 사몰이 있었겠구나. 거기에 이몰, 사몰 그리고 사몰 생성이 되었고 얘는 사몰 남고 비는 없고 씨는 사몰 생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되셨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제시되어 있는 걸 보면 남은 반응물의 밀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반응 전에 우리 기체를 이거를 10몰이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지금 8몰이 되었다. 부피는 몰수에 비례할 거니까 이 8을 우리가 그대로 한번 사용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얼마만큼이 남았습니까? 라고 한다면 지금 이거 3분의 1만 반응하고 3분의 2는 남은 거잖아요. 남은 반응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A가 되는 거니까 이거의 3분의 2, 결국 2g 남은 것입니다. 라고 본다면 요 D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4분의 1로 결정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럼 얘가 4분의 1로 결정이 되는 것이구나. 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실험을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육몰이 있었고 비가 얼마나 있는지는 요걸 통해 알 수가 있죠. 부피가 지금 22잖아요. 그럼 22몰 있으려면 얘 16몰이 있었겠구나. 그러면 3배만큼 반응이 일어나면 돼요. 6, 얘는 12몰 반응할 거고 12몰 생성될 것입니다. 그럼 A가 한개 반응물이었고 이번에는 바로 B가 4몰 남았구나. 그리고 여기 12몰 생성된 것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까는 여기 22 부피에서 16 부피가 된걸볼 수가 있고 얘를 그대로 표현을 해보면 그럼 16분의 결국 4분의 1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질량이 4g이었구나라는 것을 결정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비4몰이라고 표현한 것이 4g이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되셨죠? 자, 그럼 보세요. 맨 처음에 우리가 잡은 거에서 뭐였냐면 A가 6몰 반응할 때 B는 4몰 반응했습니다라고 얘기했다고요. 근데 B4몰이 지금 4g인 걸 찾은 거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바로 질량비를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가 아까 1g 반응했죠. 아, A가 1g 반응할 때 B는 지금 4g 반응한 걸 찾은 거잖아요. 그러면 반응물의 총량과 생성물의 총량이 같아야 돼요. 그럼 요거 두개 더해주는 게 바로 질량비 1대 4대 5를 찾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그럼 질량비예요. 우리 반응 개수비 한번 생각해보면 이게 질량비고 반응 개수비 1대 2대 2가 되는 거죠. 그럼 나눠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A에 해당하는 분자량비는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4가 되는 거고, C는 5가 되는 걸 바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개 곱해주시면 2대 8대 10, 1대 4대 5라고 하는 질량비까지 모두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아까 여기 3g 중에 1g 반응한다고 했고 B라고 하는 것은 4g 반응한 거니까 결국 생성된 C의 양 W는 5g이었던 것이구나라는 것도 결정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요, 이제 더 조합만 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W를 우리가 5라고 찾은 거고요. 그 다음 D라고 하는 건 4분의 1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요거 4분의 1입니다. 그 다음 A의 분자량이라고 하는 걸 2로 찾았고요. 그 다음 C의 분자량을 5로 찾아주신 거예요. 그럼 요거 그대로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요. 정답은 8분의 1이었습니다. 라고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8분의 1이니까요. 정답 1번으로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요 문항은 여러분 반복적으로 보실 건데, 일단 이 C의 질량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반응한 양의 비가 1대 3이 되는 거구나. 그걸 찾아냈는지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 밀도가 같다고 했거든요. 어쨌든 부피는 몰수에 비례할 것이 라서 부피라고 하는 거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반응물의 이 질량에 대한 정보를 찾아오면 그거 이용해서 우리는 질량

개수비를 특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는 이미 다준 것이었기 때문에 질량비를 그러면 반응 개수비로 나눠주셔서 분자량비까지 가지고 오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문항 푸는 거에서는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요 문항들 반복적으로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 1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19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볼게요. 다음은요, 티도씨 일기압에서 실린더 가부터 다이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입니다 라고 하고 그림과 우리한테 제시되어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K에다가 Y분의 X라고 하는 것을 곱한 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우리 같이 그림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면 지금 다 미지수 처리가 되어 있고 6W가 15V입니다. 근데 어쨌든 온도 압력은 일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부피는 몰수에 비례할 거고 얘를 지금부터 그냥 15몰로 봐야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게 그대로 여기에 존재하는 거니까 얘가 15몰이 되고 전체가 22몰이라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7몰이 되는구나 라고 결정을 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일단 여기 요 실린더에 들어있는 정보들을 모두 한번 좀 찾아볼게요. 우리한테 질량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몰수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여러분은 빠르게 분자량에 대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두 개의 질량비를 먼저 순서대로 한번 적어보면 6W, 3W죠. 아, 그럼 질량의 비가 2대 1이 되는 걸 확인을 해주실 수 있어요. 거기에 우리 몰비라고 하는 것도 15대 7입니다라고 하는 걸 본다면, 아, 그럼 분자량의 비는 요거 두개 곱해서 14대, 요거 두개 곱하면 15가 되는 것이구나라고 먼저 결정해 주실 수가 있죠. 근데 어떤 힌트가 있었냐면 수소와 탄소의 원자량, 물론 주지 않아도 우리 알고 있지만 원자량을 줬고 분자량이라는 건그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원자량들의 합이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12A만큼 있는 거고 일자리가 2A만큼 있으니까 얘의 분자량은 14A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여기에 지금 12A에다가 일자리가 2B만큼 있으니까 얘에 해당하는 것은 12A에다가 2B만큼 있는 것입니다. 요 B가 14대 15가 된 것입니다. 그럼 바로 A에다가 1을 넣으면 B는 2분의 3이 된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근데 2분의 3 이런 거안 쓰니까 두 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아, 그럼 분자량 이거 두배 해주면 28대 30인가라는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고 그 결과 A라고 하는 것은 28이 되려면 2가 되고요. 여기 24에다가 30이 되려면 B는 3이었다라고 모두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어볼게요. 얘는 C2의 H4였던 거고요. 얘는요, C2의 H6 가 되는 거죠. 그걸 여기도 한번 적어볼게요. 얘는 C2의 H4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C2의 H6가 되고 여기에 보면 C는 탄소는 3개 있고 수소는 4개 있는 것이구나라고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얘의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이 32였던 거죠. 근데 걔가 7몰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개 곱해주시면 210이 되는 거고 그 210이 지금 3W입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니까 결국 이 W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70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요 W70을 넣어주면 얘는 280g이었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실 수 있죠. 얘 그러면 바로 분자량 계산을 해보면 여기 12짜리가 3개 있으니까 36에 4 더해주시면 얘는 40이 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럼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눠줄 거예요. 나눠주면 얘는 결국에는 7몰이었다라고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24몰이 있어야 되는데 얘가 7몰이 있는 거죠. 얘네 둘이 합쳐서 17몰을 가지면 되는데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는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얘가 A몰 있고 그러면 밑에 있는 애는 17-

마이너스 A몰 있다. 요렇게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알수 있는 정보들은 모두 한번 정리를 했고, 밑에 보면 가부터 다해서 탄소의 원자 수분의 수소의 원자 수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특정 원자 수는 분자의 양에다가 분자당 구성하고 있는 특정 원자 수를 곱해서 그 특정 원자 수를 계산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가에 보면 A분의 2A가 돼야 되니까 얘는 2라는 값이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일단 값이 지금 결정되어 있는 요 마지막 다 실린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의 값을 가져야 하는데, 탄소의 원자 수를 먼저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얘가 지금 A몰 있고 17-A. 어쨌든 얘네 둘은 17몰 있는 건데, 분자당 탄소 원자 수가 A계로 같아요. 지금 두 개로 같은 거잖아요. 이거 두개 합쳐서 17몰 있는 거니까, 그러면 2를 곱해 주시면 탄소는 34. 만큼 있는 거죠. 또 여기에도 지금 얘 7몰이 있는데 여기 분자당 탄소가 3개니까 곱해 주시면 21개 있는 것이다. 요렇게 세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소를 세 볼게요. 그러면 여기 A몰 있으니까 분자당 4개니까 4A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얘는 지금 17-A몰만큼 있는데 6만큼 있으니까 6에다가 17-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밑에도 있어요. 여기 4개짜리인데 1, 7몰 있으니까 그러면 28을 더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게 지금 2가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요거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이 55가 될 거고, 넘어가면 결국에 얘는 110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계산해 볼게요. A만 한번 모아 보면 A 넘겨야 될것 같네요. 여기로 이 A가 와야 되는 것이고, 요거 두개 계산한 다음에 28을 더해 주시면 130이 되는 걸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 110이 넘어가니까 결국 이 값은 20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라고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아, 그러면 A라고 우리가 정했던 것이 10몰이었구나. 그러면 얘 위에 있는 게 얘가 10몰이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 얘가 7몰 존재했고, 얘가 7몰 존재해서 전체 23몰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모두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한테 물어본 요 값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요 K에 대한 값을 찾아야 될것 같은데요. K는요, 우리가 했던 거 그대로 해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 지금 15 그리고 7몰, 전체 22몰 있는데, 분자당 탄소 원자 수가 두 개로 같아요. 그러면 22에다가 그냥 2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4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얘가 지금 4개 있는데 15몰 있으니까 다 수소는 60 플러스. 얘는 7몰이 있는데 분자당 수소 원자 수가 6이죠. 6, 7에 42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계산해주시면 102가 되는 거고요. 그걸 44로 나눠줘야 되니까 K에 해당하는 건 22분의 51이었습니다라고 먼저 K를 여기다 적어볼게요. 22분의 51. 그러면 우리는 이제 X와 Y만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X와 Y가 여기에 있었거든요. 우리는 몇몰 있는지도 알고 분자량에 대한 정보도 있으니까 그대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X는 지금 요 X라고 하는 건 여기 A가 10몰이었어요. 근데 분자량을 얘가 지금 24에 사니까 28을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 얘는 7몰이 존재했었고요. 그럼 분자량 곱해주시면 얘는 30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네만 약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약분을 해보면 얘는 지금 이렇게 3으로 약분이 될 거고요. 이렇게 4로 약분이 될 거고요. 그다음 이렇게도 지워지네요. 10 7이 될 거고요. 여기 2가 약분이 되면서 11이 되겠죠. 그러면 밑에는 11만 남고요. 위에는 17과 2를 곱해 주셔야 되니까 34라고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이요. 11분의 34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답이 2번에 있었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항 역시 뭔가 큰 기교가 들어가거나 엄청난 뭔가 아이디어가 필요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계속 연습했었던 탄소 원자수, 수소 원자수 구해서 대신 미지수를 특정하는 거였는데, 그 과정이 좀 길다 보니까 풀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틀렸나?

나의 액성은 모두 다르다고 했어요. 우리 계속 강조했었는데, 이런 중화반응의 문항을 풀 때는 일단은 용에게 액성을 무조건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용에게 액성을 이따가도 제일 먼저 파악해 볼게요. 그러면서 각 산성, 중성, 염기성 중에 하나래요. 다에 존재하는 양이온의 양, 밀리몰로 적어 보면 양이온의 양은 4밀리몰입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한테 제시해 줬네요. 그리고 나서 X분의 지금 V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가나다를 보면서 이 용액의 액성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용액의 액성 파악은 여러분 우리 어떻게 했었어요? 그렇죠. 한수 용액을 고정해 놓고 들어가 있는 양을 비교하면서 일단 용액의 액성이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보면 지금 염산소 용액 산은 한 종류고 염기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저는 산을 고정해 놓고 염기가 제일 적은 것이 산. 그 다음이 중성, 그 다음이 염기성. 이렇게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염산소 용액의 양을 고정을 해야 되니까 여기 2V, 2V는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저는 두 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2V가 될 거고요. 얘는 40이 될 거고, 얘는 20이 되는 거죠. 그럼 일단 염산소 용액의 양은 동일해요. 그러면 여러분 가와 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나가 더 염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나와 다를 비교해 보세요. 나와 다를 비교해도 산은 동일한데 얘도 나가 더 염기가 많고요. 여기 세 번째 있는 얘도 나가 더 많은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에서 동일한 산에 염기가 제일 많구나라는 결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고, 나에 있어서 얘는 염기성이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확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물론 가와 다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바로 결정하기는 좀 여까지가 있으니까 문항 풀면서 볼 건데, 어떤 자료가 제시됐는지 한번 볼게요. 혼합전 수용액의 몰농도 지금 제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양 양이온의 몰농도의 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양이온 몰농도의 합, 그럼 전체 부피를 곱하면 모든 양이온의 양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있는 건 모든 음이온의 양, 그럼 우린 빨리 과량을 찾아야겠다. 그럼 과량에 혼합전 음이온의 양을 알면 문항을 훨씬 쉽게 풀수 있겠구나. 다만 들어온 이가에가 있다면 그 이가만큼은 빼줘야 됩니다라고 결정해 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나에서 우리가 용액의 액성 파악을 염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의 경우에는 과량이 염기죠. 그러면서 더 쉬워지는 건 뭐냐면, 가와 다는 중성 아니면 산성인데, 중성의 경우에는요, 산으로, 염기로도 어떤 거로도 분석이 가능하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둘다 산이라고 생각하고 분석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해볼게요. 지금 다의 경우를 제가 먼저 접근하는 이유는, 다에서는 모든 우리 양이온의 양이었죠. 모든 양이온의 양이 4밀리몰이다라고 하는 걸 줬고, 모든 음이온의 양이요, 6밀리몰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준 거거든요. 자, 그러면 모든 음이온의 양이라고 하는 게 6이면 모든 양이온의, 우리는 산이다라고 생각해서 산과 중성을 모두 분석해도 되니까 과량이 그럼 산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지금 얘 1가 산이거든요. 근데 모든 양이온의 양이 4가 되려면 6이 아니고, 아, 그럼 이만큼은 빠졌구나 라는 생각해 줄수 있죠. 들어온 이가에 양이온이 2밀리몰만큼 존재하는 것으로 저는 한번 세팅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는 6만큼 있었는데, 모든 양이온의 양이 4가 되기 위해서는 들어온 이가에 양이 있잖아요. 그걸 2로 잡으면, 아, 여기에 6에서 2만큼 빠져서 모든 양이온의 양은 4가 되고 모든 음이온의 양은 6이 된 것이구나라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이가 염기니까 요렇게 두 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도 우리 모두 배수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러면 절반이 되니까 3 요렇게 해주시고, 여기는 6 요렇게 체크해주시면 되죠. 그다음에 여기는 동일하게 2, 4 요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에서 얘가 지금 염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모든 음이온의 양이 6이니까, 그러면 혼합전 염기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4가 있으니까, 당연히 요 위에는 2가 되는 것이구나. 그럼 얘는 1가 염기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2만큼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동일하니까 2이라고 이온수 분석해 주시고요. 얘는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4만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반응이 일어났던 것인지 이제 한번 볼게요. 여기 4와 여기 4 반응에서 2 남아서 가의 액성이 산성이었구나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는요, 여기에 있는 거 그리고 얘 반응에서 3만큼 남아서 염기성이었구나. 그 다음에 여기는 OH-와 H+가 모두 반응해서 다가 바로 중성이었던 것이구나라고 모두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미지수들 한번 우리 특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와 나에서 모든 양이온의 몰농도의 합이 같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 그냥 저말 그대로 만들어 볼게요. 모든 양이온의 양을 전체 부피로 나눠주시면 되죠. 그러면 요 산성에서 모든 양이온의 양 이것 그냥 더해서 6이라고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과량이 산성이잖아요. 그러면 혼합전 산의 양이온의 양이 6인 것도 바로 체크해 주셔도 되죠.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그럼 6을 적어 주실 거고요. 같은데 뭐냐면 이번에 나에서 얘도 뭐 얘는 용액의 액성이 염기성이잖아요. 그럼 과량이 염기니까 염기의 혼합전 양이온의 양을 세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게 4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4. 아, 그럼 얘는 일단 3대 2가 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고, 얘네를 그럼 전체 부피로 나눠주시면 되죠. 이 부위에 40이 될, 이 부위 플러스 40이 되는 거고요. 얘는요, 부위에다가 30을 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크로스로 곱해서 부위만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3V는 플러스 90, 그 다음 4V 플러스 80이 되는 거고요. 결국 V는 10이었다라고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V 값이 10이었구나라고 확정을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 얘가 20ml였던 거고요. 얘도 10ml였던 거고, 얘도 20ml였던 것이구나. 자, 그럼 요게 상대값으로 제시가 되어 있었던 거니까 우리는 저 X를 한번 이제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나와 있는 이 값이 실제 값으로 돌아가려면 몇이 되어야 하는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모든 양이온의 양, 얘는 중성이니까 산으로 분석해도 되고 염기로 분석해도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산으로 분석한다라고 하면 6에다가 들어온 이가만큼을 빼준 4로 분석해도 되고 아니면 염기로 분석한다라고 하면 요두 개를 더해서 4로 분석해 주셔도 되죠. 아니면 우리가 다 이미 반응시켜 놨으니까 혼합 용액에서 존재하고 있는 양이온의 양을 그대로 적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지금 이제 전체 부피를 구해 보면 50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50분의 4라고 하는 걸 돌리려면 얘 지금 50으로 이렇게 나눠줘야 하는 것이구나라고 여러분들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요 밑에는 미리리터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기서 우리가 계산했던 거요 부위를 그대로 요 자리에 한번 넣어볼게요. 부위를 요 자리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얘는 60이 되는 거고 그러면 6이 있었으니까 요거 이렇게 계산해보면 결국 이 값은 10분의 1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아, 그러면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값이 결국 50분의 x라고 하는 것과 같아야 하는 것이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럼 10분의 1이 되기 위해서는 x는 5의 값을 갖는 것입니다라고 여러분 마지막까지 x를 특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답을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x분의 v라고 했고 x는 5라고 찾았으니까요. 약분해 주시면 그 값은 2가 되겠죠. 몇 번에 있었냐면 2번에 있었어요.
그래서 2번 여러분 정답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항이 우리가 중화 반응 연습하면서는 계속 모든 양이온의 양, 모든 음이온의 양 정말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실제로 문항에 등장했을 때 내가 어디까지 손을 댈수 있었는가, 요걸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단 우리 표 데이터가 나왔을 때첫 번째, 내가 이 중화 반응이니까 각각의 가나다에서 최종 액성을 파악할 거야, 그 생각을 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용액의 액성이 다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를 고정해 둔 다음에 염기가 얼마나 들어갔지? 그걸 가지고 산성과 중성과 염기성을 구분했는지 먼저 파악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문항 풀면서는 나를 염기성으로만 특정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얘를 나를 염기성으로 특정하는 순간 가와 다는 중성 아니면 산성인데, 중성은 산성으로도 염기성으로도 우리가 분석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둘다 산성이라고 생각하고 분석을 해도 된다는 이점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때 모든 양이온의 양, 모든 음이온의 양이라고 하는 것이 과량이 누구냐, 이게 중요했었는데, 과량 결정이 끝나는 순서였던 거예요. 그럼 그 과량이 끝나니까 제시되어 있는 달을 보면서 양이온의 양과 음이온의 양이 다르네. 그러면 음이온의 양 66을 적어놓고 들어온 이과에 양이온이 있구나, 그게 4라고 제시됐기 때문에 얘를 2로 이온수 분석을 했던 거예요. 그럼 그대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바로 넘어와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런 모든 음이온의 양을 맞춰주는 방법으로 다른 여기에 중간에 있었던 이 수용액의 이온수 분석까지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이온수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모든 양이온의 몰농도의 합만 여러분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였죠. 모든 양이온의 몰농도의 합 어떻게 해요? 모든 양이온의 양 적어주시고 전체 부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였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V라고 하는 미지수를 확정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V 그대로 넣어가지고 결국에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걸 찾았는데, 얘는 상대값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달을 이용해서 얘를 실제 값으로 돌리려면 50으로 나눠줘야 되는구나. 물론 밀리리터 사용했을 때. 그러면 그걸 50으로 나눠줬을 때라고 하는 걸 같다고 놓고 풀면 우리가 X에 대한 값 역시 결정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왔던 그 개념들이 문항 속에서 정말 작동하는지를 확인해 보기에 마지막 문항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꼭 반복적으로 보면서 다음에 이 문항이 나오더라도, 또 수능에 이 문항 나오더라도 반드시 풀어낼 수 있게끔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면 1회부터 7회까지 모두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남은 숙제는 1회부터 7회 틀린 문제들 있죠? 꼭 다시 풀어보시면서 반드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회부터 7회까지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수능에서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요.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만의 레이스를 완주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끝까지 여러분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화학의 김청혜였습니다. 우린 또 다음 기회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실전을 강하나 여러분의 수능왕 멘토 김성훈입니다. 네,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문제 분석을 쭉할 거고요. 양적 관계 문제가 어렵지만 중요한 정말 효율적으로 풀수 있는 문제 프리팁을 제가 많이 아낌없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잘 보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이번 시간 머스트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58번, 60번, 62번, 64번. 집중적으로 더 봐야 할 약간 고난도 문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시작해 볼게요. 58번부터. 네. 자, 일단 여러분 A와 D 분자량비 있고, 근데 얘는 지금 전부 다 물질이 기체는 아니에요. 얘는 액체이기 때문에 뭐 기체의 부피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있다는 거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얘는 좀 특이한 게 이제 반응 중간을 보여준 거지. AB가 반응 전에 있었는데 반응 도중에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응 완결됐을 때는 딱 생성물만 존재하는 상황이야. 그러면 얘는 반응 전에 있었던 AB가 다 반응한, 그쵸? 반응 후에 생성물만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반응 전에 얘하고 얘의 몰수비는 계수 비만큼 A의 B로 있었겠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항상 양적 관계는 반응량

방향의 비를 잘 정해야 된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 구간을 저 정해야 돼. 즉, 가에서 나로 갔을 때 반응량과 얼만큼 반응했는지와 마지막 나에서 완결까지 갔을 때그 반응량의 비가 몇대 몇인지가 중요하다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계수의 몇 배, 계수의 몇 배를 정해버리면 문제는 끝나게 되는 거야. 항상 반응량의 비가 각 구간에서 그걸 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갈 거냐면, 일단 기준이 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C는 생성물이잖아요. 계수가 5인데 5로 나와 있어. 그럼 그냥 5몰로 볼게요. 그러면 계수만큼 반응에 따라 우리가 정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지. 첫 번째 반응 구간에서는 중간까지 왔을 때 계수만큼 반응했다라고 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5몰. 그럼 D는요, 여기 생성물이니까 이것도 A몰이겠네. 그러나 B는 8몰이 일단 중간에 남은 거고, 그럼 반응 전에는 얼마야? 역시 계수만큼 반응해서 정했으니까 8 플러스 B만큼 있었겠네. 지금 N은 빼고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8 플러스 B몰만큼 있었겠네. 자, 그럼 A는 얼만큼 있었을까로 가셔야 되는데 그 관계는 이 관계로 알 수가 있습니다. A와 D의 분자량의 비가 지금 5대 3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A몰이면 얘는 몇 A몰이냐 나올 거 아니야. 자, 여기서 D의 분자량이 3이야. 그럼 3 나누면 0.6몰이네? 그럼 0.6몰이 A라고 했을 때 여긴 얼마 나와? 화학식량 5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 나와요? 1.8몰 나오네요. 아, 그럼 몰수가 3이잖아. 그럼 얘가 A몰이면 얘는 몇 A? 3A몰이다라고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얘는 3A몰이구나. 이렇게 정하는 거야. 아, 그러면 이 3A몰에서 얼만큼 반응했다? 계수만큼 반응했다고 정했기 때문에 A몰만큼 반응해서 남은 게 A몰만큼 반응해서 남은 게 2A몰만큼 있겠네. 이렇게 정하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자,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얼만큼 있어야 돼요? 처음에 얘기했죠? A 대 B로 있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반응 완결됐을 때 과량으로 남는 AB가 하나도 없어. 그럼 A 대 B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뭐냐면 이게 3B가 되는 거지. 이런 식의 관계. 알겠죠? 자, A 대 B로 있어야 되니까 반응 전에 계수 B만큼. 그럼 2B는 얼마야? 8이니까 B의 계수는 바로 4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B의 계수부터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를 구해주시면 돼요. 그럼 A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A는 이 관계, 6대 5의 관계를 구하면 되겠죠. 자, 2A몰 8, 그쵸? 어차피 D는 무시해도 돼요. 자, 그럼 여기서 3A 플러스, 그쵸? 12. B가 4니까 12. 요 비율이 6일 때, 여긴 얼마? 2A 플러스 8 플러스 5, 8 플러스 5니까 13이겠죠? 요 비율이 몇대 몇이다? 6대 5다로 가면 되는 거지. 알겠죠? 요렇게 해서 가주시면 돼요. 그럼 A가 얼마 나오냐면, A는 계산해 보시면요. 6이 나오게 됩니다. 자, A까지 구하게 된 거야. 계수 A까지. 자, 그럼 A까지 구했으면 계수는 다 구했구나.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럼 A 대 B 구했고, 이제 마지막 X만 구하시면 됩니다. 뭐 너무 쉽죠? 계수비 다 나왔으니까, 여기서 A가 얼마라고? 6이라고. 18. 그죠? 얘는 그 다음에 얼마였어? 12. 그죠? 그럼 얘가 다 반응했어. 얼마 생겨야 돼요? C가? 어차피 D는 무시해도 되잖아. 그럼 C는? C하고 지금 A의 관계만 봐도 6대 5. 그럼 3배한 거죠? 3배한 만큼 생겨야겠네. 15몰. 이것만 보면 되는 거죠. 어차피 얘는 포함되지 않아. 그러면 결국 얘 부피가 얼마? 전체 몰수가 얼마? 30. 30몰일 때 6부위야. 그럼 여기 15몰이니까 얼마 돼야 돼요? 3부위가 돼야 되네. 그럼 X는 3.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X는 3이고 A분의 B는 6분의 4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반응량의 비를 제대로 구해야 된다라는 거 특징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 5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9번은 또 비교적 간단한 문제. 자, 이번 강의는 간단한 문제가 몇 개가 섞여져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나왔다가, 간단한 문제 나왔다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나오고 있는데, 볼게요. 자, 얘는 A2. 일단은 반응식을 써야 될것 같고요. 계수 맞춰야 되고, 양적 관계니까. 그 다음 B는 과량으로 남았다라는 관계가 보이네. 그쵸? 자, 계수를 써보시면 A2. 반응했고, B가 반응해서, 뭐가 생겨? A3B. 이게 생긴 거지, 지금. 근데 B는 남은 거니까, 그쵸? 자, 계수 완성이 보시면 A 두 개, A 세 개니까 6으로 맞출게요. 최소 공배수 6으로. 자, 그럼 B는 몇 개? 두개 됐으니까 여기 앞에 있으면 되겠네. 그럼 3대 2대 2의 반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고체가 있어.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얘가 고체구나. 자, 그럼 문제에서는 이제 X를 구하라고 했는데, A, B 원점 다 나왔죠? 문제 너무 쉬운 문제지. 얘는 그냥 주는 문제예요. 역시 앞 페이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A, B 원자량 나와 있으니까요.
A16. A16이면은 32. 예화학식량 32. 그 다음 B 고체도 32래요. 몰수 같은 거네. 몇 몰로? 0.3몰, 0.3몰로 같은 거죠. 그럼 여기서 누가 한게 반응물이야? A2가. 얘가 0.3몰만큼 다 반응했어. 그죠? 그럼 0.3몰 중에 얼마 반응해? 3대2니까. 0.2몰만큼 반응하겠네. 그러니까 0.3몰 있었지만 0.2몰만큼 반응하는 거죠. 그럼 얼마 남아요? 0.1몰 남겠지. 그죠? 얘는 0.3몰이 있었는데 그게 다 반응했고, 얘는 그 중에 0.2몰만 반응했으니까 남는 건 0.1몰이다. X는 0.1.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60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60번 문제는 또 수능 문제인데요. 자, 보시면 2대 2대 1의 비율로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네, 자, 개수는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자, 전체 기체 부피비가 이제 가하거나 5대 11이기 때문에, 전부 다 기체라서 여러분, 몰수비가 5대 11이다라는 걸준 거죠. 일단 요걸 가지고 전체 몰수를 각각을 맞출 건데,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나와 있는 정보가, C하고 A의 분자량비가 나와 있어요. C의 분자량을 2라고 했을 때 A의 분자량은 5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개수비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B의 분자량도 구할 수 있죠. 질량 보존으로 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2몰일 때 5다. 분자량 5니까 곱하면 질량 10g. 그럼 10g이 분해되면 10g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근데 얘는 1몰일 때 상황이니까 곱하면 질량 2g. 그럼 얘는 8g이 생성이 돼야 돼. 그쵸? 근데 8g인데 2몰일 때 8g이기 때문에 화학식량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5대 4대 2가 분자량이다라는 걸 구한 거야, 이미. 조건으로 그냥 바로 구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화학식량 나와 있으니 여기 질량 가지고 몰수 환산 가능하겠지. 그런 식으로 5대 11로 여기 몰수를 맞추시면 돼요. 자, 그러면 화학식량 4야. 나눌까요? 얘 2몰로 보자. 그럼 얘 2몰로 봤을 때, 자, 몰수비가 5대 11인 거죠? 그러면 2 곱하기 5분의 11한 개, 5분의 22잖아요? 4.3몰이네. 여기는 전체 몰수가 4.3몰이구나로 가시면 되겠고요. 자, 개수의 관계로 구할 수 있는 거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4.3몰인데, 자, A는 얘가 2몰이라고 했을 때 화학식량 다 구했으니까 A 분자량 5라고 보면 얼마야? 얘도 2몰이네. 그럼 얘도 들어간 게 2몰인 거야. 그럼 여기는 중간이라고 지금. 반응을 완결한 건 여기고요. 이제 B가 남은 거고 여기는 중간 단계란 말이야. 자, 그러면 확실한 건 반응 전에 전체 몰수 얼마? 2몰 하면 안 되죠. 반응 전은 2몰을 넣어서 A, B의 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반응 전에 몰수는 3몰이죠, 3몰. 3몰이었는데 지금 중간 단계지만 어쨌든 반응 후는 몇몰 증가? 0.3몰 증가에 따로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개수의 관계를 가지고 가시면 돼요. 자, 이 개수는 2대 2대 1이야. 2에서 2B 플러스 C로 가는 거야. 그럼 A가 2몰만큼, 개수만큼 반응하면, 항상 개수가 기준, 2몰만큼 반응하면, 얘가 2몰 생기고, 얘가 1몰 생겨서, 몰수의 변화는 얼마? 반응 후에 1몰이 생기는, 1몰이 더 증가하는 반응이거든요. 이미 개수가 정해놓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걸 이용한다면 우리 반응 전에 전체 몰수가 3몰이었죠. A, B 합이 3몰이었는데 3몰이었는데 0.3몰이 증가하려면 개수만큼 반응하면 1몰이 증가한다 했잖아요. 그럼 0.3몰만큼 반응 후에 증가하려면 얼마큼 반응하면 될까요? 이 개수의 0.4배만큼 반응하면 되는 거야. 그걸 이용하는 거야. 개수만큼 반응하면 1몰 증가한다. 그럼 0.3몰만큼 증가하려면 개수의 0.4배만큼 반응하면 돼. 반응량 이렇게 정하는 거지. 그럼 0.8몰 반응하고요. 얘 0.8몰 생성되고 0.3몰 생성되면 그치 딱 0.3몰만큼만 생성이 더 되는 거죠. 더 증가하는 거지. 더 증가.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C의 몰수는 0.3몰로 정할 수가 있고 그다음 B는요. 0.8몰을 더 더해줘야겠네. 그치? 2몰에서 지금 헷갈리면 안 되는 게 A가 분해돼서 B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2몰에서 0.8 더하면 2.8.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A는 2몰에서 얼마? 0.8 반응해서 얼마야? 얼마? 이제 1.2만큼 남아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갔을 때 전체가 이제 4.3몰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몰수를 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이어서 가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다 반응하는 게 A니까 이게 1.2몰 다 반응하면 B는 얼마 생겨? 그치, 똑같이 개수 2니까요. 얘도 1.2몰 더 생기겠죠. 그럼 얘가 이제 3몰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1.2몰 반응하면 0.6몰 생기겠죠? 그러면 1몰로 이제 막

마무리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몰수를 다 각각을 정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 자, 그래서 보시면, 자, X는 얼마다? X는, 자, 뭘 구하라는 거냐면, X는 밀도지, 그치? 자, 가에서 실내수 전체 입지 밀도. 가하고 다를 비교했을 때 1대 X라는 거야. 그럼 가에서는 부피가 얼마? 가에서는 2몰. 2로 가시면 돼요. 전체 몰수 2몰. 기체에서의 몰수가 부피니까 2몰. 그 다음에 질량은 어차피 B밖에 없어. 8W. 이게 가고요. 그죠? 그 다음 다에서는 얼마야? 몰수가 5몰. 질량은요? 또 여기서 각각 구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어차피 질량은 보존돼. 근데 이 8W로 보존되는 건 아니고 10W를 넣어서 반응전을 이렇게 맞춰줬기 때문에요. 여기까지 첨가한 것까지를 다 더했을 때 중간에 들어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첨가한 것과 다 더했을 때그 18W가 여기까지 보존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전체 질량은 18W.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돼요. 그럼 이게 몇 대면? 1대 X다라고 해서 X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X는 10분의 9.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X 구했고, 그 다음에 다하고 나에서 질량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다에서 3몰. 3몰인데, 지금 B가 분자량 4. 그쵸? 어차피 B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나에서는 C. 0.3몰. 0.3몰인데 화학식량 얼마? 2.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X 10분의 9 구했고, 여기 구했으니까 곱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답이 얼마가 나오냐면, 이제 2번, 18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6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61번은 일단 여러분 여기에서 반응식이, 지금 반응식은 이제 완성을 해야 될것 같고요. SIH, OH 별. 근데 보면은 지금 얘네가 다 생성물이잖아요. 그럼 얘 반응해서 이렇게 됐구나. 반응물 다 반응한 상황이구나라는 것도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볼게요. SIH, 반응식 완성시켜 볼게. 자, HBr 반응해서 뭐가 생겼냐면 SiBr4. 그리고 H2. 이거죠. 자, 계속 완성하시면 일단 규소는 하나씩밖에 없고 Br 4개야. 그럼 Br 4개. 그 다음 수소 몇 개? 4개에 4개니까 8개네? 그럼 여기 앞에 4. 이렇게 계수를 맞춰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얘가 64g이다. 근데 뭐 화학식량 다 나왔어. 28에다가 수소가 4개 있으니까 32. 그럼 32가 화학식량, 그러면 2몰이다라고 정할 수가 있겠네요. 너무 쉽죠, 여러분. 쉬운 문제예요, 얘는. 역시 앞페이지 문제잖아요. 그죠? 자, 2몰만큼 반응했다. 그럼 H2는 몇몰 생겨? 계수 다 구했으니까. 얘는? 얘의 몇 배? 4배. 그럼 8몰 생긴다. 그럼 8 곱하기 분자량 2하면 16g이다.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얘는 별로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62번 가볼게요. 네, 62번 문제는, 자, 여기서, 자, 개수비가 역시 2대1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여러분 많이 봤던 유형이긴 한데요. 자, 이런 식으로 봐봐. 개수가 2대1대2야. 지금 A하고 C가 지금 개수가 같은 상황이야. 근데 이런 거에 관해서 앞에서 많은 문제의 팁을 좀 줬습니다. 근데 얘도 그런 유형인지 일단 봐야 될것 같고요. 자, 볼게요. 자, 가하고 나에서 실린더 속 전체 기체 밀도는 이렇게 나왔어요. 반응 전에 AB가 일정량에 있었고, 전체 3몰이다 보시면 돼요. 근데 중간, 아, 반응 완결이죠? 반응 완결, B하고 C만 있으니까 반응 완결했고, 거기서 또 A를 추가해서 이렇게 반응을 더 시킨 겁니다. 가능하죠? 자, 그러면 여기 밀도비를 이용해서, 여기 이제 질량이 더 추가된 게 없잖아요. 질량은 늘 보존되기 때문에 밀도비 이용해서 부피비, 그죠? 전체 몰수비를 구할 수가 있겠네. 밀도비가 몇대 몇이야? 가하고 나에서 3대 4죠. 간단하게 쓰면. 그럼 밀도비 3대 4면 질량은 지금 보존되잖아. 뭐 추가로 들어온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럼 질량 같은 거야. 1대 1로. 그러면 밀도의 역수비가 부피비. 그럼 4대 3. 그럼 부피비는 4대 3. 기체니까 몰수비도 4대 3. 그럼 이게 3몰이라고 치면 얘는 3몰이다. 전체 몰수가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그다음 6몰 된 거지. 알겠죠, 여러분? 자, 누가 하는 게 반응물이라고요? A가 하는 게 반응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또 문제풀이 팁이 뭐냐면 이미 개수가 나와 있잖아요. 항상 개수의 관계가 중요한 건데 2대 1대 2야. 그럼 얘를 해석을 할때 여러분 일단 개수만큼 반응할 때로 생각해봐. 개수만큼. 그럼 개수만큼 반응할 때라고 한다면 반응량을 써보는 건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2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 몰수가 얼마 감소할까요? 반응 전에 얼마가 있었든지 간에 어쨌든 반응량이 개수만큼으로 정해져 있으면 얘네가 결정하는 거야. 반응 전후의 관계는. 그럼 얼마 감소?
1몰 감소가 되는 거죠. 해볼까요? 반응 전에 얘가 3몰, 얘가 1몰 있었어. 일단 둘 중에 하나는 한개 반응몰 돼야 돼. 내가 마음대로 지금 데이터를 정한 거고요. 이 문제랑 상관없습니다. 그럼 얘는 0이고 얘는 1이고 2잖아요. 그죠? 그럼 반응 전에 3몰이고 반응 후에 3몰이잖아. 얘네가 결정하는 거라고. 만약에 이걸 두 배만큼 반응했다. 그럼 반응 전후는 지워버리고 반응량이 개수의 두 배야. 그럼 무조건 반응 전후에 몇몰 감소해야 돼? 전체 몰수가 2몰 감소로 결정이 난 거야, 이미. 이런 게 중요하다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봐봐.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몰수가 3몰에서 3몰로 1몰이 감소했잖아요. 그러면 개수만큼 반응했을 때가 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2로 1몰이 감소하는 상황인 거야. 딱이 상황으로 정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A는 반응 전에 몇몰 있었다? 2몰로 정하시면 되고요. 전체 3몰이니까 B도 2몰. 그 다음에 B는 또 얼마 남아? 1몰 반응하면 남는 게 1몰, B는. 그 다음 C가 2몰에서 아, 전체가 3몰이구나. 이렇게 맞춰주시면 된다는 거죠. 상대값으로. 이런 것들은 배워주셔야 돼요. 알겠죠? 중요한 거고. 그래서 개수의 관계로 몰수 관계 다 정할 수가 있구나.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량 관계를 보면 돼.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일단은 A가 추가로 들어갔잖아요. 이게 몇 몰인지도 일단 구해야 돼. 그거부터 먼저 하고요. 그 다음 질량 관계 이용해서 분자량비 구하면 문제 끝나는 겁니다. 가볼게요.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여기서. 자, 반응 전에 얘가 지금 1몰, 2몰이 있었잖아요. 1몰과 2몰이 있었어. 근데 A가 얼만큼 들어간지 몰라. 자, 그럼 A가 얼마큼 들어간지 몰라요? 근데 한개 반응물은 알아. 누구죠? B잖아, B. 그러면 개수만큼 반응해야 돼. 마이너스 2, 플러스 2. 그럼 여기는 제로고 3몰, X 마이너스인데 이 합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6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X는 얼마? 더했을 때 6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 X는 4가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럼 X가 4니까 들어간 A의 몰수가 이게 3몰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방식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굳이 쓸 필요 없이 이미 한개 반응물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암산해서 가는 게좀 필요하거든요. 우리 워낙 문제 풀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려면 이런 거 자꾸 쓰는 것을 좀 줄여나가야 돼. 그럼 어떻게 연습하면 되냐면 여기서 얘가 한개 반응물 보이죠? B가 1몰만큼 다 반응했잖아요. 그죠? 그럼 1몰만큼 다 반응했으면 C는 2몰 생겨야 되지. 그럼 C는 2몰이 추가 생기면 3몰이겠죠? 그럼 전체 6몰이니까 2몰이지, 당연히. 근데 그때 A는 얼만큼 반응했는데? 개수만큼 반응한 상황이잖아, 지금 개수만큼. B가 1몰 반응했으니까. 그럼 A도 2몰만큼 반응하고 남은 게 2몰이니까. 얼마 들어와야 돼요? 3몰 들어와야겠다. 이게 훨씬 좋죠. 굳이 이렇게 쓰는 것보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훨씬 좋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다 맞췄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V는 그럼 얼마가 돼야 돼? 정확하게 이제 이걸로 맞추라는 거죠. 밀도가 그램 퍼 리터로 나와 있으니까요. A가 2몰일 때 질량 얼마야? 같은 2몰 여기 나와 있죠? 3W래. 그럼 얘도 3W겠네. 같은 2몰이니까. 그럼 전체 질량은 가에서 4.5W고, 4V 나눈 게 정확한 밀도인데, 그게 사실은 4분의 3W래. 그럼 1.5배니까 이거 1.5배 하면 V도 1.5가 돼야겠죠. 그럼 V는 1.5다. 2분의 3이다.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하고 C의 분자량도 이미 다 구할 수 있죠. 지금 A하고 B가 몰수 같을 때 질량비가 2대1이지? 3W, 1.5W면 2대1인 거잖아요. 그럼 분자량비가 2대1이라는 거야. 그럼 분자량비가 2대1인 거니까 역시 질량 보존으로 이제 C의 분자량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2 곱하기 2에서 질량 4g 반응했을 때1 곱하기 1하면 1g 반응해서 결국 5g이 생겨야 되고요. 그때는 2몰일 때 5g. 그럼 C의 분자량은 2.5가 되는 거죠. 그럼 C의 분자량 2.5고요. A 분자량 얼마? 2. 자, 요것을 이 V에다가 곱해주면 답이 나옵니다. 그럼 답은 얼마냐면 5분의 6, 1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넘어갈게요. 그 다음 6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3번도 비교적 간단한 문제. 역시 앞페이지에 이제 문제가 될 텐데, 일단 개수부터 먼저 완성을 좀 시켜보면, 여기에 A2, A2니까 일단 두 개. 근데 보시면, B가 다 짝수계로 2로 붙어 있고요. 여기 5로 붙어 있잖아요. 일단 B의 개수부터 10개로 맞추면서 시작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B의 개수 10개로 맞춰볼게요. 그럼 여기 개수 2라고 써보자. 그러면
A가 4개잖아. 4개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 4가 돼야 돼. 여기 4가 돼야 되고. 자, 그럼 여기가 4가 됐다? 그럼 B가 8개죠? 10개로 맞추자고 했으니 얘는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4 드릴 때 2로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너무 쉽죠? 그래서 개수 완성하시오. 그래서 양적 관계를 나타내 보시오. 이거죠, 그냥? 그러면 AB2 3홀과 B2 2몰을 넣고 반응을 완결, 너무 쉽잖아요, 그쵸? 그럼 바로 가보면 3몰 2몰이니까 얘가 다 반응할 거고요. 얘는 1몰 반응하고 남는 게 1몰. 그럼 남는 반응물의 양 B2 1몰. 그죠? 그럼 얘 얼마 생겨? 2몰. A to B 2몰 생긴다. 그럼 답은 2분의 1. 그죠, 여러분? 답 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6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4번. 자, 여러분, 여기서는 A가 5W 들어있는데 B의 질량을 달리해놓고 반응을 시켰다. 필요한 내용만 적어봤는데요. 자, 이 문제도 조금 이제 20번 문제니까 아무래도 고난도 문제였겠죠? 가볼게요. 일단, 여기서는 상황이 A가 일정량인데 B를 넣어주고 있지, 첨가.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 첨가 상황에서는 항상 처음에 어때요? 상황을 좀 정리해 볼게요. A가 5Wg이 있었는데 B를 넣어줬어. 얘를 처음에 안 넣었을 때, W 넣었을 때, 4W, 뭐 6W 이렇게 해서 반응을 계속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첨가. 처음에 Wg 넣고, 그다음 3W 더 넣어주고, 2W 더 넣어준 그런 상황으로 누적해서 지금 질량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반응 후의 상황에 대한 게 나오는 거야. 항상 반응 후. 자, 그러면 처음에 상황은 지금 얘를 조금 넣었을 때는 상황이 누가 한개 반응물일까? B가 한개 반응물이 있죠. 그죠? 처음에는, 초기에는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B가 한개 반응물이야. 만약 여기가 완결점을 해보자. 여기서 즉, B도 다 반응했고, A도 다 반응해서, 반응 후에 C만 존재한다라고 해보자. 예를 들어서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저 문제랑 별개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직전까지는 다 B가 다 반응, 물론 여기까지 B가 다 반응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반응 후에는, 누가 남아? A가 남고요. 이게 완결점 전까지야. 완결점 직전까지는 반응 후에 A가 남고 C가 생기니까 A하고 C가 존재하는 거고요. B는 계속 한개 반응물로 없어지는 거지. 완결점 직전까지는. 근데 완결점이야. 물론 완결점은 다 반응 끝난 거 완결점을 하는데 우리끼리 용어로 완결점은 A, B가 둘다 반응해서 제로가 되는 그 구간을 반응 후에 C만 존재하는 구간을 완결점이라고 지금 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가 완결점을 한다면 이때는 C만 존재하겠지. 반응 후에 C만 존재해. AB가 둘다다 반응해서 AB가 둘다다한개 반응물인 구간이고. 그 다음 이후에는 더 많이 넣었어. 그럼 B가 과량으로 남겠죠. 그냥 무조건 이 이후부터는 더 이상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C의 양도 변함이 없을 뿐더러, 일정할 뿐더러 B의 양은 넣어준 양만큼. 2W만큼 더 넣었잖아요. 완결점 이후로. 그만큼 그대로 몰수가 남는 거야. 뭐 이러한 상황이 첨가 유형인 거죠. 그쵸?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완결점을 판단하고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좋은데 자, 문제에서 완결점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구간이 들어 있습니다. 자,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 있네요. 여기. 보세요. 이게 상대값 아니고요. C의 몰수분의 전체 기체 몰수비야. 정확히 1이래. 그럼 이 말이 뭘까? 이 지점에서는 C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C밖에 없다. 그럼 얘가 완결점인 거예요. 여기서 다 반응한 거야. 아, 그러면 정리해 보면 A가 5W g에 있었는데 B가 4W만큼 들어갔을 때가 완결이야. A가 5W만큼 있었는데 B가 4W만큼 들어갔을 때가 완결이고 그럼 다 반응해서 C로 바뀌는 거니까 이 반응의 질량비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얼마예요? 전체 다 합치면 9W가 되는 거지. 그래서 5대 4 대구가 이 반응의 질량비가 되는 겁니다. 그럼 계속 A 구하면 이제 분자량비도 다싹다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자 계속 A를 어떻게 구하냐? 이제 분자량비를 구하기 위해서 계속 A를 구해줘야 되는데 일단 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B를 넣어주고 있잖아. 그럼 반응량의 B가 나오지. 일단 여기서 반응 완결이니까 우리가 정하면 돼. 여기서 반응을 얼만큼이라고 정할까? 계수만큼 반응했다 정할까요? 계수만큼 반응? 그럼 여기서 반응 완결점에서 계수만큼 반응했다 정하자. 그러면 4W의 B는 몇 몰이다? 계수가 1인 거니까 1몰로 정하면 돼. 이거 이해 가시겠죠? 그럼 여기는 반응량이 일단 1대 4잖아.
여기도 B가 다 반응했고, 여기도 B가 다 반응했고, 여기는 B가 과량으로 EW만큼 반응 후에 남은 상황이라는 거. 그럼 반응량 1은 1번과 2번과 3번에서 다알수 있죠. 1 뜨사 대 4라는 것도 다 정할 수가 있겠지. 그쵸? 더 이상 반응을 안 했으니까 얘하고 얘 반응량 같은 거죠. 그럼 얘는 1대 4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개수만큼 반응했다라고 이 기준을 정해버렸어, 완결점에서. 그러면 4W가 B의 경우에 1몰로 바뀌는 건데요. 그럼 W 그램일 땐몇 몰이야? 4분의 1몰이 되겠지. 질량이 4배면 몰수 4배. 그죠? 그럼 얘는 4분의 1몰로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주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럼 이랬을 때 우리가 대입을 해서 여기서 결국 4의 비율로 나오게끔 이제 계수 A를 구하면 끝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반응 전 A는 몇 몰인가요? 이미 우리 정한 거죠? 여기서 완결점에서 계수만큼 반응했다라고 정했다라는 것은 반응 전에 A는 일정량인데 얘는 몇몰 있다? A몰 있다라고 정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야 A몰 반응하고 B 4g 4W일 때 1몰 반응해서 그때는 반응 후에 뭐만 있다? C만 존재한다라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미 정했을 때 반응 전 A 양도 정한 겁니다. 계수 A로. A몰 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실험 1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얘는 그러면 5W가 A몰인 거야. 그럼 실험 1은 얘가 4분의 1몰인 거고, 보나마나 얘가 다 반응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 그러면 얘는 얼마? 얘가 4분의 1몰이면 A 대 1인 거니까 얘도 4분의 A라고 쓰면 돼요. 그러면 얼마? 4분의 2가 되겠지. 이렇게 써줘야겠죠? 그러면 4분의 3A. 0이고 4분의 2가 됩니다. 이 상황인 거야. 그럼 이제 A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있다. C의 양이 4분의 2. 그럼 그대로 써볼게요. C의 양이 4분의 2인데, C분의 전체 개체 양의 비율이 4인 거니까,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4분의 3A, 플러스 4분의 2가 되겠지. 그죠? 그럼 A는 얼마 나올까요? A는, 그치. 어차피 이거 다 지워주면 되고요. 8 나오면 되는 거. 2가 2면은 이게 8 나오면 되잖아. 그럼 A는 얼마? 2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미 A는 구한 거야. 그래서 A는 2다라는 걸 이제 구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럼 여기서 5W일 때가 이제 2몰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기준 그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죠? 자, 그럼 X도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럼 여기서 얘가, 봐봐. 이게 개수만큼이잖아요. 이게 1몰. 그러면 얘는 얼마예요? 4W일 때 1몰이면 같은 물질이니까 질량이 2대 3이면 몰수도 2대 3. 그럼 이건 1.5몰로 가면 되네. 그럼 반응 후에 몰수 다 구할 수 있죠. 그럼 A가 2몰이었고 B가 1.5몰 들어갔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A가 2몰이었고 B가 1.5몰 들어갔다. 계수가 2고요. 1.5몰. 그럼 여기서 다 반응하는 건 얘. 그럼 마이너스 2. 너무 쉽죠, 이제, 그죠? 그럼 0.5몰 남고 2야. 그럼 C는 2고요. 전체 몰수는 2.5. 그럼 2분의 2.5가 X가 되는 거겠지. 이렇게 해서 X까지 구해주시고 얘는 2분의 2.5가 됩니다. 4분의 5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뭐 구하면 돼요? A하고 C 분자량 구하면 돼. 그럼 계수 구했으니까 질량비 구했으면 분자량비는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어떻게 가야 되냐면, 자, 2몰일 때 5W, 1몰일 때 4W, 2몰일 때 9W면 이거를 이제 2몰로 정했으니까 2로 나누고 2로 나눠도 되지만 어차피 우리는 정확하게 분자량도 모르고요. 분자량 B까지만 가면 돼. 그러면 그냥 같은 몰수일 대로만 맞춰줬을 때 그때의 질량비가 결국 분자량 B가 되겠죠. 그럼 같은 몰수일 대로 맞춰주자. 얘 2몰일 때야. 얘는 1몰일 때. 얘만 1몰일 때잖아요. 그럼 얘만 2배 하면 돼요. 그러면 5대 8대 9. 얘는 어차피 2몰이니까. 그래서 2몰일 때 기준을 맞춰주자. 어차피 정확한 몰수, 정확한 분자량 몰라요. 같은 몰수일 때 상황으로 질량비를 맞춰주면 그게 뭐다? 분자량 B가 되는 거죠. 그럼 5대 8대 9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의 분자량은 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C의 분자량 얼마? 9가 되는 거죠. 그죠? 5분의 9. 그 다음에 이거 4분의 5. 그럼 5분의 9에다가 4분의 5로 곱하면 되는 거니까 얼마? 4분의 9가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답이 이제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이제 65번. 마지막 문제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가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간단하게 풀어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볼게요. 자, 반응 전에 A 2 BC3가 있고요. 근데 BC3가 남은 거죠. 남은 거고 얘는 생성된 물질이다라는 걸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양적 관계니까 개수를 먼저 맞추셔야 되고요. 개수는 A2랑 BC3가 반응을 했을 때 생성물은 얘네, 얘는 과량. 그러면 AC하고 B2가 생성되었구나. 이렇게. 질량 보존 되게끔 개수 완성하시면 됩니다. 그럼 A가 두 개. 그럼 일단 A가 두 개. 근데 지금 C가 A를 두개 쓰기 전에 C가 지금 홀수잖아요. 3이잖아요. 그럼 일단 C의 양부터 맞춰볼게. 그럼 세 개죠. 그럼 A가 또 3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결론은? A는 여섯 개로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그럼 A가 6. 3. 그쵸? 그럼 C가 6이잖아. 그럼 얘를 두배 하면 되겠지. 그럼 B가 두 개니까 딱 맞네. 이런 식으로 완성시켜주시면 됩니다. 요령을 지금 보여드린 거고, 뭐 어렵지 않죠? 계속 맞추는 거는. 이걸 가주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물질의 양이 A2는 뭐 1몰. M몰이니까 1몰로 보자. 뭐 어렵지 않죠? 1몰이에요, 반응 전에. 자, 얘들 모르겠고, 기억. 자, 근데 BC3, 얼마 남았어? 1몰 남았대. 그럼 얘가 어쨌든 1몰로 다 반응한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 3분의 2만큼 반응했고. 그럼 반응 전에 3분의 3, 3분의 2니까 3분의 5몰. 그럼 기억은 3분의 5야.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얘가 3분의 2. 그럼 1대 3이니까요. 얘는 얼마? 1대 3. 그럼 2몰. 그죠? 그럼 얘는 얼마야? 3분의 1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성이 된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2n몰 맞춰주시면 되고, 얘는 3분의 1n몰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는 전체 부피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V야. V면 얼마? 3분의 3에 3분의 5니까. 3분의 8n몰일 때가 V다라고 하면, 얘는 얼마? 3n에다가 3분의 1인 거니까, 3분의 9에다 3분의 10이죠. 3분의 10n일 때가 이제 K의 비율. 그러면 다 날라갈 거 빼주고, 4대 5잖아요. 그럼 K는 얼마? 4분의 5가 되는 거죠. 다 구한 거죠. 알겠죠? 비교적 좀 쉬운 문제가 좀 들어있어요, 이번 강의는. 자, 그래서 기역과 니온도 다 구했고, 그 다음에 K도 구했으니까 여러분, 정리해주시면 답 얼마? 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 문제를 풀 거고요. 우리 관련된 이론을 좀 정리하려고 좀 시간을 비워놨으니까 같이 한번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풀게요. 자, 뭘할 거냐면, 우리가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문제풀이랑 좀 정신이 없어서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해주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양적 관계에 중간쯤 왔으니까. 자, 뭘할 거냐면, 우리가 일단 양적 관계에서는 제일 먼저 파악해야 할게 반응량의 비야. 자, 이런 팁을 잘 정리해 보세요. 반응량의 비가 각 구간별로 몇대 몇으로 반응했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돼. 그게 중요하고, 이걸 파악하는 게 가장 먼저고요, 문제에서.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이 반응량을 파악했으니 우리는 이거를 개수로 바꿀 수가 있어. 개수를 이용해서 반응량을 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2대1대 2의 반응이다라고 해보면, 자, 이미 얘는 2대1대 2니까 눈에 보여야 할게첫 번째, 아, 얘는 몰수가 감소하는 반응이네. 자, 반응 전에 A가 얼만큼 있었든지 간에 어쨌든 반응했어. 그럼 A가 뭐 2몰만큼 반응했다고 쳐봐. 그럼 B는 1몰 반응해서 없어지고요. C는 2몰 생기는 거니까. 몰수는 얼마 감소? 즉, 개수만큼 반응했다고 정했을 때 몰수는 1몰 감소하는 반응인 거야. 1몰 감소하는 반응이다. 가능하죠? 그럼 개수의 두 배만큼 반응했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하니까 이때는 얼마 감소? 2몰 감소하는 반응이 되는 거죠. 이렇게야. 그럼 문제 상황에서는 이런 몰수 변화로 반응량의 비를 줄 수가 있다고.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실린더에서 A하고 B가 있는데, 자, 개수는 줄게요. 개수는 2대1대 2다. 라는 거 주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부 다 기체 반응이다. 자, 반응 전에 A와 B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잘해주면 되거든요. 그 양적 관계의 기본 원칙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 거야. 반응 후에는 B하고 C가 있대. 자, 얘는 반응 전이고, 반응 후야. 물론 방금 그 전에 문제처럼 반응 중간도 줄 수가 있어. 그때도 역시 반응 양의 비를 이용해서 몰수를 각각 잘 정하면 돼. 그죠? 자, 그럼 얘는 반응 전과 반응 완결 후를 준 겁니다. 자, 반응 전에는 전체 부피가 7V이래요. 반응 후에는 이 실린더의 부피가 5V이래. 사실 이것만 줘도 여러분들이 앞뒤의 몰수를 다 맞출 수 있어야 돼. 여기서부터 사실 되긴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일단 전체 몰수가 전부 다 기체니까 7몰에서 5몰로 얼마 감소했다? 2몰 감소했다 정하면 되는 거야. 어차피 상대값으로 다 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2몰 감소했다고 정했을 때
이 개수만큼 반응했을 때는 일몰 감소하는 반응이었으니, 일몰 감소하면 이 개수만큼 반응한 그 반응량의 몇 배다? 두 배로 반응했구나라고 정하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럼 이미 반응량 결정됐어요? 자, 이미 반응량은 이 A 플러스 B, EC에서 중간 줄, 얘가 결정됐다는 거죠? 마이너스 4, 개수의 두 배, 마이너스 2, 플러스 4로 결정이 됐다고. 그럼 여기서 C는 무조건 생성물이니까 반응 전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얘가 3몰이다 라고 한다면 얘는 몇 몰? 1몰이겠지. 그럼 반응 전에 3몰일 거고. 일단 A는 무조건 한개 반응물 돼야 되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한개 반응물 돼야 돼. 그럼 0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3몰, 3몰 전체 7몰이다라고 정할 수가 있다는 거야. 또는 뭐 반응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중간. 반응 후가 아니라 중간에 6V. 그다음 반응 후에는 뭐 BC가 있다. 뭐 5V다 이렇게 줄수 있는 거지. 우리 아까 풀어봤던 문제처럼. 그럼 이렇게 주면 어떻게 봐야 돼? 여기서 7몰에서 6몰로 1몰 감소했다 보여야 되고요. 6몰에서 5몰로 1몰 감소했으니 반응량은 1대1이다. 로 정하면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개수가 이렇게 구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개수만큼 반응할 때 1몰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역시 A, B, C 다 존재할 텐데, 다 존재할 텐데. 여기서 얘는 A는 2몰만큼 반응했고, 그쵸? B는 1몰만큼 반응했고, 둘다 남아있고요. C는 얼마 생겨? 2몰만큼 생기겠죠. 그럼 3몰, 3몰이다라고 했을 때 A가 2몰만큼 반응했어. 그쵸? 그럼 얘 2몰 남아있는 거고요. 확인해 보자는 거야. 얘 1몰만큼 반응했어. 그럼 얘 2몰, 얘도 2몰. 이런 식으로 전체 6몰이 남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반응이 진행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A가 한개 반응물 보이는 거죠? 완결됐을 땐 A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2몰만큼 반응했다. 그럼 B가 1몰만큼 반응해서 1몰. 남을 거고요. C가 2몰만큼 더 생겨. 개수만큼. 3몰. 이렇게 전체 5몰이 되는 거지. 이런 관계를 볼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몰수 변화량의 비가 결국 몰수가 바뀌는 반응에서는 반응량의 비인데, 그 반응량의 비가 1대1로 갔구나. 그러면 개수만큼 반응했다를 두번 연속으로 적용시켜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자, 결국 질량에 대한 관계까지 물어보니까요. 그러면 몰수에 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반응량의 비 정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또 분자량비 구하기. 반응 질량비를 이용해서, 반응 질량비를 이용해서, 이용해서 분자량비 구하기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는 반응 질량비를 이용해서 분자량비를 구하는 거래.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일단 우리 방금 전에 했던 반응식 그대로 가볼게요. 2대1대2. 역시 기체 반응이고요. 자, 필요한 이론들을 싹다 정리를 해볼게요. 2대1대2. 그럼 여기서 반응 전에 아까처럼 얘가 뭐 7V 있었다. 반응 후에 얘 5V야. 뭐 이런 식으로. 반응 전에 AB가 있고, 반응 후에 이번에는 BC가 있다. 이렇게. 가능하겠죠?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아까랑 달라진 건 없어. 그냥 7몰, 5몰이니까 똑같이 A 한개 반응물이, A가 한개 반응물인 거니까 여기서 개수만큼 반응했을 때가 1몰 감소니까 이거 2몰 감소로 정해버리면 개수의 두 배. 그럼 바로 써보자. 세줄 쓰지 말고 연습하라고 그랬죠? 한개 반응물 A야. 개수의 두 배만큼 반응했으니 A가 한개 반응물이면 애초에 A는 개수의 두 배만큼 있었다. 그럼 A가 3몰. 그쵸? 있었던 거고요. 그럼 다 합쳐서 7몰이니까 바로 3몰.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B는 2몰만큼 반응해서 1몰 남고 개수의 두 배로 반응했으니까 3몰. 이렇게 바로 쓰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 더불어서 이제 분자량비를 구하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출제자가 뭘줄 거냐면 반응 전에 AB의 질량에 대한 관계를 줄 거야. AW g, BW g 이런 식으로 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제 분자량비 ABC를 다 구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여기까지가 기본 세트예요. 양적 관계 원리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 여기 3몰, 3몰을 우리가 구했어. 2몰 감소한다의 상황 설정으로 3몰, 3몰의 비율을 구했잖아. 그때 질량이 같다라고 지금 주어져 있으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분자량비는 몇대 몇이다. 같은 질량일 때 몰수비가 4대 3이면 이게 1g당 분자수비죠. 이게 1g당 분자수비지. 그러면 분자량의 비는 몇대 몇? 역수비. 3대 4가 되는 거죠. 3대 4. 그러면 C는 이제 분자량 비는 질량 보존으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럼 A가 3이고 B가 4야. 그럼 C는 얼마일까? 2몰에 3, 6g. 그럼 6g만큼 없어졌을 때 얘는 얼마? 4g만큼 없어지겠죠? 분자량상. 그러면 10g 없어졌어. 그럼 얼마 생겨야 돼요? 10g이 생겨줘야 돼. 근데 그거는 2몰의 C야. 그럼 C의 분자량 얼마? 5.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알겠죠, 여러분? 요런 시스템입니다. 또는 반응전과 반응후의 질량들이 나올 수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2대1 대인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실린더가 주어져 있고 AB가 있고 그 다음에 BC가 있는데 다른 문제라고 볼게요. 지우자. 자, 이 데이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하나의 비슷한 예를 보는 건데 2대1 대2라는 건 똑같아요. 다시 쓰자. 자, 2대1 대2라는 건 똑같은데 여기서 이제 질량이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 반응전은 1대1, BC는 3대5 이렇게 주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걸 가지고 또 여러분들은 질량 보존을 이용해서 또뭘 구해야 된다? A 대비 대시의 분자량들을 또 구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뭔가요, 선생님? 할수 있는데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반응전과 반응후의 질량이 보존되잖아. 그러면 이게 1g, 1g 가정하면 2g이야. 그럼 뒤에도 2g이 있어야 돼. 근데 얘 숫자가 이쪽이 더 크죠? 그럼 이쪽을 실제 질량으로 가정해버려. 그럼 전체가 8g이죠? 그럼 질량은 여기도 8g이 돼야 되는 거지. 질량 보존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 4g씩 쪼개서 가져가시면 돼요. 4g씩. 알겠죠? 그래서 문제 풀때 필요한 지금 팁들을 다 알려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4g, 4g 있었어. 있었는데, B가 얼마 남아? 3g. 얘는 한계 반응물. 그죠? 그럼 무조건 4대 1대 5. 반응 질량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질량 보존이라는 것은 여기만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5g 없어지니까 5g 생성된다. 여기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 전의 전체 질량과 반응 후의 전체 질량도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지. 이것도 성립을 해야 되는 거죠. 되시겠죠, 여러분? 그럼 질량비가 4대 1대 5야. 그럼 분자량비는 같은 몰수일 때 질량비니까 몇대몇대 몇이다? 얘만 두배 해주면 되는 거죠? 얘 각각 2몰, 1몰, 2몰로 하면 얘만 두배 해주면 되잖아. 얘가 1몰일 때 상황이니까. 그럼 분자량비는 4대 2대 5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뭐라고? 반응량비를 파악해서 이제 몰수 변화량의 비를 고려해서 결과적으로 정확하게 계수의 몇 배로 반응했는지를 정하자. 물론 정확한 몰수는 아니지만 계수의 비율로 반응량을 정하자. 그런 다음에 질량의 관계로 우리는 분자량비까지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했던 것 중에서 반복되는 문제 유형제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죠. 자, 기체 첨가 반응 유형에서 기체 첨가 유형에서 여러분 이것도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이긴 한데 좀 어려웠을 거니까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많이 했으니까요. 문제에서요. 볼게요. 자, 어떤 식의 유형이었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의 상황을 본 거지. 누가 일정해야 돼? 얘가 일정했던 거죠. 얘가 일정량 있었던 거고요. 얘는 첨가. 그러한 상황이라면 무조건 그래프는 어떻게 나온다? 자, 그러한 상황이라면 그래프는 자, B가 들어가는 상황이다. 그러면 얘는 일정량이 있는데 얘를 계속 넣어주는 상황에서 반응을 시킨다고. 그럼 우리는 반응 후에 전체 양, 반응 후에 전체 몰수를 구하고 싶어. 전체 몰수를. NT라고 할게요. 물론 시작은 A만 일정량 있겠지. B가 안 들어갔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라면, 즉 A의 계수와 C의 계수 같다면, 반응 완결점까지 반응 후에 전체 몰수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야. 무조건. 없고요. 그 이후에 증가하는 거지. 이런 특징의 그래프가 앞에서 정말 많이 나왔죠. 되게 좋아하는 거지. 평가에서 이런 그래프 유형을. 자, 왜 이렇게 나오냐라고 했을 때 하나의 예시를 좀 들어봤고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의 예시를 여기서 들어보면 2대1 대2의 반응이다라고 했었던 거죠. 그럼 처음에 얘가 3몰이 있었어. 이런 거 해봤지. 그럼 3몰이 있었으면 B가 안 들어갔어. 그럼 시작은 3몰인 거야. 그럼 A만 3몰 있었다로 가시면 되고요. 언제까지 3몰로 일정하다고? 2몰까지 들어갔을 때 그때 반응 완결점이니까 1몰 들어가도요. 반응을 3몰인 거야. 해보시면 B는 1몰 다 반응했죠? 2몰 반응했죠? 2몰 생겨. 그럼 반응 후에 2몰, 0, 2가 되는 거죠. 그럼 3몰 있었잖아, 시작이? 반응 후도 몇 몰? 3몰이야. 왜? B는 넣어주자마자 한계 반응물이라서 다 반응했고요. A하고 C의 계수 같기 때문에 감소한 양만큼 증가해서 전체 몰수는 3몰로 일정하게 되는 거죠. A의 몰수와 반응 후 전체 몰수가 같다고.
B는 어차피 없어지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4. 그럼 얘가 1몰 남고요. 얘가 3몰 생기는 거야. 그럼 이제는 같지 않죠. A가 3몰 있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몰수가 얘가 남는 양만큼 증가하게 되는 거지. 얘 3몰 넣었어. 그럼 2몰 남겠죠? 5몰 넣었어? 3몰 남겠지. 즉, 반응이 완결된 이후부터는 얘가 과량으로 들어간 양만큼 몰수는 전체 몰수는 계속 증가하게 된다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 내가 3몰 넣었을 때는 얼마 남아? 전체 5몰 되는 거지. 1몰이 남으니까. 3몰 넣으면 전체는 6몰이 되겠죠. 2몰 남으니까.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가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여기 처음에 A가 3몰 있었는데 완결점까지는 3몰로 유지가 된다. 자, 그래프에 계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계형이 나와도 여러분들은 일정량 있었던 물질과 생성물의 개수가 같다라는 거 파악해야 돼요. A가 있었던 양만큼 C로 다 바뀐 거니까. 그것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다음 B의 개수는 여기가 되겠지. 여기가 될 것이고요. 자,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B를 1몰씩 넣어준 양만큼 무조건 과량으로 계속해서 양이 증가하는 구간이구나. 이런 식의 이제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수가 정확히 나오게 되는 거죠. 처음에 있었던 A 양 3몰이다. 여기서 B의 몰수가 2몰이다라고 한다면 개수비는 2대1 때 2가 되는 거죠. 여기도 누구만 있으니까 C만 존재하죠. C만 3몰 있는 거지. 그 이후부터는 C의 양은 계속 변화하지 않고 B의 양을 3몰로 늘려주면 전체 몰수는 5몰이야. 하지만 C는 계속 3몰. B가 1몰.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B를 더 넣어줬어요. 그럼 B는 2몰. 전체가 6몰 되겠지, 그치? 3몰 되면. 그러면 C는 여전히 3몰, B는 몇 몰? 2몰. 이런 식으로 계속 B만 과량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 문제가 앞에서 고난도 문제로 빈번하게 나왔기 때문에 정리를 다시 한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어려운 문제도 있었지만 간단한 문제 중간중간 있어서 생각보다 빨리 푼것 같은데 이론까지 정리했으니까 더 유익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수학 자부심 안국선입니다. 공간도형을 끝내러 왔다. 그죠? 우리 공간도형 오늘 끝내버릴 겁니다. 우리가 오늘 끝내버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공간 좌표를 나갈 거예요. 공간도형의 마무리를 선생님이 자료실에 올려놓은 문제들, 최신에 이제 2025년에 나왔던 문제들 위주로 이제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 그거 외에 그 전에 이제 나왔었던 문제들 중에 선생님이 꼭 공간도형 문제에서 같이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었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같이 한번 올려놓은 거, 선생님이 자료실에 올려놓은 거 꼭 한번 풀어보시고, 충분히 고민해보시고, 내가 공간도형에서 지금까지 쌓았던 거 내가 잘 발휘했는가 확인해보시고, 같이 한번 선생님이랑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우리 자료실에 있는 교재 19쪽에 있는 17번 문제입니다. 오늘 첫 번째 문제는요, 2025학년도 10월학년 평가 25번으로 나왔었던, 25번 3점으로 나왔었던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뭐냐면은, 그림과 참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을 밑면으로 하고 AB, AC, AD, AE는 사각뿔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정사각뿔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아래가 정사각형이고 얘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 얘랑 얘까지 같다라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고작 뭐야? 요 녀석의 길이가 얼마다? 2라는 거. 그거 하나 알고,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요 녀석들의 길이가 모두 어떻다? 같다라는 거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 상태에서 내가 직선 AC랑 아래 있는 평면 BCDE가 이루는 가의 크기가 3분의 8이라고 주어졌을 때 ABC의 넓이를 구하세요. ABC의 넓이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내가 BC의 길이를 알거든. 그러면 내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이게

알아? 그럼 나는 여기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그 녀석의 이 높이를 내가 계산해주면 넓이를 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단적으로 든 거죠. 그리고 여기서 얘가 지금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는 어디에 떨어지겠다? 중점에 떨어지겠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 녀석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줘야 될까? 평면 밖의 점에서 이쪽 평면에 있는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가지고 이 녀석의 길이를 구해야 돼.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야? 아, 우리는 삼수선의 정리를 써야 되겠구나. 평면 밖의 점에서 평면 있는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얘기했어? 삼수선의 정리를 얘기해줬구나. 그럼 여기서 여기 아래 평면, BCD에다가 내린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을 찾아줘야 하는데, 얘가 정사각형에다가 여기에 있는 요 모서리들의 길이 같으니까, 어디에, A에, 아래쪽으로 내린 수선의 발이 어디에 떨어지겠어? 아래 있는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에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직관적으로 대칭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좀더 디테일하게 얘를, 그건 느낌적인 느낌이잖아요. 정확하게 증명하고 싶어요. 엄밀하게 설명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내가 수선의 발을 내렸는데, 그럼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녀석의 길이는 모두 같아. 왜? 직각삼각형에서 빗변과 높이 같으니까 요거의 길이 같거든. 그럼 정사각형 내부의 점에서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 같은 데가 어디야? 대각선의 교점이잖아요. 엄밀하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가 A'이라고 불러준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어졌을 때 3수선의 정리에서 너도 뭐가 된다? 직각이 된다. 그럼 우리는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누구야? 저 AH라고 하는 녀석의 길이고, 삼각형 AH, 그리고 A'에 대해서 요 녀석의 길이가 우리는 궁금하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내가 너를 구하거나 너를 구해주면 되는데, 너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얘를 구할 수가 있을 텐데, 너를 보시면은, 얘는 뭐예요?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에서 여기다 내린 거, 한 변의 길이의 절반인 1이 되겠죠. 얘는 금방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AA'만 구해주면 되겠다? 그럼 AA'을 어디서 구할까? 라고 해서 봤더니 우리가 아직 안 써먹은 조건. AC라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에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어떻게 하더라? 직선이 한 점에서 평면에다 내린 수선의 발을 그려줬을 때, 그리고 우리가 요 교점에 대해서 만나는 요만큼, 요 각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거다. 3분의 파이 라디안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도 내가 뭐, 떼어내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지만 연습 삼아 떼어내 보면은 A에다가 A'에다가 C에다가 요 녀석이보다 3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A, A', 요가 궁금한 건데 A', C의 길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뭐야? 대각선 길이의 절반, 이루트의 절반, 루트 2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럼 얘가 60도니까 1대 루트 3대 2의 비율을 가지게 되겠죠? 우리가 궁금한 루트 6을 어디로 가지고 와? 여기로 가지고 와. 그럼 여기서 요 녀석의 길이는 뭐가 돼버리는 거야? 루트 7이 돼버리는 거야. 답을 찾은 거죠. 답이라기보다는 AH의 길이를 찾아준 거죠. 그럼 여기서 높이를 알아버렸으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에다가 높이를 곱해줘서 우리가 넓이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끝이죠. 이게 다예요. 누차 얘기하지만 내가 공간 도형에서 직각 같은 게잘안 보이고 뭔가 연습이 좀 부족했을 때는 이렇게 평면을 계속 뜯어내 버리는 거고, 이게 이제 익숙해져서 레벨업이 되면은 얘네들이 필요 없이 그냥 여기다가 말 그대로 선생님이 종종 표현하는 거 있죠? 끄적대서, 야, 너가 1이야. 높이가 필요한데, 그럼 너를 알아야 되겠네? 여기서 너가 30분의 파이야. 근데 너가 루트 2잖아. 너는 루트 6이네. 이거의 루트 3배니까. 그럼 1에다 루트니까 너는 루트 7이네. 2분의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7이네. 그럼 답은 루트 7이네. 거의 뭐, 끄적대서 암산으로 풀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익숙해지면.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보는 눈썰미를 가져주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 가볍게 3점짜리 문제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하나 더 보시면은 2026학년도 수능, 2025년에 시행됐던 수능이죠. 27번. 27번으로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3점으로 나왔던 크게 많이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어요. 보시면 지름의 길이가 5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두 원을 두 밑면으로 하는 원기둥이 있고, 얘는 밑면이고 얘는 윗면 아닌가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둥에서 원기둥에서 얘도 이렇게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둘다 밑면이라고 부르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두 밑면으로 하는 원기둥이 있고 C1 2의 점 AB가 5인 두점 AB. 지름의 길이가 5라고 그랬어. 근데 원 위에 두 점에 대해서 이거의 길이가 5라는 거는 현의 길이가 지름보다 길수 없잖아. 아. AB가 5라는 것은 AB는 바로 뭐가 된다? 지름이 되겠다.

했구나. AB가 지름이 되는 상태에서 두점 AB와 원 C2 위에 CD의 길이가 3인, 요 녀석의 길이가 3, 요 녀석의 길이는 5가 된다라는 거죠. CD에 대해서 AD랑 누구랑 BC랑 같대요. 너랑 너랑 같다라고 합니다. D에서 C1을 포함하는 평면의 내림수선의 바를 H라고 불러주는 상태에서 사각형 ABCD의 넓이가 삼각형 ABH의 넓이의 4배일 때 높이를 찾아주세요.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여기서 지금 얘가 지름이라고 얘기를 했고 요 R 쪽에 있는 녀석의 H라는 녀석을 얘기해 주게 되면서 아! 지름의 원위의 점이면 얘가 직각이라는 게 바로 우리는 눈에 보일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우리가 좀 해석하기 쉽게 하려고 내가 필요한 평면을 또 뜯어내요. 오, 원 되게 잘 그린 것 같아, 그죠? 예, 오늘은 뭔가 되는 날. 야, 여기서 내가 지금 AB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름입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여기 어딘가 H가 있다라는 거지. 이런 느낌으로 H를 내가 찾아준 거야. 그럼 여기서 내가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 얘가 뭐가 된다? 직각이 된다라는 걸 알고 AB의 길이는 5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할수 있는 거 하나하나 해봅시다. 자, 여기서 그럼 내가 DC의 길이가 얼마야? 3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DC의 길이가 3이라고 얘기했는데 C에서도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줬을 때그 녀석을 내가 I라고 불러줍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 CIB라고 하는 직각삼각형을 생각해보고 AHD라고 하는 직각삼각형을 생각해봤을 때둘다 높이가 DH랑 CI로 같고요. CI로 같고요. 어디까지 가니? CI가 조금 더 직각삼각형 느낌 나게 C를 여기 수선에 반한 요런 느낌으로 그려볼게요. 요렇게 여기 I가 온다. 요렇게 보면은 여기서 DH랑 CI가 높이로 같아. 그 다음에 빗변의 길이가 지금 CB랑 AD랑 같아. 그리고 직각이야. 그럼 직각삼각형이 RHS. 직각과 빗변과 한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합동이 돼버리거든요. 합동이기 때문에 누구랑 같으냐? AH의 길이랑 BI의 길이랑 같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저 BI라는 녀석이 여기서 이렇게 그려졌을 때, 너랑 너랑 같다라는 것은 이건 무슨 사다리꼴? 뭐다? 등변 사다리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얘가 원이기 때문에. 원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내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일반적인 도형에서 내가 너의 길이랑 너의 길이랑 같다고 해서 얘가 사다리꼴이 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지금 H랑 I가 둘다 어디 있기 때문에,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너랑 너랑 같다라는 것은 좌우 대칭 형태가 되면서 사다리꼴이 모양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내가 너의 길이가 얼마야? 3이야. 등변 사다리꼴 얘기가 나오면은 선생님이 2강이었어요. 기하는 기하다 마지막에 이제 사각형 얘기하면서 여기서 한번 수선의 발을 내려봐라. 수선의 발을 내려봐라. 그럼 너의 길이랑 너의 길이랑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2강에서 했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럼 여기서 얘가 3이고 얘가 5니까 빼주면 얘랑 얘랑 더해서 2인데 둘이 같아야 되니까 너가 1, 1로 쪼개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직각 삼각형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제곱. 이것도 우리가 기하는 기하다에서 얘기했었던 거죠. 그럼 여기 길이가 뭐가 나와? 루트 5가 나와. 요거의 제곱이 1 곱하기 5가 돼야 되니까. 그럼 여기가 1이고 루트 5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뭐가 나와? 2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길이들이 대충 다 나왔어.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원기둥의 높이가 궁금하대.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 H에서 여기다가 내린 수선의 발, 얘를 뭐라고 할까? 이번엔 J라고 불러줄까요? J라고 불러주면은 요 H에서 여기 AB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 J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요 녀석의 길이를 알잖니. 그러면은 내가 뭐 해줄까? 3수선의 정리를 이용해줘야 되겠지. 평면 밖의 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여기서 여기다가 내린 수선의 발 이어주면은 너도 직각이 되는구나라고 얘기해줄 수 있다는 거죠. 왜 이것들을 그려줘?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게 누구야? 뭐 주어진 조건이 ABCD의 넓이랑 AHB의 넓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 ABCD의 넓이를 얘기하려면 얘 높이를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ABH의 넓이부터 먼저 구해볼까? ABH의 넓이가 먼저 나와요. 삼각형 ABH의 넓이라고 하는 녀석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면서 5라고 금방 나와 버리죠. 그럼 문제에서 지금 누구의 넓이? 사각형 ABCD의 넓이는 ABCD의 넓이는 이거 넓이의 몇 배? 4배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20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요 사다리꼴 ABCD의 넓이 20이라고 하는 녀석은 2분의 1 곱하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너랑 너랑 평행.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어주게 되면은 너랑 너랑 평행인데 얘가 그대로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려왔기 때문에 너랑 너랑 평행, 너랑 너랑 평행. 얘네도 사다리꼴이야. ABCD가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사다리꼴 ABCD

2의 넓이를 구해주기 위해서는 2분의 1 곱하기 얘랑 얘를 더해줘. 5랑 3을 더해줘. 그 다음에 높이에 해당하는 DJ의 길이를 곱해주면 되겠죠. 얘가 8이잖아요? 나누면 4잖아요? 그럼 DJ의 길이가 뭐가 나오는 거야? 5가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떤 삼각형? 요 직각 삼각형에서 너의 길이가 얼마? 5라고. 그 다음 HJ의 길이가 얼마라고? 2라고. 그러면은 피타고라스 피타 너의 길이는 뭐가 된다? 루트 25에서 5의 제곱에서 2의 제곱을 빼주게 되면은 21이 되겠죠? 얘가 우리가 원하는 원기둥의 높이가 되겠죠. 필요한 평면을 내가 눈에 잘 들어오게 따로 한번 그려본 거죠. 따로 그려봤더니 등변사다리꼴이 좀더 직관적으로 눈에 잘 들어왔던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도 연습이 많이 되면은 이 그림을 그냥 여기다가 놓고서 끄적끄적, 너가 1이야. 그럼 너는 1 곱하기 5니까 너 루트야. 너는 2야. 수선의 발에 대해서 너를 알았어. 3수선의 정리를 써줘야 되겠다. 이 높이를 뭘 가지고 갈까? 우리가 아직 안 써먹은 조건, 넓이를 가지고 내가 한번 써먹을 수 있겠네. 요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차근차근 높이를 찾아 나가는 거죠. 길이들을. 그렇게 우리가 이제 3번 문, 3점짜리 문제, 3점짜리 문제 두 개를 가볍게 풀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4점짜리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026 학년도 수능 28번, 우리 교재 20, 보충자료 20쪽에 나와 있는 28번 문제입니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살짝 크게, 큰 그림을 얘기하자면은, 큰 그림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총평 같은 느낌을 얘기하자면은, 뭐랄까, 직관적으로 그럴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풀면은 되게 빨리빨리 풀수 있어서, 생각보다 답을 낸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는 막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직관적으로라는 선생님 표현을 썼죠. 그 직관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을 엄밀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문제를 풀면서 직관적으로 빠릿빠릿하게 찾아냈을 것 같아요. 그 직관적인 부분들을 엄밀하게 증명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보려고 해요. 문제 보시면은 AB의 길이가 뭐라 그랬어? 4라고 그랬어. 너가 4래요. 그 다음 CD의 길이가 뭐라 그랬어? 너도 4래요. 그 다음에 BC의 길이랑 그 다음에 BD의 길이, 요만큼의 길이가 2루트5라고 주어졌습니다. 여기의 길이는 아직 몰라. 근데 A에서 직선 CD에 내린 거야. 직선 CD에. 그 수선의 발 H에 대해서 두 평면 ABH랑 그리고 BCD는 얘 둘은 뭐가 된다? 서로 수직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AH의 길이가 4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어진 조건들, 요 평면과 요 평면이 수직이고, 너의 길이 4, 너의 길이 4, 너의 길이 4, 2루트, 2루트가 되는 거예요. 그때 삼각형 ABC에, ABH에, 무게중심에서 얘를 중심으로 하고 ACD에 접하는 구를 S라고 불러줬을 때, APG가 2분의 파이인 구 위에 모든 점 P가 나타낸 도형을 T라고 하자. 그 T를 ABC 위로 정상의 넓이를 구해줄라. 라는 문제예요. 그럼 먼저 요 도형 T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은 이거를 만족하는 모든 점 P입니다. G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고정된 픽스 변하지 않는 점이에요. A도 고정된 점이죠. 그럼 고정된 점 A와 고정된 점 G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했을 때 얘가 직각이 되도록 하는 P라고 합니다. 근데 그 P가 지금 어디 있어? 구 위에 있어. 그러면 얘 P는 뭘까요?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구의 중심이거든요. 구 밖의 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중심으로 갔을 때 얘가 직각이야. 뭐 해줘야 돼? 여기서 이렇게 직각이 되도록 하는 접선이 되겠죠. 접선. 그러면은 구가 이렇게 있고, 구가 이렇게 있고, 이구 밖의 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띠 그렸어. 뭐가 되겠어? 요렇게 그려지는 원의 형태가 되겠죠. 원의 형태가 될 거예요. 원의 형태가. 그게 점 P가 있을 수 있는 영역이 되겠죠.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접선을 상상해서 떠올릴 수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해 보면은, 그럼 여기서 내가 요렇게 직각이 된다는 것은 이두 고정된 점으로부터 얘가 직각이라는 건 얘가 뭐라는 거야? 원. 입체 도형에서는 구 위의 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를 지름으로 하는 뭐가 된다? 구 위에 누가 있는 거다? P가 있는 거다. 근데 이 구와 이 구의 공통 부분이니까 두 구가 만나는 부분이 돼서 원이 되겠구나라는 걸 얘기해 줄수 있을 거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저 도형을 내가 이제 어디에다가 ABC로 정사형을 얘기해 줘야 돼? 그럼 저 원의 넓이를, 원을 정사형 우리가 그려낼 수 있나? 못한단 말이지. 그러면 원의 넓이를 따로 구해.

하고 이 도형과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얘기를 따로따로 구해서 S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가져야겠다. 일단 그럼 플랜을 세웠어요. 그러면 일단 먼저 스텝 1으로 저 원의 넓이를 한번 찾아보자 라는 겁니다. 그럼 길이들을 내가 알수 있는 것들 다시 한 번만 써보면은 AB의 길이를 4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CD의 길이를 4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BC의 길이를 뭐라고? 2루트 5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 너의 길이랑 너의 길이는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AH의 길이도 뭐라고 그랬어? 4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길이들 주어진 걸 바탕으로 이제 할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한번 해보면은 먼저 지금 ABH라는 평면과 BCD라는 평면이 서로 수직으로 그러니까 BCD라는 평면에 ABH가 이렇게 수직으로 딱서 있는 거야. 이렇게 딱서 있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 오늘 이 문제 시작할 때 얘기했죠. 직관적으로 봤을 때이 평면과 아래에 있는 평면이 서로 수직으로 딱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다라고 했을 때 수직이라고 얘기했을 때, 요 BH랑 CD가 이렇게 직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평면 요렇게 있고, 이 평면 요렇게 있고, 얘가 이렇게 수직으로 요렇게 또 평면이 있어. 그럼 이렇게 교선이 있어. 얘 직각이겠지. 직관적으로 봤을 때. 그쵸? 얘가 직각이면 얘도 직각이겠지. 엄밀하게 확인해 보라라고 하면 어떻게 할래요? 엄밀하게 설명해 봐라. 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지금, A라는 지점에서 여기다가 지금 평면에 있는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 평면과 요 평면이 서로 수직이야. 공간 도형 문제 풀때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 뭐였다? 우리가 평면이 요렇게 있고 두 평면이 서로 수직인 상태야. 두 평면이 서로 이렇게 수직인 상태야. 서로 수직인 상태야. 그때 평면 위에 점에서 교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거는 뭐에? 평면에 수선의 발 내린 거랑 동일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증명은 어렵지 않게 할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수직으로 뻗어나게 그려주면은 여기서 지금 뭐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얘는 교선이 한 점을 지나면서 각각의 평면에 포함되며 교선의 수직은 두 직선이 되고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이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인데 두 평면이 서로 수직이라고 가정했으니 이게 수직이다. 그럼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랑 수직이고 얘랑 수직이니까 이걸 포함하는 평면과 수직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교선에 내린 수선의 발은 곧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과 같다라는 얘기 많이 쓰인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ABH와 BCD의 교선이 BH이기 때문에 A에서 내가 BH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아직 얘가 뭐 G가 무게중심이니까 어디 있는지는 몰라. 근데 여기서 내가 수선의 발을 A'이라고 불러준다면은 이것은 곧 뭐랑 같다?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과 같다라는 거지. 그 교선 위에 지금 BH 위에 A'이 오는 거예요. 그럼 평면 밖에 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평면 밖에 점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그럼 3수선에 정리해서 이거를 이어준 너도 직각이 되는구나라고 엄밀하게 설명해 줄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얘가 직각이라는 거를 찾아낸 상태에서 보시면은 지금 아래쪽에 있는 BCD가 뭐라고 그랬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그랬어. 그럼 BCD라고 하는 녀석은 너가 B예요, 너가 C예요, 너가 D예요, 너가 2루트 5가 되고 너도 2루트 5가 되고 너가 4가 되는 이등변 삼각형이야. 근데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그걸 우리 H라고 그랬어. 어떻게 돼버려? 둘이 요렇게 2랑 2로 쪼개지게 되죠. 맞나요? 그럼 2랑 2로 쪼개지게 되면서 피타고라스가 눈에 보이네? 루트 20에서 4를 빼주게 되면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의 제곱 빼주면 16, 루트를 씌워주면 4가 나와요. BH도 4야. 너도 4야. 너도 4라며. 너도 4라며. 나이스. 뭐예요? 정삼각형. 너무나 예쁜 삼각형. 너무나 마음에 쏙 드는 삼각형. ABH를 정삼각형이라는 걸 찾아내버린 거죠. 그럼 A에다가 B에다가 H에 얘가 정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무게중심을 우리는 G라고 불러줬단 말이지. 그럼 A에서 이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이 이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A'이라고 불러줬을 때 그럼 여기서 얘는 정삼각형이니까 무게중심은 우리가 내심이자 외심이자 우리가 공통임 그 부분에 우리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리면 누구를 지나? G를 지나고 얘를 우리가 A'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얘는 중점이 되기 때문에 너의 길이와 너의 길이는 2와 2로 쪼개질 거예요. 그렇죠? 너의 길이와 너의 길이도 2, 2로 쪼개지게 될 겁니다. 그럼 G의 위치를 우리는 파악을 했어. 그럼 여기서 내가 이 구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또 직각이
객관적인 느낌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은 얘가 지금 이렇게 이 ABH랑 BCD가 서로 수직으로 있는 상태예요. 그쵸? 그럼 여기서 내가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리고 여기서 지금 얘도 수직으로 얘가 이 BCD라는 녀석의 수직 이등변상에 A가 있으니까 아마도 너랑 너도 같을 겁니다. AC랑 AD도 같은 이등변 삼각형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직각으로 직각으로 이렇게 있는 요 상황에서 여기에 구의 중심이 있어. 근데 그 구가 ACD랑 접한대. 그럼 그 접점이 어디 있을까? 아마 AH 라인의 좌우 대칭 형태를 댈 테니까 여기에 그 접점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평면이 수직으로 올라가 있고 이렇게 평면이 수직으로 올라가 있어. 여기 어딘가에 무게중심지가 있는 거지. 여기 어딘가에 무게중심지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이 평면이 이 H라는 녀석의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봤을 때 여기에 내가 H라는 친구가 있어. 야, 난 H, I'm H. 내가 이렇게 딱 보고 있어. 근데 이 평면이 이렇게 좌,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평평하게 이런 느낌으로 쭉 올라가 있거든. 그럼 저기 구의 중심이 있으면 그 구의 접점이 요 가운데 라인에 올 수밖에 없겠지. 직관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요거를 디테일하게 확인을 해본다.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가? 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한다면은 지금 요 ACD라는 평면과 요 AVH라는 평면이 서로 수직임을 확인을 할 거예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평면과 평면이 서로 수직임을 얘기하려면은 AC, ABH와 BC, ACD의 교선, AH 위에 한 점을 지나면서 각각의 평면을 포함되며 교선의 수직인 두 직선을 찾아줘야 되죠? 그럼 교선의 수직이면서 ACD의 수직인 이 노란색 AH의 수직이면서 ACD에 포함되는 직선 내가 CD를 잡아줘요. 그 다음에 ABH라는 평면에 포함되면서 AH의 수직인 직선을 아마 얘를 연장해서 이 평면을 이런 느낌으로 내가 그릴 수 있겠죠. 이걸 두 개를 잡아줘요. 그럼 너랑 너를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얘네들이 이룬 각을 한번 보자고요. 근데 아까 CD라는 녀석이 얘랑 수직이고 CD라는 녀석이 얘랑 수직이니까 AH와 BH랑 수직간 얘를 포함하는 요 평면과 누가 수직이야? CD가 수직이에요. 그럼 CD가 ABH랑 수직이 되면 ABH랑 수직과 여기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죠. 그럼 CD는 누구랑 수직이야? 얘랑 수직이 돼 버려요. 수직. 그러면 교선 위에 한 점을 지나면서 각각의 평면에 포함되며 교선의 수직인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요 평면 ACD와 요 평면 ABH가 이루는 각인데 그게 90도야. 그러니까 얘네가 서로 뭐야? 수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ABH랑 ACD가 서로 수직이 되기 때문에 여기 위의 점에서 교선에 내린 수선의 발이 곧 뭐가 된다?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의 접점이 여기 AH 위에 온다라고 엄밀하게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시험 볼 때는 직관적으로 그거를 가져갔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나중에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문제에서 이런 조건들을 보고서 그림에서 이게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거든. 근데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엄밀하게 논리적으로 얘네가 이렇게 직각이고 하니까 얘네가 수직이네. 그러니까 접점이 그럼 여기 오겠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언제나 직관적으로 이 그림이 우리 눈에 들어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자고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요 ACD랑 ABH가 서로 수직이라는 거 한번 증명을 해보세요. 그리고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이 평면 위의 점에서 교선에 내린 수선의 발이 뭐가 된다?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 되고 따라서 얘는 뭐가 된다? 이 평면에 접하는 구라고 하는 녀석의 접점은 여기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접점이 뭐가 된다? G에서 이 AH에 내린 수선의 발 얘가 우리가 뭐가 돼? 접점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여기를 접점으로 갖는 원은 이렇게 내접원이 여기에 이렇게 잘린 단면이 그려지게 되겠죠. 이 원이 이 구의 반지름이랑 이 원의 반지름이랑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네들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 없어? 있어. 얘를 조금만 더 그림을 크게 그릴게요. ABH를 좀 이따만하게 그려주면 A 그리고 B 그리고 H를 이따만하게 그려주면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수선의 발. 너라는 녀석이 G고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녀석의 반지름을 찾아줄 거예요, 먼저.
그럼 반지를 먼저 찾는 건 쉽습니다. 너의 길이가 얼마? 4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너의 길이는 2가 되고 너의 길이는 뭐야? 2루트 3이 되죠. 그럼

2루트 3을 2대1로 내보내주기 때문에 요만큼은 3분의 2루트 3이 될 것이고, 요만큼의 길이는 3분의 4루트 3이 될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요 반지름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원을 그려준다. 요렇게 나오는 요 도형. 요 도형을 찾아줘야 되겠다. 그럼 저 라인을 이렇게 잘랐을 때 어떻게 그려져? 여기 접점 두 개를 이은 요만큼이 바로 저 원에 이렇게 잘린 단면, 이 바로 지름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것은 요만큼의 길이가 궁금하네. 요만큼의 길이를 반지름 R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럼 너는 직각이에요? 직각삼각형이죠? 지금 너의 길이는 얼마죠? 2예요. 너의 길이는 얼마예요? 3분의 2루트 3이에요. 너의 길이는 얼마예요? 3분의 4루트 3이에요. 직각삼각형에서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다. 해서 3분의 2루트 3. 3분의 2루트 3 곱하기 요거. 3, 아니죠? 요거의 길이는 2. 3분의 1루트 3 곱하기 2는 3분의 4루트 3. 요거의 길이에다가 r을 곱해준 거다. 너랑, 너랑, 너랑, 너랑, 너랑, 너랑, 너랑 다 사라지면서 R이 뭐가 나와? 1이 나와. 아, 우리는 저 단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는 얘기를 했었고, 따라서 요 원의 넓이는 뭐가 된다? 파이가 된다. 그럼 여기다 뭘 곱해줘? 코사인 세타를 곱해줘서 답을 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일단 저 원의 넓이를 찾는 거 끝났어요. 그럼 이제 뭐 해줘야 돼?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과정을 가줘야 돼. 그럼 여기서 이 평면과 얘를 어디다가 ABC로 정사형. 이 앞쪽에 있는, 요쪽에 있는, 옆쪽에 있는, 요쪽으로 정사형을 시켜주겠대. 예. 그럼 이 AA'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아래에 있는 BCD의 수직으로 나와 있는 요 직선이고, 여기에 접하는 구가 있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려서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요 선이 BC랑 BH랑 어떻게 돼? 평행하면서 요 평면이 요 BCD랑 평행할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럼 여기서 내가, 그렇잖아. 내가 이 바닥이 이렇게 있는데, 이 바닥 위에 점에서 이 구에다가 이렇게 접선을 쭉띠 그렸어. 그럼 이 평면은 여기 평행할 거라고. 그럼 얘랑 ABC가 이루는 각은 너랑 BCD랑 평행하니까 ABC랑 BCD가 이루는 각이죠. 그럼 문제에서 이제 우린 뭐 해줘야 돼? ABC와 그리고 BCD가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뭐 해주는 게 좋을까? 평면 밖의 점에서 평면의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삼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너도 직각이 되면서 이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요 녀석의 각 세타,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세타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요 직각삼각형을 또 뜯어내. 요 수선의 발을 뭐라고 할까? H니까 여기를 I라고 불러줄까요? 삼각형 AIA'을 한번 그려보자. 요 옆에다가 직각삼각형 A에다가 I에다가 A'을 한번 그려보자. 그럼 내가 AA'을 아는가? AA'은 정삼각형의 뭐야? 여기가 A'이잖아? 높이잖아. 얘는 먼저 2루트 3으로 나와버려요. 얘가 우리가 원하는 세타거든. 얘랑 얘 중에 하나만 알면 되겠다, 그치? 그럼 여기서 IA'을 한번 계산해볼까? 여기서 IA'은 여기에 있는 요 밑에 있는 삼각형 BCD에 대해서 BH의 중점에 뭐가 오는 거야? A'이 오는 거야. 그럼 I라는 녀석은 여기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준 거잖아. 그럼 어떤 삼각형과 요 직각삼각형과 요 직각삼각형을 모여서 닮음을 이용해줄 수 있겠다. 그치? 요 녀석의 길이가 얼마니까 BH의 4를 2로 쪼개줘서 2, 2로 쪼개준 거니까 여기에 빗변인 누구? 2 대. 요 밑에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2 대. 여기에 빗변인 2루트 5는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A'I 대. 여기에 길이 뭐? 2가 된다더라. 그럼 여기서 얘는 1은 이렇게 이렇게 약분해서 날려버리고, 그럼 A'I라고 하는 녀석의 루트로 곱해주면 되니까 얘는 루트 5분의 2가 되겠다? 요 녀석을. 요 녀석을 어디로 가져와? 여기로 가지고 와. 그럼 이 복잡한 숫자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것이 아니라 이거의 닮음인 도형을 우리가 찾아주어서 뭘로? 2로 나눠주고 루트 5를 곱해주면 1대 루트 15의 비율이 되겠죠? 그럼 얘는 뭐다? 루트 16이니까 4. 피타고라스 피타. 됐죠? 그럼 뭐가 나와? 코사인 세타가 얼마로 나와? 4분의 1로 나와. 됐네요. 그럼 우리가 파이에다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답이라고 그랬는데 이 코사인 세타가 얼마라고? 4분의 1이라고. 그럼 파이 곱하기 4분의 1이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보다 4분의 파이가 나오겠다라는 얘기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문제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아, 그래. 여기서 지금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고 이

평면과 아래 평면이 서로 수직이니까 그럼 너도 아마 직각일 거라는 걸 직관적으로 우리가 찾아냈을 거예요.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선의 반대로 했으니까 중점이 될 거야 라는 것도 그냥 직관적인 느낌적인 느낌으로 찾아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었던 대로 이 구에서 이 접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접점이 어디 올 거냐? 야, 내가 H라면 내 앞에서 평면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 여기 가운데에 저기 G가 있고 평면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당연히 접점은 요 라인에 있겠지. 요 라인에 있겠지. 그게 직관적으로 눈에 들어왔을 거예요. 시험 볼땐 그렇게 가서 맞춰주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는 그게 직관적으로 보였는데 안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거지, 나중에. 좀더 도형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서. 좀더 막, 뭐 도형을 막 이상하게 막 어렵게만 주면은 이 눈에 안 들어올 수 있다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왜 그게 되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엄밀하게 증명해보는 연습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좀더 강해지는 거죠. 단단해지는 거예요. 어떤 게 나와도 우리는 다 맞을 거거든. 알겠죠? 그렇게 우리가 해서 엄밀한 얘기까지 찾아보면서 그래서 접점을 찾아줬고 접점을 찾아주어서 내가 반지름도 찾고 그 다음에 내가 요거를 찾아준 거죠. 코사인 세타를 찾아준 거죠.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를 찾아주는 과정을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좀 풀었지만 뭘 가지고 할 수도 있겠다? 정사형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A, B, C의 넓이를 구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정사형을 내려주면은 A 프라임 C의 넓이가 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구할 수도 있겠다. A, B, C의 넓이 우리가 구할 수 있거든요. 왜? 너가 지금 2고 너가 4니까 너도 이루트어거든. 그럼 너가 이루트어고 이루트어고 계산을 생략하고 아이디어만 얘기할게요. 이루트어고 이루트어고 4니까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 구하기는 쉽거든요. 그 다음에 그럼 얘가 이루트어고 4짜리 삼각형이에요. 근데 넓이를 심지어 구할 필요도 없어. 왜? 이만큼의 넓이, 얘도 이루트어, 얘도 4니까 요 삼각형하고 옆에 있는 요 삼각형이 합동이거든. 합동이니까 넓이 같아.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요 정사형 시킨 도형의 넓이는 이거 넓이의 중점이니까 절반. 그거의 또 절반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 넓이의 뭐야? 4분의 1이야. 근데 이거 넓이랑 같으니까 코사인 세타는 4분의 1이구나.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풀이 방법이 요 정의를 이용하는 방법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 방법으로 정사형을 이용하는데 마침 얘랑 누구랑 얘랑 합동이고 이 넓이는 이거의 절반의 절반이 돼서 4분의 1이구나. 그럼 4분의 1이구나. 그냥 눈으로 보고서 암산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그얘 같은 경우는 뭐가 더 쉬웠어? 정사형을 이용하는 게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게 오히려 더 쉬웠어요. 상황에 따라 정의를 이용하는 게 쉬울 수도 있고 정사형을 이용하는 게 쉬울 수도 있어요. 둘다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꾸준한 연습만이 우리를 강하게 할 뿐이다. 강하게 한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한 문제 남겨놓고 끝내겠다는 게 아니라 한 문제를 이제 남겨놨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교재 우리 21쪽에 있는 보충자료 21쪽에 있는 문제인데 앞에 했었던 세 문제는 모두 다 2025년에 시험을 봤던 문제들이에요. 2025년에 시험이 실시됐었던. 근데 얘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전에 거기는 한데 이거를 같이 한번 해보고 싶었어. 왜? 우리가 벡터 단원에서 벡터랑 뭐랑 벡터랑 그 이차곡선이랑 연계된 그런 문제들을 경험을 했단 말이죠. 공간도형, 야, 나 빼놓고 니들끼리 놀 거야. 섭섭하다? 공간도형에서 우리가 이차곡선이랑 연계된 문제도 우리가 출제된 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을 해둬야 되는데, 연습이라고 해서 거창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공간도형에서 했던 거, 이차곡선에서 했던 거, 각자 했던 거를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왜? 네. 보자고요. 그림과 같이 서로 다른 두 평면 알파, 베타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선이 있다라고 그랬고 AB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18이 되도록 하는 두점 AB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C1이 평면 알파 위에 얘는 원이에요. This is one. 너는 원이다. 그 다음에 AB를 장축으로 하고 초점 F 프라임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 C2가 평면 베타 위에 있다. 너는 뭐가 된다? 타원이라는 거예요. This is 타원. 타원이 나왔어? 이차곡선이 나왔어? 오케이. 원 C1이 한점 P에서 평면 베타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걸 H라고 불러주고 그때 HF'과 HF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길대.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눈에 보이는 요 그림 느낌대로 FH가 더 길다, HF가 더 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HF, F' 요만큼의 각이 요

각이 몇 다? 얼마다? 6분의 파이다. 몇 다는 뭐야? 얼마다? 6분의 파이? 30도다. 그때 HF라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질 텐데, 타원과 만나는 점중 H가 가까운 점을 Q라고 했을 때 FH보다 FQ가 더 크다. 그러니까 FHQ 순서로 여기에 이제 Q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림대로 된다라는 것을 다 디테일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 상태에서 H를 중심으로 하고, 너가 중심이고, 점 Q를 지나는 평면 베타 위에 원을 그렸더니 그 원의 반지름은 4고요. 그게 직선 AB에 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두 평면이 이루는 각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해주세요라는 문제 되시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필요한 평면을 자꾸 뜯어내라고 그랬어요. 일단 딱 눈에 보이는 평면 알파랑 베타가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를 그려보면 될것 같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누구다?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는,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이게 눈이에요, 눈. 자,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그럼 이렇게 바라보는 평면을 생각했을 때, 선을 생각을 했을 때,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그림은 뭐다? 여기에 베타라는 평면이 이렇게 선으로 보이고, 여기에 알파라는 평면이 이렇게 선으로 보인 상태에서, 요각 세타를 우리는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얘를 찾아주기 위해서,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얘기하려면은, 평면의 교선 위에 한 점에 대해서 서로 수직, 아니, 교선과 수직이면서 각 평면에 포함되는 요 직선 두 개를 찾아줘야 돼. 그거를 찾는데 유용한 친구가 누구다? 삼수선의 정리다. 평면에 대한 수선의 발, 교선에 대한 수선의 발, 너가 직각이다. 그럼 삼수선의 정리를 이용하려면은, 평면에 대한 수선의 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여기 있잖아. 아, 그럼 내가 여기 위에 점, P가 있어서 얘를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걸 H라고 불러줬다라는 것이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 해줘야 될까? 여기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불러줘야 되겠지? 근데 지금 H를 중심으로 하고 Q를 지나는 원이 이 AB라는 직선에 접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원의 접점이 바로 뭐가 된다? H프라임이 될 거예요. 그럼 그 녀석을 내가 H프라임을 여기다 이렇게 써주게 된다면은 삼수선의 정리에서 이렇게 해주면 너도 뭐가 되니까? 직각이 되니까 요 각이 우리가 원하는 세타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저 세타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길이들을 찾아줘야 되는데, 먼저 이 원의 반지름이 얼마라고? 4라고 문제에서 그냥 손쉽게 4라고, 너의 반지름은 4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어. 베타 위의 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4인데 라고 고백을 해버렸어요. 너무나 수줍게 그냥 4래. 그럼 너가 바로 4야. 코사인 세타 찾아줘야 되는데, 너나 너 중에 하나만 알면 게임 오버입니다. 그죠? 그러면 쟤네들의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 PH의 길이는 공중에 이렇게 붕떠 있는 느낌이니까 아마도 PH 프라임의 길이를 구하는 게 손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평면 하나하나 뜯어보자고요. 우선 여기에 있는 베타라는 평면, 그리고 여기 있는 알파라는 평면, 베타를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베타라는 평면을 그려보면은 지금 얘가 뭐야? 좌표 평면상에 지금, 그러니까 좌표평면이 아니라 얘가 지금 타원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럼 우리가 타원을 좀 해석하기 쉽게 하려고 임의로 내가 적당히 X축 그리고 적당히 Y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저 타원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타원을 타타타타타타타타 타원을 그려줍니다. 여기서 너를 A라고 불러주고요. 너를 B라고 불러줬어요. 근데 지금 AB의 길이 얼마라고 그랬어? 18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여기서 여기에 X좌표를 내가 9, 여기 X좌표를 마이너스 9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지금 뭐가 있다고 그랬어? 초점이 있다고 그랬어. 그럼 그 초점을 내가 F를 이쪽에다가 불러주고요. F프라임을 이쪽에다가 적당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F프라임과 F를 이렇게 불러준 상태에서 H가 여기 어디 있는 거잖아. H가 여기 어디 있는 거예요. 근데 H가 여기 어디 있는데, P에서 평면 베타에 대한 수선의 발 H가 어디 있는데, FH를 연장을 했어. 이렇게 연장을 했어. 그때 뭐가 만난다? FH를 조금만 다시 그릴게요. FH를 이렇게 연장을 했어. 연장을 했는데 여기 어딘가에 H가 이렇게 있다는 거지. 근데 이 녀석을 중심으로 하고 여기 만난 점을 Q라고 그랬을 때 얘를 가지고 원을 그렸더니 얘가 저 X축에 접한대. 그럼 X축에 접하게 원을 이렇게 그렸어. 예, 이렇게 그렸어. 그럼 여기서 지금 요 녀석의 반지름의 길이가 뭐라는 거야? 4라는 거야. 그럼 H에서 여기다 내린 수선의 발이보다 H'이라며. 그럼 여기서 너의 길이가 4고요. 너의 길이가 4예요. 근데 문제에서 HF, H' 요만큼의 각이 몇 도? 60도. 3,
아 60도가 아니라 6분의 파이 30도로 표현할게요. 6분의 파이 30도라고 얘기를

거든요. 그럼 뭐가 나와? 1대 2대 루트 3이 나와버려. 그럼 너가 4니까 너는 4의 두 배인 뭐가 될 것이고 8이 될 것이고 요 녀석의 길이는 뭐가 된다? 4 루트 3이 요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 뭐가 허전한 게 뭐가 있을까? 이 베타라는 평면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 그새 2차 곡선 안한지 오래됐다고 까먹으시면 안 되죠? 2차 곡선 위에 점, 타원 위에 점에서 한 초점에다가 이었어. 그럼 나머지 초점 이거 안 이으면 유죄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이건 길티라고 안 이으면. 초점이랑 이어놨으면 나머지 초점이랑 이거 무조건 이어보셔야죠. 그쵸? 지금 AB의 길이가 18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장축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18이 되는 거야. 근데 너의 길이가 얼마야? 12야. 그럼 너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야. QF'의 길이는 6이 돼버립니다. 근데요. 지금 여기서 얘가 8과 4잖아요? 그럼 8대 12거든요. 그럼 내가 여기서 Q에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줬을 때, 너가 2대 3이니까 4대 얼마가 돼야 돼? 6이 돼야 돼요. 그럼 Q라는 지점에서 여기까지가 6이고 여기까지 6이에요. 아, 이 둘은 일치하구나. 즉, 얘가 직각이 돼야 되는구나 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거는 직선이 있고 직선 밖의 점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랑 같다고 해서 반드시 두 점이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왜 되는 거야? 수선의 발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직각이라고 말을 했거든. 그러면 여기다가 직각으로 내려줬을 때의 요 길이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에 어때? 가장 짧은 점이야. 그러니까 얘가 6일 때또 다른 6이 되는 애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 직각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둘이 같은 점이 되는 거지. 그냥 너도 6이고 너도 6이고 같은 점이야. 그런 얘기를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얘가 바로 수선의 발이 여기에 떨어지는 거구나. 얘가 직각이구나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럼 여기서 얘가 2대 1이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뭐가 나오게 되면서 2루트 3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는 초점과 초점 사이의 거리 6루트 3을 알아버렸어요. 그럼 장축의 길이를 알고 초점과 초점 사이의 거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요 타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 근데 타원의 방정식 구하는 게 문제의 메인이 아니잖아. 우리가 필요한 건 누구라고? PH 프라임 혹은 PH의 길이를 구해줘야 돼. 그럼 여기서 내가 구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구해놓은 상태에서 PH 프라임을 구할 수 있게끔 내가 알파라는 평면을 또 한번 뜯어보자라는 거죠. 그럼 알파라는 평면을 뜯어봤더니 저 알파라는 평면은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너 AB는 지름이 되어라. 그죠? 그럼 요 지름에 대해서 여기에 원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럼 타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이 일치할 거고 원의 중심을 내가 O라고 한번 불러줍시다. 그럼 H'이라는 녀석은 AB 위에 있는 어딘가에 있는 점이에요. 그럼 여기서 3수선의 정리에서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어? PH, HA' 수직과 3수선의 정리에서 PH가 AB랑 수직이라고 그랬지? 그럼 AB의 수직으로 쏘아 올렸을 때 여기에 뭐가 오는 거야? P가 이렇게 오는 거야. 우리는 PH' 궁금하거든. 쟤를 구할 수 있나 봤더니 OP의 길이는 지금 원의 지름이 18이니까 얘 반지름은 얼마가 되는 거야? 9가 되는 거예요. OH', 너가 궁금한데 OH'의 길이 구할 수 있는가? 봤더니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는. 얘가 6루트 3이니까 요 절반은 뭐가 되는 거야? 요만큼은 3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럼 4루트 3이 3루트 3이니까 얘는 루트 3이 되겠죠? 너의 길이가 루트 3이라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는 뭐할수 있어? 피타고라스, 피타. 루트 9981에서 3을 빼주면은 요 녀석의 길이는 루트 78이 되겠다? 맞나요? 요 녀석이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PH'의 길이고, 요 녀석의 길이를 어디로 가져와서 블루블루블루블루블루 여기로 가져와서, 요 녀석보다 루트 78이라는 거죠. 여기 길이 구할 필요도 없어. 왜? 문제에서 오는 게 뭐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는 루트의 78분의 뭐가 된다? 4가 된다. 해서 얘를 유리화해주게 되면 너는 뭐가 된다? 78분의, 밑에 줄에다 쓸까요? 78분의 뭐가 된다? 4루트 78이 된다. 해서 2로 하나 나눠버리면은 정답은 얼마다? 39분의 4루트 78이라고 하는 코사인 값을 찾아낼 수 있구나라고 해결이 되는 거죠. 4가 아니라 약분했잖아. 2지, 그치? 뭔가 이상하다. 여러분이 수업에 집중하고 있는 아닌가 일부러 틀려봤어요. 그쵸? 예.
자연스러웠어. 좋아.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39분의 2루트 78을 찾아냈습니다. 그럼 결국 2차 곡선이라는 문제를 공간 도형에 묻혀서 냈지만 결국은 우리가 2차 곡선에서 하던 거, 여기서 뭐를, 이 나머지 그림은 여기 다 있던 거야. 내가 뭘 추가했지? 요 라인을 추가했잖아. 요 라인을. 요 라인을. 2차 곡선에서 매번 얘기했던 거. 야, 타원 2의 점에서 한 초점을 이었어. 나머지 초점 이어봐서 걔네 둘의 합이 장축이 길은 같다는 걸 이용해야지. 그거 안 하면 유죄라고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이어 보니까 내가 이제 그림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공간 도형에서 얘기했던 거 뭐야? 필요한 평면을 뜯어내고 필요한 평면을 뜯어내고 이 그림이 되게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에서 얘를 내가 끄적끄적대서 아 이게 수선의 발을 내리고 해서 얘가 8이고 4고 너가 4가 되고 닮으니까 6이 되고 너가 5에 대해서 너가 뭐 4루트 3이고 이걸 여기다 그린다고 생각을 해봐. 어떤 느낌이라고? 되게 좁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그런 느낌이라고. 갈아입다 이렇게 딱 부딪혀 아우 아파 막 이런 느낌이라고요. 크게 그려서 내가 편하게 눈에 볼수 있게 그려서 뜯어내면은 안 보이던 것들도 잘 보인다고요. 알겠죠? 해서 그렇게 우리가 필요한 평면을 뜯어내서 2차원 문제로 가져가는 거, 그 2차원 문제에서 2차 곡선, 타원은 얘기했던 거 그냥 이용해 주는 거, 별다른 게 없는 겁니다. 단원을 섞어 놨다 하더라도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거 그냥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면은 우리는 다 맞을 거예요. 기하, 넘어서, 수학, 모두 다. 알겠죠? 해서 공간 도형 마무리 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공간 좌표 들어갈 거예요. 지금까지 힘들었던 시간을 보상해 주는 만큼 약간 한숨 돌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한숨 돌리러 만나요. 제발.

안녕하세요. 물려는 여자 차영입니다. 재능은 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생애 최고의 수능을 향하여 2027 수능특강 물리학원 세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2점 수능 테스트 14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이번 시간 2점 수능 테스트 15번 문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만 보아도 물체들이 나와 있고 힘 F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 물체가 함께 운동하는 상황에서 F가 주어졌으니까 아, 이거 출제자 선생님께서 F는 MA, 운동방정식을 물어보는 거구나. 그래서 F는 MA라고 하는 식을 세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림 가와 같이 물체 A, B를 접촉시키고 B의 수평방향으로 크기가 F인 힘을 작용했더니 수평면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가 A인 등 가속도 운동을 하고 나와 같이 가에서 A 위에 C를 올려놓고 가에서와 반대 방향으로 A의 크기가 3F인 힘을 작용했더니 수평면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가 가범보다 2배가 됐네요. 이 A인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리고 B와 C의 질량이 같다라고 하는 정보가 있죠. 그러니까 B하고 C의 질량을 같이 스몰 m으로 놓고 a의 질량은 b하고 c하고 어떤지 정보를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a의 질량은 ma로 놓든지 혹은 구별되게 대문자 m으로 놓을게요. 그럼 여러분들 질량 주어져 있고 f 주어져 있고 가속도까지 나왔으니까 아 이거는 출제자 선생님께서 f는 ma를 묻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거기 F가 F 나가 설명이 돼 있고 그 힘의 분수값을 구하는 건데

네, 그것을 먼저 구하려고 하면 안 돼요. 출제자 선생님의 의도를 파악한 다음에 그 의도대로 식을 우리가 세워야죠. 그럼 가번에서 A하고 B를 한 덩어리라고 생각할 때한 덩어리에 작용하는 외부력의 합력은 F, 한 덩어리니까 A 더하기 B의 질량의 합. 그때 문제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A. 그래서 가번으로 식을 세웠고요. 자, 나번도 있잖아. 나번에서는 ABC 함께 운동하니까 ABC가 한 덩어리, 외부에서 주어지는 힘이 3F. 한 덩어리의 질량은 A의 질량 더하기 BC 더하면 2 스몰 m. 문제에서 가속도의 크기가 2A다. 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F 자리에 요 녀석 대입하면 되겠네. 그러면 아래에 있는 식은 3 곱하기 라지 m 스몰 m 더하기 곱하기 a 이퀄 m 더하기 2m 2a aa 주어지면서 무엇을 구할 수 있는가? 드디어 내가 몰랐던 a의 질량 라지 m을 구할 수 있고 a의 질량이 b하고 c의 질량과 같은 스몰 m이 나옵니다. 자, 가와 나에서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를 F가 F나. 그러면 수평면이 A를 왜 떠받칠까요? A가 수평면을 누르니까. 그러면 가에서 A가 수평면을 누르는 힘은 A 혼자 있으면 A에 작용하는 중력 mg인데 A가 B를 업고 있잖아. 그러니까 A가 수평면을 누르는 힘은 2mg. 그러면 수평면이 힘을 받았으니까 반작용으로 A를 자기가 받은 힘 2mg만큼 떠받치게 되겠죠. 그럼 같은 방법으로 나이에서 A가 수평면을 누르는 힘은 A가 이번에는 B도 없고 C도 없고 있어. 그러니까 마치 3m짜리 물체가 수평면을 누르는 거죠. 그래서 A가 수평면을 누르는 힘은 3mg. 그럼 반작용에 의해서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 크기 역시 3mg. F 나분의 F 가니까 3분의 2.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표현이 A가 수평면을 누르는 힘이니까 A에 작용하는 중력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수평면 입장에서는 자기 위에 올려져 있는 A밖에 안 보여. 그런데 A 위에는 누가 있어? B도 있고 B하고 C도 있어요. 표현이 수평면에 접촉한 A가 수평면한테 힘을 줄수 있기 때문에 표현은 A가 수평면을 누른다. 수평면이 A를 떠받친다고 하지만 A가 A 위에 물체를 업고 있으면 A와 업고 있는 물체의 질량을 합한 것만큼의 중력으로 수평면을 누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16번 가볼까요? 자, 16번은 A, B, C 세 물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문제를 읽을 때이 상태로 등가속도 운동한다가 아니고 정지에 있다고 해요. 정지에 있고, 그럼 A, B, C 각 물체의 알짜임은 다 0이 되는 거고, A의 질량 m으로 주어져 있고, 그리고 중요한 말이 있죠.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 수평면 위에 A가 있으면 A가 수평면을 누를 거 아니에요. 그럼 반작용으로 수평면이 A를 떠받칠 거야. 그러니까 힘의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죠.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 그리고 실이 있어요. 실은 항상 정지에 있든 등속도 운동하든 등가속도 운동하든 항상 양쪽에 있는 물체를 실 쪽으로 당기는 힘을 작용합니다. 자, 이때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가 F이고요. 실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EF라고 합니다.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정지니까 뭐여야 돼? 0이어야 돼요. 자, A에 작용하는 힘, 놓친 거 하나 있죠? 뭐가 있습니까? 중력이죠. 중력은 항상 기억해야죠. 그럼 뭐예요? 알짜임이 0이기 위해서는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mg가 3F와 같아야 돼. 그렇다는 얘기는 F라고 하는 힘의 크기가 3분의 1 mg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계속 가볼게요. P는 A를 2F로 당겨? 그러면 B도 2F를 당겨야죠. B도

구했죠? 얼마? 3분의 2m으로 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지 상태에서도 어우, 큰일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림 밑을 보면 CLP가 끊어집니다. 이게 끊어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 B하고 C 두물침만 운동을 하겠죠. 그럼 이제 A는 잊어버리고 그럼 CLP가 끊어졌기 때문에 CLQ가 C를 당기는 힘의 크기도 달라질 거고요. 하지만 C에 작용하는 중력은 달라질 게 없죠. 자, P가 끊어져서 C가 B와 함께 등가속도 운동하는 동안 Q가 C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2분의 1F예요. 자, 2분의 1F라고 하는 것은 F가 3분의 1mg니까 6분의 1mg가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들 C에 주목을 해보세요. 아래로 3분의 2. 분모, 통분하면 6분의 4. 자, 그러면 C에 작용하는 두 힘의 합력, 즉, 알짜 힘은 아래 방향으로 6분의 3, 2분의 1mg라는 것을 알수 있네요. 그러면 C에 작용하는 알짜 힘과 C의 질량을 아니까 나는 무엇을 알수 있다? C의 가속도를 알수 있죠. F는 ma, 따라서 a는 m분의 f, 다 cc로 구해주면 돼요. 그럼 c의 질량은 3분의 2m, c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2분의 1mg, mm 주어지고, 따라서 c의 가속도가 얼마이다? 4분의 3g이다. 근데 b하고 c는 함께 운동하잖아요. 따라서 c의 가속도는 누구의 가속도의 크기와 같기도 하다? B의 가속도의 크기와 같기도 하다. C가 등가속도 운동하는 동안 따라서 B, C 가속도의 크기는 4분의 3g이다. 옳은 문장이고. 자, 이제 B의 질량을 구하러 갈 텐데, C이 끊어지고 나서 CLP가 B하고 C가 함께 운동하잖아요. CLQ는 B하고 C를 자기 쪽으로 같은 크기의 힘으로 당겨야죠. 이 CLQ는 B를 6분의 1mg로 당깁니다. 자, 그러면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누가 주는 거예요?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힘이 하나밖에 없어요. C이 주는 힘. 6분의 1mg가 곧 B의 알짜 힘이기도 하죠. 따라서 B의 가속도를 알고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알고 그럼 B의 질량은 F는 ma니까 m은 a분의 f 다 bb 해주면 되죠. 그럼 B에 작용하는 알짜 힘 6분의 1mg 그리고 B의 가속도의 크기는 4분의 3g 계산하면 B의 질량은 9분의 2m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틀렸네요. 따라서 옳은 것은 니은 하나,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실에 연결된 여러 물체를 볼 때, 항상 유의할 거, 처음 상태가 정지 상태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는 상태였는지를 꼭 보시고, 정지 상태일 때, 우리한테 주는 정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페이지를 넘겨볼까요? 17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17번 문제, 실의 질량 모든 마찰 다 무시하고 실에 연결된 것이 A하고 B, B의 질량을 모르죠. B의 질량을 M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으로 잡아서 정지를 시킨 거예요. 손으로 잡아서 B를 가만히 놓았어요. 그러면 처음 상태, 처음 속도는 0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2초일 때 실이 끊어졌고 A의 질량만 나와 있고 A의 속력 시간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그럼 2초일 때 실이 끊어졌으니까 0부터 2초까지는 A하고 B가 함께 운동한 구간이고 2부터 3초까지는 A 혼자 운동한 구간이 되겠네요. 그런데 보니까 얘들아, 가속도를 구할 수 있네. 두 구간에서. A, B가 함께 운동할 때 가속도를 A 제로라고 할게요. 자, 이때 가속도의 크기는 2분의 1. A 혼자 운동할 때의 가속도의 크기는 뭐 그냥 AA라고 놓을까요? X축으로 1만큼 증가할 때 Y축으로 1.5만큼 증가했네. A의 가속도의 크기는 2분의 3 미터 퍼 세크 제곱. 따라서 이때가 언제예요? 실이 끊어졌을 때.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A는 빈면에 놓여 있어요.

사진이 놓여 있으면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알짜임을 받죠. 끊어지고 혼자 운동해 이 알짜임 F를 받아서 질량이 1kg인 A의 가속도가 2분의 3만큼 생긴 거예요. 무슨 얘기야? 아, 빗면 아래 방향으로 A한테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가 2분의 3 뉴턴이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실이 끊어졌을 때의 경우로부터 A의 빗면 아래 방향의 힘을 구했고, 그럼 이제 실이 끊어지기 전, 그때는 A하고 B가 함께 운동하고 있었죠? 그럼 그때 A하고 B가 함께 운동하고 있을 때 운동 반정 시 F는 MA식을 써볼게요. 자, 그러면 AB에 작용하는 외부력의 합력은 A에 작용하는 빗면 아래 방향의 힘 2분의 3뉴턴밖에 없죠. B는 중력과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이 상쇄됐기 때문에 AB를 한 덩어리로 놓았을 때 작용하는 외부력은 A의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AB를 한 덩어리로 놓고 운동 방정식에 대입할 거니까 질량은 A 더하기 B. 가속도는 얼마냐? 여기 있잖아요. A하고 B가 함께 운동할 때의 가속도 2분의 1. 따라서 내가 M으로 놓았던 B의 질량은 2kg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B의 질량 2kg이고요. 복이 니은에 있네요. 자, 기억법부터 차례로 한번 볼게요. A의 평균 속력은 평균 속력이 뭐예요? 등가속도 운동에서 중간 속력. 그러면 2초일 때의 평균 속력은 2분의 처음 속도 0. 아이고, 2부터 3초까지를 먼저 물었네? 그럼 다시. 자, 2분의 2초일 때의 속력 1. 3초일 때의 속력 2.5. 2분의 3.5가 되겠네요. 자, 0초부터 2초까지의 평균 속력은 2분의 처음 속력 0. 그리고 2초일 때 속력 1. 그러면 분모 2이 똑같으니까 3.5대 1. 따라서 2배가 아니라 3.5배여야 되죠. 기억은 틀린 문장. 자, 디귿 1초일 때. 1초일 때는 언제예요? 실이 끊어지기 전 A하고 B가 함께 운동하고 있을 때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구하시오.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구하시오. 실은 항상 양쪽에 있는 물체를 같은 크기의 힘으로 당긴다. A로도 구할 수 있고 B로도 구할 수 있는데 보기 제시문에 그대로 입각해서 A로 구해보면 가속도를 구했잖아요. 2분의 1. 그러면 A의 질량에다가 가속도 2분의 1을 곱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두 물체가 함께 운동할 때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죠. 그럼 A에는 빗면 아래 방향으로 2분의 3뉴턴 작용하는데 왜 A의 알짜 힘은 2분의 1뉴턴밖에 안 되냐? 실이 F와 반대 방향으로 1뉴턴으로 당기고 있으니까. 따라서 디귿은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니은 디귿 옳은 문장, 정답은 4번이고요. 근데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와 같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B로 풀래요. 그러면 B의 알짜 힘은 B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1뉴턴이죠. 그럼 이 B의 알짜 힘은 누가 줍니까? 그렇죠. 실밖에 이 알짜 힘을 B한테 줄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B를 갖고 구해도 1루트. 빠른 것은 B를 갖고 구하는 게더 빠르죠. 그래도 A, B 각각의 경우로 다 구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시험 볼땐좀 긴장이 되잖아요. 다양한 수를 알고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18번으로 가볼게요. 자, 18번에는 천정에 도르래가 고정되어 있고 A, B, C 세 물체가 있는데 일단 B의 F의 힘으로 당기고 있는 이 상황에서 F의 힘을 가해야만 정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길까? A의 질량과 B의 질량을 합한 3M에 작용하는 중력에다가 F까지 더한 힘의 합이 C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하면 C에 작용하는 중력과 같아야만 되겠다.

자, 이 상황에서 힘 F를 제거했대요. 그럼 이제 힘의 평형이 깨지잖아. 그러면 누가 더큰 거야? F까지 감안해서 C의 중력과 같았는데 얘가 없어지면 C에 작용하는 중력이 AB에 작용하는 중력의 합보다 크니까 C가 아래쪽으로 등 가속도 운동하게 되겠죠? A하고 B는 윗방향으로 등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때 B하고 C가 같은 높이가 되는 순간 H만큼 떨어져 있었는데 서로 C는 아래로 B는 위로 운동하면서 같은 높이가 된다고 하는 것은 C가 아래로 2분의 H만큼 내려오고 B는 위로 2분의 H만큼 올라가면 같은 높이가 되겠죠. B하고 C. 그리고 특이한 것이 이때 BC가 같은 높이가 되는 순간 A의 속력이 루트 3분의 GH래요. 그림을 보면 F는 MA, 운동 방정식 푸는 건데 F는 MA에 속력 같은 건 없어요. 근데 속력이 주어졌어. 이건 결국은 뭐냐? F는 MA라고 하는 메인 개념을 사용하되 그 사이에 등가속도 운동이 서브 개념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거 B, C 혹은 A 다 2분의 H만큼 이동거리 혹은 변위를 알고 있죠. 처음 속도가 0이에요. 나중 속도 알고 있어. 시간 같은 거나 관심 없어. 그럼 등가속도 운동 중에서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변위가 들어가 있는 C. 이거 사용하는 거예요. 이 중에 A, B, C 아무거나 하나 잡으면 돼요. 그럼 보세요. 이 가속도는 모르죠. A 놓고 S는 2분의 H. 나중 속도는 루트 3분의 GH 제곱하니까 3분의 GH. 처음 속도는 처음에 정지. 그럼 무엇을 구할 수 있느냐? H 약분하고 F를 제거했을 때 ABC의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이다? 3분의 G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예요. 자, 문제. A가 정지해 있을 때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 TP, A가 운동하는 동안 Q가 C를 당기는 힘의 크기 TQ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속도를 구했어. 가속도를 구했으면 나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C의 질량도 구할 수 있다. 등가속도 운동하는 게 언제예요? F가 그치 없을 때야. 그러면 운동 방정식을 사용해서 F가 제거됐을 때 F는 MA를 사용해 봅시다. 그럼 ABC 운동할 때 양쪽에 있는 물체들의 작용하는 중력, 눈으로 볼땐 같은 방향이지만 실제로 펼치면 반대 방향이다. 그래서 중력의 크기가 큰 C의 중력에서 A하고 B의 중력의 합을 뺀 거. 이게 ABC에 작용하는 외부력의 합력이고요. 세 물체를 한 덩어리로 간주할 거니까 AB의 질량 더하기 C의 질량. 거기에 가속도를 구했습니다. 3분의 G. 아이고. 3을 지우는 게 아니라 G를 지워야죠. 그러면 C의 질량, Large M이 얼마가 나오느냐? 6M이 나옵니다. C의 질량이 6M이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F까지 존재해서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면 6M일 때 여기서의 질량의 합도 6M, 중력 6MG면 6MG. 그렇다는 얘기는 F가 얼마이다? 3MG였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으로 와서 A가 정지해 있을 때 P가 B를 당기는 힘, 요거죠, 요거. 그럼 정지니까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얼마? 0. 그럼 B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골라줘. 아래 방향으로 3mg. 거기에다가 B의 질량 mg. 더하면 얼마예요? 4mg. 그런데 정지하고 있대? 그 얘기는 실피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4mg여야만 되겠죠? 따라서 TP가 4mg인 거고. 자, 이번에는 A가 운동하는 동안 즉, A가 운동하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뭐예요? F가 없을 때. F가 없을 때, Q가 C를 당기는 힘. 그럼 그대로 이제 C로 가.

负荷 없이 등가속도 운동할 때 가속도가 얼마였어요? 3분의 g. 그러면 C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C의 질량 곱하기 3분의 g니까 2mg가 되겠죠. 그리고 아래 방향이고 C에 작용하는 중력 6mg. 그럼 C에는 아래 방향으로 중력 6mg가 있고 실큐가 위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두 힘의 합력이 아래 방향으로 2mg라는 거야. 그러려면 실큐는 C를 4mg로 당겨야만 되겠네. 두 힘의 크기가 똑같네요. 따라서 정답은 1,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번 정지에 있을 때 그리고 생물체가 등가속도 운동했을 때두 경우에 대한 문제였고 그리고 F는 MA에 속력 V는 끼어들 자리가 없는데 속력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그것은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적절하게 사용하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9번으로 가볼게요. 자, 19번은 A, B, C 생물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C의 질량은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C의 질량을 라지 M으로 놓도록 하고 A를 손으로 잡아서 정지시켰어요. 처음 속력은 0인 거고 나는 가에서 A를 가만히 놓는 순간부터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인데 2초일 때또 실큐가 끊어진다고 해요. 좀 튼튼한 거 사용하면 좋을 텐데 그러면 0부터 2초까지는 ABC 몽땅 운동할 때 2부터 4초까지는 실큐가 끊어지니까 A하고 B만 운동할 때로 나눌 수 있고 B의 VT 그래프니까 B의 가속도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0부터 2초 구간에서의 가속도 A0라고 할까요? 2분의 2V, V이고 2부터 4초까지의 가속도를 A'이라고 하면 2분의 V. 즉, 실이 끊어지기 전이 끊어진 후보다 가속도의 크기가 두배더 크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실큐가 끊어지기 전에는 A, B 그리고 질량을 모르는 C까지 있는데 실큐가 끊어지면 질량을 알고 있는 A, B만 있어요. 그럼 F는 MA라고 하는 운동 방정식을 사용하는데 어느 경우를 먼저 사용하면 좋겠어? 질량을 알고 있는 A하고 B 두 물체가 함께 운동할 때. 그러면 두 물체만 운동할 때두 물체에 작용하는 외부력은 B에 작용하는 중력 mg. 이것으로 AB 한 덩어리 3m짜리가 가속도 A로 운동하는 거잖아. 따라서 AB 두 물체가 함께 운동할 때의 가속도는 얼마이다? 3분의 g다. 즉, 2분의 v라고 놓은 것이 3분의 g다. 그러면 생물체가 함께 운동할 때의 가속도는 얼마이겠느냐? 두배큰 거니까 3분의 2g가 되겠죠. C의 질량을 몰라도 생물체가 함께 운동할 때의 가속도를 구했습니다. 자, 질문. 1초일 때. 1초라고 하면 실큐가 끊어지지 않았을 때. P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 FP, FQ. 요거 구하라고 하는 거네요. 그러면 B로 가보세요. B로 가서 B만 쳐다봐야 돼. B에 작용하는 힘을 다 골라봐. 일단 빼놓으면 안 되죠. 중력 mg. 그리고 또뭐 있어요? 실큐가 B를 당기는 힘. 실또 있어. 실P가 B를 당기는 힘. 항상 실은 물체를 실적으로 당기죠. 세 힘이 작용해. 자, 이때 이세 힘의 합력이 바로 뭡니까? B에 작용하는 알짜 힘. M 곱하기 가속도. 3분의 2mg예요. 자, 이두 힘을 몰라. 그런데 요거 쭉 올라가면 실피가 B를 당기는 힘은 실피가 A를 당기는 힘하고 똑같다. 그리고 P가 A를 당기는 힘, 이게 바로 뭐예요? A의 알짜 힘이에요. 그럼 A의 알짜 힘은 A 질량 2m 곱하기 3분의 2g니까 3분의 4mg. A의 알짜 힘이 3분의 4mg, 그게 바로 뭐예요? P가 A를 당기는 힘. 그럼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도 3분의 4mg가 돼야죠. 그럼 다시 B로 와서 아래쪽으로 두 힘, 위쪽으로 하나의 힘, 세 힘의 합력이 아래쪽으로 3분의 2mg야. 그럼 아래 방향의 힘이 2mg여야 되겠네.

그 얘기는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mg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FQ분의 mg분의 FP 3분의 4mg. 따라서 정답은 3분의 4,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번 같은 경우에는 굳이 C의 질량을 구하지 않고도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또 보기 제시문 같은 경우에 C의 질량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C의 질량도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C의 질량이 3m이 나와야만 돼요. 자, 20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는 A, B, C 생물체가 있고요. A의 질량이 또 비어 있네요. 그러니까 A의 질량을 일단 라지 M으로 놓고, 가에는 이렇게 실 PQ 연결해서 실을 가만히 놓았더니 등가속도 직선 운동한대요. 그러니까 F는 MA 운동방정식 사용해야 되겠죠? 자, 이때 A의 가속도가 3분의 2지래요. 함께 운동하면 A, B, C의 가속도의 크기는 다 똑같이 3분의 2지. 그러면 가번에 F는 MA라고 하는 운동방정식을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에 작용하는 외부력의 합력은 가번과 같은 경우 A에 작용하는 중력분. 자, 이것으로 A, B, C가 함께 운동합니다. 한 덩어리가 돼서 운동해요. 총질량은 이렇게 되고, 문제에서 이때 가속도의 크기가 3분의 2g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식 풀면 A의 질량을 알수 있겠네요. A의 질량은 얼마이다? 6m이다. 그러면 얼른 A의 질량을 지우고 A 자리에 6m 대입하면 되겠죠. 그림 나는 가에서 실로 연결된 ABC가 빗면에 놓여서 뭐 하고 있대요? 정지하고 있대요. 그러면 항상 빗면에 놓여 있는 물체는 빗면 아래쪽으로 힘이 작용하죠. FA라고 할게요. 자, B하고 C도 빗면에 놓여 있으니까 빗면 아래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요. 근데 빗면이 똑같아. 그럼 가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무엇의 비와 똑같다? 질량비. 그럼 B하고 C의 질량비가 2대 1. 따라서 C의 빗면 아래 방향의 힘을 F라고 한다면 B의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EF가 되겠네요. 근데 지금 이게 무슨 상태예요? 정지 상태야. 그러려면 이 힘의 방향과 이 힘의 방향은 반대니까 FA가 두 개를 합한 3F와 같아야만 되겠죠. 자, 그런데 또 여기서 실이 또 끊어져. 계속 실은 끊어집니다. Q가 끊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 A, B 함께 운동하고 C 혼자 신나게 운동을 하겠지? 이때 A의 가속도는 A'이고 C의 가속도의 크기가 3분의 1g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C만 쳐다봐. C 혼자 운동해. C에 작용하는 힘은 F밖에 없죠. 이 F가 C의 질량 곱하기 문제에서 말한 3분의 g 가속도의 곱이라는 거예요. F가 3분의 mg야. 그러면 EF는 두 배니까 3분의 2mg가 될 거고, FA는 이 합과 같아야지. mg네, mg. 그럼 구하라고 하는 것이 실이 끊어졌을 때 A의 가속도 A'을 구하라고 하는 건데, 실이 끊어지면 A하고 B는 함께 운동하잖아요. 그래서 운동 방정식을 어떻게 세워야 돼? A, B 두 물체 함께 운동하는 경우로 세워야죠. mg 반대 방향으로 3분의 2mg. 그럼 외부력의 합력은 3분의 mg. 자, 이것으로 두 질량의 합 8m짜리 한 덩어리가 A' 가속도로 운동한다. 그럼 A'은 mm 지우고 이항하면 24분의 g. 따라서 A의 질량은 6m, A'은 24분의 1g.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번 같은 경우 처음부터 등가속도 운동, 나번은 처음에는 정지 상태일 때 필요한 식이고요. 실이 끊어져서 등가속도 운동할 때 혼자 신나게 달리는 물체의 가속도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주었기 때문에 차근차근 거꾸로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18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 공기 저항, 마찰 다 무시하고 수레의 질량과 추의 질량은 같다라고 해요. 그러면 추의 질량을 m이라고 놓고 수레의 질량도 m이라고 놓으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가만히 놓으면 등 가속도 운동을 할 텐데 물리량의 크기가 나에서가 가에서의 두 배인 것을 골라라. 그럼 이 역시도 운동 방정식을 사용해 보면 되죠. 운동 방정식 F는 ma를 사용을 해서 가번에서의 가속도를 구해 볼까요? 그럼 가속도는 m분의 F니까 한 덩어리로 운동하네. 전체 질량 3m. 이때 외부력은 추 하나에 작용하는 중력뿐. 가에서의 가속도 3분의 g. 그럼 같은 방법으로 나에서의 가속도는 한 덩어리, 총 질량은 3m. 그리고 ABC, 아이고, 죄송해요. 추와 수레에 작용하는 외부력의 합력은 이번에는 추두 개에 작용하는 중력 2mg. 3분의 2g. 오, 그랬더니 추의 가속도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두 배네요. 기억은 옳은 문장이고요. 실이 추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추에 작용하는 힘 mg. 자, 그러면 실은 추를 당기죠. 근데 이 실은 또 수레도 당기잖아. 그럼 얘는 중력도 있고 실이 당기는 힘도 있고 복잡해. 그런데 이 실이 수레를 당기는 힘은 이 자체가 뭐예요? 추를 업고 있는 수레에 작용하는 알짜임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가속도가 3분의 g니까 실이 수레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2m에다가 3분의 g를 곱한 3분의 2mg. 이 힘이 바로 뭐예요? 같은 실이니까 이 실은 추도 3분의 2mg로 당기게 되겠죠. 그럼 같은 방식으로 자, 일로 와 보세요. 실이 추를 당겨요. 그리고 실이 수레도 당길 거예요. 그럼 이때 이 힘, 이힘 똑같으니까 이 힘을 구해보자고. 그러면 실이 수레를 당기는 힘, 그 자체가 수레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네. m 곱하기 가속도 3분의 2g 하면 3분의 2mg. 따라서 실이 추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실이 수레를 당기는 힘의 크기하고 똑같고, 힘의 크기는 가와 나가 같습니다. 자, 디귿. 수레가 받은 알짜 힘의 크기. ma죠. 수레가 받은 알짜 힘은 수레 해주시면 돼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거, 수레의 질량, 가나에서 똑같잖아. 가속도는 기억에서 가하고 나에서가 1:2였어요. 그러면 수레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도 1:2. 즉, 수레가 받는 알짜 힘의 크기, 나에서가 가에서의 두 배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기역 디귿만 옳은 문장.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1번까지 F는 MA 운동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를 풀었고요. 22, 23, 24번은 힘의 평형, 그리고 작용 반작용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 F는 MA 운동 방정식과 함께 힘의 평형에 관련된 문제도 꼭 출제가 되고 있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22번부터 볼게요. 자석, 실로 연결되어 있고요. 각각 정지해 있대요. A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각각 0이라고 하는 거고, 질량 나와 있고,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와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같다라고 합니다. 그럼 잊어버리기 전에 B부터 한번 볼게요. 자, B에 작용하는 중력, 중력가속도 1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20N, 이거 까먹으면 안 되죠? 자, 그러면서 실이 있어. 실은 항상 뭐라고요? 양쪽에 있는 물체를 실적으로 당기니까 실이 B를 당기는 힘이 있어야 돼.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 수직 항력도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두 힘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게 FF 놓을게요. 이것으로 끝일까? 아니죠. A하고 B는 뭡니까? 자석이에요. 그러니까 AB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도 있단 말이지. 다른 극끼리는 당기고 같은 극이면 밀어낼 텐데 B를 가지고 반작용에 의해서 B도 A를 밀어야죠. 서로 같은 극끼리 마주보고 있네. 그래서 서로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럼 이제 식을 써보는 거예요. 먼저 A. A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이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아래 방향으로

F 더하기 10. 이게 뭐하고 똑같아야 돼? 윗방향으로 작용하는 자기력. 자기력을 F 프라임이라고 놓을게요. 왜냐면 또 이게 시험이면 한글로 자기 쓰려면 또 시간이 가니까. 자, 그럼 두 번째는 B에 관련된 힘의 평형식. B에는 아래 방향으로 20 더하기 자기력 F 프라임. 윗방향으로 EF의 힘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F 프라임 자리에 요거 대입하면 되겠네요. F 더하기 10. 계산하면 F 넘기면 우변이 F일 거고 좌변은 30. 아, F가 뭐다? 30N이다. 그럼 F 프라임이라고 놓은 자기력은 몇 뉴턴이겠어? 10을 더한 40N. 자, 보기 가볼게요. 기억, B에 작용하는 알짜 힘, 정지하고 있으니까 B든 A든 알짜 힘이 0이어야 되고요.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F로 놓았거든? 얼마였어요? 30N. A가 B를 미는 자기력, 실이 B를 당기는 힘, 작용반작용. 작용반작용 관계는 너무 쉬워요. A가 B를 밀잖아. 그러면 반작용은 뭘까? B가 A를 밀면 돼요. 주어, 목적어, 위치만 바꾸면 돼. 여기에 제3자, 실 같은 애들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기역, 니은반, 옳은 문장.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23번 그림을 보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어렵게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차근차근 물체에 작용하는 힘만 따져주면 됩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 수평면에 이렇게 생긴 플라스틱 상자가 있고요. 동일한 좌석 A, B.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좌석의 질량이 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질량은 또 주어졌어. A하고 B의 질량이 M이라고 친절하게 주기도 했습니다. 용수철이 압축돼 있대. 그럼 용수철은 탄성력 때문에 압축돼 있으면 그쵸. 원래 상태로 가려고 탄성력을 이렇게 작용하겠죠. 따라서 B에 작용하는 탄성력의 방향은 윗방향, A에 작용하는 탄성력의 방향은 아래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또 B에 작용하는 자기력과 탄성력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고 해요. B에 작용하는 자기력. A하고 B가 같은 극구로 마주보고 있네요. 서로 밀어내겠죠? A가 B를 밀어냅니다. 이게 자기력이에요. 그럼 B도 A를 밀어내겠죠? 자, 이렇게. 그리고 이 자기력과 탄성력의 크기가 같다고 했으니까 그 크기는 F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더 읽어보면 플라스틱 상자가 B를 연직 아래 방향으로 미는 힘이 있대요. 그 힘이 얼마냐? EMG. 자, 그럼 B, 정지니까 알짜 힘0 돼야 되겠죠? B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 MG도 있을 거야. 아, 그러면 B에 작용하는 힘의 평형식, 윗방향으로 EF, 아래 방향으로 EMG에다가 MG 더해. 그럼 암산으로 가능 3MG. 아, 그러면 F라고 놓은 힘이 2분의 3mg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네요. 자, 그럼 A로 한번 가볼까요? 자, A에 아래 방향으로 중력 mg 작용하고 있고요. 또 아래 방향으로 EF의 힘도 작용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A가 수평면에 놓여 있잖아. 그럼 A는 수평면을 누를 거고, 반작용으로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 수직항력이 있겠네. 따라서 A에는 아래 방향으로 새 힘이 작용하고요. 윗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그게 바로 뭐예요?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수직항력이 되겠습니다. 그럼 F가 2분의 3mg니까 EF는 3mg가 될 거고, 그렇다고 하면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수직항력은 4mg라는 것도 알수 있네요. 보기 볼까요? 기억번. 쭉 읽어보니까 작용반작용이야. 작용반작용은 이것만 신경 쓰면 돼. A가 B에 작용하는 힘이 있어? 그러면 B가 A에 작용하는 힘이죠. A가 B에 자기력을 작용해 반작용.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이지 중력 같은 제3자가 끼어들 수가 없어요. 작용반작용은 오로지 주어, 목적어만 생각하시면 돼요. 니은, AB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 자기력 탄성력의 크기가 같다. 그 크기를 F로 놓았거든요. 그 F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2분의 3mg.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도 신나게 구했습니다. 4mg. 따라서 니은 디귿 오른 문장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그림만 보면 살짝 당황스럽죠? 선생님도 솔직히 그래요. 살짝 당황스러워요. 아, 또 뭐가 또 복잡한 무슨 조건이 있나? 그런데 정지 상태. 그러면 두 물체가 각각 알짜임이 0, 알짜임이 0 되도록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을 빠짐없이 하나하나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은 A, B, C에 연결되어 있고요. B하고 C는 용수철, 그리고 C는 절 위에 올려져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다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정지라고 해요. A, B, C의 무게가 나와 있는데, 무게가 다른 말로 중력이죠.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바로 무게. 그래서 A에 작용하는 중력 아래 방향으로 2뉴턴, B에 작용하는 중력 아래 방향으로 1뉴턴, C에 작용하는 중력 아래 방향으로 3뉴턴. 그리고 보기를 보니까 뭔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정지 상태예요. 정지는 쉬워, 얘들아. A, B, C에 작용하는 알짜임을 무조건 0만 들어주면 돼. 그럼 B하고 C는 좀 어려워 보이지? 제일 간단한 A로 가. A의 알짜임이 0이려면 A는 실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실은 무조건 자기한테 연결된 양쪽에 있는 물체를 실적으로 당긴다니까? 그럼 A의 알짜임이 0 되려면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2뉴턴. 같은 실이니까. 실이 A를 2뉴턴으로 당기면 B도 똑같이 2뉴턴으로 당겨요. A가 더 예쁘다고 더큰 힘을 주지 않아. 그럼 B에는 윗방향으로 2뉴턴, 아래 방향으로 1뉴턴인데 B의 알짜임도 0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아래 방향으로 1뉴턴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1뉴턴 누가 주는 걸까요? B에 접촉되는 게 누구야? 용수철이에요. 탄성력이에요. 용수철이 B를 당기고 있는 거지. 그러면 같은 용수철이니까 B를 당기면 이 용수철은 C도 1뉴턴으로 당겨야만 돼. 그럼 용수철이 당긴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이 용수철이 원래 길이로부터 늘어난 상태지. 그러니까 원래 위치로 되돌아가려고 탄성력이 위 아래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B는 됐어요. C로 오세요. C의 알짜임도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돼. 왜? 정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면 C에 작용하는 힘은 아래 방향으로 중력, 윗방향으로 용수철이 당기는 힘 하나 더 필요하네. 윗방향의 힘몇 뉴턴? 2뉴턴. 자, 그러면 이 윗방향의 힘은 누가 줄수 있을까요? C의 위아래를 봐. 그렇죠. 바로 뭡니까? 저울이 C를 떠받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 보니까 실이 있으면 실은 물체를 무조건 실적으로 당기는 거고 바닥에 물체가 놓여 있으면 바닥은 물체를 반드시 떠받치는 힘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울이 C를 떠받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누구하고의 작용 반작용이기도 해? C가 저울을 누르는 힘이기도 해요. C가 아래로 3뉴턴, 위로 1뉴턴이니까 C가 저울을 2뉴턴으로 누를 거 아니야? 그럼 반작용으로 저울이 C를 2뉴턴으로 떠받치는 거죠. 작용 반작용. 그리고 바로 C가 저울을 누르는 힘 혹은 저울이 C를 떠받치는 힘, 이게 바로 뭐냐? 저울에 기록되는 측정 눈금이에요. 선생님 고등학교 때 정말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저울이었어요. 근데 이제 확실하죠? 물체가 저울을 누르는 힘 혹은 저울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그 힘의 크기가 똑같고 그게 저울에 측정되는 눈금입니다. 자, 보기 올게요. 쭉. 얘는 작용 반작용 묻는 건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기억 번. 용수철이 B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 이거였거든요. B에서 얘는 중력, 얘는 실이 B를 당기는 힘. 이게 바로 용수철이죠. 용수철이 B에 작용하는 힘, 연직 아래 방향. A에 작용하는 중력, 중력은 항상 연직 아래 방향 같고요. 저울에 측정된 힘의 눈금. 바로 저울이 C를 떠받치거나 C가 저울을 누르는 힘몇 뉴턴? 2뉴턴. 니은 틀렸고요. 작용 반작용 나왔습니다. 용수철이 C에 작용하는 힘의 반작용은 C가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이죠. 주어 목적어.

0: 조금만 바꿔야죠. 중력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기억만 옳은 문장이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으로 2점 테스트 24문제 문제풀이를 맞추고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3점 배점에 문제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어휘 특강입니다. 어휘 특강. 재미가 없겠죠. 하지만 꼭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보면 특강 세 번째 시간이에요. 특강 첫 번째, 두 번째 다 어휘였고요. 특강 세 번째도 어휘입니다. 자, 그런데 어디 어휘냐. 형용사, 그 다음에 부사, 접속사 어휘입니다. 중요한 것들은 이제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좀 암기가 많겠고요. 부사 같은 경우에는 암기에다가 쓰임도 되게 다양합니다. 다의어가 다 있어가지고 조금 이게 좀 구별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자, 6강, 7강, 8강인데, 그럼 7강은 뭐지? 7강은 뭐예요? 동사입니다. 자, 동사는요, 다음 특강, 이 시간인 지금 8강인데요. 9강에서 특강 네 번째 시간으로도 다루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형용사고 부사, 접속사를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46페이지 펴보세요. 46페이지 보면은 형용사의 다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의어라고 한 뜻이 뭐야? 의미가 여러 개다라는 게 다의어잖아요. 그런데 진짜 여러 개가 많은데 그 중에 일본어 수능 특강에서 제시한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도 연계가 되지 않은 부분에서도 출제가 될 수는 있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약간 속어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알고 있는 거, 수능 특강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를 풀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을 골라내면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자, 일단 풀을 청자가 나왔습니다. 자, 파랗다. 이제 창백하다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파란색을 보면, 그러니까 너무 하얘면 파랗게 보이는 거 알아? 예를 들면 너 이렇게 얼굴이 파랗게 질렸니? 라고 했을 때 진짜 얼굴이 무슨 스머프처럼 파란 게 아니라 하얗게 질리고 파랗게 질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흰색과 파랑은 너무 하얗면 파랑으로 넘어가는 그런 약간 색채 감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일맥상통하는 일본어에서도. 자, 아메가 아가 때 나왔습니다. 자, 아가루라고 하는 표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기출에 나오는데요. 비가 야무라는 표현도 쓰지만 아가루라는 표현도 씁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올라가면 그치는 거겠죠. 자, 히사시부리니 아오이 소라, 파란 하늘을 미루 것도가 됐다, 볼 수가 있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노시다노 라고 얘기하는 거 뭐냐면 평소와는 다른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손나 아오이카오시대, 어떤 얼굴을 하다. 그러니까 오스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뭔가 행동을 하는 것도 되어 있을지만 그런 상태를 하고 있거나 그런 모습을 띄고 있는 것도 오스르라는 표현을 씁니다. 손나 아오이카오시대, 그러면 그런 파란 얼굴을 하고 있다. 너 그런 얼굴하고 왜 그러는 거야? 무슨 일 있어? 라고 얘기하는 파라타 창백하다 해보 아오이. 네, 이것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선생님 좋아하는

표현인데, 어떤 애가 좀 약간 그 애송이 같은 짓을 해요. 그러면, 야, 너 진짜, 너, 김이 아오이네.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야, 너 진짜 파랗다, 파래. 이런 얘기는 뭐지? 아직 안 익었다. 너좀 성숙해지려면 멀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아오이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벼 같은 경우에도 익으면 노랗게 되잖아요. 파랗다라고 한다는 거는 아직 녹색이다, 아직 연글지 않았다라는 느낌으로 아오이도 쓰기도 합니다. 참고 삼아 알아두시고요. 자, 아까루이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니예요, 니. 니 아까루이. 자, 왜냐하면 무엇무엇에 정통하다, 무엇무엇에 해박하다, 밝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조도, 이렇게 이게 막, 이렇게 무슨 명, 이 뭐, 이렇게 조명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막 엄청 밝은 그런 거, 성격이 밝은 거, 이런 건다 아카루 있습니다. 자, 카노조와 이츠모 아카루 그때 겐키 데스. 그녀는 무척 밝고 건강해요. 라고 하는 진짜 밝은 거, 브라이트한 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카레와 코노헨노 미찌니 아카루이. 뭐, 이번 그, 일본 문화, 니혼 문카니 아카루이.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니혼 문과니 아카루이. 예, 수능 기출에 니혼 문과니 아카루이. 일본 문화에 정통하다, 알다, 잘하는 사람 있잖아, 왜. 자, 이런 식으로 아카루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조사가 가가 아니라 니다. 뭐뭐 가 아카루이가 아니라 무엇이 그게 삐까삐까 반짝이는 아카루이가 아니라 어디 어디에 정통하다라는 조사 니 기억하십니다. 자, 아마이도 마찬가지로 니 아마이예요. 아마이. 어디 어디에 엄마지 않다, 무르게 군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리광을 다 받아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장부터 해석해 볼게요. 소보는 뭐야? 할머니는 내가 막내인가 봐. 나한테 아마 그때 아주 나한테 엄하지 않아서 나의 뜻을 다 받아줘서 나한테 뭐 무엇이든지 뭐든 갓떼 끄레르 사준다. 할머니 나 이거 사줘. 그러면 사주나 보지. 나한테 뭐 갓떼 끄레르. 나니나니니 아마이. 어디 누구누구에게 무르다, 엄하지 않다. 다 져주는 거, 그런지? 자, 아마이 코히노 코가 스키다. 아마이 코히, 달다. 에, 또, 아마이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까 그 아오이랑 좀 비슷한데요. 또 자꾸 이런 표현도 있어요. 세상을 되게 만만하게 보는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 그거 그냥, 뭐, 그냥 나중에 가서 해도 돼. 뭐, 그거 아직 한 달이나 남았어. 안 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나이브하게 생각할 때, 그때 뭐라 그러냐면, 아마이 됐으네. 이렇게 너무 만만하게 보는구나. 라고 얘기할 때 또, 아마이. 이럴 쓸수 있습니다. 자, 그 어감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볼게요. 2026학년도 9월 모의고사 5번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마이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모가사와, 아까는 할머니였는데 여기는 이제 어머니네요. 아, 엄마는 이모토니 다케만 온니 이모토 여동생에게만 혼토니 정말 아마인다카라 니 아마이 누구누구에게 무르게 굴다. 엄마는 이렇게 여동생한테 뜻을 다 받아주고 엄마가 엄하지 않게 이렇게 다 져주니까 마다 고도모데쇼? 아직 어리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자 고노 미소시르와 이 된장국은요 쪼또 아마이네 좀 다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소자 미소 모토 이레데미요. 그러면 좀, 조금 더 넣어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뭘 농도를 좀 진하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우수이랑 좀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여기는 우수이, 여동생에게 우수이하다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이건 연하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럼 뭘 써야 돼? 아마이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두 개의 매력적인 오답이 있어가지고 좀 혼동스러웠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빈칸으로 공통으로 들어갈 거는 몇 번? 1번부터 5번 사이인데 4번이나 5번 사이에 나옵니다. 4번 또는 5번으로 출제가 돼요. 자, 형사에 다이어 우수이 나옵니다. 아까 그 우수이 때문에 헷갈렸잖아. 우수이가 뭐냐면 얇다와 연하다예요. 자, 두께가 얇은 게 있고요. 농도가 연한 게 있습니다. 예, 그 사전이 얇다. 두께가 얇다. 그치? 아츠이, 두껍다. 이런 느낌이야. 자, 뭐또 우스이감이 좀더그 질이 얇은 종이는 아리마센까 없습니까? 막 도화지 같이 두꺼운가 보지. 자, 아지가 우스이, 코히가 우스이라고 하는 거는 좀 연한 거죠. 연하기 때문에 시오 가게타 호가 이 소금을 치는 게 좋겠어요. 이 연하다의 농도도 있지만 머리카락에도 쓸때 있어요. 이 밀도가 약한 모양. 예를 들면 ちょっと私ね 髪の毛が薄いから。

연하다라고 얘기하면 髪の毛가 뭐지? 머리카락. 머리카락이 연하다라는 건 뭐지? 머리 색깔이 연한 게 아니라 숱이 없는 거예요. 약간 대머리 될때 있잖아. 으스이. 자, 볼게요. 여기서도 지금 2026학년도. 어머나! 작년 대수영에 우스이가 나왔네. 자, 고노코히와 초토 우스이께도. 자, 코히는 아츠이 뜨겁다. 우스이 연하다. 오모이 무겁다. 그라이 어둡다. 타카이 비싸다. 자, 다쓸수 있죠? 다카이께도 오이시. 예, 우스이께도 오이시. 연하지만, 아찌이께도 좀 뜨겁지만, 오이시. 다쓸수 있겠네. 그럼 두 번째에서 갈리겠네요? 쿄와 도테모 아친 사무이노니. 오늘은 무척 추운데, 손나. 어떤 옷? 두꺼운 옷? 얇은 옷? 비싼 옷? 어떤 게 좋을까요? 지금 오늘 추워. 그렇게 얇은 옷을 가지고 나이조브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게 의사소통 기능상 2번이 적절하겠죠. 네. 야, 너 이렇게 옷 얇게 입구나. 그럼 너 춥다, 밖에. 그 얘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작년 수능, 몇 개월 전 수능에서는 우수이가 나왔습니다. 자, 우마이가 나옵니다. 아마이랑 우마이. 아마이가 뭐였지? 달다, 무르다. 할머니가 되게 무르게 굴고 엄격하지 않게 구는 게 아마이였다고 한다면, 여기 우마이는요, 맛있다, 잘하다, 형편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마이라고 하는 거는, 맛있다. 왜 우리 과자도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생긴 과자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봉. 이거 툭툭해가지고 옥수수맛 나고 이런 거. 맛있는 봉이잖아, 그지? 자, 보면, 고노치카쿠니 우마이 그 맛있는 스시집이 데키다. 근데 우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오이시보다 선생님 감각으로는 조금 더 약간 남성적이게 캐주얼하게 쓰는 느낌이 좀 있어서 여자들이 막 먹고 난 다음에 우마이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고요. 오이시데스네 정도로 얘기하고 남자들이 좀 많이 쓰는 표현 같다라는 인상이 좀 있네요. 뭐 지금은 뭐 그런 시대가 아니긴 하지만 보통은 오이시 우마이 맛있다라는 표현 씁니다. 사토미짱 우따 우마인다네. 이건 뭐야? 조우지하고 똑같은 거야. 야, 너 진짜 잘한다. 능숙하다. 자, 우마쿠이쿠 갑니다. 우마쿠이쿠는 아주 능숙하게 가는 거예요. 즉, 잘 나가다. 형편이 좋다. 잘 진행되다. 일이 잘 진행되다. 잘 되다. 잘 되다. 잘 되다 또이 대신에 잘 되면 좋겠네요. 라고 얘기하는 우마이 나옵니다. 자, 이제 넘어가요. 오마이 넘어갔고, 이제 우루사이지? 우루사이로 갑니다. 이거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이 이 밑줄을 한번 넣어봤어요. 이게 왜냐면, 아까 그 조사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왜냐면 조사로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 이 조사 때문에 이 형용사밖에 못 들어간다라는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문법적으로도 그렇고요. 자, 우루사이라고 하는 건 시끄럽다. 그러니까 소음 때문에 시끄러운 거고, 성가시다. 예를 들면 지금 선생님이 보이는 이렇게 내려온 머리카락 되게 성가신데라고 뭔가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거 있잖아요. 이런 게다 이렇게 마이가미가 우르사이. 그다음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선생님은 새 옷을 입으면 뒤에 택 붙어 있으면 되게 간지럽고 그렇던데. 그러면 그거 아저또 우르사이네라고 얘기하면 얘가 지금 야 택이 소리 지르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그냥 약간 신경 쓰이고 거추장스러울 때 성가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까다롭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아, 너 이렇게 까다롭게 구니? 너 이렇게 시끄럽니? 너왜 그래? 너 이렇게 커피만 아무거나 먹어. 아, 저는요, 커피가요, 85도면 좋겠고요. 어디 산이 좋아요. 그리고 콩은, 언제 배전한 게 좋고, 이렇게 얘기하면 옆에서 뭐라 그래? 야, 너 이렇게 우르사이하니? 까다롭게 구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전문가들이 하면은 조금 되게 힙하고 멋있는 건데, 그러니까 플러스적으로 마이너스적으로 다 쓰이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마이너스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조금 마이너스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다 있어요. 자, 되게 이 자동차 달리는 소리가 시끄럽다라고 하는 청각적인 어떤 표현이 될수 있고요. 메니카카루 눈에 이렇게 걸리는 머리 지금 걸리는 머리가 없어서 사실 너무 쫙 이렇게 해주셔갖고 메니카카루 마에가미가 우르사이 마에가미가 우르사이. 이 얘가 시끄럽게 구는 거야. 근데 잘 봐봐. 그 다음 거. 사또우상 오차노아지. 차맛, 아까 커피 맛 이런 것처럼. 우르사이. 여기 뭐 들어가야 될까? 오차노아지가 우르사이 할까요? 아니면 사또우상과 우르사이 해죠. 사또우씨가 되게 까다롭게 굴어요. 뭐 어디에 까다롭게 굴어요? 조사 니 있어야 됩니다. 니 우르사이. 우리가 니 아까루 있었고요. 니 아마 있었고요. 니 우르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가가 안 들어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쓸데없이 가를 딱 넣으면 헷갈려. 아시겠죠? 어디에 해박하다, 정통하다, 무르게 굴다, 그 다음에 아주 까다롭게 군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가라이 갑니다. 가라이. 그치? 예, 설립자에다가 십자가처럼 딱. 라면 이름도 있어요? 자, 리쿡은 가라이모노 타베라리르 매운 거 먹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맵다가 나오고요. 여기에 카라이는 뭐야? 아까 아마이의 반대야. 어마다의 반대. 텐과 아마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 그냥 다 웬만하면 A 주시는 선생님. 카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너는 이거를 썼긴 했지만 그래서 B 제로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카라이노데 유메데스. 너무 점수가 짜서 매워서 엄해서 유명하다. 자, 여기 또 나왔네요. 여기 조사. 니. 아까 뭐였지? 아카루이, 아마이, 우루사이, 쿠아시 또 나오네요. 이 쿠아시는 뭐냐면요. 아카루이랑 좀 비슷해요. 근데 아카루이는 해박한 거고요. 여기는 자세하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거 아닌가요? 네, 그게 그거겠네요. 바꿨을 수 있겠네요. 자, 파소꼬니 아카루이 해도 되고요. 파소꼬니 쿠아시 하는데 아카루이라고 하는 경우는 선생님 생각에는 있잖아. 조금 얘보다 좀덜 캐주얼하게 쓰이는 거예요. 뭔가 카테고리가 큰 느낌이에요. 여기서 뭐 썼지 아까? 아카루이? 그이 주변길에 정통하다. 이 주변길이 길에 밝아라는 식으로 쓰는데 뭐 일본 문화라든가 어떤 컨텐츠나 카테고리에 되게 아카루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조금 더 구체적인 거에 잘 알고 있는 모양. 그런 게좀더 많이 쓰이는 것 같긴 해요. 쿠아시 하나시 자세한 이야기는 맞다. 즈기니시마쇼 다음에 합시다. 자세한 이야기 잘 알다. 어디? 야, 걔 지금 중학생인데 걔 진짜 잘 알아. 코딩 다 짜고 난리 났어. 파소코니 쿠아시 아시겠죠? 파소코니 아카루이 파소코니 쿠아시 파소코니 우르사이는 뭐야? 저는요 이런 사양은 별로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구동이 잘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우르사이하게 구는 거는 이제 또 다른 이야기죠. 자, 코마카이 갑니다. 자, 이 친구랑 헷갈리지 말아야 될게 뭐냐면요. 얘예요. 얘는 코마카이라고 읽고요. 얘는 호소이라고 읽습니다. 코마카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잘그 비빔밥에 막 이렇게 다져놓은 야채 같은 느낌으로 잔 느낌이고요. 이 호소이는 가는 거예요. 어우, 저 여자 아주 그냥 너무 말랐네. 막 팔뚝이 막 손가락같이 막 말랐어요. 가늘다. 오케이? 아까 헷갈려하지 말아야 되는 게 얘가 또 뭐랑 여러분 많이 헷갈리면 우스이랑 많이 헷갈려. 다리가 얇다예요, 가늘다예요. 다리가 가늘다지? 이쪽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통 모양이 가는 건지, 아니면 두께가 얇은 건지. 근데 우리 보통 그냥 한국 사람 뭐라 그래? 다리가 얇다라고 하죠. 가늘다라기보다 얇다라고 많이 쓰지 않나? 근데 얇다와 가늘다 일본에서는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카레와 이츠모 고마카이 것도 자세한 사소한 일.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하여간 세세하고 그런 집합적인 것까지 문제 삼는다 이 얘기입니다. 몬다잉이스르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네요. 고맙다나 아 이거 좀 괴로운데 큰일 났는데 고마카이 오카네가 아리마세 고마카이 오카네 아주 잔 아까 비빔밥 아니 볶음밥 얘기했잖아 잔 돈이 없네 쪼개진 돈이 없네 자 고마카이 것도 자세한 일은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아까 얘기했는데 쿠아시 하나시와 마따 즈기니시마쇼나 코마카이 코토 아떼 하나시마쇼나 이게 코마카이와 쿠아시 차이가 뭐지? 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비슷해요. 비슷한데 쿠아시는 어떤 그 내용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자세한 내용이라는 느낌이 드는 반면 코마카이는 그런 느낌보다 1-1의 가 1-2의 나 이런 식으로 뭔가 쫙 쪼개져 가지고 뭔가 이렇게 더 세세한 그런 세부 사항이라는 느낌이 코마카이에 좀 있습니다. 뭐 비슷하게 쓸 때도 당연히 있겠죠. 자, 이제 타카이 들어왔어요. 타카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죠. 높다와 비싸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후지산은 어때요? 가장 높은 산이에요. 3776이죠. 3776m. 자, 고노 넥타이 오모타요리 다카이 데스네. 이 넥타이 생각보다 비싸네요. 자, 이건 가격.

높다, 낮다를 쓰는 거죠. 기억합니다. 아, 나왔어, 나왔어. 이게 뭐야? 코마카이 아니라 뭐라고? 호속이라고. 코마카이는 여기 중간에 카가 들어가지? 코마카이가 되잖아. 자, 고노펜와 호속 끝에 도테모 카키야스이. 자, 우리 뭐 일본 펜들 많이 쓰죠. 이것도 일본 펜 같은데. 그러니까 일본 펜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보면은 이 섬세하게 이렇게 몇개펜 있을 때 가늘기를 얘기할 때이 글자 여러분 아마 써 있을 거예요. 여러분 거 일본 펜 한번 봐봐. 그럼 이거에 뭐 0.3 뭐 이런 거써 있을 걸요. 이게 가늘기를 얘기하는 거죠. 가늘기. 가늘고 무척 맛성에다가 야스이 하면은 뭐야? 야스이는 뭐지? 싸다인데 이게 싸다가 아니라 쉽다로 되는 거예요. 이지, 그지? 뭐뭐 하기 쉽대요. 뭐 쓰기 쉽대요. 이 펜은 가늘어서 무척 쓰기 쉬워요. 자, 묘기노 안에 헷갈리지 말아야 될게 이렇게 하면 이모도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가 여잔 여자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게 누나인지 여동생인지를 나누기 때문에 꼭 기억합니다. 자, 호소이코에데 모코요다. 가는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근데 이게 호소이코에라고 하는 게 치사이코에하고 좀 달라요. 그 치사이코에는 작은 목소리가 돼. 야, 조용히 해봐. 이렇게 작은 목소리가 돼. 호소이코에는 이렇게 누워 있을 때 기운 없어서 나는 소리 있잖아. 아, 저기 있는 물좀 줄래? 뭐 이런 느낌, 그 약간 환자의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호소이코에는 가는 목소리, 뭔가 이렇게 복강을 사용해서 와! 낼수 없는 듯한 약간 약한 목소리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자, 호소이, 작다. 시사이코에, 호소이코에. 자, 마즈이 갑니다. 마즈이는 사실 감탄사로도 쓰여요. 선생님 만약에, 7시에 촬영 시간을 잡아놨는데 일어났더니 7시야. 허이! 하면서 뭐라 그래? 마즈이! 라고 얘기하죠. 이게 뭐야? 큰일 났다. 타이헨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이제 기출 보면 나와요. 마즈이가 맛없다, 서투르다, 곤란하다라고 하는 이형용사이기 때문에 우리 갑자기 감탄사처럼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7시 큰일 났다. 타이헨, 아 노시오, 아 고마르, 아 마즈이라고 쓸수 있다라고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는 문이 옛날 기출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보면 아 반갑게 한번 풀어보세요. 쯔멘따끄나따 피자. 차가운 피자는 마즈이 맛없다. 이거 오이시쿠나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자, 고다이와 쳤던 마즈이오네. 이거는 했다다라고 씁니다. 아까 조주다 하고 똑같은 게 뭐였더라? 뭐였더라? 우마이였죠. 우마이 맛있다, 능숙하다. 여기는 맛없다, 잘 못한다. 되게 같이 이 짝을 이루네요, 그죠? 이마니나 때 데키나이 지금에 와서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는 마즈이도 뭐 시작했잖아. 근데 지금에 와서 못하겠다고 하는 건 정말 곤란하거든. 곤란하다고 생각해라고 얘기하는 마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난처하다 이런 말 씁니다. 아, 내가 걔랑 싸웠어. 근데 걔가 우리 조가 된 거야, 수행평가. 그 걔랑 연극을 짜야 되네. 아, 심지어 걔가 내 상대방 역할이야. 어떡해? 아, 마즈이라고 얘기하는 건 난처하다, 곤란하다. 선생님 말하는 거는, 그, 기출문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기출문제를 보면, 아, 맞을 때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문제 한번 풀어봐요. 이게 기출이야. 언제? 오래됐다. 2014년. 그래도 절대평가네. 대수능사 4번. 그쵸? 맞을 거더니 났다. 핸드폰을 왔을 때, 잃어버려가지고 마즈이 꼬똥이 났다. 아주 불편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곤란한 일이 곤란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핸드폰을 집에 두고 나와도 선생님이 다시 차돌려가지고 집에 가진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핸드폰을 두고 출근을 하잖아? 그러면 마즈이에요, 진짜. 뭐가 시작이 안 돼도 굉장히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 문장이 다시 보이네. 자, 곤란히 마즈이 라면, 뭐야, 맛없는 라면, 타메타 고토 가나이. 와, 이거 되게 세게 말한다, 그지? 야, 이렇게 맛없는 뭐, 라면 내가 먹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되게 굉장히 디스하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답은 5번 되겠죠? 자, 기출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온다. 4번 문제로 나왔다. 5번이나 4번에 나온다. 기억하시면서, 아, 그래야 나형사, 이형사 이 뜻들, 다이어들을 외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나오니까. 이 점을 벌어가야 되니까. 진짜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자, 야사시 갑니다. 야사시라고 하는 거는 쉽다, 상냥하다. 야사시 니혼거. 쉬운 일본어. 거짓말이죠. 안 쉽죠. 야사시는 쉽다. 그런데 아까 마스형에다가 야스이가 뭔가 쉽다였는데? 이거는 싸다야, 원래. 그냥 야스이는 싸다라는 표현이에요. 싸다. 비싸다의 반대.

1,000원짜리 싸다. 근데 마스형에다가 야식을 시키면 싸다가 아니라 얘는 쉽다. 뭐 하기 쉽다? 이 행동을 하기 쉽다. 그런데 얘는 독립적으로 야사시 있으면 그것이 쉽다. 테니스와 야사시. 테니스는 상냥하다. 테니스는 쉽다. 뭘것 같아? 쉽다겠지. 자, 칸지 나라 카케르. 어떤 칸지? 쉬운 한자라면 쓸수 있다. 야마다상 와 카오가 고아이가 야사시 히토다. 이거는 사람의 성격. 자, 이게 상냥하다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상냥하다는 말 우리는 안 쓰지 않아? 착하다. 우리 착하다는 말 많이 쓰지. 상냥하다보다. 그러니까 걔 되게 착해. 그게 되게 착한 애야라고 얘기할 때 칼에 야사시요? 안 웃고 야사시요? 이렇게 얘기하죠. 상냥하다라기보다. 자, 와루이는 나쁘다. 좋다. 이의 반대말이죠. 이의 반대말로 나쁘다. 근데 미안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 와루이께도 그러면 나쁘지만 그럼 나쁘면 하지 않으면 되잖아. 이런 느낌이 아니라 미안하지만 나 이거 좀 도와줘라는 식으로 와루이께도 미안하지만 나쁘지만이 아니에요. 뭐 스컷이 조금 더 마테 그레나이? 기다려주지 않을래? 라고 이제 의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뭐가 나쁘대요? 땡기. 날씨요. 날씨가 나빠서 노코에 못 있게 나갔다. 어디에도 갈수 없었다. 날씨가 나빠서 어디에도 갈 수가 없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와루이의 두 가지 뜻. 자, 이제 형용사에 타여 마지막입니다. 캐꼬로 끝나요. 자, 캐꼬 같은 경우에 부사에도 나옵니다. 부사. 부사에서도 나옵니다. 우리 다음 6강 아니고 8강에서 이제 다시 보게 되는데 부사에서는 꾀라고 하는 정도 부사로 쓰이고 개꼬다라고 하는 나형용사에서 어떻게 쓰이냐? 그러면 훌륭함 괜찮음 이거 어디서 나왔더라? 지난 강에서 우리 뭐 했지? 뭐 했어? 뭐 했어? 거절 사양 모 개꼬데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나오잖아. 거절 사양. 이에 아타시아 모 개꼬데스 이제 충분합니다. 이게 enough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아, 다시와 이너프 데스. 다시와 개꺼 데스. 근데 이너프하다라는 거는 충분해, 훌륭해라는 표현으로도 가요. 그거는 너무 이너프하다. 뱅교 모 이너프. 이제 뱅교도 훌륭하고 좋지만 뭐가 좋아요? 아소부 것도 뭐 나이지다. 되게 중요하다. 자, 뭔가, 옛날 사극 같은 거를 봤을 때 선생님 조금 놀랬던 게, 어떤 도자기가 나와서 이걸 막 도자기를 보면서 그 일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드라마에서. 뭐라 그러면, 개꼬나, 뭐 이러면서 얘기하거든요. 개꼬 대신 무슨 말이냐면, 훌륭하다, 원더풀하다고 얘기할 때도 개꼬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너프하다, 원더풀하다, 그 다음에 노땡큐 하다.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게, 개꼬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형용사의 반대말이야. 근데 이거 선생님 왜 가져왔냐면, 우리 지난 강에서, 지난 강이 뭐였냐면, 5강을 선생님이 했단 말이에요. 5강에 문제풀이를 했어. 지난 강. 바로 앞강 말이에요. 문제풀이를 했는데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한자 쓰기 문제가 많이 나와. 선생님이 약간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얘기해보면, 이번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한자 쓰기 문제의 패턴이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까지 한자 쓰기를 많이 막 이렇게 많은 다양한 유형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한자를 쓰게 하면서 그거에 약간 그 난이도를 올리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자 쓰기에서 뭐 누차 얘기는 하긴 하지만 오쿠리가나 문제가 좀 나옵니다. 오쿠리가나가 뭐냐면 한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히라가나 처리를 어떻게 했는가의 문제인 건데 이게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한자가 툭 나오면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붙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게 조금 연습을 해볼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블랭크 처리를 했어요. 자, 발단은 루이야 아니면 이야. 루이가 나와. 아카 루이. 그러니까 선생님 이 한자는 그러면 그냥 기본 알아야 되는. 이건 기본 알아야지. 아까 선생님 그막 아까가 아니라 지난 강에서 뭐 자료실에 올려놨잖아. 이거 올려놓은 거 보시면서 이렇게 계속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보면은 아 얘는 뭐 어두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라이 이렇게 밝다 어둡다 자 이게 뭐 나와 새롭다 아따라 시 나와야 되고 그지 후루 이 오래될 콧자 더울 서자 혹서기 그러잖아 그지 서 도울 서 아쯔이 춥다 사무이 이만 나오네 다 그러니까 루이나 시 나오는 거를 잘 알아두시면 되겠죠 뜨거울 열자 아쯔이 차갑다 쯔메따 이 따이가 나와야 돼요. 자, 오이씨 맞아.

있지. 얘는 한자가 없으니까. 물론 있긴 하지만 안 써요. 자, 오이. 자, 다소, 대소. 자, 이거 뭐야? 수량이 많고 적음. 크기가 크고 작음. 이거 유치원 가죠? 예. 오이. 적을 쏘. 작을 쏘. 적다, 작다. 나 키가 적다, 작다. 키가 작다. 그지? 응. 우리 집에 귤이 적다, 많다? 적다. 스쿠, 나이! 나이 나와야 돼. 오, 키 나와야 돼. 지, 사이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하려는 게 뭐야? 건지려는 게. 무이, 시이, 키이, 따이, 나이, 사이. 이렇게 이가 아니라 두 개씩 나오는 것들을 기억을 해 주셔야지 한자 쓰기 할때 문제 풀이하거나 이럴 때 여러분 문제 풀수 있다. 갑니다, 이것도. 또 있어, 또 있어. 어서이! 늦다, 느리다. 한자 있지만 이렇게 제시된 대로 할게요. 자, 이를 조. 이를 조, 빠를 속. 우리 조등한다 그랬네. 조기등교. 조등한다라는 말 들어본 들으죠, 여러분. 조등. 그러니까 조기교육. 조, 이를 조자. 그러니까 스피드가 빠르다기보다 이르다. 그 적정 시기보다 이르다. 하야이. 이르다. 빠르다. 스피드가 빠르다. 운동선수. 하야이. 이렇게. 아시가 하야이. 그죠? 자, 오모이. 무겁다. 가볍다. 카루이. 그로이. 검다. 아까 크라이는 뭐였지? 어둡다. 크라이. 어두워. 크라이. 나는 어둠 속에 울지. 그만하죠? 네. 시로이. 희다. 세마이. 좁다. 넓다. 히로이. 이런 게 이제 로이 이런 게안 나온다는 거지. 다카이. 히쿠이. 야스이. 이건 같이 예에 걸리는 반대말. 그럼 뭐 나오는 게 없네. 다 이네. 진짜 그러네. 여기는 뭐가 나오는 게 없다. 치카이, 가깝다. 더이, 멀다. 그래서 보고서 멀다 원짠지 가까울 근짠지 이런 건지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는 해결이 안 돼. 내가 어떻게 가르쳐 줄수 있어? 여러분 머릿속에 넣는 걸 해야지 뭐. 한자가 뭐 만만하지 않다니까요. 자, 쯔어이, 강하다. 강할 강자. 요아이, 딱 봐도 약해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낭아이, 길다. 미직, 야, 이거 진짜 중요하다. 미지카이일까요? 미지카이일까요? 미지카이일까요? 미지카이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카이가 아니야. 미지카이. 미지카? 이까지 된 거예요. 자, 야사시, 무즈카시. 그지? 시 나와요. 조즈다, 했다다, 스키다. 이건 뭐 어렵지 않고. 키라이다, 도쿠이다, 예, 니가 때. 쓸 고자, 쓸, 이손 숫자가 여러분, 우리 왜 보면, 아, 일손이 부족하다, 손이 부족하다 할때이 손이 뭐냐면 사람이야, 사람. 사람, 성격, 특성, 이런 게 이제 태로 많이 표현이 돼요, 손으로. 근데 니가 때라고 하는 거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괴로운 사람이에요. 쓴 특징, 좋지 않은 성격. 뭐 이런 어떤 그 좋지 않은 걸 갖고 있는 그게 태죠. 니가 때라고 하는 거는 나는 쓴손이야. 즉 똥손이야. 그게 응? 응, 서투르다. 맨니다, 후벤다. 자,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교재 47페이지로 넘어가서 형사의 반대말 이제 끝났습니다. 토쿠이다와 조즈다의 차이를 좀 살펴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즈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그 선생님이 수차례 설명하긴 했는데 옛날에도 이게 보면 우리 등급제 막 나누고 그러면 이게 중간에 이제 막 얘는 1이고 얘는 9라고 쳐봐. 그러면 뭔가 이렇게 중간 이렇게 평가의 느낌이 좀 있지. 그지? 네. 평가의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조지다라고 하는 거는 윗상. 잘 못하는 건 했다다. 이런 식으로 뭔가 평가의 느낌이 있는 거야. 그럼 한요 정도가 조지다 아닐까요? 요 정도가 했다다 아닐까요?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거를 왜 선생님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시나요? 하면은 상대방의 능력에 대한 높은 평가야. 나 자신한테는 쓸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한테 쓸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내 자신을 평가할 수가 없고 상대방에 대한 평가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어에서는 나 자신한테 이런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 자신을 이렇게 낮게 평가하는 건 가능해. 사실 이거는 나한테 좀 많이 쓰는 것 같아.
私はちょっとね、日本語が下手で。

네, 이렇게 씁니다. 근데 私は 테니스가 좋지 です. 私は 歌가 좋지 です. 이렇게 안 써요. 네, 자기 자신한테 안 씁니다. 잘한다고 잘난 척하는 거안 한다고. 그다음 교과목에도 쓸 수가 없어요. 왜? 교과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이 연말을 해서 이 능숙한 솜씨로 올라가는 그런 분야가 아니에요. 조지다 했다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체득 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테니스라든가 언어 읽고 쓰고 말하고 해서 이렇게 늘어가는 그런 수영 이런 거 외국어 스포츠 이런 것들은 조지다 했다다로 쓸수 있는데 과목이나 아니면 철학 이런 거는 쓸 수가 없어요. 이건 사고의 영역이기 때문에 연구와 사고와 순수 학문 이런 거는 뭐 몸으로 막 어떻게 연마한다고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체득하는 분야에서 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토크이다는 되게 광범위하게 씁니다. 이거는 그냥 특기가 되는 거예요. 특기. 좋아하는 거, 능력이나 기능에 대한 자신감, 남도 되지만 나도 될수 있고 교과목도 쓸수 있어요. 토크이와 과목과 난데스까? 토크이나 과목. 좋아하는 과목 뭐예요? 일본어요. 좋아하는 과목 뭐예요? 수학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자, 조지다와 토쿠이다의 차이. 자, 김일성은 남입니다. 남인데 과목에 대해서 물어볼 때 토쿠이나 조지다에서 뭘 써야 된다? 토쿠이를 쓰고 조지다는 쓸 수가 없다. 왜? 과목이기 때문에. 과목은 조우즈다를 쓸 수가 없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또는 카레는 스유가크가 토쿠이다 조우즈다. 과목 수학도 조우즈를 쓸 수가 없다. 그래서 틀린 거야. 수학이기 때문에. 수학은 연마하면, 물론 문제 열심히 푸는 것도 수학의 스킬, 기술인데요. 뭐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학문이잖아. 이거는 이제 스포츠나 약간, 뭔지 알죠? 예. 수영. 제일 많이 이렇게 생각나는 게 갑자기 수영이네요. 수영. 그 다음에, 예, 권투 같은 경우에도 세다, 약하다를 쓰지. 뭔가 능숙하다라고 하기에는 뭐 권투의 어떤 이 자세가 능숙하다거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권투 자체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투, 싸움 같은 경우에는 세다, 강하다를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취미로 자기가 무언가를 연마해서 능숙해지는, 체득하는 어떤 그 대상이 조우즈다 했다다를 쓰는 게 많다는 거지. 자, 과목의 성취도 아니고 일본의 구사 능력, 읽고 쓰기, 말하기 두개다쓸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왜안 돼? 이건 나니까. 나한테는 조우즈다를 쓸 수가 없다. 타카하시 씨는 피아노 다쓸수 있죠? 그 다음에 그는 공부를 잘한다. 공부도 마찬가지로 쓸 수가 없다. 조우즈다를. 왜안 돼? 밑에 써 있지? 공부를 잘한다는 거는 기술적인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표현하기 어렵다. 공부도 기술인데요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공부는 이제 학문 분야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어디로 가냐면요. 8강으로 넘어가요. 64페이지 펴세요. 선생님도 펼게요. 자, 64페이지로 쭉 넘어갑니다. 자, 이두 페이지를 가지고 공부를 해볼 텐데요. 기출 문제도 중간중간에 한번 넣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해요. 자, 부산 사실 그렇게 많이 이렇게 빈출하진 않았어요. 다른 형용사나 동사에 비해서. 하지만 그래도 나옵니다. 자, 앞말이는 그다지와 너무예요. 그다지를 쓸 경우에는 약간, 부정에 쓰이는 경우가 많고요. 너무는 긍정에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메나 고엔다케도 유명한 공원인데요. 아마리 미루지카가 나갔다. 그다지 나갔다. 없었다. 이런 식으로 부정에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다지는 약간 부정에 많이 쓰이고 너무는 예, 너무 타베스기루 지나치게 과식하면 마스형 플러스 스기루가 뭐라고? 지나치게 뭐하다. 자, 이형용사는 나형용사는 어떻게 붙인다 그랬죠? 어간에다 붙인대. 형용사 어간에다가. 형사 그러니까 어미 다나 이를 떼고서 오이시 스기루 너무 맛있어 타카 스기루 너무 비싸 이렇게 얘기할 때 스기루를 씁니다. 너무 과식하면 몸에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아마리 나왔고요. 시바라쿠 나왔습니다. 자, 시바라쿠라고 하는 거는 잠시 잠깐 동안이라는 뜻도 되는데요. 어떤 시간을 이렇게 딱 한정된 시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잠시 잠깐 동안이기 때문에 이 느낌이 한동안이라는 느낌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얘랑 완전 다른 뜻인데 잠시는 아주 짧은 시간이고 한동안은 되게 긴 시간 아니에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한동안이라는 게긴 시간이 아니라 어떤 일과 어떤 일 사이에 확보

시간을 일본에서 약간 한동안인데 그게 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짧을 수도 있지만. 자, 시바라쿠 야슨데 까라. 조금 쉬고서 초토 이거 바꿔 쓸수 있죠? 초토 야슨데 까라. 맞다. 하지메 마쇼. 또 시작합시다. 시바라쿠 아떼 이나갔다 도모다친이 아이마시다. 잠시 잠깐 동안 만나지 않았던 친구가 아니라 한동안 만나니까 친구를 만났어? 지금 다시 만났어. 요 한동안. 그러니까 오랫동안이라기보다 한동안 안 만났던, 뜸하게 만났다는 거죠. 요 사이가 길었던 모양이죠. 자, 그래서 일본에서는 어떤 은행이나 이런 데서 초토 마떼 크다사이, 쇼쇼 오마치 크다사이 이렇게 얘기할 때 기다려주세요 할때 시바라쿠 오마치 크다사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걸 교육을 한대요. 왜냐하면 시바라쿠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 긴 느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안 쓴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자, 즈또 이거 많이 틀리는 이유가 뭐야? 훨씬이라는 말을 잘 몰라요. 쯔또 하면 쭉 가세요라는 쭉은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길 안내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근데 쯔또는 비교를 쓸때 내가 너보다 훨씬 키가 커라고 얘기하는 그런 훨씬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오늘은 어제보다 비교하는 거지. 쯔또 이건 쭉이 아니라 훨씬 따뜻하다. 자, 여기 쭉이겠네요. 나는 아이 때부터 쭉 피아노를 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모양. 쭉. 자, 초호도 들어갑니다. 딱 들어맞는 모양을 초호도라고 합니다. 자, 정확히. 자, 초호도 니슈간마에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2주간 전에 이 이야기를 들었다. 마침 딱 들어맞는 모양이죠? 마침 미세가 아이따 마까리데스. 막 마침 가게가 아이따. 빈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갑니다. 자, 스토리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면 이게 영화라는 식으로 주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가타카나 61개 들어가 있지가 않죠. 그거 보시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주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의 이야기는 마치 영화의 줄거리 같다. 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마치, 마르데, 노요다라는 식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초도 하고, 요다를 쓴다는 거지. 요다가 뭐야? 뭐뭐인 것 같다. 비유할 때. 마치 영화 스토리 같다. 마치. 마치라는. 마침이 아니야. 마치. 마침 잘았네. 딱 들어맞는 모양이고, 얘는 비유하거나 예시하거나, 그럴 때 쓰는 마치예요. 그래서 좀 마침과 마치가 한국어로 한 글자가 아니라 받침 하나 차이인데 뭔가 되게 달라진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일본어도 마찬가지다. 저도. 자, 이거 많이 틀려. 이게 왜 뜨냐면 도테모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도테모 오이시이 데스, 도테모 다카이 데스, 도테모 많이 쓴다고 해서 베리 머치의 도테모지 정도 부사. 근데 도저히라는 말을 우리가 안 배웠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그렇게 쓰인다고? 그 부정하는 말과 쓰일 때 그때 많이 씁니다. 이런 식으로. 고노팡와 카타쿠 때이 빵은 너무 딱딱해가지고 도테모 타베라레나이,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때 도테모를 씁니다. 에, 와타시와 가족도 이르도 가족과 함께 있으면 도테모 타노시 기모치니 나리마스 무척 즐거운 기분이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나카나카로 갑니다. 나카나카 긍정, 나카나카 부정은 우리가 지난 강에서 했을 때 부사에서 했습니다. 나카나카 긍정. 이 책의 설명은 꽤 상당히 와카리 야스이. 마스형 플러스 야스이 뭐뭐하기 쉽다. 네. 이해하기 쉬웠다. 나카나카 헨지가 코나이. 자, 좀처럼이라고 부정에다 쓰이기 때문에 부정에서는 좀처럼, 긍정에서는 상당히. 긍정 플러스 부정 플러스는 좀처럼으로 해석됩니다. 네, 좀처럼 헨지가 코나이 노데 답장이 오지 않기 때문에 심파이시데이마스 걱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문제 풀어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가요. 이소이데이르 노니 마스가 어떻게 하나요? 나카나카 코나이. 스모어와 나카나카 오모시러이, 무척 재밌다라는 식으로, 아, 여기서 조금 헷갈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킷도, 시바라쿠, 닥상, 초호도 다 넣어보고, 긴가민가를 생각해 봐야지 이 명확하게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으로 갑니다. 뭐, 이미 이제 벌써 더, 이미 이제 벌써 더, 맨날 얘기하는 선생님의, 예, 자주 나왔던 해설 중에 모우라는 부사가 있죠. 여기 나오네요. 자, 마다 10가츠노 하지메 나노니, 아직 10월 초인데, 벌써. 사무꾼한테 키마시다. 벌써 추워졌어요. 이건 벌써가 되겠네요. 모 스구, 이제 곧. 오와리마스카라, 이제 곧 끝나니까, 마테이테 크다사이. 모 스구. 약간, 모

지도 뭐 이런 식으로 할때 앞에 이렇게 붙는 겁니다. 자, 뭐 요거 聞こえないんですが 잘 들리지 않는데요. 뭐 少し 조금 더 조금 더더 조금이라고 쓰고 뭐 少し 뭐라고는 안 씁니다. 뭐 少し 大きい声で 큰 소리로 話してくださいませんか? 말해주지 않겠어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육글이라고 하는 거는 스피드가 천천히라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을 서두르지 않고 여유롭게 푹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시제노 나카 육글이 아래부터 천천히 걸으면 기모즈가 이데스 기분이 좋습니다. 아시다와 이에데 육글이 야스모토 오모이마스. 천천히 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푹 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선 푹이 되겠죠. 육글이. 자, 육글은 정도 부사, 빈도 부사 다 됩니다. 정도는 예, 잘 충분히 빈도는 자주가 되겠죠. 자, 정도인지 빈도인지 생각해 보면서 요그 강가에 때까라 잘 생각하고 나서 키메테 쿠다사이 결정해 주세요. 고노 키세츠와 이 계절은 요그 자주 빈도죠. 아메가 후리마스 비가 내립니다. 아노 쿄다이와 그 형제는 아다마가 아니네요. 카오가 얼굴이 요그 니테이루 잘 매우 이것도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매우 닮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의미 구별을 사용해야 하는 부사는요. 제히키토 카나라즈가 있는데요. 요거는 생각보다 꽤 여러분들이 구별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선생님이 8강 해설해 드리면서 요 내용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8강 하면서 같이 공부하고 만약에 지금 이게 궁금하다. 그러면 8강을 뛰어넘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이 마찬가지로 예, 뭘 써야 되는지를 보면 이런 식으로 2024년 10월 5번 문제에 부사 문제가 나오더라라고 하는 걸 보면서 그 시간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의미를 구별해 사용해야 하는 부사 시까리, 스까리, 핫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한끗 차이인데요. 이것도 그때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의미 구별을 해야 되는 거 제히키토 카나라즈, 시까리, 스까리, 핫끼리, 그 다음에 다이떼이, 나이따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 내용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빈칸 문제로도 나오지만 부사가 예, 문법처럼 문장 표현이 자연스럽게 쓰인 걸로도 나올 수도 있고 밑줄로도 가끔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예, 65페이지에 2번 의미를 구별해 사용해야 되는 건 다음 시간에. 자, 그럼 이거 보면서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 밖에 부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2026학년도 수능특강에서는 다뤘는데 2027년 수능특강에 이번 수능특강에서 안 다룬 짜투리들이 뭐가 있나라고 봤더니 개꼬가 있더라. 이 개꼬는 앞서서 우리 이형사 나형용사 했을 때는 다뤘습니다. 여기서 나형용사에서 뭐 개꼬데스 거절할 때도 있고요. 충분하다라는 표현으로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부사로 쓰여서 정도 부사가 되는 거야. 이번 시험은 개꼬는 도떼모예요. 도떼모 이 도꼬로마데 무척 좋은 곳까지 입국가무시레나. 그러니까 내가 1등급 할지도 몰라. 그 얘기죠. 자, 다이브는 상당히 많이. 이거는 약간 변화를 일으킬 때 많이 씁니다. 변화. 다이브 오크레테 시마타. 꽤 늦어버렸다라고 하는 얘기도 쓰고요. 보통 변화를 얘기할 때 많이 나와요. 다이브 카와루. 꽤 바뀌다라는 식으로. 즈이브는 상당이라고 하는데 약간 놀라움이 들어 있습니다. 자, 케사와 즈이브는 예, 사무이. 꽤 춥다. 그리고 얘가 또 뭐가 있냐면 나한테는 잘안 써요. 내가 인지하는 것. 아, 아타시 즈이븐 이따이 데스. 이런 식으로 뭔가 본인이 느끼고 있는 건잘안 쓰는 경우. 삭기는 시간적인 거죠. 아까 교실에서 봤어요라고 얘기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삭기도 있었고요. 슬슬 뭔가 일을 시동을 걸때 쓰는 소로소로도 있고요. 단단은 변화를 나타낼 때 점점이라는 뜻이죠. 점점 점진적인 변화. 적어졌다. 아이가 이거죠. 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자, 육글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똑같아요. 앞에 나왔었던 육글이랑 똑같이 나옵니다. 천천히 내려오는 거고요. 육글이 시대까라 데카게요. 천천히 푹 쉬고 나서 예, 가자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 밖에 부사야.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게 제시되었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접속사입니다. 자, 접속사에는 이제 순접, 역접 이런 것들인데 순접 먼저 볼게요. 소시떼 그리고 엔드라는 느낌이죠. 자, 소레까라는 엔드 다음에 엔덴이라는 느낌이 돼요. 그리고 나서라는 느낌이 좀 들어가고요. 소레데 그래서 다까라 그러니까라고 전후 관계가 있을 때 오늘 날씨가 나빠요. 그리고 바람도 세요. 이 길은 좁아요. 그리고 그래서 차를 천천히 운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역접 보충. 화제 전환도 한번 볼게요. 역접은

그러나 그가 안온 거고요. 보충은 소렌입니다. 게다가라는 뜻의 설상가상. 너무 넓어요. 게다가 창문도 크고 바깥도 보입니다. 라는 식으로 뭔가 더 첨언하는 느낌이 들고요. 화재 전환 이거 좀 기억해 둡시다. 딴소리 하고 싶을 때. 야, 그런데 오늘 오후 너 시간 괜찮니? 야, 그런데 그 사건은 어떻게 됐어? 라는 식으로 뭔가 화재 전환을 하고 싶을 때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접속사까지 6강과 8강의 수능 포인트를 이제 살펴봤어요. 자, 어휘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느낌 듭니다. 여러분도 꼭꼭 머릿속에 넣으셔서 복습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7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나상 고고로 사마데시타. 자, 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업탐구 사업경제 선생님 문혜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전체 사업경제에서 두 번째 파트 이제 기업과 경영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빠르죠. 물론 이제 뒤에 판매 파트 15강, 16강이 연계돼서 남았긴 하지만 그래도 기업과 경영의 전체적인 개념은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까지 풀면 여러분이 확실하게 기업과 경영에 대해서 실전 감각도 키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인 만큼 완전 마지막은 아니지만 그래도 두 번째 챕터가 내려지는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열심히 또 학습해 봐야죠. 그래서 한눈에 보는 프리뷰 먼저 보고 이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프리뷰, 우리 계속 보고 있는 기출 문제 분석이죠. 우리가 기업과 경영 앞에서 두 번 이제 걸쳐서 2시간에 걸쳐서 수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맞춰져요. 아까 말했던 판매 파트 이제 다음에 배울 거고요. 오늘은 두 가지 키워드거든요. 키워드가 두 개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업의 부문별 활동. 우리 지난 시간에 경영 안에서 어떻게 경영이 뭐 이루어지는지 순환 과정 봤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그 좀 더 딥하게 들어가서 정말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를 볼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섯 가지 활동 볼 거고요. 공통적으로 있는 뭐 총무나 사무행정 이런 부분도 같이 보긴 할 거지만 우리가 보통 출제 포인트가 되는 활동 다섯 개 위주로 꼼꼼하게 같이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경영 혁신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아까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클로징할 때 얘기했었는데 경영할 때 가만히 있지 않죠. 우리가 계속 새로운 걸 도입해야 되거든요. 그거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경영 혁신인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5개년도에 기출 분석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출제되고 있지만 기업의 부문별 활동이 난도가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꽤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이 있고요. 경영 혁신은 사실 거의 매회 나온다고 봐도 될 정도로 작년에 수능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어쨌든 매회 나온다고 봐야 될 정도로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두 파트가 다른 데에 비해서는 내용이 좀 재밌고 그리고 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점수를 가져가야 되는 파트가 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울 내용 중에 기업의 부문별 활동 다섯 가지 있다고 했죠. 그 중에 마케팅 관리 활동이 있는데 마케팅 활동은 이 밑에 있는 판매 파트 이제 교재 기준 15강 정도에 있어요. 그 강의 할 때 1시간 내내 배울 거예요. 여기서는 살짝 맛보기로 배운다면 이때 파트에 가서는 1시간 내내 마케팅만 배웁니다. 그 정도로 마케팅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보시고 가볍게 보되 선생님이 중요한 내용을 굉장히 강조할 거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잘 해놓으면 나중에 마케팅 가서 아 그때 배웠던 내용이지 라고 여러분이 다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부분 봤고요. 오늘로 이제 기업과 경영 파트가 마무리가 된다. 키워드 볼게요. 키워드는 사실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대로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제 공통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기업 안에 경영 활동을 할 때 부문별 활동 몇 가지 본다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7가지 정도 교재 나와 있지만 선생님은 5가지 포커스 맞춰서 볼 거고요. 경영 혁신은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 지금 다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 특성과 개념과 예시가 달라서 선생님이랑 이따 표

해놓고 꼼꼼하게 한 문제 한 문제 같이 보려고 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늘 잘 배워놓으면 마케팅 뒷부분에서 굉장히 또 수월하게 그때 다 배웠던 내용이네 하고 슉슉슉슉슉 여러분 머릿속에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 너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파트 기업의 부문별 활동부터 먼저 들어가 볼게요. 부문별 활동, 여기는 생략했지만, 이제 사무, 행정, 총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건 뒤에 선생님이 가볍게 설명할 거고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이 다섯 가지 활동입니다. 다섯 가지 활동,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첫 번째는요,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이에요. 인적의 인이 뭐죠? 사람 인자잖아요, 여러분. 그죠? 다 아시겠죠? 사람을 관리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뽑고, 그리고 어떻게 개발하고, 또 평가도 하고, 적재적소에 배치도 하고, 이런 모든 활동들이 다 기업에서 되게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생산 볼 거예요. 이 생산이라는 건요, 제품만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서비스 포함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원가를 줄이고, 그리고 효율을 높여서 고객 만족을 할수 있을까 고민하는 게 바로 생산 관리. 자, 마케팅 관리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나중에 한 시간 내내 배울 그 파트입니다. 마케팅 관리. 그래서 한 시간 내내 배울 거를 응축해서 짧게 5분 안에 배울 거예요. 다음 시간에 15강에서 배울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올 거기 때문에 정말 예습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재무 관리랑 회계 정보 관리는 진짜 비슷해요. 어쨌든 돈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하고 하는 파트거든요. 재무 관리는 쉽게 말해서 좀더큰 범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기업을 운영할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을 어떻게 자금을 투자받을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조달해서 어떻게 운영해서 어떻게 이익을 나눠주고 배당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떻게 재무제표를 분석해서 재무적 안정성도 보고 분석 하고 이런 모든 활동들 포함되어 있는데 어쨌든 자금을 조달하고 어떻게 투자할지 좀큰 범위에서 생각하는 게 재무 관리 활동입니다. 자, 회계 정보 관리는요. 여러분이 아마 특성화고 친구들이니까 대부분 회계 원리 뭐 되게 교과로 많이 배웠을 거예요. 이제 기본 전공 과목으로. 그래서 회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기업에 있을 때 지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래 활동들을 다 화폐 단위로 측정해서 다 기록하고 이런 모든 활동들을 회계 정보 관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 파트는 사실 여러분 이미 배웠던 내용일 것 같아요. 좀 무난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섯 가지 활동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경영 혁신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활동이에요. 부문별 활동. 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이거는 항상 거의 붙죠. 목표 달성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잖아요. 조직 구성원들을 확보, 개발, 보상, 유지, 발전시키는 활동이래요. 확보, 개발, 유지, 보상, 발전. 어떻게 보면 약간 흐름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관리를 뭐라 그런다? 사람을 관리하는 거. 인적 자원 관리 활동. 선생님 아까 얘기했었죠. 첫 번째, 1번에 있었던. 첫 번째 확보예요. 우리 일단 확보해야 돼요. 누구를요? 우리가 뽑고 싶어 하는 우리의 회사의 인재상에 맞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게 바로 확보입니다. 이 기업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사람을 잘 뽑아서 잘 채용해야 우리 회사에 또 오래 다닐 수 있고, 회사가 또잘 발전할 수 있잖아요. 경영도 잘 효율도 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업의 되게 문제점이자, 고민하는 문제점이자 되게 중요한 파트죠. 그래서 확보 관리. 직무 분석을 일단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채용할 때이 분야에 얼마 뽑을 거야 라는 거 공고를 내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런 직무 분석을 하고 이런 부분에 이 사람이 필요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직무 분석 필요하죠. 그리고 나서 채용을 합니다. 인재상에 맞는 사람이 올수 있도록 공고를 내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 회사로 채용을 하죠. 첫 번째 단계, 확보 관리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개발과 평가가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 평가도 해야 됩니다. 이 평가가 정말 중요한 게요. 일단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요. 직무평가. 직무평가는 그 직무 자체, 그일 자체의 곤란도나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일이 솔직히 이렇게 뭐 경중을 따질 수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업무마다 또 힘든 업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무의 곤란성 이런 것들을 여러 걸 봐서 직무를 그런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사고과 되게 중요한 단어죠. 인사고과. 인사고과는 그 사람의 업적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직무를 얼마나 잘했는지 총체적으로 정말 전체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진짜 능력이 어떤지 여러 가지로 평가를 받는 겁니다. 이 인사고과 바탕으로 우리가 연봉 협상도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일을 열심히 한 거를 제대로 승진체계에 반영이 되는지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어쨌든 너무너무 중요한 기준이 되는 평가 기준이에요. 인사고과. 자, 그 다음에 개발도 해줘야 돼요. 이제 회사에서는 채용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능력을, 잠재력을 실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연수도 시켜주고요. 출장도 보내주고요. 여러 가지 개발 활동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교육, 훈련, 경력 개발, 그 관련된 경력 개발이 필요하다면 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거죠. 연수비 지원도 해주고, 개발도 해줘야 돼요. 이게 다 인적자원 관리 활동. 그리고 보상 진짜.

중요하죠. 보상을 적절하게 해야지 사람들이 동기 유발이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계획, 뭐 조직, 지휘, 통제, PODC 순환 과정 배웠죠. 거기서 지휘에 동기 유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허즈버그의 동기위생 이론, 메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 이런 거 배웠죠. 그게 다 보상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보상이 있어야 동기 유발이 돼요.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보상이 적절하게 안 주어진다? 어떤 사람이 일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상 너무너무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임금, 이제 연봉 관련된 거. 그다음에 승진도 중요합니다. 이제 승진은 개인차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을 때 그에 대한 직급 이런 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승진 관리 체계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복리후생. 요즘은 이 복리후생에 엄청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연차를 자유롭게 쓸수 있는지, 그리고 뭐 유연근무제가 가능한지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리후생들 다 같이 포함해서 보상 관리라고 하고요. 이제 경제적 보상과 비경제적 보상 이런 식으로 나눠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유지조정. 유지조정은 이제 우리가 되게 어렵게 인재상을 뽑았잖아요. 개발도 해주고, 훈련도 해주고, 그다음 보상도 해주고, 열심히 일해서 동기부여도 막 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잘 다니다가 이직해버리면, 회사 입장에서는 열심히 키웠는데, 같이 열심히 협업했는데, 갑자기 이직해버리면 너무 허무하죠. 그래서 그 훌륭한 인재들이 우리 회사에 잘 다닐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마지막 단계예요. 그래서 배치와 이동, 그 사람이 원하는 직무에, 그 사람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직무에 적절하게 우리가 배치를 해줄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또 유지로 이어지죠. 그래서 배치와 이동, 안전 보건 그런 관리, 안전은 당연한 얘기고, 그다음 노사 관계도 마찰이 없게 관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뭐라 그런다?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이다. 한 사람을 채용해서 이제 이렇게 유지시키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부문별 활동 중에 하나가 인적 자원 관리 활동입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인적 자원 관리 활동 다음에. 자,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이미 키워드가 나왔어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든 일련의 활동이다. 품질과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품질 좋게, 생산 효율성 높게 하고, 원가 공급 시간 낮춰야죠. 이거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객 만족,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거 무슨 관리일까요? 그렇죠. 생산 관리입니다. 생산 관리. 생산 관리. 그래서 생산 관리가 크게 교재에는 세 가지 파트로 나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공정 관리입니다. 프로세스 관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품질 관리. 품질 관리 진짜 가장 메인이라고 볼수 있죠. 품질 관리. 그리고 재고 관리. 그거 적정한 재고를 유지해야만 되는데 너무 재고가 많아도 안 좋고요. 보관 비용도 많이 들고 이거 나중에 유행이 변했을 때 어떻게 처리도 못 하고요. 그렇다고 너무 조금만 재고를 갖고 있자니 갑자기 수요가 늘었을 때 이거를 우리가 메꾸지를 못합니다. 수요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재고가. 그래서 적정한 재고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생산 관리의 중요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볼게요. 생산 공정 관리. 자, 공정 관리, 프로세스 관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질 좋은 제품을 적절한 시기에 생산하기 위해서 인력이랑 사람들이랑 기계 설비나 뭐 공장 위치 이런 것들을 같이 잘 프로세스 맞게 흐름에 맞게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걸 생산 공정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생산지 위치 설정, 공정 시설 순서 배치, 생산 체계 구축에 나와 있는데 이거 보고 아, 그럼 이거는 제품에 관련된 얘기구나라고 그냥 생각해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아까 초반에 말했듯이 이 서비스와 관련된 것도 하나의 생산 공정 관리 프로세스 관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을 만한 되게 유명한 어떤 카페 프랜차이즈 경우에는 이제 그 이동 동선 같이 이제 바리스타 분들 이제 매장에서 영업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동 동선을 초 단위로 짠대요. 그래서 최소의 효율을 낼 수, 그러니까 최대의 효율을 낼수 있게 최소 시간으로 할수 있도록 그런 배치, 예를 들어서 뭐 포스기기, 뭐 어떤 재료 파우더 위치 이런 위치들 있죠. 그런 것들을 그렇게 짜서 연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서비스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고려될 수 있다. 이런 프로세스 관리, 공정 관리, 그리고 품질 관리. 품질 관리 메인이죠. 생산 관리 메인입니다. 생산 과정 전체에 걸쳐 품질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사실 품질이 떨어지면 요즘 소비자들 소비 안 하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품질이 향상되려면 제품 설계부터 출고까지 모든 단계가 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규격 시리즈 뭐 이런 기준들이 있고요. 교재는 이렇게 좀 어렵게 여러분 뭐 SQC, TQC, TQM 이런 용어를 쓰면서 나와 있는데 그냥 가볍게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품질 관리가 변화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통계적으로 접근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산에만 접근한 거죠. 통계적으로 불량률이 얼마인지, 뭐 생산 얼마인지 정말 과학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생산의 모든 단계 통계학적인 원리와 기법을 활용해서 이제 그 수치에 약간 집중을 한, 생산에만 집중을 한 그런 게 바로 통계적 품질 관리라고 한다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죠? 종합적으로 품질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산에만 집중해서 이렇게 통계적 과학적 원리 비법을 적용해서 품질 관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건 생산에만 문제가 아니야. 생산에 영향을 주는 영업부, 마케팅부,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겠죠? 그 모든 부서들이 다 같이 이게 생산 품질에 영향을 주는 거야. 그래서 다 같이 해야 돼라고 하는 게 종합적 품질 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TQC라고 하고요. 설계, 생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통기구, 시장 관리 활동 모든 것들이 품질에 영향을 준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각 부분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다 관리해야 돼라고 보는 게 TQC입니다. 최종적인 단계가 TQM이에요. 이제 경영이에요. 종합적은 똑같은데 경영이에요. 경영. 중요한 키워드는 고객 만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전체적으로 다 이제 품질을 관리했다면 이제 우리 정말 궁극적인 목표는 그게 아니라 정말 고객 만족을 위해서 해야 돼라고 고객 만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종합적 품질 경영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생산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생산 과정에서 제품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는 총체적 품질 관리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이 파트 종합적 품질 경영 TQM은요, 경영 혁신에서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생산 공정 관리, 품질 관리, 마지막 재고 관리. 아까 선생님이 재고 관리 충분히 설명을 했죠. 그래서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적정 재고 유지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고 관련 비용 최소화할 수 있죠. 보관 비용 같은 거, 처리 비용 같은 거, 그 적정 재고량 파악, 저장, 수요 상황 파악, 잘 적절하게 수요에 맞는 정확한 수요량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재고 관리였습니다. 모두 다 통틀어서 뭐라 그런다? 생산 관리다. 그래서 생산 관리 두 번째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볼 거예요. 세 번째가 소비자의 욕구 충족을 위해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자로부터 소비자한테 유통시키는 고객 지향적인 활동. 선생님이 강조한 색깔을 보면 알겠지만 이 소비자, 고객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이 마케팅 활동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결국 고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마케팅 왜 하죠? 물론 궁극적으로 이윤 창출을 위한 기업이 목적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이지만 이건 정말 고객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활동입니다. 고객을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이윤을 높이고 매출을 높일 수 있으니까 고객 지향적인 모든 활동을 마케팅 활동이라고 해요. 마케팅 관리.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한테 모든 과정, 유통의 과정을 고객 지향적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단계가 나와 있는데, 이 단계, 지금 여러분이 보신 이 단계가 이제 15강에 다 세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제일 첫 번째는요, 환경 분석부터 가야 돼요. 환경 분석을 왜 하냐면, 소비자가 진짜 뭘 원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에 맞게 수요를 뭐, 맞춰서 신제품 개발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를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게 환경 분석인데요. 여긴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3C 분석합니다. C가 3개라서 3C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자사, 컴퍼니, 우리 회사도 일단은 분석을 하고요. 우리 회사의 뭐 장단점 여러 가지들 분석할 게 많겠죠. 그 다음에 컴페티터, 경쟁 기업도 이제 경쟁기업, 우리랑 비슷하게 제품 서비스를 판매한 경쟁 기업도 분석하고요. 마지막으로 커스터머, 이제 고객도 분석합니다. 그걸 3C 분석이라고 해요. 그게 환경 분석에 대표적으로 들어가고 사실 수압 분석도 환경 분석에 같이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따로 되어 있지만 환경 분석에 같이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수압 분석이라는 거는 기업의 두 개로 나눠서 이건 내부 요인, 기업의 외부 요인이에요. 많이 들어본 친구도 있겠죠. 이제 수업 시간에 마케팅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익숙한 용어일 거예요. 그래서 뭐 기업의 안에 내부에서 봤을 때 강점과 약점, 외부에서 봤을 때 기회가 되는 요인이랑 위협이 되는 요인 여러 가지를 이네 가지를 적절하게 이제 조합해서 전략을 짜는 걸 바로 수압 분석이라고 해요. 어쨌든 전략을 짜기 전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기업 내부 외부를 분석하는 거라서 우리는 환경 분석에 들어갑니다. 열심히 환경 분석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최종적으로 지향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어떤 고객을 타겟팅으로 할 건지 그걸 나눕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STP 전략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시장을 세분화합니다. 예를 들어 난 연령별로 나눌 거야. 그럼 10대, 20대, 뭐 MZ세대, 그리고 뭐 중년층, 3, 40대, 그다음 노년층, 뭐 7, 80대 이런 식으로 나는 나누겠어. 그럼 시장 세분화를 하죠. 그럼 이 중에서 나는 하나를 고를 거야. 그럼 이 시장만을 위해서 마케팅을 할래라고 해서 이 하나만 고를 수도 있고요. 뭐다 고를 수 있고요. 이거는 타겟팅 전략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를 선정하는 게 타겟팅, T입니다. ST, 타겟팅. P는요. 포지셔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정하면 이 만약에 내가 3, 40대를 정했다. 그럼 이 위치에 이 3, 40대 연령층에 우리 제품 서비스가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포지션을 잡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전략을 고민하는 게 포지셔닝입니다. 그래서 시장 세분화, 타겟팅, 포지셔닝 전략, STP 전략을 그 다음 단계에 짜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 했다. 그럼 정말 중요한 마케팅 믹스, 포피 믹스를 합니다. 이 마케팅 믹스는요, 왜 중요하냐면, 이 단독으로도 워낙 중요하지만, 우리가 모든 문제들의 기업 경영과 관련된 문제들의 선지로 항상 등장할 수가 있어요. 모든, 어떤 내용에 사실 접합이 돼도 어색하지 않은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부분이 정말 활용도가 높은 학습 요소이기 때문에 잘 복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 믹스 이네 개의 P를 적절하게 믹스해서 활동 전략을 짜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P가 네 개라는 거죠. 그래서 P 네 개. 첫 번째 P는 P 네 개. 그래서 뽑힘 믹스입니다. 첫 번째 P는 프로덕트예요. 제품. 그래서 내가 일단 제품 전략을 짜요. 이 제품을 신제품을 어떻게 짤 건지, 성능 어떻게 할 건지, 디자인 어떻게 할 건지, 외형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그다음에 프라이스, 가격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가격 전략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가 처음부터 고가격으로 시장에 갈 건지, 낮게 저가격으로 갈 건지, 아니면 신제품 할때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거지만, 이제 앞으로, 아직은 어색하겠지만요. 어제 침투 가격, 아니면은 뭐 스키밍 정책,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전략들을 어떻게 할 건지 가격 전략도 고민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스, 우리가 유통 전략도 봐야죠. 우리가 유통 전략이라는 거는 이제 상품을 판매할 때 직영점만 딱 둬서 그 독점적 판매권을 줄 건지, 아니면 우리 제품 원하는 판매 업체들 다 오세요 해가지고 판매권을 다줄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게 유통 경로 정책. 우리 나중에 배울 겁니다. 유통 파트에서. 그다음에 마지막이 촉진이에요. 프로모션. 그래서 촉진이라는 거는 이제 구매를 설득하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 그래서 광고를 할지 아니면 PR을 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뭐 다양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인적 판매를 할지 판매원을 통해서 설명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촉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케팅 활동에 조정 및 통제 또 나왔어요. 우리 PODC 경영관리 순환 과정 배웠을 때 최종적으로 이 마케팅 활동을 잘 끝내고 나서 이게 잘 됐는지 다시 어떻게 하죠? 다시 환경 분석 통해서 계획할 때 다시 반영하잖아요. 그런 과정까지 끝나면 마케팅 관리 활동이 끝납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순서로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여러분이 이번에 머릿속에 넣으면 나중에 또 배울 때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마케팅 관리였어요. 막 고객을 위해서 고객 지향적인 활동을 하는 거. 자, 네 번째 기업 부문별 관리 활동입니다. 자, 기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 어떻게 조달할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운용할지 보는 거. 무슨 관리요? 재무 관리. 재무 관리. 그래서 좀큰 범위, 돈을 크게 좀 생각하라고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었죠? 크게는 네 가지로 나와져 있어요. 첫 번째는요,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예요. 일단 기업이 운영을 할때 제일 필요한 게 돈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여러 가지 투자 받잖아요. 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주식 발행이 가능, 주식 발행도 하겠지만, 뭐 채권 발행 이런 거 하겠지만, 뭐 기업한테 창업 지원 자금도 받을 수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은행 대출 받을 수도 있고요. 자금을 어쨌든 조달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기업 투자에 소요되는 이 자본을 효율적으로 조달해서 이제 갖고 와서 자본 비용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자본 구조가 되도록 한다. 이 최적의 자본 구조라고 하면 이제 뭐가 맞고 그름은 없지만 요즘은 이게 여러분이 취업을 할때 회계를 배운 친구들은 재무 분석할 수 있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하려고 했는데 너무 부채 비율이 높아. 너무 타인 자본 비율이 높아. 그럼 약간 멈칫하게 되죠. 그래서 약간 어느 정도 재무 구조의 안전성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에는 크게 직접금융이랑 간접금융이 있어요. 우리가 직접금융, 간접금융, 금융 파트에서 제일 먼저 배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금융이라는 거는 자금의 융통, 돈의 흐름인데 내가 공급자와 수요자가 직접 누군가 개입하지 않고 직접 만난다 하라고 하면 직접 금융. 중간에 이렇게 은행처럼 뭔가 은행 기관이 낀다던가 누가 주체하면서 껴요. 그러면 간접 금융 형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직접 금융은 뭐 주식 채권 발행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예시고요. 그다음에 간접 금융 은행이 개입해서 은행 대출해주고 이런 경우가 은행 차입이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예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조달했어요. 투자도 해야죠. 그걸 적절하게 투자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 것도 기업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미래 수익성, 성장성을 판단해서 최적의 자산이 구성되도록 투자하는 거. 배당 결정 해줘야 돼요. 순이익, 단기 순이익 같은 거 나면 그거 이 주주들한테 뭐 배당도 해주고 여러 가지 어떻게 나눌지 의사결정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무 분석도 해야 돼요. 재무 분석이 아까 말했던 기업의 현금화, 뭐 유동성, 수익성, 활동성, 안정성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우리가 잘할수 있도록 분석하는 것도 되게 필요합니다. 그 전체적인 자본 조달부터 재무 분석은 다 어디에 들어간다? 재무 관리 활동에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키워드, 파란색 부분에 나와 있는 키워드 중심으로 사례를 이해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회계 볼게요. 그다음 마지막 회계죠. 자, 기업의 거래 활동들이 많아요. 엄청 많죠. 그것들의 결과를 구체적인 화폐 단위로 측정, 기록, 관리한다.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쨌든 잘 기록해서 얘를 관리하기 위함이다. 얘는 무슨 관리 활동이죠? 회계, 정보,
관리 활동입니다. 회계 정보 관리 활동. 그래서 회계 정보 이용자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아마 회계, 아까 선생님이 시작할 때 말했지만, 특성화고 친구들은 회계가 대부분 전공 기초로 많이 배정이 되어 있어서 되게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회계 원리, 더 나아가서 회계 실무, 아니면 NCS 과목 배운 친구들도 있을 거고, 회계 정보 처리 시스템, 다양한 교과들을 배우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교과 단에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회계 정보 이용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중에서 이 마지막 두 개, 종업원이랑 이 경영자가 기업 내부에 있는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하고, 위에 있는 이네 가지를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부 정보 이용자부터 보면 종업원, 고용 안정성, 적절한 보상, 복리 후생 같은 거 하기 위해서 회계 정보 이용하죠. 근데 물론 이제 여러분 회계를 배웠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뭐 재무제표를 볼수 있는 능력이 되는 친구들은 또할수 있겠지만 또못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런 눈을 길러놓으면 나중에 되게 차별화된 종업원이 될수 있죠.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아, 수익성이 높네, 어떤 안정성이 어떤데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종업원에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계를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회계정보 이용자 될수 있다. 그리고 경영자, 중장기 사업 계획 및 전략 짤때 되게 중요하죠. 앞으로 우리가 순이익이 얼만큼 났는데 어떻게 하자, 충분히 의사결정 내릴 때 이용할 수 있고요. 주주채권자 정말 중요해요. 주주채권자는 어떻게 보면 자금을 조달해주는 역할이거든요. 우리에게 투자를 해준 투자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주 같은 경우는 내가 배당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것도 궁금할 거고, 채권자의 경우에는 내가 어쨌든 채권을 산 입장에서 원금을 상환 받아야 되고 이자도 받아야 되는데 그거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계정보 이용자에 들어갑니다. 공급자도 궁금하죠. 어쨌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서로 계약을 내가 이 업체와 계속할 수 있을까, 대금 회수할 수 있을까, 만약 매매 계약을 맺었다면 그런 게 궁금할 수 있어서 회계정보 이용자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회계 분류를 볼 거예요. 회계 분류도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기업 외부 정보 이용자들 대상으로 만드는 게 바로 재무회계죠. 그래서 우리가 공시 사이트, 전자공시 사이트, DART란 사이트에 가면 어느 정도 그 조건이 되는 기업들이 다 전자공시를 해가지고 우리가 재무제표 다볼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외부 보고를 할때 하는 게이 재무회계입니다. 그 재무제표 다섯 가지 우리 배웠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다섯 가지. 재무제표 다섯 가지 보고 형태 로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과거지향서, 여태까지 했던 것들을 우리가 다 이제 어떻게 거래를 했다, 이런 거래 형태들을 이제 회계 단위로 측정해서 보고하는 거니까 과거지향적입니다. 관리회계는 내부에서 그냥 우리끼리 보는 용도예요. 그래서 엑셀 같이 간단한 형태로 할 수도 있고요. 우리끼리만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업과 관련된 좀 영업과 관련된 좀 사적인 얘기들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형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회계 원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끼리 보는 그런 회계를 관리회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무회계는요, 이 세무가 세금이죠. 그래서 세법에 근거해서 이제 세금 조세 징수 같은 거할때 쓰이는 목적의 회계가 바로 세무회계예요. 그래서 이런 종류가 있다, 같이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계정보관리 활동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문별 활동에 선생님이 다섯 가지 말고 교재에 있는 거 나머지 두 가지를 추가로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아마 교재에는 이 부분이 제일 먼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순서상 좀 다르긴 하지만 총무 업무랑 그 다음에 사무행정 업무가 있어요. 이 총무 업무랑 사무행정 업무는 어느 기업에 가도 공통적으로 있을 수 있는 굉장히 기본적이지만 기초적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활동들입니다. 그러니까 공통 업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아까는 되게 명확하게 업무 특성상이 부문별 활동이 드러났잖아요. 근데 이 총무랑 사무행정은 어떻게 보면 좀 둘이 겹치는 느낌도 있고 비슷한데라는 생각이 들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꼭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윤활유 같은 역할. 전체적으로 회사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기본적인, 공통적인 그런 업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무 업무 먼저 볼게요. 총무 업무는 조직의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좀 커요. 그래서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건물, 뭐 이런 큰 자산들도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나 복지 지원도 물론 해요. 회사 내부에서. 그 대내외적인 회사의 품격 유지 등 재반 업무를 한다. 어떤 느낌이죠? 총무 업무 되게 큰 느낌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회사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회사 인프라를 전체적으로 조성해 주는 게 총무 업무입니다. 인프라 조성. 교재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 관리를 보면 조직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자산, 아까 말했던 뭐 토지나 건물 같은 것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관리합니다. 그래서 얘를 매각하거나 구입하거나 이런 것들 다 자산 관리 총무 업무에 들어가고요. 두 번째, 이제 세부적으로 업무 활동 지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로부터 업무상 발생되는 인장, 인감 도장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출장, 재직령과 관련된 요청 사항을 지원하고 그런 시설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인력이랑 용역 관리 중요하죠. 예산 및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업무의 경중과 비용 효과를 분석을 통해서 용역 대상 업무를 선정하고 관리한다. 그 다음에 행사 지원 관리. 조직에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행사들이 있거든요. 그

해서 읽어보세요. 중요한 건 아까는 좀 자산, 회계, 경영, 목표 이런 단어가 있었다면 지금은 부서, 팀, 구성원들 약간 이런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본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어쨌든 총무나 사무행정 둘다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긴 합니다. 좀 약간 포커스가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청사항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바로 사무행정 업무라고 한다. 문서 작성 관리, 문서 작성 나오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서를 구상하고 자료를 조사 편집해서 여러 가지 문서 수발신 이런 거 정리 보관하고 이런 활동을 한다. 회의 운영 지원이 중요해요. 우리가 회의를 할때 사무행정 파트에서 여러 번 지원해 줍니다. 회의록 작성하고 명패 놓고 이런 것들 있죠? 회의 운영 지원을 사무행정 업무에 들어가요. 원활하게 사전 준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사무 환경. 그래서 사무 기기 같은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도 물품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무행정 업무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구성원들의 일정 관리도 합니다. 그래서 업무 협력 요청에 따른 접수, 지원, 회신, 공지 이런 것들, 그 이메일로 주고받고 이런 것들 있죠. 여기 다 사무행정에 들어가는 업무입니다. 자, 사무 자동화 관리 운용, 그 자동화 프로그램 우리 여러분 많이 배우죠. 학교에서 배우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능력 평가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 사무행정 회계 처리도 여기 들어갑니다. 우리 회계 처리, 우리 매입 매출 점표 아니면 회계 정보를 우리 컴퓨터 그런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사무행정에 들어갑니다. 아까는 회사 전체 인프라를 약간 조성하고 도와주는 역할이었다면, 이 사무행정 업무는 좀 부서에서 업무가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또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그래서 어디에나 공통적인 업무다. 사무행정 업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문별 활동을 이제 교재 기준에 있는 걸로 7가지를 다 봤고요.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갑니다. 그두 번째 챕터가 경영 혁신이에요. 자, 경영 혁신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선생님, 아까도 기출분석할 때 얘기했지만, 거의 매회 출제된다고 봐도 될 정도로, 뭐, 수능 당연하고요. 그 모의고사에서도 정말 매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예시를 기억해야 된다. 모든 내용들이 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 경영 혁신이란 무엇이냐면, 획기적인 생각, 일단 새로운 생각이죠. 새로운 생각이나 방법을 도입하는 거예요. 경영 활동에 기존의 업무를 다시 계획하고 조직하는 거죠. 계속 얘기하지만 기업 환경, 경영 환경도 굉장히 다양하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10년 전에 기업이 경영하던 활동 방식이랑 지금 우리가 활동하는 방식 다르죠. 마케팅 방법도 너무 다르고요. 소비자의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경영을 할 때도 계속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환경에 맞게 적절한 상황에 맞는 조직화, 조직도 다시 구성하고 업무도 다시 짜고, 그리고 뭐더 크게 본다면 인수합병도 하고, 정말 큰 사업을 뭐 다시 인수해오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경영혁신이고, 경영혁신 기법들을 보기 전에 일단 경영혁신과 기술혁신의 개념 정리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경영혁신, 우리가 배울 이 경영혁신은 크게 관리혁신이랑 그 다음에 인적자원혁신으로 나뉘어요. 이걸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런 흐름 안에서 예시를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관리혁신은 조직구조의 형태, 정보 처리 시스템, 업무 처리 절차 같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는 거예요. 내가 업무를 이렇게 했었는데 획기적으로 이렇게 순서를 바꿔보자, 얘를 줄여보자,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게 바로 관리 혁신. 인적 자원 혁신은요, 조직 구성원, 인적 자원, 사람에 관련된 내용이죠. 태도, 업무 지식 및 처리 능력에 대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새로운 걸 배워, 노하우를 배운다던가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돌입해서 우리가 해보는 거, 실행해보는 것들을 인적 자원 혁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술 혁신이 있어요. 참고로 보세요. 기술 혁신은 제품과 공정 혁신이 있는데, 제품 혁신은 새로운 유형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뭐가 개선했을 때 우리는 이걸 제품 혁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정 혁신은 공정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새롭게 개선하거나 이럴 때 우리는 공정 혁신이라고 합니다. 기술적인 측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경영 혁신, 이제 기법을 볼 겁니다. 너무 중요해서 선생님 모든 다 빈칸을 다 뚫어놨고, 하나하나 모든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생님 표시를 해두긴 했지만, 조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조직 내 인력, 사람들, 아니면 계층 나뉘잖아요. 그 다음에 작업, 그 다음에 직무 부서, 이런 것들을 규모를 축소하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줄이는 거예요. 왜냐면 비효율적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전체적으로 봤더니 이 A 부서랑 B 부서랑 업무가 겹치네? 그럼 두 개로 그냥 합쳐. 통폐합한다던가, 업무되는 중복을 통폐합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고, 대표적인 예시가 명예퇴직이 있습니다. 명예퇴직을 인적으로 확 줄여버리는 거죠, 규모를. 그리고 부서를 통폐합할 수도 있고요. 이런 건 의도적으로 사이즈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다운 사이징이라고 합니다. 다운 사이징. 사이징.
다 사이징을 줄인다, 다운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사이징.

를 줄인다. 명예퇴직 많이 나온 예시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활동 중에 경영 효과 효율 극대화를 위해서 특정 영역을 어떻게 해요? 제3자한테 맡겨버려요. 위탁, 부탁한다, 위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든 다 하면 좋긴 하겠죠. 내가 기업 경영할 수 있는 것들 다 하면 좋긴 한데, 이제 기업에서도 뭐 시간과 자원과 여러 가지가 한정돼 있잖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데 포커스 맞춰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내가 이 부분은 좀 다른 정말 잘하는 전문 업체한테 맡기고 싶어.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 쓰는 경영 혁신 기법입니다. 바깥에 있는데 맡긴다는 표현을 약간 의미를 생각하면서 얘는 아웃소싱이라고 합니다. 아웃소싱. 대표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이제 뭐 콜센터 요즘 AI로 많이 대체되긴 했지만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CS 부분을 전문 업체에 많이 맡기죠. 그래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있더라도 나는 다른 부분, 우리가 잘하는 부분에 더 열심히 하고 싶어. 이럴 때 이제 효율적인 경우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경비 시스템이나 고객센터, CS 부분, 콜센터 이런 것들을 많이 외부 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일 때 아웃소싱을 쓰고요. 자, 세 번째. 비용, 품질, 서비스, 속도 등의 기업 핵심 요소가 있겠죠. 얘를 극적으로 향상하기 위해서 업무 프로세스, 이 일하는 프로세스를 새롭게 재설계하는 거예요. 재설계.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단계를 했다면 확 줄여서 몇 단계로 줄인다던가, 뭐 업무 결제 라인이 있었는데 이걸 확 줄여서 결제 단계를 축소해버린다던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뭐라 그런다? 리가 붙습니다. 다시 재설계한다는 의미에서 리,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요. 리엔지니어링. 단순 경비 절감이나 수익 증대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고객 만족을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 만족 또는 서비스에 초점을 둔다. 대표적인 예시는 뭐 8단계 공정을 3단계 공정으로 재구조화, 자동화하는 것도 되게 고객 만족을 위한 거죠. 그만큼 시간이 줄어드니까 생산되는 시간이 그게 리엔지니어링이고요. 얘랑 비슷한 게 있어요. 이제 얘에서 좀 확대되는 게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리엔지니어링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기반 범위가 커지는 거예요. 아까는 업무 프로세스를 어떻게 재설계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아예 구조 조정을 해버립니다. 사업을 다시 재구축해버려요. 훨씬 더 크죠. 구조적으로 접근하죠. 그래서 얘는 리는 똑같고요. 다시 한다. 리스트럭처링이라고 합니다. 리스트럭처링. 구조라는 의미잖아요. 스트럭처. 그래서 구조를 다시 바꾼다. 리스트럭처링. 그래서 계획적으로 사업 구조를 개혁해서 사업 구조 스트럭처를 다시 개혁해서 새로운 구조로 다시 재구축하는 거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기업의 인수합병 많이 종종 등장합니다. 인수합병. 인수합병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배울 내용 중에 한 절반 정도 봤습니다. 다운사이징, 아웃소싱, 리엔지니어링, 리스트럭처링. 여기 나와 있는 예시 하나하나 너무 다 중요해서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예시까지. 자, 그럼 나머지 경영혁신 또 이어서 볼게요. 기업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경쟁업체 당연히 있겠죠. 우리의 라이벌. 그 다음에 선진기업. 우리랑 비슷한 걸 하는데 우리보다 확실히 앞서가는 기업들이 있겠죠. 선진기업. 비교 분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한테서 배울 수 있는 장점을 배웁니다. 따라하는 게 아니라 배워서 우리도 우리 나름의 스타일로 바꿔서 우리가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얘를 뭐라 그럴까요? 벤치마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벤치마킹이라는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종종 쓰잖아요. 내가 벤치마킹 했어.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과 비슷하죠. 내용도. 여섯 번째. 여러 기업의 자신의 경쟁우위 요소를 바탕으로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한대요. 각자, 서로 이제 각자 있는 거죠. 독립성 유지하되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상호 협력 관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약간 이렇게 잠깐 협력해서 좀 우위, 시장에서 좀 우위를 누려보자.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전략적으로 만난다. 그래서 전략적 제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휴. 그래서 여기 예시로는 같은 노선의 항공사가 항공기 공유라고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카드사랑 통신사가 같이 협력한다던가 무슨 서비스를 낸다던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전략적 제휴에 속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품질 관련된 부분이에요. 품질에 있어서 약간 경영혁신 기법인데 최고의 품질 수준. 무슨 다시 말하면 무결점, 결점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할수 있도록 데이터에 기반을 두는 방법인데 제품 100만 개당 여러분 불량품이 목표를 3, 4개밖에 안 된대요. 이거는 거의 불량품이 없다는 거거든요. 거의 무결점에 가깝죠. 얘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식스 시그마
라는 이름입니다. 식스시그마. 그래서 품질 무결점 이런 게 나오면 식스시그마 기법이구나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9번은 사실 교재에 없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EBS 플러스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가끔 선지로 같이 등장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같이 넣었습니다. 표에는 고객 만족 경영, 말 그대로 고객을 만족하는 거 포커스를 맞춘 경영이에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 확대나 원가 절감 같은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고 정말 고객 만족을 해서 어떻게 보면 고객이 만족해서 재구매율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전체적인 그런 경영 기법을 CSM 고객 만족 경영이라고 합니다. 재구매율.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컴플레인 아니지만 컴플레인 비슷한 뭔가 궁금한 것들을 Q&A에 넣었어요. 근데 그걸 24시간 안에 바로 해결해서 뭐 나한테 문자로 바로 알려준다던가 전화로 해결해서 알려준다던가 이러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다시 재구매율을 하고 그 기업이 되게 좋게 보이겠죠. 그래서 그런 거 대표적인 예시가 될수 있습니다. 전사적 품질 경영 우리 아까 했어요. 우리 품질, 생산 관리할 때 품질 관리할 때 배웁거든요.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품질 혁신을 통해서 고객의 욕구, 고객의 포커스라고 했죠. 제일 중요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기업의 생존과 번영을 확보하는 경영 활동을 우리 TQM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경영 혁신, 원래 교재는 7개만 나와 있지만 우리는 9개까지 전체적으로 다 훑어봤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계속 강조하는 만큼 여러분 반드시 복습을 꼼꼼하게 해보셔야 돼요. 경영 혁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파이널 복습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2개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업의 부문별 활동 경영 혁신 우리 두 가지 키워드 배웠죠. 그래서 선생님 목차를 좀더 구체적으로 했어요. 부문별 활동 몇 가지? 5가지. 여기 하나 더 이제 알파로 붙인다면 우리가 했었던 총무랑 사무행정까지 들어갈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5가지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채용 인재상을 정하고 어떻게 채용할지 확보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이제 열심히 개발 훈련시켜주고 보상도 해주고 그 다음에 유지조정도 해주고 여러 가지 모든 단계들이 다 인적자원관리 활동에 들어간다. 평가도 해주고 다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생산관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때 원가나 아까 공급시간은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 만족을 할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이는 모든 활동 관리하는 거를 생산관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크게 세 가지 파트 나눠서 봤거든요. 그래서 공정관리도 봤고요. 품질관리도 봤고요. 재고관리도 봤죠. 그래서 여러 가지에 이제 나눠서 보는 항목도 살펴봤고요. 마케팅 관리는 뭐를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고객, 소비자를 위한 활동. 그래서 생산자로부터 소비자한테 가든 모든 그 유통 과정을 무조건 고객한테 맞춰서 하는 고객지향적인 활동,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흐름만 봤어요. 가볍게 환경 분석 해봤고요. 그다음 환경 분석 안에 3C 분석, SWOT 분석 이런 거 들어갔었죠. 그리고 그걸 다 하고 나면 STP 분석, 시장 세분화하고 타겟팅하고 포지셔닝하고 자리 잡고 다 끝나면 뭐였죠? 그렇죠. 4P 믹스했습니다. 4개의 P. 그래서 제품, 가격, 뭐 유통, 그 다음에 촉진 이런 것들 봤어요. 그래서 4가지 P.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통제까지. 모든 활동은 마케팅 관리 활동이다. 자, 재무 관리는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 운용하고 열심히 어떻게 할까, 이익 어떻게 줄까 고민하고 재무 분석도 하고 이런 모든 활동이 재무 관리. 회계 정보 관리 뭐였죠? 우리가 많이 해봤던 회계 그런 거래 기록 측정하고 재무제표 만들고 이런 예시들이 있었죠. 그래서 회계 정보 이용자, 그 다음에 회계 우리 종류도 봤고요. 그렇게 간단하게 살펴본 게 회계 정보 관리. 이따 이거 관련된 문제 한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경영 혁신과 관련된 문제 하나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경영 혁신 배웠어요. 선생님 7가지만 대표적으로 갖고 왔고요. 너무 다 중요해서 뭐 하나 뺄 수가 없어서 갖고 왔습니다. 다운사이징. 사이징을 어떻게 해요? 다운시켜요. 의도적으로 줄입니다. 인력도 줄이고 부서도 줄이고 통폐합시키고 명예퇴직 대표적인 예시 있었죠? 아웃소싱 우리 기업 밖에 있는 거에다가 맡겨버립니다. 제3자의 위탁. 왜? 나는 약간 잘하는 거에 포커스 맞추고 싶어. 잘하고 싶어. 그리고 비용도 절감하고 싶어. 그래서 외부 업체 위탁하는 거. 제3자. 리엔지니어링이랑 리스트럭처링은 서로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이 업무 공정 프로세스를 다시 재설계, 재구축하는 거. 그래서 결제 단계를 파격적으로 축소시키거나 8개 공정을 3개로 줄인다거나 재설계 자동화한다거나 이런 것들. 리엔지니어링. 얘에서 좀 확대된 게 리스트럭처링. 다시 구조를 다시 짜는 거죠. 사업 재구축. 그래서 인수합병 이런 것들 예시가 있었고요. 벤치마킹 뭐였어요? 우리가 이제 같은 동종의 업계에서 뭔가 이제 선진기업, 먼저 앞서가는 기업이나 경쟁 기업이 잘하는 거, 노하우나 그런 장점을 내가 배우는 거죠. 그게 벤치마킹. 전략적으로 제휴한다. 내가 전략적으로 우리 독립성 유지하고 잠깐 협력하자. 잠깐 손 잡자. 그래가지고 뭐 항공기 예시 있었고, 그 다음에 선생님 예시 들은 거는 카드사랑 통신사 협력한다던가 이런 사례들이 있었죠. 식스시그마 뭐였죠?
그리고 품질 무결점, 정말 무결점을 향한 품질 혁신을 하자. 100만 개 중에 불량품이 3, 4개밖에 안 되는 무결점을 지향하는 품질 혁신 경영 기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영 혁신 7가지 봤고요. 그다음에 뭐 고객 만족 경영, TQM까지 같이 봤죠. 전체적으로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기출 문제 봐야죠. 기출 문제 두 문제인데 두 문제가 둘다 난도가 높지 않아요. 여러분이 풀다 보면 이제 느끼겠지만 이두 가지 파트는 제시문을 보면 사실 답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20문제를 풀때이두 파트가 나온다? 그러면은

0: 되게 감사해야 되는 부분이죠. 시간을 빨리 단축시켜서 문제 풀고 우리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계산 문제나 오래 고민해야 되는 문제, 시간을 쏟아야 되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아마 기출문제 보여주면 여러분 바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잠깐 화면 멈추고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설명 듣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2026학년도니까 작년, 제일 최근의 수능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에서 비학생이 수행하게 될 기업의 부문별 활동, 기업의 부문별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그래서 다섯 개 중에 보통 우리가 하나 골라내는 문제고요. 문제를 읽어보니까 다음 주부터 동그라미 동그라미 기업에 출근한다며? 라고 했더니 고맙다고 하고요. 어떤 일을 하게 돼? 라고 했더니 여기가 포인트죠. 각종 비용에 대한 전표 처리 업무 하게 될 거야. 여러분 되게 익숙하지 않나요?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 보통 이제 회계 관련된 이제 적성에 맞는 친구들은 회계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럼 보통 가장 제일 먼저 전표 처리 업무 하죠. 그래서 이거 전표 처리하고 입력하고 이런 제반 사항을 여러분이 배우게 되고 기업에 살 텐데 전표 처리 보는 순간 이거는 회계 정보 관리구나. 바로 알아야 되죠. 그래서 답은 쉽게 빠르게 5번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회계랑 재무를 아직까지 헷갈리는 친구들은 이거 두개 헷갈려 다가 제모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 말했지만 큰 자금 조달과 우리가 거래 활동 기록 측정하는 거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실하게 구분해 놓으셔야 되고요. 생산 관리, 마케팅 관리, 인적 자원 관리 다 배웠죠. 우리 한 번씩 했던 내용이니까 선생님 이제 부연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출 문제죠. 두 번째 기출 문제도 잠깐 화면 멈춰서 여러분 풀어 보시고 그다음에 한번 선생님 설명 들어보세요. 2002 3학년도니까 몇년 전이네요. 다음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에 이사회 회의 내용에 나타난 경영혁신 기법 이렇게 나와요. 경영혁신 중에 골라라.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니까 시장 경제 상황의 변화로 수주 급감, 대내적인 경영 환경의 악화로 체질 개선이 필요하대요.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변화를 보려고 했더니 결정 사항이 조직 전체 인력의 10%를 축소하래요. 인력을 축소하래요. 느낌이 오죠, 여러분? 의도적으로 인력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너무 명확한 키워드 줍니다. 명예퇴직을 실시함. 요즘 이런 경우 진짜 많잖아요. 근데 물 경기 상황이 안 좋으면 기업이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명예퇴직 실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명예퇴직.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키워드가 조선사업부와 해양사업부가 한 개의 조선해양사업부로 만들어서 중복부서를 합쳐라. 아까 선생님 예시 들었던 게이 예시예요. 이런 예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서를 어떻게 해라? 통폐합해라. 통하고 하나 없애버려라. 중복되니까, 불필요하니까. 이런 거죠. 인력도 의도적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부서도 의도적으로 줄입니다. 의도적으로 사이즈 줄이는 거 뭐라 그랬죠? 그렇죠. 다운사이징이죠. 그 정답은 3번 이렇게 찾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벤치마킹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벤치마킹 뭐였어요? 우리가 새로운 노하우나 장점 배우는 거죠. 누구한테? 경쟁기업이나 선진기업한테 배우는 거. 아웃소싱은 우리가 좀 효율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좀 잘하는 집중하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기업에 위탁하는 거. 아웃소싱. 전략적 제휴, 잠깐 우리 독립성 유지하면서 우리 잠깐 협력하자. 제휴 맺자 하는 거. 전략적 제휴. 식스시그마 뭐였죠? 품질의 무결점을 우리가 지향하는 품질 경영 혁신 기법이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답은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죠. 근데 이런 문제가 정말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복습 꼭 여러분 하시고요. 오늘 기출문제 두 문제 풀어보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 기업의 경영 마무리 해봤습니다. 벌써 우리가 교재 기준 6강이 끝났죠. 그래서 오늘 한 것까지 해서 기업의 두 부분,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이랑 오늘 배웠던 부분을 다음 교재에서 선생님이랑 문제 풀어볼 거예요. 20여 문제가 있고요. 수능 실전 문제 여러분 되게 꼼꼼하게 풀어보셔야 되는 게 우리 수능은 우리 직업탐구 같은 경우는 따로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능 특강 문제와 수능 완성 같은 이런 문제의 굉장히 연계율이 높다는 거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꼼꼼하게 풀어봐야 됩니다. 선생님도 문제 분석을 하다 보면 여태까지 나왔던 수능과 굉장히 비슷하네. 이 문제 너무 좋다라고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그런 팁들을 여러분이 수업 들으면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명언 보면서 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힘들었다면 잘하고 있는 증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물론 선생님 맨날 힘들라고 이런 명언을 갖고 온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 힘든 날이 많을 거예요. 이제 스트레스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해서 스트레스인 경우도 있고, 너무 많이 스트레스인 경우도 있고, 여튼 힘들다면 그건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스스로 칭찬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준비된 20문제, 20여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수능 중국어 1등급의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합니다. 여러분의 중국어 멘토 노혜원입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어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어입니다. 기초 단어 암기를 충실히 하지 않으면 실력이 향상되기가 힘든데요. 이 기초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정답만 맞추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단어 암기는 가장 기본이니까 오늘도 단어 암기 게을리하지 마세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학습하게 될까요? 마인드맵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재 10강인데요. 오늘 의사소통 기본 표현으로 구매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 뭔가 물건을 살때 어떤 중국어 표현을 쓰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오늘 본문에서 함께 학습할 거고요. 그리고 유의어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오늘 5가지 유의어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중국어에서 많이 헷갈려 하는 것들, 그 부분들을 모아놓은 거니까 유의어를 예문을 통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어법인데요. 어법은 오늘 보어 세 번째 시간으로 정도보어와 가능보어를 함께 비교할 예정입니다. 정도보어, 가능보어의 각각 긍정형, 부정형, 그리고 의문문, 그리고 볼 거고요. 목적어의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또 달라지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실전 문제 오늘은 유의어 부분 유념해서 봐주셔야 되는데요. 유의어에서 많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하이, 요, 잘. 그리고 찐꾸어, 통꾸어 예문 함께 비교할 거고요. 그리고 음식이 나와요. 주문하기 부분이라 음식이 나와서 꽁바오 찌딩이라는 요리는 어떻게 유래됐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학습 1번 구매 예문부터 보도록 하죠. 우리 기본적으로 구매할 때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 투어샤오치엔 있었죠. 이 표현 좀 기억하시고 그리고 예문에서 어떤 일뭘 구매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前几天我买了一双运动鞋. 네, 뭘 샀는지가 나왔네요. 며칠 전에 내가 운동화 한 켤레를 샀어. 이双运动鞋. 운동화는 두 개가 한 쌍인 거니까 双으로 세죠. 한 켤레라는 뜻입니다. 但是尺码不合适. 예, 尺码 하면 사이즈거든요. 근데 사이즈가 적당하지 않아서 안 맞아서 穿着总觉得 脚疼, 신기에 계속 발이 아파. 자, 疼 하면 아프다란 뜻이었습니다. 脚疼 하면 발이 아픈 거죠. 头疼 하면 머리가 아픈 거였고요. 그래서 발이 좀 아파. 真的吗? 그래? 你在哪儿买的? 너 어디서 산 건데? 美试试吗? 자, 이 试이란 표현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 试는 시험 삼아 뭐뭐 해보다란 뜻으로 여기서는 신발을 신어보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산 건데? 신어보지 않았어? 是在网上买的，没办法试。 아, 이유가 있었군요. 인터넷에서 구입을 해서 신어볼 방법이 없었어. 那你换一双大一号的吧。 그러면 너더큰 사이즈로 바꿔. 换, 바꾸다란 뜻이었죠. 갈아타다, 환승하다라는 의미도 있었어요. 这双鞋不是最近特别流行吗？ 자, 不是嘛, 구조 보셔야 된다고 계속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신발은 최근에 특히 유행하는 거 아니야? 반문하는 거죠. 不是嘛? 只剩下这一个尺码了. 이 사이즈밖에 안 남았어. 야, 유행하는 거라 다 팔리고 이것밖에 남지 않았나 봐요. 你呀,只要是流行的就买. 只要就인데요. 구조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하기만 하면 이거 한다라는 뜻입니다. 유행하기만 하면 바로 사니까. 也不管大小合不合适. 뭣도 관계하지 않고죠, 그죠? 크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보지 않고. 这怎么行? 이게 어떻게 되겠어? 鞋最重要的不是流行,是穿起来舒服.

신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행하는 게 아니라 신었을 때 편안한 거야 라고 친구가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역시 여기서 구매 표현 다양한 것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신발이라는 거, 신발 사는 거, 그리고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바꿔라라는 환이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그리고 편안하다라는 표현, 수후라는 표현도 등장하고 있고, 合适, 적당하다라는 표현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 我也知道这样随便买东西不好，以后不会再这样了。 나도 이렇게 막 마음대로 물건을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아. 나중에는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을게. 那你把这双鞋退了。 자, 물건을 반납하다, 환불하다 할때 退를 쓸수 있거든요. 그마 뒤에 这双鞋까지 같이 걸리는 거죠. 그럼 너이 신발을 환불해. 나, 我带你去买一双舒服的运动鞋吧。내가 널 데리고 가서 편안한 운동화를 사줄게.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구매 표현 살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구매 표현으로는 가격 묻는 표현이 처음으로 나왔네요. 이공580块. 자, 여기서 이공이란 표현 좀 유념해서 보실게요. 이공은 다 합쳐서 얼마라는 뜻을 말할 때 이공을 쓸수 있는데요. 다 합쳐서 580위안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안이라고 말할 때 구어체로 콰할수 있죠. 好,这是我的卡. 예, 좋습니다. 이건 제 카드예요. 今天买的东西可以送吗? 오늘 제가 산 물건을 送, 배송할 수 있나요? 배달할 수 있나요? 자, 여기서 카드를 지불하면서 비가 지금 사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중국에서는 카드 사용이 거의 없죠. 거의 다 핸드폰 결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도 없고 카드도 잘 쓰지 않는다. 중국은 거의 다 휴대폰 결제가 이루어진다. 如果您住的地方离这儿不远, 만약, 자, 如果 나왔어요. 가정입니다. 만약 당신이 사시는 곳이 地方, 장소, 곳이죠. 리저비엔. 리 뒤에는 기준점이 되는 장소가 나온다고 했어요. 여기에서부터 멀지 않다면 消费满 200块就可以送货. 소비하신 게다 쓰신 게 200위안이 다 차시면 그러면 배달해 드립니다. 200위안까지는 배달해 드려요. 您需要送货吗? 배달해 드릴까요? 我家离这儿不太远. 우리 집은 여기서부터 그다지 멀지 않습니다. 这是地址，谢谢您. 이게 주소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배달해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배달하다 할때 송호라는 표현. 여기서부터 멀지 않다. 离这儿不远. 그리고 가격 있는 것 이런 것들 눈여겨 봐주세요. 你觉得这件衣服怎么样? 네 생각에 이 옷은 어떤 것 같아? 样子不错，但是颜色不怎么好看. 모양은 예쁜데, 근데 색깔이 그다지 보기 좋은 것 같지 않아. 예쁘지 않아. 뿌怎么하면 그다지 뭐뭐하다라는 뜻입니다. 这种颜色可能不太适合你. 이런 종류의 색깔이 아마도 너한테 잘안 어울리는 것 같아. 그다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자, 앞에서 合适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合适은 적당하다, 알맞다라는 뜻이에요. 형용사거든요. 근데 이 适合도 적당하다, 알맞다라는 뜻이지만 얘는 동사입니다. 자, 형용사와 동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목적어를 가지고 올수 있는지 없는지였죠. 얘는 동사이기 때문에 适合你는 되지만 合适你는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유념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도 안 어울릴 것 같아. 是吗? 그래? 旁边那件的颜色比这件亮一些. 옆에 있는 이게 이 색깔이 이것보다 더 밝아서 나我换个颜色吧. 그럼 나 색깔을 바꿔야겠다. 这是我下星期要穿的衣服. 이건 내가 다음 주에 입어야 될 옷이에요. 그래서 应该能在这周内送到吧. 분명히 이번 주 내로 배송될 수 있겠죠? 확신을 가지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当然,现在下单的话,两三天就能送到. 당연하죠. 지금 주문하면요, 2, 3일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더화 또 나왔어요. 가정이었습니다. 要是如果的话 이렇게 같이 짝꿍으로 많이 쓰인다고 했습니다. 지금 주문 넣는다면 2, 3일 후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본문 문장 해석해봤습니다. 구매 상황에서 충분히 있을 법한 상황들이었죠. 네, 이번에는 유의어들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오늘 유의어가 여러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기초적으로 중국어에서 꼭 알아야 되는 유의어들이 핵심만 추려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중요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눈여겨 좀 봐주세요. 첫 번째, 또와 이공입니다. 방금 전에 계산할 때 선생님이 이공의 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좀더 자세히 볼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또와 이공 모두 다 모두라는 뜻이에요. 또는 하나하나하나씩 모두라는 뜻이고 예외 없음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이공 같은 경우에는 다 합쳤을 때, 합쳐서 계산했을 때그 합계가 나오는 것을 이공으로 씁니다. 예문 속에서 어떻게 다른지 보죠. 这些书都很有意思. 이 책들은 다 재밌다. 한권한권한권 재밌다. 이 권도 재밌고 이 권도 재밌고 이것도 재밌다. 이 얘기인 거고요. 我们都喜欢吃中国菜. 우리는 모두 중국 음식 먹는 것을 좋아한다. 우리가 다 예외 없이 한명한명다 중국 음식을 좋아한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이 이공용법 보세요. 이공多少钱? 다 합쳐서 얼마인가요? 자, 500원, 1000원, 10,000원짜리 있는데 다 합쳐서 얼마인가요? 라면 합계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합계가 나오는 것들은 이공을 씁니다. 하나하나하나씩 예외 없음이 아니라 다 합계가 나오는 것은 이공을 쓴다. 5장 이공 200块钱. 다섯 장다 합쳐서 200위안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계산할 때이 이공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표현, 이공이라는 표현 꼭 기억하시고 또와 구별해서 용법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가볼까요? 이것도 많이 헷갈려들 하시는 건데요. EDR과 EODR의 차이점 오늘 한번 제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 다 조금 약간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바꿔 쓰시는데 용법을 잘못 쓰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는지 먼저 보죠. EDR 같은 경우에는 수량사로 형용사 뒤에 쓰입니다. 그리고 동사 뒤에 쓰여서 EDR 혹은 또 명사와도 함께 쓰일 수, 동사 뒤에 EDR 쓰고 뒤에 명사 붙여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인지 예문을 통해서 보시죠. 这件衣服便宜点儿我就买. 이 옷이 조금 싸면 난 살 텐데 이 얘기인 거거든요. 便宜一点이에요. 便宜 형용사고요. 그 뒤에 조금이란 뜻의 수량사로 이点이 붙은 거죠. 좀 싸다면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我想喝一点水. 이렇게 동사가 나오고 약간이란 뜻으로 쓰이고 조금 약간이란 뜻으로 쓰이고 명사를 꾸며주는 용법도 있습니다. 나는 조금의 물을 마시고 싶다. 물을 조금 마시고 싶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EDR의 용법, 수량사적인 용법 봤고요. 이번에는 EODR의 용법을 보겠습니다. 네, EODR은 의미상으로도 EDR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뒤에 형용사가 위치도 다르고요. EODR은 뒤에 형용사나 동사가 붙는다. 그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의미상에서도 부정적이나 불만의 어휘를 갖습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의미일 때, 조금 이래서 마음에 안 든다라는 의미일 때 쓸 수 있는 거죠. 我那时候 有点紧张. 나는 그때 좀 긴장이 됐어. 긴장돼서 마음에 안 들었어. 불만이야. 이럴 때요. 这杯茶有点苦. 이 차는 조금 써.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의미가 있어서 有点을 쓸 수 있다. 这件衣服有点贵. 便宜点吧. 선생님, 이 문장 하나 외우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럼 이렇게 뭐 수량사, 형용사 이렇게 안 해도 기억하실 수 있어요. 有点贵. 조금 비싸서요. 불만족해서요. 便宜点吧. 좀 싸게 해주세요. 라고 형용사 뒤에 EDR 오는 위치까지 자동으로 기억이 되죠. 그래서 예문 하나를 잘 만들어서 그걸 전체를 기억하시면 따로 이렇게 외우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EODR과 EDR의 차이점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본래와 위에라이가 나왔어요. 본래, 본래, 원래라는 뜻이에요. 둘 다 본래, 원래잖아요. 한자를 읽어도 본래, 원래입니다. 우리말로도 사실 본래와 원래는 무슨 차이인지 잘 헷갈리시죠? 그래서 이 용법이 어떻게 다른지 볼 건데요. 본래는 본래의 상태, 원래부터 그러했던 걸 나타낼 때, 이 근본 본자잖아요. 근본이 원래 그러했던 걸 나타낼 때 본래를 씁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 你本来就应该早点告诉我. 너 원래 좀 더 예초에 일찍 나한테 좀 말해줬어야 됐어. 이럴 때 많이 쓰여요. 그래서 부사로 원래, 애초에, 당연히, 마땅히. 그래서 반 원래 그랬어야만 했어라고 해서 인가에 이런 것과 뒤에 같이 많이 쓰이고요. 말라이찌오 이렇게도 같이 많이 옵니다. 너 원래 좀 더 나에게 일찍 말해줬어야 됐어. 我本来打算去旅游，可感冒了，去不了了。 나는 원래 여행을 가려고 했었는데요. 근데 감기에 걸려서 갈 수 없게 되었어요. 이런 때, 이럴 때 원래는 이런 계획이었는데 근데라고 말할 때 벌라에 또 쓸 수 있다. 다음 거 볼게요. 자, 요 위엘라이의 용법에 별표를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많이 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에 나온다면 요게 제일 많이 나와요, 사실은. 본문 속에서도 이게 가장 많이 나오고요. 말라이와 위엘라이를 구별할 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위엘라이에는

알고 보니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 이랬더니 애초에 그런 원래 상태 같은 것도 깨달았을 때 일에 뭔가 진상이 밝혀져서 아, 알고 보니 그런 거구나라고 표현할 때 그럴 때 realize를 많이 씁니다. 니 realize 住在 베이징. 아, 너 알고 보니까 베이징 살았구나. 몰랐는데 알고 보니 그렇구나. 이럴 때 쓰여요. realize是你呀. 아, 알고 보니까 너였구나. 이럴 때요. 我一直以为他是中国人. 나는 계속 그가 중국인인 줄 알았는데, 原来他是韩国人. 알고 보니 그가 한국인이었다. 뭐 이럴 때요. 알고 보니, 나는 모르던 일이 이래 진상이 밝혀져서 알게 됐을 때, 깨달았을 때, 그럴 때 위엘라이를 쓴다. 이건 위엘라이에만 있는 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위엘라이를 써야 된다. 이렇게 두의 유의어를 비교하실 때두 가지를 놓고 비교하는 이유가 있겠죠. 해석이 비슷해서라든지 아니면 우리말 용법과 비슷해서라든지 이런 이유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 비슷한 점보다는 차이점에 더 중점을 두시고 공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말과 다른 점들이 시험에 자주 많이 나오니까요. 어떤 점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지, 그리고 얘만 갖고 있는 특징은 뭔지 그 부분에 더 중점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시간, 시호, 시간, 뭐 요걸 좀 볼게요. 요거 앞에서도 한번 했었는데요. 우리 실전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한번 나왔었어요. 시간과 시호의 차이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같은 경우에는 명사로 시간이에요. 어떤 특정 시간의 길이나 지속성을 의미한다. 뭐뭐를 하는 시간, 이런 뜻인 거죠. 시간 过得真快, 시간이 정말 빨리 간다. 이렇게 명사형으로 쓰일 때요. 你有时间喝杯咖啡吗? 너 커피 한잔 마실 시간 있니? 라고 말할 때, 시간 있니? 你有时间吗? 쓸수 있고요. 我最近没有时间休息. 나는 최근에, 요즘에 쉴 시간이 없다. 이럴 때. 没有时间,有时间 계속 나오고 있고요. 你学汉语学了多长时间? 너 중국어를 공부한 지 얼마나 됐니? 이렇게 명사형으로 쓸 때. 给你10分钟时间来背这些生词. 너에게 이 단어들을 외우는데 10분을 줄게, 겠죠. 그래서 시간, 시간이라는 명사형이다. 그러면 이와 비교되는 时候의 용법을 볼까요? 时候도 명사형이긴 하지만 뭐뭐 할 때라고 쓰이고요. 동사나 동사구 뒤에 더 时候로 쓰이는 용법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你来的时候, 네가 올 때, 我正在做饭, 나는 밥을 하고 있었다. 小的时候, 더 생략할 수 있어요. 我喜欢看动画片. 어렸을 때 나는 만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했다. 이런 구조로 많이 사용이 된다. 그리고 어느 시기에 비교적 짧은 시간이나 어떤 특정한 시점, 순간을 나타낼 때도 쓰이는데요. 我有时候一个人去旅行. 나는 가끔 혼자 여행을 한다. 你什么时候去中国? 너 언제 중국에 가? 이런 용법이 바로 이것에 해당하는 용법이죠. 내 时候. 이렇게 두 가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5번으로는 빵주와 빵망을 볼 건데요. 이 빵주와 빵망 같은 경우엔 둘다 돕다라는 뜻을 가져요. 근데 얘네는 용법, 얘가 동사긴 하지만 얘는 그냥 동사고 얘는 이합동사라는 것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빵망 같은 것은 빵이 돕다죠. 망은 바쁘다예요. 바쁜 것을 돕는 거죠. 그래서 동목 구조로 이루어진 단어예요. 그래서 이합사라는 특징이 빵망이 갖고 있어서 어법적인 특징이 파생돼서 나옵니다. 빵주 먼저 볼게요. 동사로 어떤 사람이나 일을 돕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뒤에 어떤 사람이나 일, 도움을 주는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아이다. 타 빵주我学习汉语. 그는 내가 중국어 공부하는 것을 도와준다. 你能帮助我修一下电脑吗? 너 내가 컴퓨터 수리하는 걸 도와줄 수 있어? 누굴 도와주는 건지, 뭘 도와주는 건지 그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这本书对我很有帮助. 명사형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전치사 对 쓰잖아요. 这本书对我很有帮助. 谢谢你的帮助. 이렇게 명사형으로 쓰일 때 너의 도움에 감사해. 이런 것은 이제 帮助만의 용법이다. 자, 그럼 빵망을 볼게요. 빵망에는 명사적 용법이 없어요. 얘는 그냥 동사예요. 근데 특징이 아까 이합동사라고 했습니다. 떨어져서도 쓰일 수 있고 붙어서도 쓰일 수 있는 이합동사예요. 이미 목적어가 있어요. 동사 목적어 구조로. 그러니까 목적어를 뒤에 또 가지고 올수 없겠죠. 요게 중요한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빵, 사람, 망, 요 형태로 목적어가 있으면 바꿔서 써줘야 한다는 거. 니 可以 빵망마? 너 도와줄 수 있어? 니能帮我个忙吗? 이렇게 我라는 목적어가 의미상 목적어가 뒤에

뒤에 오는 게 아니라 이 사이에 온다는 거죠. 날좀 도와줄 수 있어? 他昨天帮了我很大的忙. 그는 어제 나를 크게 도와주었다. 그래서 帮忙. 이 이합사이기 때문에 기타 성분들이 다 가운데 낀다라는 걸 유념해 두시면 돼요. 这件事你可以找他帮忙. 이 일은 그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빵주 같은 경우엔 동사, 둘다 동사적인 용법이 있긴 하지만 빵주에는 명사 용법이 있고 빵망은 이합사라 뒤에 목적어를 바로 가지고 올수 없어서 사이에 그 의미상 목적어를 끼워서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는 어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은 보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결과 보어와 방향 보어의 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정도 보어와 가능 보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가지를 같이 비교하는데 또 이유가 있겠죠. 이두 가지 다요 정도 보어와 가능 보어를 나타내는 이 사람인 두개 있는 더를 쓰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떤 의미상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정도 보어는 동작이나 상태의 정도를 표현하는 성분입니다. 이거 한 동사 한 정도가 어떠하다, 바오 뛰는 정도가 빠르다 이렇게 해석될 때 정도 보어 용법으로 쓰일 수가 있고요. 가능 보어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지 안 한지, 팅더똥 듣고 이해할 수 있다, 팅부똥 듣고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가능한지 안 한지를 나타내는 보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용법들을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정도 보어 보고, 가능 보어 보고, 그 다음에 두 가지를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정도 보어는 뭐뭐 하는 정도가 뭐뭐 하다라고 해석한다고 했고요. 긍정형. 아까 파우더 콰이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동사, 형용사, 더, 그리고 형용사나 동사, 구, 부사 이런 것들이 정도 보어 자리에 올수 있습니다. 쪼어다 很好, 쪼어 하는데요. 그 정도가 아주 잘하는 거죠. 很好, 잘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럼 얘를 부정하려면 하는데 그 하는 정도를 못한다 라고 해석해야 되니까 쪼어 뒤에, 동사, 형용사 뒤에 더 붙이고 뿌 하고 정도 보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잘하지 못한다. 쪼어다 뿌하오. 자, 그러면 정도 보어에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보어에서는 계속해서 목적어 위치가 중요했잖아요. 정도 보어에서도 목적어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문문 만드는 법도 빼놓지 말아야겠죠? 우선 의문문 만들어 볼게요. 의문형은 쪼어다 하오에서 뒤에 마 붙이면 돼요. 의문문 만들듯이. 그래서 쪼어다 하오 마 잘하니가 되겠고요. 정반 의문문으로 만들어도 되겠죠? 쪼어다 하오 뿌하오 해도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정도를 묻는 거니까 쪼어다 짬마양 하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세 가지가 모두 다 가능하다. 자, 목적어의 위치 별표입니다. 중요합니다. 네, 그 정도 보호에서는 목적어가 나왔을 경우에 목적어를 한번더 반복해주고 목적어를 말해주고 수러 목적어 말해주고 한번더 수러를 반복해주는 형태를 띱니다. 이 형태가 중요한데요. 타 쪼쪼예 쪼예라는 목적어가 나온 거예요. 그는 숙제를 하는데 그 숙제하는 정도가 아주 잘한다 이렇게요. 왜냐하면 더라는 표지 앞에는 수러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 수러 없이 바로 이 앞에 목적어만 오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 수러 목적어 수러 더 정도 보어 이 형태로 온다라는 거. 타 쪼쪼예 쪼어다 很好. 중국 사람들은 반복을 싫어하죠. 그럼 생략을 하고 싶어요. 어떤 걸 생략할까요? 네, 여기 앞에 나온 거. 뒤에 나오니까요. 한번 앞에 나오는 걸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어 목적어 수러 더 정도 보어 형태로 올수 있다. 타 쪼예 쪼어다 很好. 그러면 얘가 문제로 나올 때 어떻게 틀리게 나오겠습니까? 그걸 먼저 생각해 보셔야겠죠. 이더 앞이 수러가 아니라 목적어인 경우로 바꿔 나와요. 타 쪼예 더 很好 이렇게요. 근데 속으시면 안 돼요. 요다 사람인자 더가 있고 그 앞에는 반드시 수러가 나와야 한다. 그래서 수러를 반복해서 써준다. 생략할 때는 첫 번째 수러를 생략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정도 보어의 다양한 표현을 좀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도 보어는 더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더가 없이도 정도 보어로 쓰일 수 있거든요. 그런 다양한 형태들을 좀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뒤에 더헌, 더 뚜어 이런 것들이 붙는 경우입니다. 진티엔 렁더 헌. 오늘은 아주 춥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타빙 러. 워난 꾸어 더 헌. 아주 괴롭다. 그가 아파서 나는 굉장히 괴롭다. 이럴 때 난过得很 쓸수 있습니다. 他的 汉语水平比我高得多. 네, 그의 중국어 수준이 나보다 훨씬 높다. 이런 식의 다양한 고정격식 표현들을 정도 보어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해석해 보시고요. 다음은 더가 없는 특수한 아이들입니다.
多了，极了。

死了 이런 애들과 함께 쓰이는 정도의 표현인데요. 我身体比以前好多了 이런 거. 이런 것도 정도 보호 표현이에요. 나의 몸이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 这次考试我得了100分. 자, 得라고 읽어야겠죠? 그쵸? 얻다 하니까 더 fun이니까요. 이번 시험에서 나는 100점을 얻어서 高兴极了. 대단히 기쁘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死了도 쓸 수 있습니다. 我最近忙死了. 난 요새 바빠 죽겠다. 뭐, 饿死了. 배고파 죽겠다. 뭐 이런 표현들 쓸 수 있죠. 多了,极了,死了도 정도 보호에 또 추가적인 다양한 관용적인 표현들이다. 네, 다음은 정도 보호의 주의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주 출제가 되는 포인트입니다. 정도 보호가 사용된 문장의 중심은 보어에 있어요. 보어를 썼다라는 것은 그 보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심이 보어에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수로 앞에 정도 부사나 묘사성 부사를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他说汉语挺说得好.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说라는 동사가 있는데 그 앞에 挺, 매우 아주라는 정도 부사죠. 이런 정도 부사를 수로 앞에 쓸수 없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말하는 것을 잘한다라는 중점이 이 뒤에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수로를 꾸며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他说汉语说得挺好. 이렇게 挺을 뒤에 더 뒤로 빼주는 형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도 부사나 묘사성 부사 모두 다 쓰지 않는다. 이 묘사성 부사어로는 뭐 认真的 같이 이렇게 더 들어가는 문장이죠. 认真的学习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더가 들어가는 문장을 묘사성 부사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쓸 수가 없다. 예, 다음은 가능보어 보도록 하죠. 가능보어는 할수 있다인데요. 형태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형과 부정형 볼 거예요. 동사, 더, 결과보어, 방향보어, 리아오. 자, 요거 중요합니다. 이 가능보어에서 러라고 읽지 않고 리아오라고 읽는 거, 요거 다음 자에서도 봤었어요. 그래서 가능보어들이 쭉 나옵니다. 쪼더완, 그럼 다할수 있다라는 뜻이죠. 팅더똥, 듣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것처럼요. 부정형이 중요해요. 부정형은 여기 나오는 더를 없애고 뿌로 바꿔줍니다. 쪼부완 하면 다할수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긍정형과 부정형 살펴보았어요. 요 부정형, 긍정형 이해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의문문 만들어 볼까요? 쪼더완 마? 다할수 있니? 쪼더완, 쪼부완. 긍정, 부정 만들어서 정반 의문문 만드는 형태입니다. 자, 목적어의 위치 볼게요. 목적어는 그냥 뒤에 놓으면 돼요. 이 가능보어에서 목적어의 위치는 어렵지 않아요. 我做得完作业 이렇게 그냥 뒤에다가 놓기만 하면 된다. 아까 목적어의 위치가 중요했던 건 정도 보호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럼 이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나왔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얘는 정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얘는 가능한지 안 한지 의미상으로 차이가 있었고요. 얘가 비슷한 것은 이 더가 쓰였다는 점만 비슷합니다. 얘는 하는데 아주 잘한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정도부사 수식 받을 수 있고요. 쪼더완 다할수 있다. 이렇게 쓰이는 거고. 부정형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쪼더부하오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정형은 이 더를 없애고 쪼부완 해야죠. 그래서 얘는 차이가 있고요. 의문 형태의 긍정형, 부정형이 다르기 때문에 의문 형태도 달라집니다. 쪼더하오 마 붙이거나 쪼더하오 부하오 쪼더점모양 할수 있었고 쪼더완 마 혹은 긍정, 부정형 써서 쪼더완, 쪼부완 쓸수 있었죠. 목적어의 위치, 정도 보호가 중요했어요. 예, 수로, 목적어, 수로 한번더 반복하고 그 다음에 정도 보호 써준다. 생략할 수 있는 건첫 번째 동사 생략 가능하다. 자, 그리고 얘는 그냥 뒤에 써주면 된다. 자, 그럼 OX 퀴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他跳舞跳得很好. 그는 춤을 아주 잘 춘다가 되겠죠. 자, 跳 동사고요. 그리고 목적어예요. 그리고 그냥 바로 더 붙이면 안 되고 한번더 동사 반복해야죠. 그래서 정도 보어를 만들 때 목적어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한그 경우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他跳舞跳得很好. 두 번째 문제 답이 나와 있네요. 옆에 한번 볼까요? 你把它吃得完吗? 너 그걸 다 먹을 수 있니? 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이 吃得完, 이 가능보어 보시면 이 가능보어를 가능보어와 이 바자문은 함께 쓰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이 가능보어는 가능한지 안 한지 집중하는 문장이에요. 근데 바자문은 처리, 처치에 집중하는 문장이에요. 뭐뭐를 어떻게 처리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거에 집중하는 문장인데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겁니다. 바자문은 처리 문장, 그리고 가능보어는 가능한지 안 한지 문장. 그러니까 이 둘은 같이 쓰일 수가 없어요.

0: 받자문과 가능보험은 같이 쓰일 수 없다. 요점꼭 기억하시고요.
1: 그럼 이걸 어떻게 바꾸냐?
0: 가능보험 대신에 니能把它吃完吗?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거 할수 있니? 라고요. 너 그것을 다 먹을 수 있니? 이렇게 조동사를 사용한 형태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보험과 받자문은 함께 쓰일 수 없다. 3번 볼게요. 他的病好得了不了. 이상하네요. 자, 지금 우선은 긍정 부정형이 나왔으니까 의문이 돼야 맞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의문 형태가 지금 긍정 부정, 정반 의문 형태가 잘못됐죠. 他的病好得了好不了. 이렇게 써줘야 맞는 문장입니다. 그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까? 나을 수 없습니까? 긍정 好得了, 부정 好不了. 긍정 부정 함께 쓴 정반 의문 형태로 바꿔주셔야 되죠.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4번, 这件衣服好看极了. 이 옷은 대단히 예쁘다. 네, 정반, 정도 보호 표현에 더 없는 표현이었어요. 이 옷은 대단히 아름답다, 예쁘다. 그래서 얘도 맞죠. 그래서 OX 퀴즈는 OXXO가 정답이었습니다. 네, 기본 개념 확실히 하시고, 그다음 문제 푸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우리 수능 실전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수능 실전 문제 9번입니다.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A. 타창好的不好 이상하네요. 문장 구조 이상하죠. 자, 노래를 잘하니 못하니를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타창的 노래를 하는데 好不好 하고 이렇게 정반의 부분 긍정 부정 형태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A는 아니고요. 자, B번 보겠습니다. 他足球踢得很好. 자, 足球가 목적어고 踢가 수러잖아요. 동사잖아요. 그 차는 정도가 아주 잘한다. 이 어순 문제 없고요. 이 목적어, 이 足球, 이 수러, 목적어, 수러 형태로 한번 반복해 주는데 첫 번째 수러를 생략한 형태인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맞죠. 他踢足球踢得很好인데 첫 번째 동사 생략한 형태인 거죠. C. 我很被老师批评得厉害. 나는 선생님에 의해서 대단히 심하게 혼났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지금 很이 여기 와 있네요. 요 문장 이상하죠? 예, 被老师批评得很厉害. 여기 앞에 와줘야 정도 부사는 요 앞에 와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很厉害 이렇게 순서를 바꿔 써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생님한테 대단히 많이 혼났다. 요 얘기죠. C 아니고요. D 볼게요. 这么多的菜我一个人吃不了. 이렇게 많은 요리는 나 혼자 먹을 수 없다. 一个人 하면 혼자라는 뜻이고요. 吃不了 가능보 부정이죠. 먹을 수 없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얘는 맞는 문장이죠. 자, 지금 중요한 포인트들 나왔어요. 정도보호의 정반의 문을 만드는 형태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정도보호에서 이 정도 부사가 이 동사 앞에 쓰일 수 없다라는 걸, 수로 앞에 쓰일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지, 이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문장 속에서 적용해서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는 1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은 다양한 어법 항목들이 함께 나와 있는 문제예요. 밑줄 친 부분의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A. 你看起来有点不舒服，怎么了？너 보기에 좀 불편해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 있어? 有点不舒服 뒤에 불만족 상황 나왔습니다. 最近工作忙 최근엔 일이 바빠서 지在公司工作又在家工作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일하고 집에서도 일한대요. 그리고 每天都忙得很 대단히 최근에 매일매일 아주 바빠. 망더헌. 자, 아까 정도보호의 특수한 용법이었죠. 망 뒤에 형용사 뒤에 더헌 붙여서 쓸수 있습니다. 你要好好休息，注意饮食. 아, 너잘 쉬어야지. 그 먹는 거에 주의하고, 음식에 주의하고. 特别是要少喝咖啡. 특히 커피를 좀 적게 마셔. 是啊, 맞아. 카페 喝多了, 커피를 많이 마셔서 这几天晚上都睡觉不着. 이상하네요. 예, D번, 2번이 이상한 걸 아마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睡觉라는 아이가 이합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합사는 추후에 뒤에서 한번 쭉 정리하긴 할 건데요. 나올 때마다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얘도 잠을 자다라는 뜻으로 동목 구조를 갖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동목 구조를 가질 때는 그 기타 등등 부정형이든 좌우라는 결과 뭐든 이런 것들 모두 다 이렇게 사이에 끼워주어야 맞습니다. 睡不着觉 이렇게 바꿔주셔야 잠을 자지 못했다라는 뜻으로 잠을 잘수 없었다라는 뜻.

스스로 이렇게 쉐보자오쩌라는 형태로 바꿔 써주셔야 맞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약사 애용법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옳지 않은 것은 2가 되겠네요. 5번입니다. 자, 10. 이제 수능 실전 문제 1번부터 같이 볼 거예요. 이제 발음 문제, 이번에 한자 문제가 1번으로 나왔네요. 한자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친 부분에 한자 표기가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인외课已经结束了. 음악 수업이 이미 끝이 났다. 자, 이 이징 할때 이자 선생님이 유념해서 기억해 두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중요했죠. 자, 얘는 지금 어떻게 써야 되냐면요. 아예 안 붙었잖아요. 근데 반만 붙게 써야 돼요. 이징 할 때는. 요거 직접 손으로 써보세요. 지금 보시면서 선생님을 따라서 손으로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팅루인 녹음을 듣고 回答问题, 문제에 대답하세요. 请问, 말씀 좀 묻겠습니다. 자, 얘 请问할 때 말씀 좀 물을 때는 말로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请问할 때는 请이 요칭이 돼야 되겠죠? 도서관은 안 맞아. 도서관은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이렇게 바꿔 써주시면 되고요. 2번, 早上 吃 苹果 对身体有好处. 아침에 사과를 먹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 好处, 장점이 있다. 장점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A와 C가 틀렸고요. B와 D가 맞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2번 갈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我找不到卖票的. 나는 표를 파는 곳을 찾을 수가 없다. 如果你有不明白的. 만약에 이해가 가지 않는 곳이 있다면 问我就行. 자, 이거 아마 답을 다 쉽게 찾으셨을 것 같은데요. 정답은 4번 地方이죠. 예, 地方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요. 장소와 곳이란 뜻이 모두 다 있었습니다. 你是什么地方人?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니? 그리고 부분, 점이란 뜻도 있었죠. 这话有对的地方，也有不对的地方.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地方에는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었고, 앞서서 수능 실전 문제에서도 한번 이미 등장했던 문제라 답은 아마 쉽게 찾으셨을 것 같습니다. 넣어서 한번 다시 복습해 보시고요. 자, 이제 3번으로 가볼까요? 유희어가 또 등장했네요. 오늘 선생님이 앞서서 마인드맵 소개해드리면서 유희어에서 중요한 게 많이 나옵니다라고 설명드렸었죠. 그 중요한 것들이 왕창 등장해 있습니다. 먼저 뭘 비교하는지 봐야 돼요. 유희어 나왔을 때는 하이 요, 짤, 요것들 비교해요. 또, 다시 라는 뜻을 갖는 단어들입니다. 다시 드리고요. 그리고, 통구어와 찡구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뭐뭐를 통해서라는 의미를 갖는 두 단어 비교해보죠. 첫 번째, 他昨天迟到了,今天迟到了. 그는 어제 지각하고 오늘도 지각했다. 자, 어제도 하고 그게 반복이 또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짜이와 요우의 차이점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이미 발생한 일이 다시 한번 반복됐을 때는 요우를 쓰고요. 그리고 짜이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동작의 반복일 때이 짜이를 씁니다. 우리 짜이찌엔을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짜이찌엔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만나 또 만나잖아요. 아직 안 만났잖아요. 그래서 짜이를 쓰는 거고요. 요우는 이미 발생한 일입니다. 어제 늦었는데 오늘 또 늦었다. 이미 늦은 거잖아요. 일이 이미 발생한 거니까 이 자리에는 요가 들어가야 맞겠죠. 그러면 짜이는 다 아니고요. 짜이 하이 뭐다 아니고요. 두 번째 볼게요. 저번 이 책을 통해서 你可以了解一些中国历史. 너는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이 얘긴데요. 뭐뭐를 통해서라는 의미를 갖는 두 가지 단어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찡구어와 통구어 보겠습니다. 네, 찡구어는 통과하다, 거치다란 뜻이에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통과한다 이런 의미일 때 108로 찡구어那个市场, 108번 버스가 그 시장을 지나간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찡구어에는 명사의 뜻도 있습니다. 경과 과정이란 뜻이요. 请给我说明一下事情的经过. 나에게 이 일의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란 뜻입니다. 통과는 통과하다란 뜻이에요. 통과 考试, 시험에 통과하다 이런 거요. 听说你通过了这次考试,恭喜恭喜, 축하해. 그리고 예에만 있는 요 용법이 지금 문제로 출제가 된 거예요. 전치사로 뭐뭐를 통해서란 뜻이 있어요. 통과游戏,复习,真有意思. 게임을 통해 복습하는 건 정말 재밌다. 이렇게 어떤 매체나 수단을 통해서라는 의미를 가질 때에는 통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다시 보자면, 이 책을 통해서 이걸 할수 있다. 이런 매체를 통해서니까 통구어가 되겠죠. 찡구어가 아니라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요와 통구어. 자, 이제

엄마가 나한테 공항에 가서 언니를 마중하라고 시키셨어. 要考试，我和姐姐打算去图书馆学习。시험이어서 나랑 언니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할 계획이야. 是我弟弟的生日，내 남동생의 생일이어서 所以我们家人一起吃饭，우리 가족들이 같이 밥 먹으러 가. 我们家人都打算去姐姐家给她过生日。우리 가족들이 모두 언니의 집에 가서 그녀의 생일을 축하해 줄 예정이야. 가 되었네요. 그러니까 아니죠.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你要点什么? 뭘 주문하시겠습니까? 네, 주문 상황이네요. 还要别的吗? 다른 것도 원하시나요? 不要了,谢谢. 원하지 않습니다. 감사해요. 그럼 뭔가 원하는 걸 하나 말했겠네요. 근데 什么都不需要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1번이 정답이죠. 我要一杯热咖啡. 자, 원하는 걸다 말하고 있어요. 커피 한 잔, 그리고 包子 두 개랑 이瓶水, 물한 병. 给我一杯咖啡,不加糖, 예, 설탕 안 들은 걸로 커피 한 잔. 그리고 빵한 개, 녹차 한 잔. 이렇게 다 원하는 걸 말하고 있는데, 원하는 게 없는 1번이 정답이겠죠. 네, 6번입니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这个周末既有同学会,又有足球比赛. 이번 주 주말에 동창회도 있고, 그리고 축구 시합도 있대요. 我还没决定是参加同学会还是参加比赛. 나는 아직 이거를 할지 이거를 할지 안 정했다. 자, 이 还是는 의문문에서만 쓰는 거였는데 여기 왜 있나요? 이거 중요했어요. 예, 선생님이 还是과 호저의 용법을 비교하면서 확장해서 소개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아직 이걸 결정하지 않았다. 확실하지 않은 일. 还没决定 A 还是 B. 이럴 때는 평서문에서도 还是를 쓸수 있었습니다. 동창회에 참가할지 경기에 참가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 对我来说这两个活动都是很重要啊都很重要네요. 나에게 있어서 이두 가지 활동 모두 다 중요해. 这次比赛少不了你. 이번 경기는 너를 뺄수 없어. 没有你的话, 만약 네가 없다면 我们班可能赢不了. 우리 반은 이길 수 없을 거야. 那比赛没有你不行. 1번이 정답이네요. 경기에는 네가 없으면 안 된다. 참가하지 않아도 괜찮다. 경기가 시험보다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너는 참가할 수 없다. 그리고 무엇을 참가하던 중요하지 않다. 정답은 1번이죠. 7번 가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배열 문제네요. 好的,我听你的. 예, 말씀 드릴게요. 下午堵车堵得厉害. 오후에는 차가 아주 많이 막힙니다. 我跟朋友5点在学校门口见. 나랑 친구는 5시에 학교 입구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你昨天跟妈妈说今天下午要出去玩了吗? 너 어제 엄마한테 오늘 오후에 나가서 논다고 하지 않았어? 온다고 했지? 말했지? 라고 묻는 거예요. 说了 말했어요. 저는 친구와 5시에 학교 문 입구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你早点出发吧. 너좀 빨리 나가라. 지금 차가 막히기 시작해서 오후가 되면 엄청 막힐 거야. 좋아요. 엄마 말씀 들을게요.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我听你的. 전체적인 흐름은 C, B, A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네요. 8번입니다.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七在上面,八在下面是什么意思? 7이 위에 있고 8이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뭔가 수수께끼 같은 퀴즈를 냈습니다. 这个谜语太简单了. 이 수수께끼는 아주 간단해. 你猜猜看吧. 무슨 네가 한번 맞춰봐. 我猜不出来. 나는 猜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측을 할 수가 없어. 你快告诉我吧. 나한테 빨리 알려줘. 七在上面,他八在下面,就是七上八下,意思是心里不安. 7이 위에 있고 8이 아래에 있대요. 그건 七上八下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마음이 굉장히 조급하고 불안한 거, 초조하고 불안한 거더러 이렇게 말합니다. 七在 七上八下. 자, 그럼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A의 수수께끼 안에는 숫자가 들어있다. 벌써 답이 나왔네요. 7과 8. 수수께끼 안에는 숫자가 들어있다. A는 B의 대답을 듣고 바로 알아차렸나요?
아니죠. 我猜不出来라고 얘기했으니까 아니고요. A는

수수께끼의 뜻을 B에게 알려주었다. B가 A에게 알려준 거잖아요. 그리고 4번, B는 이 수수께끼가 복잡하다고 생각한다. 좀 이미 타이지엔 달러 아주 간단해라고 말했으니까 아니죠. B는 수수께끼의 답을 알고 뜻은 잘 모른다. 네, 아니죠. B는 지금 어떤 뜻인지까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A의 수수께끼 안에는 숫자가 들어있다. 이게 맞는 답이 되겠네요. 8번까지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요건 중국어에서 이제 헐후어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 앞에 이렇게 뒤에 맥락이 있어서 이 의미를 나타내는 건데, 여기선 자세히 소개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치샹 빠시아가 불안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11번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꽁바오 찌딩이라는 중국 요리가 나옵니다. 중국 요리의 명칭이에요. 사실은 이것만 보고 알았을 때 이게 뭔지는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배경 지식이 있는 친구는 또알 수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독해 문장이니까 그냥 배경이 없어도 독해하면 충분히 풀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꽁바오 찌딩이라는에 관한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宫保鸡丁是中国最有名的四川菜之一。 예, 宫保鸡丁은 중국의 가장 유명한 사천 요리 중 하나입니다. 사천 요리는 굉장히 맵기로 유명한 요리죠. 宫保鸡丁是清朝丁宝桢做的菜。 宫保鸡丁은 청나라 때 丁宝桢이라는 사람이 만든 요리입니다. 丁宝桢的官职就是관保。 관保이네요. 공바오네요. 공바오 관직. 예, 띵바오전의 그 관직 이름이 공바오였대요. 그래서 아, 지금 여기서 유래가 나오는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공바오라는 찌딩이라고 이름이 나온 이유가 이 사람의 관직에서 따와서 나왔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공바오 찌딩은 용鸡肉, 花生和辣椒 등 같이 炒的 菜. 공바오 찌딩은 鸡肉 하면 닭고기죠. 닭고기랑 그리고 땅콩 그리고 고추 등을 함께 炒는 볶다였습니다. 볶아서 만든 요리입니다. 그리고 맛이 나와요. 味道又辣又咸. 맛은 맵기도 하고 그리고 짜기도 합니다. 자, 요요 용법이에요. 뭐뭐 하기도 하고 뭐뭐 하기도 하다였죠. 非常香. 香은 향기롭다라는 뜻도 있지만 의미가 파생이 되어서 맛있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리 명칭이 나왔을 때는 맛있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맛이 맵기도 하고 그리고 짜기도 한데 대단히 향기롭다. 맛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걸 찾는 거네요. 먼저 맛은 어떻다고 나왔어요? 끝에 아예 나왔잖아요. 웨이다오 요 라이오시엔 베이탕시앙 나왔고요. 재료도 나왔습니다. 용 鸡肉, 花生和辣椒 등 같이 炒的 菜. 어떤 것들을 같이 볶는 건지 나왔고요. 그리고 대표 지역도 나왔어요. 처음에 四川菜之一, 사천 요리라고 나와 있고요. 음식 가격 나왔나요? 여기서 가격에 관한 표현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만든 사람, 여기서 띵바오전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나와 있고, 그 사람의 관직명을 따서 명칭이 붙여졌다라는 것도 나와 있죠. 이 공바오찌딩 같은 경우에도 유래가 굉장히 아주 뚜렷하게 있는 음식입니다. 이런 것도 배경 지식이나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문제 풀이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런 유형도 아주 전형적으로 문화 문제에서 항상 나오는 유형이에요. 네, 이렇게 11문제 다 풀어봤고요. 오늘의 강의를 쭉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강에서 구매 표현 봤고요. 유의어 표현 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 정도 보어, 가능 보어 같이 비교해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능 실전 문제, 음식 문제, 공부하고 찌딩까지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네, 바로 복습 이어가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Q&A에 남겨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에서 뵐게요. 짜이지엔!

네, 안녕하세요. 고정남과 성공하래 고정남입니다. 자, 오늘은 8강이죠. 8강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4강부터 6강까지 내용 중에서 그때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 한꺼번에 해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 문제가 많죠? 하나씩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번, 지난 시간에 5번까지 풀었고 그 다음 6번 문제 풀도록 할게요.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로는 32페이지 4강 문제예요. 4강. 자, 6번. 다음 수익평가 보고서에서 알 수 있는 기업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자, 제시문 볼까요? 수익평가 보고서 봤더니 취업하고 싶은 기업 조사하기였어요. 주제는 쭉 봤더니 설립 목적,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 도시의 개발, 정비, 뭐 주택, 건설, 공급, 쭉 나와 있죠. 그래서 국민 주거 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핵심은 여기였어요. 주요 지분율을 봤더니 정부가 84.65% 가지고 있고 산업은행도 그렇고 수출입은행도 특수은행이야. 정부에서 거의 뭐 출자한 이제 거의 특수은행들이죠. 결국에는 정부 지분이 이만큼 많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어떤 기업이야? 공기업이라는 거 우리가 이 지분율을 보게 되면 바로 알 수 있겠죠. 자, 공기업에 대한 내용이에요. 무한 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된다. 요거는 한명회사야, 한명회사. 한명회사 아니죠, 공기업. 자본을 주식으로 소액 균등 분할하여 조달한다. 이건 어디야? 주식회사지, 주식회사.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기업 형태? 뭘까요? 합자회사죠. 합자회사. 합자회사. 자,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출자하는 형태. 바로 공기업에 대한 이야기죠. 4번이 정답이네. 출자자가 소유자인 동시에 경영자이므로 모든 권한과 책임은 개인이 부담한다. 요거는 이제 기업의 종류가 아니라 경영자의 종류 중에서도 소유경영자에 대한 이야기죠. 소유경영자에 대한 이야기므로 이 제시문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 대화 장면에서 컨설턴트가 추천하는 기업의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컨설턴트 이 사람이네. 그죠? 자, 우리 회사는 현재 모든 사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고 회사의 채무도 공동으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확장을 위해 자본 조달이 자본을 더 조달해야 하니 어려움이 있네요. 했어요. 자, 그렇다면 회사의 형태를 변경해 보는 건 어떨까요? 기존 사원은 현재처럼 무한 책임 사원으로 유지하면서 출자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는 사원을 영입하여 두 종류의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 형태로 만들면 추가 자본 조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대표가 이야기하는 회사는 뭐야? 한명회사고 얘는 무한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 무한책임 사원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제시문이 되어 있고, 자, 컨설턴트는 뭐야? 무한책임 사원을 유지하면서 유한책임 사원을 두자는 거잖아. 출자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그래서 얘는 무한 플러스 유한으로 만들자, 유한 책임 사원으로 만들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뭘로 변경해자? 한 명에서 합자회사로 변경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치? 그 컨설턴트에 대한 기업 형태니까 합자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찾으라는 거야. 자, 1번. 대표적인 인적 공동기업이다. 대표적인 인적 공동기업은 한 명회사지. 한 명회사. 그 다음에 자본의 증권화를 통해 대규모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 얘는 주식회사지, 주식회사. 그래서 답이 될 수 없고, 사원총회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라고 했어. 경영은 이사가 담당한다. 요건 뭐야? 유한회사야, 유한회사. 유한회사 할 때 사원총회라는 단어 꼭 기억하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4번. 업무를 담당하는 현명조합원과 출자만 담당하는 익명조합으로 구성된다. 이건 익명조합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 다음, 그래서 답이 될 수 없고,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갖고, 유한책임사원은 경영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 뭐야? 합자회사의 특징이지.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자, 합자회사는 요거 말고 이제 합자회사 특징 보게 되면 무한 플러스 유한이라는 거. 그 다음에

유한 책임 사원은 실질적인 업무 집행 권한을 가지만 유한 책임 사원은 경영에 참가하지 않고 배당 회사가 이익이 났을 때 받는 배당에 대한 관심도가 큰 거죠. 그 다음에 지분 양도와 관련해서도 앞에서 좀 언급했었죠. 지분 양도. 무한 책임 사원이 내가 그 지분을 양도해서 이제 그 회사에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전 사원의 동의가 필요해. 요 무한 책임 사원 같은 전 사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유한 책임 사원이 이 지분을 양도해서 혹은 나 회사에서 나오겠다 한다면은 유한 책임 사원은 이 무한 책임 사원의 전체 동의가 필요해. 무한 책임 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7번. 지분 양도에 대한 부분도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될 때 나오는 부분이에요. 8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상법 170조. 다섯 개로 구분되고 있죠. 다음 상법 탐색 자료의 가해에 해당하는 기업 형태에 대해서 학습 활동을 할 경우 최종적으로 도착할 수 있는 게임판의 위치로 오른 것은 했어요. 게임판 형태 재작년부터 출제되고 있었죠. 자, 상법 제170조에 의거하면은 다섯 종류의 회사로 구분하고 있죠. 한 명, 합자, 뭐뭐뭐, 유한 책임 사원, 주식회사야. 유한 책임 회사, 주식회사. 뭐야, 이거는 가는. 유한 회사라는 거알수 있죠. 유한 회사. 요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라는 거. 자, 유한 회사에 대해서, 어디에 도착점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해에 해당하는 기업의 형태에 대한 질문을 바르게 응답한 후 게임판 도착지를 찾아보십시오 했어요. 자, 질문 출발할게요. 유한 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냐? 자, 지금 우린 뭐에 대한 거 찾는 거야? 유한 회사에 대해서 찾는 거잖아. 자, 유한 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얘야, 얘. 이쪽으로 갔어요. 이쪽으로. 자, 출자액과 관계없이 사원 1인당 1 의결권을 행사한다? 아니오지. 유한회사는 1 좌당 1 의결권이야. 그러니까 아니오가 맞는 거지. 그래서 여기로 내려오는 거죠. 내려왔고. 자본의 증권화가 가능하다? 아니지. 자본의 증권화가 가능한 거는 주식회사잖아, 주식회사. 아니오. 그러니까 정답은 뭐야? C야, C. C가 정답이다라는 거지. 만약에 여기서, 1인 1 의결권 행사한다. 얘로 가게 되면은 얘는 유한 책임 회사가 돼. 여기가 유한 책임 회사가 되는 거지. 자, 이 정도로 여러분이 좀 구분하고 있으면은 어떤 형태로 나오더라도 어떤 회사인지 여러분이 쉽게 찾을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자, 9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다음은 기업 소개 장면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 회사는 이렇습니다. 기업명, 주식회사 공공전자, 업종은 봤더니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업이래. 85년도에 설립됐고, 쭉 보니까 종업원은 15,000명이야. 자산 총액이 25조야. 5조 원 이상이네. 그치? 평균 매출액도 높아. 17조야. 그치? 얘는 어디야? 대기업에 해당할 것 같아. 그치? 기업 상으로 볼때 5조 원 이상이기 때문에 대기업에 해당한다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죠. 그다음, 주 공공전자니까 얘는 대기업이면서 주식회사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죠. 기업 특징 봤더니 연구개발 투자 및 신기술 혁신을 통한 성장 지수 코스피 상장 법인으로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조달하고 있다. 대기업이면서 주식회사구나라는 거알수 있고. 자, 9번. 이 기업 소개를 통해 알수 있는 회사의 기업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기업 형태는 뭐야? 무슨 회사야? 주식회사였잖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 표현할 때 보면은, 앞에 가로 한 다음 주 표시되는 기업도 있고, 어떤 회사는 있잖아. 뒤에 표시될 수도 있어. 어느 게 맞는 거야? 둘다 맞는 거야. 표시의 주의 위치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주식회사는 주라고 이제 표시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업, 주주는 출자 한도 내에서 유한 책임을 진다. 맞지? 주주는 출자 한도 내에서 유한 책임을 진다. 국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한다. 이거는 공사 합동 기업이지. 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많이 있는 기업 형태다. 아니다라는 걸알수 있고. 1인 1표의 민주적 관리 방식으로 조합원의 편익 제공을 목적으로 경영한다. 얘는 협동조합에 대한 얘기야. 정답은 뭐다? 기억 하나. 1번이 정답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자, 10번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죠. 10번 문제.

위 기업 소개에 나타난 기업의 규모에 따른 분류, 어떤 규모였어? 대기업이었지, 대기업. 주 공공전자가 속한 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래서 대기업에 대한 설명이지. 중견기업법을 적용받는다? 아니지. 이건 중견기업이지.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속하지, 당연히, 대기업은. 자산의 규모로 보아 중기업에 해당한다? 아니지. 종업원의 수에 따라서 소상공인으로 분류한다? 아니지. 이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거지. 공공기관, 금융보험 및 연금법, 연금업, 비영리법인 등은 제외된다? 이거 아니지.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지. 이건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10번 같은 경우 이런 대기업, 뭐 중견기업, 중소기업 하는데 주로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나오는 기업의 어떤 사이즈별로 나올 때 보면은 대기업이냐 중견기업이냐 중소기업 할때 앞에 법령을 좀 따. 공정거래법에 의거해서 뭐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뭐 이런 법령들이 안에 제시문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힌트가 좀더 명확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자산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은 통상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분류를 했었잖아. 5천억 기준. 그 다음에 두 가지 다 충족하느냐, 한 가지만 충족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중견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이렇게 분류하는 거 설명했던 부분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번 문제 해결해 봤고, 자, 다음, 5강에 대해서네. 5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5강. 3번까지 그때 해결한 것 같아. 4번 문제부터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공공주가 수행한 경영 활동을 경영 관리 순환 과정의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했어요. A부터 D까지는 계획, 조직, 지휘, 통제 중 각각 하나에 속한다. 경영 관리 순환 과정은 네 가지지.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통제한다. 잖아. 자, A 볼게요. 시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세대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간 생산량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였다. 계획을 수립한 거잖아. 그치? 이거는 계획에 해당하네, A는. 그다음, 해외 시장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였으나 국내 시장에서는 초기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였다. 자, 이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였다. 결과를 받고 그 결과를 비교를 해봤더니 그에 따라서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무엇인가 한다는 거잖아. 그치? 어디에 해당돼? 통제에 해당, 통제. 제품 양산을 위한 연구개발 부서를 신설하고 마케팅 부서의 담당자를 외부에서 영입하였다. 어디에 해당돼? 이거는 조직에 해당하겠지, 조직. 그 다음에 직원들의 신제품 수요의 주요 기능을 교육하고 우수 판매 직원에게 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동기 부여를 실시했대. 그래서 얘는 뭐다? 지위라는 거알수 있지. 순서 어떻게 돼?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통제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순서대로 A, 조직하고, C, 지휘하고, D, 마지막 통제, B야. A, C, D, B. A, C, D, B. 3번이네, 이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 자, 4번 문제 해결해 봤고. 5번 문제. 아마 5번 문제는 여러분도 좀 처음 보거나 이렇게 잘 접하지 않은 이때까지 출제 잘안 됐던 부분이기도 해요. 한번 그래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인터뷰 내용에 나타난 경영 참가 제도의 종류로 옳은 것은 했어요. 이 경영 참가 제도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의사결정에 참여하느냐. 참가가 있고 두 번째는 이익에 참가하는 거예요. 이익에. 세 번째는 자본에 참가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근로자들이 이 참가 경영에 참가하는 제도에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의사결정에 참가하는 형태 같은 경우는 바로 노사협의체죠. 협의제 나와 있죠, 3번. 그죠? 자, 이익에 참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윤분배제야. 이건 기업이 이익이 났을 때 근로자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배분하느냐 그런 부분인 거죠. 자, 자본에 참가하는 종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스톡 옵션.

그 다음에 노동 주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종업원 취지 주제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제시문을 보고 추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기업들이 인재 확보와 장기 성과 유도를 위해 특별한 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던데요. 공공기업에는 어떤 제도가 있나요? 했어요. 제 기업 대표가 얘기하죠. 네, 우리 회사는 우수 인력 확보와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회사의 주식을 약정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단순한 고용 관계를 넘어 회사의 성장과 함께 경제적인 이익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우리는 스톡 옵션 제도라고 그래요. 이 스톡 옵션은 어디서 많이 이제 하고 있냐면은 특히 신생 기업들, 벤처 기업들이 있죠. 벤처 기업들에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스톡 옵션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서 이 기업이 성장하게 되면 너의 이익도 많이 실현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나오지. 약정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거야. 특정. 그래서, 예를 들면 회사 주당 만 원에, 일주에 만 원에 너가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줄 거야. 근데 그 회사가 되게 잘 됐어. 그 회사가 상장을 해. 기업이 상장이 해서 이제 주식시장에 그 기업에서 거래가 되는 거지. 자, 상장이 돼서 IPO한 다음 상장이 이루어지고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그 가치가 일주당 5만 원이 됐어. 근데 나는 만 원에 매입할 것을 약정했어. 얼마 차익이 발생해? 4만 원이란 차익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들어온 기업이 나랑 같이 성장을 하는 거야. 성장을 하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기업이 성장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잖아. 그랬을 경우 그 차이, 그 주, 일주 금액의 차이, 그럼 내가 몇 주가 배정받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뭐 100주를 받는다든가 이러한 어떤 약정을 한단 말이야. 입사할 때. 그래서 이 기업이 성장하고 성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차액이 바로 그게 바로 이익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말인 거야. 이게 바로 스톡옵션 제도예요. 그러니까 스톡옵션 제도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 물론 이거를 팔아야 내가 이익이 되잖아. 파는 시점을 또 약정 기간이 정해놓고 얼마 있으면 팔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상장 후몇년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기가 야 처음에 약정한 주식 가격은 당연히 낮겠지. 근데 그거 이상으로 기업이 성장했을 경우에 주식 가격이 많이 올랐을 경우 당연히 그 사람의 어떤 주식에 따른 차익 실현도 엄청나게 이익을 볼수 있는 제도가 바로 스톡옵션 제도이고, 그다음에 뭐 노동주 관련해서는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주식 형태로 받는 형태가 바로 주식을 부여받는 게 노동주 제도고, 종업원 지주제도 역시 어떤 종업원들이 그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기업이 성장에 따라서 당연히 역시 종업원들도 그 기업에 대한 가치의 성장에 따른 어떤 주가적 차익 부분도 우리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주식회사에서 이 주식은 결과적으로 뭐에 해당해? 기업의 자본의 형성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래서 자본 참가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이익 참가 같은 경우는 기업이 이익이 실현되었을 때, 기업이 이익이 났을 때, 그 이익의 일부인 이윤을 분배해 주는 거죠. 그런 제도가 이익 참가 제도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뭐다? 1번. 스톡 옵션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자, 6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요 경영 참가 제도는 여러분 교재 19강에 다시 나와. 그때 가서 또한번 언급할 거예요. 다음 기사를 통해 알수 있는 경영 관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경영 관리 과정은 계획, 조직, 지휘, 통제 순으로 순환된다. 자, 공공전자는 지난 분기 스마트폰 제품의 품질 문제로 인해 고객 불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서비스 센터에 접수된 불량 신고 건수가 전분기 대비 45% 증가했으나 이는 회사가 설정한 품질 관리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세모세모전자는 기존 품질 점검 인력을 활용하여 모든 생산 라인의 품질 수준을 재검토했다. 점검 결과 불량률이 특히 높은 두개 생산 라인에서 설비 이상이 발견되었으며 즉각적인 개선 조치가 시행되었다. 또한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품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경영진이 정기적으로 품질 지표를 검토할 수 있도록

안보고체계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목표 대비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즉시 반영할 예정이다 했어요. 자, 뭐 어떤 내용이야? 결과적으로 이러한 어떤 설정을 했고 거기에 미치지 못했어. 그걸 반영, 그래서 그걸 반영해가지고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개선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제시문이지. 결국 이 경영관리 이 순환 과정 4개 중 어디에 해당돼? 바로 통제에 대한 제시문에 가장 가깝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자, 기업의 신년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한다. 이거는 계획이지. 기업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거니까 이건 조직이라고 할수 있겠지.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직무에 대한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거니까 이거 역시 조직에 해당한다라고 할수 있죠. 조직 구성원들이 의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상을 제공한다. 적절한 보상. 이거는 지위에 해당하겠지.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거. 경영 활동을 평가하고 계획과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피드백을 통해 계획을 수정해 나가는 바로 통제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다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5번이 된다라는 거. 자, 7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마케팅 믹스 4P 전략에 대한 수행평가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을 은했어요. 자, A부터 D는 4P 중 각각 하나에 속한다. 라는 거예요. 자, 마케팅 믹스 4P 네 가지야. 4P 하면 뭐뭐 있어? 제품, 프로덕트, 그지? 가격, 플라이스, 유통, 플레이스, 그지? 마지막, 촉진, 프로모션. 네 가지 P자가 합해져서 4P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믹스는 요네 가지다라는 거. 자, 어디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하고 점수도 이제 또 이거 좀 나는 부여해야겠네. 마케팅 믹스에 대한 각 서술 내용이 맞을 때마다 1점씩 부여한다. 자,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품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전략. 신제품 개발, 품질 개선, 제품 수명 주기 등의 관리가 포함됐다. 어디에서 이루어져? 이거는 제품이네, 제품. 제품 전략에 해당하죠. 둘다 제품 전략에 맞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점수는 2점이야. 둘다 맞기 때문에 1점, 1점이니까 둘다 맞아서 2점이 된 거죠. 다음 B 볼게요. 세분화된 시장 중 고객과 기업에게 유리한 목표 시장을 선정 전략. 아, 이거는, 일단, 자, 그 다음, 가격 결정 방법과 할인 정책 결제 방식 등이 포함됨. 이 내용을 봤을 땐 뭐야? 여기 5대에 해당할까? B는 가격이야. 요거는 가격이 아니라, 요거는 4P가 아닌 뭐에 해당하냐면, STP 전략 있었죠? 시장 세분화, 타겟팅, 포지셔닝, 즉, 목표 시장 선정, 포지셔닝 하는. 여기에서 세분화된 시장 중 고객과 기업에 유리한, 뭐, 목표 시장 선정 전략은 T, 타겟팅, 목표 시장 선정에 해당하는 거잖아. 이거는 STP 전략에 해당해. 그러니까 얘는 가격 전략하고 4P의 가격 전략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지. 결국 이 가격에서는 요것만 맞는 거야. 그러니까 나에 들어갈 점수는 1점이야, 1점. 요거는 4P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STP 전략이니까. 자, C. 소비자가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 경로를 최적화하는 전략이래. 아, 이거 유통에 해당하는 걸알수 있겠지. 그러면 유통에 해당하는데 2점이야. 그러니까 이 가는 유통에 해당하는 맞는 내용을 골라라. 그 말인 거지. D. 소비자가 제품을 효율적으로 알리고 구매를 유도하는 전략. 시장 전체 연령, 성별, 지역 등으로 세분화된 것을 포함해서 한다. 요거는 어디에 해당돼? 가격 전략. 이건 가격 전략이지. 요거. 아, 가격, 알리고 유도하니까 촉진이, 촉진. 촉진 전략이, 촉진인데, 요거는 연령, 성별, 지역 등으로 나누는 거, 세분화시키는 거잖아. 이건 STP 전략 중 어디? 시장 세분화에 해당하는 S 전략에 해당하는 거지. 요거는 T 전략에 해당하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1점인 거야. 촉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건 STP 전략에 해당하니까, 요 4P에 해당하는 것은 1점이라는 거지, 여기. 그래서 1점이 된 거야, 여기가. 자, 이 상태에서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 A는 마케팅 믹스 중 가격 전략이다. 가격이 아니라 무슨 전략? 제품 전략이지, 제품. 제품 전략이다. D는 마케팅 믹스 중 촉진 전략에 해당한다. 촉진 맞아. 촉진 맞아, D는. 가에는 직접 판매와 간접 판매, 온라인 판매와 오프라인 판매, 물류 관리 등이 이제 들어갈 수 있다. 요거는 어디에 해당할까? 유통에 해당하는 거잖아, 유통. 유통은 어디야? C잖아, C. 응. C. 그치?
그러니까 C의 유통이니까 가에 들어갈 게 C 내용이니까 ㄷ은 뭐야? 맞는 답이 되는 거지.

맞는 답이 되는 거지. 왜? 점수가 2점 맞는 답을 찾으라고 한 거니까. 니을. 나에 들어갈 점수는 2점이다. 나에 들어갈 점수는 몇 점? 1점이지. 1점. 2점이 아니라 1점이야. 그래서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 3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 문제 굉장히 학생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고 헷갈릴 수 있는 문제거든. 그래서 4P와 STP를 잘 구분할 줄 아느냐를 확인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각 4P 전략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문제였다라는 거. 자, 8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드라마 등장인물 소개를 보고 등장인물의 업무에 해당하는 기업 부문별 활동을 오른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을 의뢰했어요. 가볼게요. 공공기업에서 20년간 근무하며 인사기획과 조직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인사기획과 조직운영을 담당한데요. 신입사원들이 조기 퇴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편하려 하지만 실무진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이거는 기업 경영 활동 중 어디에 해당돼? 인적 자원 관리에 해당하는 거 알 수 있겠지? 직원의 이제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니까 인적 자원 관리. 공공기업에서 소비자 분석과 그다음에 브랜드 전략을 수립을 담당하고 있다. 이것만 봐도 어디에 해당돼? 마케팅 관리 활동에 해당한다라는 거 알 수 있지. 마케팅 관리 활동. 그 다음에 병 보니까 공공기업의 공장에서의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담당한데 이것만 봐도 어디야? 생산관리라는 거 알 수 있지. 생산관리. 공공기업의 채용을 총괄하며 인력을 채용하는 거네. 기업이 원하는 이제 선발하는 역할을 맡고 있대. 그러니까 얘도 뭐야? 정도? 인적자원관리야. 갑하고 정은 둘 다 인적자원관리네. 자, 기업. 갑의 업무는 회계정보관리 활동이다. 아니지. 뭐다? 인적자원관리다. 라는 거. 인적자원관리 활동이라는 거 알 수 있지. 그 다음, 을의 업무는 인적자원관리 활동이다. 아니지. 인적자원이 아니라 뭐다? 마케팅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디귿. 병의 업무는 생산관리 활동이다. 병은 생산관리 활동 맞아. 디귿은 맞는 답이고. 갑과 정의 업무는 같은 부문 활동에 속한다. 갑과 정, 둘 다 인적 자원 관리네. 같은 부문 활동인 거지. 그래서 정답은 디귿하고 니을 5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 자, 9번하고 10번 문제는 세트 문항이네요. 자, 기업 정보 주식회사 공공바이오, 그 다음에 자산 총액이 9,500억. 최근 3년간의 평균 매출액. 자, 제약 바이오. 그러니까 결국 1,400억이 넘어가네. 그러니까 얘는 5조원이 안 되고 1,400억이 넘어가니까 결국 얘는 중견기업이야. 중견기업이라는 거 우리 대충 알 수 있는 거지. 딱 봐도. 그치? 대기업은 아니야. 그치? 5조원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근데 5천억 이상이잖아, 자산이. 그래서 중견기업이다라는 거. 모집 분야 봤더니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 재무제표 예, 나와 있고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위채원 공고문 주식회사 공공바이오가 속한 기업의 형태, 기업의 형태의 특징이니까 공공주잖아, 이게 벌써 주식회사잖아. 그치? 주식회사이면서 중견기업이었어. 자, 1번. 중견기업법에 적용받는다. 오, 맞네, 이거. 중견기업법에 적용을 받지. 무한책임사업만으로 구성된다? 아니야. 주식회사는 무한책임사업만 구성되는 게 아니지. 얘는 어느 회사야? 한명회사잖아. 공시 대상 기업 집단에 속한다. 얘는 대기업이지, 대기업. 근데 우리는 지금 중견기업이지. 종업원 수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분류된다? 아니지, 이거는. 이거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이제 소상공인의 분류 기준인 거지. 사원총회를 통해 회사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한다? 얘는 회사의 종류 중에서 어떤 회사? 유한회사에 해당하는 거지. 사원총회 잘 기억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해당된다라는 거. 자, 10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위채용 공고문에 기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회계보고서로 오른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기업 보니까 재무제표야. 재무제표. 재무제표에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다고 앞에서 제시됐었지. 언급했었어요. 자, 재무상태표. 가장 대표적인 게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또 하나는 뭘까요? 뭘까? 바로 주석이야. 이 주석은 보조적으로 이제 회계장부 밑에다가 추가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보조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주석이야. 아마 상업계열 학생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텐데, 다른 계열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기업에서 회계장부를 보게 되면, 회계장부에, 예를 들면, 뭐, 하나의 특정 계정 과목이라는 게 있거든, 회계장부에. 그 과목에 대한 부수적인 내용이라든가, 추가적인 내용들, 그런 것들을 이제 거기에다가 기록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주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재무제표는 다섯 가지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우리가 보는 게 바로 이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계열을 떠나서 사회에 나가면 요즘 대학생들도 주식 투자를 되게 많이 하거든. 뭐 청소년들도, 뭐 선생님 학교 학생들은 반에서 뭐 네다섯 명 이상이 주식 투자를 해요. 실제로. 매매를 하는데 그볼때 이제 가장 먼저 보는 게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를 보거든. 그거는 뭐 검색창에 그 기업의 검색만 하면 나와요. 언제든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본다라는 거. 자, 보면 상품 재고장 아니죠. 아니에요. 잔액산표 해당하지 않지? 재무상태표하고 현금흐름표가 바로 재무제표에 해당한다. 정답은 디귿하고 니을. 5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알수 있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 여러분들이 아, 이 기업이 매출이 정말 잘 되고 있는가? 이 기업은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고 있는가를 볼 때는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고, 이 기업이 정말 안정적인 기업인가? 이 기업이 부채는 많지 않을까? 자산의 규모는 얼마일까? 자본의 규모는 얼마일까?를 파악하는 건 재무상태를 보고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뭐 기억나는, 지금 딱 언뜻 떠오르는 그 기업을 검색창에다 검색하세요. 그러면은 거기 보면은 나오죠. 검색창에 주가 나오고 그 밑에 기업 정보가 나와요. 클릭하게 되면 재무제표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고 매출액 분기별로도 확인 가능하고 주가 추이 다 확인 가능하고 다볼수 있어요. 예. 그때 이제 보는 게 바로 재무제표. 그 중에서도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를 가장 많이 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 바로 직전 시간에 배웠던, 6강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6번까지 해결했고, 7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다음 사례를 통해 알수 있는 AB 기업에 속하는 제조업의 발달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제조업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재래공업이냐, 경공업이냐, 중화학공업이냐, 그리고 첨단공업이냐로 구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A 기업 볼게요. 경기도 소재 자동차 제조 기업으로 국내 현존하는 자동차 기업 중 가장 오래된 기업이다. 주력 산업은 SUV 및 픽업 트럭이며, 혼유 생산 라인을 통해서 내연기관 자동차 및 전기 자동차를 모두 생산하고 있다. 어떤 거에 해당할까요? 중화학공업에 해당할지, 이거는. 요거 말고 뭐 조선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다 중화학공업에 해당한다라는 거. 비기업. 자, 경기도 소재, 자기 가구 제조 기업으로 비기업의 대표는 3대째 자기 가구를 제조 사업을 이어가고 있대. 3대째. 3대째. 일일이 조개 껍데기를 갈고 여러 형태로 오려서 각종 가구의 표면에 박아 넣는 여러 번의 뭐 오치를 내서 자기 가구를 완성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가구는 전량 수제로 제작하고 있다. 뭐에 해당하는 걸까? 바로 재래공업에 해당하는 거지, 이거는. 수제, 즉, 손으로 직접 다 하고 있잖아. 재래공업에 해당한다라는 거. 그래서 A 기업은 중화학공업, B 기업은 재래공업. 이뭐 중화학공업이 발달하면 이거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어.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가 발달 단계별로 볼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우린 첨단공업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냐? 그렇지 않지. 다 같이 가고 있는데 비중의 부분이 어디가 더 크느냐? 그 차이인 거지. 자, 기억 볼게요. A 기업의 수준의 제조업은 주로 대규모 생산시설과 자본을 기반으로 발전한다. 오케이. 중화학공업은 대규모 생산시설과 자본을 기반이다라는 거. 자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니은, 비기업과 유사한 발달 단계에 가진 제조업에서의 제조 제품은 섬유, 가발, 가죽. 요거는 대표적인 게 뭐야? 경공업이었지? 근데 지금 재래공업.

기업이니까 아니지. 그 A 기업은 첨단 공업, B 기업은 경공업에 해당한다. A 기업은 중화학 공업, B 기업은 재래 공업에 해당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기억 하나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자, 8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제품 생산 체제 구축 단계에 대한 대화 장면이다. 가를 포함하는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은했어요. 지난 시간에 배운 제품 생산 체제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단계별로 다시 한번 말해 볼까요? 1단계는 소비자의 요구와 시장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가를 하는 단계입니다. 자, 소비자의 요구와 시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뭐에 뭐를 설계해야 돼? 제품을 설계해야 되는 거잖아. 제품을 설계해야지. 2단계는 원재료에 투입하여 제품을 생산하기까지 전체 과정을 설계한데, 2단계는 공정 설계지. 가의 단계는 뭐야? 제품 설계라는 거야. 생산 체제 구축 단계. 지난 시간 거 한번 상기해 볼까요? 자, 제일 처음에 이제 제품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공정 설계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생산 능력을 결정하지. 네 번째 뭐해? 입지 선정하잖아. 마지막에 뭐예요? 마지막에 뭐였어? 설비 배치하는 거지. 거기에 필요한 설비 부분을 배치하는 그런 단계에 해당한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순으로 이제 이루어진다. 여기서 1단계는 뭐다? 제품 설계 단계다라는 거야. 그래서 가에 들어갈 거는 제품 설계 단계. 기억, 제품 생산 공정에 근거한 생산 흐름에 따라 필요한 설비를 배치한다? 이건 설비 배치니까 5단계 설비 배치에 해당하는 거지. 그래서 기억은 해당 사항이 없고, 니은 입체 도면 설계 후 3D 프린팅으로 시제품을 출력 및 검토해 봄으로써 다음 단계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맞지? 요게 제품 설계 단계에 해당하는 거지. 그래서 니은이 맞는 답이 되겠고, 디귿, 수요자에게 제품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하여 제품 생산 일정에 맞게 생산할 수 있는 최대 가능 생산 능력을 결정한다. 최대 생산 가능 능력 결정이니까 생산 능력을 결정하는 단계지, 요거는.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거야. 그 정답은 니은 하나, 2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자, 9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이건 지난 시간에 배워서 바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억력이 더 생생할 거라고 느껴집니다. 자, 9번. 다음은 공공기업의 입지 선정안의 일부이다. 공공기업이 신축 공장 입지 선정을 할때 고려한 입지 요인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은했어요. 자, 공공기업의 최종 입지 선정 아니에요. 공공기업 시멘트래. 충북 단양군 소재래. 자, 선정 사유를 봤더니 시멘트 원료 중 하나인 석회석의 매장량이 풍부하다. 자, 원료를 바로 거기서 구입할 수 있고, 바로 우리가 원료를 확보할 수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입지 선정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하잖아. 경제적, 자연적, 사회적. 사회적 입지 요인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하잖아. 그 중에서도 어디에 해당돼? 얘는 자연적 입지 요인이지. 자연적 입지 요인이라는 거알수 있지. 2번, 가까운 곳에 철도역이 세모세모역이 있어. 이 역을 통해 시멘트 화물 수송이 용이하대. 이거는 어떤 측면이야? 경제적 측면인 거잖아. 얘는 경제적 입지 요인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최종 입지 선정함에 있어서 이 회사는 어떤 걸 고려한 거야? 자연적 입지 요인과 경제적 입지 요인을 두 가지를 고려해서 여기다가 했다라는 거야. 자, 기억 볼게요. 교통의 편리성은 어떤 입지 요인에 해당돼? 경제적 입지 요인인지. 그러니까 기억은 여기 해당하잖아, 여기. 이거니까 포함된 거지. 니은, 원자재 접근성. 바로 이게 원자재 접근성이지. 자연적이야, 얘가.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답이 되는 거야. 지역의 사회의 풍토 및 관습은 어디에 해당돼? 사회적 입지 요인에 해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제시문에는 요두 가지만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므로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 3번이 정답이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10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10번 문제. 다음은 공공기업 대표의 기업 설명의 장면이다. 이에 나타난 기업의 생산관리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공공기업 대표 A입니다. 우리 기업에서는 적시 생산 시스템, JIT, Just in Time을 도입하여 보다 효율적인 생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잉여 이익의 일부분의 후생복지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원 부탁합니다. 라는 거야. 자, 적시 생산 시스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찾아보면, 기업, 과잉 생산으로 인한 낭비를 없앤다. 오케이, 이거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지. 맞는 얘기고. 그다음 생산 공정에서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을 생산한다. 이게 적시 생산 시스템의 주요죠. 그다음 ㄷ, 대내적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생산 시스템이다. 맞지? 결국 적시 생산 시스템 GT에 대한 설명은 기역, 니은, ㄷ 모두가 맞는 답이네. 그래서 정답이 5번에 해당한다. 라는 거. 자, 이 생산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용어들이 있었잖아. 그 용어들은 이렇게 이제 특강 문제랑 나중에 우리가 배우는 완성 문제 정도의 수준에서 나오는 것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해도 문제 해결하는데, 본 수능에서 해결하는데 큰 문제 없으니까 그걸 달달달달달 외워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요때마다 여러분이 보면서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본 수능에서 보게 되면 아, 이 정도만 봐도 됐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번 문제까지 다 해결해 봤고 제가 별도로 또 과연 작년 모의평가에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됐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작년 6월 모의평가 6번 문제였어요. 다음은 공공자동차의 경영활동 보고서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을 했어요. 자, 경영관리 순환과정은 여러 교육에 해당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봤더니 경영관리 순환과정 업무 내용, 자, 계획이 나와 있고 자, 전기차 부문의 전담팀 구성 및 인력 배치래. 이거는 뭐야? 조직에 해당하겠네. 그다음에 임직원의 동기 유발을 위한 성과급 제도 도입이야. 그 애는 지위에 해당하겠네. 그럼 자동으로 얘는 뭐야? 통제지.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통제. 요 과정이잖아. 자, 기업 A는 통제에 해당한다. 통제가 아니라 어디에 해당돼? 조직에 해당한다 하지. B에서 수행된 업무는 기업 경영 활동 중 재무 관리에 해당한다. 자, 전기차 B 여기네. 임직원들 동기 유발의 성과급 제도. 이거는 재무 관리에 해당하지 않지. 실질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부분이니까 사실은 어떤 인적 자원 관리나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치? 아니지. 재무 관리가. 디귿. 가에서 전기차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목표 및 전략 수립. 수립이잖아. 수립하는 거니까 계획을 수립하는 거지.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답이 되네. 디귿은 맞는 답이 된다라는 거알수 있고. 니을 볼게요. 나에는 분기별로 계획 대비 실적을 분석하여 피드백을 제공한다 들어갈 수 있다. 이게 통제에 대한 내용이지. 나는 통제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답이야. 그러니까 니을이 맞는 답이지. 그래서 디귿하고 니을이 맞는 답이니까 5번이 정답이었다. 자, 작년 모의평가 문제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 충분히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 푼 정도 수준이라면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쪽 경영관리 순환과정이라든가 기업 경영활동 부분은 굉장히 쉬운 문제로 출제되니까 여러분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자, 또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8번 문제였어. 작년 똑같이 6월 모의평가에 8번 문제였어. 제품 생산 방식과 관련된 문제였거든. 자, 가에서 다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응했어요. 가, 나, 다 나와 있어. 가에 따라 생산된 제품 두 가지. 자동차랑 시멘트 이런 거 대표적인 연속 생산이잖아. 그래서 가는 연속 생산이야. 로트 생산 방식의 특성을 쓰시오. 그다음 계획 생산 방식의 문제점을 쓰시오 했어. 계획 생산은 시장 생산이라고도 하지. 그치? 자, 기억. 가에는 연속 생산 방식이 들어갈 수 있다. 맞지? 연속 생산 방식이 들어가는 거지. 그치? 기억 맞는 답이고. 니은? 나에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각 제품에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방식이 들어갈 수 있다. 나는 여기잖아. 아니지. 이거는 개별 생산이잖아. 그치? 이거 지금 노트 생산이니까 아니.

아니다라는 거. 디귿, 다에는 수요 예측 실패 시 제품 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이 들어갈 수 있다. 맞지? 계획 생산은 수요가 예측이 실패했을 경우에 제품 재고가 발생할 우려가 발생하는 게 바로 계획 생산, 시장 생산이잖아. 디귿 또 맞는 답이야.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맞는 답이겠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8번 문제도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 생산 방식 하게 되면은 보통 개별, 그 다음에 뭐 로트, 연소, 그다음 프로젝트 요네 가지. 그래서 생산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랑 같이 수요를 예측한다 해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는 계획. 그 다음에 고객의 주문에 의해서는 주문 생산. 그래서 그 여섯 가지가 혼재돼서 굉장히 잘 나와. 혼재돼 가지고 굉장히 잘 나오니까 이 제품 생산과 관련된 제조업과 관련돼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단순하게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단 앞에 기업과 경영에 관련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지금 배운 우리 제품 생산 방식과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내용 요소를 결합해서 하나의 문제 형태로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제품 생산 방식과 관련된 거다라고 답을 딱 단정 짓고 찾기보다는 지금의 문제의 트렌드는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을 혼재돼서 같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즉 내용 그걸 저는 그렇게 명명하거든요. 내용 요소 결합형 문제 형태. 그렇게 지금 제가 나름대로 명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것만이 아닌 앞에 내용,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들, 각 강별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만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본수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고, 그다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자, 근데 봤지만은, 앞에서 지금 배운 것들을 실제 모의평가로 우리가 봤지만은, 그렇게 대단히 어렵지 않다라는 거야. 충분히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수준에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특강, 완성만 제대로 봐도, 수능 1등급 받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0: 둘째 언니는 어제는 그림, 오늘은 음악, 내일은 문화. 참 변덕도 좋으시지. 아버지 말씀대로 반해드리나.
1: 웬 참변이야, 니 꺼께?
0: 언니, 너 했어?
1: 예, 듣기 싫어.
2: 아서요. 그 전부터 아는 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동생의 낯을 보아서 내게 예불을 하는지 누가 한다.
1: 그러기에 형님은 훌륭하시오. 이 남자 저 남자 곁에서 편지가 오고 예물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니 꼽게 피아노나 친다고 그 꼴은 볼 수가 없네.

아버지는 어머니를 피말려 죽였어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겁탈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낳았습니다. 어머니는 죽은 나무처럼 말라가고 있었어요. 난 기억이 나요. 아버지를 받아주지 않는 어머니를 때렸고 좁은 방 안에 가뒀죠. 어머니가 얼마나 이 집을 떠나고 싶어 했는지

0: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려나.
1: 당신은 끝까지
0: 사랑이 끊긴다면 그것은 죽음이요 멸망입니다. 내 미움을 가라. 영생을 주시오. 우리 곤란하더라도 희망하기로 해요. 나만은 기필코 내 편이 되어주렵니다.

0: 설마 AI겠지?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수능특강 3명과 1의 박수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3강인데요. 벌써 2단원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벌써 2단원인 만큼 여러분들이 내가 5단원 중에서 벌써 한 단원을 끝냈다. 나는 두 번째 단원에 들어간다 하는 그런 자신만만한 느낌을 가지고 2단원의 전체 구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원 같은 경우에도 1단원이랑 비슷하거든요. 두 문항이 출제가 보통 됩니다. 그런데 2단원의 내용 중에는 3단원과 조금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혈당량 조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연계돼서 나오면 약간 1.5문항 느낌이거나 2.5문항 느낌이 날 때도 있는데 보통은 두 문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단원의 주요 주제는 크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생명활동과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인데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일단 물질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1강에서도 배운 적이 있잖아요. 물질대사가 무엇인지. 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는 물질대사 중에서도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시에 해당이 되는 세포호흡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세포호흡은 생명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잘 이해를 해야 하고요. 하지만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세포호흡과 연결돼서 나오는 ATP라는 물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내용도 오늘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남은 뒤에 시간에는 약간 우리 문제풀이, 그래서 수능 문제, 수능 테스트 풀이가 조금 이어질 예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수능 테스트 남은 문제들 풀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물질 대사와 건강에서도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이제 주제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대사성 질환과 에너지 균형을 조금 마지막에 붙여서 공부를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이 내용도 굉장히 쉽고 우리가 상식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만한 그런 내용이라서 이것만 따로 떼서 먼저 맛을 보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 물질대사 건강의 나머지 내용들 같이 공부를 하고 문제풀이하는 시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 나오는 문항들은 이렇게 물질대사 자체에 대해서 묻는 쉬운 문항 하나 정도 하고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을 묻는 이런 구성으로 보통 많이 출제가 되고요. 아니면 가끔 이 대사성 질환 또는 에너지 균형 부분에서 그냥 상식 수준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자료 해석형 문제 정도 하나가 이렇게 세 개 정도 중에서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 됩니다. 이 물질 대사는 세포호흡이 나올 때도 있고 물질 대사 뭐 동화와 이화를 비교해서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요거에서 어떤 정도로 나올지는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선생님의 강의를 잘 듣기만 한다면 대부분은 다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단원까지는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주는 단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의 학습 포인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물질대사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물질대사의 두 가지 종류,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을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반응이라고 강조했던 세포호흡이 무엇인지 배우고 세포호흡의 과정, 그리고 세포호흡에 필요한 물질인 반응물과 세포호흡 결과 생성되는 생성물의 종류, 그리고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위주로 주로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정리할 거고 그 다음에 ATP라는 물질이 아까 이름이 나왔었는데 ATP가 ADP가 됐다가 다시 ATP가 됐다가 하거든요. 물론 여기 정확히는 하나를 더 써줘야 되긴 하지만 아무튼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왜 그러는 것이냐, 왜 왔다 갔다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가 끝나고 나면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듯이 오늘 강의를 듣고 뒤에 수능 테스트 문제 풀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옆구리에 있는 개념 체크 문제들 내가 내용 보지 않고 참고하지 않고 내 머릿속에 있는 걸로 가지고 빈칸도 채우고 OX 문제도 맞출 수 있는지 한번 먼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강의를 굉장히 꼼꼼히 잘 들어야 돼요. 자,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 대사가 무엇이냐? 우리

생물의 특성에서 모든 생물, 모든 살아있는 세포 하나하나는 조금도 틈이 없이 계속해서 물질 대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물질 대사의 정의가 뭐였냐면요. 바로 이랬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생물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다. 그래서 일단 화학 반응이어야 되니까 물질의 종류가 변해야 돼요. 종류가 변해야 한다. 그래서 그냥 물질의 크기가 변하거나 상태가 변하는 그런 물리적 변화 말고 종류가 바뀌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것만 쳐준다. 그래서 이 밖에서는 아무리 요란하게 반응이 일어나더라도, 화학 반응이 일어나더라도 그거는 물질 대사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짚어서 물어보는 수능 테스트 문항이 뒤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확인해 볼 거고, 그 다음에 물질 대사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각가지 화학 반응이 얼마나 많겠어요. A가 B가 되고 B가 C가 되고 C가 또 D가 되고 이런 반응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모든 이 물질 대사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그 진행 과정에서 효소가 관여한다. 그리고 에너지가 들어갈 때도 있고 나올 때도 있고 에너지의 출입이 있다. 이건 이를 따누면서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에 보면 효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정리를 좀 해줬는데, 이 과학 돋보기 효소에 대한 설명이죠. 자, 효소란 무엇이냐?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과정. 그럼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방금 전에 나왔던 물질 대사입니다. 물질 대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질 대사 과정에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반응 속도를 증가시켜주는 생체 촉매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중간에 있는 요거는 이 효소에 대해서 중요한 개념이긴 하거든요. 네, 생명과학 1에서는 얘에 대해서 묻진 않습니다. 뭐 통합과학이라든지 생명과학 2에서는 물어볼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여기 보면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거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이화작용이 일어난다고 쳐요. 그럼 이화작용이 그러면 보통 이 정도 에너지를 갖고 있다가 반응이 끝나고 나면 더 적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이런 그래프로 그려집니다. 우리가 다음 화면에서도 보겠지만 이런 그림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반응이 그냥 이렇게 미끄럼틀 타듯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어차피 이렇게 줄어들 거긴 한데, 얘가 일어나려면 이런 언덕을 넘어야만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에너지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 턱을 넘겨야 된다. 근데 이 턱이 높은 것보다는 낮은 것이 더 활성화, 우리가 반응이 일어나기가 좋겠죠? 그래서 이 턱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촉매, 생체 촉매인 효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반응이 조금 더 빠르게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효소다. 그래서 물질 대사에 각각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는 아주 미세한 단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각 과정에 특정 효소들이 관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효소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종류의 효소가 있다라는 것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효소에 대해서 한 가지 정도 더 챙겨두어야 될 부분은 바로 단백질 성분이다. 효소는 단백질이 주성분입니다. 그래서 그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는 물질 대사 과정에 대해서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일단 간단하고 작은 물질과 복잡하고 큰 물질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간단하고 작은 물질은 좀 이제 줄여가지고 저분자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복잡하고 큰 물질은 고분자라고 표현합니다. 요렇게. 그러면 지금 이 화살표를 보면은 간단하고 작은 애들이 모여서 고분자, 복잡하고 큰 물질이 되는 과정이 지금 이 왼쪽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따로따로 돌아다니던 애들을 엮어가지고 큰 분자로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네들끼리의 새로운 결합을 지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결합을 유지하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만큼 에너지를 공급해줘야만 새로운 결합이 맺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 일어나요. 이렇게 작은 거 가지고 크고 복잡한 거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동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이는 느낌, 동화작용은 작은 것들이 모여서 대신에 성질이 바뀌어야 돼요. 물질의 종류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더 큰 분자로 물질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 동화작용이다. 그럼 이쪽은 반대죠. 복잡하고 큰 애들이었는데 걔네들이 쪼개지면서 분해되면서 더 간단하고 작은 물질이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대표적으로는 포도당이 분해되면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물은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H2O잖아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CO2죠. 그럼 포도당은 여러분

애들이 지금 이거를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포도당은 C6, H12, O6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에 비해서는 훨씬 문제가 크다는 걸알 수가 있고, 얘가 분해가 되면 최종적으로 물과 이산화탄소까지 분해가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그러면 얘가 갖고 있던 여러 결합들이 깨어지면서 작은 분자로 분해되는 거기 때문에 그 결합이 끊어지는 거죠. 그럼 결합을 처음에 만들 때 에너지를 써가면서 거기다 저장해서 그 결합을 만들었는데 그 결합이 끊기게 되면 거기에 저장돼 있던 에너지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지면서 방출된다. 그래서 이런 반응은 우리가 이화작용이라고 하고, 이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온 만큼 이 반응물이 갖고 있는, 생성물이 갖게 되는 에너지는 더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한 이 그래프가 바로 이두 개인데요. 사실 이게 1강에서도 다뤄졌던 그래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둘 중에 하나는 동화작용, 둘 중에 하나는 이화작용의 그래프예요. 그러면 왼쪽 거 먼저 보겠습니다. 왼쪽은 반응에 참여하는 반응물인 이만큼밖에 에너지가 없었는데 반응이 끝나고 나서 만들어진 생성물의 에너지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 차이만큼 어떻게 된 거야? 에너지가 뿅 생기는 일은 없어요. 외부에서 그만큼 흡수가 된 겁니다. 그럼 그만큼 흡수가 됐다. 에너지를 흡수해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그럼 요거는 동화작용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동화작용이 일어나면 더 큰, 원래 반응물보단 더 이제 덩어리가 큰 그런 분자가 만들어지는데 걔는 에너지를 그만큼 더 많이 갖게 된다. 그 다음에 이 이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반응물은 이만큼 에너지가 있었다. 그런데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적습니다. 그러면 요 차이만큼은 밖으로 빠져나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분해되면서 결합이 깨어지면서 그만큼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됐기 때문에 이 생성물이 갖는 에너지는 적은 양만 남게 된다. 그래서 요 그래프는 이화작용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잠깐 그랬듯이 얘가 그냥 이렇게 쭉 미끄럼틀 타듯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활성화 에너지라는 게 필요하다, 사실은. 근데 이 턱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라고요? 효소라는 생체 촉매라고요. 걔는 주성분이 단백질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18페이지에 여러분들과 눈이 마주쳤죠? 18페이지에 굉장히 큼지막하게 이렇게 이 친구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물질 대사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좀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근은 열심히 머리카락을 합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조금씩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단백질을 지금 합성을 꾸준히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 여러분들의 간은 요쯤에 있습니다. 간은 여러 분자의 포도당이 역시나 결합해요. 이렇게 만나는 거죠. 합쳐집니다. 그리고 더큰 글리코젠이라는 물질을 합성하게 됩니다. 포도당과 글리코젠은 다른 종류의 물질이에요. 그래서 다른 물질로 합성되고, 글리코젠은 또 나중에 필요할 때 포도당으로 다시 분해되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혈당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근육에서는 포도당을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하는 그런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작용이 굉장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자가 이간 밑에 요쯤에 있어요. 이렇게 위랑 소장 사이에 이렇게 좀 낑겨 있는데, 그 이자에서도 여러 가지 소화 효소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소화 효소라는 거는 주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역시나 아미노산들이 결합해서 그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그런 동화작용들이 계속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러분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 하나하나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물질 대사를 합니다. 동화작용도 계속 일어나고요. 이화작용도 계속 일어나요.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항상 물질대사, 동화작용도 하고 이화작용도 합니다. 기억을 잘 해둬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세포호흡으로 넘어갈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노란색 밑줄을 한번 그어봤습니다. 자, 세포호흡은 물질대사의 한 종류입니다. 굉장히 대표적인 종류라고 할수 있는데, 세포호흡의 정의는 이래요. 세포 내에서 영양소를 분해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반응입니다. 자, 일단 요게 분해라는 말이 들어갔죠. 그럼 세포호흡은 물질대사 중에서 동화일까요? 이화일까요? 깨어지는 분해작용은 헤어진다, 이별한다 하는 느낌의 이화작용이거든요. 일단 이건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화작용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심장도 뛰어야 되죠? 체온 조절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산소 공급, 숨도 쉬어야 되죠? 이 정도만 해도 에너지가 끊임없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계속해서 얻어야 되는데,
어디에서 얻느냐.

자, 이건 아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물질의 내부에는 이런 여러 가지 결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에 이 결합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결합이 만들어지려면 외부에서 그만큼 에너지가 투입이 되어야 한다. 에너지를 그만큼 흡수해서 새로운 결합을 만든 겁니다. 그럼 지금 이런 결합이 만들어져 있는 영양소가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한다고? 우리 세포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걔를 분해해요. 분해. 이 결합을 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결합을 만들 때 에너지가 거기 저장이 됐는데 이 결합이 끊어지면 그만큼 저장돼 있던 에너지가 밖으로 나옵니다. 에너지가 방출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생명활동하는 데 쓰겠다 이거예요. 이게 세포호흡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으려면 에너지가 필요해. 그 에너지 어디서 얻겠다? 물질에 저장돼 있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결합 끊어서 내가 그때 빠져나오는 에너지를 생명활동하는 데 쓰겠다. 그게 바로 세포호흡의 정의입니다. 자, 여러분들 에너지 필요하죠? 그럼 세포호흡을 안할수 없어요. 모든 살아있는 세포에서 끊임없이 빠짐없이 계속해서 세포호흡이란 걸 해야만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말고 세균은 어때요? 모든 종류의 세균, 살아있다면 세포호흡해야 돼요. 모든 종류의 식물, 어때요? 살아있다면 세포호흡을 안할수 없어요. 모든 살아있는 생물에서 공통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야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바로 이 세포호흡입니다.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일어나야만 하는 그런 물질대사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모든 생물에게서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자, 그럼 세포호흡은 주로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거는 우리 진핵생물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포가 이렇게 있고, 핵도 있고, 그럼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소기관이 따로 막 구조로 돼 있잖아요. 원핵생물은 그런 따로 별도의 막 구조가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미토콘드리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로라고 얘기한 이유는 이 영양소를 1차적으로 분해하는 건 여기 세포질에서 일부 과정이 일어납니다. 세포질에서 지금 이 미토콘드리아로 영양소를 집어넣고 싶은데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영양소는 포도당이란 말이에요. 포도당을 집어넣기에는 너무 커. 그래가지고 포도당을 1차적으로 한반 정도 쪼개지는 과정이 세포질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렇게 조금 쪼개진 거를 미토콘드리아로 데리고 들어가서 나머지를 최종 분해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데 밖에서도 조금 일어나서 주로라는 표현을 쓰고요. 여기서는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서는 생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묻지 않습니다. 이건 생투로 들어가면 아주 디테일하게 물어보는데 우리는 세포호흡이라는 과정은 영양소 분해해서 에너지 얻는 과정이고 주로 어디서 일어나냐? 미토콘드리아에서 주로 일어난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요 그림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미토콘드리아인데 사실 이 미토콘드리아를 그냥 보면 이렇게 빵처럼 생겼어요. 빵처럼 생겼다. 근데 얘를 내부 구조가 궁금하니까 요렇게 해서 자른 거죠. 지금 단면입니다. 한번 자르고 두번 잘라가지고 안에 속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보면 막 구조가 가운데 안쪽에 구불구불하게 하나 있고 그 바깥을 둘러싸는 외막이 또 있고 그래서 내막과 외막의 이중막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미토콘드리아의 구조입니다. 미토콘드리아 구조는 아마 생투에서 물어볼 거라서 여기선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포도당을 밖에서 대략 좀 깨가지고 세포질에서 좀 깨진 상태로 들여보낸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19페이지에 포도당이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걸 또 기가 막히게 살려가지고 화살표가 두개 끊어져 있을 거예요.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과정이 밖에 있다. 뭐그 정도.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포도당 하면 산소랑 짝꿍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포도당과 산소는 짝꿍이에요. 왜 그러냐? 만약에 산소가 없잖아요? 포도당이 분해되다 맙니다. 그러면 얘가 분해가 제일 많이 돼야 그만큼 결합에 있던 에너지가 그만큼 많이 나오는데 분해가 조금 되고 말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적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치로 쪼갤 수 있는 만큼 계속 쪼개가지고 그 결합에 저장돼 있던 에너지를 최대치로 많이 얻는 게 우리 목표다. 근데 그게 산소가 있어야만 끝까지 쪼개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론 산소가 공급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발효라는 과정도 있는데 우리 생명과학원에서는 그냥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는 그런 세포호흡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산소랑 짝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포도당이 아까 탄소랑 수소랑 산소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산소랑 반응하는 거죠. 그러면 이 얘를 깨부셔서 나온 것도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는 노폐물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랑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만약에 밀폐된 유리 벽 안에 들어있다고 쳐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숨만 쉽니다. 계속 숨만 쉬어. 그럼 어때요? 내가 내뿜는 요 날숨에 이산화탄소랑 수증기가 계속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세포흡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계속 이거 깨부시고 이거 이산화탄소랑 물이 나오는 과정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내뿜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얻기 위해서 지금 세포호흡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들은 이산화탄소 얻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물을 얻고 싶어서? 물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서 뭘 얻는 게 목적이라고? 에너지 얻는 게 목적이라고요. 얘를 깨부수면서 나오는 에너지 얻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그 에너지는 사실 열 에너지로 많은 부분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열 에너지도 지금 당장은 내 체온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지만 열 에너지로 한번 바뀐 거는 내가 다시 잡아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영 이제 안녕하는 그런 에너지 형태라고 보면 돼. 그렇지만 조금 아쉽죠? 나는 조금 저장을 좀 해놓고 내가 필요할 때 쓰고 싶어. 그럼 저장을 어떻게 해놓느냐? 우리도 배터리 충전하듯이 좀 충전해놓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또 다른 물질의 결합 에너지로 저장합니다. 물질의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이 물질의 결합 에너지로 저장돼 있던 거를 그 결합을 끊어가지고 지금 얻었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물질에 또 결합에 저장해 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결합 에너지로 일부를 저장하는데 우리는 앞으로 이걸 뭐라고 부르냐? 물질의 결합에 저장된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서 걔는 이제 영영 안녕. 그다음에 일부 나의 필요에 의해서 화학 에너지로 바꿔 놓습니다. 근데 그 화학 에너지면 어떤 물질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잖아요. 그 물질의 이름이 뭐냐면 그게 바로 ATP예요. 우리가 앞서서 봤던 ATP가 그 물질의 이름입니다. 그냥 뭐 포도당 같은 그런 물질의 이름인데, 근데 그 화학 에너지 우리가 저장하는 형태의 물질이 ATP라는 좀 낯선 이름의 친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광합성과 세포호흡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이두 과정은 멀리서 보면 굉장히 닮은 반응이에요. 반대로 닮은 반응. 그래서 물론 세포적으로 들어가면 아주 뭐 다른 과정이지만 멀리서 지켜보면 그냥 반대로만 하면 될것 같은 그런 반응이 이 광합성과 세포호흡입니다. 지금 이거는 식물의 엽록체를 그려놓은 거고요. 그럼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광합성이겠죠? 광합성. 광합성은 말 그대로 빛에너지를 가지고 뭔가를 합성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합성이라는 거는 동화작용이니까 외부에서 새로운 결합에 에너지가 들어와 줘야 새로운 결합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걸 태양의 빛에너지로 얻는다 해서 광합성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합성하느냐? 바로 포도당을 합성하는 게주 목표입니다. 그래서 광합성이란 식물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식물과 동물을 그냥 구분한다면 그래서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고 여기서는 포도당이 합성되는 동화작용이다. 동화작용이 일어난다. 자, 근데 포도당 왜 만들어요? 식물 입장에서. 포도당 왜 만들지? 사람들 먹이려고가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데 써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활동에 써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얘네들은 빛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지만, 빛에너지는 언제 그 양이 변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포도당이라는 물질에 차곡차곡 저장을 해놓고, 내가 혹시 뭐 날씨가 흐리고 해가 안 뜨더라도, 이렇게 해서 내가 분해해서 계속해서 생명활동에 쓰겠다. 이런 목적으로 합성을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포도당을 여기 미토콘드리아에서 계속 분해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생명활동에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광합성이라는 과정은 사실 세포호흡에 필요한 영양소를 합성하는 과정입니다. 계속해서 분해해서 쓰니까 계속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만들어서 공급을 해줘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 세포호흡이 다 끝나고 나면 세포호흡이 끝나면 생성물로 뭐가 생긴다고?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기고. 근데 또 광합성에는 물과 이산화탄소가 반응물로 쓰이거든요. 요거를 또 합성해서 포도당 산소 만들고. 그럼 포도당 산소 분해해서 세포호흡하면 물, 이산화탄소 또 나오고.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요두 가지를 이렇게 빼놓고 무엇이 광합성이고 무엇이 세포호흡이냐 이렇게 묻는 문항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뭐 앞으로도 나올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죠. 자, 그 다음에는 ATP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ATP가 뭐라 그랬어? 우리가 지금 포도당 같은 거 분해해서 에너지가 나왔어. 그런데 그 방출된 에너지의 많은 부분은 열 에너지로 안녕하고 가버리고
내가 앞으로 더 쓰고 싶을 수 있으니까 일부만 남겨서 저장해 놓는

무슨 형태로? 화학 에너지의 형태로. 화학 에너지가 뭐라고요? 물질의 결합에 저장돼 있는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라고 한다. 근데 그 물질이 누구냐? 바로 ATP라고 했죠. ATP라는 물질, 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어떤 우리 몸에, 우리 세포 안에서 배터리 역할을 하는 그런 물질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ATP에 대해서 한번 구조를 알아볼게요. 일단 이 ATP는 쟤네 둘도 그 구조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오각형으로 그려진 거는 리보스라는 당이에요, 당. 당이 뭐지? 포도당 같은 거. 포도당 친척이에요. 근데 외국 이름일 뿐. 그래서 포도당 친척인 리보스라는 당이 있고, 아데닌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 아데닌이랑 리보스랑 여기 지금 결합을 이뤘죠. 요렇게 둘이 만나서 합쳐졌어. 그럼 지금 얘네들은 이제 더 이상 아데닌도 리보스도 아닙니다. 두 개가 합쳐졌으니까 새로운 이름을 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데닌을 일단 써주고, 근데 이렇게만 이름을 하자니 리보스가 속상해 하니까 여기서 O와 C옷을 따서 요렇게 느낌만 내줘요. 요렇게. 그래서 아데닌에 리보스가 합쳐진 요 물질의 이름은 아데노신입니다. 여기까지. 아데노신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뭐 우리 수능에서 물어보고 이런 일은 있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확률적으로 높지 않다. 그래서 이건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면 되고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ATP니까 아직 멀었어요. 여기에 인산기라는 게 하나 결합을 합니다. 인산기는 말 그대로 인이랑 산소로 구성되어 있는 작용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인이랑 산소로 이렇게, 근데 우리 구체적인 구조는 안 배워요. 그래서 인산기가 하나 이렇게 붙어요. 그럼 얘는 더 이상 아데노신이 아니죠. 아데노신에 인산기가 하나 더 결합한 새로운 물질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아데노신에 A만 따와. 너무 기니까. 아데노신에 인산기가 영어로 포스페이트입니다. 그래서 그 앞글자 P를 따요. 근데 여기 P 써 있으니까 그냥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개 붙어 있죠. 한 개를 뜻하는 접두사가 모노. 모노가 한 개란 뜻이에요. 여기까지 AMP.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애랑 이름 다르잖아요. 자, 하나 더 붙입니다. 인산이 하나 더 붙어요. 그러면 얘는 더 이상 AMP가 아니겠지. 하나 더 붙었으니까 다른 물질이에요. 아데노신에 인산이 몇 개? 두 개. 두 개를 뜻하는 건 다이라고 해서 D를 씁니다. 다이, 두 개라는 뜻. ADP. 그럼 이제 다 왔습니다. 하나만 더 붙이면 돼. 요렇게. 얘는 더 이상 AMP도 ATP도 아니죠. 아데노신의 인산기가 몇 개? 세 개. 트라이앵글 할때 트라이가 3이라는 뜻이에요. 삼각 할때 3. 그래서 ATP. 요렇게. 그래서 ATP가 뭐냐? 아데노신이라는 덩어리에 인산이 하나, 둘, 세개 부착돼 있는 그런 결합해 있는 구조가 바로 ATP입니다. 아데노신에 인산이 세개 붙어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선생님이 다른 결합들은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그렸는데 지금 요 인산과 인산 사이의 결합만 물결로 그렸단 말이에요. 이게 얘네들의 특징입니다. 인산과 인산을 결합시킬 때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 걔네들 결합이 잘안 되거든요. 그럼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만 결합이 돼. 그렇다는 얘기는 요 결합에 많은 에너지가 저장이 된다는 얘기고, 요거 하나 끊었을 때 나오는 에너지도 많다는 얘기예요. 많은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러니까 여러 결합을 끊고 다시 맺고 하느니 그냥 하나짜리 큰 거를 더 맺었다가 끊었다고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잖아요. 훨씬 더 편리하고. 그래서 여기다가 저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ATP가 에너지 저장 물질로서 쓰는 이유가 인산기와 인산기 사이에는 많은 에너지가 저장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에너지 저장했다가요, 나중에 우리가 생명활동할 때 에너지 필요해. 그러면 요 결합 하나만 끊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냥 일반 결합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 우리가 얻을 수 있고, ATP 여러 개 이렇게 끊으면, 그러면 그만큼 이제 에너지를 얻어서 우리가 생명활동에 뭐 합성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근육운동하거나 이런 데쓸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TP라는 물질은 이렇게 생겼고, 이 인산과 인산 사이의 결합, 그걸 뭐라고 부를까? 인산과 인산 사이의 결합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인산결합이라고 불러요. 별명은 고에너지 인산결합. 많은 에너지가 저장이 됐어. 고에너지 인산결합 또는 그냥 인산결합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지금 이 오늘 배운 전체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그림에서 우리 교재에서는 20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그림이고요. 우리가 거의 다 왔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건 무슨 그림이야? 미토콘드리아 그림이죠. 미토콘드리아에서 뭐 하냐면 포도당이랑 산소가

들어가서 막 분해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세포흡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분해가 막 돼요. 그럼 분해되면 분해된 만큼 에너지가 나올 거고요. 에너지가 밖으로 나올 거고. 그다음에 분해됐는데 내가 원하진 않지만 이런 노폐물들이 생겨. 이산화탄소나 물 같은 노폐물들이 어쩔 수 없이 생긴다. 그래서 들어가는 물질은 포산, 짝꿍. 나오는 물질은 이산화탄소와 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서 방출되는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중에서 열 에너지로 나가는 거는 체온 유지에 이용되지만 다른 형태로 우리가 붙잡아서 쓸순 없다. 안녕 하고 나가는 거. 근데 우리가 잡아놓고 싶어. 그럼 어떤 물질에 저장한다고? ATP라는 물질에 저장한다고요. 인산과 인산 사이의 결합에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TP를 만드는 것도 ADP였는데 두 개짜리였는데 거기다가 인산기.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는 인산기를 무기인산이라고 해요. 유기물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인산이다 이런 뜻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무기인산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무기인산이랑 합쳐주는 것도 이것도 동화작용이란 말이에요. 두 개를 연결하는 거잖아. 그럼 동화작용은 뭐라 그랬어? 새로운 결합을 만들려면 에너지가 필요해. 그럼 그 에너지를 어디서 얻는다고? 포도당 분해하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이걸 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포도당 깨부셔서 나온 에너지를 가지고 ATP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ATP 만드는데 여러 개를 이제 투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ATP를 만들어 놓고 이 상태로 돼 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인산 결합을 끊어주면 거기 저장된 에너지가 나온다. 그래서 그거를 끊어줄 때 나오는 에너지로 여러 가지 생명활동에 이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이 근육 운동할 때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물질을 합성. 뭐 단백질 합성, 뭐 글리코젠 합성, 여러 가지 그냥 합성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 합성이니까 동화작용이고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에너지는 ATP 분해하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보통 많이 충당을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요 탐구자료 살펴보기 하고 문제 풀이하면 되는데 일단 이 자료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할게요. 제목은 효모에 의한 이산화탄소 방출량 비교학입니다. 그러면 효모라는 걸 처음 들었다고 쳐. 근데 얘가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대요. 그럼 얘는 아마도 생물이겠죠. 그래서 생물이라서 뭔가 물질 대사를 통해서 이산화탄소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방출을 하겠지. 효모는 단세포 생물의 이름입니다. 한 종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효모라는 생물이 있는데 얘도 생물이니까 당연히 물질 대사를 끊임없이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효모의 물질 대사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비교해보자. 그럼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그런 반응을 할 건데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면 물질 대사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거고 이산화탄소가 조금 발생하면 물질 대사가 좀덜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조건을 우리가 알아보는 거예요. 자, 탐구 과정은 증류수, 깨끗한 물이죠. 그죠? 증류수에 포도당을 녹여서 5% 포도당 용액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좀더 진하게 녹여서 10% 포도당 용액도 하나 따로 만듭니다. 두 종류. 그다음에 37에서 40도씨, 그러니까 따뜻한 물, 우리의 체온 범위랑 비슷한 그런 따뜻한 물의 증류수에 건조 효모를 녹여서 효모액을 만들어요. 이 효모를 쓰는 이유의 이제 큰 부분은 생물을 우리가 공수해서 실험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인 생물은 다루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효모는 아주 말을 잘 듣습니다. 평소에 그냥 건조 상태로 놓으면 생명 활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상태로 보관하다가 따뜻한 물에 녹여주면 그때부터 생명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때 생명활동을 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생명활동을 할수 있는 효모액을 만듭니다. 자, 그리고 발효관이라는 거는 그림을 조금 이따 볼 건데, 발효관을 3개를 준비하고요. 거기에 이렇게 용액을 요런 식으로 넣어요. 근데 이 표를 뒤에서 연결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요 내용인데. 자, 일단 전체 용액의 양은 35ml로 통제합니다. 전체 용액의 양은 통제 변인이겠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조금 다르다. 일단 포도당 농도가 약간 다릅니다. 5%인 것도 있고 10%인 것도 있어요. 하지만 다 포도당이 들어가긴 하죠. 농도가 좀 다를 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은 그냥 증류수가 들어가는 게 발효관 A. 그 다음에 효모액이 들어가는 것이 발효관 B와 C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여기서 물질 대사를 일으킬 거예요. 어떤 물질 대사냐? 효모라는 생물이 포도당을 분해하는 반응을 일으킬 거야. 그럼 반응이 일어나려면 효모도 있어야 되고, 일단 생물이 있어야 뭐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가 분해할 대상, 포도당이 있어야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A는 그 일을 할
생물이 없어.

생물이 없죠? 그냥 포도당만 있어. 물질만 있어. 그럼 얘는 그냥 포도당 물이죠. 얘는 그냥 그대로 있을 거야. A는. 하지만 B와 C에는 포도당도 있고 그걸 이용할 수 있는 효모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질 대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포도당의 농도가 다르니까 그 결과는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생긴 게 바로 발효관입니다. 이 실험 하려고 만든 기구예요. 그래서 보면 이 물이 지금 효모액이랑 뭐 포도당 용액이랑 섞은 거, 아니면 뭐 A 같은 경우에는 증류수랑 포도당이랑 섞은 거일 수 있죠. 이 발효관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는데 이쪽이 실험관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이쪽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액을 넣을 때이 끝부분에 꽉 차게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잘 기울여가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ABC 발효관을 이렇게 설치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기 위에 만들어지는 기체가 얼만큼인지를 부피를 측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A는 우리가 처음에도 예상했지만 뭐 이를 버릴 생물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지. 걔는 그냥 포도당 물이거든. 포도당 용액이거든. 조금 묽어진. 자, 근데 B와 C에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기포가,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대신에 기체가 어디서 더 많이 발생해? B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쵸? 거의 한두배 정도. 물론 이게 그냥 실제 데이터 측정값이니까 조금 오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략 두배 정도 더 B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둘이 뭐가 달랐어? 포도당 용액의 농도가 달랐죠. 포도당을 분해할 건데 내가 분해할 대상이 더 많아. 그러면 분해해서 만들어진 결과물도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분해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인 기체가 많이 더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분석을 해보면 아까 봤던 B와 C에는 효모가 있었죠. 효모도 있고 포도당도 있었고. 그래서 효모가 있기 때문에 효모가 포도당을 이용하여 물질 대사를 했고 그 결과 이산화탄소라는 생성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럼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분해하는 반응이 더 활발히 일어났다는 얘기죠. 더 많이 발생한 게 B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B의 포도당 용액의 농도가 C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B에서 그 결과물인 이산화탄소도 많이 발생했다. 부술 대상이 많으니까 부셔진 결과물도 많이 나온 것이다. 그런 내용이고, 지금 이거는 지금 이제 맥락을 좀 잡아드릴게요. 일단 이 실험이 수능에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마다 이 발효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런 종류의 실험이 있긴 한데 그냥 비커를 이용한 경우도 있고 그냥 센서를 이용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실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출제되긴 쉽지 않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생명과학적인 지식이다 생각하고 그냥 한번 들어둘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하는 게 아까 B나 C에서는 위에 이만큼 기체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 기체의 종류가 무엇이냐? 우리는 지금 처음부터 이산화탄소 방출로 그냥 고정해놓고 시작을 했는데 얘가 진짜 이산화탄소인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자면 왜냐면 산소일 수도 있지 않나? 뭐 질소나 이런 애들일 수도 있잖아요. 얘가 진짜 이산화탄소인지를 확인을 한번 해볼까? 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 나오는 수산화 칼륨 수용액을 넣어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 효모액 물이 있었잖아요. 거기 좀 덜어내줘요. 왜냐면 여기다 새로운 용액을 넣어야 되니까 조금 뽑아내서 자리를 만들고 거기다가 수산화 칼슘 수용액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수산화 칼슘 수용액이 이 물에 섞이겠죠. 근데 이 수산화 칼륨 수용액은 어떤 성질이냐면 이산화탄소랑 만났을 때 얘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요. 다른 애들은 흡수 안 해. 만약에 이게 산소나 질소나 이런 기체다. 그러면 그냥 수면이 그대로 있는데 만약에 여기 만들어진 기체가 이산화탄소라면 여기 들어간 수산화 칼륨 수용액과 반응해서 점점 녹아 들어갑니다. 그럼 그 기체가 없어진다는 얘기고요. 점점 수면이 올라가는 일이 생겨요. 근데 실제로 넣어주면 올라갑니다. 이산화탄소가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 확인하는 실험인데 이 수산화 칼륨과 관련된 내용도 전체 교과서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번 참고로 보고 넘어가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내용을 다 살펴봤고요. 이제는 우리가 수능 테스트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띄워놓은 것은 우수 문항의 번호고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놨다가, 물론 다른 문항들도 실전형으로 볼수 있는 문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이 단어는 원래 수능에서도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체크해놓고 그 문제들은 조금 더 자료 해석용으로 좋다든지 연습용으로 좋은 문항들이니까 나중에 한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점 테스트 1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물질

회사에 대한 설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박스가 하나 있죠. 그 내용의 빈칸에 맞는 것을 넣을 건데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이 무엇인지 그냥 우리가 찾아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생물이 생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끊임없이 뭐가 공급이 돼야 돼? 에너지가 필요하죠. 에너지가 필요하다. 생물에서는 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 다양한 니은이 일어납니다. 다양한 니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일어나는 것은 뭘까? 뒤에 더 마저 읽어볼게요. 이 니은은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으로 합성 반응과 분해 반응에 해당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럼 니은은 물질 대사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그림이 하나 나와 있고 이 그림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과정 가와 나를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둘은 동화작용 또는 이화작용이라고 하고요. 지금 가가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되고 있어요. 둘 중에 뭐가 더 고분자죠? 단백질이 더 고분자고 아미노산이 저분자입니다. 아미노산이 기본 단위라서 얘가 많이 연결돼서 만들어진 게 단백질이라는 더 큰 분자예요.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걸로 가는 게 가니까 요거는 헤어지는, 분해되는 과정이죠. 이화작용이고 나의 화살표는 기본 단위인 아미노산들이 많이 연결이 돼서 단백질이 되는 과정이니까 이거는 합쳐지는 동화작용이다. 요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가는 이화작용이다. 맞네요.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에너지가 흡수된다. 자, 부셔질 때, 분해될 때는 결합에 저장돼 있던 에너지가 결합이 깨지면서 그만큼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결합을 맺어주는 동화작용에서는 그 결합에 필요한 에너지만큼이 흡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에서는 에너지가 흡수된다가 맞죠? 그죠? 가에서는 방출되고 디귿, 포도당이 결합하여 글리코젠으로 합성되는 것은 포도당이라는 게 많이 결합해서 글리코젠으로 합성된대. 합성. 합성이란 말이 있으면 이건 동화적용입니다. 합성은 곧 동화다. 그럼 이거는 나의 예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합성하면 동화고 분해라는 말이 있으면 이화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요게 마지막에 우리가 공부했던 그 탐구 관련된 자료인데요. 다음은 효모를 이용한 실험이다. 효모를 이렇게 생명활동을 일부러 시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험 과정 및 결과의 내용이 포도당과 효모액을 넣었어요. 그러면 영양소도 있고 생물도 있는 상태죠. 그리고 솜으로 막은 발효관의 맹관부에서 기체가 생성이 됐다고 합니다. 포도당을 막 분해했을 거 아니에요, 효모가? 그랬더니 어떤 기체 동그라미 기억이 만들어졌대. 여러분들이 만약에 방금 전에 공부를 했지만 맹관부가 뭔지 기억이 안 나. 괜찮아요. 전혀 상관없어. 이 발효관의 명칭을 물어보나 이런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두 개를 섞었더니 기체 기억이 생성된다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의 발효관에 수산화 칼륨 수용액, 수산화 칼륨 수용액을 넣었더니 맹관부에 있던 이 기체의 부피가 감소했대. 이 기체가 수산화 칼륨에 녹아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제거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 기체는 정체가 뭐야? 이산화탄소를 말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확인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보기 기억에 가의 효모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지금 이 포도당이라는 물질을 분해를 막 해가지고 이산화탄소라는 작은 물질 결과물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이화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이산화탄소는 이 기체 기억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A, 수산화칼륨 수용액을 넣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흡수시키는 이 과정, 요거는 물질 대사인지 물어봤습니다. 별표. 어떻게 생각해요? 뭔가 화학 반응이 일어났거든요. 이거 그냥 놓은 게 아니고 들어가서 다른 물질로 변화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옳은 내용은 아니에요. 왜일까? 화학 반응이긴 한데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죠? 어디서? 그냥 발효관 안에서 인위적으로 용액 부어가지고 시켰잖아요. 이건 생물체 내에서 일어난 게 아니야. 그냥 용액과 기체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물질 대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챙겨둘 필요가 있는 보기다. 기억, 니은이 답이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4번입니다. 이 그림은 중요한 그림이에요. 일단 선생님이 여기 별표를 붙이진 않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서 별표도 안 붙였지만 기본이 되는 중요한 그림이긴 하다. 그래서 자료는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은 사람에서 세포 호흡을 통해 포도당으로부터 ATP가 생성되는 과정이다. 그럼 보면 지금 포도당을 분해하죠. 그 과정을 우리가 세포 호흡이라고 하는데, 포도당의 분해가 끝까지 되기 위해서는 산소 짝꿍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포도당과 산소가 들어가서 최종 분해 산물로 누가 나온다고? 이산화탄소랑 물이 나온다고요. 얘네 둘. 들어가는 애는 포산, 나오는 애는 이산화탄소와 물입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근데 이걸 원하는 게 아니야. 우린 뭘 원했어? 이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원하는 거였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 에너지는 사실 많은 부분 열 에너지로 그냥 빠져나가 버리고 일부만 ADP에 인상기 하나 더 붙여가지고 에너지 인상 결합 하나 더 만드는데 쓸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ATP라는 물질을 만든다.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생명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생명 활동에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있는 에너지 요거 끝에 결합 하나 끊어가지고 다시 여기로 가면서 생명 활동에 에너지 쓰는 거고요. 그럼 이거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분리가 됐으면 또 포도당 분해하면서 나온 에너지로 요거 다시 합성할 수 있고 계속 돌고 도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이산화탄소인데 호흡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되느냐? 이산화탄소 호흡계로 나가죠? 물론 이제 뒷부분의 내용과 조금 연결이 돼 있지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니은. 세포 호흡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모두 ATP에 저장이 되나요? 아닙니다. 열 에너지로도 빠져나갑니다. 모두 아니고요. 그래서 틀렸고. 이게 많이, 과거에 많이 물어봤던 함정목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 근육 수축 과정에서는 이 ATP에 저장된 에너지가 사용이 되느냐? 그래서 이 생명활동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근육 수축입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다. 그래서 기역, 디귿,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오늘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광합성과 세포호흡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A와 B가 광합성 또는 세포호흡이고, 여기 동그라미 기역과 니은은 산소와 이산화탄소 중에 하나래요. 그 다음에 지금 나를 보면은 이건 ATP와 ADP의 그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앞으로 이런 거는 좀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일단 A의 결과로 뭐가 만들어졌냐면 포도당이 만들어져요. 그럼 A가 뭐겠어? 포도당 만드는 반응? 광합성이죠. 이쪽을 보고 찾아도 되고, B는 포도당을 분해해서 물이나 이런 작은 걸로 만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B가 세포호흡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포도당은 누구랑 짝꿍이라고? 포산 짝꿍이라고 이렇게 갑니다. 그럼 세포호흡의 결과물은 물과 이산화탄소라고 할수 있겠죠. 자, 여기 보면은 인산기 3개 달고 있는 게 아데노신의 인산기가 3개, 3개는 트라이입니다. ATP고요. 2개 달려있는 얘까지는 ADP입니다. 요렇게. 그래서 보기 기억에 이 A 과정, 광합성 과정은 엽록체에서 일어나느냐?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나죠. 세포호흡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주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기억의 구성 원소에는 산소인데, 동그라미 기억이 탄소가 없습니다. 그렇죠? 산소니까 탄소는 안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디귿. B에서 과정 동그라미 B가 일어나느냐. 동그라미 B는 뭐냐면 ADP와 무기인산을 하나 합쳐가지고 ATP를 합성하는 반응이거든요. 근데 세포호흡에서 얘 깨부시면서 나오는 에너지 일부가 요거 합성하는 데 이용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같이 맞물려서 일어납니다. 포도당 분해하면서 ATP 합성에 같이 맞물려서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저 동그라미 B가 함께 일어납니다. 맞는데요. 그래서 기역 디귿 맞고 답은 3번이 되겠죠. 이 디귿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세포호흡하면서 나오는 에너지로 ATP 합성에 이용한다라는 거잘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풀이를 해보고요. 뒤에 남은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아직 못 풀어봤다면 미리 여러분들 스스로 힘으로 풀어보고 그다음에 선생님이랑 맞춰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이번 강의는 여덟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명사 격변화를 모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문법을 포함해서 오늘 어떤 학습 목표를 가지고

문장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같이 정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러시아인의 이름에 대해서 할 건데, 러시아 문화 문항이 수능에서 다섯 문항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언어 문화인데, 지난 시간에 했던 속담, 그리고 이번 시간에 할 이름, 둘 중에서 하나가 이제 선택돼서 번갈아가면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러시아 명사 격변화 세계로 들어갈 텐데, 너무 칸이 촘촘하게 있어서 보기만 해도 막 시력이 나빠질 것 같은 그런 표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처음 8강에서 짠! 하고 나온 게 아니라 앞에서 했던 것들을 묶어서 복습 겸 나오는 거라서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으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어 명사는 남성과 여성, 중성, 여성 이렇게 성이 세 가지가 있는데 명사가 변화할 때 어미가 각각 다른 어미를 갖고 있으므로 어떻게 끝나는 명사는 무슨 격에서 어떻게 바뀐다를 다 알고 있어야 명사와 관련된 격변화를 여러분 문장으로 구성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 그 다음에 이크라트골 끝나는 명사, 미약해서 끝나는 것이 남성 명사라서 남성 명사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는 지금 가로로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예전에 판서할 때는 세로로 썼었는데 우리는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순서는 동일해요. 생격,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 생격은 아예요. 아. 역격은 우고요. 족격은 옴, 예. 그래서 선생님이 아, 우, 옴, 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보시면 대격만 지금 남성과 중성은 이렇게 어미가 아니라 한글로 적혀져 있는데 이 남성 명사의 대격을 이어서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활생, 불주. 즉, 남성 명사의 대격은 활동체 명사일 경우에는 생격과 동일하고, 불활동체 명사일 경우에는 주격과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르티스트는 사람이잖아요? 예술가, 배우. 그래서 생격과 동일한 형태인, 것이 대격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어쨌건,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의 격변화, 아, 우, 옴, 예. 이렇게 되고요. 근데 그 아래 나와 있는 이것도 역시 자음으로 끝났는데 왜 따로 독립적으로 칸을 만들어줬을까요? 기억나시나요? 이 생격 어미 때 그렇습니다. 복수 생격 어미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크라트골 끝나는 남성 명사는 야유옘예예요. 야유옘예.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미약해서 남성 명사도 방금 했던 거랑 동일하게 컨트롤 C, 컨트롤 V. 야유옘예. 자, 정리되겠죠? 자음으로 끝낸 명사 아우옴예, 이크라트골의 미약해상은 야유옴예, 대격은 활생불주. 이렇게 남성 명사의 단수 격변화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중성 명사 볼게요. 중성 명사는 여러분 오로 끝나거나 예로 끝나거나 두 개를 보시면 되는데, 자, 오로 끝나는 거는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랑 똑같습니다. 대격만 제외하고 먼저 대격부터 해볼게요. 중성 명사는 주격과 대격이 동일하죠. 그래서 다 이퀄 주주주주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거를 제외하고 보시면 아우옴예죠. 자음이 오로 끝난 중성 명사도 아우옴예. 컨트롤 C, 컨트롤 V. 자, 그 다음에 예로 끝난 중성 명사는 여기 이크라트거에나 미약해상 남성 명사처럼 야유옴예. 볼까요? 야유옴예. 그래서 하나를 외우면 적용할 것들이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미아로 끝나는 것은 따로 외우셔야 돼요. 볼게요. 생격 이메니 엔이 붙거든요. 이메니 이엔 이엔. 그다음에 역격도 이메니. 전치격도 이메니. 그리고 족격은 이메님. 자, 해볼게요. 이미야 이메니 이메니. 주격이니까 이미야 이메님 이메니 되겠습니다. 자, 그럼 브레미아는 어떻게 될까요? 브레미아 브레미아 브레미니 브레미니 브레미아 브레미님 브레미니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중성 명사 단수 격변화 클리어. 자, 이제 여성 명사 볼게요. 여성 명사는 쭉 여섯 칸을 외워야 돼요. 왜냐면 주격이 대격이 뭐와 동일하고 이런 게 한글로 없어서. 아, 의, 예, 우, 오이에. 아로 끝난 명사는 아, 의, 예, 우, 오이에. 그래서 마마의 대격은 마무, 전치격은 마미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야로 끝나는 여성 명사의 격변화는요. 단수는 야, 이, 예, 유, 예이에입니다. 역격과 전치격 어미는 동일한데 나머지가 다르죠? 다시 야이예유 예이예. 자, 그 다음에 이하로 끝나는 것이 따로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야로 끝났는데.

근데 얘가 지금 역격어미가 이가 되잖아요. 요거는 요 표보다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아요. 이 그렇고에 이야 이 얘가 있을 때 얘네 단수 역격에서 이야는 이이가 되고 단수 전치격에서 모두 이이를 가져요. 그리고 얘네 둘은 복수 생격에서 뭘 갖는다? 이 그렇고에. 그래서 요세 개. 단수 역격, 단수 전치격, 복수 생격. 요거 세 가지를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표로 하면 또 가지치기가 돼서 혼동되니까 요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미야키상 여성 명사가 남았네요. 미야키상 여성 명사는 브레미아처럼, 즉, 미아로 끝나는 중성명사처럼 보시면 생격, 역격, 전치격이 동일한 형태죠. 얘도, 이, 이, 이로 생격, 역격, 전치격이 동일한 어미 이를 갖습니다. 그리고, 미야키나 여성명사는 주격과 대격이 동일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족격은 유가 붙어요. 자, 그러면, 노치, 밤, 얘가 여성명사거든요. 어떠될까요? 생격, 이, 이, 그 다음에, 미야키나 여성명사 주격과 동일하니까 다시 노치, 얘는 노치유, 얘도 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단수 격변하는 정리했고요. 복수 격변화를 볼 텐데, 복수 격변화는 여러분 암, 아미, 아흐 그룹이 있고요. 얌, 야미, 야흐 그룹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역격, 복수 역격, 복수 족격, 복수 전치격을 말한 거죠. 복수 전치격. 그래서 세 가지를 먼저 해볼게요. 자. 자음으로 끝나거나, 그 다음에 중성명사 맨 위에 있는 거, 오로 끝나거나, 그 다음 여성명사 맨 위에 있는 거, 아로 끝나거나, 그리고 하나 더. 중성명사에서 미아로 끝나는 아이. 자, 그래서 네 개예요. 각 성의 대표주자, 맨 위에 있는 칸, 자음, 오, 아, 그리고 플러스 미아. 얘네들은 복수 역격에서 암을 갖습니다. 볼까요? 암, 암, 암. 암, 됐죠? 그러면 얘네는 족격이 뭐가 될까요? 아미. 전치격은 아흐. 암, 아미, 아흐. 암, 아미, 아흐. 암, 아미, 아흐.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모두 얌이에요. 이끄라트거에 미야키스낙, 얌, 얌이, 아흐. 얌, 얌이, 아흐. 그 다음에 예로 끝난 중성명사, 얌, 얌이, 아흐 되고요. 그 다음. 야로 끝난 여성명사 얌 야미 야크 되고요. 미야키상 여성명사 얌 야미 야크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요네 가지만 암 그룹이고 나머지는 얌 그룹이다 하면 정리하면 역격과 족격과 전치격은 모두 클리어하게 해결됐고요. 주격은 뭐 여러분이 따로 외우실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대격은 보시면 남성 여기까지죠. 남성 복수는 활생불주 똑같이 이퀄 되고요. 똑같고요. 활생불주 그거 그대로 적용되고요. 여성명사도 활생불주입니다. 여성명사도 활생불주. 그다음에 중성명사는 단수와 동일하게 모두 복수도 주격과 대격이 동일합니다. 이렇게 정리되겠죠. 자, 그럼 여섯 개 중에서 주격 됐고 역격, 대격, 족격, 전치격 모두 해결됐는데 이제 생격이 남았어요. 여러분, 복수 격변하는 생격이 가장 어렵습니다. 외울 것도 가장 많고요. 근데 제가 여러 교재를 뭐 대학교 때부터 공부를 했지만 수능 특강처럼 복수 생격 어미를 잘 정리한 교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 했었죠. 복수 생격 어미 한 번만 써안 외워질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러시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러시아에서 쓸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러시아를 배우기에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모두가 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수능 특강에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그 표를 반복해서 보시면 어느 순간 막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지처럼 딱딱 찍혀져서 적용을 할수 있을 거예요. 좀긴 호흡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복수 생격이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이라서 마장 나중에 이제 해봅니다.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는요, 복수 생격 어미가 오프예요. 아르지스터프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자음 중에서 얘네 자음이 있어요. 얘네 자음 뭐냐면 쥐, 쥐, 샤, 시아 그리고 쎄 이렇게 있어요. 원래 복수 생격에서 자음으로 끝나는 것은 아르티스트처럼 오프 어미를 갖는데 이 자음 중에 얘네 네 개로 끝난 자음은 복수 생격이 단어는 복수 생격이 오프가 아니라 예의가 돼요. 그래서 의사 최로 끝났죠. 그래서 오프가 아니라 예의가 돼서 브라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쨔는요. 하나의 어미가 아니라 두 개의 어미를 갖는데 강세가 어 미에 있을 때

오프, 어간에 있을 때는 예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설명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네개 중에 하나니까 브라 최이 됐고요. 그다음에 딴 따니에츠 이게 째로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강세가 어간에 있는지 어미에 있는지 봐야 되는데 어간에 강세가 있잖아요. 어간에 강세가 있으니까 예프의 복수형격 어미를 갖는 거죠. 자, 그럼 자음은 끝났습니다. 그다음 이제 남성 명사에서 이크라트 거에 볼게요. 이크라트 거에로 끝나는 아이의 복수형격은 예프예요. 기로이, 기로이프, 무제이, 무제이프. 그 다음에 미야키스나로 끝나는 아이는 남성이건 같이 할게요. 여성이건 예이 어미를 갖습니다. 복수형격이 예이. 자, 그러면 이제 남성은 다 끝났고 중성. 중성에서 오로 끝나는 아이 있죠. 오로 끝나는 중성 명사는 오가 탈락합니다. 오가 탈락하고요. 그 다음에 예로 끝나는 명사는 예이예요. 예이. 미야키스나로 끝나는 명사와 동일하게 예로 끝나는 중성 명사도 복수형격이 예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아는 따로 외워야 돼서 이거는 전체 다 해볼게요. 이미아, 이름의 복수가 이미나예요. 그러면 브레미아는 브리미나가 되겠죠? 그래서 생격, 브리묘, 이묘, 이미남, 그 다음에 주격과 독이라니까 이미나, 이미남이 이미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성 명사로 와서 아로 끝나는 명사는 오로 끝나는 중성 명사와 동일하게 아가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야로 끝나는 명사는 조금 복잡한데요. 야로 끝나는 명사 봤을 때그 앞이 자음으로 끝났을 때는 이렇게 미야키상으로 바꿔주면 되고요. 야로 끝났는데 앞이 모음으로 됐다. 그러면은 이크라트꺼에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크라트꺼에. 그리고 미야키스나 여성 명사는 아까 했던 것처럼 미야키스나 남성 명사와 동일하게 예의 어미를 갖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격부터 전치격까지 명사 단수격 변화, 복수격 변화 쭉 다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안 외워지는 게 당연하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24시간 러시아만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거 공부할 거 얼마나 많습니까? 러시아어는 어쨌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하루에 막긴 시간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한 70%의 머릿속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적으로 보면서 5%, 5% 이렇게 추가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그룹은 어떤 아이들이냐면요.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에 복수는 을을 붙여서 만드는데 일부 자음, 일부 명사는 자음으로 끝난 명사나 혹은 오로 끝난 일부 명사 중에서 복수가 미약상 야 형태를 갖는 경우가 있어요. 복수. 이건 우리가 복수 변화에서 배웠던 건데 걔네가 누구냐면 이거예요. 남자 형제 나무, 남자친구 남편, 남자윷 의자, 아들. 요런 아이들인데, 복수 보도록 할게요. 미야키스나기야. 브랏, 브라티야. 제레브, 지리비야. 드룩, 드루지야. 무시, 무샤. 사시에트, 사시지. 얘는 미야키스나야가 아니에요. 사시에지, 이가 붙어요. 그 다음, 스톨, 스톨리야. 신, 시나비야. 이웃을 제외하고는 모두 미야키스나야 형태를 갖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의 격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역격과 족격과 전치격이 암인지 야민지 왜냐면 두 그룹 중에 하나일 테니까 근데 정말 우리 안 헷갈리게 하려고 하나로 통일되었어요 얌, 얌, 얌, 얌, 얌, 얌, 얌 족격, 얌이 쭉 되어 있고요 전치격, 야흐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끝났죠? 얌 그룹이니까 그러면 이제 생격과 대격이 남았는데 보시면 활동체죠? 활동체, 활동체. 이렇게. 의자하고 나무 빼고는 다 활동체니까, 요 표시한 아이들은 생격과 대격이 동일하겠죠? 그리고 나무하고 의자는 주격과 대격이 동일하겠죠? 네. 그래서 생격만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 자, 생격 어미가 예프가 있고요. 예프 동그라미 쳐볼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 예이예요. 세 개가 예프고, 네 개가 예이네요. 선생님은 어떻게 외웠냐면 이게 너무 헷갈려서 이게 오빠잖아요. 오빠. 이건 나무죠. 그다음에 얘는 예프 의자. 이렇게 외웠어요. 오빠가 나무로 의자를 예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의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외워두시면 나중에 덜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생격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 생격을 외울 때는 요런 공식으로 적용시키면 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기본 의미인데, 방금까지는 명사 격변화 어미가 어떻게 되냐?

했던 거고, 지금은 그러면 생격은 어떨 때 쓰고 역격은 어떨 때 쓰는 거야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생격은요, 소유, 누구의 뭐다. 그래서 생격은 여러분, 뭐뭐의 혹은 어포스트로피 s, 명사 플러스 명사가 왔을 때 뒤에 명사 생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지금 2번하고 3번은 생격의 특수용법이기 때문에 나중에 할 거고, 이런 것도 행위 주체, 행위 대상, 이런 제목 필요 없이 그냥 뭐뭐의, 누구의, 어퍼스트로피 S, 명사 플러스 명사일 때 뒤에 명사 생격,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톤의 책이다. 그러니까 안톤이 생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나는 뽐유, 뽐니츠, 기억하다. 뭘 기억하냐면 아비스니니, 좀 어려운 명사예요. 설명입니다. 설명. 아비스니아쯤에 설명하다. 누구의 설명? 명사 플러스 명사. 누구의 설명? 의사의 설명. 그래서 브라치가 브라치하고 생격이 됐습니다. 세 번째, 나는 손님 초대를 준비한다. 자, 프리글라슈엔이 얘가 여러분 초대고요. 이게 명사죠. 그다음에 고스트. 손님의 복수 형태예요. 이것도 명사잖아요. 손님도 명사 플러스 명사니까 뒤에 명사가 생격인데, 미야키스나 끝나는 남성 명사의 복수 생격은 예의가 온다고 방금 전에 정리했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온 거예요. 손님 초대라는 말이고요. 이아가 또블유시 크가 또비싸 크 플러스 역격 엄머를 준비하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시아를 빼고 싶으면 가 또비스 플러스 대격을 쓰거나, 아니면 이런 표현을 쓰거나, 크가 왔으니까 역격을 봐야 되는데, 예로 끝난 명사의 역격이 유잖아요. 예, 야, 유, 옴, 예, 이렇게 대격 빼고, 그래서 유로 바뀌었습니다. 전치사 때문에. 그리고 이 전치사가 어떤 격을 원할 때, 뒤에 명사하고 또 명사가 왔을 때, 뒤에 두 번째 오는 명사는 이미 생격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 전치사는 첫 번째 명사만 자기 뜻대로 원하는 격으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나는 손님 초대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계절 한번 볼까요? 계절. 계절은 시간이에요. 시간. 1년의 시간. 그래서 브레미아가 먼저 오고, 해가 뭐죠? 고트. 근데 명사 플러스 명사니까 뒤에 명사 생격, 자물 끝난 명사 생격, 오다. 브레미아 고다. 1년의 시간. 이게 계절이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전화번호. 근데 러시아로 어떻게 하냐면, 번호인 거죠? 노미엘. 전화번호. 전화란 말이 또 뒤에 와야 되잖아요. 실리폰. 자, 명사 플러스 명사니까 역시 R을 붙여서 생격. 노메레 실리포나. 전화번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행위, 주체, 대상 이런 것보다도 뭐뭐의 명사 플러스 명사, 뒤에 명사 생격. 요러고 간단하게 그냥, 생격의 용법을 정리하면 될것 같고요. 비교하고 전제부정은 뒤에 이제 성격의 특수용법에서 등장하고 효용사에서도 등장하는데, 요거는 여기에서 한번더 이제 강조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비교 대상, 비교급에는 비교 대상이 오겠죠. 나는 너보다 나이가 많아. 너가 비교 대상이죠. 그 너를 성격 처리한다는 거죠. 자, 볼게요. 야 스타 온 스타르쉐. 이건 스타르이, 오래된 이라는, 나이든 이라는 효용사의 비교급입니다. 그래서 더 나이가 많다라는 말이에요. 그는 더 나이가 많다. 이오가 나왔어요. 이오는 아나의 생격이죠. 그래서 그녀보다라는 말이죠. 뭐뭐보다 비교 대상이니까 그녀가 생격이 돼서 아나의 생격인 이오가 온 거죠. 그 다음에 세살 많은 거면 나 뜨리고다네 비교, 차이, 비교급에서 차이. 몇 센치 더 크고 몇살더 어리고 이런 차이 나타낼 때는 공식이 나 플러스 대격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세살더 나이가 많다. 그다음에 존재 부정이 나왔는데, 존재 부정은 여러분, 뭐뭐가 없다는 yet, 뭐뭐가 없었다는 예 will, 뭐뭐가 없을 것이라는 니 부제시고요. 없는 것이 생격 처리됩니다. 여기는 뭐가 없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브레미아 생격, 브레미니가 온 거죠. 자, 역격 보겠습니다. 간접 목적어. 역격은 누구누구에게 하고 간접 목적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선물하다, 뭐뭐를 주다, 뭐뭐를 전하다 해서 여기는 간접 목적어, 여기는 직접 목적어 이렇게 같이 오는 경우가 많죠? 이것도 그렇죠. 그는 나에게 책을 주었다. Thou 하면 that, 주다. 누구누구에게 주다니까 간접 목적어, 야의 역격 문의가 왔고요. 책을 끊이기, 대격이 왔습니다. 그다음에 나의 표현할 때 나이의 주체 역격 쓰는 거 기억하시죠? 당신은 몇 살입니까? 해서 V의 역격인 왕이었고요. 만약 너는 몇 살이니 하면은 스콜코 지비에리에 하면 되겠죠. 내 나이는 몇 살이에요? 문예 이렇게. 그다음에 효용사.

하나의 격집인데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라트. 주어가 남성일 때 이렇게 쓰고 여성일 때 라다, 복수일 때 라드 쓰시면 되고요. 뭐뭐에 기쁜지. 이아라트. 나는 기쁜데 뭐에 기뻐? 여기는 너의 성공에 기뻐요. 그러면 너의 성공이 주격으로는 드보이, 우스피흐예요.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의 역격 뭐예요? 우 붙죠? 그 다음에 뚜보이 격번 해볼까요? 드바이보, 드바이무, 대격은 활생불주, 족격 드바임, 전치격 드바욤. 그래서 역격이 오니까 드바이무가 온 거죠. 나는 너의 성공이 기쁘다. 그 다음에 명사 격집에도 역시 하나만 알고 계시면 돼요. 뭐냐면, 빠미뜨니. 자, 강세가 야에 없어서 야가 이 발음 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게 동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뽀시킨의 동상 하니까 선생님이 뭐뭐의 하면 생격 쓰라고 했어. 뽀시키 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허점을 노리고 시험에 맨날 나옵니다. 동상의 주체는 역격입니다. 역격. 그래서 뽀시키 누 하셔야 돼요. 빠르게 공원에 스타야츠. 뭐뭐에 어디 어디에 서 있다. 그래서 어디 어디에 그제 표현이 왔어요. 뽀시킨 동상이 공원에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용사 격집에서 역격집에 하는 거는 라트만 알고 계시면 되고 명사는 동상 빠미트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격 가볼게요. 직접 목적어죠. 대격은 뭐뭐를 너를 사랑해, 뭐뭐를 샀어,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요. 자, 여기는 그녀는 꽃을 가지고 왔다라는 동사 그 문장의 예문에 나와 있는데 아나 그녀가 뿌리니슬라. 자, 니스지 정태 동사고요. Not sit 하면 부정태 동사예요. 아직 이동동사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으니까 우선은 필기만 해두세요. 자, 요거는 물건을 가지고 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동동사는 항상 꾸다를 취합니다. 어디로 가지고 가다. 근데 그 앞에 뿌리가 왔어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그림 그렸을 때 뿌리는 도착의 의미로 그 동사의 이동동사의 의미를 디테일하게 잡아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도착했다, 가지고 도착한 거죠. 뭐를? 지비띠, 꽃을. 자, 이거는 불활동체이기 때문에 주격과 동일한 형태로 이제 대격이 쓰이고 있어요. 하나 더 여기 설명할 거. 니스지 동사의 과거 시제가 특이합니다. 뉴스, 니슬라, 니슬로, 니슬리가 왔고요. 앞에가 뿌리가 왔으니까 똑같이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대격 용법은 기간인데요. 뭐뭐 동안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뭐 동안, 뭐뭐 내내, 뭐뭐 내내로 할게요. 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every의 의미를 갖고 있는 아이버죠? 다시 쓰겠습니다. 뭐뭐 내내. vs, 시야, 시오, 시오, 중성, 복수, 시 이렇게 됐죠. 그 뒤에 오는 명사가 남성일 때, 여성일 때, 중성일 때, 복수일 때 이렇게 일치시키고 요거 다음에 시갈라티는 명사가 와서 한번더 트랜스폼을 어떻게 준다? 대격으로 만들어주면 이것이 뭐뭐 내내라는 표현이 된다라고 몇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밤새 내내 하려면은 밤이 노출인데 얘가 여성 명사니까 두 번째 부시야를 써야 되는데 들여두면 안 되고 대격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각각의 대격 부시유 그다음에 미약시대 여성 명사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밤새 내내 이런 말이 되는 건데 이때 이것과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 바로 요거예요. 자, 뭐냐면 젤리 전체 의라는 말인데 젤리 젤라야 젤러의 젤리에 똑같아요. 남녀 중복 형용사 남녀 중복 명사에 따라서 형용사 일치시켜 주시면 되고 이것도 역시 시갈라티는 명사를 만나면 통으로 묶어서 어떻게 준다? 대격으로 만들어 주면 된다는 거죠. 같이 여러분이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니젤리아가 주 여성 명사니까 앞에가 뭐가 왔겠어요? 젤라야. 근데 그대로 두면 안 되고 대격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니까 일주일 내내 야부 일담 나는 거기에 있었다라는 말이 되겠죠. 질문은 뭐였을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러시아로 깍 놀거라고 물어봤겠죠. 자주 얼마나 자주 빈도를 물어보는 깍 차스터. 자, 정리해 볼게요. 기간을 물을 때 질문. 얼마나 오랫동안 깍 놀거. 그다음에 빈도를 물을 때 얼마나 자주 깍 차스터. 그리고 제가 아까 판서했던 부분은 요거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일주일 내내. 자, 이제 그 다음에 족격입니다. 족격은 지난 시간 했었는데요. 수단, 도구, 그 다음에 신분, 직업,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세 가지가 나

나왔는데 기본적인 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연필로 쓰는 걸 좋아해. 야리울 비싸지. 까란다 쇼. 자, 연필이 수단이니까 주격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포크로 먹는 걸 좋아해. 밀가가 포크죠. 아르꾼다 명사의 주격이 오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포크로 수단의 주격. 신분, 라보다 주동사 또 나왔습니다. 뭐뭐로 일하다, 지리에따르. 그 다음에 뒤에 피르마가 회사거든요. 회사의 디렉터니까 사장이에요. 회사 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아르꾼다 명사 생격이 됐고, 명사 플러스 명사라서 아침에 겨울에 이것처럼 때를 나타내는 부사가 된다는 거죠. 잘 볼게요. 위스나 여름 리에따 가을 오신 겨울 지마 아침 우드라 낮 지엔 남성 명사죠. 저녁 위츄르 밤 노치 여성 명사 가을도 여성 명사. 그러면 아르꾼다 명사 한번 해볼까요? 아르꾼다 명사 족격 뭐예요? 오이죠. 이스노이 하면 봄에, 지마, 지모이 하면 겨울에. 자, 그리고 자음으로 끝난 명사 뭐뭐 있어요? 여기 두개 있네요. 위처럼 하면은 저녁에. 얘는 드뇽으로 여러분 별도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낮에. 그 다음에 유로, 미약해서 끝나는 여성 명사 두개 있죠? 유로 붙여주면 되죠? 오시뉴, 가을에, 노치유, 밤에. 그 다음 오로 끝난 중성 명사는 봄이죠? 리엣덤, 여름에, 우드럼, 아침에. 이렇게 여덟 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 격집에는 사실 20강에 나오는데, 여기 이제 대표 동사로, 그러니까 족격을 지배하는 동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첫 번째 동사가 이거죠. 자니마짜. 온 자니마이짜 스포르덤. 그는 운동을 한다. 스포츠를 한다. 요거는 그냥 표현 자체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말고 한 10개 정도 더 있는데, 그건 20강에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어떤 형용사는 또 족격을 원하는 형용사가 있는데, 나볼리엔 하면 만족하다라는 말이고요. 주어가 여성일 때는 나볼나, 주어가 복수일 때는 나볼니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만족하는 거, 뭐에 만족하는지를 족격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자, 요거에 그러면 주격은 뭐예요? 자신의 직업, 자신의 일, 스바야 라보타. 네, 각각의 족격이니까 아르꾼다 명사의 족격, 오이, 스바야 격변 해볼까요? 스바예이, 스바예이, 스바유, 스바예이, 스바예이. 즉, 대격 빼고 모두 예이예요. 그러면 족격 형태가 이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온 겁니다. 족격을 지배하기 때문에. 자, 이제 전치격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치격은 먼저 전치사와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치사 뭐? 아, 뭐뭐에 관해. 브, 나, 어디 어디에서, 장소. 요게 대표적인 거고요. 여기는 지금 교통수단과 시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뭐뭐에 관하여. 야나 삐싸오, 삐싸지 동사에 나가 붙으면 완료상입니다. 나는 썼다, 뭐를, 책을 끊이고, 아라시, 라시야가 러시아라는 건데, 아가 전치격을 수반하니까, 전치격 형태가 왔죠. 이야로 끝나는 명사의 전치격 단수 이이죠. 어떻게 됐었어요? 이끄럿고에 이야, 이에는 모두 단수 전치격이 이렇게 된다고 배웠었잖아요. 러시아에 관한 책을 썼다. 자, 그 다음에 장소 가겠습니다. 야, 스트리처, 내가 만났다. 씨야가 없으면 바로 대격이에요. 스트리처자 스 족격이 쓰거나 아니면 씨야 빼고 스트리처 대격을 쓰거나 그녀를 만났다. 어디에서라는 건데 원래 대부분의 전치격은 어미가 예인데 자음으로 끝난 명사도 전치격이 예인데 특별하게 몇몇 단어들은 강세에 있는 우가 와서 장소를 표현하죠. 공항, 그 다음에 기습, 정원 뭐 이런 아이들. 정원에서 어떻게 쓰죠? 싸두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공항도 그런 아이라서 이렇게 전치격 형태로 됐습니다. 내가 그녀를 공항에서 만났다. 그리고 불을 쓰는지 나를 쓰는지는 뒤에 오는 명사에 따라 결정되는데 나를 쓰는 명사가 조금은 더그 카테고리 안에 아이들이 적어요. 그래서 그것들 몇개 정리해 보면 자, 깐체르트 연주에 나 쓰고요. 자보트 공장 나 쓰고요. 르이너크 시장 나 쓰고요. 동서남북 와스토크 서 자파트 남육북 시에벨 모두 나 쓰고요. 수어가 관련된 거 있죠. 우록 자냐츠 렉치아 모두 나를 씁니다. 네, 자 그다음에 교통수단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걔가 교통수단 많이 했죠, 여러분. 뭐뭐를 타고, 나 플러스 전 직격. 아니, 빠이 할리. 그들이 타고 갔다. 나 플러스 전 직격. 포이스트가 기차인데, 나 포이즈는 기차를 타고, 자가용을 타고, 나 마쉰이.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전치사 쓰기 싫다고 하면은 그냥 족격을 해주면 돼요. 마쉰이. 이렇게 표현해도 같은 교통수단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남은 시간 볼게요. 시간 분한데, 자, 이거는 먼저 정리하고 나서 저걸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다라고 물어봤을 때 언제, 자, 시간과 관련된 거, 뭐몇 년에, 몇 월에, 무슨 요일에, 그다음에 몇 시에가 있고요. 뭐뭐 주에,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이렇게 있겠죠. 요거 네 개를 1번 그룹, 요거를 2번 그룹을 하겠습니다. 자, 1번 그룹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V를 쓴다는 거죠. V, V, V, V. 그리고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위에 두 개는요, V 플러스 전치격을 쓰고요. 아래는 V 플러스 대격을 씁니다. 얘는 두 번째 그룹 묶인 이유가 전치사가 달라서, 전치사가 뭐, 나 플러스 전치격.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올해에 몇년 애니까, 부 플러스 전치격이죠. 웨던가도 통으로 외우세요. 얘도 강세 있는 우가 와서 이렇게 전치격 하면 됩니다. 올해에 내가 삐리 이해하오. 이사했다. 쓰다. 여기로. 이동동사니까 방향 부사가 와야 되겠죠. 쓰다. 여기로. 또다. 저기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삐리에는 어떤 공간에서 다른 공간의 이동이니까 뭐 전학가다, 이사하다 다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치격까지 모두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의사소통 기본 표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고, 제안. 너는 병원에 갈 필요가 있어. 자, 뭔말 필요가 있다 할때쓸수 있는 것이 나다 노슈난데, 여기서 나다가 나왔습니다. 뭔말 필요가 있다. 이 아이가 딱 나왔을 때 여러분 생각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의미상의 주어를 역격했습니다. 두 번째, 과거 시제에서 will 쓴다. 미래 시제에서 would 쓴다. 자, 보시면 의미상의 주어 역격, 뜨이의 역격, 집에 왔습니다. 너 뭐뭐 할 필요가 있어. 뜨이 나도 안 되고요. 집에 나도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죠. 동사 원형 빠이지 가다. 너갈 필요가 있어. 그런데 꾸다라고 물어봤을 때, 즉 이동동사 다음에 오는 보는 꾸다인데, 꾸다에서는 부 대격, 나 대격, 크 역격이 있다. 근데 사람 쪽으로 가다라고 표현할 때는 크 역격을 쓰니까 의사 선생님은 사람이니까 크 역격으로 와서 의사 쪽으로 병원에 가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가자라는 표현. 만일 병원이면은 그 역격으로 쓰시면 되고요. 빠이 좀, 빠이 좀, 가자. 요거로 그냥 가장 간편하게 쓸 수가 있는데, 그 앞에 이게 올 수도 있어요. 나와이, 나와이제. 자, 요거는 이제 명령법에서 나올 것 같은데, 나와이 하면 뭐뭐 하자. 나와이제는 뭐뭐 합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불완료상 동사가 왔을 때랑, 완료상 동사가 왔을 때, 동사의 형태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 다음에 불완료상에 오면은 동사 원형으로 이어주면 되고요. 즉 불완료상 동사를 동사 원형으로 표현해주면 되고, 완료상 동사 왔으면 이 동사의 무의 변화 형태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하자, 요거 합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빠이 좀 동사는 완료상 동사예요. 완료상 동사라서 요거를 이렇게 다바이치 다음에 이렇게 무의 변화 형태랑 연결된 거고, 이 완료상 동사 앞에 이거를 빼고 그냥 단독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있지 동사 다음에 꾸다가 와서 후키노, 극장, 영화 보러 갑시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온하다. 조온하다 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동사 원형이 좀 길어집니다. 싸 위에 다바이치. 사비에타 바치. 여기까지가 충고 조언이에요. 그래서 충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때는 말쇼 스파시바 자 사비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 동사는 어떤 그룹에 들어가나요? 오바치 동사, 예바치 동사의 그룹에 들어가죠. 오바 예바는 동사 변화할 때 오바 예바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우가 됩니다. 그래서 동사 변화 보시면 사 위에 뚜유 이렇게 되겠죠. 자, 보시면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온 거죠. 오바가 사라지고 길이가 짧아졌어요. 그리고 이거는 누구누구에게 조언하다니까 간접 목적어가 와서 반드시 뒤에 역격이 수반되죠. 뜨의 역격 똑같이 집에 왔어요. 내가 너에게 조언한다. 동사 원형 하는 것을 빠스마트리치 보는 것뭐이 영화를 보라고 조언할게. 자, 여러분, 이것이라는 지시 대명사는 에떠예요. 그래서 얘는 사람, 사물, 동물, 뭐 현상 다쓸 수가 있죠. 에떠라 씨야.
이것이 러시아.

에따 민수. 이 사람이 민수이다. 에따 마마. 이 사람이 엄마이다. 에따 꼬슈카. 이것이 고양이이다. 동물도 할 수가 있고요. 에따 스툴. 이것이 의자다. 에따 인치리에스나. 이것이 재미, 이것은 재미있다. 뭐, 다 지칭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온 것은 조금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뭐뭇이에요. 이 뭐뭇. 이 뭐뭇. 그래서 여기 이제 명사가 오겠죠. 명사가 남성일 때, 여성일 때, 중성일 때, 복수일 때, 이 이의 형태가 달라지는 건데, 뒤에 오는 명사가 남성일 때는 at that, 여성일 때는 at다, 중성일 때는 at다, 복수일 때는 at지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at the Szkolnik, 이 여학생은 at the Szkolnica, 이 창문은 at the okno, 이 바지는 에치 브류키. 그래서 뒤에 오는 명사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로 달라지는데, 필름은 남성 명사라서 에따트가 온 거죠. 자, 동의와 반대 표현 보실게요. 동의에 사글라스엔 되는 거고요. 주어가 여성일 때는 사글라스나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사글라스나. 복수일 때는 사글라스니. 야 또슈 딱 두마요. 해볼게요. 해석. 나도 역시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동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낫을 넣어주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이 될 거고요. 야, 딱 니드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 다음 아니, 디니 브라프. 옳다라는 거예요. 디 브라프 하면 너가 오라. 디니 브라프 하면 너가 옳지 않아. 만약 주어가 여성이면은 브라바, 주어가 복수이면은 브라브이 됩니다. 당신이 오라요 하면 당신 항상 복수 취급하니까 위 브라브이 되겠죠. 자, 여기서 하나가 빠졌는데, 나는 반대합니다 할 때, 야, 브로치프. 이게 반대하단 말이고요. 야니 프로치프 하면은 반대하지 않는 거니까 나는 찬성해요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감사응답, 사과응답 바로 이어가서 볼게요. 말쇼에 스파시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응답은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응답 볼게요. 묶어서 마샤오이스타 니에자슈도 니스도잇. 감사응답 세 개. 그다음에 감사 표현은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이거 말고도 하나가 더 있는데 블라가다리지 동사 써주시고요. 감사 대상은 대격을 표현합니다. 블라가들이 와서 당신에게 감사드려요. 반면에 이 스파시바는 감사 대상을 역격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스파시바 왔어 하면 되고 스파시바 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스파시바 집에 이런 식으로 역격이 와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뭐에 대해서 감사한지, 그러니까 도와줘서 감사한지, 편지 써줘서 감사한지, 선물 줘서 감사한지 그 감사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블라가드리치 동사는 감사의 대상을 대격 처리하고 스파시바는 역격 처리해서 감사 대상에 대한 표현은 격이 다르지만 감사 이유에 대한 것은 표현이 동일합니다. 뭐? 사 플러스 대격. 사 포모시. 여성 명사니까 주격과 대격이 동일해서 동일한 형태로 대격이 쓰이고 있고요. 스파시바자 포모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파시바자 빠니마니에. 이건 이해거든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파시바자 빠다락.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파시바자 비시모. 편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사과의 표현은 이즈비니제, 브라시제 두개 있고요. 사과의 응답은 니치보, 그다음 마샬루이스타, 마샬루이스타도 있는데요. 마샬루이스타도 같이 사과에 대한 응답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표현들이 응축되어 있는 대화문 세개 순서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문 보실게요. 디플로호 위글리지 슈토스타보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무이글리제치, 뭐뭐처럼 보인다. 너안 좋아 보이는데, 슈토, 무엇이 스타보이, 너와 함께, 뜨의 족격이죠. 너에게 무슨 일 있어? 이런 말이죠. 자, 이것이 조금 더 길게 풀었을 수 있다면, 요렇게 동사를 소개해야 될것 같아요. 슬루치싸. 스 플러스 족격. 족격에게 어떤 것이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어? 무슨 일이 생겼던 거야? 하려면 무엇이 슈토니까 슈토 하다음에 슈토는 여러분 아노 취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성으로 과거를 받아야 돼요. 스루칠레스 스타보이 혹은 스바미 당신에게.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요렇게만 쓸 때도 있고요. 저기서처럼 이 동사를 생략하고 슈토하고 스족격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모두 다 이제 넣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슈토 슬루칠레스 족격. 여기서는 지금 이 동사 일어나다 발생하던 동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야? 그랬더니 배가 야 우쉐. 내가 이미 니에스 골거 드니에이 며칠 동안. 자, 드니에이는 젠 날의 복수 성격인데 니에스 골거 다음에

수 있는 명사가 오면 보수 기회가 오니까 이런 형태가 된 거예요. 내가 이미 며칠 동안 느끼고 있어. 스스로를 니혈하쇼. 나쁘게. 그러니까 컨디션 좋지 않다는 거예요. 가쉐츠아. 아마도 자신의 의사 표현하는 거죠. 브라스토지시아. 감기에 걸린 것 같아. 아, 이슈 우미니아 찜페라토라. 그리고 나에게는 뭐가 있냐면 열이 있어. 집에 나더 바이트 브라츄. 앞에서 했던 표현 그대로 나왔어요. 너 의사 선생님께 가볼 필요가 있겠다. 더 후쉐. 이건 뭐뭐가 되다라는 거에 이제 과거 시제고 후쉐는 플라호이. 나쁜의 비교급이에요. 그래서 더안 좋아지지 않도록 의사 선생님한테 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디프라프. 네 말이 맞아. 지금 병원에 갈게. 자, 두 번째 대화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화문의 시작은 디사글라신. 너 동의하니? 주어가 남성인가 봐요. 여성일 때는 사글라스나 복수되는 사글라스인데 사글라스에 쓰여서 주어가 남성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에 동의하니? 드루슈바. 우정이죠. 우정이 사모에 드라고에 위시스니. 위시스니. 쥐슨. 삶. 인생이죠.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 동의해. 또니 메가 까니에슈너. 당연하지. 위에스 플러스 생격. 하면 뭐뭐 없이라는 의미로 주로 쓰이고 여기서 누루제이는 누루지야 누룩 단수 주격 복수 주격 누루지야 복수 생격 누루제이 친구 없이는 지루하고 힘들지 어디에서 학교 생활에서 그랬더니 A가 디프라프 네 말이 맞아 까그다 뭐뭐 할때 까그다는 언제라는 말이지만 의문사에서는 평서문에서는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너가 친구들과 함께 위드 의미죠. 스플러스 족격. 누루지아의 복수 족격. 누루지암이 친구들과 함께 있다면 모든 것이 좋고 미에 없을 거야. 두루나와 어려운 부분이 없을 거야. 야 도슈에 딱 두마요. 나도 역시 그렇게 생각해. 자, 세 번째 대화문 제목은 예자슈도 감사응답이죠. 감사응답은 예자슈도 니스도잇 바쇼아스다 세 개가 있습니다. 자, A가 스파시바 고맙습니다. 고마워. 뭐가 고맙냐면 빠모크. 자, 빠모크. 얘는 어떤 존재일까요? 이 동사예요. 동사 원형이. 빠모치. 영어로 하면 헬프입니다. 이거의 완료상 동사인데 불완료상 동사는 빠마가치 동사고 자 보시면 할수 있다라는 동사 모치가 여기에 떡하니 버티고 있네요 뿌리처럼 이 아이의 과거 시제가 목 마글라 마글로 마글리예요 그러면 빠모치의 과거 시제는 빠목 빠마글라 빠마글로 빠마글리 하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빠모크가 와 있잖아요 그래서 돕다 누구누구에게 도움을 주다라는 동사의 남성 과거 형태입니다. 도와줘서 고맙다. 근데 뭐로 도와줬냐면 스 플러스 족격. 리슈에니에는 해결이거든요. 라다치는 뭐 문제, 과제. 과제 해결을 도와줘서 고마워. 예자슈도 감사하다고 했으니까 감사응답 하나 썼고요. 별말을. 후시그다. 항상 기뻐. 너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은. 라트 플러스 역격. 누구누구에게 도움을 주다. 아, 다시 할게요. 빠모치 플러스 역격. 누구누구에게 도움을 주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항상 기뻐. 위스지비아 뭐뭐 없이 너 없이 나는 정확하게 그 라다차를 풀 수가 없었어. 옛옛 아니야. 너가 스스로 빠프로바 시도하다 시도하지 않았잖아. 나 뭐뭐까지 얘는 생격 까니에츠 끝이라는 명사의 생격인데 예츠로 끝나는 거는 격변한테 얘가 탈락해서 탈락하고 생격 어미 아가 붙었어요. 끝까지 나 깐짜 끝까지 풀어보는 거 시도해보지 않았잖아. 아마도 한 다음에 no 하지만 들리암이냐 나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슬리슈컴 슬로우슈나야 슬로우슈나야가 지금 이것 때문에 상태라서 족격이 된 건데 복잡하다 지나치게 나한테 이 문제가 좀 복잡했거든 하지만 예슬리 만일 너가 니 스피쉬를 서두르지 않았다면 스피쉬가 서두르다 너는 스스로 할수 있었을 거야 자 모취가 할수 있다고 그 앞에 스가움의 완료상으로 같은 의미야. 할수 있다. 뭘할수 있었을 거야? 브라빌러 옳게 그 문제를 리슈츠 해결할 수 있었을 거야. 나베르나 아마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슬레드슈라스 다음번에 내가 스스로 끝까지 해결해 보도록 시도해 볼게. 매우 좋아. 만일 마야 뽀무시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항상 나에게 말을 하렴 말해도 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러시아인의 이름 구성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름과 부친과 성, 이미아, 파밀리아, 오체스트와 파밀리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 알렉산드르 세르게비치 푸시킨 이름, 부칭, 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칭은 아버지의 이름에다가 이런 어미를 붙인 거예요. 남자의 경우는 오비치에비치, 그다음 미야키스나 예비치, 여성의 경우에는 오브나, 예브나, 미야키스나 예브나라 붙이면 돼요. 그래서 이바노비치라는 우리가 부칭을 들었을 때는 아빠의 이름이 이반이구나, 알렉세이비치라는 부칭을 들으면 이 사람의 아버지 이름이 알렉세이구나, 이렇게 부칭을 보면서 아버지 이름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러시아인의 이름은 해당되는 애칭 세트가 있어요. 볼게요. 알렉산드르는 애칭이 사샤, 블라지미르는 발로자, 빅터르는 비자, 그리고 우리는 그리샤, 디미트리는 지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알렉산드르, 블라지미르 이런 애들하고 친하다 그러면 격 없이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애칭을. 두 개가 별도의 사람이 아니라 알렉산드르라는 사람하고 내가 친하면 내가 걔를 사샤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반은 애칭 바냐, 미아 이름 미샤, 니칼라이는 꼬올리아, 뾰또르는 삐에짜, 스리게이는 시루샤. 앞이 대부분 조금 비슷한 철자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몇몇 개 빼고는 그렇게 크게 연결이 어렵진 않아요. 자, 남성 살펴봤고요. 이제 여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르도 사샤고요. 알렉산드라도 사샤예요. 사샤. 안나는 아냐, 위에라는 위에라치카, 엘리아나는 얘 빼고 리에나, 이리나는 이라, 마리아, 마샤, 나탈리아, 나타샤, 올가는 올리아, 스비틀라나는 스비에타, 타치아나는 타냐, 그리고 러시아 이름 중에 많은 소피아는 소니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외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 넣어줄 순 없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철자와 이름과 애칭의 철자가 동일한 거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다고 저는 믿고요. 배웠던 것 중에 조금 갸우뚱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복습 꼼꼼히 하셔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시 비다니아.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 공업일반의 최혜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공업이들과 선생님이 오늘로써 13번째 만남이 되겠고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수능특강 교재는요. 교재 11강입니다. 제조 현장과 품질 관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 전 강에서 구매 및 자재 관리 이야기 했었어요. 자, 이게 오늘, 그러니까 오늘은 또 막 무슨 관리가 많아. 무슨 관리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걸 우리가 제조업이라고 했잖아요. 그 제조업, 그 공업, 그쵸? 이 만드는 거에 생산관리가 있어. 생산관리 안에는 구매, 자재관리, 작업관리, 품질관리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 강의에서는 구매, 자재관리를 배웠고요. 자, 이번에는 어떤 거 배우냐면 작업관리 배우고 그리고 공정관리, 설비관리, 품질관리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작업은 뭐고 공정은 뭐고 이런 것들을 배운다. 자, 그러면 제조현장관리는 또 뭐냐? 제조현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품이 생산되는 그 제조하는 그 현장에서 이 공장이 능률적으로 잘 돌아가도록 관리하는 활동을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비도 관리해야 되고 인력도 관리해야 되고 물자 작업 방법 이런 것들을 다 통제를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제조 현장 관리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 제조 현장 관리의 목표는 그럼 무엇이냐? 생산관리 목표랑 또 비슷하다 생각하면 돼.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제조되는 그 현장을 관리하는 목표는 자, 품질, 최고의 품질. 누가 좋아하는 거야? 소비자가 좋아하지만 결국에는 기업에서도 이것도 이익인 거예요. 그쵸? 최고의 품질을 위해서. 그 다음, 원가는 최소의 원가. 그렇게 해야 어쨌든 가격 경쟁률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납기. 최단 시간 안에 해야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엔 이제 작업 관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작업 관리는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최근에 들어서 많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작업 관리는 뭐냐면 이 그림은 우리 친구들 교재엔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좀 가지고 와봤어. 작업 관리 안에 시간 연구, 동작 연구, 뭔가 표준 작업량, 그다음 뭐 임금에 따른 목표 달성 이런 말들이 나와. 이런 말들 있다가 요거를 선생님이 다시 한번 올라와서 다시 얘기해 줄 거야. 자, 그러면 작업 관리에서 가장 핵심인 게 뭐냐? 그러니까 작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최선의 작업 방법, 최선의 작업 조건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활동이야. 그럼 여기에서 뭐가 필요한지. 자, 보세요. 첫 번째, 작업 관리에서 테일러라는 게 있습니다. 테일러. 자, 테일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노동자가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루 동안 열심히 일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작업량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테일러가요, 여러분의 나이 때 이제 몸이 좋지 않아서, 뭐, 어떤 대학을 가거나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공장에 취업을 했어. 철강회사의 기계 공장에 취업을 했을 때, 가보니까 노동자들, 그러니까 선배들이 다 별로 열심히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물어본 거야.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야, 열심히 일해봤자 소용없어. 왜냐면, 열심히 우리가 일하면, 목표치만 높아져서 우리가 더 힘들어져. 어차피 열심히 일하나, 열심히 일하지 않으나, 임금은 똑같아.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우리 친구들도 생각해봐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건, 열심히 일을 하지 않건, 열심히 공부한 친구와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친구가 성적이 똑같다. 그럼 할 맛이 안 나잖아. 그쵸? 그래서 테일러가 생각을 한 거야.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공장장한테 간 거야. 뭔가 우리 작업자, 노동자들이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뭔가 작업 능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제시하겠다. 그 방법이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루 동안 건강을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루 동안 열심히 일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하루에 보통 평균 몇 시간을 일할 수 있어요? 물론 청소년들은 7시간이지만 우리가 그냥 20세 이상 기준으로 했을 때 8시간 일할 수 있잖아. 그쵸? 8시간 하루에 일한다 생각을 하고, 어떤 제품 하나를 만드는데, 제품 하나, 한 개의 제품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해본 거야. 걸리는 시간을 한번 해봤더니 한개 만드는데 2시간이 걸리더라. 선생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테일러가 꼭이 시간을 얘기한 건 아니고, 자, 2시간이 걸리더라. 이 2시간. 2시간이 걸리니까, 그럼 하루에 몇 개를 만들 수 있는 거지? 하루에 8시간이니까 몇 개를 만든다? 4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업을 설정한 거예요. 과업. 자, 그래서 4개. 하루에 4개는 만들어야 돼. 시간 연구란 거지. 그치? 하나에 2시간 걸리는데 4개까지 8시간 걸리더라. 그리고 그 대신 임금 결정을 한 거야. 그러니까 차별 성과급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4개를 만든 그런 노동자에게는 4개만큼의 성과급, 그러니까 임금을 주는 거고요. 이게 아닌 경우에는 적게 주고, 더 많이 만들었다 많이 주고. 자, 그럼 이런 거야. 우리 친구도 봐봐요. 일을 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열심히 일하면 임금을 더 줘. 근데 열심히 일하지 않아. 그러면 좀덜 줘. 그럼 어떻게 해? 더 열심히 해서 돈이 막더 많이 벌려고 할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업자의 작업 능률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과학적 관리법의 목적이다. 그 지금 생각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시간을 연구한 건데 지금 별로 뭐 이게 뭐?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정말 획기적인 연구였던 거지. 아, 시간을 연구해서 이렇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거를 테일러를 과학의 경영 아버지라고도 얘기합니다. 과학적 관리법이라 한다. 그게 바로 과업을 결정한다. 과업을 설정해서 뭐를 했다? 시간 연구를 했다라는 거야. 시간 연구.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 연구를 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그다음 볼게요. 그다음 볼게 보면 이번에는 또 뭐가 있냐? 이번엔 아까 선생님이 테일러 이야기했습니다. 테일러. 이번에는 길브레스라는 사람이야. 길브레스. 자, 길브레스가 이제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길브레스는요, 벽돌공이었습니다. 벽돌공. 벽돌을 쌓는데,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벽돌을 이렇게 쌓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쌓는 길브레스가 맨 처음에 벽돌을 쌓는 작업을 했던 거야. 자, 허리를 굽혀서 끌어다 놓고, 몰타를 받치고, 또 허리를 굽혀서 벽돌을 끌어다가 또 놓고, 이 작업을 하는 대신, 아, 이게 허리 자꾸 굽히고, 이 불필요한 동작들이 있네. 그래서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었을까 해서 뭐를 한 거냐면, 동작을 연구한 거야. 동작을 연구. 자, 그래서 그 동작 연구 방법이 뭐냐면, 자, 그러면 벽돌을 쌓을 때 여기에 이렇게 작업대를 집어 넣으면 내가 불필요하게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이렇게 서서 벽돌을 넣고 몰타르 바르고 벽돌 넣고 몰타르 바르고 이렇게만 하면 아무래도 불필요한 동작이 사라지잖아.

그쵸?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벽돌을 쌓는데 필요한 동작을 연구를 한 거야. 동작을 연구한 거야. 그래서 개선을 했더니 18가지 동작에서 개선 후 5가지 동작만 해도 벽돌을 쌓을 수 있더라.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또 획기적인 거였지. 자, 그래서 하루에 쌓을 수 있는 벽돌의 개수를 봤더니 오히려 5가지 동작만으로 벽돌을 더 많이 쌓을 수 있다. 그래서 길브레스는 동작을 연구한 거야. 길브레스의 동작 연구. 아시겠죠? 테일러는 시간 연구. 이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러면 시간을 연구하는 거, 작업을 할수 있는 그 최대의 그 과업을 결정하는 시간. 그 다음, 동작. 이게 뭐다? 작업 관리에 해당이 된다. 이해 가시죠, 우리 친구들? 자, 그럼 볼게요. 기존 작업의 여러 동작 중 불필요한 동작을 제거하는 거고요. 그리고 얘를, 뭐, 두 손을 동시에 사용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사용한 거야. 동작 연구. 그러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를 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말이 이제 다 이해를 갈 거야.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에 필요한 최적의 시간, 최적의 동작을 찾아서 시간 연구, 동작 연구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오늘의 필요한 작업량을 내가 설정할 수 있잖아. 표준 작업을 설정하는 거야. 그게 바로 또 방법 연구야.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거야. 표준 노동량, 이거, 표준 태스크, 이거를 설정을 한 다음에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거에 따라서 목표를 달성하면 높은 임금이야. 오케이. 자, 목표를 미달했다. 낮은 임금을 주는. 요 말, 이것들이 다 작업 관리라 한다. 이해 가시죠, 우리 친구들? 자, 이해 갈 거예요. 작업 관리는 그래서 선생님 무슨 얘기죠? 시간 연구, 동작 연구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작업 관리의 방법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업자의 기본 동작에 필요한 시간을 측정해서 낭비가 가장 적은 표준 시간을 산출해서 표준 시간 구성과 설정이 필요함. 이거 뭘한 거야? 시간을 연구한 거야. 시간 연구에 해당이 됩니다. 시간 연구. 자, 그다음 두 번째 볼게요. 작업자의 기본 동작을 분석해서 효과적인 작업 동작의 순서와 방법을 찾는 거야. 길브레스가 하듯이. 얘는 무슨 연구다? 동작 연구다. 동작 연구. 자, 그다음 세 번째 볼게요. 자, 세 번째는 이런 동작 연구를 중심으로 작업의 진행 방법, 여러 조건에 대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이거 뭐냐? 작업 표준으로 정하는 것을 말해. 작업 표, 이걸 표준으로 한 거.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방법 연구라 한다. 그래서 방법 연구는 결국에는 요두 개의 감싸는, 아우르는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얘 많이 나왔고, 얘 많이 나왔다. 그래서 시간 연구, 동작 연구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얘는 작업 관리에 대한 내용이다. 또는 품질 관리에 대한 내용이다. 그럼 무슨 관리에 대한 내용이야? 작업 관리에 대한 내용이야. 이건 아셔야 돼. 시간 연구, 동작 연구는 알겠어. 근데 얘가 생산 관리 중에 무슨 관리인지. 자, 얘는 작업 관리다. 작업 관리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러면 이런 작업 관리의 절차. 작업 관리 절차가 있잖아. 작업 관리 절차. 자, 이런 작업 관리의 절차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작업 중에 그 요소 요소 되는 걸다 쪼개보는 거야.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연속된 하나의 작업을 여러 개의 적당한 단위의 작업 요소로 분할을 한 다음에 이에 따라서 작업자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작업자 선별해서. 그리고 나서 그 작업자의 동작 및 시간 연구를 해서 최선의 작업 방법과 최적의 시간을 산출하고, 맞죠? 자, 그리고 나서 표준화된 표준 작업을 결정하는 거다. 그래서 낭비를 최소화하는 표준 작업 시간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작업 관리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다음 이제 공정 관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공정 관리. 공정 관리예요. 공정 관리. 자, 원자재로부터 최종 생산품을 능률적인 방법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공정 및 절차 계획을 세우고 작업을 분배해서 진행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야. 공정은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까지의 그 모든 경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그 모든 과정을 관리를 또 해야 되겠잖아. 그쵸?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데 거기에 공정 계획, 절차 계획, 그리고 이에 따른 작업을 또 분배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거야. 공정 관리의 계획 기능이냐 또는 통제 기능이냐 요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계획 기능이고, 자, 얘는 통제 기능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가 요게 최근 들어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2년 됐어요. 그래서 요거 다 알고 있어야 돼. 예전에는요,

추천하는 거는 요렇게. 자, 공정관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정관리. 공정관리. 자, 요렇게 있을 때, 첫 번째가, 자, 공정. 그러니까 뭔가 제품이 만들어지기까지 모든 과정에는 우리 친구들 다 계획표 세우잖아. 그죠? 계획 기능이 있어. 계획. 계획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 계획을 한 거에 따라서 나는 뭐를 해야 돼? 통제를 해야 돼. 통제. 필요하겠죠? 통제. 자, 여기다 통제. 통제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계획 기능에는 뭐가 있느냐? 계획 기능 볼게요. 계획 기능 첫 번째가 절차 계획이 있습니다. 절차 계획. 절차 계획이 있어요. 자, 절차 계획은 뭐 절차나 시간, 뭐 장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어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걸 계획하는 거야. 볼까요? 절차. 자, 그다음 여기 작업에 걸리는 이 시간, 그리고 어디에서 할 건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장소를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차를 전체적인 걸 계획을 하는 거야. 예를 가지고 배정하는 것을 우리가 절차 계획이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절차 계획. 두 번째 이제 공수 계획이라는 게 있어. 공수 계획. 공수 계획. 자, 공수계획. 이 공수라는 말이 이제 일의 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의 양에 대한 계획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절차 계획을 내가 하고 나서 이에 따라서 공수로 환산해. 그러니까 작업 양으로 환산해서 작업자의 작업 능력과 그리고 작업 양. 그러니까 작업 양과 능력이 균형이 되도록 조정을 일단은 해놓는 거예요. 미리 세팅을 좀 해놓는 거야. 균형이 되도록. 그래서 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작업 양과 자, 능력. 균형이 되도록 미리 계획할 때 세팅을 해놓는 거야. 미리 균형되게 해놓는 거야. 자, 그 다음, 일정 계획이라는 게 있어. 일정 계획. 자, 일정 계획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이겁니다. 작업의 일정 계획을 수립하고 작업 배정하는 그, 그러니까 일정. 우리 일정표 짜잖아.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든 가공, 조립에 필요한 자재가 적기에 조달되고 얘가 생산이 지정된 시간까지 완성될 수 있도록 자, 이거를 시간적으로 배정하는 거야. 계획표 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생산 일정을 계획하는 거야. 생산 일정. 일정을 계획하는 거야. 전체 절차 계획한 다음에 공수계획 그리고 일정을 계획해요. 그러면 내가 계획표를 했으니까 이거에 따라서 내가 얼만큼 잘하고 있는지 통제도 필요하잖아요. 우리 친구들 계획표 짜고 나서 이에 따른 통제도 하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통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제. 자, 통제는 여기 보여. 자, 통제. 작업을 먼저 배정하는 거야. 작업. 자, 그래서 절차 계획과 일정 계획에 따라서 작업을 배정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작업을 배정. 작업을 배정하는 거야. 가장 유리한 작업 순서를 정해서 작업 명령을 하거나 지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뭐가 있냐면, 여력 관리를 하는 거야. 여력 관리. 자, 여력 관리야. 요거에 따라서 하는 거지. 그래서 요거가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여력 관리. 자, 여력 관리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작업량과 능력이 정말 균형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게 여력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이만큼 능력은 있는데, 능력이 있어. 작업자의 실제 능력은 100이야. 근데 이 사람이 할수 있는 그 부하가 한 80밖에 안 돼. 그럼 여력이 20 정도 남잖아요. 그래서 20에 대한 공수에 대한 여력이 있다는 생각하시면 돼. 이게 균형이 되도록 해주는 거야. 그게 여력 관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가 진도 관리야. 진도 관리. 자, 일정 계획에 따라서 진도 상황이나 과정을 수량적으로 관리하는 거야. 수량적으로. 그쵸? 수량적으로. 수량적으로 관리하는 것들. 그래서 잘 되고 있는데 숫자로 관리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험 문제에 얘만 나왔던 게 아니라 이제 다 나오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선생님이 생각한 거를 개념을 바탕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공정관리의 계획 기능과 통제 기능 선생님이랑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 볼게요. 이제 공정 분석 기호라는 게 있습니다. 공정 분석 기호. 분석 기호 보도록 할게요. 자, 요런 기호들. 요것도 또 시험 문제 자주 나와. 최근 들어서 자주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거야. 예전에는요, 이런 모든 복잡한 공정들을 일일이 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걸 대신 기호화하는 거야. 얘를 공정의 복잡한 것들을 이렇게 기호화하다 보니까 조금 단순하게 시각화했잖아요. 도시 기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정 도시 기호라고도 하고요. 공정 기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외워야 돼. 자, 동그라미는 가공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서 운반은 요것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운반. 왜냐면 가공이라 너무 비슷하잖아. 그죠? 자, 그다음 정체. 정체되고 있는 것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거는

보관이야. 자, 얘네 지체야. 이 기호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공장이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호로만 되어 있어. 예를 들어,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으면, 아, 이거 보고 이제 일반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 검사는 수량 검사와 품질 검사가 있는데, 자, 이 네모난 거는 양, 제품의 양을, 수, 양 검사하는 거야. 품질 검사는 제품의 질을 검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름모로 된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야, 자, 이런 거를.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됐다. 그럼, 아, 가공하고 있네. 이걸 가지고 수량 검사를 하고 나서, 아, 여기서 또 지체 됐다. 어, 근데 다시 또 품질 검사를 하네. 이걸 알고 있어야 돼.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암기하셔라, 이거. 자, 그 다음 이제 설비 관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설비 관리. 자, 설비 관리는 생산 설비의 고장으로 인한 설비가 고장날 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생산 감소, 중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설비 현황 관리, 설비 정비 관리, 보수 이력 관리, 고장 이력 관리, 이런 관리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자, 그런 거 설비 관리야. 그 중에서, 자, 설비 보전 관리의 종류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보도록 할게요. 얘도 이제 기출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국어적으로 다 해석이 가능한 거야. 우리 친구들 충분히 할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이거야. 설비를 보전하는 거야. 그 얘를 보전할 수 있는 관리가 뭐 있냐? 첫 번째, 계획을 보전하는 거야. 계획 보전. 그래서 계획 보전은 뭐냐면 첫 번째 예방 보전 설비가 있고 사후 보정 설비가 있다. 그래서 예방 보전은 일어나기 전에 자, 설비가 고장, 정지, 성능 저하, 안전성의 상실 등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거야. 예방 보전. 뭐 어렵지 않지. 예방하는 거야. 그쵸? 자, 그다음 사후 보전은 무엇이냐? 사후 보전 이겁니다. 자, 얘는요. 사후 보전이야. 사후 돌발 고장이 발생해서 복구하는 보전 활동을 말한다. 또는 고장 발생 후 복구 비용보다 예방 보전 비용이 많이 들어서 고장 발생 후 복구하는 보전 활동이야. 그러니까 예방 비용이 더 많이 들어. 그래서 그냥 사후 보전이 낫겠다 싶을 때 사후 보전이다. 그래서 여기에 계획 보전이 얘와 얘로 이루어지고 자, 그다음 두 가지 예지 보전과 계량 보전 보도록 할게요. 예지는요. 작동 상태, 설비의 작동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계측 장비를 이용해서 얘를 결함 및 고장을 발견해서 조치를 취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계량 보전 보도록 할게요. 계량 보전은 설비의 신뢰성, 보전성, 안전성, 조작성, 경제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능을 개선하는 보전 활동이라 한다. 자, 국어적으로 다 해석이 가능해서 우리 친구도 얘는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품질 관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품질 관리. 품질 관리. 품질 관리가 정말 더 중요하지. 자, 품질은 말 그대로, 요 영어 읽는 그대로 퀄리티 컨트롤이야. QC. 우리 QC라는 말 정말 많이 씁니다. 품질 관리야. 예전에는요, 그 품질을 관리하는 거는 품질에 관련된 부서만 해결했는데 요즘은 이런 거 아니죠? 선생님이랑 생산혁신 활동에서 뭘 배웠지?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품질 분임조 활동이라는 것도 배웠고, 그죠? 품질. 그래서 무결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식스시그마라는 것도 배웠고, 정말 많은 그 품질을 위해서 노력하는 활동들이 많잖아요. 자, 그러면 그 품질 관리가 무엇인지 선생님이 그때도 얘기했을 거야. 선생님이랑 뒤에서 품질 관리해서 배울 거예요 하는 것들이 이제 여기야. 자, 처음에는 시기가 QC, 품질 관리에서부터 나왔다. 그때의 품질 수준은 낮은 수준이었어. 그러다가 나온 게 SQC입니다. SQC. SQC는 통계적 과학 관리야. 선생님이랑 조금 이따 볼게요. 자,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TQC, 종합적 품질 관리야. 그 다음 얘는 종합적 품질 경영이라 합니다. 그래서 점점 시기가 갈수록, 이 시기 갈수록 품질 수준은 높아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까지는 관리야. 근데 여기는 M, 매니지먼트 경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통계적 품질 관리.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 QC가 있는데 그중에서 통계적 품질 관리 SQC가 뭐냐? 여기 SQC. 그래서 선생님이 요렇게 가로치기 한 거는 요것만 이렇게 얘가 통계적 품질 관리다. 요것만 보면 돼. 그래서 소비자가 만족을 소비자에게 만족을 줄수 있는 제품을 가장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모든 단계, 생산의 모든 단계에 자, 여기 통계학적인 원리와
기법을 활용하는 과학적인 관리 기법. 선생님이 여기 얘기했던 거 있잖아. 요거 그대로 나옵니다. 요 용어 그대로. 모든 생산, 여기서부터다, 여기서부터. 자, 생산의 모든 단계에 통계학적인 원리와 기법을 활용하는 과학적 관리 기법 뭐라 하냐? SQC라 한다. 외우세요. 암기.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볼게요. 이번엔 TQC야. 토탈이야. QC. 그럼 얘를 TQC. 이거를 종합적 품질 관리한다. 자, 얘는 생산의 모든 단계야. 생산을 하는 모든 단계야. 근데 이번에는 생산뿐만 아니라 설계, 그다음 생산, 제조, 이것도 생산이잖아. 검사해, 그리고 유통, 시장 관리 활동, 그러니까 모든 품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각 부분의 활동을 뭘로 한다?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종합적 관리한다. 그래서 이 용어가 그대로 나온다. 공업일반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정직한 과목이다. 이 문장 그대로 나온다. 절대 꼬아서 나지 않아. 근데 이렇게 그대로 나오는데도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 너무 억울해. 외워야 돼, 우리 친구들. 아시겠죠? 자, 이건 TQC다. 알겠죠? 종합적으로 품절하는 거. 얘는 뭐 생산의 모든 단계지만 이건 전체. 근데 생산의 모든 단계에 통계학적인 말이 그대로 나와. 자, 그 다음 세 번째 볼게요. 이번에 통계, 종합적 품질 경영이야. 똑같은데, 여기까지는 똑같아. TQ. 자, 그런데 뭐다? 매니지먼트 M. 자,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기업의 이익을 우선하는 공정관리를 통해서 품질관리 활동을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제적으로 생산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여기서부터 나와. 생산 과정에서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는 기업, 여기 이 말. 기업의 총체적인 품질관리 활동, 기업의 총체적인 품질 관리. 그러니까 총체적인 경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품질에 관련해서. 그래야 소비자의 만족도 극대화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SQC, TQC, TQM. 아시겠죠? SQC 통계적 품질 관리, TQC 종합적 품질 관리, TQM 종합적 품질 경영. 요 용어들 보시고 다시 한번 이 그림 이해할 거야, 이제. 그죠? QC에서 시작했다가 SQC, TQC, TQM. 선생님이 지울 동안 봐봐. 눈으로 다시 한번 봐. SQC, TQC, TQM. 그쵸? 여기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품질 검사의 종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종류 같은 경우에는. 표본 검사, 검수 검사. 이거 선생님이랑 했죠? 많이 했어요. 표본인, 이렇게 샘플링 검사라도 하는 거, 이건 알고 있고요. 전수 검사 같은 경우는 전체 수량을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종이컵 같은 걸 전체 검사할 필요 없잖아. 그래서 보통 굉장히 중요한 것들. 그다음 인명 피해가 있는 것들. 이런 거. 자동차 브레이크, 소방 호스, 안전성의 이유가 있거나 고가의 보석처럼 경제적으로 가치가 큰 제품에 대해서 전수 검사한다라는 거. 간접 검사, 관능 검사 한번 쫙 읽어보세요. 요거는 우리 친구들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선생님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이제 품질 관리를 위한 도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야, 도구. 도구. 이 도표들이 그림으로 나타내고 얘네 품질 관리 도구가 뭐에 해당한다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얘는 관리도법이라 합니다. 관리도법. 관리도를 이용해서 공정의 안정한 상태 있는지 감시하는 거야. 안정한 상태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그림은 관리도야. 근데 친절하게도 이 그림이 나오면 그냥 관리라는 말이니까 아, 관리도구나 알면 돼. 근데 자, 이 도표가 없을 때도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들이 그대로 나와요. 자, 관리하는 거야. 관리 상한선. 그다음 관리 한선이 필요하지. 그쵸? 자, 얘 관리 상한선이야. 그리고 관리 한선이야. 공정을 찍어봐. 찍어봐. 찍어봐서 중심선 근처에다 이렇게 갔다. 그럼 얘는 정상적인 공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공정 맞죠? 자, 그런데 점 하나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 있다. 그러면 얘는 불안정한 거야. 그래서 얘는 안정한 상태라 볼 수가 없습니다. 관리도를 통해서 공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연속한 두 점이 이 하한선 가까이에 있는 경우, 중심선 가까이가 아니라 하한선 가까이 또는 상한선 가까이에 있는 경우에도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 공정을 찍어보고 나서 아, 이 공정이 뭔가 이상하구나.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안정하지 못한 거. 그래서 이거를 관리도법이라 한다. 공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 상한선, 하한선, 공정의 이상 유무. 요 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이번에 특성 요인도야.
자, 이렇게 생긴 것도 많이 봤을 거예요. 자, 근데 이 태평양에다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봐봐.

피시본이죠. 생선 뼈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피시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자, 이렇게도 이렇게 해석해. 특성 요인도야. 자, 어떠한 특성에 대해서 무슨 요인이 발생하는지 이겁니다. 그래서 자, 얘가 원인이야. 파손의 원인이 어떻게 무엇이냐? 자재냐, 장비 이거의 결과에 어떤 그러니까 자, 다시. 이게 원인입니다. 선생님 잘못했어. 이 원인. 이 원인, 자재의 규격 미달, 장비의 유지보수 불량, 이것들이 결과가 파손입니다.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한눈에 알아보도록 작성한 그림이죠. 한눈에 알아보도록. 그래서 어떤 데는 이렇게도 돼 있지만, 여기가 이제 원인이 여기가 두껍고, 그 다음 여기가 굉장히 작고, 장비가. 이런 경우도 있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파손의 원인이 자재가 더 크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우리는 특성 요인도라 한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 특성에 따른 요인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원인에 대한 빈도보다는 다양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다. 이걸 특성 요인도란다. 이거 기억하셔요. 자, 그 다음. 파레토도입니다. 파레토도. 자, 파레토도. 자, 문제를 중점화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한 도구야. 뭐를 중점했느냐? 이겁니다. 이건 이제 불량률을 확인해 보는 건데, 불량이 피놀이 딱 그래프만 봐도, 이게 막대 그래프잖아. 어느 게더 크니? 피놀이 제일, 그죠? 그 다음 부품, 그 다음 흘러내림, 주름. 주름은 적네. 한눈에 문제를 중점화해서 우선순위를 앞에다 쏠리는 거야.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한 도구다. 이게 파레토도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얘는 어디서 봤죠? 우리 자재 관리에서 ABC 재고 관리 시스템에서 봤을 거야. 그쵸? 그래서 이걸 파레토도인데 막대 그래프. 자, 이게 막대 그래프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죠? 얘는 꺾은선 그래프야. 근데 이 옆에 누적, 이렇게. 요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적 꺾은선 그래프라 한다. 그래서 막대 그래프와 누적 꺾은선 그래프로 이루어진 문제를 중점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한 도구는 무엇이다? 파레토도이다. 파레토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대 그래프와 누적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낸 그림. 기억나시죠? ABC 재고관리 시스템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자, 얘는 히스토그램이라 합니다. 히스토그램 도수 분포표라고도 하고요. 우리 친구들 요거는 많이 알 거야. 자, 그다음. 체크시트야. 체크해주는 거야.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산포도라고 합니다. 얘는, 여기 있는 원인과 결과에 따른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거야. 산포도라고도 하고요. 또는 산점도라고도 나와요. 시험 문제. 산점도, 산포도. 같은 거예요. 같은 거다. 자,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야. 근데 예전에 시험 문제 어떤 것도 나왔냐면, 이렇게도 나왔어요. 특성. 그리고 여긴 요인. 자, 이렇게 나왔어. 이거 지워. 이거 지워. 자, 그리고 여기에 나타낸 도표는 특성 요인도이다. 누가 봐도 맞는 것 같죠? 근데 얘는 원인과 결과에 따른 상관관계 산점도이다. 이거 기억하시죠? 특성 요인도는 뭐였어? 피시본이었다. 이거. 자, 그다음 선생님이 이걸 해놓은 이유는 얘는 정비례야. 양의 상관관계. 그쵸? 자, 이렇게 되는 거는 반비례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음의 상관관계다.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요까지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요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품질 관리, 자, 그 다음, 이 관련된 작업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다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번이에요. 회의록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알수 있는 내용. 자, 그랬을 때 기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업 관리에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기법이 시간 연구를 실시했다. 자, 테일러의 과학 관리. 과학적 관리. 시간 연구 한번 있는지 볼까요? 시간 연구? 자, 작업 관리 여기 볼게. 작업 관리 부문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효과적인 작업 동작의 순서와 방법을 찾기 위해서 기존 작업의 동작들을 분석해서 동작 얘기가 나왔네. 그럼 이거는 동작 연구에 대한 되겠죠? 그렇죠. 테일러가 아니라, 테일러는 시간 연구를 했기 때문에 얘는 들린 보기. 그 다음, 니은 볼게요. 생산 관리에서 사용하기로 한 도표는, 자, 요거야. 생산 관리 부문에 이렇게 생긴 거 보죠. 작업의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얘를 뭐라고 하죠? 얘는 버트라고 하죠. 갠트 차트는 계획 대비 실적을 나타내는 도표이기 때문에 얘는 들린 보기입니다. 자, 그 다음, 디귿. 품질 관리에서 3종 OS 활동을 실시하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종 OS는 이 품질 관리 부분 여기서 봐야 돼. 정품, 정량, 정위치, 이게 3종. 정리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얘가 S. 영어, 일본식 표기에 S로 시작하는 OS. 3종 OS 활동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렇게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리을 볼게요. 인적자원 관리에서 인적자원 관리 원칙 중 요거야. 직무 분석을 실시해서 걔네 능력과 적성에 따라서 적합한 생산 라인에 배치한다. 적소에 배치한다. 적재적소 배치. 맞죠?

답과 리을의 조합인 3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 4번과 5번의 세트형 문항이 되겠네요. 세트형 문항. 자, 여기는 기업의 제품 생산 분석 보고서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4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위 보고서의 가와 나에 해당하는 공정 분석 기호로 오른 것을 공정 분석 기호를 우리가 알아야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선생님 이거 외우라고 했잖아. 일단 공정 분석 기호가 여기 있습니다. 가공은 동그라미였어. 그죠? 운반은 이렇게 가는 거야. 검사는 두 가지 검사가 있습니다. 수량 검사냐? 품질 검사냐? 이런 거야. 전체 네모는 그냥 수량 검사. 품질 검사는 이렇게 한번 외워볼까? 우리 이거 다이아몬드 같잖아. 그래서 얘는, 아, 품질을 검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이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있냐면, 수량을 검사한다 하니까 얘죠. 얘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랑 네모 기호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죠.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여기. 5번입니다. 위 보고서를 통해서 알수 있는 땡땡 기업에 대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품질 관리에서 관리 도법을 활용했다. 관리 도법은 관리 상한선, 하한선, 중심선, 공정의 이상 유무를 찍어보는 겁니다. 자, 품질 관리에 어떤 거를 사용했는지 볼까요? 자, 품질 관리 봐봐. 관리 하한선, 관리 상한선, 중심선 상에서 공정의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관리도 맞죠? 이거 관리도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자체를 우리 친구들 알고 있어야 돼. 맞는 보기죠. 자, 그 다음 니은 보도록 할게요. 니은, 혁신활동으로 풀 생산 방식을 적용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풀 생산 방식, 부시 생산 방식. 부시는 미는 거야. 갖다 미는 거. 풀은 당겨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요 용어 그대로 나온다고 했죠? 후공정의 요구를 받아서 전공정으로부터 자재나 제품을 인수한다, 당겨 쓴다. 이게 바로 풀 생산 방식에 대한 정의가 됐기 때문에 얘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프로젝트 수행 전에 비해 수행 후 불량률이 8%피가 감소하였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걸 보면서 알수 있어? 여기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계산.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해볼게요. 자, 불량률이라는 거는 생산 수량분에 그리고 불량 수량 곱하기 100을 해야 돼. 그럼 여기 있는 수행 전에 생산 수량이 200만 개입니다. 200만 개니까 만을 더 써. 자, 이렇게. 200만 개분의 불량품 수량이 2000개가 있네. 2000개. 곱하기 100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100을 하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0.1%가 나오네요. 그죠? 자, 이거 수행 전입니다. 자, 그 다음 수행 후를 볼까요? 수행 후는 300만 개야. 그래서 300만 개 만을 더 써. 만 개니까. 그죠? 이랬을 때몇 개다? 600이다. 곱하기 100을 했더니 얘 같은 경우에는 0.02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수행 전과 수행 후로 0.1에서 0.02 수학이네, 완전히. 그쵸? 그때 수학이라 할수 없나? 산수다. 0.08이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불량률이 8% 감소한 게 아니라 0.08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 리을 보도록 할게요. 리을. 자, 불량률 최소화를 위해서 정의, 측정, 분석, 계산, 통제 단계 활동.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단계야? 우리 단계 선생님이 PDCA, 품질 관리. PDCA, 네 가지 단계랑, 그 다음 식스시그마 이 다섯 가지 단계. 이거 식스시그마죠. 그러면 한번 볼까요? 불량률 최소화를 위해서 정말 식스시그마를 하고 있는지, 불량률 최소화를 위해서 식스시그마 프로젝트를 절차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이것도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5번이 기억, 니은, 리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9번, 10번 세트형 문항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9번, 10번. 자, 다음은 땡땡 기업 품질 관리 보고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딱 봐도, 아, 이런 도표가 들어갔구나. 얘는 파레토도 들어갔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특성 요인도 들어갔고, 이게 볼수 있어. 자, 그러면 9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위 보고서 가와 나에 해당하는 품질 관리 도구로, 이런 식으로. 이거를 아예 그냥 묻는 게 나와. 그래서 선생님이 품질 관리 도구는 눈으로 확인해서 그 도구가 무슨 도구인지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 파레토도 특성 요인도. 파레토도 특성 요인도. 아시겠죠? 자, 이렇게 생긴 거. 자, 그다음 10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0번. 위 보고서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책상보다 의자의 분량

분량률이 더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상보다 의자의 분량률이 더 낮은지 우리 계산해 봐야 돼. 분량률도 생산품 수분의 분량품 수야. 그럼 아까랑 같이 계산했던 방법이 똑같습니다. 책상 200만 개야, 만 개. 이거분의 분량품 수 20개. 그죠?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이게 책상이죠. 자, 이게 책상입니다. 이랬을 때얘 같은 경우에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0. 우리 친구들 한번 해봐요. 1%가 나옵니다. 그쵸? 0.001, 001%. 자, 그다음 의자 보도록 할게요. 의자. 의자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생산품 수 400만 개. 400만 개 분의 60 곱하기 100을 해볼까요? 100을 했더니 얘는 0.0025가 나오더라. 자, 실제 수능에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는 그러니까 과정은 나오지 않아. 좀 간단하게 딱딱 떨어지게 나오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자, 요렇게 됐을 때, 요렇게 됐을 때, 분량률이 얘가 더 크지?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책상보다 의자의 분량률이 더 낮다가 아니라 더 높다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 틀렸다. 그쵸?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품질 개선을 위해 품질 분임조 활동을 실시하였다. 품질 분임조 자발적인 소모임이 있는지, 품질 개선을 위해서 수행하는 소집단 활동, 자발적으로 품질 분임조 활동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는 보기. 자, 그 다음, 디귿 볼게요. 책상의 분량 사유 중 조립 분량의 항목의 누적 비율은 10%이다. 조립 분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레토도를 가지고 조립 분량이야. 근데 얘가 10건입니다. 10개. 근데 총몇 개? 분량품 개수를 보면 누적 전체가 총 20개. 그쵸? 그중에서 조립 분량은 10개.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50%가 되겠죠. 그쵸? 그럼 볼까요? 자, 조립 분량 항목의 누적 비율은 10%이다. 아니죠. 50%이죠. 그래서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도 얘는요. 자, 여기 상태가 50%에 해당이 돼. 50%.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들림 보기. 자, 그냥 룰을 볼게요. 품질 개선을 위해 설비 관리 활동 중 예방 점검이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방 점검이냐. 설비 장애 발생 전 고장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발생 전에 고장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의 조합인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실제 이거에 관련된 기출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문제. 여기 보시면. 자, 기출 타파 시간. 두 번째. 2번. 다음 제품 생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석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무선 침구 청소기를 통해서, 자, 이거 생산품이 이건데, 이거에 따른 작업 관리와 생산 공정을 표현한 겁니다. 작업 관리를 봤더니, 제조 현장을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작업 관리법을 적용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용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과업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시간 연구를 한 거야. 과업 설정, 시간 연구.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임금 결정을 합리화시켜서 차별 성과급제를 실시하였다. 그래서 작업자의 작업 능률 향상에 도모하였다. 이거 누가 얘기한 거야? 테일러가 과학적 관리법을 이야기한 거죠.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업 관리에서니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적용하였다. 이거 어때? 이거 맞는 말이지. 자, 테일러는 시간 연구를 했다. 길브레스는 동작 연구를 했다. 이 관련된 것들이 다 뭐에 관한 것이다? 작업 관리에 관한 것이다. 라는 거.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품질 검사에서 생산 수량의 25%를 검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품질 검사, 여기서부터 확인하는 거야. 품질 검사에서 생산 수량이 540개인데, 자, 검사 수량이 135개입니다. 이랬을 때 곱하기 100을 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25가 나왔죠. 그 생산 25%를 검사였다. 요 정도. 그냥 요 정도 계산하는 정도는 우리 친구도 할줄 알아야 돼. 그죠? 자, 그 다음. 니은 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에 해당하는 공정 분석 기호는 이렇게 나왔어. 그럼 가공은 뭐야? 동그라미. 품질 검사는 이렇게 마름모로 된게 품질 검사라고 했죠. 근데 마름모와 이거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게 틀렸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정 분석 기호까지 우리 친구들이 같이 확인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품질 관리 현황을 분석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보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품질 검사 방법은 전수 검사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수 검사에 해당한다.

전수 검사는 전체 수량을 검사하는 거야. 전체 수량. 근데 여기 보면 그냥 얼핏 볼때 우리 친구들 이제 수능 되면요, 막 정신이 잠깐 혼미해져. 그래서 그냥 이거 보고 이렇게 막 빠르게 막 파악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꼼꼼하게 보셔야 돼. 왜냐면 낚시 문항들이 있어. 자, 여기 볼게요. 10노트 10개. 아, 이거 맞네. 전수 검사 아닙니다. 요 위에 봐봐. 한 노트에는 100개라는 거야. 그 로트가 선생님이 로트 생산 방식에서 얘기했죠. 로트가 묶음, 덩어리야. 그래서 한 덩어리에 100개씩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10로트 중에서, 자, 어쨌든 로트당 검사량, 이걸 잘 봐야 돼. 로트당 검사량 100개 중에서 10개를 하니까 얘는 전수 검사가 아니죠. 교본 검사, 샘플링 검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들림 보기다. 그 다음 니은 볼게요. 습도에 따른 땡땡 부품의 성능은 습도에 따른 이 성능은 음의 상관관계에 있다. 선생님이랑 산점도 산포도에서 이야기했죠. 반비례이기 때문에 얘는 음의 상관관계가 맞죠. 맞는 보기. 그 다음 디귿 보기 보세요. 디귿 볼게요. 작업 환경에 따른 땡땡 부품의 성능에 활용된 도표는 도표. 이 환경에 따른 도표. 이거든 이거든 어쨌든 온도와 성능의 상관관계, 습도와 성능의 상관관계. 이거는 상관관계 산점도 산포도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특성 요인도이다. 어때요, 이거? 들림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리을 보도록 할게요. 리을. 자, 제품의 품질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계획, 실행, 검토, 조치의 순환 과정이야.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요거 이렇게 해야죠. P, D, C, A 순환 과정. 자, 네 단계 대밍. 자, 대밍의 사이클을 활용하고 있다. 맞는 보기. 근데 최근에는요, 이 대밍의 순서를 바꾸나. 그래서 이 순서가 맞는지 이것도 나옵니다. 식스시그마는 몇 단계? 5단계. 대밍은 4단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여기서 이제 딱 보면 알겠지만, 이게 특성 관리, 아니, 그, 품질 관리 도구에 뭐 특성 요인도, 파레토도, 관리도, 산점도 이런 도표들, 도수분포표도 있고, 히스토그램 같은 거죠. 자, 그리고 체크시트. 이거 도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 다음 또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위 보고서의 재고 및 품질 관리에 대한 분석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게 되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제시문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제 딱 정해져 있어. 자,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재고 및 품질 관리가 있어. 근데 이 재고 관리에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이거 뭐죠? 막대 그래프와 누적 꺾은선 그래프, 누적 비율 나와 있지. 자, 이거는 우리는 파레토도라고 한다. 그쵸? 파레토도. 파레토도. 그래서 이 파레토도는 보통 어디에서 많이 써요? 어디서 많이 쓰이죠? 여기 부품목에 중요도와 가치에 따라서 등급으로 분류해서 재고를 관리한다. 그러니까 수량에 따라 그냥 관리가 아니라 중요도와 가치에 따라서. 그래서 중요한 건 A 등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뭐라 하냐? ABC 재고 관리 시스템이라 한다. 그럼 볼까요? A 그룹 이렇게, B 그룹, C 그룹 이런 식으로. 그쵸? 재고 금액 자체가 얘가 높잖아. 그죠? 그래서 얘를 ABC 재고 관리 파레토도를 활용했고 있구나. 재고 관리에서 보통 많이 쓰는 방법이다. 자, 그다음 품질 관리입니다. 품질 관리에 자, 이렇게 생긴 도표는 뭐야? 이렇게 관리 하한선, 관리 상한선, 중심선. 자, 이거 관리도입니다. 관리도.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공정, 상한선과 하한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얘는 불안정한 공정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볼게요. 통계학적인 원리와 기법을 활용하는 과학적 품질 관리 기법. 이거 품질 관리 QC에서 선생님 얘기했어. QC에서 통계학적인 원리와 기법이야. SQC에 해당이 되겠죠. SQC. 그죠? 종합적 품질 관리 TQC 있고 TQM 있고 그랬을 때 얘는 SQC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기억. 품질 관리 방법으로 SQC를 적용하였다. 맞는 보기. 그래서 우리 여기에 더불어 TQC, 종합적 품질 관리, TQM, 종합적 품질 경영까지 같이 머릿속에 집어 넣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품질 관리에서는 특성 요인도가 활용되었다. 자, 품질 관리, 특성 요인도는 아니지. 그쵸? 얘는 관리도죠. 특성 요인도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보세요. 특성 요인도, PC본, 생선뼈처럼 생긴 거. 이게 바로 특성 요인도였습니다. 자, 얘는 틀린 무게가 되겠다. 자, 그 다음, 디귿 볼게요. 재고 관리에서는 ABC 재고관리 기법을 활용하였다.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기출문제는 좀 여러 번 확인을 해보면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여기에서

작업 관리도 했었고, 그리고 이거에 따른 품질 관리, 설비 보전 관리, 공정 관리,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요즘에는 또 공정 관리가 최근 한 2, 3년, 2년 정도 됐거든요. 그 정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정 관리의 분석 기호라던가, 공정의 계획 기능이라던가, 그다음 통제 기능까지 같이 공부하시면 우리 친구들 생산 관리 안에 여기 있는 단원들은 크게 어려움 없이 해결이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공업일반은 정직하게 문장 그대로 나온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 친구들이 제대로 암기한 친구들은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선생님과 함께 힘차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한국사 강의를 맡은 역사학자 정재환입니다. 이 독립운동 하면은 안중근 의사라든가 3.1운동, 또 유관순 열사,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 홍범도 장군, 김자진 장군, 뭐 이런 분들이 떠오를 겁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독립을 향한 그분들의 뜨거운 투쟁의 삶과 희생과 헌신을 잘 기억해야 하겠죠. 자, 오늘은 자칫 지나칠 수 있는 또 하나의 독립운동, 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일제의 동화 정책에 맞서 싸운 분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어사전에서는요, 이 정체성을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여기 국어 교과서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국어 교과서와는 100% 다릅니다. 일제강점기 교과서이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어가 국어였습니다. 그래서 국어 교과서는 모든 내용이 일본어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는 창가에 치마 저고리를 입고 밖을 내다보는 조선인 소녀의 모습이 그려진 삽화와 함께 이 서정적인 시가 한 편 적혀 있습니다. 일본어입니다만 필요상 읽어보겠습니다. 다이하치 부도노 쭈루 부도노 쭈루와 메노아루 쭈루까 와타시노 마도에 아사모 방모 노비루 부도노 쭈루요 나니오 밑에 노비루 히노 테루 가라스 치라치라 스루까. 이 시를 우리말로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 8장 포도의 덩굴. 포도의 덩굴은 눈이 있는 덩굴인가. 내 창에 아침에도 밤에도 덩굴을 뻗는다. 포도의 덩굴이여 무엇을 보고 뻗는가. 햇살이 비추는 유리창 반짝반짝 하느냐. 예, 이렇게 우리말로 내용을 소개해드려도 됩니다만 굳이 일본어로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일제는 조선의 어린이들에게 일본어를 국어로 가르쳤습니다. 일본어만 가르친 것이 아니고 일본어가 국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도록 가르쳤고 그 일본어에 깃들어 있는 일본의 정서와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쳤습니다. 이 교과서를 소리내어 읽으면서 식민 교육을 받고 자란 조선의 어린이는 과연 어떤 모습의 성인이 될까 상상해 봤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조선어와 조선민족의 문화를 잊어버리고 자연스럽게 일본 말을 하고 일본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낯선 조선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910년 8월 29일 일본은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했습니다. 식민지 조선에 대한 동화정책을 수립했고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선인에 대한 동화교육이었습니다. 1911년 8월 23일 조선총독부는 조선교육령을 제정해 공포했는데요.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령 2조, 충량한 국민을 양성함을 본의로 한다. 5조, 국민 될 만한 성격을 함양하여 국어를 보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민교육의 목표는 일왕에게 충성스럽고 착한 국민을 양성하는 것이었고요. 이를 위해서는 국어, 즉 일본어를 보급하는 것이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과제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제의 생각은요, 학교 교육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당시 보통학교 교과 과정과 교수 시간을 보죠. 국어인 일본어는 10시간인데 반해 이 한문과 함께 묶인 조선어는 1학년, 2학년 6시간, 그리고 3학년, 4학년은 5시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한문 학습은 한자를 많이 쓰는 일본어와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조선어는 가르치는 시늉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조선어는 필수 과목 중 하나였지만 입시에서 배제되었고 이 면석이라도 하려면 일본어가 필수였습니다. 상급 학교 진학이나 취직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조선어에 대한 관심과 학습 열기는 기대할 수 없었죠. 1932년 1월 8일 사쿠라다문 앞에는 이 관병식을 마치고 궁성으로 돌아가는 일왕의 모습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어수선한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던 일왕의 모습이 보이자 군중은 술렁거렸습니다. 그 순간 꽝 하는 대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폭발 소리에 말이 날뛰었고요.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전 11시 44분경이었습니다. 일왕을 폭살하기 위해 적국의 심장에 침투한 이봉창 의사가 던진 폭탄이 터진 거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폭탄은 일왕을 타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봉창 의거는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조선의 독립의지를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이봉창 의사는 1901년생입니다. 용산에 있는 문창 보통학교를 졸업하는 것을 끝으로 일본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본어를 일본인 뺨치게 잘했다고 합니다. 훗날 이봉창 의사가 일본에서 사귄 일본인 애인조차 이봉창이 조선인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검거 후 신문을 당할 때 이봉창 의사가 한 말이 인상적입니다. 3일

운동 때 아무 생각 없었고 오히려 자신을 신일본인이라 생각했다는 겁니다. 천황이 탄 마차에 폭탄을 던지게 되는 극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을 겪기 전까지 이봉창 의사는 신일본인으로 살았습니다. 바로 그런 인간을 만들고자 한 것이 일제의 식민교육이었습니다. 이봉창 의사 말고도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조선인들이 식민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들 가슴 한구석 어딘가에 이 조선인이라는 민족의식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이 일본어와 일본의 역사를 가르치는 식민교육은 신일본인들을 양성했던 겁니다. 조선총독부는 한국신민을 양성하고 식민지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때때로 조선교육령을 개정했습니다. 1938년에는 소학교에서 조선어를 수의과목으로 지정했고 1941년에는 국민학교에서 조선어 과목을 폐지했으며 1943년에 이르러서는 모든 학교에서 폐지했습니다. 1940년대 초반에는 조선어 말살이라는 노골적인 표현이 신문에 등장할 정도로 이 총독부의 조선어에 대한 억압은 극에 달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조선어, 조선 전 사회에서 금지된 조선어는 죽어가는 언어였습니다. 여러분, 알퐁스 도데의 소설 마지막 수업을 기억하시죠? 마지막 수업의 아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랑스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명료하며 가장 논리적인 언어이기에 우리가 반드시 마음속에 지키고 보존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셨죠. 한 민족이 노예의 사슬에 묶인다 할지라도 자신의 언어를 굳건히 지키는 한 그것은 감옥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 같다고요. 노예 상태에 있더라도 자신의 언어를 지키면 다시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말이 말살위기에 놓였던 일제강점기, 우리에게도 아멜 선생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우리말과 한글을 지키기 위해 싸운 한글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1909년 6월, 국어학자 주시경은 쓰러져가는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린다. 주시경은 언어와 국가를 운명공동체로 인식했습니다. 이 망해가는 나라의 운명을 목도하면서도 말을 지키면 다시 나라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876년 11월 7일 주시경은 이 서세동점과 일본의 조선 도발이 본격화한 격변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주시경은 남들과 마찬가지로 이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했는데요. 이 날마다 한문을 읽고 해독하고 외우는 반복학습의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글은 말을 적으면 그만이다. 이 말을 적는 글자가 한자처럼 어렵고 거북해서야 이 어느 겨를에 학문을 터득할 수 있을까? 이 만일 언문으로 우리말을 적는다면 드리는 노력은 적고 얻는 것은 클 것이다. 이 주시경 선생은요, 빠르게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우리 글자로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배지학당에 들어가 세계 지리, 정치 제도, 영어 수학 등 신학문을 배우면서 국문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 1896년 창간된 최초의 국문신문, 독립신문에 주시경은 약관 20세로 회계 겸 교보원으로 참여했습니다. 1897년 4월과 9월에는 독립신문에 논설 국문론을 발표해 획기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한자를 폐지하고 국문을 전용해야 한다. 옥편을 만들고 문법을 정리하고 철자법을 통일해야 한다. 국문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서해야 한다. 이 주시경의 제안은요, 조선어문의 근대화를 위한 국어연구와 실용의 길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이 독립국을 유지하고 사회적 소통과 자주적 문화창조를 위해 자기 나라의 언어와 문자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이 언어와 민족이 운명공동체임을 역설했습니다. 주시경은 1908년 국어연구학회를 설립했고요. 이 우리말에 대한 근대적 연구를 통해 국문법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서를 후학에게 전하기 위해 상동청년학원 국어강습원 등에서 강의했습니다. 1910년 8월 나라가 망하자 백척간두에 몰린 민족의 운명을 감지하고 제자 김두봉, 권덕규, 이규영 등과 함께 말모의 편찬을 시작했습니다. 일제

항전기의 국어는 일본어였습니다. 조선어와 언문은 국어와 국문의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이 우리말과 글을 국어 국문이라고 부를 수 없었던 암울한 시대에 주시경은 우리 글자에 새 이름 한글을 붙였습니다. 한글은 한나라의 글이고 하나이고 크고 바르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말모의 편찬에 박차를 가하던 1914년 7월 38세의 젊은 주시경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떴습니다. 제자 김윤경은 사인을 체증으로 기록했습니다. 이 주시경이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망명을 준비하고 있었다고도 하고 일본이 뭔가 수상한 짓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주시경이 세상을 떠나자 이 제자들이 말모의 작업을 계속했지만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1915년 최남선이 이 조선 광문의 계명구락부를 결성해서 이 조선어 사전 편찬 사업을 재개했지만 안타깝게도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1919년 3.1운동에 참여했다가 일경에 쫓긴 김두봉은 상하이로 망명했습니다. 그러나 말모의 편찬은 포기할 수 없는 민족적 대사업이었습니다. 1929년 10월 31일 한글날 이 주시경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던 조선어 연구회가 사회각계 인사 108인을 규합해 조선어 사전 편찬회를 조직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조선어 연구회가 어떤 생각으로 사전 만드는 일을 시작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훗날 가고파의 시인으로 유명해진 노산 이은상이 쓴 이 조선어 사전 편찬의 취지서 중 한 대목입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낙오된 조선민족의 갱생활 첩경은 문화의 향상과 보급을 근무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요. 문화를 촉성하는 방편으로는 문화의 기초가 되는 언어의 정리와 통일을 급속히 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글을 실천할 최선의 방책은 사전을 편성함에 있는 것이다. 예, 이 낙오된 조선민족은 일제의 식민지 백성이 된 조선인들을 뜻하고 이 갱생할 첩경은 다시 살아나는 지름길을 뜻하니 이는 곧 독립을 뜻합니다. 이 표현만 달리했을 뿐 3.1운동 때 나온 이 선언서, 이 독립선언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들은 독립의 지름길이 문화의 기초가 되는 언어를 정리하고 통일하는 것이라 선언하면서 그 최선의 방법이 사전을 만드는 것이라 했습니다. 언어와 결의의 운명을 하나로 보았고 사전을 만들므로써 이 민족어를 보존하고 문화의 기초를 세워 독립을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사전 편찬에는요, 권덕규, 최현배, 장지영, 이상춘, 이병기, 김범린, 정열모, 이중건, 신명균, 이윤재, 이극로 등 이 조선어 연구의 한글학자들 뿐만 아니라 박승빈, 유억겸, 최두선, 안재웅, 주요한, 이시목, 정인복, 방정환, 이광수, 로기정 등 이 108인의 조선사회 지도층 인사와 교육과 문학의 전문가들도 참여에 힘을 모았습니다. 영화 말모의에서 소개된 이 사전 편찬실입니다. 1층은 편찬원들이 일하는 제법 널찍한 공간이고요. 이 지하는 마치 이 사전 원고를 숨겨두는 그 비밀 창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실제 사전 편찬실은 이 가운데 긴 탁자를 놓고 이 다닥다닥 붙어앉아 일하는 그 좁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사전 만들기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이 조선어학회는 가난했고요. 예, 이 조선어학회는 조선어연구회에서 이름이 바뀐 겁니다. 이 책상머리에서 연구만 하는 한글학자들이 이 스스로 풀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예, 하지만 조선어 사전을 만든다는 이 민족적 대사업에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한 민족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바로 이극로의 고향 선배 이우식이었습니다. 이우식은 1891년에 태어났는데요. 이 경남 의령의 만석지기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이 3.1운동 때에는 의령읍 장날 만세 시위를 주동했다가 일경의 수사망을 피해 상해로 망명했습니다. 1920년 귀국해서 안희재, 김효석 등과 함께 백산무역 주식회사를 설립했고요.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해 임시정부에 보냈습니다. 1926년 서울에서 시대일보사, 1927년 중해일보사를 설립했고 1929년
조선어 사전 편찬회에 참여하면서 후원자가 됐습니다. 1936년 봄, 이유식은 장현식, 민영욱, 김양수, 김도연, 서민호, 신윤국, 임혁규, 김종철, 이인, 설태희, 설원식, 윤홍섭, 조병식 등을 움직여 이 사전 편찬 후원회를 조직했고요. 1936년 이유식이 10,000원, 1936년부터 1939년까지 후원회가 10,000원의 거금을 기부했습니다. 10,000원은 얼마나 큰 돈이었을까요? 이 당시 화폐 가치를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 이 1920년대 후반 경성방직 여공의 한 달 임금이 21원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 현재 근로자 임금 200만 원으로 환산한다면 만 원은 10억 정도가 되는 거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전을 만들려면 표준어 선정과 철자법 정리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이 표준어를 정해야 사투리나 비속어 등과 구분 지을 수 있고요. 또 올림말을 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철자법이 정리가 돼야 일정한 규칙에 따라 풀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930년 한글학자들은 철자법 제정에 착수했고 136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1933년 한글날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중류사회의 말을 표준어로 삼았고 이 맞춤법의 원칙은 표음주의로 하고 단어는 띄어쓴다는 원칙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쓰던 아래하는 더는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맞춤법 이전 우리 글은요, 일정한 서기법이 없는 무질서한 전근대적 상태였습니다. 이 맞춤법이 발표되자 동아일보는 우리 결의 최초의 철자법이 완벽한 것일 수는 없겠지만 이 어문 생활의 기초가 되는 결의말의 표기법이 마련됨으로써 비로소 말글살이의 합리적 처리가 가능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며 환영했습니다. 조선어학회는 1936년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을 발표했고요. 1940년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확정해서 이듬해인 1941년 1월 15일에 발표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지만 이 민족어 3대 규범이 마련됨으로써 비로소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이고 근대적인 조선어가 탄생했습니다. 조선어 사전 만들기는 더뎠지만 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1940년 3월 드디어 조선어학회는 총독부 도서과로부터 출판 허가를 받았고요. 이 대동출판사의 도움을 얻어서 1942년 3월부터 조판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요. 1942년 10월 1일, 이 뜻밖에도 조선어학회 사건이 발발했습니다. 조선어학회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한 여학생 박영희의 일기장에서 발견된 국어를 사용했다가 혼났다라는 문구였습니다. 이 박영희를 호출한 형사는 다그쳤죠. 도대체 국어인 일본어를 썼는데 야단을 친 불순한 교사가 누구냐? 그런데요, 영희는요, 이 조선어를 국어라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썼다고 대답했습니다. 실상은 이 영희가 실수로 조선어를 쓴 탓에 선생님께 야단을 맞은 것이었습니다. 실수를 한 건 영희였고 야단 친 교사는 뭐 할 일을 한 거였죠. 그러나 이 야스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야스다는요, 영희와 영희 친구들을 추궁했습니다. 도대체 너로 하여금 조선어를 국어로 생각하게끔 가르친 그 사상이 불순한 교사가 누구냐? 결국 영생여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이 조선어학회로 자리를 옮겨 사전편찬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정태진이 소환됐습니다. 정태진은 천성이 점잖고 과묵한 학자였습니다. 학생들에게 불온한 사상을 주입한 적도 없고 조선어학회는 독립운동단체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야스다는 정태진을 제자들에게 민족정신을 주입한 사상이 불순한 교사로, 조선어학회를 비밀독립운동단체로 몰았습니다. 반복되는 고문은 정태진의 인격을 파괴했고 조선어학회가 독립운동을 해왔다는 진술서에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이 조선어학회 회원과 관계자들이 검거됐습니다. 끌려온 사람들은 온갖 고문을 당했습니다. 체격이 좋은 이근로조차 고문을 받다가 까무러치기를 수차례 거듭했습니다. 이 회원들끼리 마주보고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며 뺨을 때리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모욕이자 치욕이었습니다. 1943년 12월 8일 이윤재가, 1944년 2월 22일 한징이 고문 후유증과 굶주림으로 옥사했습니다. 예심판사 나카노는 이 학회의 활동이 신모 원료를 포함한 민족 독립운동의 점진 형태라고 판결했습니다. 1945년 1월 16일 함흥지방법원 원심에서는 이 니시다

3년 또는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장현식만 무죄를 받았습니다. 조선학회 주요 인사뿐만 아니라 이 학회를 돕던 후원자들까지 처벌을 받았던 겁니다. 1945년 1월 18일 이극로 최은배, 이승, 정인승은 상고했습니다. 정태진은 미결 구금일수를 계산하면 네다섯 달 후면 추록함으로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검사 사카모토도 상고했습니다. 일제 폐망 직전인 1945년 8월 13일 조선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 측과 검사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조선은 35년간의 긴 식민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간혹 해방을 하늘이 준 선물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해에서 중경까지 중국 땅을 전전하며 독립투쟁을 계속했습니다. 1944년에서 45년 한국광복군은 미 전략 첩보국과 함께 한반도 침투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42년 창설된 조선의용군은 소련이 참전하면서 만주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독립운동 세력은 비록 연합국으로부터 참전국의 지위를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해방이 되던 마지막 날까지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자마자 시작되어 일본이 물러가는 날까지 줄기차게 투쟁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마찬가지로 조선어학회는 감옥에서도 우리말과 글을 지키는 이 민족 정체성 수호투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윤재와 한징이 역사하자 다른 한글 학자들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최연배는 지옥 같은 감옥 안에서도 한글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주시경은 한글을 영어 알파벳처럼 가로로 풀어쓰려고 했습니다. 1914년 유작이 된 말의 소리의 마지막 쪽에서 우리 글을 우리 글이라고 풀어쓴 제목을 달았습니다. 지금은 이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잠옷자를 합쳐서 음절 단위로 모아 쓰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만 이 100여 년 전 타자기를 쓸 때는 음절 단위로 쓰는 한글은 이 타자기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 풀어쓰기를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최연배는 스승의 꿈이었던 가로쓰기를 완성하고 싶었습니다. 이 종이도 펜도 없는 감옥에서 손바닥에 쓰고 살갗에 쓰고 그리고 이불에 쓰고 천장에 그리기를 거듭하다가 이 끝내 가로쓰기를 완성했습니다. 어렵사리 연필과 종이를 입수에 적었고 이 하늘이 도왔는지 들키지 않고 면회온 가족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은 최연배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과연 이 가로쓰기가 세상에 잘 알려질 수 있을까? 마침 같은 방에 들어온 청년 둘이 있어 앉혀놓고 가로쓰기를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한글을 가로로 풀어쓴 것이네. 우리가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면 한글은 다시 살아나야 하고 그때는 이 가로쓰기 안이 새 나라를 건설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무기가 될 것일세. 나는 죽더라도 가로쓰기 안은 살아야 하네. 자네들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네. 8월 17일 오후 한글학자들은 함흥형무소에서 풀려나왔습니다. 당시 형무소 앞에서 석방 장면을 목격한 15세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몹시 놀랐습니다. 한 분은 들것에 실려 나오셨고 나머지 분들은 가족들의 부축을 받고 간신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는데 이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게 흡사 미라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석방된 한글학자들은 기차를 타고 19일 늦은 밤 서울역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미라와 같은 모습으로 옥문을 나선 분들이 다음 날인 20일 안국동에 있는 불교선학원에 모여 학회 재건과 앞으로 할 일을 논의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초인 같은 힘이 나왔을까요?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8월 25일 한글학자들은 안국동 예배당에서 임시총회를 열었고요. 마비됐던 조선어학회를 재건했습니다. 살아남은 한글학자들은 민족어를 회복하고
우리말과 글을 바로 세워야 하는 일에 즉각 뛰어들었습니다.

이극로, 최연배, 이희승, 정인성, 정태진, 이성민, 이중화, 이유식, 김인경 등은 신속하게 실행해야 할 일로 초등과 중등국어 교과서 편찬, 국어 교원 양성을 위한 국어 강습회 실시, 월간지 한글 속간, 국어 사전 편찬 완료 등을 결의했습니다. 해방이 되자마자 조선인들은 통일 독립국가 건설을 열망했지만 남북은 분단되었고 남쪽은 미군정의 지배를 받아야 했습니다. 미소의 대립으로 냉전이 시작되었고 통일 독립국가 수립의 꿈은 멀어져 갔습니다. 결국 1948년 8월과 9월에 남북 양쪽에 분단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해방 3년간은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해방된 민족이 갈라지고 분열되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이던 시대에 조선어학회는 민족어 회복운동을 선도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국어교과서 한글 첫걸음을 간행했고 문맹률이 78%에 이르는 조선인들을 무지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해 전국에서 한글 강습회를 열었습니다.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중단되었던 사전 편찬도 재개했습니다. 1929년에 시작한 사전 만들기는 1957년 큰 사전 6권 완간으로 민족적 대사업의 큰 성취를 일으켰습니다. 한글 전용운동을 전개해 오늘날의 한글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말글이 죽어가던 일제강점기에 조선어학회는 우리말글을 지키고 이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투쟁했습니다.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탄압을 받으면서도 이 옥중에서 독립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방이 되고 옥에서 풀려난 조선어학회는 민족어를 회복하고 바로 세우며 새나라 건설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일제의 조선어 말살 정책에 맞서 우리말글을 지키기 위해 싸운 조선어학회의 언어 독립 투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정재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띠용띠용 포지캐치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0: 물질이 터져졌을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내가 다닌 중학교는
2: 군남중학교.
1: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2: 강숙현 과학선생님.
1: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2: 음악 70점.
1: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1: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2: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뭐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1: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1: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2: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2: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달 탐사선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2: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서 이만큼 더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2: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2: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2: 우주 발사체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2: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윤하계 들어서 이런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4차 산업의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자율주행 아니면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자원이나 우주건강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이렇게 꾸미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런 걸 많이 꾸며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뭐 제가 그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뭐 캠프나 그런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둘째 언니는 어제는 그림, 오늘은 음악, 내일은 문화. 참 변덕도 좋으시지. 아버지 말씀대로 반을 드리나.
1: 왜 참변이야? 니 꺼게?
0: 언니, 너 했어?
1: 예! 듣기 싫어!
2: 아서요. 그 전부터 아는 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동생의 낯을 보아서 내게 예불을 하는지 누가 한다.
1: 그러기에 형님은 훌륭하시오. 이 남자 저 남자 혼해서 편지가 오고 예물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니 꼽게 피아노나 친다고 그 꼴은 볼 수가 없네.

아버지는 어머니를 피말려 죽였어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겁탈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낳았습니다. 어머니는 죽은 나무처럼 말라가고 있었어요. 난 기억이 나요. 아버지를 받아주세요.

0: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오며
1: 당신은 끝까지
0: 사랑이 끊긴다면 그것은 죽음이요 멸망입니다. 내 미움을 가라. 영생을 주시오.
2: 우리 곤란하더라도 희망하기로 해요. 나만은 기필코 내 편이 되어주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대에서 고전을 가르치고 있는 이준석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오디세이아의 첫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텔레마코스의 여행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마코스의 두 번째 방문지는 스파르타입니다. 여기는 전쟁이 끝나고 재결합한 부부 메넬라우스와 헬레네가 다스리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헬레네가 이 시에서 처음 등장하는 그 순간부터 시인은 그녀를 다른 인간 여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헬레네는 황금 배틀 앞에 앉은 여주인의 모습으로 그려지는데요. 이것은 정말 전형적인 저세상 여신의 등장 장면입니다. 여신 칼립소는 황금 북으로 배를 짜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여신 키르케는 불멸의 배틀 앞에서 배를 짜는 모습으로 등장하죠. 다른 어떤 인간 여인도 이렇게 소개되는 법은 없습니다. 곧이어서 헬레네는 초자연적인 직관을 감추려 하지 않고 지체 없이 텔레마코스가 오디세우스의 친아들임을 알아봅니다. 호메로스의 습속에 따르면 주인은 손님

손님의 정체를 미리 밝히려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낯선 손님이 오면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먼저 좋은 자리를 권하고 음식을 정성껏 대접한 다음에 통성명을 하는 것이 철칙이었습니다. 물론 진짜로 버선을 씻었다는 건 아닙니다. 숙박이 필요하면 좋은 잠자리를 내주고 떠날 때는 선물도 안겨주죠. 헬렌에는 그러면 안 되는 순간에서 손님의 정체를 미리 밝히고 있어요. 불문율을 무시해버린 헬레네의 무례한 행동은 인간의 예법에서는 용인될 수 없겠지만 사실 인간 세상 밖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신들은 상대방을 알아보기 위한 사전 정보가 필요 없거든요. 키르케도 세이렌들도 오디세우스를 바로 알아보며 지목해버리죠. 이 헬레네의 기이한 행동은 이어지는 에피소드들에서도 끊임없이 드러납니다. 헬레네와 메넬라우스는 텔레마코스에게 각각 하나씩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먼저 이야기를 꺼낸 헬레네는 오디세우스의 트로이아 정탐 일화를 들려줍니다. 자기 몸에 매질을 하고 거짓골로 변장을 한 오디세우스는 트로이아에 잠입을 해서 적의 의심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정탐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헬레네에게 들키고 말죠. 이 이야기 속에서도 다른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던 오디세우스의 정체를 오직 헬레네 한 사람이 알아봤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자 메넬라우스는 헬레네가 트로이아의 목마를 찾아온 일화를 말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헬레네는 남편 파리스를 잃고 데이포보스와 새로 결혼해서 트로이아의 목마를 찾아오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헬레네는 목마의 둘레를 세 바퀴 돌면서 그 안에 매복하고 있는 히랍군의 아내들 목소리를 흉내내요. 그녀의 모사가 어찌나 완벽했던지 오디세우스를 제외한 모든 히랍인들이 속아 넘어갈 지경이었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히랍인들의 치밀한 준비와 교묘한 매복에도 불구하고 헬레네는 이 목마의 정체뿐만 아니라 이미 그 안에 히랍인이 각각 누구인지도 그 아내들이 누구인지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목마는 인간 지략의 결정체입니다. 전쟁을 끝내버린 이 장치를 고안했던 오디세우스는 도시의 파괴자라는 불멸의 명성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들에게나 그런 것이고 헬레네에게 이 목마는 그저 쉽게 꿰뚫어볼 수 있는 장난감, 작은 물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위대한 업적마저도 무화시킬 수 있는 신들의 헤아릴 수 없는 힘이라는 아주 익숙한 일리아스의 패턴을 기억합니다. 저는 이 일화들이 오디세이아에서 존재론적으로 인간들과 다른 위치에 서 있는 헬레네의 위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작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다른 인간들에 대해서 자신의 압도적인 우위를 선보이면서 신성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호메로스의 신들은 인간사에 개입을 하되, 즉 인간들을 사랑하고 동정하기도 하지만 사태를 즐기기도 하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떠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서로 상충을 일으키진 않습니다. 서로 양립할 수 없어 보이는 이러한 면모들이 실은 호메로스의 신들에게서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일화에서 헬레네는 어떤 전형적인 호메로스의 신적 존재로 일관되게 그려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메넬라우스와 헬레네의 재결합 역시 이것도 지나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호메로스의 시에서 결혼 생활의 신의라는 문제는 결코 가벼운 주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디세이아 전체에 걸쳐서 어두운 배경을 형성하고 있는
아가멤논 가문의 이야기가 좋은 예가 됩니다.

거기에서 클리타임네스트라의 간통은 아가멤논의 피살과 오레스테스의 복수라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 형인 아가멤논의 비극과는 달리 메넬라우스는 헬레네와 문제없이 재결합을 합니다. 헬레네의 간통이 전쟁의 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메넬라우스는 그녀를 왕비로 다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녀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아요. 이 특이한 재결합은 호메로스 사회의 윤리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만 신들에게서나 보이는 현상입니다. 오디세이아 8권에서는요, 가수 데모도코스가 노래하는 아레스와 아프로디테의 간통 사건이 나오는데 그 정도가 이 시에서 유의미한 유일한 비교 대상이 될 뿐입니다. 간통한 아프로디테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자신의 위엄을 금세 회복합니다. 신들은 인간들과는 달리 보복도 처벌도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물론 신들도 인간들처럼 연민도 슬픔도 토로할 때가 있긴 있죠. 그러나 신들은 언제든지 원하기만 한다면 고통의 영역을 떠나서 복된 상태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신들과 인간들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간극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디세이아에서 메넬라우스와 헬레네 역시 이러한 신적인 특권을 누린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예는 헬레네의 약입니다. 그녀는 이 약을 몰래 술동이에 섞는데 이 약에 대한 호메로스의 설명에 따르면 이 약은 이 지상을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는 완전히 낯선 것으로서 가장 비극적인 상황에서조차 눈물을 마르게 하고 복된 망각을 보장해준다고 그려집니다. 자, 우리는 이 시에서 헬레네라는 그런 캐릭터의 존재가 우리 인간들과는 질적으로 아주 다르게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제우스의 딸이라고까지 거듭거듭 소개가 되는데요. 이러한 그녀의 위치가 남편의 인생도 바꿔놔버립니다. 메넬라우스도 덩달아 제우스의 사위가 된 덕택에 불사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메넬라우스는 귀향 도중에 바다 노인 프로테우스에게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듣습니다. 메넬라우스는 필멸의 운명을 등지고 엘리시온이란 곳으로 가게 될 것인데 이것은 그가 제우스의 사위이기 때문이랍니다. 엘리시온은요, 마치 신들의 거처인 올림포스처럼 늘 온화한 미풍만 불어오는 곳, 폭풍도 없고 눈보라조차 범접하지 못하는 낙원입니다. 행복한 저승에 가까운 그런 곳이죠. 이렇게 엘리시온이란 곳은 복받은 사람들이 슬픔과 고통에 지배받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낙원 같은 그런 곳입니다. 예언에 따르면 이 부부는 엘리시온으로 가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날이 그 가게 되는 날짜가 언제가 될지 호메로스는 함구합니다. 이들이 어느 날엔가 엘리시온으로 옮겨가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여생에는 어떤 질적인 변화가 없을 거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부가 지금 스파르타에서 누리는 환경은 엘리시온이 제공하는 환경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일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곳입니다. 인간들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고통을 이 사람들은 쉽사리 외면할 수 있습니다. 엘리시온에서도 이런 수월한 삶을 지속하게 되겠죠. 저는 메넬라우스와 헬레네가 이미 엘리시온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오디세이아의 스파르타는 엘리시온과 동등한 곳으로 제 눈엔 그렇게 보입니다. 메넬라우스와 헬레네의 귀향의 경로가 이러한 추측도 역시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미 서로 다른 두 세계의 근본적인 경계를 넘은 사람들이에요. 메넬라우스와 헬레네는 트로이아 전쟁 이후에 이집트와 리비아를 거쳐서 많은 여행을 하다가 스파르타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이 부부가 방문한 이집트와 리비아는 실제 지리상의 북아프리카의 그 지역들이 아니라 마치 다른 세상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히랍반도에서 이집트는요, 순풍을 받는다면 배로 며칠이면 갈 수 있는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나 메넬라우스가 방문한 이집트는 바다 새들조차 1년 안에 건널 수가 없는 대양 건너편에 있으며 어느 누구도 다시 살아 돌아올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곳이라고 묘사가 됩니다. 돌아올 수 없는 커다란 물의 이미지는 전 세계 곳곳에서 저승을 흐르는 강을 상징하는 물을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로 늘 쓰이고 있죠. 이집트로 가야 한다는 그 예언을 들은 메넬라우스의 반응 역시 특기할 만합니다. 호메로스는 그 말을 들은 메넬라우스의 심장이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고 묘사하는데 이 표현은 이 시에서 오로지 두 번만 나옵니다. 나머지 한 번은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이 저승을 방문해야 할 때 나타나는 반응에서 발견이 됩니다. 심장이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는 이 표현은요, 저승을 여행해야 하는 인간이 나타내는 공포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부는 리비아도 다녀왔어요. 그곳은 치즈와 고기, 우유가 모자라는 법이 없고 심지어 양들이 1년에 3번이나 새끼를 베는 곳으로 그려집니다. 이것은 풍요로움이 표현된 구절이 아니에요. 다른 서사시 작가인 헤시오도스는 복받은 자들이 가는 낙원에서 1년에 3번씩 수확이 열린다고 전합니다. 어떠한 인간의 현실에도 근거하지 않은 이 3번의 수확 혹은 3번의 출산 같은 특징은 낙원의 이미지로 보는 쪽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오고 갔던 메넬라우스와 헬레네가 지금 와 있는 이 스파르타는 제게는 이곳이 마치 엘리시온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치 아내 헬레네처럼 메넬라우스의 특별한 존재론적인 위치는 스파르타에서 텔레마코스가 겪은 일화 전체에 걸쳐서 발견이 됩니다. 메넬라우스의 궁전에 도착한 텔레마코스와 네스토르의 아들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이 궁전의 화려함에 압도됩니다. 이 궁전의 비일상적인 속성은 신과 같은이라는 충격적인 수식어에 의해서 드러납니다. 호메로스 서사시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 신과 같다라는 수식어는 건물과 연결되는 법이 없습니다. 메넬라우스의 궁전은 이 세상의 어떤 집과도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 집에 가득한 광채 때문입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 집안을 채운 신비로운 광채에 대한 또 다른 언급은 스케리아의 알키노스의 궁전과 올림포스 단 둘에서만 발견될 수 있을 뿐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텔레마코스가 여행한 곳이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이고 거기서 만난 존재들도 우리와 같은 조건의 인간들이 아니라 인간 조건 자체를 뛰어넘은 불사의 존재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일리아스라는 서사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일리아스에서는 인간의 피가 조금이라도 흐르는 이상 죽음을 피할 수 없고 그 종착지는 반드시 하데스라는 저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우스의 아들 사르페돈도 여신의 아들 아킬레우스도 죽음은 피할 방법이 없죠. 그러나 오디세이아에서는 네스토르가 죽음을 모르는 존재로 등장하고 제우스의 호의로 하데스 대신 엘리시온이라는 낙원으로 가는 메넬라우스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텔레마코스가 이 사람들을 만나서 겪게 되는 일들도 아마 범상치가 않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는 텔레마코스의 여행의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우리 AI 팽톡과 함께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쏙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1: Don't forget to meet me at 7.
2: What for?
1: It's Kate's birthday today. Remember? We're going to her party.
2: No, it's not. What day is it today?
1: It's Friday.
2: Already? Time flies.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대화 속에 숨어있는 중요한 단어들도 잘 봤죠? Forget, what for 하나로, remember, already, flies 이렇게 다섯 개 함께 배워볼게요. 첫 번째는 forget이에요. Forget. 선생님이 정말 요즘 많이 하는 말,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Forget은 잊다, 기억에서 없어지는 거죠. 잊다가 forget이에요. Forget인데 get 부분을 강조해서 forget, forget 이렇게 발음하고요. 요건 반대말, 기억하다예요. Remember, remember인데 mem 부분을 강조해서 remember. Remember, okay. Remember은 기억하다, 떠오르는 거. Fly, fly. Fly는 날다 라는 뜻이고요. What for? What for? 이건 친구들 통째로 기억을 해줘야 돼요. What for은 무엇을 위해서 이런 뜻이 되는데요.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유를 물어볼 때 쓰는 말. Why도 쓰지만 what for도 정말 많이 써요. 왜, 무엇 때문에, what for. 그리고 already. Already. Already는 벌써 이미 이런 뜻으로 문장에 덧붙이는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대화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자가 Don't forget to meet me at 7 이라고 했어요. Don't 하지 마세요. Forget 잊지 마세요. 뭘 잊지 말래요? To meet me, 나를 만나는 거 at 7. 7시에 나 만나는 거 잊지 마. Don't forget to meet me at 7. 그랬더니 남자가 What for? 왜? 뭐 때문에? 뭔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죠? It's Kate's birthday today. 오늘이 Kate의 birthday잖아. Kate 생일이잖아. Remember? 기억해? We're going to her party. 우리 걔 파티 갈 거야. We're going to her party에서 이 we're going은 지금 파티에 가고 있다가 아니고요. 곧 하게 될 일, 아주 가까운 미래의 일도 이렇게 ing 써서 나타낼 수 있어요. We're going to her party. 우리 걔 파티 갈 거잖아. 그랬더니 no it's not. 이 no it's not은 it's Kate's birthday today랑 붙은 거예요. 오늘 케이트 생일이잖아. No it's not. 아니야. What day is it today? 오늘

0: 무슨 요일이야? 물어보죠. It's Friday. 금요일이잖아. 그랬더니, already? 벌써? Time flies. 시간이 flies. 날아간다. 시간 정말 빠르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재미나고 좋은 표현들 많이 배웠죠? 자, 그럼 오늘 배운 단어랑 문장들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친구들도 앱 준비됐나요? 오늘은 topic word 3, 그리고 topic 57. 57 들어가서 509 눌러볼게요. 잘 듣고 들리는 단어 눌러보면 문장이 완성. 끝까지 알아봐요.
1: What day is it today?
0: What day is it today? 오늘 무슨 요일이지? 하고 물어보는 말이죠.
1: It's Monday.
0: It's Monday. 무슨 요일? 월요일.
1: It's Tuesday.
0: It's Tuesday. 화요일.
1: It's Wednesday.
0: It's Wednesday. 수요일.
1: It's Thursday.
0: 이쯤 되면 친구들 알겠죠? It's Thursday. 무슨 요일? 목요일.
1: It's Friday.
0: It's Friday. 금요일이에요. 요일 물어보고 요일 답하고가 오늘의 좋아요. 자, 이렇게 우리 요거는 완성을 해봤고요. 이제는 펭수와 대화하기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월요일이에요. 목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이제는 우리 Let's Talk을 켜고 함께 대화해봐요. 에피소드 50 눌러주세요. 요일을 묻고 답하기.
2: Hello.
0: Hi.
2: What day is it today?
0: 오늘 무슨 요일인가요? 물어보죠. What day is it today? 월요일이에요. 대답해 볼게요. It's, 그렇지, Monday. It's Monday. 그렇지.
2: Okay. What day is Children's Day?
0: 오, 어린이날은 무슨 요일인가요? 물어봤는데 여기는 목요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It's Thursday. 목요일은 Thursday.
2: Okay.
0: Okay.
2: What day is Christmas?
0: Christmas는 무슨 요일인가요? 일요일인가 봐요. 여기 일요일이라고 나왔어요. It's Sunday. 일요일은 Sunday. 기억하고 있죠?
2: Okay.
0: Okay.
2: Bye.
0: Bye. 뭐야, 펭수. 요일만 물어보고 가는 거야? 좋아요. 이렇게 해서 펭수와의 대화도 성공. 자,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이에요. 우리 오늘은요, 이렇게 시간이나 요일이나 날짜 물어보는 표현들 모아서 한번 물어볼게요. Hi, AI 니콜. 시간, 요일, 날짜 물어보는 법 알려줄래? 시간 묻기. What time is it? 몇 시지? 요일 묻기. What day is it today? 오늘 무슨 요일이지? 날짜 묻기. What's the date today? 오늘 며칠이지? 자, 시간 우리 배운 적이 있기는 해요. 시간은 time이니까 what time? 무슨 시간? 즉 몇 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What time is it? 몇 시지? 물어보는 말. What time is it? 또는 지금 몇 시지 하려면 What time is it now?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요일이요. 오늘 우리 배운 내용인데 요일은 day. 그쵸? 무슨 날, 특정한 날, 요일은 day로 표현하니까 What day is it today? Today? 오늘이 what day, 무슨 요일이니? 지금 보면 친구들 이렇게 시간이나 요일, 또 우리 뒤에 볼 날짜 같은 것들은 물어볼 때 it을 사용해서 물어보고 대답도 it을 사용해서 대답해요. What day is it today? 하면 오늘 무슨 요일이지? 당연히 대답할 때도 it's Monday, it's Tuesday, it's Wednesday 이렇게 답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날짜는요, 며칠, 며칠이잖아요. 25일, 6일 이런 식으로 날짜는 데이트라고 해요. 데이트? 오, 데이트. 이렇게 같이 만나서 노는 것도 데이트지만 날짜도 데이트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what's the date? 하면 며칠이지? Today, 오늘. 오늘 며칠이지? What's the date today? 많은 친구들이 날짜랑 요일 물어보는 거 헷갈려요.

헷갈리거든요. 오늘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요일 주제 다뤘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and Sunday. 요일 이름들 다시 한번 복습해 봐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물리를 심플하게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개념완성 물리학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저는 임지호입니다. 우리 지금 전기자기 파트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전기자기 파트에서 역사적인 사건들 위주로 우리가 지금 단원을 구성해가지고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지난 강의에서는 그 전류가 흐를 때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생긴다 해서 뭐 직선 도선, 원형 도선, 솔레노이드, 그리고 그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장 속에 놓여 있을 때 힘을 받는다까지 배웠던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오늘은 이제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 그리고 그 내용 이어서 정말 중요한 전자기 유도 법칙을 배워볼 텐데, 우리 현대 문명에 전기가 없으면 거의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전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전기가 이렇게 대중화되고 널리 사용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사용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생산하는 그 뒷면에는 또 재미난 역사 이야기와 그리고 물리학적 법칙이 정말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들어가 볼 텐데, 준비되셨죠 여러분? 오케이! 해서 오늘 시작해서 할 이야기는 바로 전자기 유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사람 한 분을 소개해드려야 되겠죠. 바로 아마 여러분 아시는 친구 많을, 아는 친구 많을 거예요. 누구냐면 마이클 패러데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패러데이. 이 패러데이라는 물리학자가 어떻게 보면 발전기, 이 전기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많은 업적을 세웠습니다. 패러데이. 자, 근데 이 패러데이가 영국 사람이거든요. 언제 출생을 했냐면 1791년도, 아주 과거예요. 그쵸? 옛날이에요. 이때 영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비교적 상대적으로 조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대요. 우리가 지금 다니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패러데이가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래도 패러데이가 가장 잘하는 거 뭐였냐면 뭔가를 손으로 만지고 뭔가 고치고 조립하고 하는 그런 능력이 되게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현상을 보면서 왜 저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았던 친구였겠죠. 근데 아무래도 집안 사정이 힘들다 보니까 우리처럼 지금 공부하는 시기에 패러데이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생업이 먼저였겠죠. 10대 때 생업을 위해서 책을 재본하고 만들어주는 재본소에서 일을 했다고 해요. 10대 때. 그때 일을 하면서 그냥 뭐 책을 묶어주고 들어오는 책 만들어주고 하면 좋긴 하겠지만, 패러데이는 그것만 한 게 아니었대요. 뭐냐면 그 많은 분들이 책을 복사해줘 만들어줘라고 딱 내용을 주게 되면은 패러데이는 책을 만들어가면서 책을 내용을 봤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배움에 대한 열의가 강했던 거죠.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해서 패러데이가 정말 인상 깊게 읽었던 게 뭐냐면 전기 그리고 화학, 전기에 대한 내용과 화학에 대한 내용을 정말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패러데이는 책을 만들어주면서 고객님들이, 사람들이 맡겨주는 책을 읽으면서 아, 세상은 이런 원리로 돌아가구나, 이런 것들이 세상에 존재하구나 라고 아마 스스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 되게 멋지다, 그쵸? 해서 패러데이는 그렇게 하다가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생깁니다. 무슨 사건 하나가 생기냐면, 바로 그 패러데이가 있는 재본소의 단골 고객이었다고 해요. 어떤 분 한 분이 패러데이한테 그런 말을 해. 패러데이가 과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걸 보니까 너 한번 그 지금 우리 동네에 데이비 험프리라는 어떤 물리학자, 화학자가 강연을 한다면 들으러 가볼래? 제안을 하게 됐고, 패러데이는 그 말을 듣고 그 데이비라는 화학자 강연에 가게 됩니다. 갔을 때 그 강연을 듣고 나서 패러데이가 너무 감명을 받은 거야. 그래서 그분이 하는 강연들 싹 다 정리해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그분께 보냈다고 합니다. 보내면서 뭐까지 같이 보냈다고

보게 되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배웠습니다. 1820년대 이때 웨르스테드라는 물리학자가 기억나시죠? 웨르스테드. 이 웨르스테드가 뭘 발견했냐면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생겨난다.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자기장. 이 자기장이 생겨난다는 이 실험 결과를 밝혀냈어요. 패러데이가 이걸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하냐? 오! 아니, 전류가 자기장을 만드네? 그러면 역으로 생각했을 때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서는 전류는 만들어질 수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 당시에 전류를 만들려면은 어떤 화학적인 전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고 그것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데 그러면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서는 전류가 만들어질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의 10년 동안 엄청난 연구에 매진을 합니다. 매진한 결과 너무 중요합니다. 1831년도에 바로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는 걸 제안하게 돼요. 대단하다, 그렇죠? 이때 이 전자기 유도 법칙이 어떤 혁명을 불러 오냐면 기존까지는 전기, 즉 화학이라는 어떤 화학 에너지 배터리 같은 거죠. 이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장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이 전기를 만드는데 화학 에너지가 필요가 없어. 뭐냐면 힘, 동력, 바람, 풍차 돌리는 거죠. 그렇죠? 바람 같은 거 동력에 의해 가지고 전기를 만들 수가 있네. 현대의 발전기를 만들게 되는 엄청난 법칙이 됩니다. 해서 이 10년 동안 연구한 끝에 바로 1831년도에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는 정말 멋진 법칙 한개 만들어내게 되고 이거 덕분에 우리는 지금 열심히 전기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패러데이 없죠. 근데 쌤이 이 패러데이 업적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패러데이는 그 책을 만들면서 끊임없이 준비를 했습니다. 과학에 대한 준비, 그쵸? 이렇게 준비를 한 결과 준비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기회는 정말 많아. 많은데 내가 준비가 되어야 있어야지만 되지 않을까. 패러데이도 열심히 어린 시절부터 책을 읽으면서 과학에 대해 준비하다 보니 그 주변 사람이 추천돼 주고 그래서 또 강연도 듣게 되고 그래서 연구소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런 멋진 법칙도 발견하게 되고 해서 우리 지금 공부하는 게 여러분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아시겠죠? 해서 같이 준비해 볼 텐데 해서 이 패러데이가 발견한 이 멋진 법칙 요거를 보고 뭐라 부르냐면은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 불러요. 전자기 유도. 이 전자기 유도에 대한 내용을 잠깐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실험인데, 패러데이는 전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 수학적인 그런 학문의 깊이는 좀 부족했지만 어떤 게 뛰어났냐면 직관적인 실험 능력. 눈에 보이는 현상을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고 직관적인 설명을 하는 것은 정말 탁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했다고 해요. 여기 코일이 있어. 우리의 배웠던 솔레노이드다, 그렇죠? 이 코일의 자석을 가져갔더니 이 자석이 움직이니까는 전류가 흐르게 되네? 근데 문제는 자석이 가만히 있으니까는 전류가 안 흘러. 오! 근데 자석이 움직이니까 전류가 흘러. 오케이, 좋아. 움직여야 돼. 즉,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 즉, 들어오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자석이 움직이네? 그럼 코일 입장에서는 자석이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은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하는 것이겠고, 코일 입장에서 이 자석이 멀어지게 되면 자기장이 줄어드는 것이겠네. 아, 시간에 대해서 이 자기장이 변해야 되겠구나.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얘가 자석이 오다가 바깥쪽, 코일의 바깥쪽에서 움직일 때는 얘가 전류의 변화가 없어. 코일 내부에 들어오니까 딱 전류가 흐르게 되네. 아, 즉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도 변해야 돼.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근데 요 코일, 요 단면 있죠? 이 코일 내부로 이 자석이 들어와야 되겠구나. 되시겠습니까? 즉, 코일의 단면 속에 자기장이 들어와야 되고, 그 자기장의 시간에 따라 변해야 돼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빠르게 움직일수록 이 면적이 클수록, 그리고 자석의 세기가 셀수록 전자기 유도에서 이 흐르는 전류가 강해진다라고 아마 배웠을 겁니다. 기억나실 거죠? 그죠? 좋아. 해서 이 패러데이가 실험한 결과, 아, 더 강한 자석을 코일 내부로 왔다 갔다 빠르게 움직일수록 전류가 강하게 흐르구나. 라는 결론을 내게 되고, 재밌는 물리량 하나를 생각해 내게 돼요. 이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바로 뭐냐면, 자기선속이라고 하는 물리량입니다. 자기선속. 요거 뭐냐면, 그러면, 이 자석, 즉 자석이 움직인다는 것은 이 자석 바깥쪽으로 자기 선속, 자기력 선이다, 그렇죠? 이 자기력 선이 뻗어나가는 건데
이 자기력선이 이 코일 내부

코로 들어가야 돼. 맞습니까? 코일 외부로 빠져나가는 거는 유도 전류를 만들지 못하더라. 코일 내부로 들어가야 되네. 그럼 코일 단면을 이 자기 선속, 즉 자기 장선이, 자기력 선이 들어가야 되네. 해서 어떤 물리량 하나를 정할 수가 있냐면 바로 코일 단면을 지나는 이 자기력 선의 묶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일 단면을 지나는 자기력 선의 묶음. 이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 우리는 자기력 선의 묶음. 묶다를 한자로 하면 속, 자기력 선의 묶음, 자기력 선속, 다른 말로는 자기력 선속도 자속이라 불러요. 오, 자기력, 자, 선, 속. 자, 이때 속이란 말은 묶는다, 묶었단 말이에요. 뭘 묶는다? 이 자기력 선을 묶어. 어떻게? 코일 단면 내부로 들어오는 자기력 선을 묶어버린 거야. 이걸 보고 자기력 선속이라 부르고, 다른 말로는 자속이라 불러요. 이걸 기호로 쓰면 phi라는 기호를 쓰게 되고, 수학적으로는 자기장의 세기 곱하기 면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왜? 잘 생각해봐요. 자석이 만드는 자기력선은 되게 많아. 면적이 넓을수록 당연히 요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많아지겠지. 면적이 좁을수록 당연히 작아지겠죠. 해서 이 자기력 선속은 자기장의 세기 곱하기 면적으로 표시를 하게 되고, 해서 패러데이가 생각한 게 뭐냐? 이 자기력 선속, 자기 선속, 이 자기 선속이 뭐다? 시간에 따라 변해야지만 전류가 만들어지는구나. 그냥 자석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움직여야 돼. 시간에 따라서 자석이 변해야지만 결국은 전류가 흐르는구나.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이거죠. 코일과 자석이 상대적인 운동을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같이 움직여도 안 돼. 상대적인 운동을 할 때, 이 코일의 전류가 발생하는 현상을 보고 전자기 유도라 부르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코일의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그쵸? 면적을 통하는 자기 선속이 시간에 따라 변해야지만 뭐가 된다? 전류가 흐르게 된다. 아시겠습니까? 이때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보고 뭐라 부르냐면은 유도 전류라 부릅니다. 유도된 전류. 그리고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우리 옴의 법칙에 따라서 I, R이다, 그렇죠?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전압이 있다는 소리겠지. 즉,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압을 보고 유도 기전력이라 불러요. 기전력. 유도 기전력이라 부르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유도 전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해서 이 패러데이가 한이 진짜 진짜 멋지고 중요하고 직관적인 실험, 요걸 통해서 전자기 유도 법칙을 증명을 하게 됐고, 요거를 쌤이 이 역사적이고 결정적인 실험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중요한데 쌤하고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어떤 실험을 보여줄 거냐? 우리 전자기 유도 법칙을 가만히 보시면, 자, 여기 이런 실험 장치예요. 요거는 현대에 와서 많이 쓰는 전류계, 그쵸? 전류가 흐르는 장치. 얘를 보고 코일이라 부릅니다. 솔레노이드 코일, 그쵸? 그럼 이 코일 주변에서 자석이 움직이게 되면은, 오? 전류가 흐른다네? 그거를 한번 증명을 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 텐데, 여기 보시면 지금 전류계 눈금을 보시면 0으로 맞춰져 있다, 그렇죠? 전류 흐르지 않습니다. 근데 요 코일 단면 속에 쌤이 자석을 움직일 건데 비교적 자석이 약한 자석이에요. 자, 가만히 있어 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는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렇죠? 근데 움직여. 오, 움직이니까 어떻게 된다? 전류가 흐르죠. 0.01, 0.02, 그렇죠? 좀더 빠르게 움직여 볼까? 빠르게 움직이니까, 자, 봅시다. 좀더 빠르게 움직일게요. 빠르게 움직이니까 조금 더 전류가 커지는 것 같다, 그쵸? 이렇게 빠르게, 오, 빠르게. 이렇게 실험을 해가지고 패러데이가 전자기 유도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조금 약한 자석이고 조금 더 강한 자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말굽 자석인데 더 굵고 강한 자석이에요. 얘를 한번 넣어보자, 여러분. 자, 여기서 넣었다? 오, 바로 살짝 넣어도 확 들죠? 빠르게 나온다, 그쵸? 전류 흐릅니다. 해서 이렇게 빠르게 자기 선속, 쭉 자기장의 세기가 세니까는 훅훅 전류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움직임만으로도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네. 이게 전자기 유도 법칙입니다. 아시겠죠? 가만히 있으니까 안 흐른다, 그렇죠?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러면 자, 이제 우리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움직여야 되네. 뭐가? 자석이, 맞죠? 자, 생각해봐. 움직임에 따라서 전류가 생기네? 동력이 전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연상에 존재하는 동력, 바람, 더 많죠, 그쵸? 그런 거가 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엄청난 근거를 만들어 준 것이고, 요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 요거를 이제 한번 조금 더 수학적으로 한번 식을 만들어 볼게요. 수학적으로. 자, 이 배경지식으로 알아들으면 좋아요.
패러데이는 수학적인 능력이 살짝 부족하긴 했어. 왜냐하면 아무래도 정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직관적인 설명과 능력, 실험력이 뛰어나다고 했다. 그렇죠? 해서 이런 법칙을 만들어내고 수학적으로 정의한 사람은 이제 패러데이가 아니고 맥스웰이라는 또뭘 멋진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길 바라고 맥스웰은 정말 수학을 잘했다고 해요. 해서 이 패러데이 법칙을 보면서 수학적으로 쫙 정리를 해가지고 전자기학을 거의 완성했다 싶을 정도로 잘 만들었는데 해서 이제 이 물리학의 언어가 수학이다. 그렇죠? 수학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창한 수학이라기보다는 그냥 비대반비례 관계뿐이 없어요. 잘 봅시다. 해서 패러데이 법칙에서 유도 기전력 V는 자, 뭐에 대한 코일 내부를 지나는 뭐의 변화율이냐면 시간 변화율. 자, 시간 변화율. 시간 변화율 델타 T입니다. 그렇죠? 이 시간 변화율에 대한 코일 내부 안을 통과해야 돼. 바깥쪽은 의미가 없어. 내부를 지나는 뭐의 변화율? 자기선속. 자기선속. 아까 자기선속 정의하기를 phi라고 했다. 그쵸? 이 자기선속의 변화율에 비례를 합니다. 비례. 바로 이게 패러데이 법칙인 거죠. 자, 두 번째. 근데 이 코일을 많이 감으면 많이 감을수록 또 유도 기전력이 증가하네. 코일의 감은수. 감은수 n에 비례하게 돼요. 이렇게 패러데이는 유도 기전력이란 게 코일을 많이 감으니까는 많이 생기더라, 크더라. 그리고 시간 변화율에 대한 코일 내부를 지나는 자기선속 변화율에 비례한다는 것은 빠르게 움직일수록, 짧은 시간 동안 많이 변할수록 유도 기전력이 커지더라. 아시겠죠? 그리고 코일 내부를 지나는 자기선속입니다. 아시겠죠? 외부는 안 돼요. 내부. 그래서 이 자기선속을 정의할 때 다시 갑니다. 이 자기선속을 정의할 때 자기선속의 크기는 이렇게 정의했다. 그렇죠? 코일 내부를 지나는 바로 자기장의 세기. 오케이. 즉 면적이 클수록 또 자기선속이 큰 것이고 자기장의 세기가 커도 자기선속이 큰 거겠죠. 이렇게 넓은 면적의 도선을 쓸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셀수록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어떻게 돼야 된다? 시간에 따라 변해야 돼. 시간에 따라 누가 변해야 된다? 이 자기선속이 변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에 비례한다? 도선의 감은수, 솔레노이드의 감은수에 비례한다. 이게 바로 유도 기전력 V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한 가지. 자, 한 가지. 그래서 실제로 이 유도 기전력의 유도 전류를 측정하고 자기장의 세기를 딱 측정해 보니까 렌츠라는 사람이 또, 이 유도 전력이 흐르긴 하는데, 이 흐르는 방향이 어떻게 흐르냐면, 바로, 외부 자석, 그쵸? 자기 선속, 외부에서 자석이 들어오면은 이 자기 선속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구나 해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는 외부 자석, 즉, 자기 선속이죠. 이 자기 선속을 방해하는 방향. 자,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자석, 그리고 자기선속이죠. 얘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지는구나. 해서 자연은 변화를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들어오는 걸 막아내. 도망가면 또 도망가는 걸 잡아. 해서 결국은 이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즉, 변화는 자기선속이 들어오는 거니까 얘를 방해하는 방향이에요. 해서 음수를 붙이게 되고, 얘는 수학적으로 음수다라기보다는 방향을 반대한다. 즉, 방해하는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때 유도 기전력 V는 감은수 곱하기 시간 변화분의 자기선속의 변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쓰는 방식이 이제 우리가 즉 맥스웰이 만든 방식인데, 잘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럼 얘를 딱 봤을 때, 시간에 따라 자기 선속이 변하구나 해서 간이 발전기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에나멜선을 묶어서 위에 발광 다이오드를 붙여요. 해서 자석을 붙여놓고, 여기 잡고 자석을 막 움직여. 움직이다 보면 자석이 움직이네. 그럼 이 코일 입장에서는 자기 선속이 자꾸 변하네. 시간에 따라 자기 선속이 변하네. 여기 불이 들어옵니다.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게 재미난 실험이거든요. 간단한 간이 발전기 실험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한번 두 가지로 구분해 볼수 있을 것 같아. 물론 조금 있다가 더 자세히 들어가겠지만 첫 번째, 잘 봐요. 이 자기 선속은 자기장의 세기 곱하기 면적이야, 그치? 자, 이둘다 동시에 변할 수도 있겠지만 도선, 즉 솔레노이드 도선의 면적은 일정한 상태에서 자석의 세기만 바뀌어. 즉 외부 자기장만 바뀔 수 있잖아, 그쵸? 맞습니까? 해서 S는 일정, 도선의 면적은 일정한 상태에서 B만 변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버전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얘는 일정한데 자기장만 변할 때는 유도 기전력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V는 마이너스 n 곱하기. 자, 이때는 면적은 일정하기 때문에 변화율이 아닌 거다. 그렇죠? S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b. 즉, 자기장만 변하는 우리는 패러데이 법칙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뭘 변할 거냐? 자, 두 번째는 이제는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시키지 않고 면적을 변화시킬 수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즉, 자기 선속이 통과하는 면적만 변해요. 그럼 이런 식에서 가능하겠죠. 자, 이제는 B가 일정하고요. 뭐가 변할 거냐면은 S가 변합니다. 이때 성립할 수 있는 유도 기전력 V는 마이너스 N 곱하기 B가 일정하기 때문에 B를 끄집어내고 델타 T분의 델타 S. 얘는 일정하니까 변화량에는 넣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이따가 정말 자세하게 다룰 거고, 이렇게 패러데이 법칙을 또두 가지로 한번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고 정리하도록 합시다. 해서 자연의 이 변화, 외부 자기장을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겨난다라는 것 하나 점검하시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한 외부 자기장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게 바로 렌츠 법칙입니다. 렌츠 법칙. 자, 이걸 잠깐만 정리할 건데 잘 보세요. 렌츠 법칙은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즉 뭐냐면 자석이 움직이고 자기장이 변할 때 유도 기전력이 생기고 유도 전류가 생긴다고 했는데 그 유도 전류에 의해서 생겨나는 자기장의 방향. 왜냐하면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니까. 맞죠? 이 자기장의 방향은 자, 너무 중요합니다.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를 어떻게 하려는 방해하려는 방향, 즉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 즉 자기 선속의 변화겠죠. 얘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형성된다는 게 렌츠 법칙입니다. 즉 패러데이 법칙의 방향 법칙이라 부르기도 해요. 방향을 고려한 사람인 거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N극의 자석이 들어옵니다. N극이 들어와. N극이 들어오게 되면은 외부 자기장이 지금 어떻게 들어오냐?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자, 외부 자기장이 들어오네? 근데 이 코일 입장에서는 이 외부 자기장이 들어오는 게 싫어. 막아내야 돼. 얘를 막 들어오게 못하게 막아야 돼. 막기 위해서 이 코일이, 솔레노이드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오히려 이렇게 막아내는 방,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버려. 자, 이쪽으로 자기장이 생기네? 그러면 우리 잘 알고 있죠. 솔레노이드에서 자기장의 방향, 빠져나가는 방향은 N극.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S극이다. 그렇죠? 그럼 손을 써보면 되죠. 오른손 법칙. 네 개의 손가락이 전류 방향. 엄지 손가락이 N극. 그럼 N극 맞추고 도손을 감아치워. 감아치워. 이렇게. 아, 그럼 유도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상황에서 전류 방향은 어떻게 된다? B에서 G에서 검류계죠, 그렇죠? A 방향으로 전류가 됩니다. 즉, 자석이 들어올 때는 들어오지 마! 막아야 돼요. 왜? 변화가 싫으니까. 들어올 때는 들어오지 마. 두 번째, 이제 N극의 자석이 빠져나가. 빠져나갈 때는 빠져나가지 마. 그냥 변화가 싫어요. 자, 나갑니다. 나갈 때는, N극이 나가네? 나가면 어떻게? 요, 들어오던 이 자기선, 자기력선이 빠져나가. 빠져나가는 게 싫기 때문에 원래 들어와 있었냐 만큼 또 만들어야 돼. 이렇게 원래 있던 방향대로 또 만들어냅니다. 즉, 변화를 방해하는 거야. 나가면 나가는 게 싫어. 들어오면 들어오는 게 싫어. 이게 자연인 거다. 그렇죠? 해서 여기서는 N극에 빠져나가니까는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여기는 S극이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는 N극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엄지손가락 갑니다. N극은 있죠. 엄지손가락 감았죠? 그럼 전류는 이렇게 쭉 가가지고 이쪽 방향이겠죠. 해서 전류의 방향은 A 검류계 B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렌츠의 법칙. 외부 자기장, 외부 자기 선속, 외부 자기장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 도선들은 힘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자기장도 만들고 그에 따라서 전류도 만들어낸다. 방해하는 방향이다. 아시겠죠? 재밌는 실험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구리관 속에 네오디뮴 자석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냐를 보여드릴 텐데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쌤 여기 여러분을 위해서 구리관을 가져왔습니다. 보이시죠? 구리관에 쌤이 쓰던 분필을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분필을 떨어뜨리게 되면 순식간에 떨어지는데 잘 보셔야 돼요. 인훅 내려오기 때문에 보셔야 돼. 오, 금방 떨어지죠? 다시 갑니다. 자, 여기서 놓을게요, 여러분. 자, 오, 거의 1초도 안 돼서 떨어져요. 아주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그쵸. 근데 여기다가 쌤이 여기 보면 네오디뮴 자석, 아주 자기력이 강한 자석이거든요. 이 네오디뮴 자석을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잘 보세요. 한 세월 걸립니다. 자,

한참 이따 떨어져. 그렇죠? 자, 다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엄지손가락에 자석이 있고요.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렸을 때 어떻게 떨어지는지. 떨어뜨렸어. 자. 한참 이따 떨어지죠. 엄청 느립니다. 왜 그럴까? 자, 이 네오디뮴 자석은 아주 강한, 자기력이 강한 자석이고요. 그리고 구리관 속에 네오디뮴 자석이 떨어지게 되면은, 오, 외부 자기장이 들어오네? 그럼 이 구리관도 금속이기 때문에 어떻게? 방해하는 방향. 이 외부 자기장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다 보니, 힘을 작용하다 보니, 이렇게 외부 자기장이 들어오는 걸 막아내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하다 보니까 자석이 운동에 방해를 받아. 천천히 떨어집니다. 오케이? 와, 너무 재밌어요, 이거. 그래서 아마 여러분, 과학실에 가시면 이런 실험장치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시고 한번 실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렌츠 법칙, 즉, 패러데이의 법칙의 방향 법칙이라고 부르는 렌츠 법칙, 즉, 외부 자기장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는 방향이 결정된다. 라고 하는 걸 정리했고요. 그러면, 이걸 처음 말했었죠. 패러데이의 법칙의 두 가지 버전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우리 자기 선속이라고 하는 게 B 곱하기 S, 즉 자기장의 세기 곱하기 면적인데 이두 가지 변수 중에 하나만 고정하고 하나만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그렇죠? 그거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뭐냐? 첫 번째, 면적이 일정한 상태에서 자기장이 변하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금속 고리가 있어요. 이 금속 고리는 지금 면적이 S로 일정합니다. S로 일정한 상황에서 여기 지금 자기장이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때 그래프를 보시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자기장이 일정하다가 변하다가 변하죠. 줄어들다가 변해. 즉, 뭐냐면 시간에 대해서 면적은 변화가 없는데 이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는 거다. 그렇죠?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전자기유도 법칙에 따라서 마이너스 N 곱하기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해. 면적이 일정하죠? 면적이 일정하기 때문에 면적은 변수가 아니야. 그럼 시간 변화에 따라서 뭐가 변하게 되냐면은 자기장의 세기가 변해요. 자, 그러면 가문수는 이제 가문수는 잠깐 접어두고 얘를 비례 반비례 관계를 보자면 유도 기저력의 크기는 뭐에 비례하냐면 면적에 비례하고, 자, 가문수는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면적에 비례하고 델타 t분의 델타 b, 즉, 면적 과 자기장의 세기만 가지고 한번 유도 기저력을 결정해 보면 이때 유도 기저력의 크기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면적 곱하기 시간 변화분의 자기장의 변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 봐요. 시간 변화분의 자기장의 변화는 뭐하고 똑같냐면 시간 자기장 그래프에서의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시간 자기장 그래프에서의 기울기야. 기울기. 해서 이런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아시겠죠? 되게 간단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의미를 아셔야 돼. 자, 0초부터 2초 때까지 한번 가볼게요. 0초부터 2초. 0초부터 2초 때까지 가만히 보시면, 자, 델타 t분의 델타 b죠. 시간 변화분의 자기장의 변화니까. 시간 변화분의 자기장의 변화를 가만히 보시면, 얼마다? 얼마다? 기울기가 0이다. 그쵸? 0이네? 오? 델타 t분의 델타 b가 0이니까 유도 기전력은 0이야. 유도 기전력이 제로다 보니까 전류도 얼마가 된다? 유도 전류가 흐르지가 않아요. 즉, 시간 자기장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일정할 때는 유도 전류가 흐르지가 않습니다. 요거 하나 생각하셔야 돼. 아시겠죠? 정리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2초부터 5초 갑니다. 2초부터 5초. 자, 2초부터 5초 때 보니까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한번 구해볼게요. 오케이?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시간에 대해서 자기장의 변화의 크기를 구할 겁니다. 자, 따라서 절대값 델타 t분의 델타 b의 절대값 크기만 구하는 거예요. 자, 기울기는 지금 어떻게 된다? 2초부터 5초니까 3초분의. 자, 여기가 b0면 여기는 얼마가 된다? 4분의 b0죠? 4분의 b0. 왜냐면 4분의 b,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니까. 따라서 요것분의 요거다, 그쵸? 따라서 얼마가 됩니까? 3초분의 4분의 b0야. 그럼 따라서 얼마가 된다? 3분의. 자, 시간 변화는 3이고, 자기장 변화는 요겁니다, 그쵸? 요거. b0 빼기 4분의 b0. 4분의 3 b0죠. 4분의 3 b0. 따라 정리하게 되면은 4분의 얼마가 된다? b0가 결국은 기울기가 되겠다. 맞지요? 해서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결정해 보면은 뭐에 비례하냐면 면적 S 곱하기 4분의 B0에 비례하는 값이 되겠다.
요거 이해되시겠죠? 자, 이때 우리 뭘 하나 정리하고 싶냐면 그럼 유도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잘 봐요. 이제 요 도선도 솔레노이드처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자기장이 자꾸 감소해. 줄어드니까. 들어가는 자기장이 감소하니까는 어떻게? 자기장의 방향. 들어가는 이 자기장이 줄어드니까 줄어드는 게 싫어. 줄어들지 마. 들어가는 자기장 만들어야 돼. 만들어내게 되면은 감아지는 방향이 자기장 전류의 방향이다. 그렇죠? 이게 자기장의 방향, 전류의 방향. 따라서 전류는 아 자기장이 줄어드니까 전류는 시계 방향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고 2초부터 5초 때까지 유도 전류의 방향은 바로 시계 방향으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세 번째 갑니다. 2초부터 5초를 냈으면 이제 5초부터 9초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5초부터 9초까지 가게 되면 똑같이 델타 T분의 델타 B 시간 변화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값을 계산해 보기 위해서 시간은 5초부터 9초까지 4초가 흘렀네. 그리고 자기장의 세기를 보니까 2분의 B0만큼 변했구나. 그러면은 8분의 B0가 되겠네요. 따라서 유도 기저력의 크기는 뭐에 비례한다? 면적 S에 비례하게 되고 8분의 B0에 비례합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5초부터 9초 때까지 유도 전류의 방향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 자, 왼쪽 그림에서 이제는 들어가는 자기장이 점점 증가해.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하네. 그럼 증가하지 마. 막아내야 되겠지. 감아줘.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따라서 5초부터 9초까지는 반시계 방향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유도 기전력은 요 기울기 이 기울기가 결정하기 때문에 기울기의 부호가 다르면 당연히 뭐가 된다? 전류의 방향도 반대가 되는 거겠죠. 그 부분 꼭 체크하시고요. 전류의 세기 갑니다. 자, 유도 기전력에 보니까는 2초부터 5초 때까지는 S 곱하기 4분의 S 곱하기 B0. 5초부터 9초 때까지는 8분의 S 곱하기 B0.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바로 이 기울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2초 때부터 5초가 5에서 9초보다 어떻게 된다? 2배 크다. 아시겠죠? 따라서 이 기울기가 얘보다 두 배 크죠. 여기서 전류가 2i라고 한다면 여기는 얼마가 된다? i가 된다. 이렇게 유도 전류의 세기는 유도 기전력에 비례하게 되고 유도 기전력은 이 시간에 대한 자기장 그래프에서 기울기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기울기 딱 보고 판단하셔도 좋습니다. 정리되겠죠,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해서 유도 기전력은 뭐다? 여기 시간에 대한 자기장 그래프에서 t분의 b, 즉 기울기에 비례하는 값을 가진다. 아시겠습니까? 꼭 정리하시고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겠다. 한번 정리합시다. 좋아요. 자, 이렇게 우리 정리했고 그럼 쌤, 두 번째도 있지 않습니까? 그치요. 이제 외부 자기장은 일정한 상황에서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변해. 면적이.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이거 뒤에 있는 문제긴 한데 그림만 잠깐 가져와 봤어요. 자, 뭐냐? 두 번째 실전 적용이죠. 면적이 변해. 즉, 봐봐요. 이 도선이 움직임에 따라서 요 닫힌 영역, 그쵸? 닫혀 있는 영역을 지나야 돼요. 요 영역을 지나는 자기장이 점점 증가하죠. 얘가 이만큼 왔어. 이만큼 왔어. 그럼 통과하는 자기장이 점점 증가하잖아요. 그 상황입니다. 이때 운동 방향으로 오른쪽인데 속력을 편의상 V라고 둔다면 얘가 일정한 속력으로 지금 쫙 움직인다고 생각합시다. 이때 면적이 변해.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해. 이때 유도 기전력 V는 자 기억나셔야 돼요. 크기만 딱 따져, 크기만 따져보면은, 아, 그냥 다 적고 크기만 고려해 보겠습니다. 유도 기전력 V는 가문수 마이너스 N에 델타 T분의인데,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B는 끄집어내고, 델타 T분의 얼마? 델타 S. 즉, 면적의 변화만 한번 따져보겠다. 라고 하는 게 이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왜? 외부 자기장의 세기 B는 지금 들어가는 방향으로 일정하게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자기장의 세기는 안 변해요. 오로지 면적만 변합니다. 이때 우리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자 그러면 이걸 아셔야 돼. 그럼 쌤 자기장의 세기 일정은 오케이. 그럼 델타 T분의 델타 S를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맞습니까? 즉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을 구해봐야 돼. 잘 봐요. 요 도선 이 도선의 길이를 편의상 L이라고 합시다. L. V로 움직여.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서 이 도선이 움직여온 길이를 X라고 한번 둡시다. 변수를. 자, 그러면 이때 이 자기장이 통과하는, 요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 사각형 넓이기 때문에 LX가 되겠죠. 따라서 면적 S는 얼마냐면 L 곱하기 X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제 너무 중요하니까 딱 눈 뜨시고, 자, 그러면 대입해봐. 그럼 시간 변화분에 뭘 변화를 구해야 되냐면 면적 변화인데, 면적은 L 곱하기 X야. 오케이. 근데 L은 지금 알다시피 세로 길이기 때문에 얘는 변하지 않아. 오로지 X만 변해. 따라서 L은 변수가 아닌 거다. 그쵸? 그럼 이거하고 똑같아요. L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X. 그러면 델타 T분의 델타 X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 거리가 얼만큼 증가했냐는 거다. 그치? 1초 동안의 이 거리 변화량. 1초 동안의 이 도선이 이동한 거리. 1초 동안의 이동. 1초 동안의 이동 거리. 바로 속력이다. 그쵸? 속력. 아시겠습니까? 속력. 요거는 여러분 한번 알아두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해서 한번 정량화 시켜보면 얘가 속력 V가 되겠고, 따라서 델타 T분의 델타 S는 L 곱하기 V로서 한번 써볼 수 있겠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도선이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 라고 하면, 아, 이렇게 속력을 가지고 움직이겠구나. 그러면 이때 델타 T분의 델타 S는 L 곱하기 V로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구나. 라고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도 기질력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유도 기질력의 크기는 뭐에 비례하냐? 일단은 우리 처음 정의한 대로 여기 자기장이 세기 비례하겠지. 자, 그리고 가문수는 잠깐 접어두고, 가문수는 고려 대상이 아니고 자기장과 면적만 고려시켜 봅시다. 아시겠죠? 그러면 유도 기질력의 크기는 뭐에 비례하냐면 일단은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해. 오케이? 두 번째. 시간에 따른 면적 S 변화에 비례하는데 요것이 LV였어. L 곱하기 V. 오케이. 따라서 도선이 움직여. 도선이 운동을 하면서 자기장이 통과하는 이 면적이 변할 때는 유도 기질력의 크기는 자기장의 세기 곱하기 도선의 길이, 세로 길이 되고 세로 길이, 길이 곱하기 도선의 속력 V에 비례하게 됩니다. 요 관계라는 게 아셔야 돼. 아시겠죠? 자, 이거는 우리 뒤에서 문제 풀 때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자기장 영역이 있어요. 영역이 있어. 이 자기장 영역에 이렇게 사각형 도선이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사각형 도선이 얘가 움직이면서 넓어지는 거고, 얘는 이 도선이 영역 내로 들어가면서 움직이는 거고, 이때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기 자기장이 통과된 면적이 증가하죠. 이런 상황. 이런 상황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유도 기전력이 비례한다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두면 조금 유용할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도 전류 방향 한번 생각해 봐야지. 잘 봐요. 얘가 움직임에 따라서 들어가는 자기장이 점점 증가해. 그러면 도선, 이 닫힌 그 도선이죠. 얘 입장에서는 이 들어오는 자기장이 싫죠. 들어오면 들어오는 게 싫고 나가면 나가는 게 싫어. 그냥 변화가 싫은 거야. 들어오네? 그러면 들어오는 걸 막아내야 돼. 들어오지 마. 막아내야 되겠죠. 따라서 막아요. 나오는 방향. 따라서 감아지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 따라서 도선이 이렇게 움직일 때는 전류 방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흘러요. 이렇게 움직일 때는. 아시겠습니까? 움직이니까, 오, 들어오네? 들어오지 마. 반시계. 자, 반대로. 도선이 안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지. 즉, 면적이 점점 줄어듭니다. 자,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들어오는 자기장이 점점 영역이 줄어들죠. 그럼 줄어드는 게 싫어. 줄어들지 마. 만들어내야 되겠지. 그럼 이게 자기장? 이게 전류? 아하! 이렇게 우리는 뭐라 할수 있다?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는구나. 도선의 움직임 방향이 바뀌면 유도 전류의 방향도 바뀝니다. 요 부분까지 한번 정리를 합시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해서 우리 오른손 법칙 기억나죠? 직선 도선에서는 엄지손가락이 전류, 네 개의 손가락이 자기장. 오케이? 그리고 우리 원형 도선에서도 엄지손가락을 전류, 네 개의 손가락을 자기장으로 했지만, 원형 도선부터 이제는 얘가 원형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사각형이니까. 이렇게 닫힌 도선이 나오게 되면 네 개의 손가락을 뭘로 정의할 거냐면 전류 반대입니다.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입니다. 그럼 이렇게 감아지게 되면 자기장, 이건 전류. 마찬가지야. 자기장, 전류 해서 오른손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시겠죠? 좋습니다. 해서 유도 기전력의 크기 정해주고, 그 다음에 오른손 법칙을 통해서 방향 정해주고, 그렇게만 하면 우리 전자기 유도 문제 정말 쉬워져요. 해서 우리 한번 전자기 유도 법칙 문제 풀면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이미 예전부터 배웠던 내용하고 포함되어 있어요. 즉, 물질의 자성과 같이 연결된 문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자기화되지 않은 자성체 A를 자기화되어 있지 않다는 말은 이제 그냥 중성 상태죠. N극과 S극을 띠지 않은 원자 자석들은 NS를 띌수 있지만은 전체로 봤을 때 띠지 않은 상태겠죠. 이 자기

가성체 A를 균이란 자기장에서 자기화시키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요. 나는 가에서 충분히 시간이 지난 후 A를 꺼내어서 가만히 놓았더니 금속고리를 통과할 때 고리에 유도전류가 흐르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때 P는 A의 한쪽 면인데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 했습니다. 찾아봅시다. 지금 균이란 자기장이 아래쪽에서 위로 가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쵸? 요 그림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쌤이 조금 더 편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아래쪽에 N극의 자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위쪽에 무슨 극의 자석이 있냐면 위쪽에 S극의 자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외부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을 향해 가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력선이 만들어질 수가 있지. 그쵸? 자, 그러면 얘를 가만히 보니까 얘를 가져와가지고 떨어뜨렸더니 유도전류가 흘렀네? 맞습니까? 유도전류가 흘렀다는 것은 뭘 말하냐? 일단 A가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성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도선이 반응을 하지. 만약에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는데 자기장이 사라졌다. 그럼 예를 들면 상자성체나 반자성체다. 그 둘은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자기장의 성질이 확 사라져버리죠. 그러면 아무리 떨어뜨려도 코일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코일은 자기 손속에 변해야 되기 때문에. 맞죠? 따라서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게, 아, A는 강자성체구나라고 단번에 눈치를 챌수 있겠죠. 맞습니까? 상자성체가 되게 되면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는 순간 자기장 확 사라집니다. 오케이, 좋아.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A의 아래쪽은 외부 자기장과 똑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S극이 만들어지겠고 N극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거 두개 인력이 작용하고 인력이 작용하는 상황입니다. 자기장 방향과 똑같이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오는 방향.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좋습니다. 자, 기억 볼까요? A는 상자성체냐? 틀렸죠. 강자성체입니다. 니은! A가 고리를 지난 후 고리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기억이냐? 물어봤다. 자, 봅시다. 고리를 지난 후라는 것은 요 상황이 있다. 그쵸? 그럼 P는 N극이고 밑에는 S극이야. 자, 고리 지났어. 자, 봐요. 지나게 되면 얘가 점점 밑으로 내려오죠. 그럼 이 고리 입장에서는, 오? 갑자기 얘가 멀어지니까 자기 손속, 자기장이 점점 줄어들어. 줄어드니까는 줄어드는 게 싫다는 거지. 맞습니까? 그때는 코일의 아래쪽이 S극이 되고 위쪽이 N극이 되면서 얘를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즉 자기 손속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집니다. 위에가 N극이죠. 엄지손가락을 N을 맞춰, 감아줘. 이렇게. 따라서 유도 전류의 방향은 기역 방향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네, 맞아요. 뒤에 갑니다. A가 고리를 지나기 전과 지난 후에 고리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반대냐? 잘 봐요. 고리를 지나기 전 들어오네? 갑자기 외부에서 자기장이 증가하네. 증가하는 게 싫어? 오지 마. 밀어내야지. 그렇죠? 밀어내. 통과하네? 어때는 좋아. 왔는데 갑자기 나가네? 빠져나가네? 또 나가니까 나가는 게 싫어. 가지 마. 잡아당겨. 자기장의 방향은 똑같습니다. 변화를 싫어해. 아시겠죠? 따라서 방향은 반대가 아니고 똑같다는 거한개 정리하시고요. 이렇게 푸시면 되겠다. 오케이. 쉽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기초 문제, 이제 14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13번이죠, 13번. 13번 간단하게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검유계가 연결된 코일 주위에서 막대 자석을 코일에 접근시켰다가 멀리하는 운동을 하는데, 요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봅시다. 자석의 운동을 빠르게 하면 유도 전류 세게 세지냐? 맞죠? 시간 변화분의 자기 손속의 변화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일수록 유도 전류 세기가 커집니다. 기억 맞아요? 니은! 자석이 접근할 때와 멀어질 때, 검유계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 같나? 반대죠. 올 때랑 갈 때는 여기에 만들어지는 자기장 자체가 반대기 때문에 달라요. 올 때는, 오, 들어오네? 오, N극이 들어오네? 들어오지 마! NS. 나가네? 아, N극이 빠져나가네? 나가지 마! 잡아야 돼. SN이 되겠지.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전류의 방향 반대입니다. 니은탱? 디귿! 자석을 동일하게 운동시킬 때, 동일하게. 코일의 가문수를 더 크게 하면 유도 전류 세기가 커진다? 그치요. 유도 기전력은 코일의 가문수에도 비례하는 물리량이었기 때문에 정답은 기역 디귿만 맞는 3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자, 우리 이어서 이제 14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14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 치시고 우리 연습하셔야 돼요. 그림 가와 같이. 균이란 자기장 영역에 원형 도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자기장의 방향은 종이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고 나는 가에서 자기장의 세기 B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낸 것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한번 골라봅시다. 기억. 도선을 지나는 자기 손속은 2분의 T

찌를 때가 2분의 3t제로일 때보다 크냐? 자, 여기가 2분의 t제로다. 그렇죠? 2분의 t제로. 2분의 3t제로 요겁니다. 2분의 3t제로. 그러면 자기 선속을 구할 때 자기 선속은 자기장의 세기 곱하기 면적이야. 지금 원형 도선의 면적은 변함이 없이 일정합니다. 근데 언제 자기장의 세기가 더 세냐면은 요때 2분의 3t제로일 때가 자기장의 세기가 더 세죠. 따라서 자기 선속은 2분의 3일 때가 더 큽니다. 따라서 기역은 틀린 선택지겠죠. 자, 님 봅시다. 도선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2분의 3t제로일 때가 3t제로일 때보다 크냐? 자, 유도 전류의 세기는 유도 기전력에 비례한다. 그렇죠? 자, 이때는 도선의 면적은 일정한데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기 때문에 유도 기전력은 뭐에 비례하냐? 자기장 면적 S 곱하기 자기장의 시간 변화분의 자기장의 세기 변화에 비례합니다. 그 말은 기울기에 비례한다는 거지. 맞습니까? 자, 기울기를 봅시다. 여기서 2분의 3t제로일 때는 요 때인데 이때 시간 변화분의 자기장의 변화 기울기 구하면은 t제로분의 2b제로. 자, 크기만 꼽아야 돼, 크기. 오케이. 그다음 요 때. 요 때는 2t제로부터 4t제로까지죠. 즉, 3t0까지인데, 3t0일 때, 이때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은 2t0분의 얼마? 3b0. 이때는 2t0분의 얼마다? 3b0다. 오케이. 언제 기울기가 더 큽니까? 언제 시간분의 자기장 변화가 큽니까? 바로 2분의 3t0보다 더 크자, 그쵸? 따라서 기전력이 더 크겠네. 얘가 더 크기 때문에 기전력이 더 크고, 기전력이 더 크기 때문에 전류가 더 크겠죠. 그다음 전류의 세기는 이때일 때가 요때일 때보다 크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 봅시다. 3t제로일 때 도선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냐? 자, 오른손 법칙 갑니다. 지금 3t제로는 자, 들어가는 자기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줄어드니까는 줄어드는 게 싫어. 그러면 자, 줄어드네? 이 줄어드는 방향 이쪽인데 얘가 줄어드니까 줄어들지 마. 엄지손가락과 이쪽을 향해 감아치어. 따라서 어느 방향? 시계 방향입니다. 시계 방향. 줄어들면 줄어드는 게 싫고 나오면 나오는 게 싫고. 그쵸? 그냥 반대 방향입니다. 따라서 시계 반대 방향이 아닌 시계 방향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한번 잘 정리해 주시고 따라서 정답은 니은만 맞기 때문에 2번으로 구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항상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다. 엄지손가락이 자기장 N각의 방향이겠죠? 그거 잘 체크하시고요. 자, 15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림은 막대자석의 N각을 코일에서 멀리합니다. 이때 A와 B가 어떤 자기장, 자석이 생긴지 만들어봐 했는데 S극이 멀어지네? S극이 멀어지니까는 O? 멀어지면 멀어지는 게 싫지. 잡아당겨야 돼. 그러니까 무슨 극이 만들어질까? N극이 만들어지겠죠. 얘는 S극이 되겠지. 멀어지니까는 멀어지는 걸 방해해. 가까이 오면은 가까이 오는 걸 방해해. 뭐든지 방해합니다. 요게 전자기 유도 법칙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풀어보았고요. 잘 정리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우리 30강의 물알체 퀴즈 복습하면서 갑시다. 전자기 유도는 코일과 자석이 상대적인 운동을 할 때, 그쵸? 이때 기역은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였고요. 유도 기전력은 이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압이었습니다. 그리고 패러데이 법칙은 유도 기전력은 뭐에 대한 코일의 내부를 지나는 뭐의 변화를 비례했는지 기억나시면 탁 정리해 보시고요. 렌츠 법칙은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를 도와주는 방향일까요? 방해하는 방향일까요? 한번 딱 정리해 보시고요. 정답을 아시겠으면 바로 우리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쌤들 같이 피드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오늘 재미난 이야기와 함께 우리 전자기 유도 법칙 배웠습니다. 최고의 학습은 무한 반복이네. 우리 무한 반복하면서 열심히 우리 앞으로 미래를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물리가 심플해지고 간결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신만점 수능특강 유정훈의 전체입니다. 15번째 시간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딱 여러분 견디면 완강입니다. 드디어. 아 마지막 단원의 마지막 레벨 3 네, 심화 유형 대비 정적분의 활용입니다. 우리 수능특강 레벨 3가 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넓이에 대한 문제인데 그 넓이에 대한 것은 하나의 어떤 문제 표면상

상황의 어떤 그 상황 내지는 그런 것뿐이지, 결국 이 문제에서 핵심 개념은 적분하는 방법, 또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의 미분 하나는 그렇고요. 또 다른 하나는 치환 적분, 부분 적분 이런 계산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그 안에는 얘를 이제 그 우리가 뭐 사인 x 그리잖아요. 이 사인 x 하면 어떻게 그러죠, 여러분? 이렇게 그리잖아, 그죠? 근데 사인 2분의 1x, 사인 2x 이러면 주기가 달라지잖아요. 좌우로도 우리가 옆으로 늘렸다, 줄였다. 그럼 넓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이거 관련된 최고 난도 2022 수능 30번까지 끝으로 우리가 마스터하게 되면, 역함수 정적분까지 마스터하게 되면 이번 시간까지 모든 이야기들이 끝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레벨 3 1번을 풀기 위한 렘마부터 가보겠습니다. 결국은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다. 자, 이 문제와 이 문제를 비교하자면, 얘는 그냥 이제 이 넓이니까 뭐 이거 뭔가 계산을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이 S세타를 구하면 결국 이 친구의 풀이가 얘가 T에 관한 함수 혹은 세타에 관한 함수가 된다라는 거야. 이걸 어떻게 처리할래? 그 계산법이 중요한 거지 S세타를 구하는 건 힘들지 않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얘랑 같다. 렘마 볼게요. 자, 기출 문제입니다, 참고로. t ln t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a. 0부터 0까지 적분을 만들어야 되니까 t 자리 1을 집어넣읍시다. 1을 대입하면요, 좌변은 0이에요. t 자리 1을 대입하면. 자, 우변은 ln 1이 0이니까 0 더하기 a의 제곱, a의 제곱입니다. a의 제곱 마이너스 a. a의 a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0 또는 1인데, a가 0이 아닌 상수라고 했어요. a는 1입니다. a가 1이야. 1, 1. 자, 그 다음에 제가 주구장창 앞에서 설명했던 거. 자, 공식처럼 쓰지만 개념을 설명할 수 있겠니? 라고 물었던 겁니다.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하자. t에 대해서 미분하면 x자리에 ln t가 들어가지만, 요 ln t를 미분한 것을 곱해야 된다.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 원리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변 미분해야죠. 예, 두 배, t ln t 플러스 1, t ln t 플러스 1. 자, 안에 있는 거 미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ln t. 앞에 거 그대로 t, 뒤에 거 미분 t분의 1. 1. 오케이, 좋아요. 자, t분의 1을 t를 곱해버려. 그럼 얘가 2t가 될 것이고요. 오케이. F1을 물어봤습니다. F1. 자, T자리에 뭐 집어넣으면 돼요? T자리에 E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렇다면 F1은 두배 E, 예, E 더하기 1, ln E 더하기 1, E. 따라서 네배 E의 제곱 더하기 네 배의 무리수 E 라는 답을 쉽게 얻을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렘마로 가지고 온 이유는 요 함수의 정적분을 표시된 함수의 구조 때문에 그렇다. t에 관한 함수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 집어넣고 미분한다. 요게 사실은 이 뒤에 있는 문제의 단순 버전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레벨 3 1번 한번 가볼게요. 자, 이 문제는 충분히 변형이 될수 있는데, 대신에 어떻게 변형될 수 있는지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원점을 지나고 1선면에서 y는 x 플러스 1분의 x와 만나는 직선 l이 있다. l이 x축의 양의 방향을 이루는 각의 크기를, 얘가의 크기를 세타라 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 세타, s 프라임 6분의 8을 물어봤습니다. l이요, y는 탄젠트 세타 x예요. 세타가 변하면 이 직선이 변합니다. 이 직선이 변하면 세타의 넓이가 변합니다. 세타의 넓이가 변해요. 이 교점을 알파라고 하면, 사실 이 알파는 누구에 의해 변합니까? 세타에 의해 변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 넓이라고 하는 친구는 0부터 알파까지 위에 있는 친구에서 아래 있는 친구를 뺀 거예요. 위에 있는 친구가 요거네요. 예, x 플러스 1분의 x에서, x 플러스 1분의 x에서 아래에 있는 탄젠트 세타의 x를 뺀 겁니다. x에 대한 정적분이죠.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여기 알파가 뭡니까? 세타에 관한, 세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걸 찾는 것이 이 문제의 답입니다. 그러면 알파를 어떻게 찾습니까? 이네 둘이 같다를

풀어야 되겠죠. 아, 탄젠트 세타 X가, 자, 써볼게요. X 플러스 1분의 X야. X가 0. 원점에서 하면 안 나고요. X가 0이 아니야. 아닌 점을 찾아야 되니까, 알파를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그럼 X 플러스 1이 탄젠트 세타분의 1, 코탄젠트 세타야. X가 코탄젠트 세타 빼기 1이야. 얘가 바로 알파라는 거예요. 아, 요 알파가 코탄젠트 세타 빼기 1이야. 아, 따라서 얘는 세타가 어차피 예각이니까 함수가 되겠죠. 알파 세타는 코탄젠트 세타 빼기 1이었던 거야. 아, 얘가 알파 세타였던 거야. 이렇게. 네. 이게 핵심이라는 거야. 다 했어. 이 상황까지는 풀어낼 줄 알아야죠.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야? 자, 그 다음은요. 이 문제는 적분이 돼요. 그래서 그냥 계산해도 돼. 근데 이걸 변형한다면, 그쵸? 일단 내가 그냥 계산하는 거 한번 보여줄게요. 그 다음에 이걸 변형한다면, 자, 어떻게 변형해? 이게 적분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예, 이 친구를 미분해서 찾자라는 거지. 예, 그 두 가지를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적분이 되니까 실제로 한번 계산해볼까요? 여기 옆에다 써볼게요. S세타는 0부터 알파세타까지 X 플러스 1분의 X는 사실 나눗셈을 해야 되는 거잖아.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계산하면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이거 통불하면 X 플러스 1분의 X 나와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의 X예요. 네. 계산하면 X 마이너스, 자, ln 절대값 X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탄젠트 세타의 X제곱입니다. 0부터 알파 세타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알파 세타 마이너스 ln 절대값 알파 세타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탄젠트 세타 알파 세타의 제곱입니다. S 세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고 사실은. 그럼 이 친구를 미분하자. 일단 한 김에 그냥 원래 풀이대로 해보겠습니다. 알파 프라임 세타 마이너스 미분하면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는 겁니다. 알파 세타 플러스 1분의 알파 프라임 세타 마이너스 앞에 거 미분 2분의 시컨트 제곱 세타 뒤에 거 그대로 알파 세타의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탄젠트 세타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2배 알파 세타 알파 프라임 세타입니다. 우리는 S 프라임 6분의 파이를 물어봤어요. S 프라임 6분의 파이. 그럼 알파 프라임 6분의 파이, 알파 6분의 파이를 찾아야 돼. 그래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알파 세타야. 그러면 알파 6분의 파이는 코탄젠트 6분의 파이. 탄젠트 6분의 파이 역수니까 루트 3이 되겠죠? 마이너스 1. 자, 알파 프라임 세타는 코탄젠트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이에요. 따라서 알파 프라임 6분의 파이는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 역수치하면 2. 제곱하면 4. 그래서 마이너스 4입니다. 그래서 얘를 그대로 집어넣을게요. 그대로 뒤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알파 프라임 6분의 파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알파 6분의 파이가 루트 3 빼기 1. 더하기 1이니까 루트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2분의 시컨트 6분의 파이. 코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 역수치하면 루트 3분의 2. 제곱하면 3분의 4. 3분의 4에 2분의 1이니까 3분의 2. 오케이. 자, 그리고 알파 6분의 파이의 제곱. 루트 3 마이너스 1의 제곱. 오케이. 마이너스 2이 약분. 탄젠트 세타는 루트 3분의 1. 알파 세타죠? 아, 탄젠트 6분의 파이는 루트 3분의 1. 알파 6분의 파이는 루트 3 마이너스 1. 알파 프라임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4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여러분 잘 보면 여기 플러스 4가 있고 마이너스 루트 3분의 4가 있어서 사실 얘네들이 이렇게 촥 소거됩니다. 다. 이것만 남아. 예,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에 자 뭡니까? 4 마이너스 2 루트 3이야. 따라 정답은 3분의 4에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오면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3이 됩니다. 네, 요게

선생님 계산 쉬운데요? 아, 네, 쉽다라고 하기 조금 복잡하지만 어쨌든 적분이 되는데요. 예,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이걸 사실 이제 적분이 되니까 계산이 되지만 이 형태가 좀 복잡하다면 사실 이렇게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S세타를 방법 2입니다. 보세요. 인테그랄 0부터 알파 세타까지. 자, 우리 아까 x 플러스 1분의 x였잖아요. 이걸 이제 그대로 가고요. dx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를 바깥으로 빼는 거예요. 0부터 알파 세타. 자, 그리고 x dx. 얘가 s 세타야.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미분하겠다 라고 하면 x 자리에 알파 세타 집어넣고 우리 많이 했던 거. 네, 알파 세타 미분할 거.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됐나요? 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근데 얘가 2분의 1x의 제곱이니까 2분의 알파 세타의 제곱인 거예요. 그 사실 얘랑 똑같아. 아까 썼던 거랑. 똑같잖아. 이거 얘랑 똑같고. 얘 뭐예요? 얘랑 똑같고. 자, 이 친구는 사실은, 예, 이게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하면 얘랑 똑같아요. 예, 앞에 있는 거랑. 그래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더 편합니다. 이거 두 번째 방법이. 그래서 뭐 하면 돼? 세타 자리 6분의 파이 집으면 얘랑 똑같은 계산이 나온다고요. 방법 2가 사실 더 중요해. 그러니까 이거 식을, 요렇게만 열심히 수능 특강 문제풀이를 연습한 친구는 학교 선생님이 얘를 지금 적분이 되는 형태를 줬잖아요. 적분이 어려운 형태를 줘버렸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왜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아니지. 미분해서 가야지.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 점을 반영해서 변형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레벨 3 1번이었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레벨 3 2번에 대한 설명. 아, 이것도 참 문제를 변형해서 학교 시험에 출제하기에 너무 좋죠. 왜냐하면 아이디어가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문제 구조가. 요런 함수, 요런 함수. 이게 도대체 뭘 뜻하느냐. 제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줬지만 사실은 이제 요거죠. 레벨 3 2번은. F를 여긴 이렇게 그려요. 그럼 0 이상일 때 이거 갖는 의미가 뭐지? 마이너스가 있으면 대칭인 거고, K배가 되면, 그러니까 이 바깥에 K배가 되면, 위아래로 함수값 K배. 물론 K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또 뒤집혀서 또 K배가 되겠지만, 절대값 K배. 근데 이 X에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좌우로. K배가 아니고 사실 K분의 1배인데, 그게 왜 그런 식이 되는지, 예. 그 원리를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림이 또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림을 안 줘도 이게 가능은 한데, 예, 좀 복잡하니까 그림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거를 이 친구의 기하적 의미를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의 상수를 집어넣어서 한번 그려봐. 라는 뜻에서 랜마를 만들었고요. 지금도 30분간 이 얘기만 할 거야,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 예. 그리고 여기에 뭔가 X 앞에 실수배가 되고, 사실 이 바깥에도 실수배가 돼도 이 함수의 그래프의 변화가 어떤지, 정적분 값의 변화가 어떤지,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정적분의 성질 혹은 카발리에리의 원리로도 설명이 되는데, 그게 관련된 아주 유명한 기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야. 수능 30번 문제.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야? 요게 이 아이디어와 또이 아이디어가 쓰인다라는 거죠. 아까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아이디어란 100이라고 하면 그 중에 50%는 이 아이디어가 쓰입니다. 레벨 3 아이디어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준비됐죠? 네, 우리 마지막입니다. 이제 드디어. 레벨 3. 2번을 풀기 위한 랜마. 자, 마이너스 사인 x가 있는데 열린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gx를 구간에 의해 쪼갰습니다. 일단 gx가 y는 2분의 1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건데 그림을 그려봅시다. 그럼 fx가 뭐야? 마이너스 사인 x야. 마이너스 사인 x. 옆에다 이렇게

여기가 지금 2파이고요. 마이너스 2파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예요. 사인 2분의 1x는 주기가 4파이입니다. 그럼 0부터 2파이까지만 그려야 되니까 반주기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반주기. 좌우로 두 배 이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2파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봐봐요. 사인을 통해서 내가 확인하라는 의미에서 그림을 통해서 아 이런 기하적 의미구나라고 설명했지만 이걸 일반화해서 얘가 자 봐봐 여러분 이 친구가 fx야. 그러면 자 여기 아래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f의 마이너스 x는 뭐가 되겠니? x가 0 이상일 때 f의 마이너스 x. x 대신 마이너스 x니까 얘를 뭐야? 촥. 네. y축 대칭시킨 겁니다. 이렇게. 근데 얘를 다시 얘를 f의 마이너스 2분의 1x 약간 이 친구의 마이너스 2분의 1x. 만약에 여기서 x가 0보다 작을 때 2분의 1x를 그리래. 단순하게 생각해봐. x가 여기 x자리에 0부터 마이너스 2파이가 들어가면 2분의 1x자리에 0부터 마이너스 파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옆으로 쭉두 배. 옆으로 쭉두 배.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옆으로 두 배. 그럼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이 친구가 옆으로 두 배. 이렇게. 그걸 여러분이 느꼈으면 좋겠다. 라는 뜻에서 이 그림을 갖고 온 겁니다. 그럼 이제 다 했죠? 실제로 또 y꼴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준 이유도요. 봐봐. 이거 계산 통해서 확인하라는 거야. 원래 쉽게 되는 이야기를. 2분의 1이라고 주면 얘가 6분의 파이가 되고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되고 이 친구가 마이너스 6분의 5파이인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는요? 사실 이제 그냥 계산하면 얘가 2분의 1이야. 그럼 이 친구가 6분의 파이, 이 친구가 6분의 5파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얘가 3분의 파이, 여기가 3분의 파이. 얘가 3분의 5파이가 됩니다. 사실 그 얘기는 얘를 대칭시켜서 이 친구 두배 해버리면 얘가 되는 거죠. 좌우로 두 배니까. 그걸 확인하라는 뜻에서 y꼴 2분의 1을 줬다. 그럼 그 다음엔 이 넓이를 계산해라. 이 넓이를. 자, 써볼게요. 그러니까 사인 x 이렇게 원래는 계산해야 되지만 식으로 써볼게요. 식으로 여러분 잘 봐. 여러 번 반복할 겁니다. 자, 인테그랄 봐봐. 마이너스 6분의 5파이부터 마이너스 6분의 파이까지 fx에서 2분의 1을 뺀 거예요. 이 친구의 정적분입니다. 뭐가? 이 넓이를 제가 S1이라고 할게요. 아, S1은 이렇게 구해. 그럼 S2는 얘가 S2야. S2를 식으로 쓰자면 자, 3분의 파이부터 잘 보세요. 3분의 5파이예요. 자, 그리고 이 곡선이 뭐였습니까? F의 마이너스 2분의 1x예요. 자, 봐봐. F의 마이너스 2분의 1x 빼기 2분의 1. 네, 정적분 값입니다. 제가 S1과 S2의 관계를 말하고 싶은 건데 기하적으로는, 직관적으로는 옆으로 두 배야. 봐봐. 이 친구를 치환적분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x를 t로 치환해볼게요. 3분의 파이 집어넣는 순간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되고 3분의 5파이 집어넣는 순간 마이너스 6분의 5파이가 되고 얘는 FT가 되고, DT, DX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DX 대신 마이너스 2배의 DT. 마이너스 2배의 DT가 돼요. 그럼 마이너스를 집어넣고 아래 끝과 이 끝을 바꿉니다.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거 어딨니? T만 X로 바꾸면. 여기 있어. 아, 이 친구를 지금 대수적으로 제가 증명했어. S1의 몇 배야? 두 배라는 것을 치환적분을 통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이 매우 의미 있는 수식 유도를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럼 이 친구를 또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뭐냐면, 자, 우리가,

카발리에리의 원리라고 해서 사실 이제 우리 뭐 교육 과정 안에서 이거를 뭔가 막 공식처럼 공부하고 하진 않지만 때에 따라서 이제 교과서 안에 부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교과서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물론 이제 부피 이런 거다 빼고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이 평행한 두 직선이 있다고 치고요. 제가 뭐 삼각형을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아무거나. 그리고 자, 이렇게 평행하게 하나 긋고 이 친구가 평행하다라고 하면 안 되겠군요. 뭐 어찌됐든 자 얘를 그래 평행하게 가고 이 친구는 평행하진 않아. 내가 지금 얘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길이가 예를 들어 1이야. 요 길이를 내가 2로 만들었다 칩시다. 그래서 이 친구를 이렇게 얘랑 평행한 직선으로 잘랐어. 요 비율이 1대 2가 되도록 만들었어. 또 얘를 이렇게 평행하게 잘랐어. 1대 2가 되도록 만들었어. 그러면 넓이의 비, 요 넓이와 이 넓이의 비율은 몇이 되겠습니까? 1대 2가 되겠죠. 사실은 삼각형 넓이 하면은 높이든 같고 밑변의 비가 1대 2니까. 근데 이 밑변의 비뿐만 아니라 삼각형을 예를 들었지만 삼각형이 아니라 사각형도 마찬가지고 어떤 도형을 그렸어도 얘를 평행하게 직선을 잘랐더니 그 잘린 선분의 길이의 비가 1대 2야. 1대 2, 1대 2. 그러면 넓이의 비가 1대 2예요. 부피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10원짜리 동전을 자, 이렇게 지금 평행하다고 칩시다. 10원짜리 동전이 이렇게 있어요. 10원짜리 동전. 여기서부터 이만큼 쌓았어. 이렇게 10원짜리 동전을 쌓아서 이렇게 기둥을 만들었어. 이 높이만큼. 500원짜리 동전을 더 크겠죠? 500원짜리 동전을 이만큼 높이 딱 높이가 딱 맞도록 쌓아서 만들었어. 부피비는 몇대 몇이야? 높이가 같으니까. 이 단면의 넓이의 비가 될 거라고. 10원짜리 동전의 넓이와 500원짜리 동전의 넓이의 비가 부피의 비가 돼. 이게 카발리에리 원리야. 그러면 사실 여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얘를 자 이렇게 자르게 되면 요 길이의 비대이 길이의 비가 1대 2가 된다고. 좌우로 넓이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다고. 최댓값이 똑같잖아. 따라서 넓이의 비도 1대 2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를 수식으로 제가 치환적분법을 통해서 증명을 한 거고요. 이게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잘했어요. 자, 그럼 S는 뭐야? 3배 S1이야.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다. 가봅시다. FX가 뭐였죠? 마이너스 사인 x였어. 마이너스 사인 x. 자, 계산합시다. 코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1x. 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6분의 5파이부터 마이너스 6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코사인 6분의 파이랑 같죠? 2분의 루트 3. 코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코사인 6분의 5파이랑 같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근데 아래 끝이니까 플러스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이 2배 루트 3. 6분의,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뺐어. 6분의 4파이.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S1이에요. 따라서 S는 S1 더하기 2배 S1이니까 3배 S1이 돼서 3루트 3 마이너스 파이가 됩니다. 우리가 S 더하기 파이의 제곱 물어봤나요? 결국은 이 친구의 제곱을 물어봤다. 정답은 27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이해하셨습니까? 레벨 3의 2번이 매우 매우 매우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제가 항상 이쯤 되면 한 얘기 있죠? 제가 푸는 거 보고 끄덕끄덕 해봐야 여러분께 되지 않는다. 저라면 렛마를 완벽하게 지금 이해했고 제가 설명을 친절하게 천천히 하나씩 드렸으니까 저라면 강의를 멈춰놓고 더 이상 보지 않겠다. 내가 직접 한번 될 때까지 해보겠다. 도전해야죠. 스스로 해내야죠. 예? 그래야 여러분께 되는 거라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항상. 좋습니다. 자, 양수 K와 함수 FX. 자, 여러분 했다라는 가정하에 가볼게요. 얘가 나와 있어. 자, 이 범위에서는 얘를 그려야 돼. 근데 친절하게 그려줬습니다. 이 범위에서는 얘가 돼.
자, X축과 평행한 직선이 서로 다른 네 점에서 만날 때내 교점이 좌표를 ABCD라 하자. 자, 봐봐요. 얘가 F고 얘가 F의 마이너스 KX야. 그리고 이 F가 마이너스 EX 2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EX 2의 마이너스 X제곱 제곱이야. ABCD가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대요. 넓이 합을 구해야 돼. 그게 넓이 합이 이거래. 똑같은 문제. 아까 사인 함수 내가 알려줬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랜마를 확실하게 이해하면 이게 바로바로 눈에 보입니다. 자, A가 3B예요. 3B. 얘가 3B야. A가 3B. 여긴 B야. C가 마이너스 3분의 2A야. 3B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B예요. 얘가 여기서 아하! B가 있어. 마이너스 B가 여기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B야. 옆으로 몇 배? 두 배야. 옆으로 두 배야. 이건 보나 마나 계산 하나마나 마이너스 6B가 될 수밖에 없어. 옆으로 두 배야. 얘를 대칭시키고 Y축 대칭시키면 F-X죠? 옆으로 두 배야. K가 2분의 1일 수밖에 없어. 바로 보자마자 답을 이두줄 읽고 요거 두개 읽고 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함수 방정, 함수 관계식의 기하적 의미를 안다면. 응? 선생님, 이거 매우 직관적인 설명 아닙니까? 대수적으로 엄밀하게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좋아요. 뭐 실전이라면 저 이렇게 풀고 가겠습니다. 수능이라면. 설명을 원한다면, 네. 어차피 얘가 y는 fb라고 하는 직선인데 fb를 여러분 여기다 b를 집어넣은 게 쓰기 번거로우니까 t라고 쓸게요. 그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fa와 fb가 같아요. 근데 대소관계가 ab가 지금 다 음수인데, 예. 그쵸? 예, A가 제일 작아요. 그리고 여기에 얘를 대입한 F-KC와 F-KD가 같아요, T로서. 근데 C와 D가 대소관계가 0, CD 이렇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K, K가 지금 양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K를, K 양수 맞죠? 그쵸? 예. 마이너스 K를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KD가 제일 작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KC, 그 다음 0이 돼버려요. 근데 얘가 지금 음수란 말이죠. 음수에서 같은 경우는 얘밖에 없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얘가 A가 될 수밖에 없고 얘가 B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C가 선생님 지금 잘못 썼나요? 거꾸로 했군요. 미안 미안 미안. 다시. 대소관계가 이러니까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둘다 음수인 관계에서는. 자, 그런데, 예. C가, 마이너스 2B였어요. 그럼 마이너스 2B니까 결국 2KB가 B가 됐으니까 K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다. 찾았죠. 끝. K가 2분의 1이면 D는 마이너스 2A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마이너스 6B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됩니다. 증명도 되고. 하지만 이렇게 증명하기 전에 수능에선 이 정도 문제는 기하적 의미를 통해 바로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긴 시간을 통해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자, 이제 나머지는 계산입니다. 계산 똑같아요. 아까 했던 거. 자, 봐봐 써볼게요. 한번더 증명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넓이를 S1이라고 하고요. 이 넓이를 자, S2라고 할게요. 자, 아까 얘기했잖아. K가 2분의 1인 상황이라서 옆으로 두 배. 두배 S1일 거예요, 보나마나. 그걸 똑같이 또 증명을 해보면, 인테그랄. 자, S1은 3b부터 b까지 f(x)에서 t를 뺀 겁니다. 이렇게. 자, S2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2b에서 마이너스 6b까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네, 한번더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치환적분 쓰자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x를 자 우리 t가 있네요. y로 바꿔 써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b부터 3b가 될 거고 fy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배의 dy. 마이너스가 들어가면서 아래 끝 위끝이 바뀌겠죠. 3b부터 b. 어? 했더니 얘가 여기 있더라. 그래서 결국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2배 s1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완벽하게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s는 3배 s1이야. 그러니까 s1만 계산하면 돼. 상당히 의미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할까? 그래. 그럼 3b부터 b까지 fx가, 결국 이제 b를 계산해야 됩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fx가 마이너스 2x, 2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t. 사실 마이너스 t는, 네, 마이너스 t는 t가 fb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b니까 플러스 2b에 2의 마이너스 b제곱이에요. b제곱 제곱이죠. 소괄호로 바꿔야 되겠군요. dx. 자, 그리고 얘는, 이거 여러분 알겠습니까? 얘를 미분하면 이거. 이거 중요하다라고 전 시간에 치환적분, 합성함수 미분, e의 gx를 미분하면 얘가 되잖아. 그래서 한 번에 이 정도는 e의 마이너스 x 제곱 제곱 미분하면 얘가 된다. 요 정도 우리 계산 바로바로 할줄 알아야 된다. 오케이. 자, 더하기. 이 b의 e의 마이너스 b 제곱의 x가 되겠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3b부터 b까지. e의 마이너스 b 제곱 제곱. 자, 3b 집어넣어서 빼겠습니다. e의 마이너스 9b 제곱 제곱. 플러스, 자, eb에 e의 마이너스 b 제곱에 b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2b가 돼서 마이너스 4b 제곱이 돼요. 이거 정리하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사실 b를 계산했어야 돼. 어디서 계산했어야 되냐면, 앞으로 가볼게요. fb와 f3b가 같기 때문에 b가 계산이 돼요. 여기다 b를 집어넣고 3b를 집어넣겠습니다. 3b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b에 2의 마이너스 9b 제곱이 b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b에 2의 마이너스 b 제곱 제곱이랑 같다. 그럼 얘가 약 b 제곱 다시 쓸게요. 약 번 하면 얘가 3이야. 이렇게 2의 9b 제곱 곱해버리면 2의 8b 제곱 제곱이 3이 됩니다. 따라서 8b 제곱이 ln 3이에요. 8b 제곱이 ln 3, b 제곱이 8분의 ln 3이에요. 예. 그리고 2의 마이너스 b제곱은 결국 3의 마이너스 8분의 1제곱이 됩니다. 3의 마이너스 8분의 1제곱. 여기다 마이너스 8분의 1제곱을 하면 2의 마이너스 8분의 1제곱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얘를 집어넣으면 뒤로 가볼게요. 자, 2의 마이너스 b제곱을 일단 묶는다는 거죠. 2의 마이너스 8b제곱제곱. 마이너스 4b 제곱이에요. 이렇게 쓸까요? 자, 2의 마이너스 8b 제곱이 아까 3의 마이너스 8분의 1 제곱이었죠. 2의 마이너스 8b 제곱이 3의 마이너스 1 제곱. 예, 3분의 1이었고요. 이거 하나 빼먹었던 셈이. 1 마이너스하고 묶었어야지. 1 마이너스하고 이렇게. 1 마이너스 3분의 1. 예. 4b 제곱. b 제곱이 8분의 1은 3. 마이너스 4b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분의 4, 마이너스 2분의 1, ln 3이 됩니다. 따라서 3의 마이너스 8분의 1 제곱, 3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1, ln 3. 요게 S1입니다. 그럼 S는 뭐냐? S는 3배 S1이니까 여기다 3배 해야 돼요. 여기다 3배 하면 여기가 2고요. 예, 여기가 2분의 3이 됩니다. 예, 그래서 얘가 뭐가 돼? p 값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100p는 네, 53, 150, 15 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자, 제가 계산이 조금 레벨 3니까 아무래도 쉽진 않은 문제인데 옆으로 두배 되는 상황, 위아래로 두배 되는 상황이 매우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아이디어를 오늘의 마지막 2022 수능 30번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자 봐봐요. fx를

이렇게 이분만 일단 그렇게 0부터 2까지 여기가 1이야. 1이야. 0부터 2까지 fx를 적분하면 1이에요. 봐봐. 0부터 4까지 f2분의 x를 적분했다 칩시다. 이걸 내가 아까처럼 2분의 x를 t로 치환하면 0부터 2고 dx 대신 2배 dt야. 2배 ft dt입니다. 이 친구의 2배네? 근데 0부터 4까지 여러분 f의 2분의 x를 그리면 0부터 4까지 f의 2분의 x를 그리면 여기가 4고 여기가 2고 여기 1이 되는 거예요. 옆으로 2배가 되는 거야. 응? 그러면 만약에 0부터 2까지 2배 fx dx야. 그럼 여기 앞에 이렇게 2배 하면 얘가 2겠지. 여기 넓이가 지금 2죠. 예. 이건 뭐야? 2배 fx라는 건 얘를 이렇게 2배한 거야. 이 친구 이렇게 세로로 잘랐을 때 2배라고 됐다고. 그 넓이가 2배일 거라고. 그 만약에 여기도 2배고 여기는 2분의 1배라고 하면 여기는 몇 배가 됩니까? 4배가 되겠지. 왜? 여기서 이렇게 2배가 되는 거니까. 아, 얘를 옆으로도 2배, 하얀색을 위로도 2배. 그러니까 4배가 되는 거라고. 이런 함수 관계식의 의미를 알면 202 수능 30번이 매우 편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f1이 1이고 증가함수랍니다. fx가 1부터 2까지 정적분이 4분의 5. 역함수를 gx. x가 1 이상일 때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성립한다. 이 친구의 정적분 값을 물어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뭐 부분적분을 통해서 물론 계산이 가능하겠지만 이게 역함수의 정적분은 제가 수능 개념 수능특강에서 계속 개념 설명을 했거든요. 뭐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로도 계산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도 설명이 되겠지만 사실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x자리 1을 집어넣으면 두배 f1이니까 g의 2가 2배 f1. 여기서 2배 하면 2야. 역함수가 2,1을 지나? 그러면 f도 2,1을 지날 거야. 왜? 증가함수는 f와 g, f라고 하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f의 증가함수야. 근데 역함수가 교점이 있다면 y 꼴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죠. 증가함수인 경우에. 자, 그러면 x 자리에 다시 2를 집어넣으면 g의 4는 2배 f이니까 4야. 4,4를 지나? 그러면 F4도 4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같은 방법으로 X자리에 4를 집어넣으면 G의 8은 2배 F4니까 8이야. 8,8을 지나? 역함수가? 증가함수니까 F가? 그럼 F8도 8일 거야. 따라서 어차피 지금 1부터 8까지만 적분이니까 제가 지금 그림을 그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다시 자, 따라서 y축이 있고 x축이 있습니다. 제가 y꼴 x를 일단 그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y꼴 x를 집어넣고 그려놓고 네, 한요 정도면 될까요? 1,1을 지나요. f와 g가 다. 그리고 아까 뭐였습니까? g2가 f2였으니까 2,2도 지나요. 그리고 4,4도 지나요. 4,4도 지나요. 자, 그리고 8,8도 지나요. 8,8도 지나요. 예. 8,8도 지나요. 여기를 지나요. 그리고 이 계산법도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걸 이제 부분적분법으로 가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제가 지금 F와 G를 일단 그려놓고 하겠습니다. 이거하고 상관없이. F하고 G를 연결할 텐데, F가 지금 증가함수야. 1부터 2까지 정적분이 4분의 5야. 근데 여러분, 요 사다리꼴의 넓이가 1 더하기 2, 3 나누기 2, 2분의 3, 4분의 6이야. 근데 사다리꼴의 넓이보다 얘가 더 작아, F가. 저 둘러싸인 부분이. 그러면 지금 증가함수니까 이 직선보다 아래에 그려질 수밖에 없어. 이 노란색처럼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얘가 F일 거라고. 그리고 바로 요 넓이가 뭐야? 요 넓이가 4분의 5일 거라고요. 예. 그러면

자, 파란색으로 표시할까요? F를. 이게 F야. 그럼 이 친구의 역함수를 빨간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Y 꼴 X 대칭시켰을 거라고. 그러면 여기, 여러분, 여기 나뭇잎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은. 4분의 6에서 4분의 5를 뺐으니까 얘가 4분의 1이야. 여기도 4분의 1, 여기도 4분의 1. 각각 4분의 1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F와 G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제가 앞에 있는 레벨 3의 2번하고 연결을 지어서 이 친구를 해석하겠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얘를 이렇게도 볼수 있지만, G의 X라고 쓸게요. 그럼 G의 X라고 쓰면, X자리에 2분의 1X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잘 봐. GX는, 역함수의 그래프는, 옆으로 두 배, 위로 두 배야. 응? 응? 내가 지금 여기까지 찾았어, 빨간색을. 2부터 4야. X가 2부터 4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G부터 G4까지인데, 그럼 2분의 X는 1부터 2까지야, 여기가. 얘를 T라고 하면 1부터 2까지야. 1부터 2까지의 이 파란색 그래프를 2분의 X니까 옆으로 이렇게 두 배한 거야. 함수값 같고 함수값 같고 옆으로 두배 그리고 두배 했죠. 그리고 위아래로 두배 하면 1이었던 게 2로 올라가고 2였던 게 4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역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G의 대칭인 그래프가 바로 원함수 F의 그래프가 될 거고요. 같은 방법으로 4부터 8까지는 이 파란색을 옆으로 두 배, 위로 두 배, 한 것이 GX의 그래프가 될 거라고. 그럼 여기도 대칭시키면 이렇게 되겠다. 그럼 그 다음에 정적분 값을 원래 치환적분으로 다 증명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계산할 때는. 근데 제가 지금 레벨 3 2번의 카발리에리 원리와 정적분의 성질을 설명, 증명을 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4분의 5잖아. 그러면 얘는 뭐겠어? 옆으로 두 배, 위로 두 배니까. 5겠지. 4배. 그럼 얘는. 이 친구의 4배. 2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한 조각은? 혹은 요거 한 조각, 각각 한 조각. 4분의 1이 4배니까 1, 1, 4, 4. 이제 이거 갖고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여러분이, 자, 레벨 3 2번과 비교해서 설명한 거다. 사실 레벨 3 2번 보면서 이게 딱 떠올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계산하는 방법도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옆에. 우리가 보통은 여기서 치환적분을 씁니다. 당연히. 보통은. 적, 미, 적. 88이 64 빼기 1. 63에서 이 친구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 얘가 뭐야? 여기서 파란색이 F잖아요. 요 넓이입니다, 이 넓이. 4분의 5. 5 더하기 1 더하기 1, 7. 예, 그 다음에 20이에요. 그럼 27 빼면 36. 마이너스 4분의 5. 4분의 4, 3, 12, 4, 6, 24. 144. 139. 4분의 139. 분모 더하기 분자 정답은 143이다. 원래 이제 이렇게 구할 수 있지만, 요것도 우리가 치환적분을 통해 살펴보면, 자, X를 내가, GY로 치환하겠다. 라고 하면 얘는, G의 1은 1이고, G의 8은 8입니다. X가 GY예요. DX 대신, G'Y, DY를 쓸 수가 있고, G'Y가 역함수 미분법에 의해, 그렇죠. F'Y분의 1이 되는 겁니다. F'Y분의 1, DY가 되는 거예요. 아, F'X분의 1, DY. 역함수 미분법에 의해. 근데 여기 F 프라임 X가 곱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GY, DY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갖는 기하적 의미는 뭐냐? X 이퀄 GY와 Y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예요. X 이퀄 GY란 여러분
y 꼴 fx랑 같은 그래프가, 이걸 제가 수능 개념과 특강에서 설명을 했죠. x 이퀄 gy랑 얘네들은 같은 그래프라고. 얘가 이거야. 얘하고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답인 거예요. 그러면 4분의 5에 4분의 1에 4분의 1이니까 4분의 7입니다. 5. 20 더하기 4 더하기 4. 28인가요? 예. 네. 맞죠? 예. 네. 자, 그럼 얘가 33, 132, 139. 정답은 4분의 139. 분모 더하기 분자 130, 143이라는 답을 똑같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역함수의 정적분 처리하는 원리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가 있다. 부분적분으로 갈 거냐? 곡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으로 갈 거냐? 사실 이거는 제가 많이 평소에 설명을 했는데, 이걸 알려면, 이거 잠깐 부연 설명이긴 합니다만, 이것만 딱 설명하고 끝낼게요. 마지막이니까. y 꼴 x가 있고, y 꼴 e x제곱이 있고, 자, y 꼴 x가 있고, y 꼴 ln x가 있어요. 얘는 x 이꼴 ln y랑 똑같고요. 얘는 x 이꼴 e의 y랑 e의 y제곱이랑 똑같아요. x 이꼴 e의 y제곱은 이거야. x 이꼴 ln y는 이거야. 따라서 y 꼴 fx가 파란색이라면 노란색인 거죠. x 이꼴 gy도 노란색이라는 거예요. 빨간색은 y 꼴 gx인 거고, x 이꼴 fy인 거고, 빨간색은. 그렇게 구별하실 수 있으면 좋다. 라는 것까지 해서 드디어 2022 수능 30번까지 해서, 아, 우리 수능 특강 미적분의 내신에 충분히 변형해서 심화될 만한 주제들을 모두 다뤘습니다. 자, 우리 15시간이지만 정말 알차게 선생님 이제 강의 원고도 준비했고, 여러분 밀도 있게 기출문제나 렛마 또 고난도까지 쭉 우리 공부해봤는데, 여러분 정리 잘 하셔서 우리 내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과정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른 강의에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매몰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0: 넓은 공간으로 퇴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신이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1: 그럼 안전!

안녕하세요. 꽃보다 물리 김유경입니다. 요즘 날씨가 아주 많이 따뜻해졌죠. 그래서인지 봄꽃들이 많이 핀 것을 선생님이 보면서 오늘 출근을 했는데요. 여러분의 내일도 선생님이랑 오늘 함께 공부를 하면서 오늘의 핀 봄꽃처럼 많이 만개하시길 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만개하기 위해서 함께 오늘의 내신 만점 포인트부터 체크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신 만점 포인트라고 해서 첫 번째 빛의 굴절 전반사라고 가져왔습니다. 바로 우리 14강의 타이틀이었죠. 오늘의 주요 내용이 이 문항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2026학년도 수능 11번 문항 함께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P점을 보면 이 P라고 하는 단색광이 P점이 아니었어 얘들아. 단색광이 공기에서 매질 A로 세타 1이라는 각도로 입사를 하고 있다라고 그림에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때 A, B, C라고 하는 매질은 모두 정삼각형 모양의 매질로 그림에 표기가 되어 있고 이렇게 입사한 이 빛은 단색광은 A에서 B로 진행하여 B와 공기의 경계면에서 일부는 굴절, 일부는 반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공기로 굴절할 때의 이 굴절각의 크기를 세타2라고 제시를 해놓고 문제를 읽어보면은 세타1과 세타2 중 세타2의 크기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후 일부 B에서 C로 반사된 빛은 B에서 C로 진행하여 C와 공기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했다라고 문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항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굴절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굴절의 법칙, 즉 스넬의 법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함께 우리 머리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어느 상황에서 전반사를 하는지도 함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 전반사의 조건, 스넬의 법칙을 바탕으로 이 문항을 우리가 보기 기역 니은 디귿을 해결해 가야 된다라는 것이라서 이번 시간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공부하면서 실력 쏙쏙쏙 향상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 여기 3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 전자기파 바로 내신 만점 포인트 보도록 할게요. 2026학년도 수능 3번 문항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글이 쭉 나와 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자율주행 자동차의 원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주변의 정보를 얻는 원리가 나와 있는데 이때 다양한 센서들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센서에서 이용되는 첫 번째 초음파 그리고 가시광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 파동들의 특징에 대해서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해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문항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파동의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초음파 혹은 음파 그리고 빛 바로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특징들을 학습을 했는데 그와 더불어서 전자기파인 빛을 파장에 따라 분류했을 때 그 각각의 우리 지금 전자기파의 가시광선, 뭐 그 X선 이런 것들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옳은 것인지 체크를 해가는 것이 바로 이번 문항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파트는 사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를 해봐서 알겠지만 크게 어려운 것은 없지만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자, 반드시 출제되기 때문에 암기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니까 무엇을 암기해야 되는지 그 포인트 오늘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 문제 해결의 키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굴절 법칙이라고 가져왔습니다. 자, 굴절 법칙이라고 해서 우선 파동의 굴절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할게요. 파동이 진행할 때 속력이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서 진행의 방향이 변하는 현상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의 방향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갈 때 그리고 나올 때 각도가 변한다라고 얘기할 텐데 그에 대한 내용 그림 보면서 바로 우리 굴절률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매질이 매질 2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언제 굴절한다 그랬어? 바로 이전에 매질이 바뀌었을 때 굴절한다. 경로가 꺾여가는 현상이 바로 굴절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매질 1, 매질 2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각각의

문자가 지금 표기되어 있는데, 첫 번째 N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굴절률을 뜻하는 기호가 돼서, 매질 1의 굴절률을 N1, 그리고 매질 2의 굴절률을 N2라고 표기를 해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매질 1에서의 속력 V1, 그리고 매질 2에서의 속력 V2, 그리고 매질 1에서의 파장 람다1, 매질 2에서의 파장 람다2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질의 경계면에 수직인 점선을 그었는데 이걸 우리는 법선이라고 부르고 법선과 들어오는 사이의 각도를 우리는 입사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입사각 I, 그리고 법선과 굴절된 이 굴절광선, 굴절된 파동의 사이의 각도를 R이라고 쓰고 굴절각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법칙을 정의한 사람이 우리가 스넬이라고 해서 굴절 법칙을 스넬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파동의 속력, 파동의 파장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굴절률을 위해서 함께 정의를 하고 간다면 굴절률이란 매질에서 빛의 속력 V에 대한 진공에서의 속력, 빛의 속력 C의 B다라고 얘기해서 결국 굴절률을 문자로 표기한다면 굴절률은 매질에서의 속력 V분의 빛에서의 속력,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 C이다라고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스넬이 한 얘기를 얘기한다면 스넬은 매질 1에서의 속력과 매질 1에서의 입상 각도의 사인 값을 곱한 이 값의 크기는 매질 2에서의 굴절률 그리고 매질 2에서의 각도의 사인 값의 곱과 같다라고 합니다. 혹시 선생님이 말할 때 여기를 속도라고 얘기했다면 굴절률이라고 한번 수정할게요. 자, 그럼 이걸 우리가 한번 분수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n1분의 n2 이렇게 써놓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양변을 지금 n2로 나눠줬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사인의 값도 그대로 한쪽으로 몰아주기 위해서 사인 i로 나눠주면 자, 사인 i분의 사인 어우, 선생님이 잘못했다, 얘들아. 선생님이 다시 쓰고 갈게요. N1, N2 막 하니까 말이 자꾸 꼬여서. 자, N1으로 나눠주고, 그리고 sin R로 나눠줄게요. 자, 그러면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됐니, 얘들아? 자, 이게 기본적인 스넬의 법칙이라고 하는 식이에요. 자,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이게 무엇과 같다라고 얘기했냐면, 매질 2에서의 속력분의 매질 1에서의 속력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매질이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물리량이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파원에서 결정되는 진동수라는 물리량이었어요. 자, 매질이 바뀌어도 일정한 물리량, 진동수. 자, 그렇다면 파동의 속력, 빛의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했지, 얘들아? 진동수와 파장의 곱이다라고 얘기했을 때이 값이 어떤가? 진동수라고 하는 값이 일정하다라고 얘기하니까 만일 지금 속도의 비로 이렇게 표현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각 매질에서의 파장의 비로도 표현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식은 이거야, 얘들아. 요거 기억해 줘야 돼요. 자,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 문제풀이에 도움을 주느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어디서 어디로 파동이 진행한다? 매질 1에서 매질 2로 파동이 진행한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거꾸로 매질 2에서 매질 1로 파동이 진행한다라고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한다 해도 어떻게 되더라? 거꾸로 가도 이 스넬의 법칙의 좌변, 우변만 바꿔준 것과 같기 때문에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자, 무슨 얘기냐? 자, 만일 매질 1에서 매질 2로 파동이 진행할 때, 빛이 진행할 때 입사각의 크기가 I에서 굴절각의 크기가 R이었다라고 얘기하면, 만일 매질 2에서 매질 1로 파동이 진행한다라고 얘기하면, 빛이 진행한다라고 얘기하면, 그때 입사각이 R이었다면 굴절각이 I로 역행을 하여도 스넬의 법칙을 적용하면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각도가 역행하여도 지금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으니까 역행에도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첫 번째 기억을 꼭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우리가 가장 첫 번째 내신 만점 포인트도 보았죠. 무엇을 보았냐? 매질 몇개 지났어, 얘들아? 매질 A, 매질 B,
매질 C. 자, 이런 식으로 우리의 문제에서는 매질을 이 그림처럼 한 번만 바뀌는 경우도 나오긴 하겠지만 두번 바뀌는 경우도 잘 나와요. 자, 이때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만약에 A에서 세타 A라고 하는 각도로 B로 빛이 입사하였더니 세타 B로 굴절하였다라고 얘기해 볼게요. 자, 그때 세타 B로 다시 C로 입사한 이 빛이 매질 C에서 굴절하여 세타 C로 굴절각이 나왔다라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경로를 그대로 역행하여도 우리는 뭐 한다? 아, 성립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자, 중간에 매질 B가 빠져도 성립해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선생님이 지금 지운 거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대로 써볼게요. A에서 B가 아닌 C로 바로 빛이 진행했다라고 할게요. 자, 이때 만일 세타 A로 빛이 입사했다라고 하면 그때 C에서의 굴절각은 몇이다? 바로 세타 C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일 C에서 A로 빛이 입사할 때 세타 C로 입사했다라고 얘기하면 그때의 굴절각은 세타 A다라고 얘기해줘야 됩니다. 자, 이 관계를 잘 기억해야 우리는 문제를 쉽게 풀수 있고 시간을 단축해서 혹여나 나올 뒤의 고난도 문제 시간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역행하여도 성립한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매질을 통과한다면, 자, 그때 중간에 매질이 빠져도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것. 자, 그때 중요한 것은 입사각 그리고 최종적인 굴절각은 같아진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주면 문제 빠르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혹시 관련된 문항을 풀어봤는데 좀 이해가 안 돼요라고 한다면 수강 후기에 그림과 함께 선생님께 올려주면 함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두 번째 굴절의 법칙에서 굴절된 사례들 각각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결파의 굴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정말 흔히 많이 나오는 사진이니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했던 얘기 잠깐 또 기억해 볼게요. 물결파의 속력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깊은 물, 얕은 물이 있을 때 물결파에서의 속력은 어디서 우리 빠르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지, 얘들아? 바로 깊은 물일 때 속력이 더 빠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속력이 둘이 같지 않을 때 우리는 매질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 매질이 이렇게 달라졌다, 속력이 달라졌다라고 하면은 그때의 파동은 이 경계면에서 만약에 수직으로 파동이 입사하지 않는 한 굴절해야 된다. 그 경로가 휘어져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러한 상황을 우리 교재에서 가장 마지막 경우, 세 번째 경우 하나만 선생님이 가져왔는데 볼게요. 자, 깊은 물에서 얕은 물로 지금 파동이 진행을 하는데 그때 입사각의 크기가 법선과 나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경계면의 수직이 아니기 때문에 깊은 물에서 얕은 물로 갈때 파동이 굴절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것은 어느 방향으로 굴절해야 하는가, 굴절하고 있는가를 먼저 캐치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그림에서 아주 이 그림이 아름답게 입사각, 굴절각 이렇게 제시된 것처럼 제시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떤 각의 크기가 입사각이다, 어떤 각의 크기가 굴절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캐치해내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얘기해 볼게요. 자, 만일 매질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 입사파, 이 들어오는 물결파는 그대로 직진을 해야 돼요. 속력이 일정하니까. 자, 그런데 얕은 물로 가면서 속력이 바뀌면서 굴절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원래 경로보다 어떻게 됐어, 얘들아? 원래 경로보다 매질의 경계면에 가까워지면 우리는 기존의 매질에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물? 깊은 물로 꺾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원래 경로보다 이 경계면에서 더 아래쪽으로 꺾였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얕은 물로 꺾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원래보다 어디로 꺾였어, 얘들아? 경계면과 멀어지게 아래쪽으로 꺾였잖아. 그 말은 얕은 물 쪽으로 굴절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쓴 것처럼 어디가 속력이 더 빠르다? 깊은 물에서 속력이 빠르고 얕은 물에서 속력이 느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어느 쪽으로
파동은 느린 쪽으로 굴절한다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건이 주어지지 않고 파동의 경로만 주어졌다라고 해도 꺾인, 굴절된 방향을 보고, 아, 어느매질이 더 속력이 빠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우리는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일반적으로 보기가 기역, 니은, 디귿이 제시되었을 때이 기역, 니은, 디귿 중 하나는 속력 혹은 굴절률을 비교하는 보기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 꺾인 방향, 굴절된 방향을 보고 두 매질의 속력을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만약에 지금 물결파라고 얘기했지만 만약에 빗이었다면 굴절률도 얘기할 수 있었겠죠. 자, 그러면 둘의 굴절률은 어떻게 될까, 얘들아? 굴절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었어, 좀 전에? 매질에서의 속력분에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때? 속력이 커질수록 굴절률은 작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물결파가 아니라 이 파동이 지금 빛이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속도를 비교하고 굴절률의 크기도 이 관계를 이용해서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우선 속도 비교부터 먼저 해봤으니까 한번 이제 입사각 굴절각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스넬의 법칙을 비슷하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적용할 거냐? 속도의 비를 이용해서 자, 입사각과 굴절각의 사인의 비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사인 우리가 만약에 입사각의 크기를 세타 깊은 각이다 얘기한다면 이러한 식으로 쓸수 있겠죠. 얕은 물에서의 각도를 세타 얕은 각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표현이 되었을 때 위에서 속도가 깊은 물에서 더 빠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좌변과 우변은 지금 등식으로 양쪽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분모가 좌변에서 큰 값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면 이 우변에서도 분모가 큰 값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법선은 매질의 경계면에서 수직인 선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입사각 그리고 굴절각의 최대 크기는 모두 90도 이하여야 돼요. 자, 그렇다면 사인 값이 이 깊은 물에서 더 컸다라고 얘기한다면 90도 이하일 때 깊은 물에서의 이 각도가 얕은 물에서의 각도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걸 알수 있는 거야. 느린 매질 쪽으로 굴절한다라는 것. 느린 매질 쪽으로 굴절했기 때문에 얕은 물에서의 이 굴절각이 더 작다라고 하는 것을 수식적으로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러한 값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이 속도를 비교해라. 혹은 빛이었다면 굴절률을 비교해라라고 하는 크기 비교가 주된 보기이기 때문에 수식적으로 구하기보다는 직관적으로 해결하는 우리 습관 길러보고 직접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봤으면 이제 또 하나 바로 각도를 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 그림이 굉장히 현란하게 보일 수 있어. 뭐 때문에 현란해 보이냐? 바로 이 선들. 자, 이 선이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파면이라고 부릅니다. 자, 파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위상이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이야. 만약에 이 선이 선생님이 모두 마루예요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옆에 있는 이 선도 마루예요라고 할수 있어요. 결국 파면과 파면 사이의 거리는 첫 번째 파장이다라고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파면이라고 하는 것은 파동과 파동의 진행 방향과 수직 방향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라고? 수직 방향이야.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법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계면의 수직 방향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면과 여기 입사파 사이 각도가 조금 전에 90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한번 잘 보면은 입사각의 크기가 이만큼이라고 했을 때 입사각에서 90도에서 입사각을 뺀이 크기가 바로 여기잖아, 얘들아. 요거 됐어, 얘들아.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도 조금 전에 90도다라고 했잖아요. 자, 90도인데
이 입사각의 크기를 빼면 여기 위에 표기한 것처럼 무슨가 여기가 하얀색이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자, 여기 이렇게 삼각형을 크게 빼서 볼게요. 삼각형을 크게 빼서 볼때 여기가 무슨 색깔과 하얀 색깔로 표시한 각이었지. 자, 그리고 여기는 90도고 그럼 큰 삼각형을 봤을 때 어디? 바로 여기가 이 각과 이흰 색깔을 더하면 여기서 본 것처럼 그대로 90도가 되기 때문에 결국 매질의 경계면과 파면이 이루는 이 각들이 바로 무슨 각이다? 입사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동일한 원리로 이 매질의 경계와 파면이 이루는 이 각도가 이번에 뭐야 되더라? 여기가 굴절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선생님, 각도는 양쪽으로 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그런데 선생님 왜 이각을 체크했냐? 아까 선생님 얘기했었어. 입사각이랑 굴절각은 90도 이하의 각이라고. 자, 그래서 이 파면과 경계면이 이루는 각 중에 작은 90도 이하의 각이 각각 그 매질에서의 입사각 그리고 굴절각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 여기 있는 임의의 각도, 여기는 이 임의의 각도가 제시되어 있다면, 이 크기를 이용해서 입사각과 굴절각의 크기를 비교해 보자. 자, 그리고 그 크기를 비교해서 바로 속력을 비교해 보자. 그리고 만일 빗이었다면 굴절률까지 비교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기역은 디귿 보기 체크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직접 연습하면서 좀더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소리의 굴절 함께 보도록 할게요. 소리가 기체에서 전달될 때의 소리의 속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기체였다라면 소리의 속력은 온도와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소리의 속력은 고온일 때 속력이 저온일 때보다 빠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걸 그대로 이 그림에 표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편의상 소리를 지금 내는 위치를 여기라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리가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여기가 바로 들어오는 입사파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 근위선은 매질의 경계야. 극단적으로 이 윗부분을 차가운 공기, 그리고 여기는 따뜻한 공기라고 표현한 거예요. 무슨 온도? 여기가 고온, 그리고 윗부분이 저온의 기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고온의 속도가 선생님이 빠르다라고 표기를 했었고, 아래 저온에서 속력이 느리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이전에 물결파의 속력, 물결파의 굴절 이야기할 때 파동은 느린 쪽으로 굴절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원래 경로가 이렇게 내려오는 경로였다면 어떻게? 경계면에 가깝게 느린 쪽으로 굴절하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자, 그렇대요. 우리가 낱말은 위로 굴절한다라고 해서 새가 듣는다라고 얘기했었고, 이와 반대되는 밤에는 아래로 굴절한다라고 얘기해서 쥐가 늦는다라고 하는 속담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굴절의 경로, 이 그림의 의미 기억하시고 그 다음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빛에 대한 얘기를 굴절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반사에도 너무 많이 할 거니까.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전반사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반사라고 하는 개념부터 알아야 돼요. 읽어볼게요. 빛이 진행하다가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서 어디로? 원래 매질로 되돌아 나오는 현상을 반사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왜 원래 매질에다 체크를 했느냐?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니까 깼겠죠? 자, 읽어볼게요. 원래 매질로 되돌아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아래 그림에서 적용을 해보면 매질 1에서 매질 2로 만약에 빛을 쏴줬는데 어디로? 원래 매질인 매질 1로 되돌아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들어가는 빛을 입사광선이다라고 얘기했으면 되돌아 나오는 빛을 반사광선이라고 부를 텐데, 자, 이 입사광선과 반사광선이 지나가고 있는 매질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매질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스넬의 법칙을 적용을 해보면, 자, 매질 처음에 매질 1이었을 때의 우리가 이 각도를 i라고 썼으니까 n1 sin i라고 하는 이 값이 두 번째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야 돼요.

아예는 바뀌는 물리량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매질로 되돌아 나왔기 때문에 할수 있는 얘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빛을 이렇게 매질의 경계면에 입사시켜 줬을 때 반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굴절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어떻게 그렸냐면 원래의 경로보다 경계면 쪽으로 지금 굴절되게 꺾이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그렸다라고 하는 것은 매질 1과 매질 2중 어디가 속도가 빠르다? 매질 2가 속도가 빠른 매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매질 1이 속력이 느린 매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매질에서의 이 빛의 속력은 굴절률과 반비례하는 물리량이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만약에 매질 1의 굴절률을 N1, 매질 2의 굴절률을 N2다라고 얘기하면 N1과 N2 중 굴절률은 어디가? N1이 더큰 값이다라고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 U 다시 써놓을게요. 이 굴절 경로를 토대로 봤을 때 만약에 각각의 매질에서 속력을 V1과 V2다라고 얘기하면 V2가 더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조금 더 선생님이 지금 이 입사광선보다 들어가고 있는 이 빛의 입사각을 더 크게 키워볼게요. 자, 그럼 스넬의 법칙에 의해서 굴절각의 크기도 더 이렇게 커져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반사각의 크기도 이렇게 커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선생님이 조금 더 키워보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입사각을 계속 키우다 보면 굴절각이 커지다가 어느 순간 경계면을 따라서 굴절하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 빛이 굴절광선이다라고 했을 때 법선과 굴절광선 사이의 각도가 90도가 되는 경우가 있다란 얘기야. 자, 이럴 때의 입사각을 우리는 임계각이라고 부릅니다. 자, 임계각. 위에 쓴 것처럼 여기 임계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자, 굴절각의 크기가 90도일 때의 입사각을 임계각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임계각보다 만일 입사각이 더 커졌다라고 얘기하면 굴절각은 어때, 얘들아? 90도 이상이 돼야 되잖아. 자, 그렇다면 원래대로 되돌아 나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일반적으로 빛을 매질의 경계면에 쏴주면은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일정한 각도, 임계각 이상이 됐을 때 빛이 전부 반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때를 우리는 바로 전반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반사의 개념 한번 더 보고 갈게요. 빛이 매질의 경계면에서 전부 반사되는 현상. 자,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려면 일단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더 커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빛이 입사할 때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입사각의 크기는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임계각 이상일 때, 자, 굴절각이 90도 이상이 될 때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전반사가 되기 위한 조건이 바로 첫 번째, 이두 번째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이두 가지를 체크를 한다, 잘 기억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첫 번째의 내신 만점 포인트, 우리가 다 해결했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 잘 봤으면 이것을 이용한 바로 광통신 보도록 할게요. 자, 광통신이라는 이름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빛을 이용하여 통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빛을 결국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될 텐데 무엇을 이용해 전달하느냐? 바로 코어와 클래딩이라고 하는 구조가 갖고 있는 구조를 지금 보여주는 광섬유를 이용해서 우리는 광통신을 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광섬유란 중심의 코어라고 하는 굴절률이 큰 유리를 클래딩이라고 하는 굴절률이 작은 유리로 감싼 형태의 유리 섬유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선생님이 보이는 분필처럼 분필이 만약에 코어라면
분필의 이 케이스가 클래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때 전달하고자 하는 이 정보, 빛이 코어에서 클래딩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할때각 지점에서 전반사를 하여 코어 안에서 빛이 갇혀서 정보가 전달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 조금 전에 한 얘기 다시 한번 되짚어 볼게요. 빛이 어디서 어디로? 코어에서 클래딩으로 전달될 때 뭐가 일어난다? 전반사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전반사에 조건을 적용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어떤 조건이 있었어, 얘들아?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빛이 진행할 때 전반사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에게 기역 보기를 물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둘 중에 누구의 굴절률이 크느냐. 자, 그래서 자, 이 관계를 이용해서 코어의 굴절률이 클래딩보다 굴절률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굴절률을 이야기했다면 우리가 또알수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속력을 알수 있어요. 자, 코어에서의 빛의 속력, 그리고 클래딩에서의 빛의 속력을 비교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면 둘 중에 누가 속력이 더 빠르다? 바로 클래딩에서의 속력이 더 빠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만약 전반사의 첫 번째 조건이었다라고 얘기하면 두 번째 조건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입사각이 몇 도? 입사각은 언제나 두 물질 사이의 임계각보다 커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역니은 디귿 보기를 이렇게 각각의 굴절률을 물을 수도 있고 속도를 물을 수도 있고 역으로 각각의 물질들을 뭐 A, B, C를 제시한 후에 이 매질의 굴절률을 제시해서 누가 코어로 타당할까? 누가 코어로 쓰고 누가 클래딩으로 썼을 때 가장 임기각이 작아질까라고 하는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포인트들 반드시 이 기본 내용을 바탕으로 기억을 해주고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전자기파 하나만 더 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간단한 내용이니까 빨리 보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 이렇게 전자기파를 보면 일단 전자기파의 특징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횡파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자, 기본적으로 전자기파의 정의가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를 유도하면서 전달되는 파동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횡파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신들이 서로를 유도하며 진행되기 때문에 매질이 없어도 전달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매질이 없는 진공 상태에서는 속력이 C로 일정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때 C로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파장에 따라서 전자기파를 분류하였을 때 어느 특정한 파동이 C로 일정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파동이 진공에서의 속력은 C로 일정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예를 들어, 감마선, X선을 주고, 자, 둘 중에 누가 진공에서 속력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기로 제시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각각의 지금 이 파장에 따른 전자기파를 분류했을 때이 파동들은 속력의 비교가 진공에서는 무의미하다. 모두 같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와 함께 나올 것이 무엇에 이용되느냐, 그리고 진동수는 어떠냐, 그리고 에너지는 어떠냐라는 것이니까 볼게요. 왼쪽으로 갈수록 지금 파장이 짧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파장이 짧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파동의 속력, 진공에서의 속력 C라고 쓴다면 C는 진동수와 파장의 곱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값이 작아진다라고 얘기하면 바로 진동수의 크기는 커진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결국 파장이 짧은 쪽으로 갈수록 진동수의 크기는 커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진동수가 커질수록 우리는 에너지가 커진다라고 해서 왼쪽으로 갈수록 진동수, 에너지가 커진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파장에 따라 쭉 분류했을 때 가장 에너지 그리고 진동수가 큰 파동을 우리는 감마선이라고 부르고 이 감마선은 암 치료에 이동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파동은 X선, 우리 몸을 투과하는 인체를 검사하는 장비 혹은 공항 검색대에 이용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그리고 자외선이라고 하는 것은 살균 작용을 한다 혹은 집회 감별에 이용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시광선은 우리 눈에 보이는 파동이라고 해서 광학현미경 뭐 이런 곳에 이용된다라는 걸알수 있고, 마지막 적외선, 선생님 마지막 아니더라. 적외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외선보단 약하지만 살균 작용이 있고 열을 낼 정도의 약한 파동이기 때문에 열화상 체온계, 뭐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것에 이용된다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이크로파라고 하는 것, 전자레인지, 그리고 통신에 이용되고, 그리고 파장이 이 중에서 가장 긴 라디오파 같은 경우는 이름에 있는 것처럼 라디오에 이용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 예시들, 그리고 에너지의 관계, 진동수 관계, 그리고 진공에서 속력은 C로 일정하다. 딱세 가지 얘들아. 보기, 경련, 디귿 될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이전 테스트 16번 문항 바로 개념 확인하기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전에 학습한 내용 그대로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파장에 따라서 전자기파를 분류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문항이겠죠. 참, 이렇게 봤을 때 A가 파장이 가장 짧은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럼 바로 이 앞에 문제 해결의 키에서 했던 얘기처럼 왼쪽으로 갈수록 진동수 그리고 에너지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각각의 파동의 이름을 얘기한다면 A는 감마선, B는 자외선, C는 적외선, D는 마이크로파라고 볼수 있어요. 자, 이걸 토대로 바로 기역니은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A가 D보다 진동수는 크다라고 했을 때 A가 A, B, C, D 중에 진동수가 가장 큰 파동이니까 맞는 보기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뭐가 가장 크다고? 진동수는 A, 그리고 B, C, D 순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이것과 연관되어서 우리는 에너지도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A, B, C, D순의 에너지 비교까지 정리하고 니은 볼게요. B는 열화상 카메라에 이용된다라고 하는데, 열화상 카메라는 적외선에 이용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니은은 오답이겠죠. 바로 C가 돼야겠죠. 자, 그렇다면 A에 이용되는 것, 암 치료에 이용된다. B에 이용되는 것, 뭐였어, 얘들아? 살균 장치. 그리고 또 집회 감별에 이용된다라는 것. 그리고 C에 이용되는 것, 열화상 카메라. 그리고 D에 이용되는 것, 통신과 전자레인지에 이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니은을 또 보기 바꿔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디귿 볼게요. 진공에서, 자, 아까 했던 얘기 나옵니다. 속력은 C가 B보다 크다라고 하는데, 진공에서 속력의 비교는 무의미하다라고 했어요. 모두, 뭐야, 얘들아? 모두가 아니죠. 모두 C로 일정하다라고 해야 돼요. 선생님이 몇번 강조했던 게 이렇게 빈출되는 오답 보기란 얘기예요. 기억 꼭 하고 정답 1번에는 기억이라고 체크하시고 그 다음 8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점 테스트 8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그림을 보면 이 삼각형 모양의 지금 매질 A, 매질 B가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자, 이때 단색광이 자, 진공에서 A로 그대로 수직으로 들어간대요. 자,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가서 P점에서 지금 반사를 해서 Q점에서 굴절을 하고 R점에서 B에서 반사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무슨 얘기가 있냐라는 것을 마지막에 보도록 할게요. 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 R점에서 전반사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A와 B를 이용해서 광섬유를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결국 이 전반사 조건을 이용해서 누가 더 굴절률이 큰지를 비교하고 코어와 클래딩으로 배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문항의 포인트였죠. 결국 기존에 우리 봤던 내신 만점 포인트와 같은 문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Q점에서 R점으로 향하는 이 빛의 경로를 볼게요. 어때, 얘들아? 위와 나란해? 안 나란해? 안 나란해. 아래쪽으로 굴절을 한 상황이야. 자, 그럼 이 각도는 여기 위에 있는 이 각도보다 어때야 돼? 작은 각이야. 자, 그리고 매질의 모양이 함각이 90도이고 이등변 삼각형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국 이 각이
40

45도였다라고 얘기하면 이 아래 있는 각은 45도보다 작은 각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선생님 뭘 그릴 거냐면 이 변과 이 A와 B의 경계면과 나란한 선을 하나 그릴게요. 자, 이 나란한 선은 B와 진공의 경계면은 또 수직이겠죠. 결국 이 점선은 법선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 각도는 이 각도와 서로 억각이기 때문에 같은 크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각도 역시 45도 이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 선과 평행선을 여기다 그대로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게 하나의 직각삼각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각도는 어떻게 되더라? 이 핑크색 각도와 하얀색 각도를 합하면 90도가 돼야 되는데, 하얀색 각도의 크기가 45도 이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핑크색 각도는 45도 이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앞에 있는 각도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대로 단색광이 이 A와 진공의 경계면 수직으로 들어갔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이 경계면에 수직인 법선을 그어보자라고 얘기를 하면, 법선을 긋고 양쪽이 입사광선, 반사광선이니까 둘의 크기가 같다라고 얘기하면 각각의 크기가 45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그대로 45도로 그대로 반사된 이 빛이 그대로 쭉 들어가서 여기에 다시 한번더 수직인, 경계면의 수직인 법선을 긋는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작은 또 하나의 연장에서 그었을 때한 각도가 45도인 이등경 삼각형이 되어서 여기도 45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도를 비교해 볼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이 빛의 경로를 볼 수도 있어요. 자, 법선을 이렇게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느 방향으로 꺾였는지, 굴절이 되었는지 보자란 얘기야. 자, 그러면 그대로 들어간 이 빛은 매질의 경계면 쪽으로 굴절을 했으니까 A와 B 중 누가 더? A가 느린 매질이고 B가 빠른 매질이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렇게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그대로 옆에 속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누구? A가 속도가 작고 B가 속도가 빠른 매질. 그리고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진공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리고 굴절률도 얘기한다면 A가 굴절률이 크고 B가 굴절률이 작고 그리고 진공에서의 굴절률이 가장 작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코어와 클래딩을 비교했을 때 코어라고 하는 것은 굴절률이 큰 매질이 되어야 되니까 A가 코어이다라고 쓸수 있고, 그리고 B가 클래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보기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Q에서 굴절각은 45도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위에 가장 먼저 구한 것처럼 굴절각은 45도 이상이니까 기억은 맞는 보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니은 보기 볼게요. X에서 A는 코어로 사용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A의 굴절률이 더 커서 A가 코어라고 위에서 구했으니까 니은 보기 역시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D급 보기 보도록 할게요. 단색광은 P에서 전반사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은근히 잘 나오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굴절을 하는 원인이 뭐였어, 얘들아? 굴절은 누구 때문에?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속도 차이 때문에 굴절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전반사 역시 속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획 돌았다는 뜻이야. 획 돌아서 전부 원래대로 되돌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쉽게 아주 작은 각도에도 전반사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결국 속도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의미는 임계각이 작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P점, 어디에서 어디로? A에서 진공 상태로 빛이 진행할 때 임계각 이상이냐, 이 각도가. 그걸 궁금한 거니까 한번 임계각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뭐와 비교할 거냐면 바로 B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에서 진공으로 빛이 진행할 때의 임계각을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자, 우선 위 관계, 이 관계를 본다면 누구의 속도 차이가 더커 얘들아? A 진공, B 진공.

누가 더 클까? A와 진공의 속도 차이가 B와 진공의 속도 차이보다 이 관계에 의해서 더큰 값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인계각을 이렇게 A와 진공 사이 인계각을 이렇게 쓰고 B와 진공 사이 인계각을 이렇게 쓴다면 인계각은 여기가 더큰 거야, 얘들아. B가 더 인계각이 더큰 상황이야. 자, 그런데 몇 도? 45도보다 작은 각도로 이 진공으로 B에서 입사를 했을 때 전반사를 했대. 자, 그렇다면 전반사에 두 가지 조건이 있었죠. 속력이 느린 매질에서 속력이 빠른 매질로 빛이 진행할 때. 그리고 두 번째,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클 때. 자, 이 45도보다 작은 이 입사각이 누구보다? B의 임계각보다 큰 상황일 때 지금 아래서 전반사가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이 입사각의 크기보다 이 P점에서 단색광이 A에서 진공으로 입사할 때 입사각인 45도보다 이 각이 작잖아. 자, 그렇다면 이 A의 임계각보다 45도라고 하는 이 각도가 이 부등호 관계에 의해서 더큰 값을 갖기 때문에 지금 A에서 진공으로 빛이 45도로 입사하는 이 상황에서 바로 이 P점에선 우리는 전반사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D급 보기도 그대로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기역과 니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보기고 D급 같은 경우는 이 관계를 생각해서 유추해야 하는 보기인데 굉장히 잘 빈출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 차이 때문에 굴절한다. 속도 차이 때문에 반사한다. 속도 차이 때문에 전반사 할수 있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생각해서 어느 경우 인계각이 작아지는지를 기억을 하고 아래 관계처럼 비교해서 D급 보기를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슷한 보기 함께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니은 보기 유사한 것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코어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위에 이야기한 것처럼 코어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굴절률은 커야 되고요. 혹은 속도는 느려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A의 속도가 느리다 혹은 A는 굴절률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 니은과 다른 표현에 같은 의미를 묻는 보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오답 보기를 추가한다라고 얘기하면 자, 그래서 A에서 진동수가 크다라고 유사하게 물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보기 같은 경우는 진동수는 파1에서 이미 결정된 물의량이라서 A 또는 B처럼 진공에서처럼 매질이 바뀌어도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크다라고 만약에 이렇게 표기된 보기가 나온다면 이것은 오답 보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정답이 될수 있는 보기들, 오답이 될수 있는 보기들까지 잘 체크하시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5번 체크하고 정리할게요. 자, 오늘의 한마디 함께 보겠습니다. 빛은 굴절할 때 가장 빠른 길을 찾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도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 스스로 체화하면서 이것이 바로 지름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 7강에서는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6과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6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은 동사를 보게 될 거예요. 동사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조금 동사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동사가 생각보다 여러분이 익숙해지면 너무 편리한 그런 어떤 그 방법이 될 거다. 또는 표현 기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단어를 볼까요? 6과 본문 1의 단어입니다. 좌운. 이게 좌운이 아니고 좌하고 좌우운. 우가 두 개예요. 좌우운. 이중 모음으로 좌우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날씨란 말인데 기후하고는 또 달라요. 날씨, 오늘의 날씨 같은 날씨인데, 저우운, 네. 무슈미스, 샴스가 태양입니다. 샴스. 그래서 무슈미스 그럼 태양이 쨍쨍한, 태양이 비치는, 해가 난 이런 뜻으로 쓰이죠. 카나라는 것은 보조동사예요. 앞에서 라이사라는 보조동사가 한번 나왔을 때 설명했는데, 동사, 완전한 동사 형태는 사건과 시제가 있어야 돼요. 사건. 무슨 일이, 밥 먹다 그러면 먹는다는 사건이 있고, 먹는다는 현재, 먹었다는 과거, 이런 시제가 있죠. 근데 이 카나 동사는 사건은 없고 시제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범위 내선 그래요. 여러분이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뭐 완전 동사가 될 수도 있지만, 사건도 될수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 배우는 과정에서는 이것은 보조 동사다. 시제만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이단, 아이단은 또한이에요. 또한. 그러니까 나도 할때 아나 아이담 하면은 나도 이렇게 됩니다. 몸뜨르. 맞다르가 비인데 비가 내리는 그런 몸뜨릅니다. 몸뜨르. 모슈미스 몸뜨르 같은 패턴들이죠? 네. 그다음에 가임. 가임은 구름이 낀 가임 그러면 가이마 구유음 그러면 구유음이 구름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임 구름 낀 가. 세야쿠누. 카나 동사의 미래 형태. 세야쿠누. 이거는 완료 형태고요. 이거는 미완료 형태고, 그 앞에 싸가 붙으면은 미래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이 또 있겠지만, 그 카나에서 야쿠누가 되고 앞에 싸가 붙어서 세야쿠누가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일 것이다. 또는 그것은 무엇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되겠죠. 후나카. 후나카는 후나가 여기고 카가 붙으면 저기예요. 저기 멀리. 그다음에 가단 내일. 라티프. 라티프는 젠틀하다. 그다음에 뭐 화창하다. 뭐 좋다. 이렇게 사람으로 치면 라티프 하면 젠틀맨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날씨가 좋다 할때 라티프를 씁니다. 그럼 본문 1 내용을 볼게요. 라일라하고 유나와의 대화입니다. 라일라는 여자 이름이에요. 라일라는 하나, 둘, 셋 어근이 3개 다 나오고 뒤에 알리프 막수라가 붙은 걸 봐서 여자 이름이구나. 또는 여성형이구나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라일라가 일반적으로 여성형 이름이니까 앞으로 나올 때마다 수아드나 라일라 같은 경우 여성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카이파 어떠냐 이런 말이죠. 알저우 카이파 알저우 아랍 사람과 전화를 하면 카이파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카이파 할루카 카이파 드라사 투카 카이파 아일라 투칼 카리마 카이파 계속 물어봐요. 뭐냐? 너는 잘 지내니? 너 공부는 잘하고 있니? 가족은 평안하시니? 하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인사가 길어야지 가까운 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인사 길게 얼만큼? 5분 넘게. 국제전화 걸어도 계속 카이파 그리고 묻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답도 해요. 카이파 할루카? 그러면 잘 지내냐면 기다려야 되잖아. 근데 본인이 답도 해. 잘 지내겠지 뭐. 뭐 공부는 잘하니? 뭐 잘하겠지 뭐. 이렇게 이제 가족은 편안하시니 편안하시겠지 뭐 하고 혼자서 묻고 답하는 거를 길게 합니다. 그게 가까움의 표시예요. 약간 이제 옛날식인데 그런 그 이제 질문할 때 카이파를 쓰는데요. 카이팔 저우 그럼 날씨가 어떠니? 이런 뜻입니다. 알랴우마는 오늘이에요. 오늘 날씨가 어때? 어디에서? 피시울 서울 날씨가 오늘 어때? 유나가 알자우 무슈미스, 알자우 무슈미스.

순 알리아우마. 알좌우 좌우가 아니라 좌우우 좌우우. 다시 한번 좌우우 이렇게 되죠. 알좌우우. 천천히 할 때는 알좌우우로 들리고요. 빨리 하면 알좌우 이렇게 됩니다. 알좌우가 아니고 좌우. 예. 알좌우 무시미스 알리아우마. 오늘 날씨가 해가 났어. 라일라가 할 케안 알좌우가 조밀란 암시 아이단. 할은 의문문입니다. 뭐뭐입니까예요. 이거 빼고 하면은 뭐뭐이었습니다죠. 빼보겠습니다. 할 빼고 가날조 조미일란. 날씨가 예뻤었다. 날씨가 좋았었다. 언제? 암시 어제. 아이던 아이다는 또한이죠. 어제도 날씨가 좋았었다. 해다가 할 붙이니까 좋았었니가 되죠. 어제도 날씨가 좋았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유나가 아니 카나 알저우 몸띠란 카날저우. 그냥 하나씩 읽으면 카나 알저우 몸띠란이 되겠지만 붙여서 읽으면 카날저우 카날저우 몸띠란. 날씨가 비가 왔었어. 그러니까 어제는 비가 왔었어. 카이파 알저우 카이팔조우 필 카헤라틸 알아나. 그럼 지금 카이로에서 날씨는 어떠니? 지금 카이로 날씨는 어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날씨를 묻고 답하는 것에서 이렇게 카나가 나오죠? 카나가 나오면은 라이사와 마찬가지로 보조동사 여러분 배우는 과정에서는 카나, 라이사 같은 것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카나와 라이사 뒤에 수로, 서술어는 목적격이 됩니다. 카날 저우 쇼미란 해서 목적격 형용사가 이제 목적격 수식 뭐 이제 수로가 되죠. 그래서 날씨가 좋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카나나 라이사 뒤에 수로가 목적격이 되는 거꼭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여기도 몸띠란이죠. 몸띠란 된걸 보면 목적격이 여러분 잘 보일 겁니다. 라일라가 알저우 카이로 날씨 어떠냐고 물어봤죠. 알저우가 이문 알아나. 알아나는 지금이에요. 알아나. 알저우가 이문. 그러면 날씨가 구름이 꼈어. 지금 구름 꼈어. 카이로 구름 끼는 거 보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년 내내 그 파란 하늘이에요. 1년 내내 파란 하늘. 정확히 말하면 파란 하늘에 먼지가 많은 먼지 이런 날씨인데 알저우가 이문 알아나 그러면 아마도 1월달, 2월달쯤 되는 그런 날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나가 카나 세야 쿠늘 저우 아 카이파 세야 쿠늘 저우 호나 가단. 내일 거기에서 어디에서 카이로에서 날씨는 카이파 세야 쿠누 어떨 것 같아? 미래죠. 싸가 붙어서 야쿠누 미완료 형태. 카나의 미완료 형태가 야쿠누인데 이 야쿠누 앞에 싸가 붙어갖고 어떨 것이다. 근데 카이파가 붙었으니까 어떨 것 같아? 라고 물어봤어요. 카나가서 야쿠누가 될때 뒤에 설명 나오겠지만 카나 이런 카나에 야쿠누가 되면은 그대로 내려오는 글자들 있죠. 이거는 여기에 있고 이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가운데 글자가 알리프였었는데 분명히 이게 알리프였었는데 우로 내려오죠. 이렇게. 그것은 특징 모음 때문에 그래요. 특징 모음. 왜? 이게 카나에 알리프라고 썼지만 이 원래 형태는 와우였어요. 근데 와우였는데 이런 형태로 표기가 됐었던 건데 이것이 미완료가 되면서 자기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야쿠우누 이런 식으로 형태가 바뀌는 동사에서 형태가 바뀌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카나 세야쿠 야쿠누 해갖고 미완료가 됐고 싸는 미래를 나타내 동사 앞에 미래를 나타내는 싸나 싸우파가 붙어서 미래를 나타내는데 싸우파라는 말을 쓰면 세 글자니까 떨어뜨려서 싸우파 띄고 야쿠누인데 싸는 단음절 음절이 한 개예요. 한 글자짜리라는 얘기예요. 요런 한 글자짜리는 뒤에 오는 단어와 붙여서 쓴다. 붙여서 쓴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는데. 그래서
뒤에 오는 이 동사와 붙여서 연결해서 썼기 때문에 사야쿠노 마치

한 단어처럼 쓴 것을 볼수 있어요. 쓰야 쿠늘 저우 후네 카카단 내일은 날씨가 어떨 것 같아? 했더니 라일라가 쓰야 쿠늘 저우 라티판 가단 내일은 청명하다 좋다 내일은 좋을 것 같아 내일 날씨는 괜찮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이런 거죠. 카이로를 혹시 가게 되면 여러분 구름이 낀 날은 괜찮은데 비가 온 날은 가능하면 나가지 마세요. 이게 먼지가 많아가지고 빗물이 약간 흙탕물 같이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버리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밖에 비가 안 와요. 근데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네. 자, 표현 연구 볼게요. 계절과 날씨를 나타내는 표현들인데, 앞에서 이런 설명했어요. 계절은 파슬이에요. 파슬론. 그러면 파슬이라는 것은 계절도 되고 교실도 됩니다. 근데 저운, 이거는 날씨예요. 박스는 기후예요. 같은 날씨지만 한국의 날씨는 할 때는 박스가 기후가 맞을 거고요. 오늘의 날씨 하면은 저우가 맞습니다. 그래서 기후와 날씨를 우리말로는 보통들 뭐 서울 간다 그러면 수도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서울은 어디야?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서울이 수도라는 이름 대신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우는 날씨고 박스는 기후인데 둘다 날씨로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두 개는 구분해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계절 동사, 아니, 숫자를 아직 안 배워서 그런데, 아르바툰입니다. 거기에 뒤에 이 계절의 복수 형태가 왔어요. 그래서 계절의 복수가 파슬룬, 후술룬인데, 후술룬과 아르바툰은 두 개가 연결해서 씁니다. 연결했으니까 아르바투 푸술린 소유격이 됐고 정관사가 없으니까 린이 됐죠. 알푸술이 아니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아르바투 푸술린 그러면 4라는 숫자와 뒤에 파슬 계절이라는 단어의 복수 형태의 소유격을 연결하는 겁니다. 연결형 배웠죠? 두 개, 가을철처럼 이렇게 가을과 철 해갖고 붙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계절이라는 말의 복수 형태를 쓰고 그 다음에 뒤에는 소유격이 돼서 연결형이 된걸볼수 있습니다. 아르바트 포솔린 이렇게 사계절. 라비온 봄이고요. 사이푼 여름입니다. 카리푼은 가을이고요. 시타 겨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서 하베이탁 미사이프 하베이탁 미시티 이란 말이 있는데 여름에 너를 사랑했고 겨울에도 너를 사랑했다 하면서 멀리 떠났다 돌아온 그런 그 스토리가 있는 이그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보고 떠났는데 돌아와서 겨울에 보니까 네가 숙녀가 돼 있어서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사이프 시티라는데 시티는 약간 비가 오는 계절 이런 말인데요. 시타가 표준말이고 시티는 레바논의 구어체로 쓸수 있습니다. 라비아 사이프 카리프 시타 이 두, 네 개는 한꺼번에 외우도록 하세요. 라티푼 나왔었죠? 젠틀하다, 좋다. 다피 은은 터지는 소리. 여기서 소리가 터지는 거니까 다피 이렇게 되겠죠? 따뜻하다. 사핀은 막다, 아무것도 없다, 깨끗하다 이런 말이에요. 사핀 여성형으로 써보면 사피아툰이에요. 왜 굳이 여성형으로 썼느냐? 책에도 없는데. 그것은 여기 핀으로 끝난 거 있죠? 이 핀으로 끝난 건요 야가 생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fan이 그럼 두 번째라는 말인데, fan이 그럼 두 번째라는 뜻인데, 이걸 여성형으로 써보면, fan이야툰 이렇게 해갖고 야가 여기 숨어 있는 걸볼수 있어요. 요렇게 인 하고 끝나는 것이 이렇게 야가 숨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뒤에 이제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사핀 그러면 사피아툰 이렇게 여성형으로 써보면 야가 살아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구름이 없는 맑은 하늘이 맑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모타딜룬 온화하다. 모타딜룬 온화하다. 가임 구름이 꼈다. 하룬 날씨가 하룬 덥다. 바리둔 한국처럼 춥다. 덥다, 춥다. 뭐 이렇게 이제 쓰는 것이 일반적인데 거기 이제 다피야. 따뜻하다. 그다음에

뭐 이제 뭐 다딜, 그다음에 적당하고 온화하다, 뭐 이런 정도 단어를 쓰면 여러분이 대충 날씨와 계절의 표현을 볼수 있고요. 또 해가 났다 앞에 나왔었죠. 태양은 샴순인데 무슘이스, 그럼 해가 난 태양이 비추는, 비가 맞다론인데 몸띠르, 그러면 비가 내리는, 쌀주는 눈이에요. 얼음도 되고 눈도 됩니다. 그래서 눈, 쌀주가 얼음 되고 눈이 되는데 눈이 오는, 무슬리쥬라는 단어를 있긴 있는데 잘 쓰진 않아요. 왜? 아랍에 그렇게 눈이 많이 오진 않거든요. 뭐 최근 뉴스 보면은 사우디에 뭐 눈이 많이 와서 뭐큰 문제가 됐다 하는데 이상 기후라서 그런 거고요. 쌀주, 무슬리쥬는 잘 쓰지 않는 단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눈이 온다란 말이 이게 생각이 안 나면 눈이 내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말하면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표현을 바꿔서 하면 됩니다. 기온, 온도. 아, 온도가 맞죠. 기온보다 온도가 맞는데 온도가 따뜻한 정도예요. 그죠? 따뜻한 정도. 두 단어가 합해진 거죠. 따뜻한 게몇 도인지. 따뜻한 정도가 무엇이냐? 나라자는 도예요. 하라라는 뜨거움이에요. 뜨거움의 정도. 그러니까 온도죠. 그래서 나라자툴 하라라티, 그러면 온도가 되겠습니다. 알린도 마찬가지로 이게 인으로 끝났죠. 그럼 여성형 써보면 어떻게 돼요? 알리야툰, 야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알리야툰인 걸볼수 있습니다. 높은, 온도가 높다. 온도가 높거나 또는 어디 지역이 높은 지역이다 할때 알린 씁니다. 가격도 써요. 가격이 높다. 문하피둔 낮은이에요. 문하피둔. 리후는 바람입니다. 아시파툰 폭풍, 예, 태풍 같은 거죠. 예, 태풍 같은 걸 아시파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와밥, 그러면 안개입니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단어들을 봤어요. 물론 이 이외에도 아시파란 말이 이제 사막 폭풍 같은 거쓸때 아시파트 라믈리야, 그러면 사막에서 비가 폭풍으로 오는 게 아니라 모래가 몰려오는 거예요. 바람과 함께 모래가 몰려오는 것을 여러분 검색해 보면 볼수 있습니다. 아랍의 모래 폭풍 또는 아랍의 뭐 모래 바람 이렇게 써 보면요, 갑자기 어디선가 막 뭔가 달려오는데 그 영화에서 무슨 뭐큰그뭐 구름 같은 것이 막 몰려서 막 세상을 뒤덮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 볼수 있어요. 아, 공항에 비행기들이 갑자기 안 보이고 모래가 지나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이런 그 단어들이 가장 기본 어휘였습니다. 계절과 날씨에 관련된 어휘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알저우 하룬, 하르룬이에요. 하르룬, 하룬이 아니고 하르룬.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하룬, 혀를 굴려서 하룬, 하룬 아니고 하룬 이렇게. 피사이피 아비코리아. 원래는 피를 두번 써야 되는데 두번 쓰기가 이제 좀 없어 보이잖아요. 한번 썼으면 그다음에 다른 걸로 이렇게 대체했습니다. 보통 그래요. 알저우 하루 피 서이프 비꼬리아. 한국의 여름에는 날씨가 덥습니다. 날씨가 더운데 몇 도냐고 물어보면 아, 35도예요. 그러면 아랍 사람들은 보통 웃어요. 35도면 일상적인 거 아니야? 수다는 겨울도 30도인데 뭐 이러면서. 그렇지만 한국에 막상 와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습도가 없는 지역에서 35도, 40도는 견딜만 해요. 왜냐면 뽀송뽀송하니까. 그렇지만 한국은 습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합니다. 옷이 달라붙고 끈적거리고 뭐 이래서 한국의 더운 여름은 힘든 계절이다라고 말합니다. 카날 조우 몸때란 암시. 어제 날씨가 비가 왔다. 어제 비가 왔어. 왈 조우 라티푼 알야우마. 오늘은 날씨가 좋아. 청명해. 뭐 이렇게 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절 표현들, 날씨 표현들을 쓸수 있는데, 사실은, 아, 여기 계절은 뭐, 사이프, 겨우, 뭐, 여름이다. 아니면 무슨 뭐, 어느 계절을 특정할 수 있는데, 알저우 바리둔, 그러면 날씨가 춥다. 언제? 피시타, 겨울에. 이렇게 여러분이 만들어 쓸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시각,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조금 괴롭더라도 처음이라서 그런 거니까, 좀 참으세요. 새벽에 잘안 쓰지만 파주란 잘안 써요. 새벽을 뭐 새벽에 굳이 뭐 새벽까지 공부할 필요 있나요? 서바한 아침에, 서바한 여러분 인사말은 서바훌 하이리인데 여러분 교재는 서바할 하이리라고 돼 있다 그랬죠?
근데 사바홀 카이리 그러면 좋은 아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하란 낮에, 아스란 3시 이후에 가장 더울 때, 보통 낮잠 자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스페인 쪽에도 뭐 시에스탄가 뭐 이렇게 있어서 낮잠 자는 시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랍에도 이렇게 3시부터 6시까지는 가게 문을 닫고 상점 문 닫고 들어갔다가 좀 선선해지면 다시 나와서 상점을 열고 저녁엔 장사하고 하는 거볼수 있어요. 아스란, 네, 마사안, 저녁에 이런 말이죠. 저녁 인사, 오후 인사할 때 마사울 하이리 했었죠. 그래서 마사,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라일란, 라일란, 그러면 밤에예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까블라 깔릴린, 조금 전에, 잠깐 전에, 까블라 전치사인데 뒤에가 깔릴린 이렇게 쓰면, 정확히 말하면 전치사는 아니고 이거는 부사어예요. 부사어. 명사가 목적격이 돼서 부사어로 된 건데 우리말로 치면 전치사 같아서 전치사가 소개했어요. 까블라 깔릴린 그러면 잠깐 전에 이런 말입니다. 알아나 지금 알아나는 항상 고정된 형태예요.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마다 깔릴린 마다 깔릴린 그러면 조금 후에 이런 말이고요. 마딘 이것도 여성형으로 써보면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마디야툰 이렇게 쓸수 있어요. 왜? 여기에 인 하고 끝났다는 것은 여기 야가 생략돼 있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간 관련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시간 관련한 표현들은 나중에 뭐 어디 약속을 잡거나 아니면 시각을 물어볼 때 많이 쓸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자린 자린도 여성형을 써보면 마찬가지예요. 자린도 자리야툰 이렇게 여성을 쓰면 야가 살아납니다. 이렇게 야가 살아나고 볼수 있어요. 하리윤 현재가 두 가지로 다쓸수 있고요. 이거 이외에도 하디론도 있습니다. 뭐더 많은데 현재 오는 그러면 앞에서 커밍 하는 거예요. 오는 거. 그래서 이번 수요일에 이번 토요일에 할때 이때 오는이라는 단어 씁니다. 가딤을 쓰는데 가딤 암시 어제 알리아우마 오늘 가단 내일 바다 가딘 바다가 후에거든요. 가드가 내일이에요. 가단이 내일인데 가드 그럼 바다 가딘 그러면 내일 다음에 모레죠. 그 다음에 라일라타 암시 어제 밤에 이렇게 어제 밤에가 연결돼서 목적격이 되면은 뭐뭐에라는 부사어가 됩니다. 어젯밤에 마사 알야우마 그러면 마사 알야오미가 되겠죠. 마사 알야오미. 예, 마사 알야오미. 오늘 저녁에 연결형으로 해갖고 마사 알야오미로 하세요. 마사 알야오미. 그다음에 내일 가단 사바한. 가단 사바한이나 사바하 가딘 두개다 됩니다. 사바하 가딘 연결형으로 써서 내일의 아침에 해갖고 아침에라는 목적격으로 썼고요. 위에 거는 특별한 아랍식 표현이에요. 우리가 밤도 배우고 낮도 배웠죠. 라일란과 나하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밤낮 공부한다 했을 때 어떤 사람이 그는 낮밤 공부해 이렇게 말하면 아라는 듣는데 이상하죠. 어우, 쟤는 낮밤 공부해. 나는 밤낮으로 노는데 뭐 이렇게 쓰면은 어떤 게 맞는 말이에요. 밤낮이 교과서에도 없고 문법책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언어 습관은 밤이 먼저고 낮이 나중이에요. 흑백 텔레비전이지 백흑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우리 동서남북이죠? 근데 아랍어로는 남북 동서예요. 이렇게 순서가 달라요. 우리가 뭐 이제 천둥과 번개 그러면 아랍어로는 번개와 천둥. 이런 식의 어순을 지키는 게 있는데 밤낮은 똑같아요. 한국어나 아랍어나. 밤낮. 라일란과 나하란. 이렇게 씁니다. 그런 규칙 중에서 또 하나 아랍어에 순서가 있는 규칙이 있는데 순서를 지키는 규칙이 큰게 먼저, 작은 게 나중. 큰게 먼저, 가단이 더 크고, 사바한이 작죠. 그래서 큰거 먼저 쓰고, 작은 거 나중에 쓰는 게 요런 규칙입니다. 가단, 사바한. 이렇게 쓸수 있어요. 피 하디힐 아이암. 지금 날들에,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 기본적인 어휘를 봤고요. 아인딤 테아눈 사바한. 아침에 시험이 있어. 무슨 시험인지 모르지만 아침에 하나 시험 봐. 이랬을 때 안딤티한 앤딤티한 붙여서 앤딤
그러면 이것도 짧게 나오고 이것도 발음 안 돼서

아인딤티하눈 이렇게 돼요. 아인딤티하눈 서바한 아침에 시험이 있어. 이 서바하는 다른 말 쓰면 피 서바히라고 쓸수 있어요. 아침에 부사어로 쓰면 서바한 쓰면 되는데 전치사 구로 쓰면 아침에라고 쓰면 됩니다. 카날 저우 몸때란 라일라 탐시 어젯밤에 할 때 연결형이죠. 어젯밤에 날씨가 비가 왔어. 그 말을 갖다가 부사어를 안 쓰고 전치사 구로 표현하려면 피를 붙여갖고 피 라일라티 암시 전치사 뒤니까 소유격이 왔어요. 피 라일라티 암시 이런 식으로 전치사 구를 사용해서 시간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부사어를 써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사어는 목적격 형태로 쓰는 거죠. 자, 본문 2의 단어입니다. 동사가 나오는데요. 파알타 그럼 내가 뭐뭐 했다. 이게 주어예요. 주어 여기가. 당신이 했다 할때 파알타라고 씁니다. 암시 어제 나왔었죠. 나라스투 나는 공부했다. 이게 주어예요. 1인칭과 2인칭은 말할 때 앞에 있는 사람과 나 자신이니까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1인칭과 2인칭일 때 타와 투 같은 경우는 누군지 알기 때문에 이것을 주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3인칭은 달라요. 그가 공부했다. 그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몇십억이나 되는 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공부했다는 안 되는데 말하고 듣는 사람에서 1인칭과 2인칭은 이것이 주어를 나타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크타바툰 할때 도서관인데요. 마가 장소를 나타내고 타마르부 따인 트가 붙으면 많은 걸 얘기해. 많은 걸 말해요. 그래서 카타바는 글씨를 쓰는 건데 여기서는 책이 많은 이런 뜻으로 써갖고 마크타바툰 그러면 도서관 또는 서점이 됩니다. 서점에 책이 많잖아요. 서점이나 도서관은 마가 붙어서 장소 명사인데 그마 중에서도 뭔가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많은 곳이야. 책이 많은 곳, 마크타바툰. 공부 많이 하는 곳이 뭐예요? 나라사가 공부하다인데 마드라스죠, 마드라스. 근데 공부를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이 하죠. 아침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드라사툰 이렇게 학교라는 말을 그렇게 씁니다. 이렇게 장소명사 마가 붙었을 때 뒤에 타마르 붙다가 붙으면 같은 것이 여러 번 반복되는 많은 겁니다. 리안나 왜냐하면 리안나 왜냐하면 카나 앞에 나왔었죠? 시제 보조 동사가 카나 뭐뭐 이었다. 바리둔 추운 사히훈 그럼 맞는 올바른 옳은 이런 말이에요. 너말 잘했다. 옳은 말이야. 그럴 때 사히훈 해야 되는데 발음이 힘들어요. 혀가 내리고 사히훈 발음 힘들죠. 사히훈 힘드니까 뒤에 빼고 사 합니다. 사 이렇게 짧게 맞았어 하고 동사로 그냥 끝내버리고 맙니다. 사히훈 옳은 뭐 정확한 맞는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쿤트는 카나 동사에서 왔습니다. 카나 동사에서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우라 그랬죠. 그래서 현지형으로 쓰면은 야쿠누가 됩니다. 야쿠누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알리프가 우로 변했어요. 그런데 이 카나에다가 트를 붙이면, 투를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칸이에요, 칸. 칸까지가 어간이고, 투를 붙이면 여기에도 스쿤이고, 여기도 스쿤이에요. 스쿤이 두 개가 있으면 되게 불편해요. 물론 하룬 같은 데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불편하니까 이 스쿤을 없애버리고 그냥 칸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를 이 우라 그랬죠. 이 우가 위로 올라갔어요. 여기서 우로 올라가서 이게 쿠가 됐습니다. 그래서 쿤투가 된게이 형태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래도 쿤트 나는 뭐뭐였다라는 뜻이에요. 바이트는 앞에 한번 나온 적이 있을 건데요. 네, 바이트 라함인 하고 설명했죠. 바이트 라함 할때 베들레헴, 바이트 라함 할때 바이트 쓴다고 집입니다. 또올라는 길이입니다. 길. 또올라 그러면 또올리 그러면 내 높이 신장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또올라 야오미 그러면 오늘이라는 날씨 날에 하루의 길이만큼 그런 말이에요. 하루 종일이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리와 마와 자가 합성된 거.

건데, 리마다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네가 무엇을 위하여 이런 말인데, 우리말로 하면은 왜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리마다 왜. 리나드합, 리라는 말을 쓰고 동사를 쓰면 뭐뭐 합시다라는 말이에요. 리나드루스, 그러면 우리 뭐뭐 합시다, 뭐 공부합시다. 리나드루스, 공부하자 할때 리나드루스. 끝에는 이렇게 모음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모음이 줄어서 단축된 형태라서 아랍어에서는 이 문법에서 단축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리 뒤에 동사의 미완료 동사형의 끝이 모음이 줄어드는 단축된 형태, 그래서 리 플러스 미완료 동사 단축형이라고 말합니다. 리 나즈합 가자. 바하르, 바하르는 바다예요. 바하르. 피크라툰 쩌밀라툰, 좋은 생각이다, 예쁜 생각이다 했으니까 좋은 생각이다라는 말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속도를 한번 내볼까요? 무함마둔과 윤수의 대화입니다. 마다 파알타 암시, 어제 무엇을 파알타, 너는 했느냐? 파알라가 하단데, 파알까지가 이게 항상 스쿤으로 끝나요. 이렇게 어간이 파알 하면은 동사로 뭐뭐 하다, 영어의 do란 뜻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 암시, 어제. 근데 주어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주어가. 2인칭 주어가 끝에 붙었다. 그래서 무엇을 했냐? 동사 뒤에 붙어서 2인칭 주어가 설명됐습니다. 야, 윤수. 윤수야, 너 어제 뭐 했니? 윤수가 나라스까지가 이 스쿤까지, 요 스쿤까지가 어간이라 그랬죠. 어간. 그 기본 형태예요. 투가 붙으면 나는 뭐뭐 했다. 나는 공부했다. 나라스 투필 막타바티. 도서관에서 공부했어. 와 안타. 그리고 너는 뭐 했어? 무함마드가 콘트 필 바이티. 콘트 필 바이트는 집에 있었다. 원래 지금 나 집에 있다 할 때는 아나 필 바이트 이렇게 쓰면 나 집에 있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과거형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과거형을 쓰면 카나 동사가 들어가죠. 이 앞에 카나가 들어갔다고 칩시다. 카나. 카나란 동사가 들어가고 아니 카나가 들어갔죠. 카느가 들어가고 아나란 뜻에 이게 이제 붙으면 투가 되는데 이 투가 카누와 투가 붙으면 쿤투하고 아나는 쓸 필요가 없죠. 왜냐면 여기에 주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쿤투 그러면 나는 무엇무엇이었다. 어디에? 집에 있었다. 이렇게요. 나는 집에 있었다. 있다란 말은 여러분 너라 그랬죠? 그래서 아나 필 바이트 대신에 카나가 들어가고 쿤투 필 바이트. 또올랄 야오미. 하루의 길이만큼 온종일 집에 있었어. 윤수가 리마다 왜? 그랬더니 이제 무함마드가 리로 물어봤으면 리로 답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했으면 리로 물어봤어요. 리마다 했으니까 다시 리로 답했습니다. 리안나 알저우와 가야나 바리단 와몸띠란. 리안나 이 안나라는 말, 요 안나는 명사문 뒤에 명사가 오는 문장을 이끄는. 그러니까 명사문이라 해서 명사와 명사, 동사가 맨 앞에 오지 않는 그런 문장을 이끄는 그런 접속사예요. 그래서 안나, 인나, 리안나, 라킨나 같이 이렇게 눈에 샷다가 붙고 아로 끝나는 이런 접속사들. 안나, 인나, 인나, 라킨나, 라킨나, 리안나. 요네 개는 전부 뭘로 끝나요? 이 눈에 샷다가 있는 형태죠. 이런 것들은, 이런 접속사는 뒤에가 주어가 목적격으로 옵니다. 리안날 저우와 하고 목적격으로 와요. 리안날 저우와 카나바리단 와몸띠란. 카나 동사가 왔으니까 바리단 와몸띠란. 그러면 카나 동사 뒤에 서술어는 목적격이라 그랬죠. 바리단 와몸띠란. 알라이사 케달릭?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뭐 알라이사 케달릭? 날씨가 춥고 비가 왔어. 그렇지 않았어? 그랬더니 윤수가 사헤훈 맞는 말이네. 사헤훈 카나저우 바리단 쥐딴 암시. 어제 날씨가 매우 바리단 쥐딴 매우 추웠다. 춥다가 아니라 추웠었다. 카나가 붙어서 카날저우 바리단 쥐딴. 자, 그냥 쓰면은 카나가 없이 쓰면 알저우 바리단 쥐딴 암시. 어제 날씨가 매우

좌우 라티판 가단. 그러니까 내일은 날씨가 청명할 것이다. 세 군을 좌우 라티판 가단. 리 나즈합. 그래서 가자 이런 말이죠. 날씨가 좋을 거니까 리 나즈합 일랄 바하르. 바다에 가자. 그러니까 바다에 가자. 그러니까 뭐 수영하러 가자 아니면 바다에 놀러 가자 뭐 이런 말이겠죠. 리 나즈합. 리 뒤에 1인칭 복수 형태를 써서 뭐뭐 합시다라는 뜻이에요. 뭐뭐 합시다. 리나다 빌랄 바하르. 바다에 가자. 그랬더니 무함마두니 피크라톤 쥐미라톤. 무함마드가 하는 말이 좋은 생각, 예쁜 생각이다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과거 시제가 나오고 동사가 나와서 여러분이 조금 바빠졌습니다. 접속사 리안나 설명했죠? 리안나 해갖고 눈에 셨다가 붙은 거. 이 눈에 셨다가 붙은 이런 접속사는 안나든 인나든 라킨나든 그다음에 리안나든 상관없이 네 개가 다 뒤에 목적격 주어가 온다. 목적격 주어가 오는 것을 여러분이 볼수 있습니다. 자합토 일랄 하디카티 암시. 예를 들어 볼게요. 자합토 일랄 하디카티. 나는 갔다. 자합까지가 어간이에요. 자합까지가 어간이고 투가 붙으면 내가 갔다예요. 자합투 일랄 하디카티. 나는 갔습니다. 어디에? 공원에. 암시. 어제 나는 공원에 갔어요. 정원에 갔단 말도 되는데 그냥 여기서 공원으로 해봅시다. 공원에 갔습니다. 리안나. 왜냐하면 리안나 뒤에 주어가 목적격으로 와요. 알저우와. 리안날 저우와 카나 라티판. 어제는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공원에 갔었어요. 오히뿌 기타바. 나는 책을 좋아해. 책은 무슨 책이냐? 알프 라일라틴 와 라일라툰. 천밤. 그리고 또한 밤. 이게 아랍어에서는 숫자가 수를 배웠죠, 여러분들? 하나, 둘, 그리고 복수. 이렇게 쓰는데, 하나와 둘은 단어에 있어요. 그래서 라일라툰 그러면 하나라는 뜻이에요. 라일라타니 그럼 두 개란 뜻이에요. 양수예요. 그 다음에 셋 이상은 복수로 써요. 근데 여기서 알프 라일라틴 그럼 연결형을 써갖고 천 개의 밤, 밤의 천개 이런 말이니까 아르바투 후수라고 똑같아요. 네 사계절하고 똑같아요. 계절이 네개 이런 말하고 똑같은데 알프 라일라틴 밤의 천 개예요. 단지 다른 거는 아르바투 후수일리는 뒤에 복수가 왔고 알프 뒤에는 단수가 왔습니다. 그건 나중에 숫자 할때 설명할게요. 알프 라일라 그러면 천 밤이에요. 왈라일라툰 그리고 밤 하나가 붙었네. 왜? 아니 아랍어로 천 하룻밤 바로 해버리지. 천밤 그리고 또한 밤. 이거 왜 이상하지 않아요?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게 1과 2는 단어에 있어요. 1과 2는 단어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숫자 1, 2를 써서 하룻밤 두 밤, 두 밤, 두밤 이렇게 말안 해요. 그냥 라일라툰 그러면 하룻밤이에요. 라일라타니 두 밤이에요. 그다음에 천밤 알프 라일라틴 이렇게 쓰는데 천밤과 또 한밤이니까 천일을 이렇게 써요. 천일 야화 또는 아라비안 나이트 이렇게 씁니다. 리안나후 리안나 뒤에 목적격 주어가 온다 했으니까 이게 뭐예요? 전미인칭 대명사 후가 목적격인 것을 알수 있어요. 리안나후 몸떼 리안나후 몸떼 그러면 흥미로웠다 이런 말이죠. 나는 책이 흥미로워서 알프 라일라툰 와 라일라라는 그 책을 좋아해. 왜냐하면 흥미로워서. 이 후는 기탑 알프 라일라틴 와 라일라를 받는 말이에요. 그 책이 재미있기 때문에 나는 뭐 천일야화를 아라비안 나이트를 뭐 좋아해.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부가 의문문 알라이사 게달리카는 아하고 라이사라는 보조동사, 부정을 나타내는 보조동사죠. 뭐뭐 하지 않아? 게달리카 그렇지 않아라는 뜻이에요. 알저우 하룬 알야우마. 오늘 날씨가 덥다. 그렇지 않니? 엔다칸티아눈 가단. 너에게 내일 시험이 너에게 있다. 그렇지 않니? 알라이사 게달릭 이렇게 쓸수 있어요. 답이 문제인데 답을 여러분 배우는 교육 과정에는 답이 없어요. 발라라는 말이 있는데 발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예 그러면 있다 그러면 발라 써야 되는데 어휘표에 발라가 없어서 쓰지 못해서 맞아라는 대체어 대용어를 쓴 겁니다. 맞아, 사헤이훈 이렇게 쓸수 있어요.
청유형, 뭐뭐 합.

합시다 하자 이럴 때 리넷 합 갑시다 일라 시나마 가단 내일 극장에 갑시다. 그 다음에 다르게 쓸수 있는 말은 하이야. 하이야는 뭐뭐 합시다라는 이제 뭐 이렇게 뜻인데, 아, 좀 어려운 말인데 한국에서 많이 쓰는 말. 하이야, 날 앞. 그러면 뭐 운동합시다, 뭐 놉시다 이런데, 쿠라탈 까다미 그러면 축구, 발공이니까 축구예요. 발공. 연결형입니다. 발공인 축구를 날 앞. 합시다. 알 아나. 지금. 지금 축구합시다. 막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같이 뭐뭐 하자라는 청유하는 말입니다. 청유문이에요. 그다음에 의사소통 기본 표현인데, 의사소통 기본 표현은 여러분 제일 중요한 표현들이니까 한번 잘 기억을 하세요. 알자우 라티푼, 날씨가 청명하다. 알자우 무슈미순 피 파슬리 사이피, 여름철에는 날씨가 해가 난다. 아빡스 바리둔 짓단, 날씨가 매우 춥다. 어떤 계절에? 피 시타, 비 오는 계절에. 피 시타 이. 그러면 비 오는 계절에는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그 다음에 알자우 가이문 바드 두후르, 알자우 가이문 바드 두후르. 그러면 날씨가 구름이 꼈습니다. 바드 두후르, 정오 이후에, 그러니까 오후에는 날씨가 흐리다. 세쿠늘 자우 몸때란, 날씨가 비가 올 것이다. 언제? 필 우스부 엘 까디미, 일기예보에서 말하는데 다음 주에는 우스부 엘 까디미, 오는 주간에는 날씨가 비가 올 것이래라고 말한 거죠. 아싸마우, 싸마우는 여성이에요. 기억납니까? 여성형으로 쓰는 단어들이 있는데, 여성형 표지인 타마르부타가 없어도 여성으로 쓰는 게 있어요. 신체의 짝을 이루는 기관, 눈, 귀, 손, 발 같은 이게 두 개씩 있는 이런 신체를 나타낸다든지, 아니면은 싸마 아르 땅과 하늘, 싸마 같은 경우는 여성형으로 보통 씁니다. 사마아 사피아툰, 하늘이 아주 청명하다. 하늘에 아무것도 끼지 않고 하늘이 맑다 이런 말이죠. 알야우마, 오늘 하늘이 맑다, 구름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라자투 하라라티, 더위의 정도가, 온도가 알리야툰 알아나, 지금 높다. 오늘 온도가 높다. 하이야나 후루쥬, 나가자. 하이야 비나, 자 뭐뭐 합시다. 하이야 비나는 진짜 많이 써요. 하이야 비나, 길 앞에서 신호등 앞에 있었어요. 딴 친구들 얘기하고 있는데 불이 들어왔어. 파란 불이 들어와서 건너갈 때요. 하야비나, 자 갑시다 할때 하야비나 이렇게 씁니다. 일랄 막타바티, 하야비나 일랄 막타바티, 도서관 갑시다 이런 말이죠. 하이야 나삽 일랄 하디가티, 정원에 갑시다 또는 공원에 갑시다 이런 말로 여러분들이 쓸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표현들을 썼고요. 문법 설명 간단하게 하면 카나 했을 때이 카나가 카느가 이게 어간이에요. 어간. 이게 기본형이에요. 여기 이제 여러분 교재에는 기본형을 이걸로 쓰고 있는데 기본형 이건 아니고 카느에다가 아가 붙으면 3인칭 남성, 아가 붙으면 3인칭이고 트가 또 붙으면 여성이 돼요. 그래서 카나 3인칭 남성. 그가 뭐뭐디였다. 카나트, 그녀가 뭐뭐이었다라고 쓰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게 와 이게 이게 알리프가 위로 올라가면서 이게 투가 붙으면 여기도 스쿤이고 여기 스쿤이니까 이 스쿤 두 개가 좀 발음하기 힘들어서 하나가 없어집니다. 없어지면서 이 흔적을 여기다 남겨서 쿠가 돼요. 그래서 쿤투, 쿤투, 쿤타, 쿤티. 이러면 말하는 대화 장소에 있는 사람들은 타로 표현해요. 1인칭, 2인칭, 2인칭 여성 이렇게 하는데 투, 타, 티, 아, 아트가 붙으면 동사 완료형, 과거 형태의 동사에 주어가 또는 주어 표지가 어디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쿤투, 쿤타, 쿤티는 나, 너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근데 카나와 카나트는 세상에 3인칭이 많기 때문에 주어가 반드시 언급되어야 됩니다. 미완료 형태는 이 카나가 알리프가 와라 그랬죠. 그래서 아쿠우누, 와가 살아났습니다. 타쿠우누, 타쿠니나, 야쿠우누, 타쿠누 씁니다. 미완료 동사의 주어 표지는 앞에 와요. 그래서 아타타, 야타로 옵니다. 지금 너무 갑작스럽게 많은 단어와 동사가 와서 이제 힘들 텐데, 이 과가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넘어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과일 겁니다. 쿤투, 쿤타, 쿤티, 카야나, 카야나트는 완료 형태, 과거 형태.

미완료는 아쿠노 타쿠노 타쿠누인데 이나가 붙으면 여성형이에요. 타쿠니나 야쿠노 타쿠노. 2인칭 남성과 3인칭 여성은 같은 형태다.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 있어요. 아나 마쇼울룬 했으면 아나 대신에 쿤투 쓰면 나는 바빴다. 나는 바쁘다. 쿤투 마쇼울란 나는 바빴다. 움미 무다리사툰 나의 어머니는 선생님이시다. 카나트 움미 무다리사탄 나의 어머니는 선생님이셨다 했을 때 카나트 3인칭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탄 목적격이 되었습니다. 수화수로가 목적격이 되었죠. 알자우 다야피운 알야오마 오늘 날씨가 따뜻하다. 세야 쿠운을 저우 다야피안 가다 내일은 따뜻할 것이다. 다야피안 하고 목적격이 됐어요. 후와 필 자미아티 후와 필 자미아티 했을 때 후와 필 자미아티는 엄밀히 말해서 카나로 쓸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제 누군지 안다면 쓸수 있고요. 요 문장만 써놓으면 문장이 안 돼요. 비문이에요. 주어가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말하는 중에 후화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대체할 수 있다라고 쓴것 같아요. 그래서 카나 필 자미아티 그는 대학교에 있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동사 완료형은 뒤에 붙습니다. 투, 타, 티, 아, 아트가 붙어요. 이렇게. 그래서 투, 파알투, 그럼 내가 뭐뭐 했다. 파알타, 내가 했다. 파알티, 당신 여자가 했다. 파알라, 그가 했다. 파알라트, 파알라트, 아트가 붙으면 그녀가 했다. 이렇게 됩니다. 복수 형태는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고 요것만 기억하세요. 파알나, 우리가 뭐뭐 했다. 파알나. 이건 여러분 쓸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동사 이 형태가. 그래서 파알라 우리가 했다. 또 한번 예의상 파알툰 파알툰나 파알루 파알나 이렇게 쓸수 있는데 이거 1인칭 복수만 알면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나라사도 마찬가지예요. 투타티 아아트가 붙어서 나라스 투 나라스타 나라스티 나라사 나라사트 요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고요. 복수 형태도 나라스나 우리가 공부했다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했다. 나라수툼 너희들이 공부했다. 나라수툰나 너희들 여자들이 공부했다. 나라수 그들이 공부했다. 그다음에 나라스나 그녀들이 공부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동사의 형태 또는 시제가 바뀔 때 어떻게 여러분이 주어 표시를 하는지 그다음에 앞에 오는지 뒤에 오는지를 봤습니다. 너무 한 번에 많은 양을 봐서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는데 완료 동사만 기억하세요. 지금 시간에는 완료 동사는 카느 또는 나라스 같은 어간에다가 투타티아아트가 붙으면 주어 표지가 뒤에 붙는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것만 생각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서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마살라마.

물리를 심플하게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2027학년도 수능 기출의 미래 물리학원을 함께하고 있는 저는 임지호입니다. 자, 우리 지금 열심히 운동방정식 파트 문제 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운동방정식 파트를 풀더라도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해석은 절대 놓침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문제에서

거리 정보나 시간 정보들이 주어지면, 등가속도 운동을 통해서 가속도를 찾고, 그 가속도를 가지고 방정식을 풀어내면 되겠다. 그리고 실이 끊어지거나 알짜 힘이 변할 때 변화량 관점으로도 꼭 해석하자. 아시겠죠? 자, 그거 한번 더 강조하면서 우리 이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33번 문제부터 나갈게요. 자, 그림과 같이 물체 ABC가 있어요. ABC가 실로 연결되어서 등가속도 운동하는데 AB의 질량은 각각 3m8m입니다. 자, 그리고 실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4분의 9m다. 아, 요 P에 걸리는 장력이 주어진 거다. 그렇죠? 이게 얼마라고 주어졌냐면 4분의 9mg. 자, 이렇게 주어졌고. 자, 그리고 그림 나는 가에서 A와 C의 위치를 바꿨어요. A와 C의 위치만 B는 그대로 두고 A, C 위치만 바꾸었더니 등가속도 운동하는데 문제는 B의 가속도의 크기는 나에서 가에서의 두 배래요. 여기서 가속도가 2a라고 한다면 여기는 가속도가 a인 거죠. 나에서가 가에서의 두 배이기 때문에 이때 뭘 구하려냐면은 c의 질량이 얼마게? 즉 c의 질량을 물어봤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뭐부터 해석하면 좋을 것 같냐면 일단 잘 봅시다, 여러분. 위치를 바꿨더니 가속도가 변했다. 우리 계속 강조하죠. 가속도의 크기가 변했다는 것은 질량이 일정할 때 뭐가 변했다? 알짜 힘의 크기가 변했다는 거다. 그쵸? 가속도 변화량은 알짜 힘의 변화로부터 기인됩니다. 그 말은 실이 끊어지면서 알짜 힘이 변하거나 물체의 위치가 바뀌거나 또는 힘이 주어졌다가 빠지거나 같은 힘이 변함에 따라서 가속도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변화량 관점으로 한번 해석해 보면 좋겠다라는 거 우리 딱 들어오시죠?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이용해 볼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 가속도 변화를 알아야 되고, 질량을 알아야 되고, 힘의 변화가 주어지는데 문제는 가속도도 모르고 질량도 몰라요. C의 질량. 변수가 너무 많죠. 그럼 변수 하나씩 찾아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지금 변수를 구하라고 주어진 게 바로 이 장력입니다. 이 장력을 통해서 우리는 개를 세워서 가속도를 찾아내면 되겠죠. 자, 어떻게? A만 딱 개를 세웁니다. A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중력 얼마? 3mg. 그리고 이 장력이 얼마? 4분의 9mg. 그럼 이 방정식을 통해서 이 개의 가속도를 찾아내면 되겠죠. 맞습니까? 가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3mg가 장력보다 더 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속도 운동하지. 따라서 더큰 3mg 빼기 얼마? 4분의 9mg. 요것이 알짜 힘의 크기. 오케이? 오케이. 알짜 힘의 크기 얼마입니까? 자, 4분의 12 빼기 4분의 9 하니까는 4분의 3mg. 요것 때문에 3m인 A가 가속도 A로 움직이네. 따라서 A는 얼마가 되죠? A는 4분의 g입니다. 따라서 가에서 가속도는 4분의 g구나. 나에서 가속도는 그럼 두 배니까 얼마가 된다? 2분의 g구나. 이렇게 가속도 찾았네. 맞죠? 자, 그리고 c의 질량을 모르기 때문에 편의상 c의 질량을 우리는 mc라고 둡시다. 그러면 여기서 봐봐, 여러분. 가속도 변화는 이미 알겠습니다. 나중 가속도가 더 크죠? 2분의 g 빼기 4분의 g니까는 가속도 변화는 얼마다? 4분의 g다. 그럼 전체 질량을 곱하게 되면 그게 알짜 힘의 변화로 이어지겠지. 맞습니까? 그 변화량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지금 지난 강의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B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중력을 편의상 스몰 F로 합시다. 자, 여기서 비밀이 있긴 한데 한번 쓰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나중 상황, 나죠. 나에서 알짜 힘은, 자, 질량을 MC라고 둡시다. 얘도 MC다. 그렇죠? 자, 여기서 위치를 바꿨더니 지금 이렇게 가속도 운동하고 화살표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가 알짜 힘이 가에서보다 두배더 크겠죠. 이 가속도가 두 배니까. 그럼 나에서 알짜 힘은 얼마가 되냐면은 MC. 그렇죠? MC, G. 그리고 아랫방향 중력 F 플러스 F. 그리고 반대방향 빼기 3mg. 이게 나에서의 알짜 힘.
빼기 변하기 때문에 나중 상황에서 처음 상황 빼야 되겠죠? 빼봅시다. 자, 가에서 알자 힘은 얼마냐면 크기는 3mg 플러스 F, 그 다음에 마이너스 mc, g가 되겠죠. 요것 때문에 전체 개의 질량이 얼마죠, 여러분? 8 더하기 3이니까 11m 플러스 mc 곱하기 가속도 변화. 자, 가속도 변화는 나중 가속도 2분의 g, 처음 가속도 4분의 g. 맞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시면은 가속도 방향은 똑같아요. A 아랬죠? C도 아랬죠? 따라서 4분의 G만큼 변하죠. 방향이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잘 봐봐, 여러분. 3mg 사라지죠? 마이너스 3mg, 남아있어. 마이너스 3mg, 마이너스 3mg, F가 사라지죠? 마이너스 F, 플러스 F. 결국은 F는 알짜 힘의 방향과 똑같기 때문에 변화에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맞죠? 그래서 변화를 구할 때는 굳이 F를 넣지 않아도 좋았겠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mcg 플러스 mcg니까는 emcg 그리고 마이너스 얼마죠? 6mg 요거가 자, 이 식을 전개해 볼게요. 4분의 얼마죠? 11mg 플러스 4분의 mcg가 되겠다. 맞죠? 따라서 이 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mc랑 또 다른 질량 m이랑 따로따로 연결 지으면 될것 같아요. 자, 가봅시다. 그럼 얘를 넘깁시다. 그러면 2mcg인데 4분의 mcg네? 그러면은 4분의 7? mcg는, 자, 6 넘어갑니다. 그럼 4분의 24? 그럼 4분의 얼마죠? 35mg. 따라서 mc는 5m이겠다. 따라서 mc는 얼마가 된다? 5m이다. 이렇게 변화량으로 가도 참으로 편하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세워도 좋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운동 방정식 관점. 얘는 변화죠, 변화량. 변화량. 자, 기억해 주시고, 운동 방정식 관점으로 가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 여기서 이미 가속도가 4분의 g인 걸 알았기 때문에 운동 방정식 충분히 세울 수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일단 식은 세워봅시다. 저기서 운동 방정식은 아래쪽으로 3mg, 알짜임 구해 볼게요. 3mg, 그리고 빗면 아래쪽 F. 반대 방향 얼마? 마이너스 mcg. 자, 요 알짜 힘 때문에 전체 개의 질량 얼마죠? 11m 플러스 mc 곱하기 가속도가 얼마죠? 4분의 g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나에서 봅시다. 나에서도 똑같아요. 알짜임 얼마다? mcg. 그리고 플러스 F. 방향이 똑같죠? 반대 방향 마이너스 3mg는 전체 질량 11m 플러스 mc 곱하기 얼마다? 2분의 g. 자, 이두식 연립해서 구해도 결론은 같습니다. 빼면 되겠죠? 빼면 F 사라지고 결국은 이 식과 동일한 식이 나오죠. 아시겠죠? 해서 변화량을 구하나 운방 각각 세워서 빼나. 뺀것 자체가 변화량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풀수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 이두 가지 다꼭 여러분 걸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해서 C의 질량은 5m이다까지 우리는 다 구했고, 이어서 또 다른 문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른 문제도 재미난 게 많아, 오늘. 그래서 변화량 관점이 자꾸 등장하는데 알짜 힘이 변할 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 명심해 둡시다. 자, 이어서 34번 문제 갑시다. 재미있게 생겼죠? 빗면 나옵니다. 그림은 물체 ABC가 실 PQR로 연결되어 정지해 있는 모습이다. 뭐 하고 있다? 정지. 정지라는 것은 뭐다? 알짜 힘이 0이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Q가 C,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Q가 B, 즉 장력이다. 그렇죠? 이 장력의 크기는 R이 C에 작용하는 이 장력의 2분의 3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장력을 편의상 3t라고 둔다면 R에 걸리는 장력은 편의상 얼마가 되겠다? 2t가 되겠죠? 그럼 2분의 3배가 될수 있죠. 그리고 R을 끊었어. R을 끊으면 ABC가 같이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가겠죠. 등가속도 운동을 하다가 B가 수평면과 나란한 평면 위에 점 O, 여기를 B가 지나 이제. 여기 딱 지나는 순간 또 실이 끊어져. 와, P가 끊어져. 자, P가 끊어지고 이후에 AB는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의 2배라고 합니다. 자,
신이 끊어지고 나서 A의 가속도가

B의 두 배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R이 끊어진 순간부터, 자, 여기서 지금 R이 딱 처음 상태예요. R이 끊어진 순간부터 B가 O를 지났다가 가다가 정지했다가 다시 O를 지나겠죠? 이때 다시 O로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 토탈 시간은 T0다라고 주어집니다. 이때 A와 C의 질량은 각각 6mm인데 P가 끊어진 순간, 여기서 딱 O점에 갔을 때 P가 딱 끊어졌을 때 B의 속력이, 아, C의 속력이죠. C의 속력이 얼마게? 라고 물어봅니다. 이 문제는 이 정보들이 되게 파편화되어 있어가지고 정보 수집하는 게 되게 헷갈릴 것 같아요. 해서 생각보다 이 조금 더 고난도 문제에 해당이 될것 같은데, 그치만 우리는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면 충분히 쉽게 풀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우리 뭘 해결해 보면 좋냐면, 이 Q에 걸리는 장력이 R의 2분의 3배다라는 걸 통해서 장력 먼저 한번 추적하고, 그리고 얘들이 알짜 힘이 0일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A한테 빗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중력을 해석하고, 그리고 실이 끊어지네? 알짜 힘이 변했죠. 가속도가 변해. 그럼 그 가속도에 대한 정보도 찾아보고 해서 데이터를 하나씩 정리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갑니다. 일단은 C만 딱 개를 본다면 위로 3t, 아래로 2t, 중력 mg의 t 값을 찾을 수 있겠죠. 자, 가봅시다. 위로 얼마? 3t의 장력이 작용해. 아래로 2t가 작용해. 근데 아래로 mg도 작용해. 근데 알짜 힘이 0이야. 그 말은, 여러분 잘 봐봐요. 3t하고 mg 플러스 2t가 똑같다는 말이죠. 아, 따라서 t는 얼마다? 넘어가게 되면 mg겠다. 그쵸? 따라서 Q에 걸리는 장력은 3mg가 되겠고, R에 걸리는 장력은 2mg가 되겠다. 요거 한개딱 찾아주시고, 자, 그럼 두 번째, 되게 중요한 단서. 자, A와 B만 딱 개를 설정하게 되면은 Q에 걸리는 힘이 3mg야. 3mg로 당기고 있어요. 근데 A와 B가 멈춰져 있다. 그쵸? 그럼 반대 방향으로 3mg가 있어야지만 멈출 수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 반대 방향의 힘이 바로 A의 빗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중력이 되겠다. 그 힘이 얼마가 되어야 된다? 3mg가 되어야지만 3mg, 3mg, 알짜 힘 제로로 멈춰 있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기억하시고. 자, 이제 이 내용들을 우리 데이터를 하나씩 정리하면서 할게요. 자, 실이 끊어졌어. 실이 끊어진 그 초기부터 O까지 가는데 가속도도 찾아보고 싶고, O에서 최고점까지 다시 최고점부터 O까지 가봅시다. 그럼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부터 O까지 가는 데이터와 O에서 B가 O를 지나서 다시 쭉 정지하겠죠? 정지할 때까지 가는데, 아, 데이터. 그리고 정지했다가 다시 어디까지? O까지 오는데 데이터. 이세 가지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가는 게 실수 없이 풀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잘 따라가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볼게요. 여기서 B가 O를 딱간 순간 실이 끊어져 버렸어. 그럼 실이 끊어지게 되면 A는 3mg의 빗면 방향의 중력을 받기 때문에 얼마로 가속도 운동을 하냐? 자, 3mg는 6m A이기 때문에 A는 얼마가 된다? 2분의 G라고 하죠. 2분의 G. 아, A가 딱 실이 끊어지고 나서 2분의 G로 등가속도 운동하구나. 빗면 아래쪽으로. 근데 주어진 정보 중에 정말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실이 끊어지고 나서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의 두 배래요. A가 B의 두 배. 그러면 실이 끊어지고 나면 A는 2분의 G인데 B가 얼마여야 A가 B의 두 배가 될까? B는 4분의 G겠죠. 오.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하다가 A가 끊어졌고, 그럼 A는 이쪽으로 2분의 G로 가면은 B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얼마가 된다? 4분의 G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실이 끊어지고 나서 정지할 때까지 가속도가 얼마가 된다? 자, 여기 적을게요. 이건 시간 데이터, 그리고 가속도 데이터. 오케이. O에서부터 정지, 그리고 정지할 때부터 다시 O까지 가는데 가속도는 얘는 4분의 G. 똑같이 4분의 G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럼 두 번째, 첫 번째. 이제 넘어가서. 끊어지기 전 전체 가속도도 알고 싶죠. 그쵸?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될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이걸 찾으면 돼. 실이 끊어지고 난 뒤의 가속도가 이쪽 방향으로 4분의 G이기 때문에 질량 M이네. 그러니까 B의 질량이 얼마여야 가속도가 4분의 G인가 바로 나오죠? 자, 가속도. 4분의 G는 전체 질량 M 더하기 B의 질량 MB라고 할까요? 이것분의 알짜 힘 얼마지? MG입니다. 따라서 MB는 얼마다? 3M이겠죠. 3M이 돼야지만은 4M분의 M이니까 4분의 1이겠죠. 따라서 아, B의 질량이 얼마다? 3M이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 그러면 실이 끊어지기 전까지의 가속도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 봐봐요. 3mg 맞죠? 그럼 이 실이 끊어지고 났기 때문에 3mg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중력은 오로지 C밖에 없죠. mg. 따라서 끊어지기 전 데이터입니다. 3mg 빼기 mg. 2mg는 전체 질량 6m 더하기 3m 더하기 m. 얼마죠? 10m 곱하기 a0. 처음 가속도 a0를 하자고. 그럼 a0는 얼마가 됩니까? 5분의 g. 아, 실이 끊어지기 전의 가속도는 5분의 g구나. 얼마? 5분의 g. 그럼 실이 끊어지기 전에는 5분의 g로 가다가 지금 b의 데이터입니다. 실이 끊어지고 나서 b는 4분의 g로 등가속도 운동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 데이터가 되게 찾기가 힘들 것 같긴 하지만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b가 끊어지고 난 뒤부터 5까지 갈 때까지 걸린 시간을 편의상 우리는 T1이라고 둡시다. 여기서 5를 지나서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T2라 둡시다. 정지했다가 다시 5까지 오는데도 시간은 같겠죠? T2가 되겠죠. 왜? 가속도도 똑같고 물체도 다 똑같기 때문에. 좋아. 거리도 똑같으니까. 따라서 이 시간비를 찾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정보 하나가 있어. 여러분 잘 봐봐요. 정지할 때부터 5까지 가는데 뭘 알고 싶냐면 속도 변화를 알고 싶죠. 속도 변화는 가속도 곱하기 시간. 얼마가 되죠? 5분의 GT1. 5에서 실이 끊어지고 나서 정지할 때까지 속도 변화는 얼마죠? 4분의 GT2.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 뭐냐면 정지했다가 5를 지날 때 V0로 지난다고 가정한다면 다시 V0로부터 정지할 때까지는 또 V0만큼 변하죠. 그러면 이 둘의 속도 변화량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똑같아요. 와, 그러면 T1 대 T2는 5대 4란 소리네. 그럼 T1의 시간의 편의상 5T라 쓰면 T2는 4T가 되겠죠. 얘도 4T가 되겠지. 맞습니까? 그럼 전체 걸린 시간이 T0라고 했는데 이 T0는 5T 더하기 4T 더하기 4T니까는 13T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자, B가 딱 5점을 지나는, 딱 실이 끊어지는 그 순간, 실이 끊어지는 그 순간 5점을 지날 때, 아, C의 속력을 물어봤습니다. P가 끊어진 순간 C의 속력. C의 속력이나 B의 속력이나 같겠죠. 그러면 끊어질 때까지 속도 증가량과 같겠죠? 그럼 요겁니다. 5분의 GT1. 오케이? 아시겠습니까? 그 말은 전체 시간이 T0인데 그 중에 5T이기 때문에 전체 시간. 13t 중에 5t니까는 총 시간 얼마가 되죠? 얼마? 그치. 13분의 5t0가 실이 끊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이겠죠. 곱하기. 가속도가 얼마지? 5분의 g였습니다. 따라서 5 없어지고 13분의 gt0. 요것이 13분의 1 gt0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실이 끊어지는 그 순간 c의 속력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정보들이 막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데이터로 정리하는 게꼭 필요해 보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13분의 1 GT0로 구했고 여러분도 꼭 열심히 풀어보시길 바래요. 여러분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이 끊어졌다, 알짜 힘이 변했다, 뭐가 변했다? 가속도가 변했다. 그거 여러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35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35번. 이 35번도 또 실이 끊어집니다.

팔자 힘이 변해, 가속도가 변해. 오케이. 변화량, 그리고 운동 반경식 갑니다. 그림은 물체 AD가 A, B, C, D가 있다. 그렇죠? AD가 실 PQR로 연결되어서 정지해 있는 모습이다. PQR로 지금 정지되어 있다. 그렇죠? 오, 정지되어 있네. 알짜 힘 0이네. 오케이. A와 B의 질량은 각각 2mm이고, 오케이. 자, 그리고 C와 D의 질량은 같답니다. 이때 P를 끊었을 때, P를 끊었다. 자, C와 D의 질량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M0로 똑같다라고 둡시다. 오케이. 이때 P를 딱 끊어버렸어. P를 끊었을 때 C는 가속도의 크기가 9분의 2지. 오케이. 9분의 2지니까는 이렇게 얼마? 9분의 2지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이렇게 일정한 직선 운동을 하게 되고, R이 D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9분의 10mg다. 요 장력이 얼마다? 9분의 10mg다. 요거를 지금 주어져 있어요. 이때 R을 끊었을 때 D의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봤다. 자, R을 끊었을 때 D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게? 지금 요거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일단은 알짜 힘 0이야. 그리고 P를 끊었어. P를 끊게 되면은 A 입장에서 보면 장력이 사라지고, B, C, D 전체 개 입장에서 봐도 이 장력만 사라졌네? 알짜 힘의 변화가 똑같죠? 알짜 힘의 변화가 똑같기 때문에 가속도 변화량은 질량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자, 우리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속도 변화량은 뭐에 반비례하냐면은, 질량에 반비례해. 알짜 힘의 변화는 A와 BCD 전체가 장력만 사라졌기 때문에 알짜 힘의 변화는 장력 T도 똑같아요. 그럼 알짜 힘의 변화는 똑같은 상황에서 가속도 변화는 질량에 반비례한다. 그럼 이 질량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이 가속도 변화를 가지고 찾아도 괜찮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변화량 관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변화량. 변화량 관점으로 들어가서 한번 구해보면은, 일단은 실이 끊어지고 나게 되면은 A의 가속도는 얼마가 되냐? 여러분 잘 봐봐요. A는 처음에는 정지되어 있다가 실이 끊어지는 순간 아랫방향으로 G로 움직이죠. 맞습니까? B는 어디로 움직인다? 윗방향으로 9분의 2G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델타 A, A의 가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얼마가 되냐면은 G가 되겠죠. 아랫방향 G, 크기니까. 오케이? BCD는 한 개이기 때문에 BCD만 보면은 B와 C와 D의 가속도 변화량은 얼마냐면은 0에서 9분의 2G로 변해. 9분의 2G. 오! 가속도 변화량이 9대 2네? 얼마? 여러분? 9대 2. 가속도 변화량이 9대 2면, 자, 가속도 변화는 질량에 반비례하네? 가속도 변화가 9대 2면 질량 B는 얼마가 된다? 역수 B니까 2대 9가 되겠죠. 그 말은 A의 질량 대 BCD의 질량의 합의 비가 2대 9란 말입니다. 그럼 A는 2m이다. 그렇죠? 그럼 BCD의 합이 9m이 돼야 되기 때문에 M0 4m. 4m. 똑같죠? 이렇게 수월하게 찾아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M0 찾고 그 다음에 해야 될게 뭐냐면, 아, 여기 9분의 10mg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실이 끊어졌을 때, 요 D 혼자만의 움직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냐?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냐, 그렇죠? 여기서 R을 끊었을 때 D의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러면 D의 빗면 방향 힘을 찾아내면 되겠죠? 라지 F라 둡시다. 자, 운동 방정식 갑니다. 라지 F 빼기 장력 얼마? 9분의 10mg. 요거 때문에, 자, 4m이죠? 4m이 얼마로 움직인다? 처음 가속도 9분의 2지다, 그렇죠? 9분의 2지. 따라서 F가 얼마냐면은, 자, 9분의 10 더하기 9분의 8이니까는 2mg죠. 아, 2mg네. 얘가 딱 끊어지는 순간 2mg의 힘으로 4m이 움직이니까는 A는 얼마가 된다? 2분의 G다. 이렇게 찾아내셔도 좋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이게 변화량 관점이고 너무 심플해 보이죠? 꼭 만드세요, 여러분 걸로. 가속도 변화는 질량에 반비례한다. 다만 실이 끊어져서 알짜 힘이 변했을 경우에, 자, 간단하게 우리가 운동 방정식도 가봅시다. 자, 운동 방정식 갈 때는 C와 D가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C의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기울기 가속도죠. 편의상 A1이라고 하고 D의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가속도를 A2라고 했을 때 이제 운동 방정식 세워서 연립하면 끝이 나요. 간단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에 일단은 R자 힘이 0인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 M0. 자, A와 B한테 작용하는 R자 힘, 빗면 방향 힘이죠. M0A1 플러스 얼마? M0A2. 얘가 얼마냐면은 3mg가 돼야지만 R자 힘이 0일 수 있죠. 빗면 아래쪽 M0A1, M0A2는 3mg. 오케이. 좋습니다. 자, 한개 나오고 두 번째. 딱 P가 끊어졌어. P가 끊어진 순간 어떻게 되냐면은 M0, A1 플러스 A2 빼기 얼마? MG. 요것 때문에 지금 M 그리고 2M0. M 플러스 얼마죠? 2M0가 얼마로 등가속도 운동하냐면은 9분의 2G로 등가속도 운동합니다. 자, 얘가 지금 3mg죠? 그럼 2mg죠, 그쵸? 2mg는 9분의 2mg, 맞죠? 9분의 2mg 플러스 9분의 4m0g다. 그럼 이거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럼 얼마죠, 여러분? 9분의, 자, 9분의, 요 9분의 18이기 때문에 16m0는 9분의 4m0g이기 때문에 m0는 얼마다? 4입니다. 이렇게 찾아도 좋아. 이렇게 찾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가속도 구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 되게 이렇게 질량을 찾는데 변화량으로 쓰는 것과 운동 방정식으로 쓰는 것꼭 기억하시고 둘다 여러분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가속도는 2분의 G로 우리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다. 연습합시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해서 운동 방정식과 가속도 찾는 것까지 여러분 꼭 변화량으로 한번 해결해 보는 것 강조드립니다. 변화량도 되게 재밌어요. 아주 심플해집니다. 계산이 간결해져. 그거 강조드리고 36번 문제 가겠습니다. 36번. 또 실이 끊어지네. 아, 실이 너무 자주 끊어져. 오케이, 갑니다. 그 생각해야지. 실이 끊어졌네. 알짜 힘이 변했네. 가속도가 변하겠네. 오케이. 그거 떠오르면 이제 거의 한80% 이상 간 겁니다. 가봅시다. 그림 가는 물체 ABC를 실로 연결하고 C에 수평 방향으로 크기가 F인 힘이 작용해서 ABC가 속력이 어떻게 증가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속력이 증가하네. 그럼 빨라진다는 그 말이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나는 가에서 B의 속력이 얼마? V가 된 순간 B의 속력이 V가 됐대요. 그럼 이쯤 와가지고 속력이 지금 V라는 거겠죠? V가 된 순간 오케이. B와 C가 연결한 실이 끊어져 버렸어. 실이 끊어졌네. 오, 그리고 실이 끊어진 순간부터 B가 정지한 순간까지 V에서 0까지 갔습니다. 정지한 순간까지 A와 B, C가 각각 등가속도 운동해서 D, 4D만큼 이동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A의 가속도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두 배래요. 자, A의 가속도의 크기는 가에서 A라 둔다면 나에서는 2A가 되겠죠. 나에서가 가에서의 두 배라고 했기 때문에. 오케이. 이때 B와 C의 질량은 각각 M3M인데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또 약간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충분히 찾아낼 수 있어요. 그렇죠? 한번 가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뭐부터 해석하면 좋으냐? 봐봐요. 실이 끊어진 순간부터 같은 시간 동안 B는 D만큼 이동하고 C는 4D만큼 이동했어. 같은 시간 동안 변위 B가 주어졌다는 것은 평균 속도 B가 주어졌다는 거지. 그럼 C의 나중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볼까요? 나에서 B가 정지한 순간 C의 속력은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잘 봐봐, 여러분. 한번 계산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B는 여기서부터 정지할 때까지 평균 속력이 얼마죠? 2분의 V 플러스 0. 따라서 2분의 V입니다. 오케이? 근데 같은 시간 동안 이동 거리 B가 1대 4죠. 1대 4가 되려면 평균 속력이 C는 2분의 4V가 돼야 됩니다. 1대 4기 때문에. 오케이? 얼마? 2분의 4V가 돼야 돼. 그러면 똑같이 C도 딱 실이 끊어진 순간 V일 텐데 2분의 처음 속력 V 더하기 나중 속력 얼마가 돼야지만 4V가 되냐면 3V가 되면 되겠지. 이겁니다. 이거. 오케이? 따라서 기억.
나의

B가 정지한 순간, C의 속력은 3분이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좋아요, 기억하세요. 이응 가겠습니다. A의 질량을 물어봐. A의 질량. 아하, 질량을 물어본 순간 우리는 운동 방정식을 적용해야 되겠다는 직감이 들어야죠. A는 m분의 f. A를 찾아야 돼. m을 찾아야 돼. 가속도를 찾아야 돼. 여러분 잘 봐봐요. 같은 시간 동안 이동 거리 b를 통해서 평균 속도 b를 찾고, 평속 b를 찾으니까 나중 속력을 찾았고, 그럼 같은 시간 동안 속도 변화비가 주어지니까는 가속도가 주어지겠죠. 맞습니까? 그거야, 그거. 오케이? 좋습니다. 따라서, 자, 여기서 t 동안 v에서 0이 될 때까지 a, b의 가속도죠. 즉, a의 가속도랑 같은 겁니다. 이때 가속도를 a라고 둔다면, c 같은 경우는 v에서 3v까지 2v 변했기 때문에 c의 가속도는 2a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자, 문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a의 가속도, 거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두 배라고 있기 때문에 가에서 a의 가속도는 절반인 2분의 a가 되겠죠. 요걸 딱 찾으시면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 우린 또뭘 해보고 싶으냐? 잘 생각해봐요. CD 끊어졌네. 알짜 힘이 변했네. 그러면 C 혼자 있는 게 C만 딱 봤을 때 장력이 사라진 거고 A, B 합친 개도 결국은 장력만 사라졌기 때문에 알짜 힘의 변화가 똑같아요. 자, 그러면 가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질량에 반비례하겠죠. 왜? A, B와 C의 장력만 그 A, B계와 C계 사이에 작용하는 장력만 사라졌기 때문에 알짜 힘의 변화는 T로 똑같아요. 그럼 결국은 가속도 변화는 질량에 반비례합니다. 가속도 변화만 찾으면 돼. 아시겠습니까? 자, 봅시다. 자, A와 B를 합친 개의 가속도 변화량은 자, 나중 가속도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A겠죠. CD 끊어지면 A가 중력이 이쪽이니까. 그럼 반시계 방향으로 A인데 처음은 시계 방향으로 2분의 A입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방향이 반대네? 그러면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라고 둔다면 이때 가속도의 크기는 A 마이너스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빼기, 마이너스 2분의 a이기 때문에 얼마가 되냐면은 2분의 3a겠죠. 아, a와 b를 합친 개의 가속도 변화량은 2분의 3a구나.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c의 가속도 변화량을 찾을 수 있겠죠. c의 가속도 변화량도 마찬가지. 어떻게? c 끊어졌네. c는 원래 이쪽 방향으로 2분의 a로 가다가 끊어진 순간 2a로 변해버렸네. 변화량은 2a 마이너스 방향이 똑같죠. 2분의 a 따라서 얼마가 됩니까? 2분의 3a. 오, AB와 C의 가속도 변화가 똑같네. 그 말은 AB와 C의 질량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B의 질량은 m이고 C의 질량은 3m이라네. 근데 AB의 질량의 합과 C의 질량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A의 질량은 얼마가 된다? 2m이 되겠죠. 이렇게 변화량을 가지고 우리 빠르게 찾아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니은 A의 질량은 3m이다. 틀린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좋습니다. 자, 이제 디귿 가겠습니다. F의 크기는 얼마냐? 라고 물어봤어. F의 크기. 자, 그러면 F는 지금 요 C한테 작용하고 있는 힘이 되겠죠. 자, F는 얼마냐면 C의 질량 3m. 곱하기 가속도 2a네. 그럼 a를 찾아야지 f를 찾을 수가 있겠죠. 맞죠? 그럼 a를 찾기 위해서 이제 실이 끊어지고 난 뒤의 2a를 찾으면 돼. 자, a와 b를 하나로 묶어서 운동 방정식을 생각한다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중력 얼마? 2mg. 맞죠? 이것 때문에 2m과 m 합친 얼마다? 3m 곱하기 a. 아, 따라서 a가 얼마다 크기는 3분의 2지네. 2지하네, 그쵸? 대입해볼까요? 따라서 F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4mg.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은 4mg로 F를 찾을 수가 있다. 여기까지 오케이? 좋습니다. 해서 우리 방금 이렇게 변화량 가지고 다 구해봤는데, 여러분, 이 문제는 운동 방정식으로도 충분히 풀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숙제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앞번 문제들 보면은 변화량과 운동 방정식 가지고 많이 풀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특별히 변화량만 가지고 한번 풀어보았는데, 여러분이 꼭 운동 방정식도 적용해가지고
실이 끊어지기 전과 끊어지고 난 뒤의 운동 방정식 적용해서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해서 이 문제는 기억만 맞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다. 오케이, 기억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가 이제 37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37번. 자, 그림은 물체 ABC가 있어요. ABC. ABC가 실 PQ로 연결되어. PQ. 오케이, 연결되어서 열심히 등속도 운동하고 있다. 무슨 운동? 등속 운동. 여러분. 등속 운동한다는 것은 알짜 힘이 0이란 소리죠. 알짜 힘이 0. 오케이, 알짜 힘이 0. 이때, P를 끊으면, 자, 처음부터 끊습니다. 그 말은 가속도가 변했네? P를 끊었다? 알짜 힘이 변했네? 가속도가 변하네. 가속도가 변하는 거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P를 끊으면 A는 가속도의 크기가 6A인 등가속도 운동을, B와 C는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 A인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자, 체크해 볼게요. 자, P를 끊었어. 자, P를 끊게 되면은 A는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겠죠. 이동한다기보다는 자, P를 끊게 되면은 운동 방향은 여전히 위로 가겠지만 가속도의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6A입니다. 오케이? 좋아. 그럼 이때 P를 끊는 순간 BC는 이제 바로 시계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겨나겠죠. 그때 B와 C는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다? 이 위쪽 방향으로, C는 아래쪽 방향이죠? A가 되겠죠. 이렇게 A. 언제? P를 끊었을 때, P를 끊었을 때. 체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이 여러 번 끊어지면은 어떤 실이 끊어져서 이 데이터가 나왔는지 체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케이? 좋아. 두 번째. 이후, 자, Q를 끊었어. Q를 끊게 되면은 B는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 3A인 등가속도 운동을 한대요. 자, Q를 끊었더니, 자, 또 체크할게요. Q를 끊었더니 B는 얼마? 가속도의 크기가 3A인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B와 C가 같이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하다가 Q가 끊어진 순간은 이제 이게 사라지기 때문에 B한테는 뒷면 아래쪽으로만 중력이 작용하죠. 그럼 가속도의 방향은 이제는 아래쪽입니다. Q가 끊어졌을 때. 이때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냐면은 3A인 거죠. 자, 반대로 C는 Q가 끊어진 순간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됩니다. 왜? 얽매이고 있던 Q가 사라졌거든. 따라서 C는 얼마다? G로 움직이겠죠. 언제? Q가 끊어졌을 때. 이거를 여러분 체킹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그냥 운동 방정식으로 풀던, 변화량 관점으로 풀던,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이 해결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이때 A와 C의 질량은 각각 M, 2M인데 나머지 기역, 니은, 디귿 에 대한 정보를 찾아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 봅시다. 첫 번째, B의 질량은 4M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찾아보면 되겠죠. 자, 일단 보시면 A가 끊어진 순간 가속도는 6A, B와 C는 A. 자,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 인쌤이 목이 터져라 계속 외치고 있어요. 왜? 가속도 변화는 질량에 반비례해요. 자, 봐봐, 여러분. 델타 F라는 것은 알짜 힘의 변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A만 개를 세우고 BC를 하나의 개로 본다면은 A와 B를 묶고 있던 P가 끊어졌기 때문에 P의 장력만 사라졌어요. P가 A를 당기나 P가 B를 당기나 힘은 똑같은 힘이겠죠. 따라서 P가 끊어진 순간 A 개나 B와 C를 합친 개나 이 알짜 힘의 변화는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아. 똑같아. 변화가 없어. 그러면 가속도 변화는 뭐에 반비례한다? 질량에 반비례한단 말이겠죠. 오케이? 좋아. 이걸 가지고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제 A의 가속도 변화를 보게 되면은 델타 A죠. A의 가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등속 운동할 때 가속도 0이다가 실이 끊어진 순간 가속도 6A가 돼버렸네? 이겁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자, 갑니다. 그 다음. B와 C. B와 C의 가속도 변화를 보게 되면은 실이 끊어진 순간 0에서 A로 증가해버리죠. A. 맞죠? 좋아. 따라서 가속도 변화비가 6대 1이네? 그러면 A와 BC의 질량비는 얼마가 된다? 자, 가속도 변화비에 반비례하는 게 질량비죠. 1대 6이 됩니다. 1대 6. 맞습니까? 오! A의 질량이 M이거든? 그럼 B와 C의 질량합은 얼마가 돼야 된다? 6M이 돼야 되겠지.
따라서 C가 2m이니 B는 얼마가 된다? 4m 되겠지. 이렇게 찾아주는 실력을 발휘하면 너무 좋겠죠? 아시겠죠? 좋습니다. 따라서 기억. B의 질량은 4m이다. 맞는 말이 되겠어요. 자, 니은 봅시다. A는 8분의 1 G냐, 8분의 G냐. 자, A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물체, A와 B와 C가 처음에 움직이는 등속운동이고, 끊어지고 난 뒤의 가속도를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걸 통해서 우리는 운동 방정식을 세워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죠? 어떤 방정식을 세울 거냐? 잘 보세요. 자, 실이 끊어지고 난 뒤에 가만히 보니까 C는 아래 방향으로 2mg의 중력이 작용하고 있고 B한테는 자, Q가 끊어진 순간 B는 빗면 아래쪽으로 3A로 간다. 그쵸? 그 말은 B가 빗면 아래쪽으로 받는 중력은 4m 곱하기 3A입니다. 따라서 얼마? 12ma겠죠. 오케이? 왜? PQ 둘다 없을 때 B가 갖는 가속도가 빗면 아래쪽 가속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걸 가지고 운동 방정식 세워보면은 B와 C만 지금 잡을 겁니다. BC만 잡았을 때 2mg 마이너스 얼마? 12ma죠. 그쵸? 이것 때문에 이게 알짜임이 되겠고 B와 C의 질량이 합 얼마다? 6m. 요 6m이 얼마로 움직인다? A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정리해볼까요? 2mg는 얼마? 18ma. 따라서 A를 구하게 되면 얼마가 된다? 9분의 1G가 되겠다. 따라서 A는 얼마가 됩니까? 9분의 G. 따라서 8분의 G는 틀린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좋습니다. 자, 디귿 갑니다. P를 끊기 전에 P가 B를 당기는 힘. 그 말은 P가 A를 당기는 힘도 성립하는 거겠죠? 이 장력의 크기는 3분의 2mg냐? 라고 물어봤다. 자, 이 장력을 편의상 T라고 둡시다. 그러면 T라고 둔다면 지금 빗면 아래쪽 방향 힘과 T가 똑같아야지만 처음에 등속 운동을 하지. 오케이? 따라서 T는 얼마? 빗면 아래쪽 힘은 자, 실이 끊어지고 난 뒤에 A는 자유롭게 6A로 슉 내려가기 때문에 빗면 아래쪽 힘은 m 곱하기 6a겠죠. 근데 a가 얼마였냐면 9분의 g였거든. 따라서 m 곱하기 9분의 6g, 3분의 2g. 따라서 얼마가 됩니까? 3분의 2mg. 이렇게 우리는 쓸 수가 있겠다.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우리 방금 이야기했던 운동 방정식을 통해서 a를 찾은 거고. 자, 그러면 또 우리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뭘 이해해보고 싶냐면, 이 문제를 이제 조금 더 기본적으로 돌아가서 운동 방정식 관점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때는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왜이 끊어진 걸 체크를 했냐면, 운동 방정식 세울 때는 힘의 방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A가 빗면 아래쪽으로 받는 힘이 m 곱하기 6a, B가 빗면 아래쪽으로 받는 힘이 4m 곱하기 3a죠. 왜? Q가 끊어진 다음에는 3a의 가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4m 곱하기 3a. C가 빗면 아래쪽으로 받는 힘은 2mg.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린 두 번째 운방으로 가겠습니다. 운동 방정식. 요거 가지고 우리 가속도로 찾고 질량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아시겠죠?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딱 알짜 힘이 0인 상태부터 갈게요. 자, C의 중력 2mg. 빼기. A가 받는 중력 얼마다? 6ma. 마이너스. 자, B가 빗면 아래쪽으로 받는 힘. 자, B의 질량을 모르니까 MB라 두고, 얼마? MB 곱하기 B가 혼자 자유롭게 됐을 때 가속도가 3A였으니 3A겠죠. 이게 지금 A와 B, 그리고 C의 알짜 힘입니다. 요거는 전체 질량이 3M 더하기 MB죠. 더하기 MB 곱하기, 이거하고 똑같죠. 이게 0입니다. 알짜 힘이 0이니까, 결국은. 요게 0인 상태.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요. 두 번째. 이제 실이 끊어졌어. 실이 끊어지고 난 뒤의 상황을 봅시다. 실이 끊어지고 나게 되면은 C는 중력이 얼마? 2mg. 자, 그리고 B가 빗면 아래쪽으로 받는 힘이 있죠. 얼마죠? 빼기. 자, B는 질량 mb. 곱하기 아래쪽으로 3a. 요값 때문에 B와 C의 합 얼마죠? mb 플러스 2m. 요거다, 그쵸? C의 질량 2m이니까. 요것이 얼마로 움직이냐? A로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잘 봐봐요, 여러분. 여기서 MB 3A.
요거는 지금 모르는 미지수인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 mg 모르잖아요, 그쵸? 그럼 mb와 a 다 구해보고 싶은데, 그럼 이 mg

여기까지 오케이? 이렇게 MB를 4M으로 찾게 되면 여기다가 4M 집어넣어. 맞습니까? 그럼 집어넣고 정리 간단하게 해볼까요? 그럼 EMG는 그럼 4312 빼기 여기 쓴 10이고 6이니까 18이 되겠죠? 18 곱하기 M 곱하기 A. 따라서 A가 얼마가 된다? 9분의 G가 되겠죠. 이렇게 운동 방정식을 통해서도 찾아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실이 끊어지는 상황 문제를 많이 많이 풀어보고 있는데, 요거를 쌤하고 조금 더 오른쪽에 와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뉴턴의 운동 법칙 문제 풀 때는 운동 방정식만도 중요한데, 결국은 이겁니다.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는, 속도 변화죠. 속도 변화는 가속도가 되고, 이 가속도는 누구를 내게 해주냐? 질량분의 알짜 힘. 이렇게 그렇죠. 얘는 등가속도. 등가속도. 얘는 운동 방정식. 이거가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 문제 딱 보면은 등가속도를 해결해 가지고 가속도를 구하고 운방을 해결하면 좋지만 실이 끊어지거나 결국은 알짜 힘이 변화. 변화할 때는 결국은 뭐가 변한다? 가속도의 크기가 변해요. 맞습니까? 가속도의 크기가 변하고 이 가속도의 크기 변화는 뭐를 가져오냐면은 알짜 힘의 변화를 가져와. 또는 알짜 힘의 변화가 가속도의 변화를 가져와요. 그럼 이 가속도 변화는 질량의 반비례입니다. 요 관계를 여러분이 잘 써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딱 문제 푸는 거 진짜 별거 없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이 끊어지거나 알짜 힘이 변할 때 변화량 관점으로 꼭 한번 가주시고 그 다음, 우리 조금 전에 풀었던 것처럼, 운동 방정식으로도 한번 가주시고. 알겠습니까? 딱 봐도 운동 방정식보다 이 왼쪽에 있는 변화량이 조금 더 심플해 보이죠? 오케이. 해서, 이두 가지 방법 다 여러분 걸로 만드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무기들을 가지면 여러분 자신감이 생기고, 충분히 많은 것을 풀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최고의 학습은 무한 반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가 심플해지고 간결해지는 그날까지 우리 다 함께 화이팅!

권유정입니다. 어려운 파트를 지나오고 있습니다. 서양윤리 파트 아직 조금 남았거든요. 우리 이번 강의에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59번 바로 볼게요. 다음의 주장 간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성적인 존재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성적인 존재를 결코 단순히, 여기 밑줄 쳐볼까요?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만 대우해서는 안 되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해야 된다. 자, 지금 이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칸트의 지문인데요. 칸트의 지문 안에서도 우리 칸트의 가장 중요한 정언명령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정언명령 안에서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두 가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보편주의 정식이고요. 두 번째는 인격주의 정식이에요. 자, 보편주의 정식은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 알고 있겠지만 내 행위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인 입법 원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행위하라. 이게 보편주의 정식이었다면 인격주의 정식은 지금 이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내가 나 인간이 다른 인간들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를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고 결코 단순한 수단으로 대우하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이성적인 존재로서 존엄한 존재예요. 자, 뿐만 아니라 이 이성적인 존재라는 측면에 더해서 우리는 스스로의 준칙을 세우고 그것이 도덕적으로 보편 법칙이 될수 있도록 행위할 수 있는 그런 자율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성적이다, 자율적이다, 요두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는 이성적인 존재자들은 언제나 존엄한 존재로서 대우해야 된다라는 칸트의 생각이었습니다. 다시 문제 상황 함께 살펴볼게요. 고등학생 A는 세뱃돈으로 무선 이어폰을 동생에게 사주기로 한 약속을 지킬지 또 거짓말 약속 나오고 있어요. 평소에 후원하는 단체로부터 받은 감사 편지에 감동해서 추가로 기부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자, 지금은 두 개의 좋은 행위들 중에서 고민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약속을 지킬지 말지 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칸트가 거짓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살펴봅시다. 1번.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의무를 동기로 삼아 행위하세요. 1번부터 정답이네요. 자, 우리 인간이 따라야 될 의무들이 있는데 그 의무를 단순히 결과적으로 그 의무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무를 해야겠다는 동기로부터 행위를 하는 것이 도덕적인 행위라고 칸트는 설명을 하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어떤 대안이 최선의 결과를 낳을지 계산해서 행위하세요. 자, 결과 관련된 이야기 칸트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과라는 것은 굉장히 가변적이에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그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가변적인 것을 도덕성의 판단 기준으로 삼게 되면 도덕성이라는 것이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언제나 변하지 않는 나의 내면의 동기를 도덕적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이 최선의 결과를 낳을 행위 같은 선지는 오히려 공리주의에 적합한 선지가 되겠죠. 3번. 자신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위하세요. 자, 이런 인정과 같은 자연적 경향성 때문에 행위하는 것, 도덕적인 행위 당연히 아니고요. 4번. 지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을 갖춘 사람을 본받아서 행위하세요라는 내용, 행위자 중심의 윤리인 덕윤리학자들이 할수 있는 선지입니다. 5번. 자신의 선택에 따른 쾌락의 질적 차이를 고려해라. 쾌락의 질적 차이, 양적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까지 강조하는 밀에 해당하는 선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60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적절한 것은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하며 양적으로만 측정할 수가 있대요. 이것만 보고도 우리가 누군지 알수 있죠? 양적 공리주의학자 벤담입니다. 자, 이어서 살펴보면요. 쾌락의 가치를 측정할 때는 강도, 지속성, 이런 6가지 기준에 쾌락과 고통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의 수, 즉, 범위까지도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쾌락과 고통의 양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이 내용도 역시 벤담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즉, 공리주의학자고요. 여러분들이 벤담과 밀을 구분할 때, 물론 문제에서 이 둘을 구분할 때 어렵게 막 지문을 주지 않아요. 명확하게 주거든요. 자, 그랬을 때몇 가지 키워드들을 생각을 하면 벤담과 밀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질적으로 동일하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벤담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두 번째 중요한 키워드가 계산 측정이에요. 밀한테는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 쾌락과 고통을 계산하고 측정하고 하는 일이 어려워서 쾌락의 전문가라는 또 다른 판단 기준을 세우게 되거든요. 반면에 벤담은 양적인 차이만 기준으로 두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귤 다섯 개랑 귤두개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귤 다섯 개죠. 이런 식으로 종류가 똑같고 양의 차이가 있을 때는 선택이 쉬워져요. 이런 측정, 계산이라는 키워드 벤담에게 해당합니다. 그래서 공리주의 벤담에게 적절한 선지 봅시다. 자, 문제 상황은 A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부 권고 문자를 보고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대신 기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번. 기부 행위가 자연법의 제일 원리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해 보세요. 자연법 제일 원리 같은 이런 선지들은 자연법학자인 아퀴나스에게 부합하는 선지고요.
그래서 이 벤담 공리주의학자에게는 틀린 선지입니다. 2번 선의지에서 비롯된 기부행위여야 도덕적 행위임을 명심하세요. 선의지 누구의 키워드죠? 칸트죠. 그래서 이 선의지로부터 비롯된 행위는 벤담에게 적절한 선지 아니고요. 유덕한 행위자가 행할 만한 것을 그 결과에 상관없이 행하세요. 자, 유덕한 행위자, 행위자 중심 윤리인 덕율리학자, 예를 들면 맥킨타이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학자들이 주장할 수 있는 선지고요. 또 이 마지막 이 구절이 정말 틀린 선지죠. 공리주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늘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되는 지점이 결과주의에 속해 있는 학파예요. 결과론. 즉, 결과를 바탕으로 선과 악을 판단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때의 결과가 뭐냐라고 했을 때 공리주의에서는 당연히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결과가 선하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의무나 그 동기나 결과 이 두 가지를 놓고 선악을 판단한다고 했을 때 의무인 동기가 아니라 결과를 놓고 판단한다라는 것이 공리주의이기 때문에요. 결과에 상관없이 라는 선지 틀렸어요. 4번 기부행위가 산출할 쾌락의 양을 쾌락계산법에 따라 계산해보세요. 자, 쾌락의 양, 그리고 계산, 이런 키워드, 벤담의 키워드라고 했었죠.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쾌락의 양뿐만이 아니라 질적 차이까지 고려해서 기부를 결정하세요. 질적인 차이를 두는 사상가는 공리주의 안에서도 미래에 해당하는 선지고요. 벤담은 양적인 차이만 인정하기 때문에 5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었어요. 61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서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도덕성은 행위가 의지의 자율과 맺는 관계이다. 의지의 자율이라는 키워드. 의지의 준칙이 자율성의 법칙과 필연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그 의지는 단적으로 선한 의지가 된다. 이야기했었죠. 칸트는 말을 어렵게 하는 사상가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 칸트일 확률이 큰데요. 자, 보면요. 의지의 자율. 의지의 자율이라는 키워드. 자, 우리는 자율적으로 무언가를 세울 수가 있죠. 준칙들을. 인간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어떤 내가 행위의 준칙들을 세워서 그 행위에 따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의지의 자율인데 의지의 준칙이 자율성의 법칙과 필연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그 의지는 단적으로 선한 의지가 된대요. 자, 우리는 우리의 행위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무엇이 될 수 있도록 행위해야 된다고 했어요. 보편적인 법칙이 될 수 있다. 있게 행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준칙과 법칙의 차이는 뭐죠? 준칙은 주관적인 규칙이에요. 그래서 나한테만 적용될 수 있는 게 준칙인 반면 법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존재들, 모든 이성적인 존재자들에게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운 나의 주관적인 규칙이 동시에 이 모든 이성적 존재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행위하는 것이 칸트가 이야기하는 보편주의 정언 명령 정식이었죠. 자, 그랬을 때 나의 의지의 준칙이 자율성의 법칙과 조화를 이룰 때 그 의지가 뭐가 된다? 선의지가 된다. 즉,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만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인 선의지가 된다. 라는 칸트의 지문입니다. 자, 문제 상황. 평소 함께 식사하던 친구가 급식실에 늦게 도착한 A에게 자신의 앞에 서라고 권했대요. A는 새치기를 할지 질서를 지켜야 될지 고민하고 있대요.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칸트는 언제나 이야기를 하죠. 너의 행위의 준칙이 또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다 그걸 선택한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랬을 때 이 사회의 질서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칸트의 조언을 한번 골라봅시다. 1번 친구들 사이에서 더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행위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나의 이득 생각하지 않고요. 2번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중용에 따른 행위를 선택하세요. 상황을 고려해서 중용에 따른 행위를 해라. 이런 선지는 덕율리학자들에게 적합한 선지입니다. 3번 친구와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끄는 행위를 선택하세요. 친구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고 싶은 경향성이에요. 근데 이 경향성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도덕 법칙이 될 수 없다고 했었죠. 틀림.
4번. 가는

합당한 행위 중에서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를 선택하세요. 자, 4번이 정답이네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을 텐데 그 행위들 중에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행위는 이 행위가 옳다는 이유만으로 이 행위를 선택하는, 즉 의무로부터 비롯되는 행위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이 칸트의 선지입니다. 5번, 더 많은 쾌락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행위를 선택하세요. 이런 선지는 쾌락주의, 공리주의 학자들이 말할 수 있는 선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62번 볼게요. 덕은 인간이 습득한 성질로 인간의 선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래요. 덕, 이것은 인간의 선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덕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의 삶의 서사적 통일성 속에 좋은 삶의 목적을 이해하는 능력이며 도덕적 전통의 보존과 관련된다. 서사적 통일성이라는 키워드, 도덕적 전통의 보존이라는 키워드, 서사, 맥락, 전통, 역사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맥킨타이어 덕윤리학자입니다. 덕윤리학자 맥킨타이어 골라내기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런 키워드들 몇 가지 기억하고 있으면 명확하게 칸트랑 공리주의랑은 다른 지점들이 보이거든요. 기억 볼게요. 공동체의 선보다 보편적인 도덕 원칙을 더 중시해야 된다. 아니죠. 우리 공동체주의 덕윤리학자 맥킨타이어에게는 공동선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주의랑 자유주의를 뒤에 가서 비교하게 되는데 이 둘이 구분되는 점 중에 하나가 공동체주의는 공동선을 강조한다는 점,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선을 강조한다는 점이 구분이 되거든요. 공동선보다 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선지고요. 니은, 개인은 공동체를 벗어나면 덕을 실천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없다. 니은 선지 정답인데요. 우리는 선, 한 거, 공동체에서는 오직 공동체 안에서만 배울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맥킨타이어의 어떤 원조가 되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개인의 완벽한 행복한 삶은 오직 공동체 안에서만 이뤄진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동체를 벗어나면 덕을 실천하는 방법 배울 수 없는 거 정답입니다. 디귿, 도덕 판단을 할 때 행위자보다 행위 자체를 중시해야 된다.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덕윤리학자들은 행위자 중심 윤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의 선악을 판단할 때 그냥 그 행위 자체에 내재된 선으로 선악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행위자가, 도덕적인 행위자가 할 법한 행위를 선택해라 라는 말로 설명을 하거든요. 행위자를 더 중시하는 학파입니다. 릴, 개인의 도덕적 정체성은 사회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어야 된다. 우리 맥킨타이어 지문 중에 또 많이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가 나를 설명할 때 있어서 나는 누군가의 딸이자, 누군가의 아들이자, 누군가의 선생이자 뭐 이런 공동체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할로서 나를 설명하고자 한다는 그런 지문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이 말을 이 선지와 연결지어서 설명을 하자면 나의 도덕적 정체성은 사회 안에서, 역사 안에서,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설명될 수 있고 그 속에서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딸로서 어떤 지켜야 되는 도덕적인 덕목들, 교사로서 지켜야 되는 도덕적인 덕목들, 이런 식으로 사회 안에서 도덕적 정체성이 형성된다라는 것이 덕윤리학자들의 공통선지입니다. 그래서 리을 정답입니다. 답은 니은, 리을이었고요. 넘어가서 63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동체는 가공의 조직체이며 공동체의 이익은 그 구성원들의 이익의 총합이다. 공동체의 이익은 구성원들의 이익의 총합이다. 어떤 행동이 공동체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감소시키는 경향보다 클 경우 이 행동은 공리의 원칙에 의해서 승인된다. 라는 공리주의학자라는 거 어렵지 않게 골라낼 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벤담에 해당하는 지문입니다. 자, 벤담의 내용 중에서 우리 이 지금 첫 번째 문장 조금 주의 깊게 한번 볼게요.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덕윤리랑 비교되는 지점이 뭐냐면 이 사회라는 집합체가 단순히 개인의 합이다 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선생님,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이 사회라는 것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들의 총합이 곧 사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덕윤리학자들, 즉 공동체주의학자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 사회는 개인의 단순한 합보다 더큰 의미를 갖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서 갖는 그 자체로서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 한명한 명을 합한 것보다는 공동체가 훨씬 더큰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 공리주의학자들 입장에서는 사회는 단순히 개인의 쾌락들을 합한 그 값이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자, A는 난치병 치료를 위해 배아 줄기세포를 연구하고 있대요. A는 연구 과정에서 배아가 폐기되고 난자 확보 과정에서 여성의 건강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연구를 계속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벤담이 A에게 할수 있는 조언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봅시다. 1번. 연구 결과로 인한 사회적 손익을 계산해야 함. 사회적 손익 밑줄 쳐봅시다. 손익이란 손해와 이익이죠. 즉,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행위를 선택했을 때 갖게 되는 쾌락, 그리고 또 얻게 되는 어떤 고통이 있을 텐데, 쾌락, 이익, 고통, 손해, 이두 가지를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쾌락이 훨씬 더 크다면 그 행위를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연구 결과로 인한 사회적 손익을 계산해서 이익이 될때그 행위를 선택해라. 라는 선지, 공리주의에게 적합한 선지입니다. 2번, 연구자가 지켜야 할 보편적 도덕 원리는 없음을 명심하세요. 아니죠. 이거 선지 되게 공리주의학자들에게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라고 했거든요. 공리주의학자들에게도 보편적인 도덕 원리는 있습니다, 여러분. 뭐였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는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 상식과 부합하는 부분도 있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원리만 지키면 모든 것이 다, 사회의 통치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도덕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간단합니다. 보편적인 도덕 원리 존재해요. 3번. 연구자의 동기가 연구의 도덕성 판단의 척도임을 명심하세요. 자, 결과주의인 벤담, 공리주의는 결코 동기를 바탕으로 선악을 평가하지 않죠. 오히려 이 동기를 바탕으로 선악을 평가하는 것은 누구? 의무론의 칸트죠. 이 동기가 선의지로부터 비롯됐는지 이것을 통해서 평가를 하려고 하지, 벤담이나 밀과 같은 공리주의학자들은 동기는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불러일으켰느냐, 이걸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틀린 선지입니다. 4번. 연구자는 경향성이 아니라 선의지에 따라야 함을 명심하세요. 마찬가지로 이 선지도 칸트에게 해당하는 선지고요. 경향성, 칸트의 경향성이라는 용어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내가 그냥 하고자 하는 방향이거든요. 근데 공리주의, 쾌락주의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공리주의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경향성, 쾌락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향성,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도덕 판단의 척도로 보죠. 그래서 경향성이 아니라라는 선지 틀렸습니다. 5번. 연구는 사익의 총합보다 큰 공익을 지향해야 함을 명심하세요. 사익의 총합보다 큰 공익. 자, 이 내용 우리 지문에서 끌고 올수 있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리주의 사상가들은 사회란 개인들의 단순한 합의라고 했었죠. 즉, 공동체의 이익인 공익은 사익들의 총합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5번 선지는 지금 사익의 총합보다 공익이 더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공리주의에게 적합하지 않은 선지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넘어가서 64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사례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쾌락의 산출과 고통의 회피는 개인은 물론이고 입법자가 살펴보아야 할 목적이래요. 개인과 입법자, 즉 개인의 도덕 원리가 될 수도 있고 이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 기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공동체의 이익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이해 당사자들의 쾌락의 합계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방금 전 문제에서 봤다시피 공리주의 사상가들은 이 사회 전체의 쾌락은 뭐다? 개인들의 쾌락의 총합이다.

라고 설명한다고 했죠. 그 내용이 여기 지문에서 한 번 더 등장하게 됩니다. 공동체의 이익을 증가시킨다라는 뜻은 뭐냐면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 한명한 명의 쾌락을 증진시키는 것과 같다라는 공리주의학자 벤담의 지문이고요. 자, 사례 봅시다. 국회의원 A는 딥페이크 활용을 금지하는 법안의 발의에 참여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대요. 딥페이크가 가짜뉴스나 음란물 제작에 악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다양한 창작 활동을 활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래요. 딥페이크라는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지, 이 쾌락과 고통이 어떤 식으로 흐를지를 살펴봐야 되는구나 라는 조언을 벤담이 하게 될 거고요. 그 내용을 1번부터 5번 중에 골라봅시다. 1번, 도덕과 입법의 근거인 유용성의 원리에 따라 결정하세요. 자, 이 유용성의 원리, 뭐지? 싶을 수 있지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공리의 원리입니다. 공리의 원리 뭐였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즉, 도덕과 입법의 근거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원리에 따라서 결정해라 라는 이야기. 공리주의 학자들 다 동의할 선지고요. 공리주의 비교적 명확하다고 했었죠. 선하고 악하고를 판단하는 정말 큰 기준, 가장 근본적인 기준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이고요. 2번. 법안의 효용을 고려하기보다는 의무의식에 따라서 결정하세요. 자, 효용, 효율, 뭐 어떤 유용성, 이런 공리 같은 측면들은 다 공리주의학자들이 주장하는 지점이고, 근데 고려하기보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선지라고 골라낼 수가 있겠네요. 3번. 기술이 가져올 해악이 아닌 이익만 고려해서 결정하세요. 자, 요런 선지들 우리를 헷갈리게 하려고 만들어진 선지입니다. 해악이 아닌 이익만을 고려하면 안 되죠. 왜요? 이익도 고려하고 해악도 같이 고려해야 되거든요. 즉, 쾌락도 고려하고 고통도 같이 고려해서 쾌락은 증진하고 고통은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공리주의가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악이 아닌 틀린 선지입니다. 4번. 기술의 활용 결과가 아닌 개발 동기를 고려하여 결정하세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공리주의는 뭐다? 결과론이다. 그래서 이 결과의 선악에 따라서 행위의 선악을 평가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과가 아닌 틀렸고요. 5번. 개인의 이익을 배제하고 사회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결정하세요. 자, 이것도 역시 우리 앞에 지문에서 끌고 와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회의 이익은 뭐다? 개인의 이익의 총합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개인의 이익을 배제하고서는 절대 사회의 이익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개인의 이익의 합이 사회의 이익이기 때문에 이 둘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틀린 선지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65번 볼게요.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품성적 덕은 본성적으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본성에 반해서 생겨나는 것도 아니래요. 우리는 그것을 본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습관을 통해 완성시킨다. 자, 덕윤리학자들에게 덕이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개념은 후천적으로 형성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덕이란 후천적으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형성시켜야 되는 건데, 그 중에서도 품성적 덕이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습관화를 시켜서 형성시켜야 돼요. 반대로 지적인 덕은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교육을 통해서 형성시켜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갑의 이 내용들은 아리스토텔레스에 해당하는 지문이다라고 챙겨가시면 되겠고요. 꼭 아리스토텔레스다라는 구체적인 학자를 내가 모르더라도 덕을 강조하는 덕윤리다 생각하면 문제 풀리게 되겠습니다. 을, 정언명령은 키워드 나왔죠? 정언명령. 어떤 행위를 그 자체로서 다른 목적과 관계없이 필연적인 것으로 표상한대요. 정언명령만이 도덕법칙으로서의 필연성을 가진다. 자, 칸트의 정언명령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또 개념 하나 챙겨갑시다. 칸트에게 명령의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가언 명령과 정언 명령입니다. 자, 그 중에서 가언 명령은 뭐냐면, if가 붙는 명령이에요. 앞에 if가 붙는. 즉, 조건절이 붙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면 되는데, 만약 너가 뭐뭐 하고자 한다면, 뭐뭐 해라. 이런 식으로 가는 형태가 가언 명령이거든요. 예를 들면, 너가 1등하고자 한다면 공부해라. 너가 칭찬받고 싶으면 쓰레기를 주워라. 이런 것들이 가언 명령의 예시라고 한다면, 정언 명령은요, 앞에 조건절이 붙지 않습니다. 즉, 그냥 반드시, 땡땡 해라. 라는 명령이거든요. 반드시 쓰레기를 주워라. 반드시 무단횡단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정언 명령이고, 둘 중에서 도덕법칙의 형식은 정언 명령뿐이다라고 칸트가 설명합니다. 자, 그 내용이 지금 이 을에 담겨 있고요. 칸트라는 거 여러분들이 챙겨가시면 돼요. 1번, 갑. 덕에 따르는 삶을 위해 공동체의 전통에서 벗어나야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를 포함해서 맥킨타이어도 이 덕유리학자들은 공동체를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공동체의 전통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할 리가 없을 겁니다. 2번, 갑. 인간은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품성적 덕을 길러야 된다. 자, 방금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했습니다. 밑줄 한번 다시 칠게요. 덕이란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거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틀린 선지죠. 3번, 을. 의무에 맞는 모든 행위를 도덕적인 행위로 간주해야 된다. 자, 별표 한번 쳐봅시다. 칸트한테 많이 헷갈리게 나오는 선지예요. 왜? 의무에 맞는 모든 행위? 어, 칸트가 동의하는 내용 아닌가? 할수 있지만, 의무에 맞다고 해가지고 다 도덕적인 행동은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의무에 알맞는다는 것은, 결과를 살펴봤을 때 의무에 알맞는다라는 뜻이거든요. 동기를 살펴보지 않고 그냥 결과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했더니 의무에 알맞더라라는 게 되기 때문에 이 3번의 의무에 맞는 모든 행위를 도덕적으로 간주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동기를 살펴봐서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 이 개념 정말 꼭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틀린 선지. 4번을 이성적 존재는 스스로 도덕 법칙의 수립자가 되어야 된다. 라는 선지가 칸트에게 정답인 선지죠. 이성적 존재, 대표적으로 인간이라고 한다면, 이 인간은 스스로 도덕 법칙을 수립하는 존재예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준칙을 매일매일 만들어가면서 사는 존재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나만의 규칙들을 세워가면서 행동을 하는데, 그때 나만의 규칙들이 동시에 뭐가 돼야 된다? 도덕 법칙. 하나의 보편적인 법칙이 될수 있도록 행해야 됩니다. 즉, 인간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도덕 법칙을 세우고 그 법칙에 따라서 행위할 수 있는 이성과 자율성을 가진 존엄한 존재예요.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갑과 을. 도덕적 행위를 하려면 자연적 경향성을 따르세요. 뭐, 아리스토텔레스한테는 일부 적합한 선지가 될수 있습니다. 내가 공동체 사람들에게 잘 해주고자 하는, 우리 공동체의 덕목을 따르고자 하는 자연적 경향성이 도덕적 행위로 이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칸트는 아니죠. 이 자연적 경향성이 칸트에 따르면 가변적인 거예요. 자, 자연적 경향성의 가장 대표적인 거, 뭐, 동정심 예로 들수 있겠는데요. 내가 오늘은 이 동정심으로부터 비롯돼서 어떤 할머니한테 자리를 양보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내일은 내가 좀 힘들어서 이 동정심이 발휘가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동정심이라는 것은 감정이기 때문에 오늘의 감정, 내일의 감정, 내일 모레의 감정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가변적인 것들이 도덕 법칙의 기초가 된다? 절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칸트는 도덕적 행위에 있어서 자연적 경향성을 동기로 상정하지 않는 거죠.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자, 66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도덕적 덕은 대상에 있어서의 중간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중용에 의존한다. 자, 대상에 있어서의 중간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중간을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읽어볼게요. 중용은 두 악덕, 즉, 지나침에 따른 악덕과 모자름에 따른 악덕 사이의 중용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어떤 학자인지부터 설명을 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도덕적 덕,
즉 품성적 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 품석적덕의 대표적인 용기라는 덕목을 살펴볼게요. 이 용기는요, 어떤 상황에 가냐에 따라서 용기의 기준점이 약간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학생 5명이 담배를 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용기란 무엇이냐? 다가가서 야,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거 잘못된 거야. 하는 것이 용기지만 무서운 사람들이 5명이 정당하게 흡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고 있을 때까지 가서 용기를 발휘한다? 이런 것은 그때는 물러서는 게 용기일 수가 있거든요. 상황마다, 대상마다 다를 수 있는 것이 품성적 덕의 특징입니다. 즉, 대상에 있어서의 중간은 마치 이런 중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과 3 사이에 2. 이런 것들이 대상에 있어서의 중간이라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품성적 덕이란 뭐냐? 관계에서 성립하는 중용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냐, 어떤 대상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중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용은 두 악덕 사이의 중간인데 지나침 그리고 모자람 이 두 사이의 중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아까 예시로 들었던 이 용기라는 품성적 덕은 지나치게 된다라면 무모한 게 되겠죠. 자, 근데 너무 이 용기가 또 부족하면 나설 때 나서지 않는 비겁함으로 발휘될 수 있어요. 그때 이 용기만이 덕이고 비겁함과 무모함은 각각 악덕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해 두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문제 상황 해결 한번 살펴봅시다. 인성교육 전문가인 A는 아동을 바른 품성을 지닌 사람으로 기르고자 한대요. 이를 위해 A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개발해야 될지 고민 중이다. 기억. 아동이 인간의 고유한 본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개발하세요. 자, 우리 이 품성적 덕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설명을 덧붙이냐면 우리 사실 앞에서 봤던 지문이거든요. 품성적 덕이라는 것은 나의 본성에 반하지도 그렇다고 본성 그 자체에서 선천적으로 지니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거든요. 즉 우리가 고유한 본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습관을 통해서 이 덕들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좋은 방향입니다. 따라서 이 기억에 해당하는 아동이 인간의 고유한 본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개발해라 라는 것은 적합한 선지가 되겠네요. 니은, 아동이 습관화를 통해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도록 개발하세요.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덕, 지적인 덕과 지금 이 지문에서는 도덕적 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품성적 덕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둘 다 후천적으로 형성된다라는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그 형성의 방식에 대해서는 달라요. 지적인 덕은 교육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덕목이고요. 품성적 덕은 습관화를 통해서 후천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덕목입니다. 자, 니은 다시 살펴보면 습관화를 통해서 도덕적 품성, 즉 뭐예요? 품성적 덕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함양하도록 개발해라. 니은 적합한 선지입니다. 자, 디귿. 아동이 행복은 곧 옳고 그름에 관한 알밈을 알도록 개발하세요. 자, 행복이란 알미다 라는 것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명확하게 이 지덕일치, 지복일치에 해당하는 학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적인 덕만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품성적인 덕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름에 관한 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알미 실천으로 또 이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 알을 품성화시켜서 늘 이 알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유덕한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을 알도록 이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1. 아동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의 감정을 갖지 않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도록 개발하세요. 자, 아까 이야기했죠. 용기라는 것은 상황마다 다르다고, 대상마다 또 다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나서지 않는 게 용기일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나서야만 하는 것이 용기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선지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의 감정을 갖지 않는 이라고 용기를 설명을 했거든요. 아니에요. 용기는 어떤 상황에

선은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게 용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정답은 기역, 니은이에요. 자, 67번 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사례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리의 원리란 모든 행위에 관해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증진하느냐 혹은 감소하느냐에 따라 좋다거나 나쁘다고 평가하는 원리이다. 쾌락과 고통은 강도, 지속성, 확실성 등을 기준으로 오직 양만으로 계산될 수 있다. 명확하게 벤담이다라고 골라낼 수 있겠고요. 벤담이라고 골라낼 수 있는 지점 두 가지 살펴보면요. 우선 양적으로만 계산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부분, 그리고 이 기준점들을 통해서 측정한다라는 설명, 여기 지금 계산한다라는 설명으로 나타나 있죠. 이런 두 가지 설명들 보면 여러분들이 공리주의 학자 안에서도 벤담이다라고 짚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례, 로봇 개발자인 A는 인공지능 로봇 제작을 의뢰받았대요. A는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서 유용한 일을 할수 있지만 범죄, 전쟁 같은 유해한 일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개발할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벤담이 할수 있는 조언 살펴봅시다. 1번. 로봇 개발이 가져올 해악과 편익의 총합을 계산해서 결정하세요. 자, 1번이 정답이 되겠는데요. 자, 이런 어떤 문제에서는 손해 이익이라고 설명하는 그 문제도 있고, 혹은 고통 쾌락이라고 설명하는 문제도 있고, 지금처럼 해악 편익이라고 설명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답보다 이 해악이라는 것은 손해, 즉 나한테 가져올 고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편익, 이익, 나한테 가져올 쾌락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예요. 내가 로봇 개발을 했을 때 나한테 올 손해도 있을 것이고 이익도 있을 텐데 이두 가지를 잘 계산해서 결정해라 라는 설명 벤담에게 적합합니다. 2번. 로봇 개발이 산출할 타인의 이익의 가중치를 두고 결정하세요. 자, 우리 한 번만, 지겹겠지만 한 번만 더 적어봅시다. 공리의 원리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했어요. 최대 행복. 자, 이때의 다수는 지금 내가 어떤 행위를 선택함에 있어서 행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관련자들을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내가 타인의 이익에 가중치를 둬야 되는가? 아니에요. 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존재 안에는 타인도 있고 나도 있죠. 누군가를 특별히 더 크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리주의에서는 공평성의 원리에 따라서 모든 사람의 쾌락을 1로 계산합니다. 타인의 이익에만 가중치를 두지 않고 나와 타인을 공평하게 고려해서 어쨌든 이 모두에게 최대 이익을 줄수 있는 그런 행위를 선택해라 라는 것이 벤담이 할수 있는 설명이기 때문에 가중치를 둬라 라는 설명 틀린 선지가 되겠죠. 3번. 로봇 개발이 산출할 쾌락의 질적 차이를 고려해라. 우리 질적 공리주의는 누구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였죠? 미리였죠? 4번. 로봇 개발이 결과와 무관하게 선한 것인지 숙고해서 결정하세요. 공리주의 사상가들은 결과주의 사상가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와 무관하게 어떤 행위를 선택하는 것은 오히려 칸트에게 적합한 선지고 벤담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5번. 로봇 개발이 당신에게 가져올 이익만을 고려해서 결정하세요. 자, 누구의 이익이래요? 당신에게 가져올 이익이래요. 지금 이 2번 선지와 5번 선지가 두 개가 배치되는 선지인데요. 2번에서는 타인의 이익에 가중치를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5번에서는 나한테 가져올, 당신한테 가져올 이익만 고려하래요. 아니라고 했죠. 공평성의 원리에 따라서 나만 고려할 것도 아니고 타인만 고려할 것도 아니고 이 모두 관련자를 다 고려해서 공평하게 고려해라 라는 것이 공리주의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이 5번도 역시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자, 68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사례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너의 행위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되기를 바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위해라. 자, 짧지만 강한 이한 문장에서 우리는 칸트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칸트의 보편주의 정식이네요.
자, 사례는 사장 A가 돈을 빌리지 않으면 회사는 부도가 나고 직원도 실직하게 된대요. A는 친구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갚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돈을 반드시 갚겠다는 거짓 약속을 할지 고민하고 있대요. 여러분들, 이쯤 되면 왜 이렇게 칸트한테 거짓 약속 사례가 많이 나오는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칸트가 또 실제로 윤리형이상학 정초에서 거짓말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적거든요. 거짓말을 왜 하면 안 되는지. 그래서 이 거짓 약속이 칸트의 이론과 정말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늘 사례에서 이 거짓 약속과 관련된 사례가 나오네요. 자, 칸트가 A한테 할수 있는 조언 골라봅시다. 1번. 정직한 행위에 따르는 보상을 기대해라. 아니죠. 우리 이익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내가 태어나기를 자연적 경향성적으로 이익을 고려하는 인간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도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자연적 경향성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틀린 선지고요. 2번. 직원의 처지를 보고 느끼는 동정심에 따라서 행동하세요. 마찬가지로 동정심도 자연적 경향성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칸트의 자연적 경향성을 골라내셔야 되는데요, 선지에서. 여기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여기 지금 선지에 나와 있는 동정심이나 이익추구, 혹은 종종 두려움, 이런 키워드들로 사례가 나오거든요. 뭐, 어쨌든, 동정심이든 이익추구든 상관없이 자연적 경향성의 특징은 뭐다? 변한다. 가변적이다. 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가변적인 것은 도덕성의 기초가 될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3번. 당신의 고통보다 친구의 고통이 크게 되지 않도록 행동하세요. 어떤 행위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쾌락과 고통을 고려하는 것은 쾌락주의를 근본으로 하는 공리주의 사상가들이고요. 4번. 거짓 약속을 해서라도 당신의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행동하세요. 언어 선택만 다를 뿐이지 이 경제적인 피해도 결국 뭐냐면 이익이에요, 이익. 근데 이런 이익들은 자연적 경향성이라서 도덕적 판단의 기초가 될수 없고 행위 선택의 기초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틀린 선지고요. 5번. 모두가 거짓 약속을 시도한다면 과연 약속이라는 것이 가능할지 판단해서 행동하세요. 자, 중요한 선지입니다. 거짓 약속을 반대하는 논리를 칸트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거짓말로 내가 누군가와 약속을 한다면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라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친구를 수단으로 대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존엄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수단으로만 대우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첫 번째 거짓 약속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리, 인간은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있고요. 두 번째 논리가 바로 이 선지에서 등장하게 되는 논리입니다. 자, 거짓 약속이라는 것을 내가 행위의 준칙으로 삼는다고 해봅시다. 자, 근데 우리가 행위의 준칙을 세울 때이 준칙을 바탕으로 행동을 한다고 하면 언제나 동시에 보편 법칙이 될수 있도록 행위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짓으로 약속하는 세상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세상에서 과연 약속이라는 개념이 성립이 될수 있을까요? 이건 모순이에요. 내가 약속을 맺는데 그 누구도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걸 알아요. 왜냐하면 거짓 약속이 보편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세계에서는 약속이라는 개념 자체가 논리적인 모순으로 인해서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약속을 반대하는 두 번째 논리가 바로 이 논리적인 모순 때문에 반대하거든요, 칸트가. 과연 약속이라는 것이 가능할지 판단해서 행동하세요. 라는 선지 칸트에게 적합합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자, 69번 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사례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의무는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으로부터 말미암은 행위의 필연성이다. 자, 이 의무라는 개념을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칸트의 의무를 설명할 때이 문장을 뺄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칸트가 명확하게 이렇게 의무를 설명을 해요.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으로부터 말미암는 행위의 필연성. 어렵죠. 그치만 이걸 조금 더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 도덕 법칙이 내가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이 자율적으로 수립해서 따르는 것이 도덕 법칙이니까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자, 이게 너무 존경스러워.

세워서 내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것에 따라서 행위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의무입니다. 자, 풀어서 해석했죠? 의무라는 것은 도덕 법칙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아, 내가 이 법칙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행위해야겠다 라는 마음가짐 의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결과가 아니라 나의 의지와 연결되어 있는 것, 곧 순수한 법칙 그 자체만이 존경의 대상일 수 있고 명령일 수 있다. 칸트입니다. 자, 사례 볼게요. 기업가 A는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회사의 부도를 막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라는 사례에서 칸트가 할수 있는 조언 골라봅시다. 1번. 기업의 회생이 목적인 모든 행위는 정당화됨을 명심하세요. 자, 칸트가 이야기할 때 행위가 정당화된다? 결과 때문에? 어떤 목적 때문에 정당화된다?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행위에는 칸트에 따르면 그 자체로 선악이 결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거짓말. 그 자체로 악한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좋은 목적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고 했을 때이 거짓말이 결코 정당화가 될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업의 회생이 목적인 모든 행위 정당화된다? 틀린 선지고요. 2번. 동기와 무관하게 결과가 좋으면 옳은 행위가 됨을 명심하세요라는 것은 결과주의에서 할수 있는 이야기지. 동기를 살펴보는 칸트에게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3번. 기업가의 의무에 맞는 행위가 곧 도덕적인 행위임을 명심하세요. 자, 의무에 알맞은 행위. 이거 헷갈리기 쉽다라고 했어요. 한번더 살펴봅시다. 의무에 알맞은 행위. 그리고 또한 가지.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 자, 이두 가지를 선생님이 구분하는 게 아니라 칸트가 본인의 책에서 이두 가지를 구분해야만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의무에 알맞은 행위란 결과적으로 알맞는다라는 거죠. 동기가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결과적으로는 뭐 의무에 알맞긴 하네 라는 거고,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는 동기를 살펴봤더니 그 동기가 의무로부터 비롯됐네 라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의무에 맞는 행위가 곧 도덕적인 행위다. 헷갈릴 수 있지만 틀린 선지고요. 4번. 기업을 살리려는 맹목적인 경향성에서 벗어나 선의지를 따르세요. 자, 이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선한 의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말 무조건적으로 한도 끝도 없이 선한 것은 선의지뿐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선한 의지는 의무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되겠고요. 경향성에서는 벗어나야 되고, 잘못 체크했네요. 벗어나야 되고, 선의지를 따라야 된다. 라는 선지, 칸트에게 적합합니다. 정답 4번. 5번. 경제적 유용성 유무가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된다. 아니라고 했죠. 경제적 유용성? 이런 이익 추구는 다 가변적인 내용들이라고 했습니다.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될수 없어요. 70번 보겠습니다. 갑의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세상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밖에서조차 제한 없이 선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은 선의지뿐이다. 이성의 최고의 실천적 사명은 선의지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선의지를 바탕으로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칸트이고요. 을, 덕은 하나의 습득된 인간의 자질로서 그것의 소유와 실행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실천에 내재하고 있는 선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 덕을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실천에 내재하고 있는 그런 선, 이 공동체의 선들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맥킨타이어입니다. 1번. 공동체가 추구하는 선을 따르려는 의지, 아니죠. 선의지라는 것이 공동선을 추구하는 의지는 아니었습니다. 틀렸고요. 2번. 행위의 준칙은 보편적으로 따라야 할 법칙이 될수 있다. 준칙이 다 법칙이 된다라는 선지가 아니고, 준칙 중에 일부는 보편적 법칙이 될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지이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죠. 3번. 도덕적 선악은 공동체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역사, 전통, 맥락과 연결지어서 이 선이 결정된다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3번 틀렸고요. 4번을

덕은 관행에 내재한 선을 성취하게 하는까지 맞지만 타고난 성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고 했었죠. 덕유리학자들에게 덕이란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여러 번 적었습니다. 왜 여러 번 적었겠어요? 많이 나오니까 여러 번 적은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5번 갑을 맥락적 사고가 아닌 도덕 법칙에 따라 행위해야 된다라는 선지 뭐 칸트에게는 적합할 수 있지만 맥킨타이어는 이 맥락적인 사고, 이 상황과 공동체의 어떤 역사와 전통과 서사를 살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고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김으로 이 을에게 해당하는 선지가 아니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자, 넘어가서 71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한대요. 유용성의 원리는 선택의 상황에서 개별 행위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옳은 행위란 다른 어떤 가능한 행위보다 더큰 유용성을 갖는 행위이다. 유용성의 원리를 선택의 상황에서 A 행위, B 행위에 적용을 해보고, 그리고 뭘 하겠어요? 계산을 해보겠죠. 어떤 게더 나한테 큰 이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지. 요런 이야기들은 벤담이 하는 지문이고요. 공리주의 학자입니다. 자, 문제 상황 볼게요. 자율주행 자동차를 설계하고 있는 엔지니어 A는 위에 그림과 같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고속 주행 중 제동을 시도해도 보행자와의 충돌이 불가피한 경우 어떻게 주행해야 하는지 설계할지 고민하고 있다. 자,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래요. 이 보행자들이 있고 어디 방향으로 해야지 적합한지를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벤담의 입장에서 이 설계 상황에 대해서 내릴 수 있는 판단 골라봅시다. 그 자체로 선한 의지를 반영해서 그 자체로 선한 의지, 선의지고요. 이 선의지는 칸트에게 해당하는 선지이기 때문에 틀린 선지입니다. 2번. 탑승자와 보행자의 고통을 총합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하세요. 여기 차에 타고 있는 사람도 역시 이 상황에 관련되어 있는 관련자고요. 그리고 여기 보행자들도 관련자들입니다. 이 관련자들 전체를 고려해서 고통의 총합이 가장 낮게 하는 선택을 해라. 라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중요하지만 탑승자만의 안전을 1순위로 고려해서는 안 되죠. 아까 2번 선지 설명하면서 했듯이 모든 관련자들을 다 고려해야 합니다. 4번. 보행자의 인격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설계하세요. 인격, 수단과 목적, 이런 이야기들은 칸트에게 나올 수 있는 선지입니다. 5번. 사회적 관습에 내재한 선에 따라 관행에 내재한 선은 덕유리학자 맥킨타이어나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할수 있는 선지가 되겠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2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이성적 존재자로서의 인간의 행위는 도덕 법칙의 지배를 받는데요. 이 법칙에 자신의 행위를 자율적으로 복종시킬 때 자율적, 그 행위는 결과와 상관없이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 자, 우리가 어떤 행위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 선택을 할때 도덕 법칙에 내가 복종하겠다라는 것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자율성, 도덕 법칙, 이성 등을 강조하는 칸트입니다. 을, 모든 쾌락을 합산하고 모든 고통을 합산해서 이 둘을 비교했을 때 쾌락, 고통, 그리고 합산, 계산이라는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쾌락의 양이 더 크면 그 행위는 옳은 행위래요. 이것이 행위의 옳음을 판단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양적 공리주의 학자인 벤담입니다. 자, 지금 두 학자에게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면 되겠는데요. 1번, 갑. 좋은 결과를 산출한 행위도 옳지 않은 행위일 수 있다. 칸트에게 어때요, 여러분? 옳지 않은 행위일 수 있죠. 왜냐하면 좋은 결과를 산출했다라고 해서 늘 옳은 행위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칸트한테 옳은 행위다, 옳지 않은 행위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동기였습니다. 내 내면의 동기. 그리고 그때의 동기가 자연적 경향성인 것이 아니라 이때의 동기가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였을 때. 즉,

0: 쾌락은 감각적 쾌락과 달리 양적 계산이 불가능하다. 자, 벤담에 따르면 양적인 쾌락들의 계산은 모든 쾌락들이 다 가능했어요. 그래서 감각적 쾌락도 계산 가능하고 정신적 쾌락도 계산 가능했습니다. 자, 4번이 틀린 선지여서 정답은 4번이고요. 둘의 공통점. 행위의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보편적 원칙은 존재한다. 칸트에 따르면 정언명령이라는 보편적인 원칙이 있었고요. 벤담에 따르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의 원리가 보편적 원칙이 됐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서양 윤리의 내용들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덕윤리, 의무론, 그리고 공리주의, 그리고 이 서양 윤리는 동양 윤리랑 비교했을 때 조금 더 구체적인 학자들을 묻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리주의 안에서도 벤담인지 밀인지, 뭐 덕윤리 안에서도 맥킨타이어인지 아리스토텔레스인지를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선지를 골라낼 수 있어야 되는 점, 이점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강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지리의 이종원입니다. 자, 우리가 1강, 2강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이어서 가거든요. 그러면서 또 새로운 중단원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중단원에선 또 어떻게 포인트를 짚어야 될까 생각을 미리 좀 해두면 좋겠죠. 참고로 여러분들 이거 다 문제 풀고 오셨어야 됩니다. 문제 안 풀고 저랑 같이 푸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알겠죠? 꼭 그렇게 문제를 풀고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2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글에 가에서 마까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인데요. 가는 한반도 러시아의 연해주, 일본 열도로 둘러싸인 바다이다. 에이, 동해네, 동해. 그렇죠? 동해가 사실 나올 법도 한데요. 물어볼 게 워낙에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 한 문제가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동해까지 좀잘안 물어보는 것 같긴 합니다. 동해도 참낼게 많은데요. 그렇지? 이 바다에는 우리나라 최동단에 위치한 섬인 독도가 위치하죠. 저이 섬과 가장 가까운 섬은 북서쪽이죠. 북서쪽이라고 한다면은 자 그런 거죠. 독도가 여기 있으면은 북서쪽으로 87.4km 떨어진 곳 바로 울릉도가 되겠죠. 울릉도. 우리가 보통은 반대로 기억하잖아. 울릉도 동남쪽 100개 따라 87K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잖아요. 역으로 또 이렇게 기억을 했죠. 독도에서 북서쪽으로 87K 이렇게 말한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한 섬은요, 마라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한 섬이라고 안 알려주고 영토라고 해도 마라도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마라도입니다. 오, 마라도네요. 네, 이 섬의 남서쪽 약 149km 떨어진 곳에는요. 자, 여기가 제주도고요. 마라도고요. 마라도로부터 149km 떨어진 곳 바로 뭐가 돼요? 이어도가 되겠네요. 이어도. 네, 이렇게 하면은 다 됐죠.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다 그려볼 수 있으면 좋겠죠. 당연히 그려보면 너무 좋은 겁니다. 앞에서 그려봤던 것처럼 그리는 데 얼마 안 걸리잖아. 그쵸? 그리면 너무 편하겠죠?

우리나라는 가에서 조력 발전을 하고 있다. 동해에서 조력 발전이요. 우리나라에서 조력 발전이라고 한다면 딱한 군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어디냐면은 어디? 경기도에 있습니다. 어디게? 외국인이 정말 많은 곳이죠. 경기도 안산시입니다. 안산시. 이 안산시에만 조력 발전이 위치되어 있어요. 심지어 동해는 조차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치?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 그냥 없는 거예요. 없다고 봐도 돼요. 그쵸? 그래서 조력 발전 할 수도 없겠죠. 조차를 이용하는 건데. 나의 천연 보호 구역이 나왔습니다. 오, 천연 보호 구역. 이거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좀 알려주긴 했는데요. 좀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좋아요. 딱 지나가다가 뭘 봤어? 한우를 본 거야, 한우. 한우를 한번 오랜만에 그려볼까? 한우니까 우리 황색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한우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뿔도 이렇게. 자, 한우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너무 좀 귀엽죠? 사각사각하네. 그렇지? 이 한우를 보니까, 오, 굉장히 위험한 한우야. 왜? 얘는 포이즌, 독성을 지니고 있거든. 아니, 보통 한우는 독성이 없는데 말이야. 그쵸? 그래서 지나가 봤는데, 어? 저거 설마? 설마? 뭐야, 설마? 설마? 저거? 설마 독성 한우야? 독성 한우?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저거는 천연 기념물이니까 우리가 보호를 해야 돼. 그쵸? 천연 보호 구역이 천연 기념물이란 뜻이에요. 천연 기념물은 보통 이제 생물한테 좀 많이 붙잖아요. 천연 보호 구역이라고 한다면 그 일대가 전부 다 천연 기념물로 지정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 지정하는 거야. 세계에서 지정한 게 아니라 우리 국가에서 지정한 겁니다. 그래서 좀 이제 설마 독성 한우 이게 뭔가 하나씩 풀어보니까 설 악산이고요. 마 라도고요. 독 도고요. 성산 일출봉입니다. 그치? 그 다음 한 라산이고요. 우포늪입니다. 창녕에 있어요. 우포늪. 엄청 옛날엔 좀 자주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등장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해 둬야 된다면 이제 뭐 정도 기억해야 되냐면은 마라도, 독도, 뭐 한라산, 뭐요 정도 기억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치?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마라도예요. 이제 뭐 하나 더 기억한다면 성산 일출봉, 제주도에 있는 거좀 많죠? 그거를 아, 천연 보호구역이구나라고 좀 기억을 해 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요네개 정도 기억하는 그걸 크게 어렵지 않지? 그치? 나머지도 뭐 알면 좋아요. 알면 좋습니다. 뭐 알면 할수록 좋지. 이거 외에도 뭐 천연보호구역이 더 있긴 한데요. 그것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이렇게 딱 커트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너무 좋지 않니? 이렇게 다 정리까지 다 해주고 말이야. 그치? 그래서 나는 보니까요. 독도에요.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치? 마라도도 천연보호구역이야, 참고로. 다는요, 행정구역상 강원도에 속한다. 요것도 좀 많이 물어보죠. 다 울릉도. 울릉도가 마치 강원도 같아, 거리상. 근데 어디라고요? 강원도가 아니라 얘는 경상북도에 속해요. 경상북도. 경상북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기본적인 개념인데요. 좀 여러분들이 잘 놓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라는요, 영해설정의 직선기선, 에이, 통상기선이죠. 아닙니다. 많은 한일 중간 수역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어도는 우리나라 이지를 계산하기에 좀 좋은 곳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어도로부터 북서쪽으로 좀 떨어진 곳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고, 이어도로부터 남동쪽으로 떨어진 곳이 바로 한일 중간 수역이다라고 기억해두면 좀 편하다고 했어요. 그럼 이어도는 어디에도 해당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지라 이렇게 확실하게 말은 못 해요. 그치? 물론 우리가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해서 가지고 있긴 합니다. 현재. 네. 어쨌든 거기서 뭐 과학기술 연구하고 있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이렇게 찾을 수 있었고요. 23번입니다. 요새는 좀 이렇게 안 알려주는 추세이긴 하죠. 지도로 알려주기보다는 그냥 좀 글로써, 숫자로써 많이 알려주는 추세이긴 합니다. 확실히. 좀 추세가 바뀌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다음 자료에 가에서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인데요. 뭐 찾아봐도 지도부터 한번 볼게요. 가는 울릉도 동남쪽 100길 따라 87K 독도가 되겠죠. 나는요, 울릉도가 됩니다. 울릉도. 다는요, 제주도보다도 살짝 아래 있죠? 마라도.

자, 149km 남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 여기가 바로 이여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만 보고서 좀 애매하니까 여기 글까지 같이 주어진 모습입니다. 봤을 때요, 독도, 동도와 서도로 구성되어 있다. 독도고요. 나리분지와 알봉이 있다. 울릉도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울릉도 화산지형 할때 우리가 나리분지, 알봉 이런 거 많이 배우잖아. 형성 과정 되게 중요했었죠. 다이는 우리나라 영토의 최남단이니까 마라도가 맞았고요. 라이는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있으니까 이어도가 맞았네요. 수중 암초인 이어도. 그치?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1번부터 보면요. 간은 영해 설정 시 직선 기선의 기점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간은 통상 기선이 적용됩니다. 그치? 그래서 직선 기선의 기점이 있는 곳은 어디였어? 황해안이나 남해안. 그치? 서해안, 남해안. 또 동해안 일부 지역에 있었죠. 울산만, 영일만. 딱 그렇게밖에 없어요. 그치? 아닙니다. 나는 최종 빙기에 한반도와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것도 진짜 많이 물어보죠. 그쵸? 진짜 많이. 최근엔 좀덜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동해는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빙기 때 해수면에 내려갔어도 여기는 여전히 바다였습니다. 즉, 울릉도하고 독도는요, 여전히 섬이었어. 그러니까 연결되지 않았어요. 이두 곳은. 딱 요거 두 개만 기억하시면 좋아요. 간은 다보다 일출 시각이 이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독도는 마라도보다 일출 시각이 이르다. 즉, 뭐니? 더 동쪽이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동쪽일수록 뭐니까? 일출 시각이 이를 거니까. 일출 시각이 이르다는 거는 해가 먼저 뜨고 해가 먼저 지고 일몰 시각도 이르고 해가 중천에 떠 있는 남중 시각도 이를 것이고요. 그치? 표준 경성과의 거리도 더 가까울 것이고요. 다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거와 더불어서 127도 30분까지 물어봤죠. 우리는 이제 128도는 알잖아. 어디야? 요 정도가 128도였어. 그치? 그럼 여기서 살짝 서쪽이 127도 30분이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단 말이야. 알겠죠? 단은 나보다 가장 높은 지점의 해발고도가 높다? 그치? 단은 나보다. 요거는 사실 앞에서도 좀 많이 다루긴 했었거든요. 마라도는요, 평평합니다. 고도가 별로 높지 않아요. 근데 울릉도 같은 경우는 고도가 굉장히 높지. 애초에 화산섬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치? 화산섬 그 자체니까. 그쵸? 알봉도 굉장히 높이 있는 곳에 있고요. 해발고도가 높은 거는 당연히 나가 됩니다. 아닙니다. 나와 라 모두 천연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자, 요것도 우리가 아까 어떻게 배웠어? 천연 보호구역 어떻게 기억하라고요? 설마, 저거 독성한우야? 그쵸? 진짜 되게 웃기긴 하지만요, 여러분들. 여러분 나중에 설마 독성한우 이러고 있다니까 보면은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알아둬서 나쁠 건 없죠. 그치? 다하고 라를 보니까요. 다는 마에 해당이 되는 게 맞아. 마라도예요. 그치? 근데 라는 뭐야? 이어도. 애초에 우리나라 영토가 아니야.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도 좀 그렇죠. 아닙니다. 그래서 다하고 라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다는 맞죠. 여기서 또 하나 더 있죠. 뭐가 더 있었어요? 마라도뿐만이 아니라 독도도 우리나라 천연보호구역이었다. 여기 바로 있는 독. 그치? 설마 독성한우? 저거는 보존해야 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저 천연 기념물이야. 네. 넘어가도록 하죠. 자, 24번입니다. 다음은 어느 노래 악보의 일부라고 합니다.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자, 이 노래가 이제 홀로 아리랑이라는 곡이거든요. 들어보시면 되게 구슬프고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렇게 지치잖아. 가끔씩 이렇게 공부만 하다 보면은. 그럴 때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우리나라 옛날 곡이니까 되게 별로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닙니다. 눈물이 막 이렇게 줄줄줄 흘러내릴 정도로 되게 감동적이에요. 그치? 어쨌든 부를 거라 기대했으면 오산입니다. 저는 부르지 않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역은요 동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니은은 금강산이고요, 디귿은 백두산이네요. 그치? 그리고 리을은 독도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문제 풀라고 나와 있네요. 금강산하고 백두산은요, 보통 이제 화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도열산, 흑산 이런 거할 때, 뒤에서 지형할 때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연계해서 문제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연계해서 문제 출제가 이루어졌을 때, 연계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겠죠, 물론. 자, 기역입니다. 우리나라의 표준 경선은 기역을 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것도.

오랜만에 한번 그려볼까요? 그치? 자, 예, 또 그린다 또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아니야. 반복할수록 좋아요. 대신 숫자는 생략할게. 내가 숫자는 생략할게. 중간 짧고 길게. 중간 짧고 길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제주도. 태안 끝에 독도, 울릉도. 자, 여기까지. 여기가 동해잖아요. 그치? 그리고 여기가 132도였잖아. 그럼 135도는 어디였어? 여기였잖아요. 여기가 135도란 말이야. 여기도 어디예요? 동해란 말이야, 동해. 그치? 다 우리나라 동쪽에 있는 바다잖아요. 동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표준 경선은 동해를 지난다? 요거 맞는 설명이다, 맞는 설명. 리은. 리을은 영해 설정에 통상 기선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독도 통상 기선 적용하나요? 네, 당연하죠. 적용합니다. 그리고 통상 기선을 적용해서 12해리까지는 우리나라 영해이고 그 바깥은 이제 한해 중간 수역이 같이 있더라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면 좋겠죠. 기역리은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니은은 디귿보다 주된 기반암의 형성 시기. 약간 이거 물어봤다 저거 물어봤다 하긴 하죠. 그래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니은, 금강산은요, 딱 보자마자, 요거는 돌산이다라는 걸알수 있어야 돼. 그럼 돌산의 기반암은 뭐예요? 화강암이잖아. 그치? 그 화강암은 언제 만들어졌어? 중생대 만들어졌죠. 중생대 관이 편 거잖아. 그 우리가 형성시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중생대까지 추론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백두산 볼까요? 백두산. 백두산은요, 화산입니다. 그래서 화산이다 보니까 산 록부는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치, 점성이 굉장히 낮은, 그리고 산 정부 같은 경우는 점성이 있는 암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암석이 있는데요. 결국 현무암이냐, 현무암이 아니냐, 뭐요 정도만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산, 뭐, 여러 가지 뭐가 있겠죠? 자, 여기 넘어갈게요. 그 다음. 몰라서 적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몰라서 적은 건 아니라, 이렇게 기억하지 말라고 적은 거예요, 여러분들. 뒤에 가서 화산할 때, 여러분들이 제가 뭘 의도하는지 알 거예요. 그 다음, 신성대입니다, 신성대. 신성대. 결국, 중요한 건 뭐야? 백두산은 신생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된 기반암의 형성 시기가 이런 거는, 당연히, 금강산이 되겠지. 그럼, 금강산은 백두산보다 기반암의 형성 시기가 이르다라고 해야 돼. 먼저 형성이 되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디귿이 아닌 거예요. 리을, 니은과 디귿 모두 2차 산맥에 위치된다. 제가 이걸 그린 이유가 괜히 그린 게 아니야, 얘들아. 다 그린 이유가 있다니까. 보면은 이거를 산맥할 때더그 자세히 알겠지만요. 이렇게 그렸을 때 장점이 뭐냐면요. 여기 봐봐. 백두산에 지나는 곳이 어디야? 거의 128도란 말이야, 동경. 자, 여기서부터요. 백두산부터 어디까지? 지리산까지 이었을 때 그게 뭐였어? 백두대간이었잖아요. 함경산맥, 마청령산맥, 낭림산맥, 태백산맥, 소백산맥. 끝에는 무슨 산이 있어? 지리산이 있었잖아요. 그치? 그럼 금강산은 어디 있어요? 금강산은 이쪽에 있단 말이야, 금강산. 둘다 1차 산맥에 해당이 되죠. 백두대간에 해당이 됩니다. 백두대간을 지나가는 곳이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문제야, 사실은. 물론 지형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죠. 여기에 나와서 좀덜 중요해 보이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25번입니다. 다음 자료의 가, 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인데요. 섬, 우리나라에 크게 배우는 게네 가지죠. 울릉도, 독도, 제주도, 마라도. 요네개 중에 한 가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보면요. 1730년대 프랑스인이 제작한 조선 왕국 전도입니다. 이름과 다르게 표기했지만,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와니까, 가는 뭐일 가능성이 높아요? 독도일 가능성이 높겠지. 그럼, 독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독도라고 미리 한번 적어볼게요. 독도. 당시, 가를 부르던 이름은 우산도의 한자, 천산도로 혼동하여 찬찬타오로 표기하였구나. 우산도, 그치. 이게 바로 독도입니다. 우산국, 여기는 울릉도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독도라는 사실을 알수 있었고요. 모를까봐 여기 지도도 같이 주어졌어. 여기 두 개의 섬이 있다면 울릉도 아니면 독도겠죠. 그러면 가가 독도라는 사실을 더 빠르게 유추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힌트가 있죠. 그러면은 이걸 봤을 때, 우리나라 영토의 극동 지점에 있다. 요게 바로 맞는 설명입니다.

우리나라 영토, 영역, 주권이 미치는 공간에서 한반도와 부속도서니까 부속도서에서 가장 동쪽인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의 극동지점이 되겠죠. 종합해양과학기지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호도에 있어야 된다.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진짜 틀리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 틀리면 제가 너무 속상해. 알겠죠? 영해 설정 시 직선기선의 기점이 된다. 이것도 되게 중요했죠. 직선기선이 아니라 무슨 기선이 되어야 돼? 독도는 통상기선이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통상기선. 화구에 함몰로 형성된 나리분지가 있다라는 거는요. 이건 울릉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울릉도. 그래서 나리분지 자체보다도 나리분지 알봉 뭐 주변 화산체 형성 과정 순서 이런 것들 좀잘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나중입니다. 최종 빙기에 한반도와 육지도 연결되어 있었다. 이것도 진짜 많이 물어보지. 울릉도하고 독도는 여전히 동해에 있었기 때문에 동해의 수심은 매우 깊어요. 해수면이 얼마 낮아진다고 해서 그게 육지도 드러날 그 공간이 아니야. 너무 그릇이 커. 그래서 여기는 안 돼요. 연결되어 있지 않았어요. 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영역 부분을 사실 다 끝냈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영역에서 중요했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내용이었어? 결국 핵심적인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지도를 그릴 수 있느냐? 빠르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릴까 말까? 그려도 돼. 그냥 그리고 봐도 돼. 왜? 10초밖에 안 걸리잖아. 여러분들, 제가 알려준 방식으로 하면 진짜 빨리 끝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중단원입니다. 국토 인식의 변화와 지리 정보. 늘한 문제씩 출제가 되었었다가요. 올해. 그러니까 최근 수능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았었죠. 그렇죠? 출제가 아예 안 됐냐? 이건 아니에요. GIS 문제가 영해 문제하고 연계되어서 같이 나왔죠. 그래서 그 문제를 영해 문제로 봐야 되냐, 아니면 GIS 문제로 봐야 되냐, 약간 좀 이런 게 애매하긴 합니다. 반반이라고 봅니다, 반반. 그래서 0.5개가 출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에서도 한 문제나 아니면 연계해가지고 문제 출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치? 뭐 고지도 나오고 지리지 나오긴 하는데요. 또 지리 정보 시스템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는데요. 가장 출제가 많이 되었던 빈도로 본다면은 사실 지리 정보 시스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치? 지리 정보 시스템. 아니면은 고지도 뭐 지리지 연계해가지고 가끔씩 나오기도 하고요. 중요한 포인트 잘 잡아가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여기도 개념만 잘 적용하면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은 부분이거든요. 무조건 맞춰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와 나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문제를 보니까요. 다음 자료는 전주 일대를. 배고프네요. 비빔밥이 먹고 싶네요. 나타낸 고지도와 지리지의 일부라고 합니다. 그치? 그래서 고지도 보자마자 또는 지리지 보자마자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조선 전기하고 조선 후기를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 특징들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라고 하는데요. 가 같은 경우는요. 김종호의 대동여 지도가 나왔어요. 나 같은 경우는 이중 안에 택리지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거 없더라도 여러분들 문제를 많이 풀어봤다 이러면은 사실 없더라도 맞출 수 있어야 되는 문제긴 해요. 네. 어쨌든, 가, 대동여지도, 나, 택리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억을 살펴보니까요. 가와 나는 모두 조선 전기에 제작되었다. 자, 결국 지리지나 고지도 문제가 나오면은 이거 조선 전기니? 조선 후기니? 이거 문제를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구분하셔야 되는 게 조선 전기하고요. 조선 후기의 특징. 진짜 요게 핵심이야. 뭐가 핵심이야? 진짜 별거 없어요. 전기 때는 조선을 건국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럼 조선을 건국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통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무언가 만들어도 국가 중심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만들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가 중심으로 만들 때 목적이 뭐였어? 통치하기 위함이다. 행정적인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뭔가 관리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백성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반면 조선 후기 때는 이제 임진왜란이 터지고 나서부터 실학사상이 많이 스멀스멀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실학사상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도움되는 학문, 그게 실학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개인이 뭔가 직접 가보고 둘러보고 하면서 실제로 도움되는 그런 고지도라든지 지리지를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만들었고요. 뭐에 기반의 영향을 받았다? 실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게 핵심이야.
결국 고지도나 지리지나 이두 개가 가장 핵심입니다. 요거 가지고 다 풀어낸다고 봐도

오, 무방해요, 사실은요. 그럼 가와 나 모두 조선 정계에 제작되었다? 개인이 제작했죠. 그렇지? 조선 후기입니다. 국가가 제작해야지 조선 전기에 제작되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 나와 있어도 여러분들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왔다면요, 여러분들이. 니은, A는 교통통신 기능을 담당하던 시설을 표현한 것이다. 자, 나왔죠. 대동여지도 문제가 나온다면요. 사실 이 지도를 분석하는 문제가 제일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씩 살펴봤어야 돼요. 요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읍치하고 역참은 진짜 많이 나오거든. 그거와 더불어서 봉수도 정말 많이 나오죠. 읍치는요, 여러분들 그냥 읍치 이렇게만 기억하지 마요. 할때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는요, 중심지입니다. 중심지. 그 마을의 중심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체 마을 일대의 중심지이다. 그래서 중심지이기 때문에요, 뭔가 행정적인 중심지가 있습니다. 바로 뭐가 있냐면요, 관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관아가 있는 존재하는, 지금으로 치면 그냥 관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막, 그치? 행정중심지다. 행정중심지. 지방중심지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선이 두 줄이면 성이 바깥에 있고, 성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그리고 한 줄이면은 그냥 원이면은 성이 없다. 이런 것도. 직관적이잖아요. 역참은요, 뭐예요? 서신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을 갈아타던 곳이죠. 그러니까 역참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요. 통신 기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 말을 갈아타니까 교통시설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통신과 교통 기능을 한다라고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되게 별거 아닌데 이런 것들도 알아두면 얼마나 좋아. 그쵸? 그렇게 봤을 때요. A는 교통통신. 자, A는 바로 역참이 됩니다. 이 부분이 교통통신의 기능을 담당하던 시설을 표현한 것이다. 맞는 설명이죠. 그치? 되게 기본적인 개념을 묻고 있죠, 정말. 기본적인 개념 말고 잘 물기가 사실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풀어낼 수 있으면 좋아요, 당연히. 디귿입니다. B에서 C까지의 거리. 자, 나왔죠. 거리. 40리 이상이다. 보통 거리를 물을 때 이제 직선 거리를 많이 묻죠. 그치? 그래서 B에서 C까지 여기 직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바로 도로가 되는 거고요. 이 거리를 알수 있는 방법은 방점이지. 하나당 10리예요. 그래서 B에서 C까지 봤을 때 방점이 10리, 20리, 30리, 40리, 그리고 50리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B에서 C까지의 거리는 40리 이상이다? 맞죠. 40리가 넘어가니까. 맞는 설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리을입니다. 기억은 과거지 조건 중 인심에 해당된다. 자, 이런 것도 사실요. 과거제 조건 그냥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지리, 생리, 인심, 산수가 나오잖아.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말하면요, 생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생리가 뭐냐면요,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익, 경제적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뭐하고 뭘 기억을 해야 되냐면요. 땅의 비옥도, 농사 짓기 좋아야지 일단 먹고 살 만하잖아. 이익이 되잖아. 그래서 땅의 비옥도, 땅이 얼마나 비옥하냐. 아니면은 이제 물류가 얼마나 활발하게 오고 가느냐. 그치? 그래서 물류 이동이 잦느냐. 이래야지 경제적으로 좀 돈을 벌수 있으니까. 그게 이익이 되니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인심에 대해서 좀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인심 같은 경우는요. 약간 마음씨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지역의 사람들은 정말 심성이 좋아. 근데 어떤 지역의 사람들은 정말 심성이 나빠. 그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인심이에요, 사실. 택시들 여러분들 읽어보면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좀 너무 날것으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정답으로 하긴 좀 그렇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막 어떤 지역은 사납다. 밑줄 쳐놓고 이거는 인심이다 하면은 그 지역 사람들 화납니다. 안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문제 내기가 좀 어렵긴 하죠. 어쨌든 뭐가 생리고 뭐가 인심이 아닌지 맞는지 요 정도만 여러분들 판별하시면 돼요. 근데 여긴 뭐예요? 땅이 매우 비옥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건 땅의 비옥도니까 인심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생리가 되어야지. 그치? 땅의 비옥도.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뒤에 문제들도 다 이런 식이야, 사실은. 지도는 대동여지도의 일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나와 있죠. 읍치라고 한다면요, 관아가 있는 행정중심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관아가 있는 행정중심지면 관아까지만 쓸게요, 관아.

창고나 그냥 창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물어본 적 없고요. 역참은 이제 교통 통신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서신을 전달해야 되지. 그러려면은 말을 갈아타야 되지. 교통 기능도 하면서 빨리 정보를 전달해야 되니까 통신 기능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봉수는요, 저 멀리서 불을 피우는 거잖아. 막적 쳐들었을 때, 위협이 닥쳤을 때, 불 피우는 거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전화, 문자 메시지, 뭐 무전기, 뭐 이런 게 되겠죠. 바로 통신 시설이 됩니다. 고산성은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꼭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산성이 뭐야, 산성. 그치. 그, 방어하는 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치. 산인 성. 근데 옛날, 옛의 산성이에요. 옛산성.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쓰였던 산성이다. 딱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물어본 적 없어요. 그냥 고산성이라고 주어진 지도표를 보고서 고산성인가 아닌가 그것만 파악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보고 해석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됩니다. 자, 기억부터 살펴볼게요. 비와 가장 가까운 역참은요, 역참이니까 뭐 찾아야 돼? 요렇게 생긴 거, 도장 모양 찾으면 되겠다. 그치? 보면요, 어디 있어요? 비가 여기 있죠? 비로부터 우리 20리 이내에 있다라는 건 어떻게 알수 있어요? 우리가 거리 잴수 있는 거는 사실 하나밖에 안 배워서 대동여지도에서. 바로 거리. 직선으로 표현된 도로의 방점입니다. 이 방점 하나당 10리였잖아. 그 10리, 20리. 이 안에 20리 반경 안에 역참이 하나라도 있으면 돼요. 바로 옆에 있잖아. 20리가 아니라 10리 이내에 있다라고 해야지. 20리 이상 떨어진 게 아니라 20리 이내 또는 10리 이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만 하면 돼. 어렵지 않죠? A에서 B까지 이동할 때, 자, 이런 것들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A에서 B까지 이동할 때 배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그건 알고 있어. 뭘 알고 있냐면요. 뭘 알고 있냐면은, 자, 대동여 지도에서 쌍선은 배를 이용할 수 있어. 그치? 그리고 여기에서 지도를 보면은 이 쌍선은 두 줄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 그럼 A에서 B까지 이동할 때 A에서 B까지 그 사이에는 두 줄인 하천이 있어. 그럼 두 줄인 하천이 있으니까 배를 타고 B까지 이동할 수 있겠네? 라는 사실을 좀 유추하는 문제예요, 사실은요. 그치? 뭐 그렇게 크게 유추하는 문제는 아니었지만요. 여러분들 제일 어려워하는 거 있잖아. A는 B다? B는 C다? 그럼 A는 C일까? A는 C가 맞죠. 이런 거좀잘 유추를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A에서 B까지 이동하는데 쌍선이니까 배를 타고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인 거죠. 그치? 맞는 설명입니다. 네. 재밌는 문제였어요. 내기도 좀 어려워, 이런 문제는. 기역 하천은요, 요것도 되게 사실 하천과 연계한 문제예요. 그렇죠? 정말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봐봐요. 쌍선은, 여기다 다시 정리할게요. 쌍선은 배를 이용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하폭이 어떻게 돼? 하폭이 넓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심도 깊다라는 거야. 그럼 유량도 많다라는 거예요. 반면 단선이라고 한다면요. 상대적으로 하폭, 유량 등등등 이런 것들이 좀 낮다라는 거야. 그럼 핵심은 뭐니? 단선은 상류고 쌍선은 보통 하류겠죠. 하천은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가죠. 그치? 그럼 여기서 이건 뭘 물어보냐면요. 상류에서 하천이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가니 하류에서 상류로 흘러가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른다라는 거는요. 지금 봤을 때이 기역 하천이 요렇게 이동하니 요렇게 이동하니 이거 물어보는 거야. 1번이니 2번이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정답은 1번이 맞죠. 단선에서 쌍선으로 가야 되니까. 상류에서 하류로 가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알고 있어요. 단선이 쌍선보다 유량이 적다는 거 알고 있어. 그치? 그럼 유량이 적은 쪽은 상류라는 것도 알고 있어. 그럼 단선이 상류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런 거좀 유추하기가 어렵잖아. 그치?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게 맞습니다. 정답 니은 디귿이었어요. 해발고도도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해발고도 사실 이거는 지형도로 나왔어도 사실 맞추기 힘들어. 근데 지형도가 아니라 지금 아무것도 없는 요 선만 가지고 어떻게 정확한 해발고도를 알수 있겠어요? 그치? 해발고도를 알수 없죠.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요큰